때 루트 이율 이용하자 이렇게도 풀수 있고요. 아니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핵심은 이 문제에서 FN을 찾아주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자, 얘가 되게 중요한 문제여서 조금 길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16번 간단하니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차 수열이 이루는 세수의 합이 15래요. 그리고 곱이 45라고 합니다. 이 세수의 제곱의 합은? 하고 물어봤는데 세수가 나오면 제가 그때 참고로 써드렸듯이 a, a-d, a+d 예, 이렇게 세 개로 두시면 돼요. 공차가 딱 d고 일정한 수열이잖아요, 그죠? 공차가 d로 일정한 수열이니까 이때 세수의 합은 합치면 d가 싹다 정리되니까 3a가 15. 그래서 a는 5가 나와요. 예, 그럼 곱을 해봅시다. 그러면 곱은 5-d 곱하기 5 곱하기 5 플러스 d가 45다라는 게 나오니까 5로 먼저 나눠주면요. 네, 얘가 9가 되고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합차식이잖아요. 그러니까 25-d제곱이 9. 그래서 d제곱이 얼마 나온다? 16이 나옵니다. 그럼 d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d가 4인 경우에는 5 빼기 4 해서 얼마? 1. 그리고 나서 5. 그러면 공차 4로 일정한 거니까 9가 될 거고요. d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경우는요. 5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하니까 9. 그 다음 d가 마이너스 4니까 4씩 빠지면 5. 그 다음에 1.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위나 아래나 수를 구성하고 있는 숫자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세수의 제곱의 합을 구해서 답은 1 더하기 25 더하기 81을 구하라는 얘기고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얘는 106에다 1 더한 107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세수는 a-d, a+d로 두고 풀면 계산으로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17번 볼까요? 등차수열이 이루는 서로 다른 네 실수의 합이래요. 네 개다. 네, 짝수계다라고 하면 어떻게 두자고 했죠? 네, 공차를 2D로 두고 문제를 이렇게 설정을 하자고 했습니다. 네 개의 수다. 네, 공차를 2D로 보자. 얘네들의 합이 20이니까 4A는 20이고요. 그래서 A는 5예요. 네수중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곱. 여기서 누가 제일 큰지 작은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공차가 양수면은 얘가 제일 큰 수고, 공차가 음수면 얘가 제일 큰 수예요. 그럼 어쨌든 가장 큰 수와 작은 수의 곱은 당연히 요거 두 개를 곱한 거겠죠? 그래서, a-3d, a+3d. 얘네 곱이 나머지 두 수의 곱보다 8만큼 더 작다. 요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9d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d제곱에 마이너스 8인데 어차피 a를 알긴 하지만 a제곱 a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d제곱을 양쪽에 더해주면 마이너스 8d제곱이 마이너스 8이 돼서 d제곱이 1, 즉 d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d가 1일 때랑 d가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누어서 풀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d가 1일 때는 어떻게 되냐? 5에다가 3을 뺀 거니까 2. 5에다가 1을 뺀 거니까 4. 얘네들 등차수열이니까 2, 4, 6, 8이 되겠죠? D가 마이너스 1일 때는 5에다 3 더한 거니까 8. 그럼 얘는 6, 4, 2.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이 구성이나 이 구성이나 숫자 구성은 똑같죠? 결과적으로 이 숫자들의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 4, 6, 8 모두 곱해주면 얼마 나와요? 네, 384가 나오겠습니다. 네, 정답은 384.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은 문제만 좀 길어요. 네, 5개 있대요. 5개 있다고 하면 홀수계니까 A 기준으로 해서 하나 빼고 하나 더하는 방식으로 식을 두고 가지면 돼요. 그래서 얘를 A로 두면 얘는 A-D. 얘는 a 플러스 d.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2d. 얘는 a 플러스 2d.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네. 자, 순서대로 등차수열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두 상자에 들어있는 사과의 개수의 합을 써봅시다. 두 상자에 들어있는 거 합은
두개 더하면 되겠네요. AB 더하면 2A-3D죠. 네. 그 다음 세 상자에 들어있는 사과 개수의 합의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3분의 1이고요. 세 상자 C, D, E에 들어있는 거다 더하면 3A 한 다음에 더하기 3D가 되겠네요. 이게 식을 그대로 써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2A-3D는 A 플러스 D와 같고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A는 뭐다? 네, 4D와 같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60개를 5개에 나눠 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모두 다 합친 거는 뭐가 나와야 돼요? 네, 당연히 60이 나와야 되죠? 근데 우리가 식을 이렇게 설정했기 때문에 다 더하면은 어차피 얘네 두개 똑같으니까 날아가고 똑같으니까 날아가서 A가 총 5개. 그래서 5A가 60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A 값이 나오죠. A는 얼마다? 12. A가 12니까 D도 나오죠. D는 3이다. 문제 조건에서 상자 A에 들어가 있는 사과의 개수는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A에 들어간 거를 small a-ed라고 뒀기 때문에 우리 A 구한 거, D 구한 거 여기다가 대입해 주기만 하면 바로 답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a-ed는 a는 12 빼기 2 곱하기 공차 d 3을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죠? 네, 2, 아, 맞, 되네요. 12 곱, 12에다가 6. 네, 그럼 양수 나오죠? 그래서 A의 값은 얼마가 나온다?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18번에서는요, 사실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것만 잘 해주시면 되는데, 어쨌건 홀수계가 있을 때 참고로 알아둬야 될 게, 등차수열이 세수인데 서로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은 A-D, A plus D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그러면 3개였던 게 5개로 늘어나면 양 끝에 하나씩 하나씩 더 덧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18번의 문제의 경우는 하나 덧붙여서 A-D, A-D, A plus D, A plus ED. 그래서 홀수계일 때는 어떻게 하자? 가운데를 A를 기준으로 해서 공차를 더하고 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짝수였을 때는 어땠어요? 짝수였을 때에는? 짝수였을 때는요, 가운데 A 혼자 딱 있으면서 양쪽에 하나씩 더하고 빼면 당연히 하나가 기준점을 잇고 양 끝에 두 개씩 생기니까 짝수계가 될수 없잖아요. 그래서 A를 나오게끔 할 수는 없고, 공차를 ED로 둔 다음에 A-3D 하고 A-D, A 플러스 ED 하고 A 플러스 3D. 이런 식으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어떤 케이스라고요? 네. 나열되어 있는 수열의 항의 개수가 몇 개? 네, 짝수계일 때만 이 방식을 차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8번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등차 중앙에서 각각의 항들을 뭔가 구체적인 식으로 잡아야 된다. 홀수계였을 때 대표적인 문제의 유형이 16번하고 18번이었고요. 그리고 짝수계였을 때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 17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 선생님, 이거는 풀이할 때이 처음 시작하는 패턴을 조금 암기가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한다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 하듯이 A, A 플러스 D, A 플러스 ED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어도 풀려요. 근데 계산이 어떻습니까? 계산량이 많아요. 얘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해줘야지 다 더했을 때 D가 싹 사라지면서 계산이 빠르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문제를 풀때 홀수계일 때는 A 기준으로 해서 공차만큼 더하고 빼고 정리. 네. 짝수계일 때는 A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공차를 두 배에서 ED로 한 다음에 A 빼기 3D, A 빼기 D, A 플러스 D, A 플러스 얼마? 네. 3D 이렇게 식을 정리해놓고 문제 푸는 패턴 연습을 좀 꼼꼼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두 개다라고 하면 어떻게 두면 될까요? 네, 두 개라고 하면은 A 빼기 D, A 플러스 D 이렇게 두고 공차를 ED로 보고 이제 출발을 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짝수인데 6개라고 합시다. 6개면 어떻게 두시겠어요, 여러분? 네, A 마이너스 5D, A 마이너스 3D,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A 플러스 5D 이렇게 두시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항의 개수에 따라서 등차 수열로 나와 있을 때
다 합쳤을 때 공차가 사라지는 방식으로 식을 두고 푼다. 그래야지 계산량이 많이 준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문항들을 풀면서 연습을 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등차 수열의 일반학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다 다뤄봤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통해서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등차 수열하고 관련된 내용들 정리하시고 등차 수열 합공식도 한번 쭉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2017 수능 완성 공업이반의 최혜지입니다. 자, 우리 공업이들과 선생님 9번째 만남이고요. 자, 오늘은 수능 완성 교재 실전 모의고사 5회입니다. 5회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수능 완성해서 하는 얘기, 자, 문제를 다 풀어보고, 30분 안에 풀어보고, 내가 몇 개 정도 맞을 수 있는지, 그리고, 몇 개부터 맞는 게 아니라 다 맞아야겠지? 몇 개 정도 틀리는지, 그거 확인해보고, 자, 내 개념이 정확한지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5회입니다. 5회 1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다음 땡땡 기업 신제품 공장 설립 계획서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제품 공장을 설립하는 거야. 자, 근데 생산품이 뭐냐면 감귤 통조림입니다. 그리고 공장 입지를 선정하는데 감귤 생산량이 풍부한 제주도 내 지역에 선정하겠다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감귤이 생산량이 풍부한데요. 그러니까 그 원료잖아요. 그 원료가 풍부한데 원료 지향형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다음 공장의 특장점을 봤더니 공장 전체 자동화를 목표로 원자재 및 생산품 자동 운반을 위해서 주어진 경로에 따라 스스로 운행하는 거야. 스스로 사람이 없는 스스로 무인 반송차를 활용한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볼게요. 기업. 설립 예정 공장의 입지 선정은 적환지 지향형 입지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적환지가 아니라 이게 바뀐다. 어떠한 지점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얘는 감귤 생산량이 풍부한 제주도야. 그러면 얘는 뭐에 해당하는 거죠? 원료 지향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원료 지향이다. 적환지가 아니다. 자, 적환지. 그럼 적환지가 뭔지, 자, 입지 유형이 뭔지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의 입지 유형별 특성이에요. 자, 여기 일단 운송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는 감귤 생산량이 풍부한데야. 그래서 원료가 지향, 원료 지향이잖아요. 근데 우리 보기에서는 적환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운송비를 조금 더, 일단 비용이 많이 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운송비를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원료의 부패나 파손 위험이 큰 공업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는 생선, 과일, 통조림, 낙농 제품이야. 그 다음 제조 과정에서 원료의 무게나 부피가 감소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자체에서 만들었는데 이제 이 자체에서 무게나 원료를 만들었더니 부피가 감소했다. 예를 들어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바위를 채굴하고 얘를 분쇄해서 이 바위를 들고 시장까지 가기는 어렵잖아. 그래서 분쇄해서 시멘트로 만들었어. 이렇게 한 봉지 시멘트로 딱 만드니까 원료의 무게나 부피가 감소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원료 지향형이라 한다라는 거.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제품의 변질, 파손되기 쉬운 것들, 소비자의 직접 접촉이 필요한 것들. 자, 제조 과정에서 제품의 무게나 부피가 증가하는 것들.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들었는데 가구의 부피가 굉장히 커져. 그러면 이거는 시장 지향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종종 나오니까 보세요.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게 적환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적환지는요. 대량의 원료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거야. 그러면 적환, 그 지점에 적, 자, 환, 바뀐다. 어떤 거냐면 수입에 의존하니까 얘가요. 해상 운송 수단에서, 자, 뭘로 바뀐다? 내륙에서 다시 얘는 육상 수송 수단으로 바뀌잖아요. 뭔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적환지. 자, 적환지 지향형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여기 있는 것들 다 원료들이 다 수입해야 돼. 우리나라 없어. 거의 없어. 그 때문에 대부분 수입해오죠. 그리고 요 안에서 또 바뀌는 거야. 이거를 적환지 지향형이라 한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에 이건 다 운송비에 관련된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노동 지향형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곳이야. 그래서 신발이나 섬유 이런 것들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공업들 직접 지향형이다. 이건 우리가 사회에서도 나왔었죠. 많은 부품을 결합하고 조립하고, 자, 상호 관련성이 큰 공업들. 그러니까 많은 부품이 필요해. 그럼 빨리빨리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다 모여져 있는 상호 계열성이 큰 공업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 입지 자유형은
뭔가 운송비보다 어쨌든 운송비도 중요하지만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그 제품의 부가가치가 너무 큰 거예요. 제품의 부가가치가 큰 거, 반도체, 첨단 산업 이런 것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자유롭다. 어디든 상관이 없다. 입지 자유형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공업의 입지 유형별 특성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얘는 적환지가 아니기 때문에 틀리다.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원자재 및 생산품 자동 운반을 위해 무인 반송차, 여기 있는 무인 반송차에 대한 내용이죠. 무인 반송차, 무인 운반차. 이거 맞는 거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생산품은 생산품의 감귤 통조림이어서 통조림. 얘는요, 산업 분류 방식에 따르면 호프만은 크게 두 가지, 소비재냐, 생산재냐, 요거를 물어. 소비재는 우리가 쉽게 소비할 수 있는 거야. 자, 통조림 우리가 쉽게 소비하잖아. 그럼 소비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호프만은요, 공업에 한정을 해서 분류를 했고요. 그 중에서 경공업에 관련된 제품을 소비재로 분류를 했다. 자, 생산재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생산에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는 거야. 그래서 철강공업, 기계공업 이런 것들이야. 그럼 이거 뭐야? 중공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호프만은 자, 중공업은 호프만의 분류 방법에 따르면 생산재에 해당한다. 이것까지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감귤 통조림은 우리가 쉽게 소비할 수 있으니까 소비재에 해당되는 거 맞죠? 맞는 보기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의 조합이 몇 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A와 C 공업에 따른 의류 생산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 돼요. 그러면 이제 A와 B와 C 공업에 관련된 업종을 선생님이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공업 보면 나프타를 분해해서 합성 섬유를 제조하는 거야. 나프타 나왔어, 나프타. 그럼 우리가 요거 알아야지. 우리 친구들 맨 처음에 있잖아. 나프타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죠? 자, 원유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원유를 가지고 분별 증류시켜서 나프타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나프타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지? 나프타, 뭐 그다음 가솔린,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등유, 경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석유 정제공업이라고 합니다. 정제공업, 그쵸? 석유 정제공업. 근데 이 중에서 되게 중요한 여기 있네. 이 나프타라는 게 있어. 나프타. 이 나프타. 나프타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합성 섬유도 만들어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입고 있는 교복, 선생님이 입고 있는 옷 이런 거다 폴리에스테르 막써 있어. 폴리라고 써 있어. 폴리 합성. 합성 섬유들, 합성 고무.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들 다 합성 고무. 아, 합성 고무가 아니라 합성, 이거는 수지야, 수지. 선생님, 말 잘못했네. 자, 합성 고무들, 그 다음 합성 수지들, 이게 바로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대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하냐? 얘는 석유 화학공업이라고 합니다. 화학공업. 자, 그럼 볼까요? 나프타를 분해해서 합성 섬유를 제조한다. 화석유 화학공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 얘는 석유 화학공업이구나.

석유화학 공업이구나. 자, 그다음 두 번째 B공업은 방적 재직의 공정을 통해서 이 제품을 생산한다. 방적 재직 이거는 뭐야? 섬유공업에 해당이 된다. 섬유공업. 자, 그다음 C공업 볼까요? P인쇄체에 문자나 그림을 복제한다. 얘는 인쇄공업에 해당이 된다. 알수 있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공업은 A 석유화학공업은 B공업에 기초 소재를 제공한다. 어때요? 이 합성 섬유를 가지고 제공을 하는 거죠. 합성 섬유를 가지고 우리가 방적, 방직, 재직, 편직 이런 말들 다 있었어. 그쵸? 섬유공업의 공정대 선생님이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얘를 가지고 제공한다. 이걸 만들 수 있죠. 제품을 생산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초 소재를 제공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 석유화학공업. 철강공업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A공업의 주요 공정에는 A공업의 주요 공정이야. 재선, 재강 등이 있다. 자, 이 재선, 재강은 뭐냐면 얘는요. 선, 철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얘는 강철을 만들어내는 거야. 여기 이렇게 써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자, 강철. 철을 만들어내는 거. 이건 뭐야? 철강공업이죠, 철강공업. 철강공업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석유화학공업의 주요 공제는 얘는 이렇게 분해해서 급냉을 하고 그리고 압축하고 분리, 정제를 해서 요런 것들을 만드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입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보도록 할게요. B공업 및 C공업은 B와 섬유공업과 인쇄공업은 생산품의 규모에 따라 분류하면 경공업, 가벼울 경자를 쓰는 경공업 맞죠? 예, 맞는 보기죠. 그래서 우리가 공업 일반에서 많이 나오는 거 경공업, 섬유, 식품, 신발, 인쇄. 요네 가지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번은 그래서 기억과 디귿의 조합은 몇 번이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다음 이제 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자, 다음은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땡땡 기업 기술 개발팀 회의록을 요약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생산 시스템의 운영을 봤더니 자동차 부품 라인에서 발생하는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처리해서 현장 관리자에게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이건 뭐죠? POP. 여기 있는 POP. POP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더 정리할게요. 자, 그다음 자재 흐름 개선을 보면 RFID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거를 뭐라고 하죠? 무선 주파수. 나의 아이디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식별하는 거야. 이를 무선 식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무선 식별 시스템. 얘를 도입해서 부품의 입출고와 재고 수량이 자동으로 관리되며 재고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자동으로 어떠한 양을 발주하는 거야. 이거는 정량 발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량 발주. 자, 그리고 기술 자산 등록을 볼게요. 자율주행 알고리즘 및 통신 제어 기술인 특허 등록을 마쳤고요.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보호 체계 개선이 필요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재고 관리 및 발주 시 전기 발주 모형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발주 모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전기 발주냐, 자, 그 다음, 정량 발주냐, 요게 있었어요. 자, 이 중에서 전기 발주는 정기적으로 주문하는 거야. 매주 수요일에 주문한다. 매주 목요일에 주문한다. 정기적으로. 자, 근데 요게 한번 볼까요? 매주 언제 한다가 아니라 재고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그럼 정기는 아니네. 자, 그럼 정량 발주는 뭐냐면, 정량 발주는 예를 들어 500개를 세팅해놓고 500개 이하로 떨어지면 주문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발주한다. 정량 발주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내용 볼게요. 생산 시스템의 운영에는 POP를 적용하고 있다. 생산 지점 시스템이야. 생산 지점 정보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생산 현장에서 얘를 크게 모니터링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작업 관리, 물류 관리, 이런 것들을 보는 게 MES 제조 실행 시스템이라면 이 안에서 그 생산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수집해갖고 현장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게 바로 POP에 해당한다. 선생님이 생산 정보 시스템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생산 정보 시스템 다섯 가지예요. POP, MES, 선생님 지금 설명했죠? 자, 그다음 기업 안에서 모든 자원을 관리하는 거.

줘야 될거 아니야. 그 권리를. 그쵸? 그게 몇 년이냐면 20년이죠. 10년이 아니라 20년이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 산업재산권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자, 여기 있는 산업재산권이야. 그쵸? 산업재산권과, 자, 그 다음 또 다시 같이 볼게요. 저작권이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기존에 있는 산업재산권이랑 지식권, 저작권으로는 그 권리를 보여주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새로 나온 게또 뭐냐면 신지식재산권.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우리 친구들 이거 같이 기억하셔야 돼. 이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 한다? 얘를 통으로 우리는 지식재산권이라 한다. 자, 이 중에서 산업재산권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특허권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실용신안권이 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디자인권이 있다. 어떤 형상이라든가 모양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상표권이 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권리 존속 기간을 알아야 돼. 자, 특허권은 20년, 실용신안은 10년, 디자인권은 20년, 상표권은 10년. 얘는 갱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부분 10년 지나면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유명한 상표들 보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그거를 쓰고 있어. 내가 예를 들어 그 상표를 쓰고 싶어도 그 기업에서 그 상표권을 계속 갱신을 하면 이걸 못 쓰는 거야. 그죠? 권리 존속 기간이야. 그 권리를 보여주는 기간입니다. 권리를 보여주는 기간. 그래서 얘는 20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복이다. 니은과 디귿의 조합이 몇 번이 답이 된다? 3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제 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 자, 다음 신소재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탄소 원자들이 결합해서 형성한 나노 구조의 모식도이다. 그래서 얘는 구형, 이렇게 축구공 모양이죠. 이런 게 있고 얘는 이렇게 튜브 모양으로 해놨어. 관 모양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탄소가 육각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입니다. 이거 얘를 평면 형태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핀이라고 하고요. 얘를 가지고 이렇게 말아놓은 거야. 관 형태로 말하는 게 탄소 나노 튜브라고 합니다. 탄소 나노 튜브. 자, 이런 것들은 얘는요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조금 더 구부리거나 이래도 우리가 이 전기 전도가 너무 잘 돼서 우리 보통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나 이런 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자, 그다음 이거를 60개 탄소 원자 60개를 플러렌 축구공 모양으로 한걸 뭐라 하냐? 플러렌이라 한다. 그래서 기억 볼까요? 간은 탄소 나노 소재 중 플러렌이다. 이거 맞는 보기죠. 얘는 플러렌이라 한다.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나는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전자 재료 분야에서 활용된다. 왜냐면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이 그래핀을 쫙 뿌리기만 해도 이 전기 전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보통 전자 제품에 이런 거에 많이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디귿 볼까요? 탄소 원자 6개가 육각형을 이루며, 이거는 사실 그래핀이지. 얘는 탄소 원자 60개입니다. 60개. 자, 그래서 원자 한 개의 두께로 이런 얇은 마개 형태, 이거를 그래핀이라 하는 거다. 이건 그래핀에 대한 설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4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기역과 니은의 조합인 얘만하고 얘만 되니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럼 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자, 다음은 땡땡 기업의 사내 직원 안내 자료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아가는 땡땡 기업이 있어. 그래서 2026년 제도 개편 방안으로 이런 식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경영 조직을 개편했고, 정기적으로 직무 분석을 했어. 그럼 무슨 문제가 나올지 우리 친구들 이제 아시겠죠? 자, 그다음 안전한 회사. 이게 있고요. 자, 그다음 직원의 복지를 향상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기업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업. 경영 조직 체계를 사업부재 조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라고 돼 있어요. 경영 조직 볼게요.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기 사업부, 서울 사업부, 인천 사업부, 이게 사업부, 지역 사업부 조직으로 개편. 그냥 그대로 사업부재.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여기서 나오는 거는 뭐 직계형이냐, 그다음 프로젝트형이냐, 뭐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사업부재냐,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 내용 볼게요.

적용하고자 하는 직무 분석 방법은 관찰법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직무 분석 방법을 알고 있으면, 이게 재무만 알고 있으면, 이게 뭐가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 이건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이 크게, 선생님 써볼게요. 면접법. 써볼게. 그 다음, 관찰법. 여기 있는 관찰법. 다섯 가지입니다. 우리 공업 일반에서 나오는 거야. 다른 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업 일반에서는 이것만 나온다. 그죠? 그 다음, 작업 일지. 그리고 중요 사건법. 그냥 말 그대로. 자, 그럼 관찰법은 관찰하는 거야. 직무 분석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관찰하는 거야. 근데 여기 볼까요? 직무 수행자의 성과와 관련해서 효율적인 행동과 비효율적인 행동을 구분해서 사례 수집 및 효과적 행동을 규범을 분류한다. 그러니까 어떤 거가 효율적이고 어떤 거가 얘는 비효율적이야. 어떤 거는 중요하고 어떤 거는 중요하지 않아. 이런 거야. 이게 바로 어디에 해당되죠? 중요 사건법에 해당이 된 내용이죠. 관찰법은 아닙니다. 그쵸? 틀린 보기.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운영하려는 직원 복지는 법정 외 복리 후생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정 외 복리 후생. 뭘 알고 있어야 되냐? 자, 복리 후생에는 법정 복리 후생이 있고 두 개. 법정 내인 거야. 그러니까 법정 내. 굳이 내안 써도 돼. 법정 복리후생. 두 번째, 꼭 법안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이거 왜 복리후생이 있어? 자, 그래서 꼭 모든 기업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이게 뭐냐면 이거 사대보. 사대보, 그쵸? 이 친구들 이거 많이 공부했죠? 사대보. 그거 왜? 우리 기업에서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모든 기업이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우리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근로자들의 그뭐 근로 의욕을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 해주는 것들이 뭐라고 하냐면 법정 외 복리후생이라 합니다. 자, 그럼 직원 복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택 자금 대출 지원, 연 1회 힐링 여행 취지 이거 모든 기업이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법정 외 복리후생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맞는 보기죠. 자, 그 다음, 리을. 안전한 회사를 위해 작업의 안전화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냐면, 안전한 회사를 위해서 작업의 안전화. 자, 이거. 그러니까 기계 설비의 안전화가 있어. 이것도 많이 나오죠. 이게 이제 단원간 통합형 문제예요. 기계 설비의 안전화 방안이 몇 가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이거 기억하셔야 돼. 첫 번째가 외형을 안전화한다. 그래서 외형의 안전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외형의 안전화. 이것도 제목만 알고 있으면 우리 친구도 쉽게 할수 있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작업의 안전화라는 게 있어. 작업. 작업을 안전하게 한다. 세 번째 구조의 안전화라는 게 있어. 구조를 안전하게 한다. 네 번째 자, 기능을 안전하게 한다. 기능이 안전화.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외형의 안전화는 뭐냐면, 기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계 있잖아. 그 기계 설비에, 예를 들어 기계가 막 이런 식으로 막 날카로워. 그러면 이 날카로운 부분에 어떠한 덮개를 요렇게 설치할 수 있고, 또는 어떤 방어 장치를 설치할 수 있어. 외형을 안전하게 하는 거야. 또한 이 무기가 너무 위험하다. 그러면 여기를 그러니까 안전 색채를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여기에 빨간색을 한다면, 아, 여기 위험한 부분이구나. 우리가 약간 알수 있잖아. 그쵸? 외형을 안전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외형의 안전화입니다. 외형의 안전화. 자, 그럼 볼게요. 기계의 돌출부라던가, 날카로운 모서리 등을 모든 작업 현장의 위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방호 장치를 설치한다. 외형을 안전하게 한다. 그래서 외형의 안전화에 대한 내용인 거죠. 작업의 안전화가 아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 작업의 안전화는 그 기계 설비를 다루는데 필요한 예를 들어 조명이라던가, 그러니까 조도 있잖아요. 그 조도라던가, 작업 공간이 이제 들어갔을 때 너무 부족하거나 막 좁고 협소하면 얘가 또 뭔가 기계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업을 하는데, 작업자가 작업을 하는데 안전하게 할수 있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작업의 안전화야. 구조의 안전은 뭐냐면 기계 설비 자체 그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가 어떤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그 기계가 갑자기 팍 터지는 경우도 있어.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계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굉장히 무거운 거를 지탱해야 되는데 그거를 또 뭐, 지탱하지 못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구조적으로 안전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구조의 안전화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기능의 안전화는 뭐냐? 얘가 조금 이제 우리가 그 기능을 알아야 돼. 우리 중에 알고 있을 거예요. 풀프루프, 페이쉐이프 이두 가지 기능입니다. 풀프루프는 풀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프루프 막아주는 거야. 사람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얘가 갑자기 정지해 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고요. 페이쉐이프는 기계가 고장 났을 때 안전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기계를 만들 때요네 가지 안전화 방안을 유지하자.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어쨌든 얘는요, 기능, 얘는 외형이 안전하죠. 작업의 안전화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기억과 디귿의 조합이 몇 번이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자, 6번입니다. 다음 주요 AS 처리 현황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명이 마이 홈 냉장고야. 그리고 제품 상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색상 및 사진을 띄울 수 있는 외부 디스플레이형 냉장고를 만들고 있어. 자, 그랬는데 민원 내용이 그 냉장고 도어 외부 디스플레이어 고장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해봤더니 전체 품질 검사 결과 자사 디스플레이 모듈 불량으로 밝혀져서 이거를 기존의 자사 디스플레이 모듈 사용 대신 외부의 전문화된 업체에 위탁 생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기억 보도록 할게요. 기억. 자, 원인 분석을 위해 생산품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하였다. 야, 검사가 두 가지가 있어. 전수 검사는 전체를 검사하는 겁니다. 전체의 품질 검사 결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수 검사 어때요? 얘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쵸?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디스플레이 모듈 생산 방식을 아웃소싱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전문화된 업체 외부에다가 맡기는 거야. 그래서 얘를 아웃소싱이라고 하죠. 아웃소싱.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우리 친구들 요거는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아. 이거는 생산품은 코틀러의 제품정의 중 유형 제품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친구들 코틀러의 제품정의를 한번 먼저 선생님이랑 공부 한번 해보고 나서 해보도록 할게요. 제품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그 소비자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핵심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필요한 이제 필요를 할막 에어컨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때문에 필요한 거죠? 시원함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그 제품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핵심 제품이라 합니다. 근데 에어컨도 에어컨 나름대로 뭐 예를 들어 스탠드형이 있고 벽걸이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얻는 실제 형태를 유형화한 거야. 어떠한 디자인도 되게 중요시하고 눈에 보이는 거. 디자인이라던가 어떤 기능이라던가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아니 그거를 코틀러는 유형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외에 소비자는요. 제품을 이거 외에 어떤 회사에 다른 기업과 차별되는 AS 기능이 너무 좋더라. 아니면 뭐 무상 보증 기간이 좋더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거와 나름 그거보다 더 확장된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확장. 자, 그럼 기억하세요. 핵심 유형 확장이야. 근데 항상 시험 문제에 AS라고 하면, 확장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볼까요? 자, AS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이거를 확장 제품으로 하면 얘는 틀립니다. 근데 잘 보세요. 얘는요, 문두랑 여기 제목 자체는 AS라고 나와 있지만, 이 자체를 잘 읽어보면, 보고서 이름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외부 디스플레이형. 그쵸? 소비자가 보는 어떠한 이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능. 그래서 생산품은 이 정의 중에 이 기능, 유형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죠? 여기에 AS 내용은 요거 있지만 이거에 따라 소비자가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 기능에 대해서. 그래서 유형 제품에 해당한다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 친구도 있잖아요. 선생님이 요일 모의고사 봤더니 약간 좀 함정 문제들이 있어. 이거를. 그래서 아마 올해 수능에서도 약간의 함정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문두만 보고 바로 딱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6번은 격과 니은 디귿의 조합이 몇 번?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부서별 연간 업무 추진 실적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 혁신팀은 삼정 OS 활동, 그리고 재고 관리팀은 자재 소요 계획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것들 한번 볼게요. 자재 소요 계획을 우리는 MRP라고 하죠. 같이. 그죠, MRP. 소요량과 효율 시기를 파악하는 거야. 자, 그 다음 품질 혁신팀에는, 유형에 따른 불량 발생 건수를 이 막대 그래프와 누적 꺾은성 그래프로 나타내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요런 그림도 한번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다. 자, 요런 기억들. 자,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 놓고, 요게 따른 이렇게 누적 꺾은성 그래프 이렇게 나왔어. 이걸 뭐라고 하죠? 파레토도. 자, 그럼 기억 보도록 할게요. 재고 관리팀에는 MRP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MRP 자재 소요 계획, MRP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 생산 혁신팀에서 추진한 활동의 삼정은 삼정 OS입니다. 얘는요, 정품 정량 정리가 아니지. 정품 정량, 뭐에 해당이 되죠? 정 위치. 정으로 시작되는 건 맞아요. 근데 정 위치입니다. 자, 그럼 OS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OS는 어디에 되는 거죠? 얘는요, 청소 관련된 거야. 그래서 정리, 정돈 들어가야.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울게 그냥 이렇게 청결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정리, 정돈해서 얘를 청소를 하면 어떻게 되죠? 청결해져.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습관한다. 이게 OS 활동이야. 근데 얘는 왜 S로 시작하지 않잖아요. 일본식 영어 표기로 다 S로 시작합니다. 이거 다 일본 겁니다. 그래서 삼정 OS 정확하게 이 용어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니은의 삼정은 정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디귿. 품질 혁신팀에서는 특성 요인들을 활용해서 불량을 개선하는 품질 관리 활동을 전개하였다가 아니라 파레토도죠. 그럼 이 특성 요인도 어떻게 생긴 거지, 우리 친구들? 그림으로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 생산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이거를 우리가 특성 요인도라고 합니다. 그죠? 얘는 파레토도이기 때문에 틀리다. 그래서 선생님이 품질 관리 도구는 눈으로 꼭다 기억을 하는 게 좋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만 답이 되겠네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요거 관련된 품질 관리 도표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 자, 다음은 땡땡 기업의 혁신 전략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게 되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관련된 각자 조사한 땡땡 기업의 혁신 전략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라고 했더니, 자, 여기는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필요한 양만큼 생산하고, 자,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이게 뭐죠? 이게 적시 생산 시스템이야, 지틀. 그죠? 얘를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낭비를 철저하게 제거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있어요. 끝까지 봐야 돼. 자, 필요한 때 필요한 양만큼 하는 이 적시 생산 시스템이죠. 얘는 뭐다? 적시 생산 시스템이다. 여기에, 이거 일본 거야, 이것도. 플러스, 뭐를 했다? 자동화를 했다. 여기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끝까지 읽어야지. 이거는 뭐다? 이게 뭐다? TPS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TPS의 도요타 생산 시스템이야. 도요타 생산 시스템. 필요한 때 필요한 양만큼 하니까 낭비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보통 푸시 생산 방식이냐? 풀 생산 방식이냐? 이것도 물어봐요. 그러면 GT는 풀 생산 방식, 당겨 쓰는 거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당겨 쓰는 거. 그냥 갖다 다 때려 미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TPS 생산 시스템이야.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일본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미국의 입장에서 봤더니, 와, 이 생산 방식이 너무 좋네. 낭비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경영 방식에 적용해보자. 그래서 뭐 하고 있죠? 린 생산 시스템. 린 생산 시스템. 이것도 많이 나오죠. 린. 린은요, 깡마른이란 뜻이야. 그래서 깡마른. 그러니까 낭비를 막 제거해서 얘를 깡마르게 했다. 린 생산 방식. 그래서 낭비 제거 경영 방식이야. 우리는 경영에도 다 집어넣어 보겠다. 그래서 이게 린 생산 방식이죠. 그래서 미국이 TPS에 이걸 가지고 벤치마킹 한 거야. 그쵸? 요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벤치마킹 했다. 자, 그럼 볼까요? 낭비를 철저하게 제거했는데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GT에다가. 자, 이건 뭐죠? TPS 생산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있다. 맞는 보기.

가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여기 있는 거는 기존 수요 변동을 예측하지 못해서 차질을 빚었고, 이런 상황이 개선해서, 자, 여기서부터 핵심이야. 고객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재고를 보유한다. 재고를 안전하게 조금 넣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 계절 재고라고 되어 있죠? 안전 재고에 대한 내용. 이거 너무 자주 나와. 안전 재고.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재고를 한번 다시 정리 차원에서 가지고 왔으니까 선생님이랑 한 번만 더 보도록 할까요? 한번. 자, 재고의 유형에는 이렇게 많은 재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안전 재고. 안전하게 재고하는 거야. 그래서 요 말이 그대로 나와. 제품의 수요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재고입니다. 그쵸? 수요 변동에. 그러니까 수요가 자꾸 변동될 수 있잖아. 내가 예측을 잘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확실한 고객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고. 이 문장이 그대로 나와. 그리고 나서 얘는 무슨 재고냐? 요거 물어봅니다. 그다음 완충 재고는 뭐냐면 공정 단계별로 어느 정도 재고를 보유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산출량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것도 완충이야, 완충. 그죠? 자, 그다음 계절 재고는 아까 우리 보기에 나와 있는 계절 재고 볼게요. 생산 능력이 고정적이야, 고정적. 그래서 계절 수요 등을 고려한 재고로 의류나 농산물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수송 재고야. 수송, 이동 재고라고 합니다. 이동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한 재고다. 자, 그다음 사장 재고는 재고에는 해당되지만 사용이 불가능과 사장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 과잉 재고는 허술한 재고 관리로 인해서 특별한 원인 없이 쌓아놓는 재고를 우리가 과잉 재고라 한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얘는요, 계절 재고가 아니고 안전 재고이기 때문에 틀렸죠. 자, 그다음 이제 공정 관리 보도록 할게요. 공정 관리. 자, 그럼 공정 관리를 하기 전에 요 이론을 먼저 공부하고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공정을 관리하는데 요거 말이 굉장히 길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공정에는, 자, 공정을 관리하는 거에는 크게 계획을 하고 이에 따라서 이 계획한 거를 뭔가 얘가 잘 되고 있는지 뭐가 필요해? 통제가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공정관리의 계획 기능과 공정관리의 통제 기능이야. 뭔가 글이 길지만 요거를 보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계획에는 뭔가 내가 이 공정의 절차,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자, 그다음 이 공정을 어디서 하는 게더 효율적이고, 이런 것들을 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절차를 계획하는 거예요. 절차 계획. 절차 계획 필요하겠죠. 계획을 일단 해야 되잖아. 자,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하는지, 작업, 이 작업의 표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절차들을 다 계획을 해.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공수 계획이라고 해서, 자, 그러면 그 작업에 대해서, 어떠한 작업 있잖아. 그 작업에 대해서, 이 작업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이, 작업자가, 이거를 제대로 잘할수 있는지, 그 작업자의 능력과 작업의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서로 계획을 잘 하는 거야. 균형이 잘 되도록 검토해서 작업량과 이것들이, 그러니까 A라는 작업자가 능력이 어느 정도 돼서 이 작업량을 얼마큼 할수 있는지 하는 게 바로 공수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수 계획.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까지 다 짰어. 어쨌든 이 공정에 대해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절차 계획하고 공수 계획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계획표를 짜잖아요. 시간적으로 구체화되는 게 필요하잖아. 그게 이제 일정 계획이라 하는 거예요. 일정 계획.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짜놨어. 이게 바로 공정관리의 계획 기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계획 기능. 요게 됐으면 얘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통제할 필요가 있잖아요. 통제의 그럼. 여기 보자. 절차 계획, 공수 계획, 일정 계획이야. 요것만. 자, 그럼 이제 통제하는데, 이제 자, 통제를 하려면 작업을 배정하지. 작업을 제대로 잘할 수 있는지. 자, 계획과, 그 다음 절차 계획에 따라서 작업을 배정을 하고, 얘를 가지고 정말 이제 잘 되고 있는 여력 관리를 하는 거. 이 사람이 여력이 되는지, 작업자의 여력이, 작업량에 비해서 이렇게 능력이, 부하가 뭔가 되게 큰지 작은지 같은 거 여력을 관리하는 거. 여력 관리. 그리고 나서 이 진도 관리를 한다. 진도가 잘 되고 있는지, 진도 상황이나 체크를 하는 거야. 수량적으로.
작업 배정, 여력 관리, 진도 관리, 요런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볼게요.

요 개념을 이해를 하고, 요 개념을 이해하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나서 볼게요. 실제의 능력과 이 부하를 조사해서 양자가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하는 이 여력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력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정 관리 기능 중 계획 기능이야, 통제 기능이야? 여력 관리는 통제 기능이기 때문에 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8번은. 그래서 8번은 니은과 디귿의 조합인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정 관리의 통제 계획 기능의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최근 들어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같이 공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입니다. 자, 다음은 작업장 안전 점검 내용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게 쓰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한번 볼게요. 발화성 물질 관리를 점검했더니 불량이야. 그다음 기계의 기능 불량시 안전하게 작동하는 구조 및 기능을 점검했더니 얘도 불량입니다. 그리고 작업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했더니 얘는 양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업자의 건강 상태는 재발생 경로 중 인적 요인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재발생 경로 중 경로가 있어요. 그 재해. 재해가 어쨌든 이제 뭔가 사고가 났어. 그럼 어떤 현상이 났어? 현상이야. 이거에 대해서 인적 피해 그리고 물적 피해가 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재해라 한다. 그러면 이 발생 모형에 그 전에 어떤 게 있냐? 이 전에 어떤 요인들이 있습니다. 요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도 있지만 요인도 있다. 그래서 원인에는 또뭐 간접 원인들이 있잖아요. 직접 원인도 있고 간접 원인도 있고. 근데 또 요인도 선생님이 이야기, 그러니까 공부를 하라고 했어요. 요인은 네 가지로 공부를 하자. 네 가지. 그래서 인, 그다음 설, 이렇게 공부를 했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인적 요인. 그다음 얘는 설비적 요인. 얘는 작업적 요인. 얘는 관리적 요인이야. 선생님이 요것만 알고 있으면, 어떤 것들이 요인이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크게 우리 친구들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볼게요. 작업자의 건강 상태는 이네 가지 요인 중에서 어디야? 작업자니까. 인적 요인에 해당이 되겠죠. 맞는 보기에. 그래서 얘만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다. 그쵸? 근데, 자, 요인은 네 가지입니다. 요인은. 근데 이제 또 간혹 원인이라는 것도 나와. 근데 원인에는 또 직접 원인이 있죠. 직접 원인. 그리고 간접 원인.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직접 원인에는 두 가지. 불완전한. 얘도 불완전한. 상태냐. 그러니까 작업 환경이 제대로 됐느냐. 불완전한 행동이냐, 작업자가 불완전한 행동을 했느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사고에 직접적으로 원인을 제공하는 3단계 대부분 들어갑니다. 자, 간접 원인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 교, 관 이렇게 공부하라고 했어. 얘는 인, 설, 작관 네 가지, 얘는 세 가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줄게. 기술적 원인, 교육적 원인, 관리적 원인. 그래서 얘도 간접 원인의 세 가지도 사실은 요것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맞죠? 요거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 가능하죠? 자, 그다음 니은 보도록 할게요. 점검 결과, 불량 판정을 받은 기계 설비의 방호 장치는, 자, 점검, 방호 장치는 풀프루프 기능을 해야 한다. 이 기능을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여기 나와 있는 풀프루프란, 풀, 이거야.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사람이, 프루프, 막아주는 거야. 사람이 잘못했을 때 막아주는 거. 하나 또 기능은 뭐냐면, 페이 쉐이프입니다. 페이 쉐이프. 페이 쉐이프는, 자, 기계가 고장났을 때, 페일, 얘를 안전하게 해주는 거, 쉐이프. 자, 이겁니다. 페이 쉐이프. 그럼 볼까요? 기계의 기능 불량시 안전하게 작동한다. 기계야? 그럼 얘는 페일 쉐이프에 해당되지, 풀프루프가 아니죠. 요거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필름 보기다. 그죠? 자, 그 다음. 산소에 노출될 경우 반응을 일으켜서 변하는 물질. 이게 발화성 물질이지. 발화성 물질. 발화성. 자연 발화되는 거야. 자연 발화. 예를 들어서, 뭐, 황화인의,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 스스로 자연 발화. 황화인,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럼 산소에 노출될 경우 더잘 되겠지. 반응을 일으켜서 변하는 물질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의 조합이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 다음은 수행평가 보고서의 일부이다. 가와 다시기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가를 보면 자연재료로 만든 간섭기를 사용해서 4년과 함께 농경 시작해. 자, 이거 고대산업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유럽에서는 도시를 중심으로 길드가 형성돼서 수공업, 손으로 직접 만드는 거야. 수공업 생산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거 중세산업사에 해당이 되죠. 중세. 그죠? 자, 그 다음, 면방지 기계, 증기기관, 기계가 나왔어. 그건 어디? 근대산업사에. 근대산업사에. 자, 그 다음, 현대사회, 미래사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거야. 우리가 시험 문제는 요것들이 정말 자주 나온다고 했죠. 요것들이. 자, 그럼 기억할게요. 가시기에는, 고대에는, 제1차 산업혁명이 발생하였다? 어때? 이거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 우리 친구들 이거 잘 알아야 돼. 중세산업사회는 길드, 장인, 도제, 이런 말들이 나왔고요. 근대산업사회. 그러니까 산업혁명이야. 이때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왜? 뭔가 혁명적으로, 산업이 혁명적으로,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대되는 거야. 그러니까 손으로 일일이 만드는 거 대신 기계가 나왔어. 정말 폭발적으로. 혁명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방적기, 방직기, 그리고 얘를 돌릴 수 있는 증기기관, 동력, 그게 증기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제1차 산업혁명이 되는 거예요. 제1차. 제1차 산업혁명은 근대산업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고 이제 전기를 이용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그 전기, 동력을 이용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동력이 증기기관이 아니라 전기를 이용했네? 이것 또한 산업혁명이야. 그래서 이게 제2차 산업혁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현대사회에서는 어때요? 컴퓨터, 인터넷 기반의 이것도 혁명이지. 이거의 제3차 산업혁명. 그다음 지금 현재 막 인공지능 나와서 그게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 나예요. 나 중세산업사회에는 물건을 직접 손으로 만들어 파는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맞는 보기죠? 그래서 그때 나온 최고의 숙련된 수공업자를 뭐라고 한다? 장인이라 한다. 그죠? 그 다음, 이 장인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동업 조합이 바로 길드가 되는 거죠. 길드. 그죠? 중세산업사회. 자, 그 다음, 지급 볼게요. 다시기가 뭐야? 근대산업사회야.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가 전개되었다. 맞죠? 기계가 나왔어. 손으로 만드는 것보다 기계가 나왔는데, 그때는 컨베이어 벨트로 정말 대량으로 똑같이 뽑아내는 대량 생산 체제가 전개가 된 거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10번은 니은과 디귿의 조합인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실전 모의고사 5회입니다. 5회.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선생님이 5회를 또 전반적으로 보니까 5회도 문제가 조금 쉬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5회 풀고 문제를 많이 틀렸다. 그러면 정말 개념이 나한테는 너무 부족한 거다. 이런 거를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다시 실전 모의고사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하게 선생님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 끝판왕 정종영입니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총 5회의 모의고사 중에 이제 벌써 네 번째 모의고사입니다. 지금 1회

1회차, 2회차, 3회차 넘어오고 이제 네 번째 모의고사인데요. 회차마다 이 문항들의 스타일이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다양한 스타일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4회차 정도까지 오면 사실 어떤 특정한 단원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취약하다라는 이 약점을 내가 좀 미흡한 단원을 확인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간 안배 경험이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시간에 쫓기면서 내가 아는 것을 놓치는 그 경험치들, 그러한 경우들이 조금씩은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100분의 시간 동안 60%, 60분의 시간을 할애해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넘겨가며 풀수 있는 문제를 먼저 푼다. 그리고 남아있는 40분 동안 풀지 못한 문항 중에 풀수 있을 것 같은 문항을 먼저 푼다. 이런 경험들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이제는 내 실력의 90% 이상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이외에도 또 다양한 실전 모의고사들 EBS에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너무 쫓기지 말고 우리 남아있는 4회차, 5회차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4회차 모의고사 총평 들어가 봅니다. 전반적으로 문항 구성 굉장히 우수합니다. 진짜 상위권인 학생과 그리고 좀 가짜 상위권이라고 할까요? 어떤 특정한 유형에 이제 집중력을 올려놓은 경우에 이 4회차 모의고사에서 딱 판가름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평가원의 기조는 뭐냐? 그럼 어디까지나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잘 해석해 나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근데 이번 4회차 같은 경우에는 스킬을 사용하는 문항들도 일부 있었어요. 몇번 있어요? 7번이나 혹은 12번, 그리고 19번과 같은 이 수학2에서 다항함수, 3차함수 그래프에 해석하는 형태에서 이제 스킬들이 일부 적용이 되죠. 이 3차함수의 그래프에 있어서 비율관계라든지 혹은 정적분 대신에 도형의 넓이를 구해내는 공식 정도는 그냥 기억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스킬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평가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분 구간을 조금 틀어놓고, 혹은 곡선의 모습을 조금 더 다른 모양으로 변형해놓고, 그래서 스킬이 단순한 형태로 적용되지 않도록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일부 줄여내는 것, 물론 도움은 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건 정이라는 사실, 결국 잊지 말자. 그래서 수학 1 문항들을 살펴보면, 기하적인 해석이 들어간 문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4회차에서 조금 독특한 특이한 부분들은 이게 15번 객관식에서 최고난도 문항으로 삼각함수의 활용이 나왔다는 거죠. 삼각함수 활용 문항이 13, 14에만 출제가 되어도 문항 번호에서 주는 부담감이 상당합니다. 근데 15번에 나왔다? 사실은 풀지 않고 넘겼다가 나중에 보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수 있어요. 15번에서 삼각함수의 활용 문항 나왔고요. 그리고 22번에서 다시 22번에서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 나왔습니다. 지수함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에서 이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죠. 수학2로 넘어가서 이제 극한, 그리고 연속, 미분간환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풀어낼 수 있는 문항들이고요. 사실 13번 같은 경우에는 겉보기에는 조금 낯설어 보여도 막상 파고들면 계산 굉장히 단순합니다. 14번과 21번 해석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번 4회차에서는 객관식 14번, 15번, 그리고 단답형 21번, 22번, 이네 문항이 상위권을 판가름하는 문항이었죠. 그래서 이네 문항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게 느껴진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제 각각의 문항들 살펴볼까요? 수학원으로 가시죠. 수학원 지수함수, 로그함수 네 문항, 삼각함수 세 문항, 수열 네 문항, 출제 경향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요. 4점짜리 문항에서도 고르게 분배되어 있어요. 근데 눈여겨볼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15번에서 도형의 활용,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15번에 출제가 되었다는 거죠. 도형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발상 중에 하나가 이제 평행선을 주어지는 거죠. 평행한 두 직선이 등장을 하는 순간 무조건 닮음에 대한 발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수능 특강 수능 개념에서 계속 강조했던 한 가지가 있는데 도형 문제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보조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이건 75도의 특수각을 45도와 30도 두 개의 직각삼각형으로 이제 쪼개는 이런 발상들이 있다면 문제의 계산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수각 둘을 더해서 만들어낸 75도 혹은 이제 60도와
45도를 가지고 만든 105도나 혹은 45도와 30도의 차로 나타나는 15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은 있느냐라고 하면 그럴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이 이제 특수각 30도, 45도, 60도 가지고 더하고 빼고 만드는 건 덧셈 정리해서 조금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통해서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이러한 연습들은 꼭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20번 같은 경우에는 수열의 합과 삼각함수에서 콜라보레이션이에요. 삼각함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기와 대칭성이 있잖아요. 삼각함수를 가지고 더해서 만든 새로운 수열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 수열에도 뭐가 있을 거야? 주기가 있을 거야. 근데 이 주기를 확인하려고 하면 어디까지나 대입하고 관찰해서 발견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나열하는데 조금은 시간이 걸립니다. 계산 과정을 조금은 가지고 있는 빈칸 채원에는 완성형 수열 문항 20번에 출제가 되었고요. 사고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근데 22번 고난도 문항으로 연습하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이 로그함수의 그래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대칭성, 다음에 이게 지수함수 이야기 등장을 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얹고 가는 게 평행이동 때문에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있어야 하고요. 이 내분점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선분의 길이를 분할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등장을 합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보는 순간 무조건 또 대칭성 생각을 해야 하죠. 근데 기울기 알고 선분의 길이 알아요? 뭘할수 있을까? 좌표를 설정할 수가 있겠죠. 지수 로그 함수에서 고난도 문항 연습하기에 너무나 좋았던 22번 문항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수학2예요. 수학2도 단원별로 고르게 나왔죠. 13번 같은 경우에 함수의 극한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 부정형 0분의 0꼴에서 결국에 분모가 0이 될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처음에 겉보기에 표현이 조금 복잡해 보여도 막상 파고들면 계산 굉장히 단순하고요. 그러면 14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경우들을 좀 따져봐야 해요.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로부터 이제 도함수의 부호와 극값의 그 연결고리들 생각을 하고 연속성까지 생각을 하면서 14번 풀어내기에 조금은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14번 문제 좀 어려웠고요. 21번으로 가면 여기에서도 이제 비슷한 흐름이에요. 여러 가지 주제들이 함께 콜라보레이션 섞여 있습니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사실, 도함수의 부호와 미분 가능성,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불연속도 있지만 뾰족점들도 있잖아요. 근데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연속이면서 매끄럽게 이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함수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딱 하나라고 했을 때 나머지 함수의 그래프 기형을 추론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에 또 이거 도함수의 부호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2차 함수에서 근의 분리 이야기들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번 상당히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15번, 21번, 22번. 이렇게 세 문항이 이번 4회차 모의고사의 최고 난도 문항, 여기에 14번이 그 다음으로 어려운 문항인데요. 이세 문항을 놓고 봤을 때 난이도, 뭐 학생들의 또 체감 난이도는 다를 수 있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21번이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이 15번, 22번 요런 느낌이었어요. 22번 같은 경우에 계산 과정 얼마 없고요. 그리고 대칭성과 평행이동에 대한 사고 과정만 있으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연습하기에 너무 좋은 문항. 21번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여기에 좀 집중해서 이번 회차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1번. 보면 다양할 것 전혀 없죠. 실수인 지수에 대하여 지수법칙 계산 문항이에요. 다만 밑도 무리수, 지수도 무리수, 뭔가 무리수들이 있으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은 있어요. 그래도 루트 2 깔끔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루트 2의 거듭제곱 그대로 갈까요? 루트 2의 루트 3제곱 있고요. 얘는 루트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제곱에 2 플러스 루트 3제곱입니다. 그러면 루트 2에 루트 3제곱 곱하기 루트 2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제곱이에요. 이제는 지수들을 더해주세요. 루트 2에 몇 제곱? 마이너스 2제곱입니다. 그러면 역수치에서 제곱 해주시면 되겠죠? 정답 2분의 1입니다.
그냥 위치 무리수라도 없고 전혀

부담 느끼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덩어리 그대로 놓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밑을 2로 통일하고 싶다. 그럼 2의 거듭적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가봅시다. 2의 2분의 1제곱의 루트 3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2 플러스 루트 3제곱. 이렇게 가면 되겠죠. 2의 2분의 루트 3제곱과 곱해 2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제곱이에요. 마찬가지로 지수들을 더해줍니다.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제곱이고요. 정답 2분의 1 이렇게 와도 되겠죠. 그래서 밑을 루트 2로 두고 계산할 거냐 아니면 밑을 2로 두고 계산할 거냐 두 가지 방법 전부 다 보여드렸습니다. 2번으로 갑니다. 함수 fx가 있어요. 몇 차? 2차죠.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딱 보는 순간 0분의 0 꼴이니까 그냥 넣고 계산해도 물론 될 겁니다. fx가 2차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2번 문항 계속 1회차, 2회차, 3회차 해오면서 뭘 의미하는지 알죠?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 알죠? 자, f'a는 불러보세요. limit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h분의 f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뭐야? 미분 계수의 정의야. 근데 A에 누가 들어있어요? 지금 2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뭘 찾으라는 거야? F'E를 찾으라는 거야. F'X는 도함수 불러보세요. 시작. EX 더하기 A고요. 이때 F'E는 누구? 4 더하기 A인데 얘가 얼마야? 6이라는 거지. 자, 따라서 A는 얼마? 정답 2 되겠습니다. 자, 미분계수의 정의로부터 나한테 주어진 조건이 F'E가 6이라는 거다. 이 부분만 해석할 수 있으면 2번 문제도 깔끔하게 끝. 자, 3번으로 갑니다. 범위가 나뉘어져 있어요. X는 1을 경계로 왼쪽, 오른쪽이 다르죠. 근데 X는 1에서 뭐라고? 연속이라고.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다고요. 자, X는 1을 경계로 왼쪽,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입니다. 오른쪽 누구? 2x 더하기 2a예요. 자, x는 1에서 연속이라고 했지만 x가 1보다 작은 범위 연속이고요. x가 1보다 큰 범위도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x는 1에서만 연속이 되면 사실 얘는 누구랑도 같은 표현이에요. 모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입니다. 이것과 같은 의미 맞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의 집합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표현이 주어지더라도 결국 x는 1에서의 연속성만 체크하면 된다. x는 1에서의 무슨 극한? 좌극한과 그리고 x는 1에서의 함수값. 마지막 x는 1에서의 우극한. 얘가 전부 다 같으면 된다는 거죠. 결국엔 x는 1을 왼쪽 시계도 오른 시계도 오른쪽 시계도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끝. 맞죠? 자, x는 1 대입해 보세요. 1 마이너스 2 플러스 a와 1 대입해 보세요. 2 플러스 2a가 같습니다. 자, 정리.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3 되네요. 자, 범위가 나뉘어진 함수의 연속성이고요. 3점짜리 첫 번째 문항 가볍게 해결 끝. 자, 첫 페이지의 마지막 문항으로 갑니다. 4번이에요. 여기는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수열의 합 시그마. 결국에 시그마라는 건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잖아요. 시그마의 성질 알죠? 우리가 단답형에서 많이 만났던 문항들입니다. 시그마는 말이야, 덧셈과 뺄셈에 대하여 분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수배는 튀어나올 수 있는 거 맞죠? 스텝 1. 이 문제를 보면 처음 해야 되는 건 뭐라고? 시그마를 분배해 주는 거라고. 3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마이너스 2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얘가 30이에요. 이렇게 했어. 근데 얘를 처리 가능할까?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예요. 뭐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야. 1부터 5까지의 합이잖아요. 1부터 5까지 그냥 더하는 것도 어렵지 않지만, 사실 얘도 등차수열 아니겠습니까? AN도 등차수열이고요.
지금 DNA에도 등차 수열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1부터 5까지 합은 뭐야? 가운데 있는 3이 5개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얼마라는 거야? 15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0 넘어가서 60 되겠죠? 3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가 60이에요. 그래서 찾은 결론. J1부터 J5까지 더하면 이거 얼마라는 거야? 20이라는 거야. 이제는 스텝 2. 자, 시그마의 성질, 그리고 자연수의 합 넘어왔습니다. 위에서 했던 사고 과정을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등차 수열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합입니다. 근데 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나요? 못 구합니다. 왜? 5개 더한 게 20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각각의 항들이 어떤 값을 가지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만, 누구는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제3항 얘는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왜? 등차중앙, 평균값, 위에서 1, 2, 3, 4, 5처럼. 여기 있는 5개를 몽땅 더하세요. 근데 가운데 있는 얘는 등차중앙, 그래서 평균값 A3가 5개 있는 것과 같아요. 이런 거지. 그게 얼마라고요? 20. 그래서 제3항은 정답 4 되겠습니다. 수열의 합 시그마의 성질 문항이고요. 시그마의 성질 그대로 우선 덧셈, 뺄셈에 관하여 분배 가능하다. 상수변은 튀어나와서 우선 첫 번째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그러면 등차 수열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합이 20이야. 나머지 항은 몰라도 제3항의 값이 4라는 건알수 있다는 거죠. 자, 4번이었습니다. 5번은 간단하네요. fx가 몇 참수예요? 1차 곱하기 2차. 그러니까 3차 더하기 1차니까 fx가 3차 함수입니다. 미분 단원에서 보너스 문항. 아까 2번에서 미분 계수의 정의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보너스 문항 뭐예요? 이건 그냥 도함수 구해서 미분 계수 찾으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미분하는데? 다 정기해서 미분해도 되고요. 혹은 고배 미분법을 사용해도 되겠죠? 자, fx를 보면 첫 번째 할수 있는 생각은 진짜 3차 함수 다 전개해버려? 그리고 미분할래? 이렇게 와도 되겠죠. 몇초 차이 안날 겁니다. 근데 앞에 있는 둘이 곱해져 있으니 무슨 미분법? 곱의 미분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 곱의 미분법 갑시다. f'x는 앞미분 뒤 그대로 플러스 앞 그대로 뒤 미분. 3x는 미분해서 3 이렇게 되죠. 근데 땡큐. 나한테 구하라고 한건 이뻐. f'1이에요. 뭐가 이쁘다는 거야? 1 넣겠다는 거야. 근데 누가 있으니까? x-1이 있으니까 이쁘다는 거야. 얘를 그냥 가리고 대입하는 것. 여기에 플러스 3. 이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치? 1을 대입하는 순간 3. 빵. 더하기 3, 정답 6 되겠습니다. 자, 3차 함수 fx에 대하여 미분해서 도함수 구할 수 있나? 대입해서 미분 계수 찾을 수 있나? 전개해서 미분해도 좋고요. 곱의 미분법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6번으로 가시죠. 이제 4회차까지 오다 보면 앞쪽에 2점짜리 문항, 그리고 3점 문항, 특히나 3점 중에서 이제 초반부에 있는 문항, 문제의 유형이 바뀌지 않아요. 같은 문항 번호에 같은 문항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일 겁니다. 그래서 6번 삼각함수의 성질, 삼각함수의 부호와 관계, 삼각함수의 정의 묻고 있는 6번 문항이에요. 근데 이제 앞쪽에서도 조금은 더 까다로운 문항도 살펴봤잖아요. 지금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주어져 있어요. 5분의 1에. 근데 코사인과 탄젠트의 곱이 주어져 있어요. 물론 이 상태에서 코사인 따로, 탄젠트 따로, 얘들 각각의 부호를 생각해 볼까? 라고 와도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다만, 탄젠트 세타가 누구이니까? 얘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이니까. 코사인 곱하기 탄젠트는 누구랑 같다는 거야? 사인과 같다는 거야. 물론,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전부 다 이제 0은 아니라는 확신은 있잖아요. 아! 사인 세타가 음수라는 거군요. 스텝 1입니다.
사인 세타의 부호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5분의 2라는 사실로부터 누구도 알수 있어요. 사인의 부호가 뭐라고? 마이너스. 근데 곱해서 양수가 되니까 코사인의 부호는 뭐야? 얘도 마이너스. 아, 코사인 세타도 마이너스군요. 사인과 코사인이 마이너스라고? 제1사분면부터 제4사분면까지 얼, 사, 탄, 코. 코사인과 사인이 마이너스 찾았습니다. 제3사분면에 각이네요. 여기까지 주어진 거예요. 됐나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 사인이 음수야. 사인이 음수면 코사인도 음수야. 사인과 코사인이 음수야? 그러면 제3사분면의 각이야. 까지. 됐죠? 근데 어느 하나의 삼각함수 값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알면 한 개의 삼각함수 값으로부터 나머지 두 개의 삼각함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 맞지? 근데 얘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 누가 주어져 있어요? 곱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뭘 구하라고? 합을 구하라고. 오케이. 뭘 이용해야 돼요? 제곱의 합이 1이라는 걸 써먹어야 되겠죠. 자, 스텝 2.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이 1입니다. 그러니 합으로부터 곱을 구하고, 곱으로부터 합을 구하고,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요. 선생님, 근데 좀 이상한 게 있는데요? 뭐가? 사인과 코사인의 합을 전체 제곱하면, 이건 알잖아. 제곱하면 얘1 나오고요. 여기에 두 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얼마이니까? 5분의 2니까. 여기에 5분의 1을 땅 집어넣고 나면, 두배 하면 5분의 4. 1 더하면 5분의 9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누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이 5분의 9니까. 얘는 플러스인 경우 도 있고, 마이너스인 경우 도 있잖아요. 이런 거야. 부호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호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사인이 음수야. 코사인도 음수야. 더하면 음수야. 아!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음수네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마이너스인 것을 택해서 마이너스 루트 5분의 3이라는 거죠. 유리화할까요? 마이너스 5분의 3 루트 5가 정답 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삼각함수의 부호 전부 다 사용해야 되는 문제야. 그래서 스텝 1에서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고치는 것. 일단 삼각함수의 부호로부터 아, 몇 사분면의 각인지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이 1이라는 것까지 다 써먹어 줘야 정답이 짠. 만약에 이런 문제가 학교 시험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호 실수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인도 음수, 코사인도 음수 잘 찾아놓고 나서 마지막에 풀마 누구야? 양수야, 음수야? 여기에서 이제 고민하면 안 돼. 바로 땅 찾아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7번으로 넘어갑니다. 7번 같은 경우에 전형적으로 사실 우리가 배우는 삼각함수, 다시 3차 함수에서 뭔가 이제 스킬들 있죠? 비율관계라든지 혹은 넓이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는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항 내가 오, 깔끔하게 풀어냈어. 그냥 스킬 이용해서 뚝딱 쉽게 풀어냈어 라고 하더라도 너무 거기 의미를 두시면 안 됩니다. 자, fx 가볼게요. 스텝 1. fx 3차 함수잖아요. 근데 3차 항과 1차 항만 있으니까 fx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 남서요. 자, x 묶어내고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생겼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기함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x축과의 교점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x축과 언제 만나? 얘가 y네, fx. 자, 왼쪽 마이너스 루트 3 가운데 0. 조금 안 맞죠? 이렇게 0. 그리고 여기가 루트 3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프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

자, X선이라서 O, 1,F1라고 했네요. 1,F1에서의 접선이라고 했잖아. 그 접선이 X축이랑 평행하겠죠. 자, X축이랑 평행한 접선 쫙 그었어요. 얘는 누구야? Y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이야. 선생님,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또 다른 교점, 얘를, 이거 언제야? 이거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 또 다른 교점의 X좌표를 찾아야 하는데, 그게 어딜까? 이런 거죠. 자, 여기에서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죠. 뭐, 접선의 방정식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접선의 방정식을 뭐, 미분계수 찾고 하지 않아도 Y는 마이너스 이 정도는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교점을 찾아야 되잖아. 어떻게 찾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2야? 여기에서 정말 실근을 직접 구할 수도 있겠죠. 조립제법 가지고. 선생님, 저는 이렇게 실근을 구하지 않아도 3차 함수에서의 비율 관계를 압니다. 아, 비율 관계 알아? 그치? 그러면 2대 1. 비율 관계 2대 1. 이런 걸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금과 계수와의 관계 도 알겠죠?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과 만나서 생긴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이니 결국에 실근을 직접 구하지 않아도 금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중근 1, 1, 그리고 나머지 하나 얘를 땅 더하면 3차 분의 2차 빵 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인 것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또 다른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인 거 알아요. 그러면 넓이 구할 수 있잖아. 스텝 3. 넓이 어떻게 구해요? 넓이 S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뭐야? fx에서 빼요. 누구를? 마이너스 2를. 얘를 정적분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도 넓이 구하는 방법은 공식이 있잖아요. 어떻게 오니? 12분의. 3차 함계수의 크기, 둘 사이의 간격, 1 빼기 마이너스 2의 몇 제곱? 세 제곱 하면 됩니다. 그럼 3의 세 제곱이잖아요. 3 하나 약분하면 정답 4분의 9 되겠습니다. 4분의, 어, 네 제곱이죠? 네 제곱. 그럼 3 하나 약분하고 4분의 27 돼야 되겠네요. 요렇게. 자,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내는 것에서도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 그리고 미분에서 도함수를 찾는 방법, 오케이. 그럼 극값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이 어디 있는지 바로 생각할 수 있고요. Y는 마이너스,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어디에서 만나는지는 3차 방정식에서 실근 직접 구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3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비율관계나 아니면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넓이 구하는 거 정적분 할 수도 있지만 정적분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 넓이 공식이 있으니까 훨씬 간단하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철저하게 3차 함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킬들을 알수 있나? 알고 있나? 그러면 그래프 그려 또 다른 교점 찾아 공식 사용해. 그러면 이제 굉장히 쉽게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수능에서 만날 일은 없겠죠. 다른 문제를 풀어내는 중간 단계에서 그냥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연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7번이었고요. 자, 이제 8번으로 가시죠. 서로 다른 두 양수 AB가 있어요. A와 B가 서로 다르다. 로그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얘는 A에 B 같은 값이 있으면, 얘는 1이 아니야. 이런 곳에 곧잘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나서, 아, 로그 A에 B가 1이 되는 경우들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양수 A와 B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A나 B가, 뭐, 둘다 1은 아니겠죠? 여기 1은 아니다. 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그의 미체, 진수에 뭐 얼마든지 편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보고 할수 있는 첫 번째 생각은, 로그 A에 B가 있어요. 그리고, 로그 B에 A가 있습니다. 얘는 밑진수가 서로 자리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과 진수의 자리가 바뀐 것을 보고, 아, 역수 관계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역수관계구나. 그럼 로그 A에 비

를 t라고 한다면 로그 b의 a는 누구야? t분의 1이 되고요. 당연히 이때 t는 1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관계식 다시 한번 표현해 봅니다. 얘는 누구야? t. 로그 b의 a는 t분의 1이니까 거기 3배 됐겠죠? t분의 3. 4야. 더하면 4야. t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고요. 역시나. 역시나. 정리해 보세요. 자, 양변에 t를 곱하면서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은 0 되고요. 자, 인수분해하고 나면 t는 1 또는 t는 3 나옵니다. 그러니까 t가 로그 a의 b잖아요. 얘가 1은 될 수가 없어. 당연히 3이지. 그러면 로그 a의 b가 3이니까 뭘알수 있어요? a의 세제곱이 b라는 걸알수 있어요. a의 세제곱이 b라고? 그러면 이제 스텝 2. 그대로 넣는 거죠. a 곱하기 b의 제곱이야. 근데 b가 a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a 곱하기 a 세제곱의 제곱해서 a의 몇 제곱? 7제곱. 얘가 4라는 걸 아는 거지. 아, 이제는 a가 누구인지, b가 누구인지 전부 다알수 있어요. 그치? a는 누군데? a는 4의 7분의 1제곱이에요. 다시. 얘는 2의 7분의 2제곱이에요. 그럼 이걸 세제곱한 게 b니까 b는 2의 7분의 6제곱이네요. 로그 2의 a 곱하기 b는 로그 2의 아, a 곱하기 b? 그럼 a 곱하기 b? 그냥 굳이 이런 표현 찾지 않아도 b가 a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a의 4제곱 될 거고요. 얘는 4배의 로그 2의 a. 이렇게 되겠죠. 끝났네요. 선생님, 로그 2의 a. 얘가 얼마예요? 7분의 2예요. 그러니까 정답 7분의 8 되겠습니다. 지금 역수관계로부터 t 더하기 t분의 3 놓고 나서 결국 t가 3이라는 걸 찾아내면 a와 b에 대한 관계식 하나, 그리고 a에 대한 b에 대한 관계식 또 하나 주어져 있으니까 연립하는 순간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b가 얼마인지는 굳이 구하지 않아도 그대로 정답은 탁 튀어나오죠? 자, 8번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이제 뭐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죠. 두 번째 방법. 어떻게 가볼까요? 밑이 2인 로그. 얘가 필요하다면 결국에 로그 2a, 로그 2ab. 얘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라지 x랑 라지 y라고 치환하면 되겠죠. 물론 여기에서도 라지 x와 라지 y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얘만 적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밑이 2인 로그로 바꿔봐. x분의 y 플러스 3배의 y분의 x. 얘가 4야. 자, 관계식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관계식 찾아봅니다. a 곱하기 b 제곱이 4잖아요. 근데 밑이 2인 로그로 다 바꿀 거야. 로그 2a 플러스 2배의 로그 2b. 얘가 로그 2의 4예요. 그러니까 x 더하기 2y가 얼마? 2라는 관계식 또 하나 나왔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 두개 해석했고요. 여기에서 나한테 필요한 건 누구야? 결국에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니까 라지 x 더하기 라지 y 얘가 누구인지를 찾아달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오면 이제 굉장히 간단한 구조의 방정식이 되었습니다. 양변에 xy 곱해주세요. 곱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y 제곱은 0. 하나 나왔고요. 인수분해 시작. 3x-y와 x-y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3x가 y이거나 혹은 x가 y이거나 x랑 y랑 같을 수가 없죠. 찾았네요. 자, y가 3x야. 넣어주세요. 그러면 7x가 2라는 거죠. x는 7분의 2. y 자리에 3x 넣어주세요. 4x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변에 그냥 얘가 7분의 2 넣고 4배 계산하면 정답 7분의 8 되겠습니다. 결국에 역수관계인 건 맞아요. 근데 로그 2x

직업의 예비, 얘들 각각을 X와 Y로 치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가 역수관계니까 T와 T분의 1로 놓는 방법도 있다는 것. 8번이었습니다. 자, 9번으로 가시죠. 두상수 PQ에 대하여 FX가 지금 4참수예요. 근데 X는 마이너스 2와 X는 2에서 극값을 갖는다 이런 거야. 근데 극값이라고만 했지 이게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네. 그럼 우선 얘를 그대로 한번 써봐야겠네요. 갑시다. 스텝 1. 내가 알고 있는 건 뭐야? F'-2와 F'2가 0이라는 거예요. 미분해 봅니다. F'X. 불러보세요. 4X의 세제곱 플러스 12P의 X제곱 플러스 4QX예요. 얘는 4X가 묶이네.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3px 플러스 q잖아. 선생님 마이너스 1 넣고 플러스 1 넣어서 0이 됩니다. 여기에 진짜 마이너스 1 넣고 플러스 1 넣어도 되겠지만 우리 그 정도 아마추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f'x가 몇 차? 3차인데 이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떤 인수가? x 플러스 2라는 인수 또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4x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와도 되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대입을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수 정리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 놓고 개수를 비교하셔도 되고요. 그럼 결국에 p는 얼마야? 0이죠. q는 얼마야? 마이너스 4입니다. 이제 알았어. fx가 누군데? fx는 얘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8x제곱이에요. 자, 이렇게 모습들을 찾고 나니까 결국에 대칭성도 보이죠? 이 y축에 대한 대칭이에요. 우함수입니다. 그래프 그려볼까요? 좌표평면에 여기 x축 있고요. y축 있습니다. 자, x는 0에서 원점 0,0. 그리고 극값, 좌우 대칭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칭인 형태의 4차함수 y는 fx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소값, x는 플러스 2에서 극소값. 근데 극소값이 어때요? 같아요. f2도, f-2도 얼마이니까? 마이너스 16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6 됐습니다. 자, 우선 4차 함수의 그래프는 그렸어요. 이제 두 번째 넘어가요. y는 fx라는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직선 y는 f2래. y는 f2. f2가 누군데? 마이너스 16. y는 마이너스 16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라는 거구나. 그럼 y는 마이너스 16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얘가 누구라는 거야? y는 gx라는 거야. 그때 p가 얼마인지 q가 얼마인지를 알잖아. p가 0이야. q가 마이너스 4야.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누구야? g 마이너스 4의 값을 구하라는 거지. 스텝 2입니다. 결국에 g-4나 g4나 똑같긴 할 거잖아.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gx를 직접 구할 거야? 아니면 함수값만 구할 거야? 물론 일반적인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동했을 때 x축이랑 평행합니다. y축이랑 평행합니다. 그때 대칭이동했을 때 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좀 얘들을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첫 번째 방법이에요. 함수값만 구해볼까? 함수값만? 그럼 얘는 마이너스 4에서 생각해봐. 얘는 여기 이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평균이라는 거잖아. 평균을 이용하자. 어떻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F-4와 G-4의 평균, 얘가 대칭축. 얼마? 여기 마이너스 16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F-4에 G-4를 더하면 얘가 마이너스 32가 된다는 거야.

선배 FX 여기 있습니다. FX가 누구야? 이렇게 볼까요? X제곱 묶어내고 X제곱 빼기 8이에요. 그러면 F-4는 얘는 16 곱하기 8 되겠죠? 128이에요. 얘가 128이야. 넘어가면 되겠지. 자, 따라서 G-4는 얼마? 마이너스 160. 정답 찾았습니다. 이건 GX 함수식을 구한 게 아니고 그냥 G-4만 구한 거야. 지금 대칭축이라는 건 결국에 X축의 수직으로 땅 끊었어. 그러니까 끊고 나면 결국에 두번 만날 거 아니야. 함수 값의 평균이 마이너스 16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평균 값을 가지고 구해낸 게첫 번째 방법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방법 한번 가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진짜 GX를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요령 말고요. 그냥 그래프 우리 해석할 수 있잖아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4차 함수였어요. 대칭이동했어요. 그걸 접으면 포개지는 모습이니까, GX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얼마일까? 마이너스 1이겠죠. 이런 4차 함수일 거예요. 근데 y는 마이너스 16에서 접하니까, 아, x 플러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 요렇게 해놓으면, 원래는 x축과 접하는 거잖아요. 걔를 y축의 방향으로 16만큼 평행이동하면 게임 끝. 요렇게 된다는 거지. 전혀 어려울 거 없죠? 자, 따라서 g-4는 앞에 마이너스 있고요. 마이너스 4 넣어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넣으면 마이너스 6의 제곱, 여기에서 빼기 16 있어요. 똑같지? 앞에서 12의 제곱 144 나오겠죠? 마이너스 144 됐고요. 여기에 16 빼니까 정답 마이너스 160 됐습니다. 대칭이동이라는 걸 본질적으로 이해를 하자. 그렇다면 이제 함수값의 평균으로 함수값만 구해낼 거냐? 아니면 함수식 GX를 그대로 찾아서 식을 찾아서 대입할 거냐? 9번이었어요. 자, 이제 4점짜리 문항 하나도 해결했습니다. 할 만하죠? 아직까지. 자, 10번으로 넘어갑니다. 10번. J랑이 3분의 1이야. 첫째 항이 3분의 1이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야. 자, 첫째 항부터 J랑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이랬어요. 근데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려준 이상 나는 뭐만 구하면 돼요? 첫째 항 알아. 공비 R만 구하면 돼요. 공비 R 구하는 싸움이야. 그럼 관계식을 봤어요. 공비 R을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J랑, J2항, J3항. 그냥 나열해 보면 돼요. 나열하는 게한 가지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뭘까? AN과 SN 사이의 관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이에요. 관계식을 보고 N에 1 넣었어요. 그러면 J2항은 얘는 k 곱하기 1 마이너스 a1 s1이라고 쓸까요? s1 이렇게 했어요. 자, n에 2를 넣었어요. 제3항은 얘는 k 곱하기 1 마이너스 s2 됐습니다. 갑시다. 자, s1은 a1과 같고요. s1이 a1과 같아요. 그러니까 a1이 3분의 1 들어가니까 이렇게 됐죠. 제1항 제2항, 제3항이 있어요. 근데 제1항은 누구야? 3분의 1이잖아. 근데 제2항은 3분의 2K래. 3분의 2K? 아, 2K가 곱해진 거구나. 얘가 바로 찾았습니다. 공비예요. R은 2K구나. 그럼 공비를 찾아야 되는데. 공비가 2K로 나타나면 이게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한번더 하면 되죠. 가볼까? 얘는 k 곱하기 1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이렇게 했어. 근데 제2랑 알아요? 제2랑 알아요? 한번 더. 얘는 k 곱하기 3분의 2 빼기 3분의 2k야. 이렇게 됐네. 근데 여기 있는 제3항 얘는 누구야? 제3항 얘가 3분의 2k잖아. 3분의 2k에 여기에 2K를 한번더 곱한 거 아니겠습니까? 3분의 2K에 2K를 한번더 곱한 거야. 오, 그렇지. 얘는 3분의 2K 곱하기 2K잖아.

그럼 K 얘를 약분했어요. 3분의 2 약분했어. 아, 얘가 이렇게 되네. 3분의 2K 있고. 그럼 3분의 2가 뽑아져 나오니까 1 마이너스 K 이렇게 되잖아. 그럼 3분의 2K와 3분의 2K를 짠, 짠 약분하는 순간 와우! 2K가 1 마이너스 K네요. 3K가 1이네요. K는 3분의 1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비가 3분의 2야. 이렇게 오는 거죠. 자, 공비가 3분의 2인 거 알았어요? 이제 제1항 더하기 제3항 더하기 제5항. 에이, 아무 문제 될게 없잖아. 제1항 A고요. 제3항 AR의 제곱. 제5항 AR의 4제곱이야. 그럼 얘는 A를 묶어내고 1 더하기 R제곱 9분의 4. R4제곱 81분의 16. 이렇게 되잖아. 근데 A가 얼마에? 3분의 1이죠. 여기 뒤에 있는 거 계산하면 81분의 81 더하기 36 더하기 16입니다. 분모 243 되고요. 분자는 52를 더하는 거니까 133 되겠네요. 자, 243분의 133 정답 10번이었습니다.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겉보기에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등비수 열라고 했잖아? 난 첫째 항과 공비, 얘만 구하면 게임 끝이야. 문제에서 누구를 알려줬어요? 첫째 항 알려줬어요. 공비만 구하면 게임 끝이야. 그럼 얘들을 몇 배씩 대고 있는지 항들을 나열해보면 될거 아닙니까? n에 1 넣어보고, n에 2 넣어보고, 그럼 바로 나오는 간단한 문제. 근데 여기에서 잠깐 이제 다음 두 번째 방법으로 갑니다. 뭐 결과에 당연히 똑같이 갈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관계를 알죠. SN이 주어지면 해야 되는 행동 강령이 있잖아요. N에 1을 대입을 해서 A1이 S1이에요. N이 2 이상일 때 AN은 SN 빼기 SN-1입니다. 이거 알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서 N에 1 넣어. 아까 했던 거죠. 스텝 1.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n의 1 넣어. 이건 똑같잖아요. 제2항은 얘는 k 곱하기 1-a1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2k 찾았습니다. 아, 공비가 2k구나. 여기까지는 같죠. 근데 우리가 앞선 방법은 그냥 n에 2 넣었어요. 그럼 끝나잖아. 공비만 구하는 거, 공비만 구하면 끝나는 싸움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AN과 SN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문제를 바라본다면, N이 2 이상일 때는 AN, 어떻게 구해요? SN, 빼기 SN-1,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면 SN은 누군데? 아니죠. 다시 여기. 그럼 이제 여기에 주어져 있는 식이 그대로 있으니, AN 플러스 1은 얘가 K 곱하기 1-SN이야. 그러면 N-1 넣어보세요. 요렇게 될거 아니야. 자, 위에서 아래를 뺍니다.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요. 그럼 얘는 KK는 없어질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K 있고 여기 SN 빼기 SN-1. 와우! 얘가 바로 AN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넘어갑니다. AN 플러스 1은 누구야? 넘어가면 얘는 1-K 곱하기 AN이야. 얘가 공비잖아. 그러니까 2K와 누가? 1-K가 같아요. K는 누구? 3분의 1입니다. 공비는 2K 3분의 2가 되네요. 따라서 제1항, 제3항, 제5항의 합,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등비수열이라서 문제가 간단하게 끝이 난 거예요. 등비수열이라서 공비만 구하면 끝. 그럼 공비를 찾으러 갈까? n에 1 넣어, n에 2 넣어 하고 첫 번째 방법으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야.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가요? SN이 섞여 있어. 그럼 SN과 AN 사이 관계를 알잖아. n에 1 넣고 n이 2 이상일 때에는 아, SN 빼기 SN-1 얘를 활용해야지. 여기 SN 그대로 있으니까

n 자리에 n-1을 넣어주고 빼야지. 그러면 이제 이런 관계식이 나온다는 거죠. 아, 등비수열에서 공비에 대한 표현이구나. 그러니까 1-k가 2k와 같아요. 자, 10번이었습니다. 수열의 합, 등비수열, 콜라보레이션 10번 넘어서 이제 11번으로 갑니다. 1보다 큰 상수 a에 대하여.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는 너무나 중요한 조건이잖아요. 1보다 큰 상수 a. 곡선이 등장하래요. 밑이 a야. 진수가 x-1입니다. 아, y는 로그 ax를 오른쪽으로 한 칸, 평행이동한 거네.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네. 제1사면에 있는 점 p를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 가로줄을 그어서 점근선과 만나는 점은 q, y축과 만나는 점은 r이라고 하자. 그때 로그함수의 그래프 x축과 만나는 점을 s라고 하자. 선분의 길이 b 있고요. 선분의 길이 b, 내분이랑도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선분의 길이 b 주어져 있고 삼각형의 넓이 주어져 있어요. 원래 내분 이야기 안 하도 선분의 길이 b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제 좌표를 설정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려야지. 11번에서 나왔어? 어렵지 않을 거야. 11번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 나오면 그래프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살짝 높아지는 거지. 그래프만 그리고 나면 굉장히 깔끔하게 끝이 나잖아요. 삼각형의 넓이 이야기 나와 있고요. 혹은 여기에서 또 같이 출제가 자주 되는 주제들이 뭐 정삼각형입니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 혹은 여기에 특수각에서의 삼각비 이용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또 어떤 주제들이 있어요? 기울기와 선분의 길이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에 전부 다 좌표 설정하는 이야기들이야. 겁먹지 말자. 그리면 깔끔하게 끝이 납니다. 좌표 평면에. 지금 로그 함수가 등장을 했으니까 점근선 생각해야 되겠죠? 점근선 누구야? x는 1 있어요. 원래에는 y는 로그 ax가 있었다고 해. 그럼 얘는 점근선이 y축이고 1,0 지나지. 근데 이걸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얘가 y는 로그 a의 x-1이 되는 거잖아요. 누굴 지나요? 2,0을 지나요. 쫙 증가하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 y는 로그 a의 x-1입니다. 얘를 fx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 위에 점 p,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점 p를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 짜자잔 짜자잔 짜자잔 짜자잔 그어줍니다. 이렇게 그었더니 점을 좀 크게 그릴까요? 여기에 그릴까요? 여기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렸더니 지금 이름들을 붙여줘야 되죠. 점근선과 만나는 점은 Q,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자. 지금 PQ와 QR, AB가 3대1이에요. 이런 거야. 3대1이에요. 뭐야, PQ와 QR의 비 3대1. 그래프를 그렸잖아. 근데 그리고 나니까 이 선분의 길이 b가 나왔는데 이거 뭐 좌표 설정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왜? 여기 이 길이가 1인 거 알거든. 점근선이 x는 1인 게 그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PQ의 길이는 얼마야? 3이야. 아, 그럼 점 P의 x좌표가 4네요? 스텝 2. 이제는 점 P의 좌표를 압니다. 점 P의 좌표는 4,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3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누가 등장을 해요? 삼각형이 등장을 합니다. P, R, S. 얘가 S죠? S. 이렇게 삼각형이 짠 등장을 하죠. 삼각형 P, R, S의 넓이는 얘는 어떻게 돼? 에이, x축과 평행하잖아. x축과 평행하니까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지. 2분의 1 곱하기 밑변 3분 PR의 길이 높이

0: 점피의 Y좌표로 갈까요? 점피의 Y좌표입니다. 근데 PR의 길이는 알잖아. 얘가 4야. 점피의 Y좌표는 얼마야? 얘가 로그 A의 3이야. 근데 넓이가 얼마라고? 4래. 4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로그 A의 3 되겠습니다. 양변을 4로 나누어 주시고요. 양변에 2배 해주세요. 로그 A의 3이 얼마야? 2죠? A. 이제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로그의 정의 사용하면 돼요. A의 제곱이 얼만데? A의 제곱이 3이야. 여기에서 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A가 처음부터 뭐라고 했어요? 1보다 큰 상수라고 했어요. 따라서 정답 A는 루트 3 되겠습니다. 계산 과정이 거의 없어요. 지금 이 문제는 선분에서 길이 B로 주어졌지만 좌표를 설정하기가 너무나 간단한 구조입니다. 삼각형의 넓이 조건 너무나 자주 나오는 패턴이죠. 삼각형의 넓이 조건이 아니라 뭐 모양이 정삼각형이다 라든지 혹은 특수각에서의 삼각비를 사용해서 길이 위드를 가져오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리고 직선의 기울기와 선분의 길이가 주어진다면 이 조건으로부터 좌표를 설정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11번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래프 만났다 전혀 겁먹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프만 잘 그려주시면 돼요. 처음에 아, 밑이 A인 로그야? 근데 증가하는 그래프야. 점근선 먼저 찾아주고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가서 X축과의 교점이 있어요.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죠. 그러면 2,0을 지나면서 쭉 그렸습니다. X축과 평행하게 긋고 나니까 길이 B가 1대 3이라고 한 거잖아. 길이 B가 1대 3이라고 한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실제로 QR의 길이 얘가 1이니까 PQ의 길이가 3이야. 가 나오는 순간 점피의 X좌표가 그대로 고정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점피의 X좌표 압니다. Y좌표 표현할 수 있어요. X축과 평행하니까 밑변 높이 깔끔하게 가지고 오면 마지막 로그의 정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4회차에 11번까지 함께 했어요.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들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계속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 우리 12번부터 고난도 문항들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념 끝판왕 정중영이었습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실전에 도전하라. 여러분들과 함께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수학 공통과목 해결해보고 있는 저는 EBS 수학영역의 최경훈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 3회차 모의고사 세트 문항을 풀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중간번호대의 문항을 풀어볼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뵙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3회차 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좀 내적 개념들이 좀 이제 들어가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계산이 생각보다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이렇게 딱 잘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된다기보다는 좀 마지막 부분이 조금 이제 계산이 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쁘지 않은 좀 그래도 우리가 문항을 푸는 데는 이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이제 가줘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11번까지의 교훈이었고요. 자, 우리 이제 계속해서 46페이지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12번 문제서부터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12

3번부터 이제 우리가 또 객관식의 가장 난도가 높은 15번 문제까지 이렇게 흘러갈 때, 저는 뭐, 아주, 뭐, 그렇게 아주 정말 허를 찌르는 그런 문제가 15번 말고는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배운 개념들을 좀잘한번더 상기시켜 보면서 이제 우리가 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이 12번 문항은 굉장히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웬만하면 다좀잘 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어떤 문항이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문제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방정식 다음을 풀어라. 뭐, 요거는 사실 사실상 여러분들 3c, 그 다음에 여기 c, 그 다음에 여기가 1, 여기가 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딱 보자마자 코사인 x의 값이 얼마가 되거나 3분의 1이 되거나 혹은 1이 되는 그러한 x 값들을 이제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의 서로 다른 세실금, 뭐야? 3개가 있다라는 걸 미리 말해줬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장 작은 수부터 알파베타 감마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저값을 구해봐라. 그러면 제가 일단은 알파베타 감마가 뭔지를 찾아봐야겠네요. 그런데 어차피 선생님이 여기서 조금 스킬을 써서 어차피 우리가 가로선이랑 만나는 부분만 고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연산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성형화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을 딱한 주기만 성형화해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여기가 파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파이가 되고, 우리가 2파이가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0은 뚫어져 있고, 그 다음에 2파이는 칠해져 있으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 딱 보면 알겠지만 3분의 1하고 만나는 지점은 여기죠. 여기가 3분의 1에서 만나는 점이고, 1에서 만나는 점은 여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둘, 여기 셋 이래서 이게 바로 감마였다. 즉, 감마가 2파이였다는 건 금방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이 우리가 여기 지금 여기가 y는 3분의 1이라고 하는 지금 가로선인데, 이거는 특수각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알파, 그 다음에 여기를 내가 베타라고 한번 둬보면, 그냥 알파의 값이 3분의 1, 코사인 알파가, 코사인 베타가 3분의 1, 요것밖에는 우리가 알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값을 구할 때, 잠깐만. 그러면, 사인, 요 안에를 제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3, 감마, 요렇게 제가 한번 써볼게요. 왜 그러냐? 그래프의 대칭성에 의해서 알파와 베타는 파이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대칭 구조기 때문에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선생님이 늘 수업 시간 얘기했던 2파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 감마는 정확하게 6파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뭐야? 그러면 지금 여기 앞에 부분하고 뒷부분 더해서 8파인데 어차피 사인은 2파이기 때문에 주기 공식에 의해서 어차피 다 없어지는 효과가 이루어집니다. 뭐야? 그러면 결국엔 이 문제는 nothing but sin 베타의 값을 구해달라 요 얘기가 되겠네요. 근데 제가 지금 뭘 알고 있느냐? 베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코사인 베타의 값이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일단 사인의 부호가 뭔지나 잠깐 생각해 보면 지금 베타가 270도하고 360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사사분면이거든요. 그러면 얼사탄 코기 때문에 코사인만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사인은 이때 무슨 수냐면 일단 음수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삼각형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코사인 베타에서 제가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삼각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여기가 2루트 2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2가 되겠다. 굉장히 이 문제도 어려워 보이지만 선택지 1번을 어렵지 않게 골라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 정도였습니다. 네, 4점짜리 문제였고 선생님이 중간에 얘기했던 스킬로 그리는 선형화에서, 물론 원래 여기가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지만, 선생님이 가로선 그어서 그 정도의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오히려 선형화가 조금 더 빠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소급 적용해서 풀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가볍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47페이지에 있는 13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저는 이 문제가 괜히 어렵게 보여서 그렇지, 이제 과거 기출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림이 뒤에 있어서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한번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상수 A인데 A가 0하고 2 사이래요. 그리고 FX는 저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나 봐요. 요게 FX의 그래프겠죠. 4차 함수일 거니까. 그리고 그 4차 함수의 그래프에 의해서 5에서의 접선의 수직이며, 여러분

그러면 5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F 프라임 0이 되겠죠. 5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왜냐면 접선을 수직이라고 했으니까는 접선의 수직인 그 직선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법선이라고 하거든요. 그 법선의 기울기는 이 접선의 기울기에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F 프라임 0을 구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선생님이 팁 하나만 좀 드릴까요? 여러분, 저는 바로 알았어요. 여기 지금 FX의 1차항의 개수가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그게 F 프라임 0이에요. 그래서 저는 굳이 미분하지 않아도 바로 1차항의 개수 확인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아, F 프라임 0이 마이너스 1이었겠구나. 그러면 접선의 수직이면서 점 O, 이게 원점일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요 L이라고 하는 직선이 바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데 이것과 수직이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아, L의 방정식은 일단 모름지기 기울기가 1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원점 지나야 되니까 Y는 X다라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다 써볼까요? 그러면 L의 방정식은 Y는 X다. 이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그 L의 방정식이 지금 딱 봤을 때는 L을 쫙 그었을 때, 하나, 둘, 셋, 네 점에서 만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X가 작은 것부터 PQR이라고 하죠. O를 제외한. 맞네요. 그리고 FX와 QO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 그러니까 여기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눈에 보다시피, 그 다음에 그 OR과 FX로 둘러싸인 부분을 B라고 했을 때 B-A가 3분의 1이다. A의 값은 결국 A 차자라네. 그럼 잘 봐봐요. 일단 제가 이 넓이를 이용을 하려면 모름지기 EP하고 Q하고 O는 여기가 O라는 걸 아니까, 0이라는 걸 아니까, 아래 X 좌표를 일단 알아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이 Y는 X라고 하는 것과 바로 FX라고 하는 것의 교점을 구해야 되지 않겠니? 그럼 FX 식좀 다시 한번 써볼까요? 그럼 여기가 AX 4제곱 플러스 EX 3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X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X를 이쪽으로만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L이라고 하는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그 점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림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이것만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A의 X 4제곱 플러스 EX의 3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EX는 0이 되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FX에서 L을 뺀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좀 이따 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지금 4차 방정식의 근이 P, Q, 0? R 이렇게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제가 0이라고 하는 게 근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인수분해가 아주 딱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X세제곱을 뽑아볼게요. 그럼 X세제곱을 뽑아내면 AX 플러스 2가 되고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여기서도 제가 X를 뽑아낼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X를 뽑아내면 여기가 AX 플러스 2가 된다. 그럼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EX 이퀄 0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X 세제곱 마이너스 X는 또 인수분해가 한번더 되면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럼 여기가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X 세제곱 마이너스 X가 되고 AX 플러스 2는 0이다. 요렇게 뭐, 조립제법을 굳이 쓰지 않고도 고등학교 1학년 내적 개념을 쓰지 않고도 인수분해가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적 개념이 조금은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근이 뭐가 나오게 되냐면 지금 보면 알다시피 0, 그다음에 1, 그다음에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2가 나오는데 그럼 이제 나는 마이너스 a분의 2만 좀 찾아주면 되는데 출제자가 아까 전에 a가 0하고 2 사이라고 얘기해줬어요. 감독님 여기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a가 0하고 2 사이? 그럼 대충 여러분들이 a에다가 1 한번 넣어봐요. 그럼 벌써 이건 마이너스 2예요. 시험에 이제 우리가 빨리 풀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제일 왼쪽에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a와 b만 궁금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좌표가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여기가 1, 이것만 사실은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저기 A의 바로 왼쪽에 있는 Q라고 하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R이라고 하는 점의 X좌표가 1, 이거를 일단 캐치하는 게 일단 first, 1번이었어요. 제가 봤을 땐 여기까지. 그럼 나는 이제 저 넓이를 어떻게 구해줄 것이냐? 저는 이렇게 구하려고 합니다. 바로 두 직선과, 그러니까 두 곡선이 이루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는 직선이고 하나는 곡선인데, 저는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걸로는 그냥 이 F에서 L을 빼는 게더 편하죠. 그래서 F에서 L을 뺀게 누구냐면 이게 바로 F에서 L을 뺀 거였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잘 들어봐요. 제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을 할 건데, 그냥 제가 배운 대로 AX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2x. 제가

요거를 적분하는 행위가 뭘 하는 행위냐라고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분명히 F에서 L이라고 하는 직선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위에 있을 때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감독님 잠깐만 여기 한 번만 가볼게요. 그러면은 F가 위에 있고 L이 밑에 있다라고 치면 이 A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넓이를 인식을 하죠. 오히려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원래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이게 A 마이너스 B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죄송한데 한 번만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근데 출제자가 나한테 알려준 거는 B 마이너스 A가 3분의 1이에요. 그건 제가 제 입맛대로 바꾸면 되죠, 뭐.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두면 될거 아니에요. 끝났다, 이제. 이렇게 해결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제가 이 얘기도 했죠. 어라?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하고 1이다. 그러면 제가 이 함수를 우리가 피적분 함수라고 부르는데, 피적분 함수를 눈을 아주 매의 눈으로 보고, 홀수차 수인 거는 다 없애라. 왜냐면 어차피 기함수라서 0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 없어지고, 여기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x네 제곱하고 x제곱만 두 배씩 살아났는데, 여기 a라고 하는 공통 인수도 있기 때문에, 2a로 앞으로 꺼내면, 0부터 1까지 x네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의 dx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요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나 이제 안 할게요. 우리가 지금 4점짜리 아주 어려운 문제를 또 풀고 있는데 요 정도 우리가 계산하는 거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15분의 2가 나오더라고요. 요 값이. 그러면 여기 플러스, 여기 플러스 이렇게 없어지고 여기가 15분의 4가 되는 거니까 최종적인 A는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5가 되면서 최종적인 정답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죠. 따라서 4분의 5가 최종적인 A의 값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그냥 제가 막 이렇게 얽매여가지고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저 문제의 상황을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대로 얼마나 잘 갖고 오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했다는 거죠. 왜 그걸 갖고 오냐? 내가 경험이 그렇거든. 내가 이때까지 모의고사? 나안 풀지 않았다. 우리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열심히 풀었잖아요. 우리가 1회차, 2회차.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배웠던 걸로 위하면 내가 익숙한 거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왜? 그래야지 반응 속도가 빠르니까. 이걸 왜 굳이 B마 A로 두냐고요. 그냥 나는 F에서 그냥 L을 빼는 게더 편하잖아요. 안 그래요? 나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주는 대신에 이거를 M와 B로 내가 바꾸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융통적인 사고죠. 그런 것들을 조금 기를 수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선택지 4분의 5를 찾아주시면 선택지 3번이 정답이었다는 거알 수가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고등학교 1학년 내적 개념이 조금 들어가 있고, 뭐 우함수, 기함수의 계산이 좀 들어가 있는데, 뭐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앞에서도 우리가 배웠으니까 할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넘어가서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제 기하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근데 이 문제는 일단은 중학 개념 중에서 선정리라고 하는 것과 좀이 상황에서 요구하고 싶었던 게 어떤 거였는지,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좀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이 문제 틀렸어요 이러고 갖고 왔을 때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를 먼저 체크할 것 같거든요. 그게 뭐냐?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림과 같이 ABC가 2분의 파이다. 여기 보입니다. 여기가 직각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BAD가 120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BAD가 어딘데? 여기네요. 여기가 120도래요. 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60분법이 더 익숙하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120도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AB하고 AD가 같대. 여기까지는 전 아무 생각은 못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특수각이긴 하죠. 왜냐면 120도는 반으로 딱 자르면은 60도, 60도거든요. 좋아요. 그런 ABCD가 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ABCD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CD의 연장선 위에 BED를 긋는데 그 각을 만드는데 거긴 60도래요. 잠깐만. 여기가 60도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보고 갑자기 AB의 길이가 3이에요. 그다음에 EB의 길이가 3이에요. ED의 길이가 2예요. 이렇게 알려줬네. 잠깐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만 이제 스탑을 하고 여러분 여기 있는 이 60도를 한번 보시고요. 120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한 번만 더. 60도 한번 보고 120도 보고. 여러분, 이 120도에 정확하게 뭐가? 절반이 60도죠. 그리고 AB랑 AD가 같대. 내가 이 그림을 어디서 좀 많이 보긴 했는데, 바로 여기서 원주각과 중심각의

커넥션이 지금 펼쳐지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A를 중심으로 하는 B가 요게 반지름이구나. 그러면서 요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요 그림.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그 문제 딱 20, 몇 번이죠? 4번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했었을 때는 요걸 봤을 것 같아요. 했는 게이 핑크 색깔 원이 그려져 있느냐예요. 이제 보이죠?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AB, AD인 원을 그려놓으면 E하고 A, 요 각의 그 관계가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가 딱 들어맞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가 90도기 때문에 B하고 지금 C를 연장한 아이고 아이고 넘어질 뻔. 자, B하고 C를 연장한 이 선이 접선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직각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연장한다고 생각해 봐요. 이렇게. 직각. 그러네. 그러네. 맞네. 맞네. 이거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애석하게도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알고리즘 1번이었어요. 저 원을 그릴 수 있느냐? 이제 나 문제에서 물어보는 파이널 퀘스천을 한번 읽어보죠. 그랬을 때 EBC의 외접원의 넓이는 이랬어요. 여러분 일단 외접원의 넓이 이랬으니까 분명히 이건 사인 법칙으로 마무리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EBC가 어디 있을까 봤어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 쳐볼게요. E, B, C. 근데 나는 이 EBC에서 사인 법칙을 쓰려면 각 하나랑 마주 보는 대변의 길이, 각 하나랑 마주 보는 대변의 길이. 이거 딱 좋아. 여기 60도가 딱 있어요. 어라라라? 어라라라?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 쫙 연장되어 있는 이 BC의 길이만 내가 알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를 A라고 한번 둬보죠. 선생님 그렇게 해가지고 나 미안해요. 선생님 준비해온 거대로 해도 돼요? 괜찮아요? 네, 여기 B라고 할게요. 여기를 B라고 했네. 선생님, 어디를 그럼 A라고 뒀을까? 여기지. 여기. DC의 길이를 선생님이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할선 정리가 떠올랐다는 거죠. 아. 도대체 잊을만 하면 되게 많이 나온다. 무슨 정리? 할선 정리. 무슨 정리? 할선 정리. 할선 정리가 원 안에만 있을 때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학습 자료실에 올려놨거든요. 보세요. 여기가 지금 B가 접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의 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B의 제곱은 여기서부터 뻗어나갑니다. A 곱하기 A 플러스 2와 같다. 이것도 어나더 할선 정리입니다. 꼭 알아두시길 바래요. 그럼 저는 지금 A와 B에 대한 관계식 하나 찾았어요. 아, 나 그럼 관계식 하나만 더 찾는다? 어떡할까? 어떡할래?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망갈 거예요? 그것만이 여러분들 할 일입니까? 아니죠.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우리 60도를 끼고 있는 3, 이거 안 써먹었잖아요. 3, B, A 플러스 2, 60도. 혹시 보이나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뭘쓸 수가 있냐면,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어요. 따라서 B 제곱은 3의 제곱, 9 더하기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플러스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60도 얼마? 2분의 1. 그리고 이게 완전히 되게 딱 맞아떨어지게끔 여기도 B제곱, 여기도 B제곱이니까 이 A 곱하기 A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랑 똑같다 이렇게 하면 누구 값 구할 수 있어요? A 값 구할 수 있죠? 제가 그것만 좀 여러분들한테 맡겨볼게요. 그래서 구해보게 되면은 A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7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A 값이 7이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가 7, 9, 63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3 루트 7이 B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그럼 나 이제 답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삼각형 E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인 법칙에 의해서 ER은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분의 자 여기 좀 볼까요? 60도에 해당되는 대변의 길이가 여기 있어요. B. 지금 60도와 B를 가지고서 제가 EBC라고 하는 삼각형의 외접원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외접원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외접원이 아니에요. 따라서 B를 올려주면 되겠다. B가 뭔데? 여기가 3루트 7로 얹어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연산하실 때 루트 3 안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루트 21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가 얼마가 될 거냐면 2루트 21이 될 거기 때문에 2가 없어지면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루트 21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지금 밑줄 쳤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답은 21파이가 됐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보기 선택지 3번이 정답이었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기하 문제를 풀고 있는데 감독님 이거 조금만 앞으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낼 수 있었느냐? 체크.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할선정리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느냐? 체크. 그리고 요 정도는 우리가 계속 밥 먹고서 수학원 공부할 때 우리가 하던 행동이기 때문에 요거는 익숙한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이제 3학년까지 왔을 때 이 이제 수학원의 느낌은 수학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요 부분만 해가지고는 지금 이 문제가 전혀 풀리지가 않는 거죠. 할선 정리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렇게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인 법칙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종합적으로 항상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선생님이 학습자료실에 올려주는 활선 정리 제가 뭐하러 거기다가 세 가지 버전까지 다 써놨겠어요. 봐라. 외워야 된다. 나온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조금만 저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Please. 됐죠? 그러면 이 문제가 요 정도 사이즈 선에서 끝나는 거고 나는 15번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15번에 제껴야 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왜냐 문항 내 시간 내 문항을 못 풀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는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에도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시간을 체크하면서 문제를 푸세요라고 얘기했던 게 어떤 것을 내가 취하고 어떤 것을 조금 이제 과제로 둘 것인가 속가내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또 공부할 땐 해야죠. 엄격 그놈 진지. 저하고 너무 안 어울리죠. 자, 1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EBS에 오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좀 잘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한번 선생님이 좀 여러분들이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게끔 제일 중요한 거는 보고 그냥 꺼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에휴, 선생님 제가 뭐 어떻게 이런 걸 풀어요? 그러면 선생님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일단 최대한 도전은 해보는 거야. 어떤 친구는 가까지만 이해가 되고 어떤 친구는 나도 이해가 되고 어떤 친구는 가난히 이해했는데 그 다음부터 안 되고 일단 해볼게.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도전이에요. 이 문제는 틀려도 본전이에요. 괜찮아요. 마인드를 조금 오픈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거야. 자 최고창의 계수가 1인 도전이에요. 3차 함수 fx가 있어요. 그리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동그라미에요. 일단 어라?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얘가 지금 x equal 0에서 끊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부분에서는 0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아 접합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f0은 0인가 보다. 어라? 내가 3차 함수인데 최고창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내가 그것도 심지어 f0이 0인 걸 알아? 이거 되게 좋은 징조인데? 그늘 하나 아는 거잖아요. 이랬고요. 문제에서 함수 0부터 x까지 gt는 x equal 1에서 극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단은 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가 나왔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a부터 x까지 gt dt가 0 이상 그 다음에 b부터 x까지 gt dt가 0 이상을 만족시키는 그것도 서로 다른 두 실수 A, B인데 또 여기서 구태여 B가 1보다 큰 게 존재한다. F4의 값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서 문제 다 푸는 거야 이제. 자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놀아보도록 하죠. 자 이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일단 가를 내가 해석을 할 건데 이 함수가 x 일고 1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했거든. 그럼 우리 친구들 다 알아요. 극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프라임을 해가지고 일단 1넣으면 0이 된다는 얘기고 조금 더 나가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이 함수 미분할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얘를 미분하게 되면 여기 바로 속에 있는 gt가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gx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g1이 0이라는 얘기예요. 아 잠깐만 그럼 나 일단 1번 먼저 하고 선생님 봐봐. 그러면 일단은 가라는 조건에서 내가 뭘 알게 됐냐면
G1이 일단은 0이구나. 미분에서 1을 넣었을 때 0이 나오고 좌우에서 부호가

그러니까 이건 중근이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렇게 되든지. 이래서 아니면 요렇게 되든지. 극소값인지 극대값인지를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부호가 바뀐다라고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1에서는 중근을 가질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여기까지만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내가 생각했던 특수한 경우가 맞다면 0에서 중근 갖고 1에서 근 하나 갖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나를 보지도 않고, 근데 결국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추를 해보는 거죠. 왜이 유추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야 이 문제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선생님이 한번, 이제 내가 생각하는 G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감독님, 잠깐만 이쪽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우리가 2차 식이에요. 최고 최항 계수가 마이너스 4거든요. 그럼 지금 이게 0하고 마이너스 2분의 3을 근으로 갔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 할수 있죠.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 왼쪽 마이너스 2분의 3을 근으로 가지면서 얘가 위로 볼록인 요런 함수가 2차 함수가 오다가 제가 맨 처음에는 0에서 중근을 갖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생각을 한 거냐. 그냥 제가 감히. 그냥 x에서 중근 갖고 1 하나에서 근을 갖는 거 아니야? 이러고 내가 유추를 한 거예요. 확실하다는 게 아니라. 나의 조건까지 맞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때 처음부터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뭔가를 탄생시키기는 너무 어려운데 이거 아니야? 라고 해놓고서 이거 나가 그럼 만족하나 안 하나를 따져보는 거는 되게 잘하시거든요. 선생님,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힘든데 있는 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건 잘 따지거든요, 우리가. 그럼 만약에 내가 0에서 중근을 갖고 1, 왜냐면 1은 무조건 끊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려면 지금 내가 이건 정확하진 않지만 0에서 중근을 가지면서 1에서 근 요런 게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선생님이 처음에 생각했던 이게 y는 gx 아니야? 요렇게 제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일단은 몰라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속으로 이게 맞다면 이제 16 곱하기 3이 답이거든요? 왜냐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답이 없어.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나를 이제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나를 한번 볼게요. 일단 이건 아니었어요. 근데 나를 보세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값이 0보다 같거나 크고 이 값이 0보다 같거나 큰걸 만족하는 AB가 존재한다. 잠깐만. 자, 그러면 이제 나의 지수. 여기 별표 좀 쳐둘래, 얘들아? 잘 봐봐요. 여기서 이걸 이렇게 해석해 줘야 돼. 내가 A부터, 잘 들어야 돼. A부터 X까지, 이거 예전에 어려운 문제로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이거를 G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때?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라지 FX를, 아, 이거를 라지 FX라고 할까? 어차피 두 개가 나오니까. 자, 봐봐요. fx. 그 다음에 라지 gx를 선생님이 밑에가 b부터 x까지 gt dt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라지 f(x)라고 하는 그 함수의 특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fa를 넣으면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f를 미분하게 되면 즉 도함수가 gt인 그래프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f, 아, 여기 g죠. 그 다음에 여기 G라고 하는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GB가 0인 거죠. 왜냐면 윗끝, 아래끝을 맞추는 행위를 우리가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뭘알 수가 있냐면 G도 미분하게 되면,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여기 여러분들 X라고 써야 되겠네? 다시. 문자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럼 얘가 GX가 되는 거고, 라지 G 프라임 X가 뭐가 되는 거냐면 G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미 벌써 내말 이제 여기서부터 집중. 끄면 안 돼. 여기 잘 봐. 봐봐. 라지 FA가 이미 0이에요. 0을 찍어버렸어요, A에서. 그런데 얘가 0 이상이라며요. 그러면 이 X equal A라고 하는 게 라지 F 입장에서 뭐냐고요. 왜 거기가 0인데 그거보다 같거나 크냐고요. 이게 바로 여기가 최소였다는 얘기예요. 라지 F 입장에서. 아,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다시 한 번만 봐봐. 여기다가 A를 넣었을 때 0이 나왔는데 이게 0 이상이라며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럼 여기가 0 이상인데 그 0이 A에서 딱 닿아버려요. 근데 항상 거기가 0 이상이라는 얘기는 거기가 최소값이면서 제가 하고 싶은 궁극적인 얘기는 이 미분 가능한 함수가
구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은데 모든 실수에서 갑자기 x 이퀄 a에서 최소를 가는 얘기는 거기가 극소였을 수밖에 없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극소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말도 지금 얘가 0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며요. 이건 내가 시킨 말이 아니라, 잠깐만 감독님 여기로 와보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돼야 된다며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얘가 0 이상인데 그 b에서 이미 벌써 0이었어요. 얘가 0 이상인데 b에서 0이었다. 그러면 거기 b가 최소값이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b가 최소값이었고 그게 최소값이려면 미분 가능한 함수는 거기서 둥글게 둥글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형태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극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요. 즉 다시 말하면 f'x가 gx고 g'x도 gx였기 때문에 a를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gA도 0이어야 되고 gB도 0이어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극소여야 되니까 내려오다가 올라가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A고 그다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B여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어때? 내말 이해됐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그린 이 그림이 맞았다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첫 번째 a, 왜냐면 a가 지금 서로 다른 두 실수 a, b가 존재하는데 b가 1보다 크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a는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는 데가 무조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애가 또 다른 애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이라고 잡아놨더니 그러면 위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잠깐만 감독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가 위배가 되는 거냐면 걔가 1보다 크대. 그러면 이런 부분이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무조건 또 1은 근으로 가져야 돼요. 여기도 근이고 여기도 근이고 여기에 또 다른 비...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네. 이게 아니네.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그림을 수정을 했었어야 되느냐. 이 작업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제 말은. 어렵다, 어렵다. 0에서 근하나, 1에서 근하나, 그리고 1보다 큰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b에서 근하나. 그러니까 이게 3차 함수가 요렇게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fx의 실루엣이 x 근하나, x 마이너스 1 하나, x 마이너스 b 하나, 그리고 b는 1보다 커야 된다. 요런 그림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일단 나에서 일단 요 은희를 파악하는 거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걸 알았어. 그럼 나 이제 뭐또 만족을 해야 되냐면 여기 잘 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x에다가 뭔 값을 집어넣든지 간에 항상 0보다 같거나 커야 돼. 그럼 잘 봐봐. 예, 봐봐요. 여기서부터 내가 오른쪽 부분을 적분을 할 거예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서 깎아먹고 있어. 근데 얘가 너무 많이 깎아먹어가지고 갑자기 0 이상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0까지는 우리가 스킬을 선생님 스킬을 쓰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근의 차는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의 세제곱에다가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얼마죠? 지금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여기가 4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지금 정확하게 또 3분의 2가 되는 거죠? 지금 4분의 9예요, 여기에 넓이가. 요렇게. 잘 따라올 수 있겠어요? 여기가 지금 4분의 9예요? 그러면 잘 봐봐.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x가 만약에 그 오른쪽 부분을 적분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양수, 양수, 양수, 양수, 양수, 양수, 양수, 양수, 양수, 양수, 양수, 양수, 양수, 여기까지 양수인데, 1부터 여기서부터 깎아먹는다고, 이 넓이만큼. 여기를 그럼 내가 S1이라고 하고, 여기를 내가 S2라고 할게요. 여기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더한다, 더한다, 더한다, 더한다, 더한다, 더한다, 깎아먹는다, 깎아먹는다, 깎아먹는다. 근데 아무리 깎아먹어, 다시 더한다, 더한다. 그러니까 딱 최고로 많이 깎아먹었을 때가 B까지 인테그랄까지를 했을 때, 그래도 여전히 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알고리즘을 2번으로 넘겨서, 즉, 다시 말하면, 4분의 9 더하기 S1 마이너스 S2가 0 이상이어야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봐봐. 그러면 대충 이제 여러분들 느낌 맞죠? S1 빼기 S2가 얼마겠니?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죠, 왠지. 하지만 그래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봐봐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가 어려워. 자, 내가 B부터 오른쪽을 가는 거는 괜찮아. 그러면 항상 양수거든요. 근데 왼쪽을 갈 때는 선생님 어떡하죠? 여러분, 우리가 적분 구간을 거꾸로 가게 되잖아요. 그럼 이미 벌써 내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음의 값이랑 만나줘야지 넓이가 양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제가 여기 봐봐. B의 입장에서 내가 왼쪽으로 가도 0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얘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왜? 음수거든. 그러니까 양수, 오히려 음수, 양수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여기가 함수값이 음수인데요? 아니, 근데 적분을 거꾸로 하고 있잖아. 거꾸로 가면 함수도 뒤집어줘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게 포인트였다니까요? 나잘 설명하고 있나? 지금 B에서 오른쪽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B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왜 그걸 안 했냐면 그 조건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A의 왼쪽 부분은. 그러니까 B에서 왼쪽으로 가는데 어차피 왼쪽으로 가니까 음수 부분이 오히려 좋아. 양수, 음수. 그러면 양에서 음만큼을 두 번이나 깎아먹어도 0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Always greater than 0. 아, 그 얘기는 즉슨 S2에서 오히려 S1 깎아먹고 4분의 9만큼 깎아 먹어도 0 이상이세요. 요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결국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진실이 뭐냐?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S1 빼기 S2가 더 크죠. 넘겼어요. 그 다음에 요걸 이쪽으로 넘겨보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죠. 요게 하이라이트예요. 그리고 되게 어려우는 거예요. 요 문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알고리즘이 과거 기출문제 몇 번이었냐? 똑같이 exactly 15번이었어요. 이거 다 틀렸죠. 뭔 말인지를 해설을 해줘도 애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의지를 갖고 이해를 해본다면 지금 요 부분 조금만 힘내봅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S1 빼기 S2가 마이너스 4분의 9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이쪽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를 뺀 것이 뭐다? 마이너스 4분의 9다. 그 얘기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0부터 b까지 x,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b, dx가 얼마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어야 된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거를 전개해가지고 우리가 적분하는 것만 여러분들한테 한번 맡겨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이제 조금 이제 풀어온 걸로 갖고 오자. 계산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부분을 다 이제 전개를 해가지고, 뭐 이거 전개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왜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b의 x에다가 x 제곱이고 플러스 bx. 선생님 맞죠? 이것만 우리가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얻게 되냐면요. 파이널로 b의 4제곱 마이너스, 여기서 선생님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b의 4제곱 마이너스 2b 세제곱 마이너스 27은 0이라고 하는 b에 대한 4차 방정식을 얻어요. 실은 저는요, 정말 지금 제가 해설을 하고 있는 저 최경우는 이걸 딱 보는 순간 B의 값이 1보다 큰 값이 빨리 딱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B 값을 한번 찾아봤어요. 대부분 여러분들 조립제법 한다 생각해도 우리가 딱 여기다 넣어보면 3을 한번 넣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3의 4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3제곱 마이너스 27이 0이 돼요. 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사실은 B가 3이다. 이러고 선생님은 바로 찾았고, 그래서 여기다 B에다가 3을 넣어서 내가 지금 파이널로 구하고 싶은 이 문제의 값이 F4기 때문에, 어라? 그럼 나 F4 잠깐만 구해볼까? 이래 놓고, 만약에 내가 error, 뭔가 something wrong, 뭐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답이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 4를 넣어봤더니 4 곱하기, 3 곱하기, 여기가 4, 3이 되면서 얘가 1이 되면서 여기가 12라고 하는 값이 딱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걸 찾아봤더니, 어? 3번이 있는 거야. 그러면 진짜 리얼리티에서는 이게 실전이었다라고 한다면 12번 찍어야 되는 거 아니니, 여러분? 솔직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제 풀었는데, 제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니까 요 부분이 실은 조립제법을 한번 해봤더니 B-3에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냐면 B 제곱, 아이고, B 세제곱. B 세제곱 더하기 B 제곱 플러스 3B 플러스 9는 0. 이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서도 실근이 나올 수는 있겠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학습 자료실에 있는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이 실근이 3보다 크지 않아요. 하나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3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제 나오는 그 근까지는 계산을 안

내줘도 된다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전 이거 솔직하게 말하면 시험 다 끝나고 했습니다. 왜? 지금 제가 원하는 상황을 다 찾았거든요, 이미. 그래서 이 부분은 TMI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학습자료실에 올려주는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본질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잠깐만 와보세요. 지금 저 한번 보세요. 저 한번 보세요. 자,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 나라고 하는 제시문을 읽고서 제가 이 생각과 이 노란색 생각, 극최소이면서 극소다. 절대. 이 미분 가능한 함수는 최소를 어떤 구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 양쪽 끝값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렇게 오픈 구간, 모든 실수에서 여기가 최소야! 라는 얘기는 거기가 둥글게 둥글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었던 극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가우스가 얘기했던 이론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요거까지 가져야 되는데, 아우, 이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너무 쉽지 않아. 성장했다. 성장했다. 응. 대단하다, 대단하다.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충분히 할수 있어요. 최종적인 정답은 3번이 됐다. 이렇게 조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됐어. 나 오늘 발 뻗고 잘수 있을 것 같아. 원래 발 뻗고 잘 자는데 그래도 잘수 있을 것 같아. 나 이제 이거보다는 잘 못하겠어. 몰라,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수강 후기에 남겨주세요. 됐죠? 예, 아, 많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네, 이제 이게 기출 문제에 좀 나온 적이 있었고, 또 이런 문제들을 한 번이라도 좀 접해봤느냐, 이게 좀 중요했던 문제라고 보여지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말고, 최대한 한번 이해해보겠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넘어가가지고 단답형 문제로 한번, 조금 쉬운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또 막상은 또 쉽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굉장히 쉬운 3점짜리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잠깐 당황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요 값을 구하라고 하는 근데 요게 요 안에 들어있죠? 여러분, 요거를 요렇게 한번 좀 전개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럼 시그마를? 그러면 여기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곱하기 AK. 이게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질문이에요. 맞죠? 그런데 여기에 실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K 곱하기 마이너스 1의 K제곱이 60이다 이랬으니까 우리는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가 선생님이 표시를 한번 해보면 요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요거. 그럼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요 선생님이 물결 치는 이 부분만 좀 60에서 드러내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랬을 때 저는 이걸 자꾸 이렇게 보니까 어렵지? 이걸 좀몇개 나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1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마일입니다. 그러면 2를 넣게 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2가 돼요. 마이너스 3 플러스. 아! 혹시 규칙성 보이세요? 두 개씩 짝지면 얼마죠? 1, 1. 지금 몇 개? 10개. 아, 그러면 1, 1, 1, 1, 1.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될 것이다? 5, 5가 될 것이다. 그러면 넘어가면서 60에서 5를 빼면 되니까 얼마예요? 55. 만약에 너무너무 선생님 제가 불안해서요. 정말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그런다라고 한다면 그냥 10개 써보는 게뭐 그렇게 오래 걸려요? 됐니? 그래도 아니 뭐야, 플러스 5인 거. 1, 1, 1, 1, 1. 금방 찾으실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것. 모의고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네. 우리가 사실 실무 정도까지의 수준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친구들의 시간에 굉장히 압박을 느끼면서 문제를 푼다거나 아주 전투적으로 문제를 푸는 경험이 좀 하지 않죠. 왜? 그냥 푸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실무 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정말 여러분들이 요즘 얘기하는 영혼을 끌어올려서 최대한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고 하는 그 응집력과 고집과 어떻게 보면 추진력, 이게 굉장히 실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17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너무 다큐멘터리가 되면 안 되니까요. 자, 우리 17번 문제를 보니까 극대극소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이고야, 여러분, 우리 3차 함수가 극대극소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려면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그려놓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x=b에서 극대고 x=2에서 극소다 이랬으니까 여기가 아무래도 b가 되는 것 같고요. 극소가 2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가 2가 되는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프라임의 값이 0이 되는 두 개의 근이 b하고 2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a 플러스 fb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빨리 미분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f'x를 구해주시게 되면요. 3x 제곱 플러스 2ax 그 다음에 플러스 4a 이런 건 실수만 안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두 개의 근이 바로 b하고 2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2를 직접 집어 넣으셔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a 요게 이제 두 근의 합이잖아요. 요게 2 플러스 b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 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3분의 4a가 되는 거기 때문에 3분의 4a가 2b다. 이렇게 해줘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약분을 하게 되면 여기가 3분의 2a가 된다는 거알 수가 있으니까 2 플러스 여기가 3분의 2a가 된다는 거알 수가 있고 넘어가서 우리가 3분의 4a가 2가 된다라는 얘기를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약분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a의 값이 2분의 3이 된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뭐 선생님 잘못했나요? 아, 죄송해요. 여러분 여기서 넘어가면 3분의 4a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거죠? 어휴,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 그것만 좀 정정할게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라고 우리가 찾았으면 뭐 b 값은 당연히 여기서 뭐 나오는 거죠. b 값은 아까 전에 여기서 b가 3분의 2a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1, 그다음에 2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극대극소를 갖는다.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찾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a 더하기 fb의 값을 구해라. 그럼 이제 우리 다시 다 지우고. 그러면 a는 아까 전에 마이너스 얼마였어요? 2분의 3이었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으니까 여기에다가 f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해라. 결국 이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1의 값을 여기다 빨리 넣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a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f 마이너스 1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4a가 되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5에다가 마이너스 3a가 되는 건데 a가 아까 전에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여기는 9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5가 될 거니까 결론적으로 2분의 4가 돼서 정답은 2가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뭐 뭐랄까 그냥 단순하게 이제 미분해가지고 0이 되는 선생님이 극대극소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요 정도 선에서 출제될 거다라고 얘기했던 뭐그 부분에서 그렇게 딱히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니까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2를 직접 집어넣어서 a 값을 찾으셔도 되고 선생님처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도 되고 방식이야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른 이제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 선생님이 이렇게 끝까지 한번 답을 내봤습니다. 선생님 맞게 풀었죠? 2분의 9에서 2분의 5로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2가 된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구할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 넘어가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준비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이 많죠. 예, 네, 생각보다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이 18분 문제를 풀때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싶은 문제는 보기 선지는 여기입니다. 요거를 제 입맛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느냐, 그게 조금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자,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과 그 다음에 0분의 0꼴의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일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0분의 0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부정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영어처럼 NOT, NOT,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부정형이 수렴하는 경우, 즉 다시 말하면 이 값이 존재한다라는 상황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보세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존재하려면 차수가 맞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X의 4제곱이 지금 여기서는 우세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 1이면서 X의 4제곱이니까. 그러면 FX의 제곱도 일단은 X의 4제곱부터 시작을 해줘야지 얘가 수렴할 수 있어요. 이 값으로. 근데 그것도 4다? 그랬단 얘기는 어찌됐건 간에 FX의 제곱이 어찌됐건 간에 4의 X 4제곱 삐리리 이렇게 됐었단 얘기예요. 근데 FX가 다항함수라면서요. 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느냐. 요거는 금방 했을 것 같아요. 아, FX가 그렇다면 2X 제곱으로 출발.

했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2차 시기였고 최고창의 계수가 이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제가 넘버링을 조금 해드린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1번 극한, 그 다음에 여기를 2번 극한이라고 하면 일단 1번이 여기까지 이해예요. 어때, 괜찮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2번을 이해할 때저 여기다가 지금 여러분 별표를 하나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2번을 좀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2번이 잘 봐요.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가기 때문에 x-1의 제곱이 지금 밑에 있어요.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우리 친구들한테 뭐 제가 어떤 친구가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선생님이 넣는 효과음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효과음을 넣는 이유는 좀 그게 귀에 딱 박혔으면 해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게 x-1로 지금 인수가 두개 있기 때문에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가게 되면 0이 돼요. 그거까진 괜찮죠. 근데 그 0이 어떻게 되냐면 빵빵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빵빵 이렇게. 빵 이게 아니라 빵빵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0분의 0꼴도 이 값이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든 뭐든지 간에 어쨌건 간에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하려면 여기 위에도 빵빵 이렇게 같이 맞아 떨어져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해됐어요? 빵빵 빵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밑에가 계속 빵빵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는 이 개념을 좀 극한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0분의 0꼴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더 어렵게 더 조금 다른 상황 빵빵빵 이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빵빵빵 이렇게 위에도 세번 올려줘야 돼요. 경적을. 그러니까 이게 0분의 0꼴이라고 하는 이 값이 맞아 떨어지려면 선생님이 왜냐면 다음 시간에 제가 21번 할때또 설명할 거거든요. 그 빵빵빵 이거를. 이해됐어요? 자, 조금만 더 어려운 얘기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 것까지는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빵빵 이랬는데 위에서 빵빵빵 이러면서 한번더 제가 빵을 더 외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빵빵 빵빵까지는 얘가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존재한다. 거기서 한번더빵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0으로 수렴해 버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가 빵빵 했는데 이게 0으로까지 수렴한다. 그러면 위에서는 빵빵빵 이렇게 한번더 빵을 찍어줘야 된다. 즉 0으로 가는 인수가 세번 반복돼야 된다. 이걸 알게 됩니다.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빵빵거린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의 정체가 뭐냐고요. 요거의 정체가. 근데 fx가 2x 제곱이었는데 여기다가 x를 한번더 곱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xf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차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xfx 마이너스 3의 정체는 뭐였냐? 최고창의 계수가 당연히 여기다가 x를 곱하고 마삼을 뒤에다 붙였을 거기 때문에 최고창의 계수는 2로 계속 가져가겠죠. 최고창의 계수가 2이면서 몇 차냐고요? 3차죠. 어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서 x-1의 빵빵을 가져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의 x 곱하기 fx-3이 통째로 2 곱하기 x-1의 제곱, 빵빵, 이거를 소거시켜줘야 되고, 한번더 x 플러스 k라고 하는 인수를 가졌겠구나. 요렇게 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갖다가 x-1의 제곱으로 나누었다는 얘기는 드디어 그 빵빵거리는 거에 대화가 종료가 되면서 여기가 요렇게 약분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정형 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리미트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란 얘기는 그 얘기는 즉슨 남아있는 2에다가 x 플러스 k를 곱한 여기다가 제가 x에다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를 취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연속함수이고 미분도 완전히 가능하니까 그냥 극한값이 그냥 그 값입니다. 따라서 2 곱하기 1 플러스 k가 얼마다? 그것이 바로 마이너스 1이었다. 요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1 플러스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서 결국 우리가 찾게 됐던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k 값만 찾으면 안 돼요. 맞죠? k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는 맞는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하냐면 f5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3번까지 알고리즘을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 xfx-3이 2 곱하기 x-1의 제곱 그 다음에 저기 k가 x-2분의 3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플러스 3을 하고 x를 나누고 이렇게 되면 이제 fx의 모양은 조금은 어그러지겠지만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서 출제자의 의도

0: 자체가 F5의 값만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5를 넣게 되면 5 곱하기 F5-3은 2 곱하기 16 곱하기 5는 2분의 7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니까 결론적으로 16 곱하기 7은 얼마예요? 6, 7에 42니까 112가 되겠네요. 따라서 5F5는 115가 돼서 최종적인 F5의 값이 23이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최종적인 정답이 23 맞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하셨으면 하는 게 요겁니다. 제가 다 적을 순 없어가지고 말로 설명했는데 이해하셨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분의 0꼴 배웠다. 단순 계산하는 것도 할줄 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실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지금 이 문제가 말하고 있는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수렴한다. 0분의 0꼴이어야만 하겠죠. 그게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그럼 도대체 그 조건이 뭔데? 라고 했을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위아래의 차수가 맞아줘야 된다라는 사실 때문에 제가 이 알고리즘을 얻어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빵빵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 만약에 이게 x-1의 제곱이 아니라 x-1 한 번만 있었다 그러면 한 번만 빵한 거니까 위에는 한 번만 빵 해주면 되겠죠.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얘도 0이었다 그랬으면 위에서 빵 해주면 일단 처리가 되고 한번더빵 이렇게 돼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좀잘 이해하는 게 일단은 이 18번째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잘 기억을 해주셔야 제가 다음 시간에 마무리 지을 21, 21번의 극한 계산을 할때그 부분도 조금은 빠르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여기까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19번 문항까지 풀 건데, 오늘 풀었던 문제들도 굉장히 주옥 같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복습해 주시고,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1: 태도 융룡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2: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3: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극적인 윤리와 사상의 김상건입니다. 우리 벌써 여러분들 서양도 근대의 거의 중간까지 왔습니다. 진짜 하루하루 강의 듣는 게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 이제 복습할 때 막 공자, 맹자, 순자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가 서양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크로스, 스토아,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베이컨, 데카르트, 스피노자, 흄,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칸트와 공리주의를 만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 처음에 윤사를 접했을 때 막 이만한 사람들이 나와서 야 얘들을 내가 언제 외우고 언제 구분하니 했겠지만 어느샌가 이제 하나하나씩 갈피가 잡혀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더 배우면 배울수록 이제 슬슬 설명도 가능해지고 문제 풀 때 더더더더더더 헷갈리게 될 겁니다. 상건쌤, 더 헷갈리게 된다뇨? 이거 거의 뭐 저주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주가 아닙니다. 공부하면서 헷갈린다는 뜻은 내가 더 많이 알아간다는 뜻이에요. 더 많이 배워간다는 뜻. 처음에 윤사를 우리 2학년 때 한번 선택했을 때를 떠올려봐. 그때의 경우에는 막 이게 뭔지도 몰라서 막 헷갈리지도 않고 막 술술 풀었다면 이제는 슬슬 구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9월 모의평가를 지금

봤을지 아니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9월 모의평가가 어떻든 10월 학력평가로 어떻든 신경 쓰지 말고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틀렸던 문제들을 한번 보면서 복습하고 정리하면서 그 틀렸던 문제에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끝까지 한번 힘내보면서 오늘 바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누구? 칸트입니다. 칸트 관련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 이제 우리 칸트와 공리주의를 할 차례가 됐습니다. 칸트의 경우에는 특히나 윤리와 사상뿐만 아니라 생활과 윤리에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심지어 지난 수능에선 여러분들 국어, 영어, 그 다음에 윤리에서 칸트가 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내 칸트를 계속 만나면서 힘들었던 그런 기억도 있겠죠. 그런 여러분 상황에서 칸트의 사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인간다움, 인간의 무한한 가치를 설명하는데 의미가 이제 있는 사상가예요.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면서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복습해 보고 채워가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한번 여러분 들어갈게요. 옳은 것 골라주겠습니다. 무려 3점짜리입니다. 이성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실천적인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지에 영향을 주어야 할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정말 그냥 상식적으로 보자. 강아지나 개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강아지나 고양이를 한번 떠올려 봐. 강아지나 여러분 고양이의 경우에는 분명히, 그쵸? 분명히 막 먹을 것들을 맛있게 먹고요. 잠도 잘 자고요. 지냅니다. 그쵸? 강아지, 고양이, 뭐 호랑이 여러분들 다양한 동물들 분명히 우리 곁에서 함께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아닌 동물들의 경우에는, 그쵸? 우리가 기본적인 서양의 전제와 이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능에 충실한 채 행동하죠. 때로는 우리 집 강아지가 저를 막 반겨주고 제가 늦게까지만 새벽까지 막 작업할 때도 옆에 와서 막 있어줘. 그런 여러분들 뭔가 아 그래 내 친구지, 아, 나의 동생이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그런데 사실은 이제 서양의 윤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강아지, 우리 집 이런 강아지 뽀롱이가 아 김상건이 참 힘들겠다, 지치겠다 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제 옆에 있는 건 아닙니다. 서양윤리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우리 뽀롱이는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옆에 있으면 괜히 간식 하나를 더 주지 않을까? 얘가 기분 좋으면 자기를 더잘 쓰다듬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 동물들은 행동합니다. 즉 동물의 경우에는 본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동물이 이성을 갖고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를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 여러분들 인간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성을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성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우리가, 그쵸? 선택을 할수 있다라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성의 진정한 사명이 다른 의도에 의바지하는 수단으로서 선한 의지가 아니라, 바로 그 자체로 선한 의지를 낳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좋은 걸 이성이 낳을 수 있어야 된다. 이그 자체로 좋은 여러분들 선한 의지가 뭘까요? 칸트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의지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쯤이면 이제 선의지란 말이 어떤 사상가의 중요한 포인트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나아가서 선의지가 갖고 있는 특징 또한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선의지의 특징으로 여러분들 명확하게 정리된 선지가 있습니다. 몇 번일까요? 쫙 이러면 스캔. 네, 정답 바로 4번입니다. 인간의 자유롭고 이성적인 의지는 바로 선의지와 연결,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그 자체로 선, 자체적 선이다. 바로 칸트가 선의지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의욕함 자체, 그 의미에서 바로 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지. 선의지에 따라서 우리는 도덕적 행위를 할수 있고요. 그 선의지로부터 비롯된 행위가 칸트에 따르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얘기합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 돈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런 게 아니라, 도와주는 것 자체가 보편적인 행동,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맞기 때문에,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의무식과 선의지로부터 비롯된 행위가 바로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뒤에 이제 문제에도 의무에 부합하는 과 의무로부터 비롯되니 나오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쯤에는 이 구분이 확실히 돼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한번 나머지 선지를 보면서 지우겠습니다. 경험적 원리에 의해, 다시, 경험적 원리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한 의지는 인간에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의지만 있다면 자연 본성 자체는 욕구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B,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여전히 의지도 있고, 여러분들,

그렇죠? 이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도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나의 자연적 경향성에 흔들려서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한 그 행동을 안 하고 나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 예시를 여러분 떠올려 보면서 네, 2번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이성은 선한 의지를 가진 개인에게만 고유할 뿐 보편적일 수 없다. 이 말만 여러분 보게 되면 이성 선이지 보편적 뭔가 칸트에게 많이 쓰인 말들이 나왔어.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B 틀렸죠. 선의지를 가진 개인에게만 고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바로 이성을 갖고 있죠. 이성은 보편적인 거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인간의 무제한적으로 선한 의지, 오케이, 선의지에 대한 설명. 어떤 법칙에 의해서도 제약될 수 없다. 좀 어려운 여러분 선지예요. 5번 같은 선지가 나오게 되면 실제로 수능에서도 막 헷갈릴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잘 차려야 돼. 칸트의 관점에 따르면 선의지란 건 분명히 어떤 법칙에 의해서도 제약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왜? 여러분, 선의지. 우리는 선의지를 통해서 어떤 걸 하죠? 그쵸. 보편타당한 도덕법칙, 정언명령의 형식을 지닌 그 법칙을 옳다는 이유로 따르게 되죠. 따라서 이 선의지라는 건 여러분 분명히 어떤 법칙에 의해서 제약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정언명령,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이 옳다는 이유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번은 틀렸다라는 걸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 바로 여러분들 4번이었고요. 여러분들에게 선의지에 대한 개념을 플러스 시킬 수 있었던 좋은 문제였습니다. 최근 경향 속에서도 계속 선의지에 대한 특징들이 언급이 되니까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면서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대략적인 출제 경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여러분들 제가 8번 칸트 갈등 문제도 갖고 왔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사실 뒤에 사회 사상에 나오는 파트예요. 다만, 이 사회 사상에 언급되어 있는 국제 평화 문제, 평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칸트를 만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윤리 사상에서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윤리 사상 속의 칸트의 생각이 이후에 국제 평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칸트가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길 바라고요. 공부할 때 주제가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연결지어 공부하는 습관도 길러보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제가 하나 띄워놨습니다. 나머지 여러분 보겠습니다. 칸트가 얘기했던 준칙과 도덕법칙 관계 우리가 파악해야 되고요. 의지의 자율 포인트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분명히 동물과 다르게 의지를 갖고, 그쵸? 이성을 갖고, 의지를 갖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 우리는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을 의무로 따라야 된다. 왜? 우리는 자연적 경향성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내가 정말 막 도망가고 싶어도, 하기 싫어도, 옳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는 것이 바로 도덕적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선의지에 대한 관점, 특징으로 하나 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다는 걸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이제 핵심 구조 판서를 보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에 대해 볼 거예요. 중요한 물음은 윤리적으로 옳은 건 무엇일까? 도덕적으로 옳은 건 무엇일까라는 물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윤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포인트가 뭐냐? 바로 신으로부터 이제 멀어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떤 걸 해야 될까? 옳은 행위라는 건 뭘까? 그건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이제 근대 서양 윤리에서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공리주의 또한 마찬가지로 옳은 행위가 무엇일까란 물음 속에서 나름대로 공리의 원리, 유용성의 원리를 만들어내고 그에 따라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결과를 갖고 오는 행위가 옳은 거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배울 때 그냥 막연하게 칸트 우르르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칸트 관련돼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물음이 있고 그에 대해 어떻게 답을 해 나갔나라는 걸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습 한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칸트 이런 경우에는 행복주의, 쾌락주의를 비판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즐겁기 위해서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라? 이거 여러분들 칸트의 관점에서는 조건 명령으로서, 그쵸? 뒤에 나오는 여기 가언 명령으로서 도덕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보편타당한 법칙이 되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나는 행복해질 생각 없는데, 나는 쾌락을 누릴 생각 없는데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칸트에 따르면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이 되기 위해선 정언 명령의 형식을 띤 바로 도덕법칙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 포인트 여러분들 잡으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법칙 옆에 이제 잘못 적혀 있는데 여기 옮겨서 여러분들 법칙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얀색으로 덮어서 지워줄게요. 오케이. 됐죠? 그것은 절대적 보편적 도덕 법칙을 지니지 못한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우리가 따라야 될 법칙이 되지 못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관점에서 칸트는 인간의 특징을 규정하고요. 그로부터 우리가 따라야 될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을 만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별표 치고 이제 보시면 돼요. 볼게요, 여러분들. 인간 특징 크게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 인간은 여러분들, 칸트의 표현에 따르면 두세 개의 발을 거친 존재야. 네. 인간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어. 우린 배고플 때 먹고 싶고 졸려올 때 자고 싶은 존재야. 그쵸, 여러분들?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걸 하고 싶은 그런 존재야. 네. 그런 여러분들, 자연적 경향성을 지닌 존재인 인간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수동적 존재인 거예요, 사실은. 그쵸?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인간의 가치는 어디서 빛나? 바로 이두 번째에서 빛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이성과 선의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예요.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우르르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인간은 여러분들, 때로는 본능에 의해서 이걸 얻고 싶은 상황에서도, 아니야. 이건 옳은 거 아닌 것 같아. 이거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이 될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멈추고 자신이 옳은 것을, 그쵸? 스스로가 법칙세우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존재라고 칸트는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이 선택지 A밖에 없다면 인간은 A와 B 둘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옳은 것이 옳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의미로 인간에게 도덕법칙은 스스로 정립하는 거예요. 자율적인 법칙이야. 누가 나한테 부여한 게 아니야. 신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준게 아니야.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시킨 게 아니야. 내 친구가 이렇게 하라고 한게 아닙니다. 타율적인 법칙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수립한 법칙이야. 이게 여러분 정말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정립해서, 근데 의무로 실천해야 돼. 아니, 스스로 정립했으면 그냥 따르면 되지 왜 의무로 실천할까? 여러분, 칸트에 따르면 완전한 존재인 신의 경우에는 딱이 선이지만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거 그냥 합니다. 흔들림 없이. 근데 인간 여러분 달라요. 그런 신에게는 도덕 법칙이 의무가 되지 않아. 신은 어떠한 갈등도 없이 그걸 할 거야. 옳은 걸할 거야. 근데 여러분 인간은 달라. 그래서 인간 여러분 경우에는 옳은 게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흔들립니다. 내가 친구,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와주는 게 보편타당한 법칙이 될수 있다는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귀찮아. 아, 나 빨리 학원 가야 돼. 나 빨리 쉬고 싶어. 라고 하는 이런 경향성에 의해서 옳은 게 뭔지 알면서도 안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칸트에 따르면 우리는 보편타당한 법칙을 이 자연적 경향성으로 인해서 안 하고 싶어 해.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이성이 수립한 법칙으로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에 따르면 칸트는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을 의무로 실천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라고 기억하면 돼. 이큰 이제 인간의 특징으로부터 이제 준칙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인간 여러분들 이성을 바탕으로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할지 생각할 수 있어. 자기 스스로 규칙을 세울 수 있어. 법칙을 세울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내가 세운 행동 여러분들 규칙을 우리가 준칙 혹은 경률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문제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이게 옳겠지, 이게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이 준칙 경률을 여러분들, 칸트에 의하면 보편화시켜야 됩니다. 나만 좋은 걸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이것이 보편화가 돼야지 칸트에 따르면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이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 여러분들. 늘 말하는 편한 예시, 거짓말에 대한 예시를 떠올리면 돼요. 우리는 어떠한 문제 상황 속에서 때로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위기를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좋을 때가 있어. 당장에 좀 편해 보이고 이익이 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준칙을 세우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때때로 나는 필요할 때마다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준칙이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때때로 나는 필요할 때마다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 약속이라는 게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약속이라는 게 사라져 버리면 사실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거짓말을 하는 행위 자체가 아예 생기지 않을 거예요. 약속이라는 게 없는 세상에서 약속을 지키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겠어? 따라서 거짓말을 아예 할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칸트는 여러분들, 거짓말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준칙을 보편화시키게 되면 약속이 사라지고 거짓말이 사라지는 모순적인 상황이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에 의하면 때때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거짓말을 할수 있다라는 준칙은 보편화가 불가능하고 보편타당한 법칙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칸트가 얘기했던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려가서 이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볼게요. 1번 특징 여러분들, 자율적 절대적인 법칙이에요. 결과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외 없이 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정언명령 형식으로 주어집니다. 너 뭐뭐 하고 싶으면 뭐뭐 해라가 아니야. 너 좋은 성적 받고 싶으면, 너 좋은 생기부 쓰고 싶으면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무조건 해라야. 알겠죠? 가언명령 여러분들 비교되는 포인트예요. 조건명령입니다. 세 번째, 정언명령에 두 가지 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대학까지 가게 되면 추가적인 정식들이 더 있어. 그런데 우린 딱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첫 번째, 너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원리가 될수 있도록 의혹하라. 너가 지금 생각하는 그 규칙이 보편타당한 법칙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음 여러분 두 번째, 인간성의 정식. 사람은 인격을 갖고 있어. 왜? 이 자율적인 존재로서 법칙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인 인격을 갖고 있어. 그런 존재를 단지 수단으로만 쓰지 말고 항상 목적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칸트는 제시합니다. 친구를 대할 때 내가 노트 필기를 빌리는 수단으로만, 내가 필요한 걸 구하는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항상 그 친구를 존중하고, 무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쉽게 연결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린 인격을 갖고 있는 존재를 무한 존중해야 돼. 이게 목적으로 대한다는 뜻이야. 다음 이제 여러분들, 도덕적 행위입니다. 이제 바로 문제에 나올 거예요. 선행이라는 행위가 있어. 근데 누군가 선행을 할수 있어. 근데 이유가 두 가지일 수 있는 거야. 수능완성에 나온 표현으로는 여러분들 동기가 두 가지일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저 친구 내가 평소에 관심 갔던 친구인데, 나 쟤랑 만나고 싶어. 나 쟤랑 친해지고 싶어. 그러니까 쟤랑 친해지기 위해서 쟤를 도와줘야지라고 할수 있어. 근데 여러분 칸트는 이런 선행은 의무에는 맞을지 몰라도 도덕적인 가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만약 그런 이유로 친구를 도와줬던 친구는 아마 그 친구가 관심이 없다면, 그 친구랑 만날 생각이 없다면 안 도와줄 거예요. 그거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지켜야 될 보편타당한 법칙이 안 되겠죠. 따라서 그러면 칸트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도덕적인 가치를 갖는 행위는 선의지와 의무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쟤를 진짜 싫어해. 나랑 쟤랑 거의 원수야. 맨날 막 싸워. 그런데 제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도와주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는 게 옳기 때문에 그 옳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와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의무니까. 그것이 선의지로부터 비롯된 행동이니까. 그쵸? 정리. 선의지로부터 비롯된, 의무의식으로부터 비롯된 여러분 행동의 경우에는 의무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의무에 맞는 행위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갖는 행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가 무엇이냐? 그것은 실천인성의 명령을 따르는, 선의지에 따르는, 의무의식에 따르는, 정언명령에 따르는,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따른 행위가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칸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은 비교판서 없이 바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비교판서 다음 시간 공리주의 할때 같이 볼게요.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나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의무이며, 더구나 누구나 그러려는 직접적인 경향성을 지닌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여러분 첫 번째, 의무라는 말이 나왔어.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여러분들 그러한 자연적인 경향성을 지닌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살고자 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구분됩니다. 어떤 포인트가 구분되냐면, 바로 한번 볼까? 네. 여기 있습니다. 의무에 부합하는 것이긴 하지만, 의무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1번 여러분들. 네. 1번. 2번 여러분 내려갈게요. 쫙 내려갈게요, 여러분들. 반면에, 이런 경우에는 그것은 어디?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의 준칙은 도덕적인 가치를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딱이 구조 1번, 2번을 보면서 뭘 떠올려야 되냐면, 바로 앞에 나왔던 요걸 여러분 딱 떠올려야 돼요. 윤리적으로 옳은 게 뭘까라는 물음 속에서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천천히 봐봐. 봐,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로 인해 자주 느끼는 불안과 근심은 아무런 내적 가치를 갖지 못한대요. 그들의 준칙 또한 도덕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데요. 이들이 생명을 보존하는 행위

피는 의무에 맞는 것이긴 하지만 의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 생명을 보존하고 싶어 해, 그치? 살고 싶어 해. 죽는 거 무서워, 두려워, 여러분들. 걱정돼. 이런 거, 여러분, 칸트에 따르면 뭐예요? 바로 자연적 경향성으로부터 비롯된 거야. 살고 싶어, 두려워. 이런 여러분들 불안과 근심으로부터, 그쵸? 행동하는 것은, 그것은 의무에 맞는 것이긴 할지 몰라. 그치? 분명히 우리가 그것은 보편타당한 법칙에 맞는 것일지 몰라. 그런데 그 시작이 뭐예요? 자연적 경향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것은 의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지금 칸트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의무야. 그런데 내가 살고 싶어, 두려워, 죽기 싫어라는 마음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의무에는 맞을진 모르지만 의무로부터 비롯된 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는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달라. 읽어볼게요. 불운들과 희망 없는 깊은 슬픔이 생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앗아갔어. 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지금 사는 게. 이때 불행한 사람이 영혼의 힘이 강해서 운명에 굴복하기보다 죽음을 원해. 그런데 여러분들, 생명을 보존한다면,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연적 경향성에서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해서나 경향성이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가 생명을 보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로서 도덕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칸트 여러분들 지금 이두 가지 구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둘다 의무에 맞는 행위야. 그런데 하나는 자연적 경향성으로부터 비롯된 행위고, 하나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옳다는 이유만으로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고 하는 행위인 거야. 칸트에 따르면 두 번째가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 누구? 바로 칸트. 그 구분들 여러분들 지으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시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보존 관련된 내용 또한 생활관리에 나오기도 하는데 이 윤사에서 여러분들 조금 새롭게 등장하는 예시인 것 같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부해 보면서 9월 모평 혹은 수능에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분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기억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자원 명령이 가능하려면 의지의 자율성이 전제돼야 된다. 무조건적 여러분들 명령,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은 무조건적 명령인 정언명령의 형식을 띠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의무로 지켜야 된다라는 건 달리 말하면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야. 해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말에는 할수 있다란 말을 내포합니다. 김상건 너 거짓말하면 안 돼? 라는 말 속에는 내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내포돼 있어야 돼. 여러분 따라서 칸트에 따르면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의무, 무조건적 의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지의 자율성이 전제돼야 됩니다. 인간이 때로는 A를 할 수도 B를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옳다는 이유만으로 하는 선의지로부터 행동을 했을 때 도덕적인 가치를 갖는다. 연결 가능하죠? 여러분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니은입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행위가 위에 지금 나와 있죠?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 경우는 없다? B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있죠? 언제? 그것이 의무로부터 비롯되었을 때. 여러분들 별표 치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보편화 가능한 준칙에 부합하는 행위는 언제나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더 중요한 여러분 별표예요. 이거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왜 여러분들? 바로 부합하는 행위예요. 요 미묘한 포인트를 잘 봐야 돼. 부합하는 거 여러분들. 부합하는 거. 여기 의무에 맞는 것이긴 하지만과 연결 지어야 되겠습니다. 보편화 가능한 준칙에 부합한 행위가 여러분들 도덕적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것이 의무로부터 비롯돼야 됩니다. 부합하기만 하는 건안 돼. 그것이 의무로부터 비롯돼야 돼. 따라서 디귿은 틀렸다고 지워주시고 X 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 문제를 여러분 관통하는 중요한 선지예요. 여러분들이 디귿의 경우에는 다시 별표 치고 보시길 바래요. 이 부합하는 같은 굉장히 미세한 포인트로 오답이 갈렸던 중요한 좋은 문제였습니다. 다음 이제 리을 보겠습니다. 자연적 경향성을 따르는 행위와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는 외면상 같을 수 있어. 그렇죠, 여러분들.

있어. 뒤에 지각도 나와. 느끼는 게 아니라 나와. 그쵸? 도덕적인 청렴과 타락에 관한 우리의 결정은 분명히 지각이다. 느끼는 거다. 도덕적인 구별의 원천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 정념이다. 누가 떠올라야 돼? 바로 앞서 배웠던 흉이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덕성은 판단된다기보다는 느껴진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덕에서 발생하는 인상은 호의적이며, 부덕에서 발생하는 인상은 거북하다. 우리가 가장 혐오하는 것은 잔인하고 배반적인 행동이며, 가장 큰 형벌은 그런 사람과 같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러분들, 어려움에 처한 남들을 도와주는 걸 보게 되며, 감동을 받습니다. 그쵸?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공감 능력으로부터, 그쵸? 공평한 관찰자의 시점, 한 걸음 멀리 떨어진 시점에서 그것이 사회적 유용성을 갖고 있고, 그쵸? 분명히 이 나랑은 좀 거리를 둔 상태에서 사회적인 유용성을 갖고 있는 행위라면은 우리는 아, 좋은 행위다. 저거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다라고 느낀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반면에 어려움에 여러분 처한 사람들을 더 괴롭히고 막, 사기치고 이런 사람 보게 되면 화가 납니다. 공감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서 봤을 때 사회적인 유용성을 갖지 못한 행위를 봤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화가 나고 혐오를 느끼는 거예요. 흄이 여러분 말했던 그 예시와 연결지어서 이렇게 지문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우리가 칸트를 배웠으니까 을은 칸트일 것 같은데 칸트는 또 뭐라고 하고 싶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이란 무엇이냐? 인간이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가 세운 준칙을 얼마나 강하게 실천하는지를 보여준다. 덕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 지금 갑도 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을도 지금 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어떤 강함이든 그것은 자신이 극복할 수 있는 장애를 통해서만 드러나고, 덕의 경우에 이러한 장애는 도덕적 결단과 충돌할 수 있는 자연적인 성향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덕이라는 건 여러분들, 달리 표현하면은 도덕적인 의무를, 그쵸? 아까 얘기했었던 옳은 것이 옳다는 이유만으로 따르려는 그런 여러분 의무를 끝까지 밀고 가려는 확고한 의지의 힘을 우리가 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덕이라는 걸 방해하는 게 있어. 뭐예요? 바로 자연적 경향성이야. 우린 때로는 옳은 게 옳다는 걸 알면서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걸 욕구하기 때문에 그걸 안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랑 여러분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성향을 지닌 존재이기에 자신의 준칙을 방해하는 자 역시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이미 자연적 경향성과 이성이, 그쵸? 있으니까. 덕은 단순한 자기 강제일 뿐 아니라 내적 자유의 원리에 따라서, 즉 의무의 형식적 법칙에 따라서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도덕적 강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옳은 것이 옳다는 이유만으로 강하게 밀고 나아가야 돼. 그게 바로 덕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덕에 대해 여러분 바라보는 지금 관점이 다르죠, 그쵸? 한명 같은 경우에는, 그쵸? 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감 능력으로부터 사회적인 시인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게 덕이다, 좋은 거다. 혐오를 느끼게 하는 건 부덕이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다른 한 명의 경우에는 자유의 원리, 자유의 원칙 여러분들, 그렇죠? 의지의 자율에 근거해서 옳은 것이 옳다는 이유만으로 따르는 걸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게 바로 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특징들을 구분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바로 한번 갈게요. 네, 을은 누구지? 칸트. 덕에 대한 차이를 잘 보여주었던 좋은 문제였습니다. 1번입니다. 도덕적 행위에서 이성은 어떠한 판단에도 개입하지 않는다. 1번 이제 우리가 지금쯤에는 틀렸다고 딱 지워줘야 돼. 왜? 이성은 어떠한 판단에도 개입하지 않아요? 삐, 아니야. 인간은 분명히 자기가 지금 마주한 사건에 대해서 진입 판별을 할 때. 그쵸? 아니면 어떤 게 필요한가 이 정보를 여러분들 확인할 때. 이성이라는 걸 씁니다. 흉에게도 이성은 분명히 진입 판별이나 정보 관련돼서 얻는 데 쓰이는 거예요. 이성이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 이성은 어떠한 판단에도 개입하지 않는다. 삐 틀렸습니다. 네. 흉의 개념에서 여러분들 다시 복습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1번 X. 2번입니다. 공감 능력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에 대해서 시인의 감정을 갖게 한다. 2번 여러분 바로 정답. 네. 흉의 입장에서 바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공감을 갖고 있고요. 공평한 관찰자의 시점에서 사회적으로 유익한 걸 봤을 때 선이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2번 정답 나왔습니다. 3번 여러분들. 도덕법칙은 모든 이성적 존재의 자유로운 의지를 강제한다. 이게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스치듯이 말했던 건데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강제한다. 달리 말하면 이제 의무로 주어진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과연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도덕 법칙이 의무이자 강제일까요? B 틀렸습니다. 왜? 여러분들 신을 딱 떠올려야 돼요. 신. 네. 신. 신에게는 도덕 법칙이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적 경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게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해도 이 자연적 경향에 의해서 여러분들, 경향성에 의해서 흔들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의무로서 법칙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신의 경우에는 자연적인 경향성은 없습니다. 네. 흔들리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성에 따라서 옳은 게 무엇인지 파악했으면 그냥 그걸 하는 거예요. 따라서 신에게는 강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3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같은 여러분 포인트가 나왔을 때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이제 4번 보겠습니다. 행위의 도덕성 판단은 행위의 의지가 아닌 결과에 근거한다.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선한지 악한지를 판단하는 게 결과에 근거한다. B 틀렸다. 결과 여러분 근거하는 결과론적 관점을 갖고 있는 건 오히려 뒤에 나오는 공리주의. 칸트는 그 행위를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느냐를 중시하죠. 그것이 자연적 경향성으로부터 비롯되었다면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갖고 왔을지 몰라도 그것은 도덕적 가치가 없는 행위. 그것이 선의지와 의무의식으로부터 비롯되었다면 나쁜 결과를 갖고 왔을지 몰라도 그것은 도덕적 가치를 갖는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결과와 상관없이 칸트가 말했던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를 떠올려 보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들 5번입니다. 타인에 대한 동정심은 도덕적인 행위의 토대가 될수 있는가? 칸트의 결론은 바로 X가 나와야 됩니다. 칸트에 따르면 도덕적인 행위의 토대가 될수 있는 건 아까 얘기했던 선의지, 의무의식이 되겠습니다. 타인의 동정심이나 혹은 명예를 얻고 싶은 마음, 돈을 얻고 싶은 마음, 그런 자연적인 경향성은 칸트에게는 도덕적 행위의 토대가 될수 없다라는 걸 다시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있던 문제랑 또 연결되는 거니까 기회가 되면 앞에 있던 강의 참고해서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 바로 2번 이렇게 확인할게요. 다음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현대 서양 사상가 갑의 입장에서 근대 서양 사상가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네, 누굴까? 일단 지금 보니까 의무가 또 나와 있어. 갑부터 여러분들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는 우리를 잠정적으로 구속하는 조건부 의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하나의 약속을 지키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른 약속을 어기게 되는 난관에 봉착한 어떤 사람은 둘 중에서 그 여건 아래에서 보다 적절한 것을 의거해서 행해하라고 기대가 되는데 이 경우 약속을 어기는 것이 옳은 것으로 묵인되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관점에서만 옳은 것을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네. 조건부 의무란 다른 조건부 의무와 충돌하지 않는 한에서 이행해야 될 도덕적인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빠르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막 우리가 학교에 등교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빨리 뛰어가면, 빨리 여러분 뛰어가게 되면, 분명히 딱제 시간에 등교를 해서 지각을 우리가 처리를 안될수 있어. 지각 처리를 안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순간 지금 옆에 보니까 막 등교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쓰러져서 그러면 다쳐 있는 거야. 막 피를 흘리고 있는 거야. 그럼 친구들은 둘 중에 고민을 할 거예요. 사람을 도와줘야 될까? 아니면 내가 늦지 않기 위해서,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뛰어야 될까? 둘 중에 너무 고민하게 되겠죠. 분명히 둘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의무가 맞아. 지각하지 않아야 돼.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돼. 담임쌤과의 약속을 지켜서 늦으면 안 돼. 근데 한편으로 여러분들, 얼음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도 맞아. 둘다 의무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칸트 여러분 따르면, 칸트 그럼 아니야. 로스 여러분 따르면, 이런 의무들은 조건부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다 지켜야 되는 의무가 맞는데 때에 따라서는 미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늦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더 실제 의무가 되겠죠.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의무는 잠깐 미뤄질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야. 잠깐 미뤄질 뿐이야. 유보될 뿐이야. 우리는 직관적으로 어떤 걸더 따라야 될지를 알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의무들이 충돌할 때더 우리가 지금 순간 해야 될 의무를 따르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부 의무를 여러분 얘기했었던 로스가 되겠습니다. 로스의 경우에는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칸트에 따르면 의무라는 것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될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될지

그치? 이두 가지가 다 절대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충돌했을 때 따르기가 어려워. 무엇을 할지가 어려워. 그런 상황에서 로스의 경우에는 조건부 의무라는 걸 제시하면서 그 충돌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줬던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 갑은 로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을은 지금 제가 은연중에 말했는데 칸트라는 걸 확인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면서 단서를 확인해 볼게요. 을 보겠습니다. 거짓된 약속이 의무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라는 과제에 대답하기 위해서 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진실하지 않은 약속으로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라 라는 나의 준칙이 보편타당한 법칙이 될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내가 지금 스스로 이성을 통해서 생각해낸 그 준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가능할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것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기꺼이 용납할 것인가 고민해 봐. 그리고 어려움이 닥쳐서 다른 방법으로 빠져나올 수 없을 때는 누구든지 진실하지 않은 약속을 해도 좋다라고 내 자신에게 기꺼이 말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는 비록 거짓말하려고 할수 있는 있어도 거짓말 할수 있을지 몰라. 근데 나는 거짓말하라가 보편적 법칙이 되게 하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라는 건 보편적 입법 원리가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는, 그쵸? 그 사실을 이성을 통해서 수립하게 되고 그 보편타당한 법칙을 우리가 의무로서 따라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린 여러분들, 칸트가 되겠고요. 칸트에게 있어서 제가 앞서 설명해드렸던 보편화 가능성 정식과 연결해서 보았으면 좋은 지문입니다. 이제 그럼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스가 칸트를 비판하는 대목입니다. 걸 한번 쫙 쳐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1번부터 선이지만이 그 자체로 선한 유일한 것임을 칸트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 땡. 2번 여러분들, 행위의 선악을 결정하는 것, 행위의 동기임을 칸트는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가 칸트에게 중요하죠. 3번, 어떤 상황에서도 의무는 유보될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한다? 지금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로스의 관점에서는 때로는 의무들끼리 충돌했을 때, 우리가 직관적으로 무엇을 실제 의무로 해야 되는지, 어떤 걸 미뤄야 되는지 아는 거야. 의무는 여러분들 유보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의무를 떠올리면서 로스가 비판할 수 없다라고 지워주세요. 다음 4번입니다. 도덕적인 의무가 상충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삐 있다니까요. 네. 따라서 로스가 비판할 수 없습니다. 5번입니다.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인 도덕적 의무는 존재할 수 없다. 때로는 의무가 충돌했을 때 조건부 의무, 실제 의무 유보될 수 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로스의 관점에서 비판이 가능하고요. 칸트는 절대적인 도덕적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간과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정답 바로 5번인 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로스와 칸트를 비교해 주었던 좋은 문제였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네, 4번입니다. 근대 서양사상가 갑과을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르겠습니다. 갑부터 보겠습니다. 쾌락의 양가지를 여러분 똑같이 잘 알고 평가하고 즐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등 능력을 이용해서 하는 존재 방식을 선호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밥 먹는 쾌락과 책 보는 쾌락을 비교했을 때이책 보는 쾌락을 즐길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있고 우리는, 그쵸? 품위감을 갖고 있는 인간은 더 높고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다 기억나야 되겠지. 그래서 짐승의 쾌락을 온전히 보장받는다고 해서 인간 이하의 하급 동물로 변신하는 데 동의할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적 공리주의를 얘기했던 존 스튜어트 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리주의 포인트 중요한 거 결과론적 관점을 갖고 있다라는 걸 연결해야 돼. 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행복을 확보하는 것은 최소한 간접적으로는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 나의 행복을 확보하는 건 간접적인 의무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처지에 만족하지 못해서 많은 걱정이 밀려들고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 의무를 어기고 싶은 커다란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너의 행복을 확보하는 건 간접적인 의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상가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도덕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야.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야,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행위를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칸트의 관점에 따르면 B 아닙니다. 행복과 도덕 vs 도덕이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 우리가 도덕이라는 것을 행복해지기 위해 하는 건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너 행복해지려면 남들을 도와라. 너 행복해지려면 선행을 베풀어라. 너 행복해지려면 거짓말하지 마라. 이건 칸트.

우리에게는 도덕적인 가치가 없는 행위라고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갈게 여러분들, 경향성이 아니라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증진할 때 비로소 그 행동은 도덕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은 간접적인 의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여러분들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을은 칸트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A입니다. 이건 미래에게만 해당이 돼야 됩니다. 행위 결과의 유용성이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부여한다. 미래는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행위 결과가 이 유용성을 갖고 왔다면 그것은 미래에게는 가치가 있는 행동이죠. 그런데 칸트 여러분 따르면 B 틀렸습니다. 칸트는 여러분들 결과와 상관없이 그것이 선의지 의무의지로 다시 선의지와 의무의식으로부터 비롯돼야지 도덕적인 가치를 갖는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칸트에겐 여러분들 노가 나오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네, 기억 딱 우리가 찾고 있던 밀만 해당하는 선지가 맞네요. 니은입니다. 빕니다, 여러분들. 둘 모두에게 해당이 돼야 돼요. 개인행위 준칙에 자신의 행복 추구는 배제돼야 된다. 미래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B 틀렸습니다. 네. 밀은 여러분 분명히 내가 어떠한 행위를 선택할 때, 그쵸, 행위를 우리가 세울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갖고 온 행위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말하는 최대 다수의 여러분 최대 행복에는 개인의 행복 추구 또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넌 행복하면 안 돼, 행복 추구는 안 되라고 배제하면서 행위 준칙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그럼 미래에게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칸트에게는 맞을까요, 여러분 틀릴까요? 칸트에게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왜? 위에 나오는 여러분 것처럼 칸트에 따르면 행복 추구, 행복 확보는 간접적으로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개인 행위 준칙에 행복 추구를 배제하는 건안 됩니다. 다만 도덕과 행복이 이렇게 부딪힐 때 칸트에 따르면 우리가 도덕을 선택하라고 얘기하겠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덕을 그 자체로 선택하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따라서 니은은 틀렸다고 지워주면 돼요. 다음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자의 성품은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들. 미래 관점에 따르면 성품이 아니라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결정하는 건 결과죠. 그것이 유용성을 갖고 왔냐, 마냐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은 여러분들 예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칸트는 어때요? 칸트 또한 여러분들 예스라고 할 겁니다. 왜? 칸트에게 행위의 가치,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행위자의 성품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의무의식, 선의지로부터 비롯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둘 모두 예스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점은 네, 디귿 되겠습니다. 리을 보겠습니다. 행복 증진 여부와 상관없이 선의될 수 있는 자기 이생이 있다. 미래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이 자기 이생이 선의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갖고 와야 됩니다. 따라서 행복 증진 여부랑 상관없지 않습니다. 미른 노라고 얘기할 거예요. 야, 행복 증진하지 않는 자기 이생은 의미가 없는 거라고 미른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칸트에 여러분 따르면 예스가 나오죠. 왜? 칸트에겐 여러분들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오든 행복을 증진했든 말았든 상관없이 달리 말하면 결과랑 상관없이 여러분 칸트는 그것이 의무의식으로부터 비롯되었다면 선의지로부터 비롯되었다면 그것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얘기할 거예요. 따라서 의무의식 선의지로부터 비롯된 자기 이생은 칸트에게 선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예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여러분들 네, 기역과 디귿과 리을 되겠고요. 기역, 디귿, 리을이 다 있는 건몇 번이죠? 네, 4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리주의와 칸트를 잘 비교할 수 있었던 좋은 문제였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에게 맞지 않는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스토아학파 여러분들 문장이 되겠습니다. 야, 너에게 맞지 않는 사건이 일어날 수 없어. 뒤에는 그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통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어째서 너는 너 운명에 불만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연은 너에게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갖다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마주한 사건들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막 정념에 휩싸이지 말고 부동심을 가져야 돼. 운명의 순응이야 돼. 그쵸? 그런 자연법에 따라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갑은 스토아학파가 되겠습니다. 스토아학파. 우리가 자주 나오고 있는 에픽테토스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이제 한번 을을 보겠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의무는 그의 행복이 인간 존엄성에 부합하는데 자신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손상하게 하지 않는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이런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궁극의 조건이 자기 통제라고 얘기하죠. 자연은 인간에게 여러 가지 경향성을 심어주었습니다. 자연적 경향성 떠올리면 돼. 인간이 이성이나 지성을 갖지 않았더라면 경향성에 의해서 동물과 마찬가지로 지배를 받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이성이 없었다면 동물과 달리, 그쵸. 동물과 그럼 다를 바 없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였겠지. 근데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걸 옳다는 것만으로 따를 수 있다라는 걸 연결시키면 돼. 그러므로 경향성은 이성과 이성이 수립한 법칙에 순응한 한에서만 보존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적인 경향성이라는 것은 이성과 이성이 수립한 법칙에 순응하는 한에서만 보존되어야 돼. 자연적인 경향성이 우리를 괴롭히고 흔들지 몰라도 우린 그걸 극복하고 그치, 그 정도로만 하고 우리가 옳은 것이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해야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을은 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에 순응하여 이성에 따라 살아갈 때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스토아파가 얘기했었던 아파테이아랑 연결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은입니다. 자연의 만물은 정언명리 형식의 도덕 법칙을 따라야 된다. 모든 존재로만 아닙니다. B 틀렸습니다. 정언명령의 형식의 도덕법칙을 따를 수 있는 거 따라야 되는 건 인간이죠, 그쵸? 무조건적 의무를 따라야 되는 존재인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성적, 자율적 존재인 인간이라고 기억하시면 돼. 디귿입니다. 의무의식이 동기가 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지금 여러분 칸트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죠. 그 행위가 도덕적인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의무의식, 선의지로부터 비롯되어야 된다. 리을, 인간에겐 행위의 결과와 무관하게 마땅히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 그쵸? 둘다 의무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을은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네, 갑의 경우에는 자연법에 따라 살아야 되고, 칸트의 경우에는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을 따라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네, 바로 기역과 디귿과 리을. 바로 4번에 있다는 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풀고요. 우리 퀴즈에 맞춰보면서 네, 다음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원입니다. 오늘 농업하고 공업 파트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1차, 2차 산업 같이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에너지와 비슷하게요. 이 농업하고 공업을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수능 특강에서도 배웠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개념에서도 배웠잖아요. 아, 막상 농업하고 공업이 이렇게 어려워할 파트가 아니라니까요. 한번 해놓으면은 절대 안 틀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해를 기반으로 좀 암기 몇 개가 들어가긴 하는데 아 그걸 하기가 싫은 거야. 근데 그거는 하긴 해야 돼요. 몇 개 주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아 그것만 하면은 아 생각보다 농업 공업 진짜 쉽게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농업 공업이 여러분들만 어려워할까? 다른 친구들도 대체적으로 다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 강의를 들으니까 아 차이 맞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겁내지 마세요. 항상 수능은 얘들아 기세야. 수능은 기세예요.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를 것 같다 이러더라도요 그냥 자신감 있게 무조건 풀어야 돼. 알겠죠? 가뜩이나 이 국영수 풀고 나서 사탕 푸는데 아 얼마나 이게 좀 긴장 계속해서 긴장되고 주눅들고 이런 상태면은 아 어떻게 그 수능을 풀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항상 자신감 있게 무조건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요 항상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 알겠죠? 오늘도 재밌게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농촌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기본적인 내용인데도요. 여기에서도 좀 알아가야 될 주요 포인트들이 몇 개 있거든요. 몇 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아, 일단은 뭐 이런 건 되게 쉽지. 농가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치? 농업을 하는 가구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라는 거는 너무 쉬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전업하고 겸업을 나눴을 때 물론 둘 다 줄고 있는 추세는 맞아요. 근데 전체적인 총량 중에서는 이 겸업의 비중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지 않니? 그러니까 전업의 비중이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전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도시하고 촌락 이거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아,

교통이 발달하니까 도시로 좀 출퇴근이 쉬워져서 겸업을 할수 있거나, 그치? 아니면은 전업을 해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왜? 농가 소득이 줄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겸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일 수도 있는 거고. 즉, 그러다 보니까요. 점점 좀 겸업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좀 이따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지만요. 이 지역별 겸업의 비중 차이도 있거든. 이제 그런 문제가요.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별로 본다면은, 대충 본다면은, 결국 핵심적인 거는 그거거든요. 출퇴근을 할수 있느냐? 아니면은 농사 짓는 거 말고도 일자리가 있느냐? 약간 그런 게좀 핵심이잖아. 아니, 농사 말고도 일자리가 있는 지역들은요, 아, 대체적으로 좀 관광지가 그런 지역 아니겠어요? 뭐 강원이라든지, 대표적인 관광지잖아. 아니면 제주도라든지, 대표적인 관광지죠? 저 제주, 강원은 경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요.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대도시와의 거리가 가까운 지역들, 어디? 경기도라든지. 경상남도라든지요. 왜? 부산하고 거리가 가깝잖아요. 또 경상남도는 또 대구도 붙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을 하면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거죠. 그치? 아니, 뭐 펜션을 운영하면서 농사 지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렇게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핵심적인 거는. 알겠죠? 뭐 식당을 운영하면서 농사 지을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런 게 겸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겸업이라는 포인트는 꼭 가져갈 수 있길 바라고요. 저 농가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것도 우리가 뭐 한번 알아가 본다면은 사실 뭐 이거는 촐락적인 성향이 강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촐락도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농가 구조의 인구의 변화가 촐락의 인구 구조의 변화랑 좀 되게 유사한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보면은 이촌 향도로 인해 가지고 청장년층과 유소년층이 도시로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쵸? 청장년층 유소년을 데리고 이렇게 막 떠나는 경우도 많았겠죠. 청장년층 자체적으로 좀 많이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았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청장년층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줄어드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청장년층이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노년층의 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그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농가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왜? 농가 수가 감소하는 것만큼 농가 인구도 감소해야지. 농업을 하는 가구 안에 있는 인구수의 총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좀 되게 기본적인 개념인데, 그냥 막 공부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하는 김에 좀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아 청장년층 비중 줄고 노년층 인구 비중 늘어나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노령화가 고령화가 좀 심화가 되니까 뭐 기계화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진행이 됐을 거고 기계화가 진행이 되니까 이제 농사에 뭔가 좀 오랜 시간을 안 써도 짧은 시간만 써도 되니까 뭐 다른 일을 또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촌의 변화인데요. 여기 보면은 경지 면적 감소하고 있어요. 그치. 근데 또 뭐도 감소하고 있어? 농가 수도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농가 수의 감소폭과 경지 면적의 감소폭을 비교했을 때 농가 수의 감소폭이 더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농가당 경지 면적은 아이러니하게도 늘어나요. 그치. 경지 면적 줄어들어. 근데 농가도 이렇게 줄어들어. 근데 농가가 더 많이 줄어들어. 이렇게 하니까 이 폭이 점점점 커지는 거지. 폭이. 그쵸? 그러다 보니까 농가당 경지 면적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단 아이러니.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고요. 경지 이용률도 우리가 좀 경지율하고는 다르죠. 경지율 같은 경우는 얘들아.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정확하게 얘들아. 경지율하고 경지 이용률은 달라요. 이게 둘다 기출에 등장한 적이 있어요. 경지율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 중에서 경작을 할수 있는 면적이 몇 퍼센트냐 그게 경지율이에요. 근데 경지율은요, 이용률은요, 말 그대로 경작지 중에서 얼마나 이용하느냐예요. 그 많은 경작지 중에서 얼마나 이용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한 번씩 이용했어야 되면 100%인 거고 다두 번씩 이용했어. 다 이모작이 가능해가지고 두 번씩 이용했으면 다 200%가 되는 거지. 그게 바로 경지 이용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경지율 같은 경우도 요새는 좀잘 등장을 안 해요. 막 시도별로 이렇게 비교하기도 했었는데 시도별로 비교했을 때는 제주도가 가장 높았어요. 제주도가. 왜냐면 제주도 면적 자체가 좁은데 다른 지역에 비해선 면적 자체가 좁아요. 그런데 뭐 경작지는 상대적으로 좀 촐락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경지율 자체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는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기출에 등장했던 부분이고요. 아니면은 뭐요 정도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전부 다좀 평야로 구성되어 있으면은 경작지가 많잖아. 그럼 전부 다 평야이면서 농사를 굉장히 잘 짓는 곳 어디겠어요? 뭐 호남 지방의 평야 지역들, 뭐 김제라든지 이런 지역들 있잖아. 그런 지역들이 김제 같은 그런 지역들, 저 그런 서해안 쪽에 이제 평야 지역들은 경지율이 되게 높지 않을까? 전체 면적 중에서 경작지가 되게 많은 거죠. 그치? 그런 것도 좀 알아두고 가면은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럼 경지 이용률은요, 뭐 뒤에 가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100%가 넘는 곳 같은 경우는 뭐 그루갈이를 하는 경우 되게 있었었죠.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요, 농작물 참고로 요거는 왜 경지 이용률이 늘어나요? 이거는 그냥 모르셔도 돼요. 막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여러분들의 분석해 나갈 필요까지는 없어요. 알겠죠? 그냥 뭐더 많이 이용하나 보지.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가면 되는 거야. 알겠죠? 전체적인 추세는 어떻게 보면 좀 감소 추세에 있잖아요. 그치? 근데 뭐 그중에서 뭐 늘어날 수도 있는 거지, 몇년 사이는. 그치? 그냥 넘어가세요, 여러분들. 모든 걸다 하려고 하지 마. 제가 알려준 것만 해도 모자라.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농작물 유형별 재배 면적이죠. 얘들아, 너희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뭔줄 알아요? 바로 이 재배 면적과 또 뭐를 가장 많이 헷갈리냐면은 생산량은 달라요. 생산량은요, 무게고요. 재배 면적은 말 그대로 면적이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쌀 같은 경우는 얘들아, 아니, 쌀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굉장히 넓은 평야에 뭔가 키가 작은 논들이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벼 같은 경우는 넓은 면적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데 반면에 과수나 채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키가 높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키가 높다 보니까 어떻게 돼? 키가 높아서 이 좁은 면적 안에도 많은 과실이 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채소도 마찬가지죠. 상대적으로 이 넓은 면적을 요구하는 벼, 쌀에 비해서는 좁은 면적으로 많은 생산량을 얻어낼 수 있겠죠. 생산량과 재배 면적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걸 봤을 때더라. 당연히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인 건 맞아. 근데 항상 중요한 거는 최근 통계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최근 걸 본다면은 당연히 면적으로 보면은 뭐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겠어. 그치? 쌀. 뭐 벼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냥 쌀이라고 할게요. 면적 자체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자, 그 다음, 뭐, 채소하고 과수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그래도 채소의 소비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채소가 더 넓은 면적을 재배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맹류는 가장 좀 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겠구나. 왜냐면 우리 보리 먹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보리 잘안 먹어. 그치? 물론 보리가 다른 용도로 좀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입해서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막 맹류를 많이 생산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쌀도 잘안 먹는데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맹류 굳이 많이 생산 안 해요. 그래서 맹류는 진짜 적은 비중을 찾아보죠. 여기 보리가 맹류가 되잖아요. 진짜 좁은 면적. 진짜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화면상으로 보면은. 그치?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재배 면적이 되는 거고요. 생산량은요, 또 다른 이야기지. 이거는 무게야. 뭐가 제일 무거워? 라고 한다면 우리가 뭘 가장 무게적으로 가장 많이 먹냐? 이러면요. 채소를 제일 많이 먹어요. 채소. 그 다음, 쌀하고 과실 같은 경우는요, 크게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치? 과실. 그리고 맹류가 가장 좀 적죠. 맹류. 뭐 이런 건 묻지 마세요. 선생님, 여기는 과수고 여긴 과실이에요. 과수는 나무기 때문에 면적에서 쓰고요. 과실은 열매이기 때문에 무게로 씁니다. 알겠죠?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막 무게로 하진 않잖아요. 생산량에서. 그치? 그러다 보니까 채소를 제일 많이 먹기 때문에 생산량적으로는 채소가 제일 많은데 면적으로는 쌀이 제일 넓다 정도는 확실히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둘다 적은 거는 맹류다.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굉장히 용이합니다. 알겠죠? 요거 이 제가 주황색으로 한 거는 진짜 필요한 것들. 알겠죠? 요거 이 사이에 있는 거는 하면 좋은 것들. 그냥 둘이 비슷하다 해도 돼요, 여러분들. 크게 막이 둘을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알겠죠? 채소 무거워요, 많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이제 어머님 겨울철에 이제 부모님 김장하실 때 한번 도와줘 보세요. 이 배추를 못들 겁니다. 너무 무거워가지고 배추 제가요, 진짜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냥 잠깐 좀 다른 얘기죠 하면요. 제가 택배 알바를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택배 알바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힘든 거 하면은 쌀이지 않을까?
아니, 무리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이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절임 배추였습니다. 배추는 진짜 물 먹으면은 안 들려, 얘들아. 허리가 뻑 하고 나가요.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하는 거는 좀 비추천하긴 합니다. 아직도 좀 허리가 시큰해요. 그때 돈 벌려고 제가 괜히 택배 알바를 했나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채소가 제일 무겁다. 생산량적으로 제일 많이 생산한다라는 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은 유용한 포인트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주요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변화인데요. 뭐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쌀 같은 경우는 결국 평야가 중요해. 그러니까 사실 뭐 밭농사든 논농사든 다 평야에서 제일 많이 되긴 합니다. 근데 특히 쌀은 산지 같은 곳에서는 아예 재배가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중남부 지역,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지역이 있겠어? 중남부 평야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쌀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 쌀 같은 경우 주로 어디? 어디? 뭐, 여기다 한번 말해볼래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쌀 같은 경우는 어디? 평야니까 평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남, 전북, 쭉 올라가 보자. 순서대로는 아니고요. 충남. 그쵸. 뭐, 요 정도 좀 해두면 좋겠죠. 뭐, 하나 더 하면 뭐 경기 뭐, 요 정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요세 개만으로도 사실 웬만하면 좀 커버가 가능해요. 보리! 보리는 너무 쉽지, 보리. 어디? 보리 어디? 면적입니다, 참고로. 이거 면적. 뭐 생산량이든 면적이든 상관없긴 해요, 여러분들. 상관없긴 합니다. 보리는 어디요? 그냥 무조건 호남 지방, 전남, 전북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 보리가 구루가리 작물로, 쌀의 구루가리 작물로 진행이 되잖아요. 쌀 어디서 많이 생산돼? 전남, 전북에서 생산되는데, 구루관리 하려면 겨울철에 따뜻해야 되잖아. 어디가 따뜻해? 전남, 전북이 따뜻하단 말이야. 그래서 전남, 전북, 호남 지방.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에너지 자원에서 원자력 넣으면 원자력 하면서 달려갔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보리 나오면 보리 하면서 달려가야 돼. 알겠죠? 보리가 제일 큰 힌트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원예 작물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채소하고 그리고 과. 과실로 할까요, 여러분들? 그냥 과실? 뭐, 과수나 과실이든 뭐, 크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채소 하면은, 이제 어디가 맞냐라고 한다면요. 역시 전남이 제일 많아요. 전남. 근데 또, 그 안에서, 지역 안에서 비교하면은, 좀 이따 살펴보긴 하겠지만, 이제 강원. 뭐, 요 정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강원. 고랭지 배추. 그치? 과실 같은 경우는, 얘들아, 이거는 좀 확실히 좀 기억을 해야지. 과실, 뭐 기억해야 돼? 얘들아. 과실 같은 경우는, 경북하고 제주는 확실히 좀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치. 경북, 제주. 뭐 사과 재배가 많은 경북과 귤 재배가 많은 제주. 대표적이잖아요. 꼭 사과, 귤만 생각할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요두 개. 진짜 좀 구분하기 너무 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과실하면은 요두 지역은 확실히 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 그리고 요 정도. 그루가리 작물로 재배된다. 뭐가? 보리가. 네, 요 정도.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원료의 수입 의존도가 나오는데요. 이 공업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업하면은 갑자기 공업으로 짠 하고 넘어갔죠. 여러분들 빨리 넘어오세요. 넘어오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업은요. 주로 어디에 많이 위치하게 하면 결국 자원을 받아다가 만들어서 수출해야 되거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해안 지역에 있다. 해안 지역에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거.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울 뭐 1차 금속, 뭐 석유화학, 우리가 뭐 앞에서도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거 전부 다 뭐예요? 해안가에 있거든. 웬만하면 공업 지역은 해안가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하나의 꿀팁이에요. 그러면서 공업의 지역적 편제, 수도권과 영남권의 공업이 좀 집중된다라는 문제점이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때처럼 그때부터 수도권하고 영남권 중심으로 키웠기 때문에 지금도 수도권과 영남권에 좀 집중이 된다라니까요. 그렇죠? 그다음 나중에 이제 개발했던 게 이제 그 서해안 지역들, 충청권이라든지 아니면 호남 지방의 서해안 지역들 같이 좀 나중에 개발이 이루어졌죠. 그치? 그래서 그런 순서 같은 경우도 좀 맥락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묻고 있는 문제예요. 이거 작년 수능에서도 물어봤죠? 수능에서 이중구조 안 물어봤는데요? 물어봤을걸? 정확히는 이중구조를 물어본 게 아니라 뭘 물어봤냐면요. 이걸 물어봤어요. 자, 잘 봐봐요. 이중구조가 뭐예요? 대기업은요, 사업체수가 적지만 출하액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구조가 마치 두개 같아요. 이중 구조예요. 라는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예요? 대기업 중심으로 지역이 돌아가게 된다면은 그 지역은
사업체당 출하액이 높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작년 수능에서 물어봤던 내용이잖아. 울산 물어봤었잖아. 울산은 석유화학, 뭐 정유라든지 아니면은 뭐 1차 금속도 발달되어 있고 또 뭐도 있었어요? 뭐 자동차도 발달되어 있고 다 거의 웬만하면 대기업 중심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업체당 출하액이 울산이 굉장히 좀 높은 지역이었죠. 화성하고 비교했었잖아요. 그치? 기출입니다, 기출.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보는 걸 이제 여기서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자, 봤을 때요. 결국 사업체를 본다면은 수도권하고 영남권에 집중이 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 사업체 수는요, 인구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수도권에는 물론 대기업도 있어. 근데 대기업도 있는데 중소기업의 비중이 워낙에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기업 보고서 자, 너희들 어디다 공장 지을래? 이러면은 결국은 수도권에 짓는 게좀 가장 유리한 거거든. 왜냐면은 좀 주요, 이제 수요가 있는 그런 수도권 안에 웬만하면 좀 공장들이 더 많이 모여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교통도 좋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최대한 좀 있으려고 하겠죠. 아무래도. 그치? 그래서 수도권에 좀 많이 몰려 있는데 영남권 같은 경우도 역시나 우리가 옛날부터 수도권과 영남권 중심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사업체 수가 많은데 수도권의 인구 자체가 많기 때문에 사업체는 수도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체를 보면은 수도권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 영남권이야. 그치? 자, 그 다음은요, 충청권하고 호남권 중에서 최근에 충청권이 수도권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많이 크고 있죠. 공장도 결국 계속해서 몰리는 곳에 더 몰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충청권. 특히 수도권 공장 총량제의 혜택을 되게 많이 봤었죠, 충청권이. 그 다음이 이제 호남권이 되겠습니다. 뭐. 근데 또, 출하액은 또 달랐어, 출하액은. 이중 구조에 따르면 영남권이 수도권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수도권은 중소기업 중심이라고 했잖아. 중소기업이 아무리 많아도 전체적인 출하액을 따지면 생각보다 좀 비중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영남권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 수도권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나머지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순서가 좀 뒤바뀌었죠. 그래서 출하액은 영남권이 제일 많구나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근데 이것도 기억이 어려우면은 영남권 수도권이 그래도 1, 2위, 나머지가 3, 4위 뭐 이렇게라도 적어도 좀 이해를 하시고 기억을 해두면 더 좋겠죠. 그치? 그럼 제가 왜이 얘기를 했냐면요. 이제 여기로 가는 거야. 사업체당 출하액은 그래서 어디가 많아요? 라고 한다면요. 결국 충청권하고 호남권은요.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대기업 중심.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도권하고 영남권 중소기업이 되게 많은데 중소업체가 되게 많은데 충청권하고 호남권은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출하액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사업체당 출하액으로 따지면은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충청권하고 호남권 자체를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렇죠? 충청권하고 호남권을 같이 묶어서 좀 기억을 해둬서 충청권, 호남권이 뭐보다 영남권이나 수도권보다 사업체당 출하액이 많다라는 걸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이게 이제 이중 구조의 좀 심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충청권, 호남권,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좀 적구나. 그치? 약간 이런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넘어갈게요. 자, 주요 공업 지역입니다. 수도권 공업 지역. 그렇죠. 최근에 수도권 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첨단 산업이 크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공업이 크게 성장을 하면서 누가 이익을 많이 보고 있어요? 충청권으로. 왜? 공업이 분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수도권하고 거리가 가까운 충청권 지역이 공업 지역이 되게 많았잖아요. 충북이든 충남이든. 그치. 그래서 뭐 서산, 아산, 당진, 천안 이런 지역들. 그렇죠. 위에 음성, 진천 이런 지역들도 있었잖아요. 그치. 태백산 공업지역은요, 뭐, 한 가지만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시멘트. 그치? 그게 답니다. 원료산지, 원료지향형이다라는 거예요. 그치? 첨단산업은 뭐였어요? 입지, 뭐, 자유겠죠. 그렇게 막 입지에 제약이 없습니다. 크게. 가볍기 때문에. 첨단산업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 인재거든요. 인재가 어디 많아? 라고 한다면은 수도권이 제일 많은 거야. 그래서 수도권에 좀 몰려고 하는 거죠. 충청 공업지역입니다. 그치. 수도권과 인접하여서 좀 성장을 많이 했고요. 또 호남 공업지역입니다. 여기서 호남 공업지역은

여수하고 광양이 포함되진 않아요. 왜? 여수하고 광양은 남동 임야 공업 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남동 임야 공업 지역. 여기서는 이제 서해안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까지 물어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중국과의 접근성이 좋죠. 그러면서 크고 있고요. 자, 영남 내륙공업 지역, 섬유, 전자조립, 그치, 노동 집약적 경공업. 이거 1960년대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1960년대 때 크게 좀 많이 발전했던 그런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는요, 구미 지역들은요, 첨단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치. 이, 우리가 계속해서 섬유만 생산할 수 없겠다. 섬유는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럼 돈 되는 거. 전자산업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첨단산업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구미가 좀 전자 공업이 많이 발달한 지역 중에 하나였죠. 남동 임야 공업 지역,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유리. 근데 꼭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그러니까 유리해서 남동 임야 공업 지역, 해안가에 있는 건 맞지만요. 웬만한 공업 지역은 다 해안가에 있으려는 그런 경향성도 보이기도 합니다. 웬만한 것들은요. 모든 것들이 아니지만,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공업 지역을 외우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요, 그런 식으로 좀 기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중화공업으로 공업을 중심으로 발달했다라는 건데요. 결국 이거를 좀, 뭐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죠. 최근에는요, 좀 그런 것도 서서히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지역을 찍어놓고서 어디가 더 먼저 공업이 발달했어요? 막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앞에서 좀 흐름대로 기억을 하자면은 노동 집약적 경공업에서 중화공업, 첨단산업으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1차 국토, 2차 국토 그런 것처럼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부축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다가 그다음 뭐 남동 임야 지역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호남권, 뭐 충청권 이렇게 확산이 됐다라고 좀 이해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요. 충청권하고 호남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좀 나중이 일이고, 그리고 수도권, 영남 내륙 지방, 남동 임야 공업 지역 이런 거는 조금 충청 공업 지역이라든지 호남 공업 지역보다는 먼저 좀 발달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1번. 2번, 뭐, 이 정도 좀 구분을 하시면은 생각보다 좀 어렵지 않아요. 아니면 이것도 어렵다 이러면은 이렇게 구분해봐. 나만 이렇게 있으면은 첫 번째로는 수도권하고 영남권 중심으로 성장을 했잖아.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가? 요렇게 가거든요. 그쵸? 그래서 요게 좀 나중이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심지어 여수 광양 지역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남동 임야 공업 지역 중에서도 울산이라든지 이런 영남권이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 여수 광양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서도 그렇지? 뭐그 정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금 심화적으로 나아가 봤어요. 자, 자료 분석 1번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결국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도 한번더 언급하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봐봐, 여기서 보면은 이게 생산량이에요. 참고로 물론 생산량하고 재배 면적은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은 그 작물끼리만 비교했을 때, 같은 작물끼리만 비교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면적하고 생산량을 구분하실 필요는 없는데, 다른 것들이 나왔다. 다른 쌀, 맹류, 채소, 과실 이렇게 네 개를 비교한다라고 한다면은 생산량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무게적으로는 당연히 뭐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어? 채소가 제일 무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꿀팁이라고 했습니다. 그치? 그 다음 맹류가 가장 사순이다, 가볍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생산량 제일 적은 거 맹류겠다. 그러면은 검은색이 맹류구나라고 이렇게 찾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찾을 때. 그렇죠? 그리고 채소가 전체적으로 그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라고 한다면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 구분 안 하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은 전남 봤을 때 전남이다. 이게 그세 번째 게 제일 많아. 점점점 제일 많아. 이거 전남 하면 무조건 쌀이잖아. 그럼 이거 쌀이겠다. 막 이렇게 여러분들 찾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생산량하고 면적을 좀 구분을 하자라는 거 되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쌀의 생산량만 비교를 해보자면은 전체적으로 지역을 봤을 때 어디가 맞냐면 결국 이세 지역. 그렇지? 어디? 전남, 전북, 충남 지역입니다. 다 평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야. 여기 보면은 1차 산맥과 2차 산맥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 거기에서 어떤 것도 좀 걸치지 않는 지역들이 많은 지역들, 중남부 평야 지역이잖아요. 그치? 그런 지역들에서 쌀 농업이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하나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양적으로 본다면, 이거 되게 꿀팁이라고 했어요. 전체적인 양적으로 본다면은 채소의 압도적인 양은요,

전남이에요. 전남은 그냥 농사를 많이 지어. 면적 자체가 평야가 넓기 때문에 평야에서 밭농사를 하는 게더 유리하죠. 아무래도 산지보다는. 그렇잖아. 왜? 평야는 밭농사도 할수 있고 논농사도 할수 있는 곳이야. 근데 산지는 모든 곳에서 다 밭농사가 불가능해요. 이제 산지 중에서도 좀 평평한 지역들 찾아가지고 농사 지을 만한 곳 찾아가지고 농사 짓는 거니까. 그치?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전체적인 채소 양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전남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렇게 찾아낼 수도 있거든요. 보통 강원이 주어질 때는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이 안에서 주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이 안에서 여기 지역은 채소 비중이 되게 높아 이러면은 강원일 수도 있는 거야. 강원이 전체적인 총량에서 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막 엄청나게 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강원권 안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압도적으로. 쌀 거의 없는데, 과실 거의 없는데, 오직 채소잖아요. 이 고랭지 배추 관련해서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물론 고랭지 배추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딱 그거니까, 그렇지? 그리고 경북하면은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경북하면은 무조건 과실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과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되게 많아요라고 한다면요, 그냥 경북 제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북 제주야, 경북 제주, 그렇지? 경북 제주, 무조건 경북 제주야, 무조건 경북 제주. 그렇게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죠. 네. 뭐 나머지 뭐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한 가지 좀 꿀팁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어디에서나 사실 통용이 되긴 해요. 제주도가 나오잖아? 그럼 제주도부터 찾는 게 가장 쉽기도 해요. 아 왜냐면은 제주도가 나왔을 때 이거 봐봐요. 쌀 있어 없어? 아 쌀이 없어. 물이 잘 빠지잖아. 그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부분 없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볼까? 한번 이거 쭉. 쌀은요, 주로 논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평야가 발달한 거 앞에서 했던 겁니다. 전남, 충남, 전북에서 생산량이 많은 반면 상대적으로 산지의 비중이 높은 강원, 충북 등에서 생산량이 굉장히 적다입니다. 반면에 강원, 충북은 그 안에서는 채소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겠죠. 제주는요, 기반암의 특성상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쌀의 생산량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0이라고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요. 그치? 그래서 제주도 찾았을 때, 제주도만 없네? 쌀이겠구나. 이렇게 접근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맹류는요, 주로 벼의 구루가리 작물로 재배가 되기 때문에요, 남부지방의 위치에 무상 기간이 길어서 구루가리가 가능한 전북, 전남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구루가리 하면 무조건, 뭐야? 전북, 전남 생각하시면 돼요. 그치? 물론, 경지 이용률에 대해서 그루갈이 할수록 경지 이용률이 높은 건 맞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기만 경지 이용률이 높냐? 그건 아니에요. 아, 제주도 경지 이용률이 높고요. 경남도 경지 이용률이 높아요. 그거는 왜 때문이야? 따뜻해서요. 겨울에도 따뜻해서.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재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전남 전북은 쌀 재배하는 평야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맹류 재배하기에도 용이한 거죠. 그래서 맹류하면 전남 전북인 거야. 알겠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좀 틀을 이해할 거죠. 왜 대체 전남 전북에 그루가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기온적으로 보자고, 기온적으로. 알겠죠? 자, 또 채소는요, 제시된 네 작물 중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은 전남. 그치? 또 경북에서도 생산량이 되게 많긴 합니다. 근데 과실은요, 그치? 제주, 그리고 또 경북입니다. 제주도 하면은 귤. 귤 생산량 진짜 많죠. 저 경북 하면 또 사과 이런, 이제, 과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소 했을 때 하나 더 추가하는 거 강원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전체 지역끼리 비교했을 때는 좀 양이 적지만 그 지역 안에서 비교했을 때는 충북이나 뭐 강원이나 같은 특성이지 채소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강원이요. 네,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지역별 농업 특성 하면서 이런 것도 좀 앞에서 배웠던 건데 그냥 한번 언급하고 갈게요. 결국 이렇게 쫙 나눴을 때요. 이 기준은 그냥 제가 세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선을 뭐 여러분들 좀 그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결국 겸업 농가 비율을 봤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들을 보면은 수도권, 영남권 중에서도 대도시권이잖아요. 경기, 서울과 가깝고 경남, 부산, 대구와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겸업 농가하기 좋겠다. 약간 이런 것도 하나의 포인트고요. 강원, 제주 같은 경우는 또 어떤 포인트예요? 관광지잖아. 그래서 관광지와 관련한 직업을 가지면서 농사도 짓고. 쉽게 생각하면 뭐 펜션 운영하면서 농사 짓고, 음식점 운영하면서 농사 짓고,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기, 강원, 제주, 경남은요, 높다라는 거예요, 높다. 알겠죠? 그래서 겸업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경지 이용률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봐볼게요. 경지 이용률을 딱 쪼갰을 때 이쪽에 경지 이용률이 높은 지역들이잖아요. 일단 전남, 전북이 왜 높은지는 알지? 뭐 때문이야? 그루갈이 때문이지. 그루갈이 때문에. 그래서 경지를 막두번 이용하는 경우도 1년 동안에 두번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경지 이용률이 그냥 100%를 평균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를 보입니다. 그럼 경남하고 제주는 대체 왜? 여기도 뭐 그루갈이 해요? 뭐 맹류에 대한 생산량 자체는 적으나 뭐예요? 맹류에 대한 생산량 자체는 적으나 그냥 날씨가 따뜻한 거야. 겨울철에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상일 수가 많아가지고 몇 번이고 돌릴 수가 있는 거지. 생산할 수가 있는 거지. 같은 면적이라도. 그래서 전남, 전북까지는 아니지만 경남, 제주도 경지 이용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냥 그렇게 좀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논밭 비율도 보면 얘들아, 이거 앞에서 배웠던 거랑 결국 똑같은 거거든요. 논, 전남, 전북, 충남, 그치? 그리고 밭, 밭그 자체 제주, 그쵸? 밭그 자체 제주. 맹류는 참고로 논은 아니에요. 밭에 들어갑니다. 굳이 따지자면요. 논은 물을 가둬놔야 돼. 알겠죠? 물에 가둬놓고 키우는 게 논입니다. 그래서 주로 쌀이 논농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로 쌀을 보는 거야. 뭐 미나리 같은 것도 논농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그런 걸 배우진 않잖아요, 그치? 저, 뭐, 충북, 이런 지역들도 굉장히, 강원, 이런 지역들도 그 지역 안에서는 밭농사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도 하나의 좀 그런 특징이기도 하고요. 뭐, 그냥 그 정도 특성이지, 뭐야. 그치.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경지 이용률 같은 경우는 결국 중요한 게 기후가 얼마나 온화하냐예요. 그래서, 전남, 전북, 경남, 제주 등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치. 결국 평야가 발달할수록 전체적인 경지 면적이 넓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거와 더불어서 여기에선 나오진 않지만 되게 잘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제 뭐냐면요. 그 부분이지. 농가수, 지역 시도별 농가수 비교도 많이 하거든요. 농가수 1위, 2위 정도는 좀 확실히 좀 구분을 하시길 바랍니다. 1위는요, 경북이에요, 경북. 2위는 전남이에요. 이거 기억하기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도 중에서 경북하고 전남이 가장 좀 촐락적인 성향이잖아. 강원도 포함해가지고. 뭐 제주도 포함할 수 있고요. 촐락적인 성향인데, 그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예요? 하면은 경북이거든요. 그치. 경북. 한 200만, 전남 한 150만, 뭐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다라고 했었잖아요, 제가. 그치. 그렇게 기억했을 때, 아니, 상대적으로 농가수도 그럼 많을 수밖에 없겠다. 같은 촐락이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1위, 2위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주는요, 밭 면적 비율이 굉장히 높다. 거의 100%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제주는 진짜 큰 팁이 됩니다. 자, 주요 제조업의 지역별 종사자 비율인데요. 결국 제조업도요, 한번 해놓으면 그냥 끝난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몇개 지역이 안 돼,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서, 아, 이 지역들 어떻게 다 외워요? 막 이렇게 하지만요, 이거 다 하라고 안 하잖아요. 뭐만 좀 기억하면 되냐라고 했을 때요. 제가 여기다가 좀 적어둘게요. 일단 전자하면은 반도체가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 그 반도체에서 여기 화평아 라인, 화평아, 화평아, 그렇지? 화평아 있잖아. 뭐예요? 화성, 화성 밑에 평택, 그리고 그 밑에 충남, 아산. 이 반도체 라인이지 뭐야, 그치? 주요 반도체 라인. 그렇죠. 그 다음 또 알아둬야 할 거, 여기 용인, 이천. 이천은 쌀로도 유명하지만 이천은 반도체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니? 그 다음 여기 파주 하나만 추가하죠, 파주. 파주는 여기까지 적어주세요.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이거 기억해두면 꽤나 유용하거든요. 디스플레이면 화면. 이거 지금 화면 보이시죠? 이 화면 말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구미 있고요. 충북에 청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요 정도만 기억하면 되더라. 다른 건 필요 없어.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여러분들 요 정도만 딱 적어놨다가 기억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수도권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 그래서 수도권. 그 다음 어디예요? 뭐 충청권 뭐 이렇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둬도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기도 하죠. 즉 지역의 개수에 따라서 그렇게 좀 정해진다라고 이해하시면은 좀 좋겠지, 그치? 네. 어쨌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동차 트레일러 이것도 결국 자동차 이렇게 보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

그 다음 광주. 광주에 기아가 있잖아요. 그쵸? 뭐그 정도. 그래서 뭐 기아 타이거즈가 왜 광주에서 유명하겠어? 뭐 그렇게 연결해서 좀 기억을 해도 굉장히 좀 괜찮은 부분이죠. 그래서 아, 광주 하면은 또 자동차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포인트입니다. 다른 것도 뭐 알아두면 당연히 좋습니다. 알아두면 당연히 좋은데 뭐 여기서 보면 막 이런 것도 있어. 부산도 있고요. 뭐 대구도 있고 경주도 있네요. 여기도 자동차 산업 발달한 곳 아니에요? 발달했어요. 발달했는데 막 특화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자동차 완제품이 생산되는 곳은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울산, 광주, 화평, 아, 이 정도가요. 문제 출제로 제일 많이 되고요. 요 정도만 기억해도 웬만하면 좀 충분합니다. 알겠죠? 대구 이런 것들은 다른 걸로 찾는 게더 편해요. 아니면 다른 지역들이 나왔을 때 다른 지역 찾고 마지막으로 찾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자동차 우리가 알아둘 때요. 요건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뭐예요? 직접 지향형이다. 그치? 이 조립을 하기 때문에 직접 지향형이다. 그쵸? 많은 부품들을 하나의 완제품으로 조립하는 그런 형태로 직접 지향형을 이룬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해두면 좋은 포인트고요. 자, 여기 보면은 화학입니다. 화학하면은 대표적으로 뭐 생각하라고 했어요? 석유화학. 석유화학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석유화학이 화학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화학이 되게 많겠지. 이 종류를 어떻게. 그쵸. 엄청 많은데요. 그중에서 그냥 석유화학, 석유화학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석유화학 공업이 있는 지역 세 군데라고 한다면요. 딱세 군데만 기억하면 돼. 울산, 여수, 서산. 딱세 지역입니다. 서산, 태안 서산, 여기 서산이죠. 그쵸. 이쪽 지역 딱 생각하시면 끝납니다. 아, 이거 쉽게 기억하는 방법.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어? 석유니까 시옷 들어가네요. 시옷 들어가는 지역들. 그치, 서산, 여수, 울산. 이렇게 기억하면 되게 쉽다라고 했었어. 그죠? 암기적인 부분인데요. 좀 그래도 어쩔 수가 없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치? 그래서 요 또한 직접 지향형에 해당이 되는데 좀 자동차와의 차이점은 있다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러 부품을 하나의 완제품으로 만든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나프타를 가지고 여러 산업으로 쪼개지는 거잖아. 그치? 여러 화학 공정으로 쪼개지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그런 자원을 가지고 쪼개지느냐, 아니면은 하나의 완제품을 만드느냐, 약간 이런 차이점으로 자동차와 석유화학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알겠죠? 석유화학은 적환지가 아니에요. 정유 공업이 적환지입니다. 정유는 석유를 직접 받아서 석유를 정제해야 되잖아요. 그 정제하고 남은 나프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나프타를 뿌리는 곳, 그치? 그래서 나프타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직접 지향형으로.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울산, 여수, 서산, 석유화학이 있지만요, 정유 공업도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유 공업이 막 직접적으로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정유가 적환지이고 석유화학은 직접 지향형이구나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아두고 하죠. 정확하게. 알겠죠? 자, 1차 금속은요, 철광석 수입해야 되죠. 석탄 수입해야 되죠. 적환지입니다. 대표적인 적환지. 그래서 1차 금속은요, 대표적으로 제철 공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규모 제철소가 어디 위치되어 있으라고 한다면, 우리 이거 되게 쉽게 기억하는 방법. 제철 하면은, 포항이광당, 포항이당광.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잖아. 포항이당광? 포항이당광? 포항. 당진. 광양, 포항이당광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은 좀 쉽게 기억합니다. 위치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백지도 펼쳐놓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치? 여기서 이제 추가로 하나만 더 알아둔다라고 한다면은 울산 정도까지 같이 좀 알아두면 좋아요. 왜 울산이 출하액에서 1차 금속이 이제 꽤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울산은 그럼 제철소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항, 광양, 당진은 철과 관련된 거고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철과 관련되지 않은 철과 비슷한 금속 광물을 취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깊이 있게 다룰 건 아니지만, 그치? 제철소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뭐 추가로 한다면, 추가로 한다면. 근데 포항, 광양, 당진으로도 충분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네. 적환지 지향형의 대표적인 공업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운송 장비. 대표적으로 기타 운송 장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조선이에요. 조선배. 그러면은 기타 운송 장비는 그냥 배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은데요. 배 하면은 대표적으로 어디? 거제,

0: 울산, 영암, 딱요 정도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어? 아우, 배가 너무 빤딱빤딱해요. 마치 거울 같아요. 거울이영. 이렇게 기억하면 좀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꺼령. 자, 따라해 봐, 뭐. 꺼령. 싫다고요? 한번 해봐. 해보면은 할만해. 생각보다 재밌어. 이렇게 말도 하면서 해야지 되게 재밌다니까. 그치? 그래서 조선인데요. 조선은 역시 지적지향형입니다. 자동차와 좀 비슷해. 여러 가지 부품을 이제 하나의 완제품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를 바로 띄워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해안가에 위치하려는 그런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치? 육지에서 내륙에서 해안 쪽으로 배를 만들어 가지고 막 이동하는 것보다 그냥 해안에서 만드는 게더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그치? 네, 그 정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1번, 2번 문제만 한번 풀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막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한번 그래프를 보고서 해석하면 되는 문제인데요. 그래프는 농가 수입, 농가 인구 구조를 변화에 나타낸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아까 봤던 그래프네요. 바로 기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990년 이후 농가 인구의 총 부양비가 낮아졌다라고 하는데요. 총 부양비는 청장년층 분의 유소년층 더하기 노년층이 되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 봤을 때 지금 보면은 65세 인구 1990년대 이후에 65세 인구 비율은 늘어나는 반면에 청장년층은 감소 추세에 있죠. 뭐 유소년층은 똑같이 낮고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아 청장년층 비중 자체가 줄고 있잖아. 그럼 이게 전체가 어차피 100%라고 봤을 때 청장년층 비중이 준다면은 총 부양비는 높아져야지. 그렇지? 뭐 이제 요게 좀 어렵다면은 노년 늘어나고 있네요. 근데 청장년층 줄어들고 있네요. 유소년층은 뭐 똑같이 낮네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당연히 총 부양비는 좀 늘어나겠네. 왜? 유소년이 감소하는 것보다 노년층 증가 비율이 훨씬 더 높아졌으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고요. 여기 퍼센트 나와 있으니까 50%가 안 되네. 그렇지? 퍼센트가 옛날엔 70%였는데 지금 50%가 안 되네. 100% 중에서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줄어들었으니까 총 부양비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 한국지리는. 자, 니은입니다. 1970년은 2024년에 비해서 농가 인구의 노령화 지수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아까 봤던 거 1번, 2번 기억 니은 같은 문제죠. 그치? 높죠. 높죠. 2024년이 더 높죠. 그러니까 X가 됩니다. 노령화 지수는 2024년이 더 높습니다. 네. 정답 디귿 리을인데요. 2024년은 1980년에 비해 겸업 농가 인구 비율 아까 봤던 겁니다. 농가 수 자체는 줄어들었지만요. 겸업 농가 비율은 늘어났죠. 왜? 이때는요, 1980년대는요, 전업 농가 비율이 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자, 리드입니다. 2024년은 2000년에 비해서 농가당 인구가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 여기 보면은 이게 농가 인구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농가 인구는 얼마만큼 줄었어요? 2000년과 2024년에 비교하면은 반토막이 나버렸죠. 그치? 그런데, 농가 수를 봤을 때는요, 2000년, 2024년 비교하면은 반토막까지는 아니고 조금 줄었어. 그러니까 농가 수는 변함이 없는데 농가 인구는 확 줄었잖아. 그럼 농가당 인구는 더 줄어들었다라가 되겠죠? 그래서 리을도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 리을 다 맞는 말, 정답 디귿 리을.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네. 항상 이런 그래프 해석은요,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지? 저도 그렇고, 오히려 좀 복잡합니다. 정답이 빨리빨리 나오는 게더 편한 것 같아. 자, 다음 자료는요, 농촌과 농업의 변화에 관한 것인데요.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그냥 바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농가와 경지 면적이 둘다 줄었지만, 농가당 경지 면적은 오히려 늘어났죠. 이거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렇지? 왜? 농가가 감소하는 폭과 경지 면적이 감소하는 폭을 비교했을 때 농가가 감소하는 폭이 더큰 거야. 농가랑 경지 면적은 늘어난 거지. 농촌의 노동력 부족이 심화됐어요. 아, 그쵸? 현상이 심화됐어요. 기계화하면 되겠다. 그치? 맞는 말이고요. 작물별 재배 면적의 비율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식량 작물 재배 면적의 비율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원예 작물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그치? 자, 리을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인데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해외에 자꾸 의존한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식량 자급률 하면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새 옥수수까지 같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쌀만큼은 우리가 좀 지켜내고 있어. 쌀, 지. 그 다음 옥수수가 가장 좀 식량 자급률에서는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사이에 맥류가 있습니다. 식량 자급률 이렇게 비교했을 때요. 옥수수가 가장 적은 이유는요. 옥수수가 생각보다 좀 많은 데 들어가. 막 기름, 과자, 라면, 뭐 전분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옥수수는 진짜 일부일 뿐이야. 그래서 식량 자급률을 비교했을 때 옥수수는 진짜 매우 낮습니다. 쌀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스스로 다 먹을 수 있고 맥은 맥류는 그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네. 자, 어쨌든요, 이렇게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어때요? 다음에 남은 문제들 풀면서 조금 여러분들 좀 적용하는 능력을 좀 한번 길러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어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완성 세계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자, 우리 벌써 10번째 강의인데요. 10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정리해야 될 아주 주요 개념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지역별로 이 내용들을 또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 개념과 관련한 정리는 정말 마지막 정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좀더 힘을 내서 우리 10번째 강의,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내용들, 개념과 실전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56페이지고요. 교재 56페이지에 보시면 세계 주요 에너지 자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이걸 대륙별, 국가별, 이렇게 다양한 자료로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자료 분석에도 아주 좋은 자료들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 56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최신 통계 자료를 네, 잘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자주 들여다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식량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에너지 자원도 최근 데이터를 자주 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너무 오래된 기출보다는 그래도 최근 5년 정도의 기출 문제들, 통계 자료들 꼼꼼하게 보시고요. 뭐니 뭐니 해도 올해 수록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의 통계 자료. 자, 석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석탄의 생산량, 비율인데요. 뭐니 뭐니 해도 중국이 절대적인 네,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석탄 1위, 생산 1위 국가는 네, 중국입니다. 단연 중국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중국만 너무 이제 막 기억하다 보니까 놓치고 있는 게 이제 발견이 돼요. 수능 완성 문제 풀 때쯤 되면.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석탄 생산 2위 국가가 인도라는 거 보이시죠? 이제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봅시다. 그래서 약간 쌀 같죠? 약간 밀 같죠? 우리 쌀과 밀둘다 중국이 생산 1위, 그리고 인도가 2위였잖아요. 그래서 석탄도 마찬가지다라고 이 순위 같이, 네, 함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도 이제 뒤에 수출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인도네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가 보입니다. 그래서 수출에서는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가 이렇게 비중이 부각이 되고요. 중국하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생산을 세계 1위, 2위로 하더라도 오히려 이두 국가는 뭐까지 하죠? 네, 수입까지 하는 거.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본하고 대한민국 또한 이 석탄에 대한 수입이 많은 국가인데요. 우리 석탄이 무슨 공업의 필수 연료였죠? 그쵸. 제철 공업. 우리 제철 공업은 베이직 인더스트리라 그래서 기간 산업. 철이 있어야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기계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는 산업이라 그래서 지금 한창 산업화를 진행 중인 중국과 그리고 인도에서는 이것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겠죠. 또 인도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으로도 여전히 석탄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석탄을 수입하는 국가에 중국하고 인도 꼭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석유입니다. 여러분 석유 이 상위 생산 세계 국가에 미국, 그다음에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생산 3위권 안에 있다. 이거는 화석 에너지 중에서 석유라는 아주 강력한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천연가스에서도 이렇게 상위권에 있었으면 우리가 헷갈렸을 텐데 다행히 석유에서만 네, 상위권에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대신 이제 수출에서는 네, 좀더 비중을 좀더 높이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입을 보시면 생산을 미국이 1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출도 미국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수입도 하고 있죠. 이거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한번 설명한 적 있는데, 이 석유의 종류가 중질유가 있고 경질유가 있어요. 이게 용도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서 생산이 많이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소비를 하고 남는 석유는 수출을 하고요. 이좀더 필요한 부분에 부족한 종류의 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석유에 대한 소비량이 상당히 많은 그런 국가로 여러분들 자료 분석할 때도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것도 봤고요. 우리 천연가스 보도록 할게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없어요. 하지만 미국하고 러시아가 비중을 더 늘리면서 석유에 비해서 그 세계에서 차지하는 생산 비중이 늘어나면서 1위와 2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둘다 1위 국가다. 이런 것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천연가스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어떤 국가에 더 주목을 했어야 되냐면, 이란 같은 국가, 그 다음에 카타르, 이런 게 힌트였잖아요.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그 다음에 노르웨이, 그 다음에 캐나다, 이런, 여기 카타르 중요하죠? 네, 카타르, 러시아, 캐나다, 이런 유럽 국가라든지, 그 다음에 카타르, 이런 정확한 명칭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 풀때 훨씬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네, 다시 한번더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원자력입니다. 자,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양식의, 네, 그런 발전이 가능한 내용이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거의 대부분 이제 발전용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원자력은 발전용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우리 앞에서 방금 정리했던 화석 에너지 3개,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발전용도 있지만 뭐 산업용으로도 쓰이고 가정용으로도 쓰이고 수송용으로도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 용도를 다 합쳤을 때 아주 아주 많은 양을 자랑한다는 것. 그래서 발전만 따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 문제 풀다가 나오겠지만, 발전량, 발전 부분만 따로 이야기할 때는 이 순위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잘 기억해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문제도 잘 읽어야 되는데, 원자력은 거의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사용된다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대신 이 원자력은 몇 가지를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원자력 발전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 나라 혹은 그 대륙의 평균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그런 국가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생산량이 많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가별 생산량에서 원자력도 1위가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있고요. 프랑스, 러시아, 대한민국도 상당히 높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네, 뭐 중국을 제외하고는 다 소득 수준이, 그죠? 러시아, 중국을 좀 제외하고는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은,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그런 국가들이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근데 요거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국가별로 전력 생산 중에서, 자, 전력 생산, 그러니까 전기를 발생시키는 부분에서만 원자력을 따로 떼서 보면 그 비중이 프랑스에서 월등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 국가 내 1차 에너지 소비 구조 내에서도 원자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기 부분에서 따로 보잖아요? 그 비중이 훨씬 올라가요. 그래서 원자력, 역시 이제 마리 큐리가

열심히 연구했던 그 프랑스 또 연결된다는 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대한민국도 이 원자력이 전력 생산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인데요. 우리 한국지리하는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네, 우리 화력 발전이 거의 60% 넘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원자력 수력 순서가 한국지리에서, 즉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 부분 순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세 개를 비교할 때는 그렇게 나오고요. 신재생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앞에서 우리 3대 화석 에너지, 석유, 석탄, 천연가스 비교를 했었고, 그 다음에 원자력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3대 화석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5가지 정도의 내용이 항상 선지에서 반복되죠. 그래서 상업적 이용 시기가 빠른지, 느린지, 그러니까 이른지, 늦은지, 그리고 연소시 오염 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어떤지, 그리고 각 자원들이 어떤 지층에, 어떤 지질 시대 지층에 많이 매장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선지에 나오는데요. 우리 석탄은 고생대 지층에 혹은 고기 습곡 산지, 고기 조산대 주변에, 그리고 석유하고 천연가스 경우에는 신생대, 제몇기, 그쵸, 제3기 배사 구조에 함께 매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액체인 석유가 가라앉아 있고, 천연가스, 말 그대로 기체니까 상대적으로 떠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차 에너지 소비 구조. 우리 기름, 탄, 천재, 수, 원이에요. 이거 여러 번 했었는데요. 자, 기름, 탄, 천. 네. 기름, 탄, 천재, 수. 이렇게 좀 이따가 문제 풀이하면서 이야기하겠지만, 화석 에너지 세 개만 봤을 때는, 네,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자원은 지금 현재까지는 석유이고요. 그 다음에 석탄, 그 다음에 천연가스라는 거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채 연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장량하고도 일정, 네, 관련이 있겠죠. 얼마 쓸 수가 없대요. 혹은 가격하고도 매우 관련성이 높은데요. 지금 가채 연소, 앞으로 채굴 가능한 연소가 석탄이 가장 오래 남은 편인데, 그러니까 석탄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어때요? 그죠? 석탄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그 말은, 네, 매장량도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천연가스하고 석유 중에 가장 가채 연소가 짧은 게 석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제일 비싸죠. 그러니까 발전 부분에서는 웬만하면 석유를 가지고 발전을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디 빼고? 아주 석유가 풍부한 서남아시아지요. 이런 데는 막 석유로 전기를 만들고 발전을 하고 그러지만, 다른 데서는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죠. 비싸니까. 그래서 그런 거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우리 수능 완성에 자료 분석 1을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는 전 세계 대륙을 6개로 구분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가 묶여져 있다 보니까 전 세계 대륙이 5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 뭐니 뭐니 해도 이 에너지 소비와 관련해서는 인구 규모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인구 규모, 경제 수준 이두 개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텐데, 아시아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도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유럽하고 앵글로 아메리칸데요. 유럽의 전체 인구가 7.5억이고, 우리 앵글로 아메리카가 4억 명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뭘 느낄 수 있죠?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어디가 높을까요?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앵글로 아메리카가 상당히 높겠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죠. 왜냐면, 이 비중 자체는 상당히 비슷한데, 인구는 상대적으로 앵글로 아메리카가 적으니까,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앵글로 아메리카가 더 높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경제 수준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아프리카는 인구 규모는 전 세계 두 번째로 큰 대륙입니다. 인구가 약 15억 정도 되는 대륙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에너지 소비량이 이렇게 적다는 거는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 수준이라든지 발전, 경제 그 규모가 작다라는 거, GDP 규모가 작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륙별로 1차 에너지별 소비량 비율을 한번 보시면, 아시아와 유럽을 제외하고는, 네, 다 석유에 대한 비중이 각 대륙 내에서는 1입니다. 그러면 아시아는 뭐 중국하고 인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석탄이 지금 비중이 가장 높고요. 반면에 유럽도 석유가 1위가 아니에요. 그쵸? 유럽 같은 경우에도
살짝 아주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천연가스를 좀더 많이 소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러시아의 그 천연가스 생산량 엄청 많죠. 그리고 노르웨이 이런 국가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량에서도 천연가스의 비중이 석유보다는 이제는 더 높게 나타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국가별 일체 에너지 소비 구조 같은 경우에도 포인트를 여러분들 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석탄을 수출하는 대표적인 두 국가 중에 하나였잖아요.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였죠. 그래서 그 국가 내에서도 석탄에 대한 소비 비중이 가장 높고요. 인도,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석탄에 포인트가 있었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석탄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맞지만 선진국인 게 중요한 거야. 선진국. 선진국이기 때문에 네, 석유 아니면 천연가스일 텐데 네, 석유에 대한 소비 비중이 높다는 거 보입니다. 자, 그리고 드라켄스버그가 분포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고기 조산되다 보니까 석탄 생산량도 많고 그 안에서의 소비량도 많네요. 자, 그리고 우리 요거 두개 중요하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은 뭐 아니면 도예요. 그쵸? 석유 아니면 천연가스인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뭐보다 뭐? 그쵸? 천연가스보다 석유의 비중이 높고, 이란은요? 석유보다는 천연가스의 비중이 높다라는 거, 요거 두개잘 비교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네, 당연히 천연가스. 생산도 많이 하고, 비중도 높네요. 소비 비중도. 자, 그 다음에, 여기 러시아. 그 다음에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르웨이는 천연가스도 많이 생산하지만 그보다 포인트가 뭐냐면 노르웨이는 수력에 별 펼쳐야 돼요. 수력에. 여기는 빙하지형 그리고 편서풍의 바람받이에 해당하는 서쪽 지역이 아주 일정하고도 고르고 많은 강수량을 자랑하기 때문에 노르웨이는 수력으로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그런 국가입니다. 자, 그다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에다가 별표를 쳐야겠죠. 원자력에 별표를 쳐야겠죠. 자, 그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브라질도 석유를 제일 많이 써요. 하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서 수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죠. 네, 이런 거 포인트. 자, 미국은 아직까지는 석유를 좀더 많이 씁니다. 반면 같은 앵글로 아메리카 내에서 우리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천연가스를 좀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 네, 요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이제는 꼼꼼하게 봐야 돼요. 그럼 우리 1번 문제 바로 한번 가볼게요. 실전 문제 1번이고요. 요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글을 잘 읽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쭉 읽다 보면 이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화석 에너지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그래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거는 화석 에너지인데 이 화석 에너지가 세 개가 있잖아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중에 가장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다 보니까 여기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도 이 기사를 읽었었는데요. 이게 바로 천연가스겠죠? 자, 그다음에 한번 쭉 뒤를 읽어보시면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인 달을 대체하는 가도기적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여기에 포함됐고요. 또한 유럽에서는 전력의 대부분을 여기에서 얻는 프랑스. 우리가 지금 보기도 잘 봤어야 되는데요. 보기를 딱 보면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석탄, 천연가스, 그리고 원자력 중에 프랑스에서 아주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 이걸 보시면 나가 바로 나오죠. 원자력이죠? 그러면 이 달을, 이게 석유야, 석탄이야, 뭐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게 어차피 석유는 안 적혀 있었어요. 보기에, 범례에.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도 잘 읽고 시작했으면 훨씬 더 문제가 빨리빨리 풀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다가 천연가스, 원자력, 그 다음에 석탄, 이런 순서대로 찾아주면 되는 거였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여러분들 보시면 세계 1차 에너지 원별 소비 구조 변화잖아요. 이게 뭐예요? 가장 최근 데이터로 우리가 외웠던 기름탄 천재수. 자, 기름탄 천재수.
마법의 기름을 탄 천재가 되는 물을 먹으면 1등을 할수 있다. 선생님이. 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름이 석유예요. 그쵸? 여기서 탄은 석탄인데, 가장 최근 데이터를 보는 게 좋다고 했죠. 그래서 석유는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A가 뭐죠, 여러분? 그렇죠. A가 두 번째 석탄이고요. B가 세 번째에 해당하는 천연가스. 그 다음에 수력하고 신재생이 묶여져 있네요. 그 묶여져 있고 C가 가장 비중이 작으니까 원자력. 그래서 요거를 가나다 천연가스 원자력 석탄에다가 바로 대입을 해보면 정답은 4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잘하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 2번 넘어갈게요. 자, 그래프는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 우리 방금 했던 그겁니다, 여러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 뭐라고요, 여러분? 기름, 탄, 천, 제수, 원이에요. 이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를 모아놓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가나다라를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빨리빨리 해야 돼. 자, 그래서 이런 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가에서 라까지 찾는 거는 우리가 아주 수월하게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될게 A에서 C에 해당하는 대륙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까지 6개 대륙으로 나눠서 했지만,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묶었죠. 왜냐면 오세아니아의 인구 규모가 워낙에 작아서, 큰 힌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가부터 천천히 다시 적어볼까요? 가는 기름. 그 다음에 나는 탄, 석탄. 다는 천연가스. 자, 그 다음에 라는, 네, 원자력.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A, B, C에 어떤 대륙이 들어가는지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는 이 막대 그래프를 뜯어서 한번 보세요. A가, 오, 이렇게 있어. 근데 이 A의 합을 보시면 다른 어떤 대륙의 합보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 그 대륙의 인구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크고, 그리고 에너지 소비량도 많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일 많이 쓰고, 이것도 제일 많이 쓰고, 이것도 제일 많이 쓰고, 이래저래 제일 많이 쓰는 인구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A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건 아주 수월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럼 남아있는 게, 유럽하고 라틴 아메리카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라틴 아메리카의 인구 규모가 약 6.6억 정도 되고요. 유럽의 인구 규모가 7.5억 정도 됩니다. 그쵸? 인구에서 했죠. 그러면 우리 에너지 소비는 항상 뭐를 고려하라고 했죠? 그 대륙의 인구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 대륙의 경제 수준도 중요하다. 우리 어디에 더 많은 그 선진국이 집중되어 있죠? 에너지 소비가 많을 가능성이 있죠? 그쵸, 유럽이겠죠. 그래서 유럽이 라틴 아메리카와 인구 규모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날 때, 당연히 유럽에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B 아니면 C. B 아니면 C. B 아니면 C인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다 B가 많죠. 특히 석유 같은 경우, 천연가스 같은 경우 아주 뚜렷하게 B가 높은데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 B가 유럽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는 자연스럽게 라틴 아메리카. 자, 이렇게 찾았고요. 그럼 바로 선지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탄은 나보다 우리 다가 천연가스잖아요.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연소 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1번 문제에서 나름의 청정 연료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라는 가보다 자, 원자력은 자, 원자력이 석유보다 수소용으로 소비되는 비율이 높을까요? 아, 약간 좀 무서울 수도 있어. 그쵸? 자, 원자력은 거의 발전용으로 쓰이는 거고요. 수소용 그러면 우리 석유였죠? 그래서 틀렸고요. B는 A보다 1인당 에너지 소비량. 여러분,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요. 이거 선생님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1인당 GDP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에너지 소비라는 것 자체가 경제랑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1인당으로 하면, 네, 유럽이 아시아, 오세아니아 평균보다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 3번이죠? 네, 정답 3번이고요. 자, 4번. C는 A보다, 라틴 아메리카는 아시아, 오세아니아보다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우리 뭐니 해도 인구도 많고 에너지 소비도 많은 아시아가, 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꾸로 이야기했고요.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2024년. 그러니까

그런 선지가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계속 최근 데이터를 좀 자주 봐주셔야 되는데, 석유의 최대 생산 국가는 어디에 있죠? 그쵸. 우리 미국이잖아요. 석유하고 천연가스 생산 1위 둘다 미국인데, 미국은, 네, 앵글로 아메리카에 있습니다. 요건 그냥 없애버리고, 앵글로 아메리카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석탄의 최대 생산 국가는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B가 아니라 이게 A에 위치하겠네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3번 문제 가볼게요. 요거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네 국가에 가해서 다 화석 에너지 자원 공급량. 네요. 화석 에너지 자원 공급량입니다. 우리가 뭐 생산량, 뭐 수출량, 수입량 이걸 봤는데 갑자기 공급량이 나온다? 이거 뭐예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 공급량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엄청 부족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좀 생각해 봐야 될게 있겠지만, 왜냐면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 지금 여기 제시되어 있는 나라들은 자원과 관련해서 생산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을 생산량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석하면 빠르게 해결됩니다. 네, 공급량을 생산량하고 거의 일치시켜서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많이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3대 화석 에너지만 고려해서 가나다를 구별해 주시면 되고요. 러시아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자료가 절대 양을 나타내잖아요. 비중이 아니라 100%로 일치시켜서 각각의 비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절대 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비중을 해석해 볼 수가 있네요. 그쵸? 자, 러시아. 오, 에너지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를 제일, 네, 많이 공급하고 있네요. 자, 이거는 생산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이란 같은 경우에도 요거. 가네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나네요.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유일하게 다네요. 그쵸?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미 눈치를 채셨어요. 그쵸? 가는 러시아와 이란에서 포인트가 될수 있는 천연가스. 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천연가스도 생산을 합니다. 하지만 석유가 살짝 더 비중이 높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드라켄스버그 고기수국 산지 주변에서 석탄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였습니다. 가나다 다 찾았고요. 우리 선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가는 고기수국 산지 주변에서 주로 생산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가를 그냥 다로 고쳐 보도록 하고요. 가하고 나 같은 경우에는 신생대, 제몇기, 네, 제3기 배사 구조에 매장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선지를 보시면 우리 정말 이 자원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알아놔야 될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냉동액화 기술의 발달 이후에 기체였던 이것을 냉동시켜서 부피를 확 줄이는 그런 기술, 액화를 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체를 액화시키면 부피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운반의 안정성도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존재는 알았죠. 근데 위험해서 잘 사용을 못했는데, 바로 냉동 액화 기술하고 함께 가는 자원, 뭐였죠? 네, 천연가스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가로 고쳐줄게요. 그래서 상용화 시기가 고체, 액체, 기체 순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천연가스가 가장 상용화 시기가 늦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달을 볼게요. 석탄인데요. 석탄은 수송용보다는 네, 산업용이죠. 여기서 산업은 제철 산업, 그리고 화력 발전용.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정답은 3번이네요. 자, 다음 4번. 가는 다보다 발전에서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다라고 했는데요.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죠. 상용화 시기는 다, 나, 가 순이겠네요. 다, 나가 순. 그 다음 5번. 다는 나보다 국제동향이 많다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품을 통틀어서 국제 이동량이 가장 많은 게 석유래요. 이 석유가 뭐가 높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편제성 오랜만에 이야기해 볼까요? 편제성이 높기 때문에 국제 이동량이 높습니다. 방향성이 같습니다, 여러분. 네, 편제성이 낮다, 고르게 분포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국제 이동을 상대적으로 안 해도 되겠죠. 그게 석탄이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거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선생님이 볼 때는 이 3번 보기를 좀잘 보시는 게이 3번이 지금 여기서는 석탄을 물었잖아요. 그럼 상당히

이제 쉬운 선지가 되는데, 만약에 이게 수능에서 연계가 돼서 가라고 고쳐서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가는 수송용보다 산업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다. 이거 생각보다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가스차를 평소에 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연가스는 수송용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자, 앞으로 오셔서 여러분 용도별 그 비중을 보시면 천연가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어디죠? 산업용입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가정용이었죠. 네, 그래서 이 보기를 가로 고쳐서 나와도 네, 문제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지만 가로 바꿔도 이 선지는 맞아요. 이 선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네, 꿀팁을 한번 적어 보세요. 자, 그럼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화석에너지 가에서 다 국가별 생산량 비중인데요. 뭐 생산은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죠. 근데 이 문제 선생님 처음 해봤을 때 약간 당황했던 지점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당황했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선생님은 이 색깔을 같은 게 처음에 같은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색깔은 같은데 다른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그렇게 어설픈 접근을 하면 안 되고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네, 똑바로 보셔야 돼. 선생님은 당연히 같은 색깔이면 같은 그 국가인 줄 알았는데 이런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시험 치다 보면. 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네, 잘 보시면 이게 지금 1위 국가가 색깔이 같은 거고요. 2위 국가끼리 색깔이 같은 거고요. 3위 국가끼리 색깔이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야지 한눈에 잘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다행히 이거는 생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 식량 생산에서 쌀, 밀, 옥수수에서 생산 1위를 하는 국가들 각각 기억나시죠? 근데 중국이 세계 중에 몇 개가 1등이었어요. 중국이. 그쵸. 쌀과 밀에서 1등이었죠. 기억나시는 거 맞죠? 근데 우리 화석 에너지로 오면, 또 마찬가지로 중국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있기는 하지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석탄, 석유, 천연가스 중에 미국이 두 개를 1등을 하죠. 그쵸? 석유하고 천연가스에서 1등이고 중국은 어디에서만? 물론 절대적인 비중이긴 하지만 석탄에서만 1등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걸 잘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지금 러시아, 미국, 이란, 중국 중에 하나래요. 우리가 찾아야 될 국가가. 그리고 이 가나다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화석에너지 삼총사 중에 하나래요. 근데 지금 보니까 1위에 해당하는 국가가 AA, 동일한 국가가 가나에 분포하고요. 다른 게 다에 분포합니다. 다가 뭐죠, 여러분? 선생님 방금 다 이렇게 설명을 한 이유가 있겠죠? 다가 석탄이면서 D가 뭐가 되는 순간이죠? D가 중국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A가 나오는 거 알아요, 여러분? 네, A가 미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근데 아직까지 이둘다 1위가 미국이기 때문에 가나를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보시면 이 나에서는 미국이 가에 비해서는 비중이 좀 낮게 생산을 하죠. 국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고 사우디가 있네. 너무 고맙네요.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상위 3개국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다? 석유다. 사우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뭐가 석유 상위 생산 국가였죠? 그쵸. 러시아였죠. 천연가스에서는 이 러시아가 비중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C를 우리가 뭐를 딱줄수 있어? 이란. 그리고 이란은 진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연가스를 찾을 때 포인트, 아주 꿀팁이 되는 국가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A, B, C, D도 찾았고요. 그 다음에 가나다도 다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는지 알겠죠? 그래서 상위 생산 국가들 천연가스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석유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석탄에서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까지 잘 체크하고 2위 생산 국가 인도도 이제는 놓치지 말기. 그쵸? 그러면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가는 천연가스인데 산업혁명 초기에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된 거. 이 자원의 키워드였죠? 무슨 자원? 석탄. 그래서 가를 다로만 고쳐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로 화학공업의 원료, 수송용. 너무 설명 잘했는데요? 석유에 대한 아주 적절한 설명, 키워드 다 나왔습니다.

석유화학공업, 그리고 수송용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자원이 지금 석유이고요. 자, 신생대 제3기 배사구조에 매장되어 있는 거는 다가 아니라 가와 나고요. 석탄은 고생대 지층에 주로 매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A는 D보다. 자, A가 미국이고요. D는 중국인데요. 2024년 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이 많다. 자, 요거 별표 치시고요. 여러분들, 이 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이 어느 정도 GDP와 관련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지 틀린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네. 보세요. 그쵸? 보시면, 여러분들, 이 미국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서 화석에너지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였어요. 근데 이 중국이 일단 인구도 많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는 여전히 미국이 1등이잖아요? 중국이 2등이잖아요? 근데 산업 구조를 해석하셔야 돼. 산업 구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3차 산업 중심, 지식과 정보 중심의 산업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중국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이제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에너지 자원을 소비하겠네요. 그리고 계속 지금 경제가 가장 최근에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가 중국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성장해서 중국이 1등입니다. 요거 4번 선지 그냥 GDP로만 접근하면 분명히 그죠?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물론 다행히 2번 선지가 워낙에 명확했기 때문에 답을 2번 했겠지만 4번 선지도 여러분들 잘 체크해서 복습 꼼꼼하게 선생님이 방금 보여드린 자료 네, 돌려서 꼼꼼하게 해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C는 이란이고요. B는 러시아입니다. 요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이란하고 러시아인데요. 갑자기 석탄 생산량을 비교합니다. 이두 국가를. 이란하고 러시아는 약간 천연가스로 우리가 계속 강조점을 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석탄 생산량? 이두 국가에서? 일단 생각해 보세요. 이란하고 러시아. 어떤 국가가 훨씬 크죠? 그죠? 러시아가 훨씬 크죠? 그리고 이 넓은 땅에 뭐 순상지도 있겠고, 그리고 뭐, 고기 수국 산지도 있는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작은 나라는 아니지만,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라인이에요. 이란이. 맞죠?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라인이기 때문에 고기 수국 산지가 거의 분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는요, 적어보세요. 우랄 산맥. 그쵸? 우랄 산맥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아주 유명한 석탄 산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땅 크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네, 뭐, C하고 B를 여기서 뭐, 찾아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땅 크기도 생각해보고, 네, 고기 수국 산지, 신기 수국 산지, 그 지형도 떠올려보면, 이것도 쉽게 해결해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4번까지 해봤고요. 우리 5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는 가에서 라, 지역별. 자, 문제 잘 읽어야 돼요. 지금 드디어 우리가 좀 자세하게 봐야 될 문제가 나왔는데, 발전 원별 발전량 비율입니다. 자, 여기서 발전 원별이라는 건 뭐냐면 전기를 발생시킬 때 들어가는 재료, 그냥 원료예요. 발전을 시킬 때 쓰이는 원료별로 어떻게 발전량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이 비율로서 나타내고 있는 자료인데요.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요 대륙들을. 근데 아시아 오세아니아가 묶여져 있죠? 결국 네 개입니다, 여러분. 결국 네 개를 구별을 하는 거고요. 지금 빠져 있는 게 유럽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네, 유럽만 빠져 있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에너지 자원에서는 이렇게 네, 아시아 오세아니아를 묶었기 때문에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대륙입니다.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대륙이고, 그리고 A에서 C는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나머지는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5번 문제를 좀 오래 고민했거나 틀린 친구들 있죠? 선생님 볼 때는 우리 오늘 푸는 8문제 중에 가장 꼼꼼하게 복습해야 될 문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번 반드시 별표를 치시고요. 자, 요거 어떻게 접근했죠? 이게 그 접근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시된 게 있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알려줬고요. 그리고 수력을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석유를 알려줬는데, 선생님, 이거 석유 왜 이렇게 적어요? 석유가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 1인데?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뭐죠? 전기 발생시키는 겁니다. 석유는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감히 전기 발생시킬 때 석유를 쓸 수가 없어요. 손 떨려서 어떻게 써? 그쵸? 전기료가 얼마나 비쌀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석유가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적은 이유가 비싸서 그래요. 비싸서. 근데 이제 주어진 것 중에 이렇게 작은 거 보면서 고민하고 있지 말고요. 이거 아무리 봐도 다 맞나옵니다. 좀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게 있을 거예요. 일단 나를 보시면 다른 곳에 비해서 수력의 비중이 높습니다. 우리 수력 발전 1위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국가들, 이어지는 국가들이 뭐 브라질이나 캐나다나 뭐 러시아 이런 국가들 있죠. 일단 땅덩어리 커야 돼. 땅덩어리 크고, 캐나다 크죠. 브라질 크죠. 뭐 러시아도 크죠. 뭐 중국도 당연히 크고, 땅덩어리가 큰 나라에서 유량이 풍부하고, 그리고 낙차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빙하지형 같은 게 발달돼 있으면 좋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제시된 대륙 중에서 너무나도 고맙게, 어떻게 보면 고마운 거예요. 유럽이 없잖아요. 그럼 유럽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떠올려줘야 될게 이렇게나 발전을 수력에 많이 의존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유역 면적이 가장 넓은 하천을 보유하고 있는 대륙인가 보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전 세계에서 유역 면적이 가장 넓은 하천이 뭐죠? 아마존강이죠. 이 아마존강 무슨 대륙에 있죠? 라틴 아메리카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면 약간 당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어떻게 해석해요? 막 이러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수능은 상당히 이제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필요합니다. 앞에서 배웠던 거다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수력이었고, 수력은 알려줬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를 찾는 거였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재생 에너지를 좀 볼게요. 선생님, 신재생 에너지는 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신재생 에너지. 선생님이 예전에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신재생 에너지를 하려면 그 나라 혹은 그 대륙의 기본적인 과학기술 수준이라든지 선진국, 뭐 이제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신재생을 합니다. 야, 이게 뭐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연구비도 많이 드는 신재생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다? 선진국이 많은 혹은 선진국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알겠죠?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네 대륙 중에 신재생 에너지에 의존하는 발전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의존하는 비중이 가장 낮다? 경제 수준이 가장 낮은 대륙이다. 아프리카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약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한번 가볼게요. 이 아프리카는, 아직 아프리카 안 끝났어. 아프리카 계속 봐야 돼요. 아프리카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도 가장 낮지만, 우리가 찾아야 될 B의 비중도 가장 낮습니다. B. 우리가 B가 이것 중에 하나인데, 이세개 중에 기술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종류가 있어요. 뭐죠? 원자력이죠. 자, 원자력은 그 나라 기술이 상당히 발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B가 원자력이고요. 그럼 이제 원자력. 근데 원자력을 대입을 딱 시키면 원자력의 비중이 가장 높은 대륙이 하나 보이죠? 자, 원자력 생산 1위 국가 어디라고요? 미국입니다. 물론 그 나라 안에서 발전량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그 원자력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였지만, 그냥 단순한 생산량에서는 미국이 전 세계 원자력 발전 1위 국가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앵글로. 자, 약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뭐라 했어요? 복습 잘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면 우리가 찾아야 될 A하고 C도 금방 나오죠. 앵글로 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네. 발전량에서는 천연가스겠죠. 천연가스. 왜냐면 석유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석유를 답하면 안 돼. 여기 있어요. 그리고 발전량이에요. 그래서 좀더그 대기오염 물질이 적게 나오는. 그리고 생산도 많이 하잖아요. 캐나다랑 미국이, 더군다나 미국은 천연가스 생산 1위 국가고, 캐나다도 아주 풍부하고. 그래서 A가 천연가스고요. C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석탄입니다.
이렇게 찾고 나면 답은 쉽게 찾겠죠. 자, A는 B보다 유럽에서의 소비량이 많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맞죠. 우리 틀린 거 찾는 거거든요. 그다음 원자력은 석탄보다 세계 전력 생산량이 많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계 전력 생산이 거의 화력에 의존하고 있어요, 지금. 화력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화력 안에서는 석탄이 가장 저렴하니까 석탄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발전에서는 석탄의 그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 C는 A보다 전력 생산 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고요. 가는 나보다 잘 사니까 1인당 전력 소비량이 많고요. 라는 다보다 원자력 발전량이 네. 당연히 아시아가 아프리카보다 양도 전체 발전 양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원자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높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량 높을 겁니다.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 잘 복습해 주시고요. 6번 같은 경우에는 6번부터는 계속 신재생 에너지인데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여러분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통계 자료 보시고요. 이 가에서 다 발전원별 네. 그래서 요거 자료 분석 두 번째 거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완성해 있고요. 전 세계 수풍 태바지 요 순서대로 되어 있고 각 대륙별로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요거 문제 풀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신재생 에너지별로도 각 대륙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반드시 수능 완성 자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제1차 에너지원별 국가별 발전량 비율인데요. 우리가 찾아야 될게 수력, 원자력, 지열 중에 하나예요. 근데 고맙게도 수력, 원자력, 지열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우리 신재생에서 유일하게 미국이 1등 하는 게 뭐죠? 지열이죠. 그리고 원자력 1등이 어디죠? 미국이죠. 자, 그래서 이둘 중에 원자력 아니면 지열이 있어. 근데 나머지를 보면 인도네시아 환태평양 조산대, 튀르키예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환태평양 조산대, 환태평양 조산대. 이거 지열이겠죠? 그다음 나를 보시면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이거 원자력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수력이든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다 중국이 1등인데 중국, 브라질, 캐나다. 자, 이게 바로 수력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나 이야기고요. 낙차가 큰 산지는, 네, 다에서 유리하겠죠? 가는 다보다 기상 조건이 아니라 지형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자, 판의 경계 부근에 개발 잠재력이 높은 거는, 네, 갑니다. 판의 경계에다가 원자력 세우면 그거 큰일 나요. 자, 다는 나보다 전력 생산이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다. 일찍부터 전기 생산에 이용됐다. 맞죠? 네, 이거는 한국지리에도 적용되고요. 수력은 아주 오래전부터 네, 발전에 이용이 됐습니다. 원자력은 아주 최첨단 기술에 속하는 편이에요. 자, 7번이고요. GDP에 비슷한 4국가의 신재생 에너지 원별 발전량 비율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력, 태양광, 태양열, 풍력 중에 하나를 찾는 건데, 자, 지도에서 보시면 우리가 독일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캐나다를 각각 이제 적용을 시켜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일본도 있네요. 이렇게 네 국가를 가나다라에 적용을 시켜보는 건데, 이 가나다라 국가를 먼저 찾을 때, 이 가국가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남들은 다 하고 있는 C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세 가지 신재생 에너지가 다 기후와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근데 가는 이걸 전혜 할 수가 없나 봐요. 바로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사막기후. 그렇기 때문에 C가 수력이 되는 거고요. 가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는 사우디를 통해서 태양광이 아주 잘될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가 태양광인 것도 바로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태양광하고 수력을 찾았으니까 우리가 B가 풍력인 것도 찾았고요. 그러면 나하고 다도, 우리 나다라도 다 찾아볼 텐데,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태양광하고 수력이 잘 되고 있고요. 특히 태양광이 우세한 국가입니다. 반면에 라 같은 경우 먼저 한번 찾아보면 라는 수력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력 발전에 유리한 기후와 지형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겠죠? 그 다음에 독일은 풍력이 포인트야. 여러분들 의외로 일본이 태양광에서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라 ABC를 다 찾으면요. 정답은 1번으로 아주 쉽게 나올 겁니다. 자, 8번 문제도 상당히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우리가 찾아야 될이 신재생 에너지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5 국가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복습을 좀 꼼꼼하게 스스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 네, 발표 치시고요. 선생님과 많이 못했지만 요 문제도 꼼꼼하게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에너지 자원까지 개념 다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나상 건니치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풀어드렸던 네, 3회 28번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너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다가 조금 늦어졌어요. 자, 28번 문제 보시면요. 네, 활용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O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의 활용법입니다만 보시면 약간 9강의 73페이지 수능특강이요. 예,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명사 수식을 할 때는 오크노, 치카크노, 토크노 라는 식으로 오이가 오크노, 치카이가 치카크노, 토이가 토크노 라는 식으로 해서 보통 이 형사 같은 경우는 명사를 그냥 이 형사 그대로 오이시 이 명사, 타카 이 명사 이렇게 붙여줬는데 얘는 이가 아니라 크노, 크노로 바뀐다. 라는 거를 조금 주의하자 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예외적이니까. 자, 조사를 동반한 명사 수식은 뭐냐면, 자, 뒤에 명사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해서 수식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원래 오크노 명사이지만 앞에 조사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오크노가 아니라 오이로 풀린다 라는 거야. 자, 카라나 니가 나와서 토이나 치카이가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풀려서 치카쿠노 토오쿠노가 아니라 치카이 토이가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어떤 예문이 있었냐면 오쿠노 히토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를 수식할 때는 그냥 오이 히토가 아니라 오쿠노 히토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앞에 조사가 나와서 공항에서 가까운 호텔을 그러면 치카쿠노 호텔이가 아니라 고고까라 치카이 호텔로 이런 식으로 치카이로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안 되고 오 크노가 돼야지 오 이하면 안 되고 이런 어떤 문법 상황에 대해서 9강의 73페이지에서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28번 들어왔습니다. 자, 명사에다가 수식을 해줘야 되는데 보면은 이 어떻게 된다? 그렇지. 앞에서 했으니까 오 크노 명사가 되겠다. 그럼 볼 것도 없이 답이 3번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해석만 좀 해볼게요. 김치노 오이시사. 자, 오이시 이가 오이시 사가 됐어요. 명사가 된 거죠. 맛있음, 맛. 김치의 맛있음을 오 크노 히토니.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토 아니다. 오이히토 아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 이 답이 아니다. 이게 답이다. 시떼 모라이다이. 자, 테모라이타이 이제 했습니다. 진짜 한 100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보시면 요 앞에 테 앞에 오는 요 행동은 누구의 행동, 나의 행동 아니라 남의 행동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시루하는 행위의 주체는 누구야?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이 하는 이 행동을 내가 받고 싶다. 그러니까 널리 알리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알게끔 내가 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자, 고래까라 뭐 간바테 크다사이 그러면 앞으로도 열심히 하세요 라고 격려하는 격려 표현 나와 있습니다. 자, 28번 그래서 답 3번. 자, 29번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네모 안에 들어갈 글자를 조합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지? 어휘 문제가 됩니다. 보통 활용을 먼저 해서 그 어휘의 요미카타를 찾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왜 요미카타 찾는 문제는 수능 문제에서 3번에 위치

있잖아요. 박이나 한자 읽기. 근데 그런 문제가 29번에도 살짝 들어가는 거죠. 한자 읽기가. 자, 이렇게 한 글자짜리가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수능특강 4강에 보면 한자 1, 2, 3 나오잖아요. 한자 1, 2, 3에서 1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한 글자짜리였어요. 이게 여기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구찌노나카니 모노 이레 타마마. 이레 타마마. 타마마 뭐야? 뭐뭐 한 채. 뭐뭐 한 채. 그치? 뭐뭐 한 채. 타, 뭐뭐, 완료가 된, 마마, 채. 마마가, 뭐뭐, 채라는 거예요. 그대로, 뭐뭐대로, 뭐뭐, 채.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아리노 마마. 있는 그대로. 뭐 이런 식으로. 자, 우미데 야로. 우미데 야로. 어디? 바다에서 하자. 되게요. 야루가 뭐지? 하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야루가 돼서 뭐 하자라고 하는 의지 권유형이 됩니다. 지금 왜 우미대 하자? 아하, 지금 뭐예요? 이 가케코미조샤라고 해서 뛰어들기 승차. 갑자기 이 문이 닫힐 때막확 뛰어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약간 수영하는 폼처럼 자유형, 예, 수영하는 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수영하는 폼은 어디서 하자고? 이 전철에 뛰어드는 늦게 승차하는 그런 거 하지 말자. 이런 거는 바다에서 하자라는 식으로 약간 비꼬아서 포스터를 만들었네요. 재밌네요. 자, 그럼 우타가 되는 겁니다. 우타. 답이 1번이겠죠. 타우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뒤집어서 갔다 방향 쪽. 그다음에 이거는 우에 위. 자, 요루 밤 기다 북쪽이죠.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카타도 되겠지만 뭐도 될까요? 호우도 되겠죠? 쪽. 이 카타, 뭐뭐 하는 방법도 되고, 그 다음 분도 되고요. 고노 카타와 다레 데스까? 이분은 누구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도 할수 있겠죠? 29번. 이렇게 해서 간단히 풀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들어왔어요. 자, 밑줄 친 부분에 표현이 옳지 않은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A와 B의 대화입니다. 자, 보시면. 12月 나노니 했습니다. 뭐뭐 인데도입니다. 이 논의가 들어가면 어떤 거냐면 예상 밖 결과가 되는 거야. 내가 예상하기로는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렇다라는 거죠. 12월이면 추워야 되는데 나까나까 좀처럼 사무꾼 아라나이네. 추워지지 않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소다네. 그러네. 今年は 昨年 ほど, 去年 ほど, 去年이라고 그래야 되죠? 昨年이 아니라, 去年 ほど, 작년만큼 寒くない 라시요. 이랬습니다. 라시라고 하는 건 뭐죠? 추측인데, 실은 어떤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추측을 하기 때문에 거의 전언에 가깝다. 뭐뭐라고 해? 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자, 호도라고 하는 거 우리 배웠어. 비교할 때 나온다고 했어요. 비교. 잘 나왔지? 뭐뭐보다, 뭐뭐만큼. 여기서 이제 만큼으로 해석되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만큼 춥지 않다고 해.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소원한다. 그렇구나. 네, 뭐, 하지만, 기노 뉴스 데 미다 한다 けど, 뉴스에서 봤는데 말이야. 今年は 雪が 多いそうだったよ. 에?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 틀렸네. 자, 우리 다음 선생님 시트에서 준비한 게 뭐냐면, 전원의 소우다. 전원의 소우다의 활용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전원의 소우다가 뭐냐면 말을 옮기는 거야. 뭐뭐라고 하다. 근데 뭐뭐라고 하다의 소우다는 뒤에 이렇게 과거에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유키가 오갔다 소우다가 돼야 됩니다. 요 앞에 거가 과거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우다는 그대로 현재형으로, 과거형으로 할수 없어요. 소우다. 유키가 오갔다 소우다요.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지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답은 D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까지 해석을 해보면, 헌또 정말, 예, 사무스기를 너무 추운 것도 요쿠나이께도 좋지 않지만, 사무스기로 나왔습니다. 우리 다 아는 거지만 한번 다시 해볼게요. 마스형이나 형용사의 어간. 이 떨어뜨리고 다 떨어뜨리고 해서 형사의 어간이나 맞형에 뭘 붙여요? 스기르를 붙인다는 거예요. 스기르라고 하는 지나치게 뭐뭐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는 사무이니까 사무 스기르가 되겠죠. 너무 추운 것도 요구나 좋지 않지만 유키가 오이노와 눈이 많은 것은 뭣도 이하다나 정말 더 싫으네. 소 와타시와 호화이트 크리스마스 다노시미다나 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되는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출진 표현 봤고요. 잠깐만요. 자, 조동사. 이거 좀 보자는 거야. 12강의 96페이지, 97페이지 한번 보자는 거지. 자, 이런 내용 우리가 배웠는데 뭐냐면

전원을 쏘다가 뭐가 안 된다? 이세 가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형 아까 했잖아, 여기서. 전원을 쏘다 안 됐죠. 자, 그럼 예문을 한번 보면, 아츠이 쏘잖아, 이랬을 때안 된다는 거야. 뭐가 안 돼? 부정형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줘야 돼? 아츠 쿠 나이를 과거형으로 부정형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쏘다를, 쏘다는 건드리면 안 돼. 쏘다는 소 데스는 돼. 아츠쿠 나이 소우 데스. 자, 아츠쿠 나이 소우 데스.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지. 자, 두 번째도 봅니다. 마스노나카 데사이 오토시다 소우 데시다. 이게 소우 데시다 안 된다는 거. 이미 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써. 그냥 소우 데스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부정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그 전원에 나와 있는데 이게 앞에 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후라나이로 바꿔주고요. 히로쿠 나이로 바꿔주고요. 겐키 자 나이로 바꿔주면 되고, 야스미 자 나이로 바꿔준 다음에 몽땅 다 소우다만 붙여주면 되는 게 전원의 소우다입니다. 앞에 걸 바꿔줘야 되는, 앞에 걸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문형도 안 되는 거야. 뭐가 안 되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여기서 후라나이 소우 데스까 이런 식으로. 내리지 않는다라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 이거. 까 붙는 거안 되는 거. 자, 세 가지 뭐안 된다? 의문, 부정, 과거. 부정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의문이나 과거형에 대해서 잘안 나온단 말이지. 틀린 비문을 잘볼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뭐지? 뭐 해석이 되니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많이 문장들을 통해서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이런 문법사항을 자칫 놓치기가 쉬워요. 네, 여러분 잘 기억해 뒀다가 응용해서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실전 모의고사 4회에 들어왔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이거 풀어주는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설명이 길어지다 보니 조금 늦어졌어요. 자, 1번 봅니다. 몇 페이지냐면, 23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낱말카드 네모에 공통으로 들어갈 걸 찾아보면 스키고 테스토겠죠. 스를 찾으면 되는 건데 답은 1번이죠. 근데 비슷한 이누 같은 걸로 헷갈리면 안 되죠. 이게 누예요, 누. 근데 이 누가 61개 가타카나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뭐지라고 좀잘못 봤을 거예요. 이건 뭐지? 매였잖아, 매. 매. 이게 매고 누구.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뒀다가 글자를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일은 없도록 합니다. 자, 이제 표기 문제 나왔어요. 밑줄 친 부분의 표기. 표기는 뭐예요? 장, 탁, 장음, 타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요음도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요음 잘안 나와. 근데 여러분들이 작게 쓰는 거 있잖아요. 요음이랑 그 다음에 초금. 초금도 뭐 작게 쓰는데 이것도 잘안 나와. 많이 나오는 건 얘네 둘이지. 진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긴꼬데 하따라이 데이마스. 봐봐. 이건 뭐야? 타금이잖아. 긴꼬데. 엄마가 은행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야크. 요야크. 맞아? 인터넷 구대 요야크 시마시다. 요야크 시마시다. 그치. 요야크가 맞겠지? 해서, 아, 이거는 요야크가 아니라 요야크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약간 헷갈리는 거. 장음인지 아니지.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거지. 옳은 거답 2번 나왔네. 자, 이거 또 뭐야? 이거는, 아, 창음이 아니라 여기는 뭐 반타금도 지금 나왔어요. 반타금. 오, 이런 문제도 나오네요. 반타금은 어디서 많이 나온 줄 알아? 그치. 이런 식으로 숫자 읽기에서 많이 나와요. 단위에서. 남뿐 그라이 데스까. 이렇게. 이거는 시간 읽기네요. 자, 고코카라 에키마데 남뿐. 남뿐 아니야. 남뿐 그라이 데스까. 이런 식으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학 어떻게 읽어요? 나이가 크죠. 아내와 나이가 그래 에이고 벤쿄 시테마스. 대학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도모다치가 맞다네. 빠이빠이. 자, 바이바이죠. 빠이빠이가 아니죠. 바이바이. BY이잖아. 그러니까 B가 돼야지. 바가 아니라 PY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뭔가 우리가 빠이빠이, 빠이빠이 이러니까, 맞나?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답은 2번. 이렇게 문제 풀어봤어요. 자, 박이나, 박예수나, 한자 읽기는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박예수는 한자 읽기에다가 박을 세는 거가 더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되게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게 된다. 자, 시쟁호 마모르, 시쟁, 자연을 지키는 것은 무척 소중합니다. 다이세츠 데스. 고노카드와 도코데모, 어디든지라도, 어디든지, 어디.

리라도 리오 데키마스 이용 가능합니다. 벌써 세 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 좋죠? 자, 신고 틀렸다. 신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답이 3번 되겠고요. 왜냐면 얘가 3개씩이고 얘만 4개잖아. 신고가 가와르마데 신호가 바뀔 때까지 스쿼시 마치 마쇼. 조금 기다립시다. 4번입니다. 고도모노 토키카라 니키 일기 하나 둘 셋. 자, 이것도 3박이 되는 거죠. 시가츠카라 니혼노 카이샤 회사 카이샤 세바 카이샤 데 하타라 끄츠모레 데스 회사에서 일할 작정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보면요. 이렇게 발음 받침처럼 생긴 시잼 이것도 한 박을 쳐줘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초금도 마찬가지로 한 박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 글자가 한 박이 되는 건 요음밖에 없다. 나머지 작건 이렇게 받침처럼 생겼건 간에 다한 박을 가지는데 요음은 두 글자가 한 박이다라는 사실만 기억하고 박의수를 세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럼 뭐가 안 되는 걸까요? 한자 읽기가 안 되는 거죠. 한자 읽기. 그러니까 단어를 외워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두 개를 이렇게 해놨어. 3번과 4번 나이따이랑 타이떼이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 좀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딱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게, 나이따이가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어의 about 있잖아. 왜, 대략, 뭐 이런, about 3 days, 뭐 이렇게 about 약간 뭔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때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대강, 대략, 시간의 양, 뭐, 그 물건의 양, 양이에요, 양. 양적인, 대략, 대략 이렇게 추량하는 그런 느낌인데, 타이떼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건 뭐냐면, 약간 통계가 들어가야 돼, 얘들아. 통계.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대충 보통은 이런 경향 약간 흐름 이런 느낌이 있는 게 이제 다이떼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왜요? 그러니까 대강 대체로 하니까 좀 되게 비슷해서 약간 차별성을 못 느끼는 건데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키노노 시킨 도우다따 어제 시험 어땠어? 라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벤쿄 시다 도코로가 됐다요. 공부한 부분에서 나왔어. 그 얘기죠. 그러면 나이따이 공부한 부분에서 나왔을까? 타이떼 공부한 부분에서 나왔을까를 생각하는 거지. 공부한 부분. 대강 공부한 부분에서 나왔어. 대체로 공부한 부분에서 나왔어. 대략 공부한 부분에서 나왔어. 어떤 게 맞을까 생각을 해봐. 고노마치테 도노 끄라이노 히토가 이르노. 여기 어느 정도의 사람이 있니? 인구를 묻는 거야. 했더니 대강, 대략 대체로 이 정도야 이러면 뭘까요? 그렇지. 나이따이가 와야 되는 거야. 양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 고만인그라이까나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조금 더 65페이지를 보자는 거지. 우리가 배웠어. 65페이지를 보면요. 타이떼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일이나 자주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하고 일상적인 습관이나 일반적인 뭐? 경향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이게 약간 통계가 들어간다니까. 자, 예를 들면 이거 문제를 봐봐. 바이토와 타이떼 고노지간니 오와리마스. 바이토 아르바이트는 타이떼가 뭐 5시나 뭐 4시 반에 끝날 때도 있는데요. 보통 5시에 끝나요. 약간 요런 대체로 대부분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대량 대각 대체로 대부분 약간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교롭게도 나이따이 타이떼가 이 글자도 일본어로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비슷한데라고 하면서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단어다. 근데 겹치는 경우도 좀 있어서 정확한 수치나 상태보다 근사치. 그렇지. 아,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었구나. about이라는 말을 한게 근사치나 전체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 내용의 대략을 나타내거나 수량이나 수치를 어림 뭐라고? 어림 잡아 말하며 양적으로 거의 전부임을 나타냄. 자, 카이기와 나이따 1시간 ぐらい 가까리마스. 대강, 대략, about, 1시간. 자, 그런데 여기서 타이틀을 한번 써보자. 못 써? 못 써? 못쓸것 같아? 쓸수 있어. 근데 쓰면 약간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회성에는 쓰지 않고요. 회의는 지금 이번 회의는 한 1시간 정도 끝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보통 우리 회사 회의는 사장님이 막 2시간, 3시간씩 릴레이 회의 같은 거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대체로 1시간 정도는 끝나요.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는 어떤 통계치가 있잖아. 그래서 타이떼이를 쓰는 거야. 그래서 나이따이를 쓸 때도 있고 타이떼이도 쓸 때도 있는데 뭔가 어떤 게 맞지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운 문장들이 있는데 겹치는 경우도 있다. 근데 뉘앙스가 달라진다. 뜻이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죠. 하지만

하지만 문제 풀 때는 여기서는 완전히 이건 5만인 정도 온다고 하는 어떤 수량을 나타낼 때는 가장 일반적인 게 나잇따이가 오는 게 좋겠죠. 자, 공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뭐가 들어갈까요? 자, 근데 여기서는 자타동사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키노 대우마 다리까라. 아까 전화 누구한테 왔니? 그랬더니 마에다상까라 마에다상으로부터 걸려왔어 그럴까요? 아니면 걸어서 왔을까요?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걸려왔다라는 게 맞겠지. 전화를 건다라는 거는 대우아오 카케루가 전화를 걸다지. 근데 카카루는 오를 쓰면 안 되고 대우아가 카카루, 걸리다예요. 카카테크루, 걸려오다. 그래서 두 가지를 했을 때 여기서는 마에다시로부터 걸려왔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여기도 그러면 카카루가 카카루까라네 이랬습니다. 자, 오카네모 지간모 카카루까라네 이랬습니다. 카카테루까라네. 카카테 이거 선생님 왜 여기에 나왔을까요? 이가 생략된 거야? 가깝대 이륙가라네. 걸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카카루는 어떤 뜻일까? 선생님이 준비해 왔으니까 볼게요. 자, 54페이지에 수능특강을 보면, 걸리다, 놓이다, 시간이 들다, 소요되다, 비용이 들다. 저게 뭐냐면, 돈이나 시간이나 일품, 이런 게 드는 거야. 약간 기회비용이 드는 거야. 그게 뭐라고? 카카루라고. 그래서 예문을 보면, 교시즈니와 예, 토끼가 가깝대요. 선생님, 이건 기회비용 아닌데요? 이거는 그냥 물질적으로 어떤 게 걸려 있는 거야. 지금 이 칠판이 EBS 이 스튜디오 벽에 걸려 있는 거야. 그치? 옷이 저 벽에 걸려 있는 거야. 걸리다. 그런 걸리다예요. 코노카와니와 낭하에 하시가 가깝대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있는데 큰 다리가 이렇게 예? 큰 다리가 걸려 있는 거야. 걸쳐져 있는 거지. 걸리다. 자, 세 번째. 고고가라 그거마다 도노쿠라이 가까리마스까? 어느 정도 걸리나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야말로 걸리다, 놓이다, 들다 세 가지가 다 예문 속에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문제화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지? 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 문제를 자주 풀어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응용되는구나를 느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문화 문제 들어왔습니다. 회전초밥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 회전초밥 있잖아. 이게 1980년대 막그 호황기 있잖아요. 그때 조금 엄청 와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90년대 버블이 꺼지기 전까지 막 회전초밥집이 굉장히, 뭐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근데 옛날엔 없었나 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회전초밥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니혼니와 카이텐즈시 회전초밥. 노 미세가 닥상 아리마스. 회전초밥집 우리나라도 많이 있죠. 하지메테 카이텐즈시 노 미세오 하지메타노와 처음으로 회전초밥 가게를 연 것은 오사카니 아루 스시야데 오사카에 있는 스시집으로요. 1958년의 일이었습니다. 노 코토 데시다. 자, 요런 거 되게 좋지 않을까요? 자, 뒤에서 노 코토 데스라고 하면 뭐뭐 노 코토 데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일이었습니다라는 식으로 뭔가 앞에 있는 걸쫙 스토리텔링 해주는 그런 느낌이 나죠. 카이텐즈 시와 노 코토 데시다. 1958년의 일이었습니다. 카이텐즈 시와 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스그니 닌키니나리마시다. 스그 닌키니나리마시다. 니는 생략해도 돼요. 바로 인기니 나리마시다. 닌키니나루. 인기가 되었다. 즉 인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스시가 마왔대. 스시가 마와루. 도는 거죠. 스시가 마왔대. 데테크루. 스시가 이렇게 벨트처럼 이렇게 돌아가지고 나오는 것이 오모시로이까라 재미있기 때문에 또 이유 다케데와나쿠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케데와나쿠는 뭐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 대와 낙구 또 이유 뭐뭐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빙빙 돌아서 나오는 그 재미가 있는 거죠. 나오니까 그것이 재미있다. 노가 오모시로이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이 노라고 하는 형식 명사에다가 노가 오모시로이라는 식으로 해서
형용사에다가 노를 붙여가지고 쓰는 이런 문법도 있습니다. 조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것도 약간 뭔가 문법적으로 살짝씩 다뤄주고 싶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화 문제를 통해서 문법을 살짝 달라보도록 할게요. 내단과 학길이 기맛대이 따까라데스. 타까라 뭐뭐이기 때문에 그죠? 가격이 확실하게 이거 뭐 접시 색깔로 알수 있죠.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기가 된 이유는 재미.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입니다. 자, 1번이 재미, 오모시로이 까라. 2번, 이벤트 같잖아. 내단과 학길이 키마테이르. 확실하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명료하잖아. 내가 탁탁. 그 색깔 자체가, 그지? 그러면, 아, 내가 이거 얼마짜리를 먹는구나 알수 있으니까. 소노코로 그때, 후지우노 스시야와 보통 스시집은요, 내단과 와카라나이 코토가 오고, 가격을 알수 없는 곳이 많았고요, 이쿠라 니나루까, 얼마가 될지 심파이 시대 걱정해서요, 다베르 히토모, 먹는 사람도 스쿠나쿠 아리마센 데시다. 나루까, 심파이 시대 다베르, 얼마가 될지 심파이 시대 다베르, 걱정하고 먹는 사람도 스쿠나쿠 아리마센 데시다. 즉, 적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많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지, 이게? 그때 당시에는 회전초밥집처럼 이렇게 접시에 이렇게 딱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스시를 그 앞에 있는 다이쪼라고 하죠. 그 이렇게 이 마스터가 이렇게 내주잖아요. 내주면은 그냥 먹고 이거 얼마짜릴까 막 되게 불안불안해하면서 먹는 거야. 근데 그건 왜 그럴까요? 좀 생각을 해보면 일본 문화의 차이인데요. 그 맛과 멋을 자랑하는 자리에서 어떤 현실적인 뭐 돈의 이야기나 이런 걸 하면 그 사람은 뭔가 그 풍류를 알줄 모른다. 뭔가 매력이 떨어진다. 좀 약간 사람이 품위가 없다라든가 약간 그런 그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대요. 요즘처럼 현대에는 그런 느낌이 없는데 옛날에는 약간 센스가 없거나 사람이 돈 갖고 왜 그래? 여유가 없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생선의 식가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반영이 되고 해서 사실상 가격을 막 이렇게 이거 이차 지금 나오고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가면서 먹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럼 얼마나 불안했겠어. 나중에 총액을 보면 그지. 뜨악 하잖아. 너무 비싸면. 자, 소유 의미대 그런 의미로 가이텐지시와 안신시대 타베르 그치. 안심할 수 있네. 아, 그렇구나. 재미도 있고 가격도 훨씬 알수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큰 장점이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오사카에는 1958년까지 스시야가 없었다. 아니, 그런 말 없었고. 자, 보통 스시 가게 집이 인기가 있었다. 아니고. 스시집에는 타노모노모에 키메테카라 이끄. 스시집에는 부탁할 것, 그 주문할 것을 정하고 나서 간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 나와 있지 않고요. 꼭 그런 것도 아니겠고. 자, 손님은요, 걱정하면서 회전초밥집에 갔다. 아니고, 회전초밥집은요, 초밥의 가격을 얼마인지 알수 있다. 답이 5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밥집 이야기를 좀 했고요. 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장소에는 뭐뭐가 있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주요 표현 한번 정리해보면, 뭐뭐한 것은 뭐뭐입니다. 선생님 딱세 가지 이렇게 해놨네요. 그래서 여기서 왜 이거를 했냐면요. 뭐뭐 놓고 또 됐어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이 앞에 뭐뭐한 것은 뭐뭐인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뭔가 막 뭔가를 정의하거나 이런 경우가 어디에 많아? 문화 문제에서 이렇게 포문을 열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패턴이 나온다. 그럼 이걸 정의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나오고 노와 형용사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노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거, 이 문제가 나오면 되게 어렵게 된걸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한몇년 전만 해도 되게 가끔씩 나왔습니다. 이거 어려운데? 라는 식으로. 근데 이게 굉장히 구석에 있는 문법이긴 한데 그래도 안 다룰 수는 없어서. 왜냐면 수능 특강에도 옛날에 나왔었거든요. 어구풀이에. 그래서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라 옛날에 나왔던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 자, 노예 쓰임의 이해는 네 가지로 한번 볼수 있어요. 착각해가지고 옆에다가 저장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감각동사라는 게 나와. 듣거나 보이거나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뭐뭐 하는 것이 보였다. 여기는 고또나 모노 같은 거안 쓰고 노를 쓴다라는 거야. 자, 동작동사. 이를 세 가지예요. 선생님, 동작 동사가 엄청 많은데요. 약간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동작 동사에 이제 노를 쓴다라는 게 문법적으로 있는데 그렇게 깊게 들어가면 나도 자신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원무하는 것을 기다리다. 기다리다라고 하는 것은 오는 거를 뭔가 내가 기다리는 응수라는 느낌도 있고 야메르도 뭘 이렇게
있는 거, 이루어지고 있는 걸 내가 멈추게 하는 거예요.

되고요. 퇴치다운도 뭔가 그 메인으로 하고 있는 걸 내가 보조로 도와준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동시적으로 하는 동작들이 느껴지죠. 그럴 때 이제 노를 쓰는 경우가 있다. 자, 아까 나왔던 게 뭐냐면 뭐뭐 하는 것입니다. 회전초밥이 돌아가는 게 재밌다라고 했습니다. 뭐뭐 하는 것이 재밌다. 뭐 빠르다, 느리다 이런 식으로 형용사나 나형용사 정도, 이형용사, 나형용사 이런 정도가 나와가지고 쓰인다는 거야.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이거에 노가 나오는 거야. 응? 고또나 모노나 노 대신에 여기서 고르라 그러면 이제 아 이런 경우에는 노가 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인다라는 식의 문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4번 봅니다. 자, 이건 창포라고 말해. 이거 우리 나왔었잖아, 수능 특강에서. 아, 이거 어린이날에 이거를 목욕물에 넣는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난가이노, 이 노 얘기하는 거야, 대신하는 거. 이런 긴 거를 넣는 거야, 창포를 얘기하는 거죠. 앞에 나왔던 명사를 대신하는 거, 창포를 말하는 겁니다. 고나 난가이노 이래를 넣어 쓰거라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노의 쓰임까지 살짝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자, 이제 7번 들어왔어요. 자, 이거는 일본 문화 중에 감사의 인사를 재차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先月, 지난달에, 야마다산이 한국의 오미야게를 아겠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 내가, 한국 갔다 오면서 야마다한테 지난달에 준 거야, 지난달에. 그랬더니, 자, 히사시부리니 야마다산이었더라. 뭐뭐 했더니, 뭐뭐 하자, 뭐뭐 했다. 자, A 타라 B 할 때, B의 과거가 오는 경우에, 뭐뭐 했더니, 뭐뭐 하면이 아니라는 식으로 전개하는 걸로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야마다상을 만났더니, 지난번에 오미야게 너무 고마워요. 맛있었어. 라고 이말했다라고 내가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마다상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자, 생계즈는 고또 나노니 내가 지난달에 준 오미야겐데 말이야. 마타오레오 이와레 때 감사의 말을 내가 들어서 스코시 비끄리시다. 깜짝 놀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난달에 줬던 선물을 또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난달에 받았는데 또 얘기 안 해. 이거 다 옛날에 다 끝난 얘기인데 이걸 또 재차? 이런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수 있어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마음에 들었나 보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일본에서는 뭐예요? 다음에 만났을 때한번더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시데모랐다고 또 해받은 것을, 그러니까 은혜의 어떤 개념이죠. 일본에서는 이렇게 은혜 문화가 좀, 좀 강하죠. 사무라이 문화잖아? 그래서 뭔가 꼭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좀안 좋은 게 뭐냐면, 그냥 공짜는 없어. 약간 이런 거랑도 또 연결되니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닌데 그래도 좋잖아요. 감사 인사를 들으면. 네. 해받은 것을 잊지 않고 반드시 다이세츠니 오모테이루 아주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다이세츠니 또는 나이지니 자 얘네 둘 한번 보자. 얘는 타이세츠예요. 얘는 나이지예요. 타이와 나이. 사례 때 이르노다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야마다는 오미야게노 오레요 이 맛을 했다 말하는 걸 까먹었어요. 이 참, 아니죠. 재차 말을 했죠. 감사의 마음을 몇 번이나 전달해서는 안 된다. 아니 몇 번이나 전달하죠. 자, 야마다는 정말은 진짜는 오이시쿠나이토 오모테 있다. 제 맛이 없다고 진짜로는 생각했다. 이런 말 없었고. 자, 일본에서는 다음에 만날 때또 감사 인사말을 한다. 이게 답이 4번이고요.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일본 문화 중에. 일본에서는 오레요 이유다메니 감사 인사를 말하기 위해서 아우히오 키메루 만나는 날을 정한다. 아니요. 그런 거 없고요. 답은 4번. 자, 이거 언어 문화 한번 보면요. 우리가 뭐뭐 배웠냐면 62페이지, 63페이지 보면 칭찬, 감사, 의뢰, 완곡, 거절, 맞장구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 이거 한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슥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문제화가 되는 게 문제인 거야. 이런 어떤 일본인의 언어 문화나 아니면 생활 문화가 이렇게 문장으로 주어질 때도 있고요. 아니면 대화문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된다. 특히 칭찬 표현 같은 경우에는 아니에요, 괜찮아요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 자, 과거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호의나 도움에 대하여 그일 잊고 나면 다시 만났을 때 재차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아유, 지난번에. 아유, 지난번에. 라면서 과거를 들먹이면서 고마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더 복습해 봤습니다.

자, 이거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걸 알아야 돼. 18강에 보면 142페이지, 143페이지 보면은 이제 지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네 개의 큰 섬을 홋카이도, 혼슈, 큐슈, 시코쿠 배웠단 말이에요. 기후 배웠고 행정구역도 다 배웠는데 이제 그 위치를 조금 약간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동경도 어디 있는지 모를 수 있어. 자, 선생님이 이거 저번에도 가르쳤는데 이 약간 이게 머리처럼 생기지 않았니? 이귀 이렇게 약간 있고 이렇게 아우머리 막 이렇게 그 여기 입 같잖아 입 얘네 둘이 약간 뽀뽀하는 것 같지 않아? 이상하니? 약간 그렇잖아 이 눈을 이렇게 그려주면 얘네 둘이 이렇게 얘가 눈이 여기 있고 얘가 입이고 약간 그런 느낌 나지? 그냥 외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상하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뭔가 여기에 무슨 여의주 같은 게 있으면 뭐 전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 뭘확 꺾어가지고 얘 보면은 이게 이제 목이야 입 앞발. 그지? 앞발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딱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이게 뒷발. 그 다음에 꼬리 이렇게 쫙. 꼬리가 이렇게 쫙. 이렇게 있고. 약간 뭔가 동물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그만할게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앞발 이 안쪽에 보면 이게 도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삿포로는 이 홋카이도니까요. 삿포로가 홋카이도라는 거좀 알지 않을까? 예, 수험생 정도 됐으면. 그다음에 센다이. 센다이 여기 유명한 게 뭐예요? 목에 걸려있는. 이목 끝에 이렇게 딱 걸려있는 예. 이게 뭐 같아? 이 타나바타 마츠리. 칠석. 칠석. 타나바타 마츠리 되게 유명한 데가 센다이예요. 여기 앞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 앞발 쪽에 여기에 동경이 있고 후지산이 또이또 다른 이 뒤쪽 이쪽에 이제 후지산 이게 동경 이게 후지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나 모르겠네 자 그다음에 여기 다리가 있고 약간 이게 항문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짐승이 보면 여기가 이제 뭐야 오사카가 있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교토가 있는 거지 진짜 거의 무슨 정말 중요한 내륙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 들지 않아? 네, 히로시마는 이쪽 끝에 폭탄 터진 데 있잖아요. 안타까운 역사. 그다음 후쿠오카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후쿠오카 3박 4일 많이 이렇게 가까우니까 되게 저렴하게 갔다 오는 이 동네에 온천 후쿠오카. 이렇게 주요 도시만 좀 알아두면 어때? 삿포로, 센다이, 앞발, 동경, 그다음에 여기는 후지산, 그다음에 여기는 오사카는 한국의 부산 같은 거니까 바다 쪽에 있으니까 끝에 있겠죠. 내륙 쪽에 경주 같은 교토, 히로시마, 후쿠오카. 이 정도만 딱 알아두면 문제 풀기 쉽다 이 얘기야. 자, 다시 앞으로 들어가. 여기 지도가 나왔잖아요. 자, 미도리가 오 끝에 녹음이 많대. 숲 녹음이 많고 자연 친화적인가 봐. 타이엔 키레이나 도고로. 다 그럴 수 있는데. 그두 번째. 유키마츠리 나왔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에휴, 여기로 가야지. 유키마츠리는 도대모 유메에 대. 그쵸. 삿포로 유키마츠리죠. 마이토시 오쿠노 히토가. 자, 나왔다. 오이 히토 아니고 오쿠노 히토가 미니. 보러 야떼 키마스. 옵니다. 자, 미소라멘와 오하지메. 미소라면. 그치. 된장라면을 포함하여서 비롯하여. 이거 좋다. 비롯하여. 오이시 타베모노가 탁상아리마스.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대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위치 기억합니다. 자, 9번 들어왔어요. 니혼 대화. 일본에서는요. 1872년 までで 旧暦が 使われていました. 구력이 뭐야? 음력 달력이죠? 음력 달력이 사용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마와 츠키요. 달을 1月, 2月, 또 이마스가 1월, 2월 이런 식으로 숫자를 써가지고 표현하는데요. 旧暦 음력에서는 기세쯤이었다. 츠키노 나마에. 계절에 맞는 월의 이름이 使われていました.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다토해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9가츠라고 하는 거는 낭아즈키 또 이마시다. 그렇군요. 긴 달이라고, 달이 길면 밤이 길겠죠? 자, 기울레키와 9가츠와 이마노 10가츠고로 데스. 그러니까 한 달씩 느리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양력으로 하면 10월이라는 거야. 아키니나르토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히류가 낮이요. 미지카쿠나떼 짧아지고 요류가 낭아쿠나루까라 밤이 길어지니까 고노나마에가 쓰이다. 10월부터 이제 밤이 길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거죠. 또 이와레테 이마스라고 일컬어지고 있어요. 규레키노 츠키노 나마에와

능력의 달의 이름은요. 이마데모. 지금에 와서도 약간 이런 느낌이 이마데모죠. 자, 대가미오 카쿠토키나도니 편지를 약간 그 일본풍으로 쓸 때, 그럴 때 스카와레 사용되고 있고요. 와타시 타치니 우리들에게 기세츠는 우츠리카와리 뭐 이런 말 되게 정취 있고 좋다. 변화, 바뀜을 오시에 떼크레마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편지는 낮보다 밤에 쓰는 편이죠. 이 얘기 아니고, 나가츠키라고 하는 말은 이마데와 츠카와레 나이. 왜? 편지 쓸때 쓴대잖아. 자, 나가츠키, 그러니까 양력 10월은 모토 요루가 나가쿠 나루코토 내갔다. 내갔다? 기원했다고요? 아, 기원까지는 안 했지. 나가쿠 나루코토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음력일 때는요, 지금과 달을, 그 월을 부르는 방법이 오나지 대와 낙같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답이 4번이 지금 얘기고요. 자, 5번입니다. 옛날과 비교해서, 니 쿠라베 때, 옛날과 비교해서 지금은요, 기세츠는 우츠리카와리가 변화가 욕구, 와카라나쿠 났다. 잘 모르게 되었다. 뭐, 도시 생활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본문의 내용과는 좀, 알수 없으니까, 답은 4번으로 선택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10번 들어왔습니다. 자, 여긴 또 뭐냐면, 일본인의 그 언어 문해인데, 완곡한 표현입니다. 완곡한 거절입니다. 거절. 어떻게 거절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미카와 수지와 켄, 이세 명의 대화예요. 미카, 수지, 켄의 대화입니다. 미카가 얘기합니다. 네, 아시다 이션이 도서관 이까나이? 도서관 안 갈래? 그랬더니, 응, 이까나이? 이랬습니다. 응, 안 가. 이랬습니다. 에, 아, 소. 이러면서 뭔가 깜짝 놀란 거야. 왜냐면 이게 너무 강했어. 근데 이거 우리나라도 좀 그렇지 않나? 야, 나 내일 나랑 같이 도서관 안 갈래? 이랬더니, 응, 안 가. 이러면 우리도 좀 너무 그렇죠. 근데 일본은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하니까, 수지짱, 이까나이? 라고 하는 거는, 하끼리 있자우 또, 이까나이? 라고, 하끼리 있자고 또 말해버리면 ちょっと 冷たいなって 思われるかもよ 까もしれない 뭐뭘지도 모른다라고 야너 그렇게 안 가라고 확실하게 스트레이트하게 말해버리면 좀 冷たいな 차갑네라고 너한테 그런 식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어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래라고 얘기합니다. 고메 아시타와 ちょっと 내일은 좀이라든가 뭐 ちょっと 야사시く 좀 상냥하게 말하는 타호가 이 편이 좋겠어라고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나르호도 그렇구나. 거래가라와 기어츠게르네. 앞으로는 좀 내가 신경 쓸게라고 얘기합니다. 자, 1번입니다. 이까나이라고 확실히 말하는 편이 좋아? 아니죠. 미카는 수지에게 나니모 이이타쿠나이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이 갑자기 이런 말 아니고. 자, 켄은 내일 도서관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언어 생활 문화가 나오는 게 좋겠는데. 수지는 고래가라 앞으로 야사시이 갔다오 시오또 못다. 그쵸? 이렇게 말했어요. 수지가 뭐라고 했냐면 고래가라와 키오츠게르네라고 하면서 뭐라고 상냥한 말을 하려고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4번은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5번입니다. 미카는요. 수지와 함께 도서관에 가기로 했다. 아니요. 도서관에 안 간다고 했고요. 본문 내용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 완곡한 거절을 해야 하는 일본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36페이지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단정적이지 않게 완곡하게 돌려서 말하거나 말끝을 흐리거나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주 구질구질하게 진짜 길게 말해줘야 되는 게 이제 일본인의 언어 문화 습관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뭔가 되게 사회생활이 안 돼. 약간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한테 좀 상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조금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어머는 ちょっと 요지가 때, ちょっと 都合が 悪くて. 자, 무리다 또 思います. 좀 무리인 것 같아요. 무리소호 돼서 무리일 것 같아요. 주말에 쇼핑 가러 가지 않겠어요? 아, 주말 말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주말은 좀 요지 같다.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아, 미안해 하면서 안타까워 하면서 돌려서 말하면서 끝을 흐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겨절 표현이다. 자, 이제 11번. 이제 의사소통기능으로 들어왔습니다. 역시 빈칸 문제네요. 자, 김과 기무라의 대화입니다. 자, 이마. 마에다상와 다레카토 하나시츄 데스가 오 하나시츄 데쇼까 이야기하는 중일까요? 라고 이제 제3자인 마에다상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에 사키 오캬상가 카에라레타노데 카에라레타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존경어죠. 그 카에루가 카에라레타 돌아가시다 그러니까 귀가하시다였기 때문에 아 이게 존경어구나.

0: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어를 쓴 표현이죠. 이마와 나이저부소 데스요. 지금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에다상의 상태에 대해서 기무라가 얘기를 해주겠죠. 그랬더니 대화 초토 뭐 하고 자 마에다산 야시다노 카이기노 코토 오키케 시테미마 시테키마스 오키케 시테키마스 오 플러스 마스형 플러스 스루가 뭘까요? 겸양동사로 만드는 거죠. 여쭤보고 오겠습니다. 그 얘기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조금 마에다상한테 가서 내일 회의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여쭤보고 오겠습니다. 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 우카가우라고 하는 거는 가서 여쭙다, 찾다, 방문하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가서라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보면요. 이렇게 존경어가 나오기도 하고 겸양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존경은 세 개의 틀을 가지고 있었고요. 겸양은 두 개의 레벨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존경동사 같은 경우에 특별 존경동사, 이라샤루 뭐 이런 거겠고요. 오, 요미니, 나루 이런 식으로 맛형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것도 있고, 아까 카에라레루처럼 레루라 레루를 붙이는 게 존경동사가 있었고요. 겸양동사 같은 경우에 우카가우처럼 특별 겸양동사가 있었고, 오 플러스 맛형 플러스 스루, 아까 나왔죠? 뭐였었죠? 여기. 오키키스루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쓰는 겸양 동사로 만드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섞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나를 낮추고 상대방 높여야 되니까. 이거 보시면서 잘 해석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12번 들어왔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거 살펴볼게요. 오늘로 기준으로 해서 올해도 끝나네. 자, 12월 31일인가 봐요. 응, 오시오가츠 다노시미다네. 아우. 설날에 아주 기대되는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맞다, 라인은! 그랬습니다. 12월 31일 날에는, 자, 내년에 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연말 인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다이진이는 아픈 사람한테 하는 말, 쾌유를 빌어, 오겐키데, 건강해, 요요또시오! 이렇게 말해야지 연말 인사가 되겠죠? 자, 오카이리나사이, 어서 오세요. 라고 귀가한 가족한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틀렸고요. 아케마시떼 오메데또는 1월 1일부터, 그 다음날부터 쓸수 있는 새해 인사입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3번 안내문 볼게요. 뭘 마쇼, 마쇼 다 하재. 뭘 하자는 거야? 부탁이 있는데, 미나미 고등학교의 학생 식당에서 얘기하는 거. 아, 학생 식당이죠. 자, 손 씻고 들어오십시다. 테이블 위를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나란데 줄을 서서 히토리즈츠 한 사람씩 부탁하고 주문합시다. 요리는 전부 잔반 없이 먹도록 합시다. 자, 접시나 젓가락은 키메라레다 마쇼. 퇴식구죠. 예, 가에시 마쇼. 퇴식구에 반납합시다. 자, 이것도 아니고. 줄을 서야 되죠? 예, 주문할 때. 예, 나란데 다노미 마쇼.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젓가락 깨끗하게 씻는다 안 했고, 씻어 놓아야 된다 안 했고, 식판을 놓고 가도 된다 이런 말도 안 했죠? 답은 2번. 우리 급식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문제 풀수 있어요. 자, 14번 들어왔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찾아볼게요. 모이까이 세츠메 시오까? 한번더 설명할까? 그랬습니다. 아니요, 됐어요. 라고 하는 거절을 하는 건데, 거절도 조금 완곡하게 하면 좋겠는데, 뭐, 개코데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약간, 예, 진짜 거절해도 되는 상황이 거절할 때는 이렇게 써도 무방하겠죠? 요코와카리마시타.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네, 알겠습니다. 예,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감사했습니다. 왔다. 자, 간바떼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더 설명할까라고 얘기했을 때, 거절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거절하는 게 볼게요. 뭐, 개코데스. 3번이 답이겠죠? 예, 별 의심의 여지 없이 문제 간단하게 풀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갈게요. 자, 다카기와 예, 요시다의 대화입니다. 고카족대 료코니 이카레르코토 아리마스카? 자, 이쿠에 뭐예요? 레루 라레루 세 번째 레벨의 존경 동사인 거죠. 이라샤루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가족 다 같이 해서 가족 여행을 가는 적이 있나요? 가는 경우가 있나요? 경험이 아니라 경우를 묻는 거예요. 네, 있어요. 매년 나치아스미니 가족들 네 모두 다 같이 해서 료코 시데이마스 여행하고 있죠. 아, 그래요? 예, 고토시와 노코니 이쿠까? 어디에 갈지, 뭐, 기메떼 아룬데스까? 정해져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 고토시와 홋카이도니 있대. 홋카이도에 가서 온센이 하이리타이. 온천에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방학 계획에 대해서 예, 대답을 하고 있는 요시다네요. 자주 홋카이도 간다. 아니고요. 가족여행을 간 적이 없다. 이런 말 없고, 가족이 어디를 갈지 정했다. 아니죠. 묻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한 건 요시다죠. 요시다는 올해에도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어디로요? 홋카이도에 가서 온천 여행을 하기로 했죠. 자, 홋카이도에 가서 온천 욕을 할 예정이다. 닭하기 아니죠. 예, 요시다가 홋카이도에 갈 가족 여행으로 갈 거기 때문에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 모의고사 4회에 15번까지 풀어드렸습니다. 자, 예, 단어도 좀 정리해야 되겠지만 표현도 조금씩 메모해두는 거 되게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나상 고쿠로 사마데시다. 자, 맞다.
1: 야외 활동 시 식중독 사고 예방법. 조리 전 세정제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조리한 음식은 충분히 식힌 후 별도의 도시락 용기에 담습니다. 조리한 음식은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5도 이하로 보관하고 가급적 빠르게 섭취하세요. 마실 물은 미리 준비하고 식수대를 이용할 경우 공인기관의 식수 수질 검사 성적서를 확인합니다. 남은 음식과 음료는 장시간 이동 중 상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섭취하지 않습니다.

Bette Schwetzen Deutschmeister 2027학년도 수능완성 독일어 강의를 맡은 김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5회 실전 모의고사를 볼 차례이네요. 뒤쪽에 문법에서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더라고요. 오늘은 일단은 앞부분 문제 통해서 어휘 영역에서 중요한 포인트들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것은 이라고 했었고요. Setzen Sie sich bitte, danke 라고 해서 여기 앉으세요 라고 하는 문장 뒤에 고맙습니다 라고 나왔고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건 자음 발음입니다. 알파벳 S는 굉장히 다양한 발음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S가 지금처럼 단자음, 홀로 쓰였을 경우에 낼 수 있는 발음이라고 하면 스 발음을 내거나 아니면 즈 발음을 낼 수 있다를 알고 있어요. 자, 스 발음은 언제 내냐 하면 일반적으로 단어 음절 끝에 있을 때 씁니다. 단어나 음절 끝, 그 다음에 단어 음절 처음에 있으면 즈로 발음을 하게 되는 경우이거든요.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단어 음절 처음에 있어요. 그러면 즈로 발음이 나는 경우이고 이 즈로 발음 나는 경우를 찾으면 돼요. 단자음일 때라고 했어요. 단자음이니까 홀로 쓰였을 때는 이렇게 발음이 나지만 알파벳 S가 앞에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쓰이지 않고 다른 자음과 함께 쓰여서 복자음이 되었다라고 하면 발음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단어인데 볼게요. She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카가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거 항상 우리 그냥 뭐를 읽는다고 했어요. She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생긴 발음 기호로 발음을 내야 되는 경우입니다. 다른 발음이고요. Angst는 알파벳 S가 단어 중간에 있어요. 자, 이렇게 S가 중간에 나오면 뒤에 나와 있는 알파벳의 종류를 봅니다. 자음이 나왔으면 무슨 발음? S로 발음을 하게 돼요. Suppe, 단어 처음에 홀로 S가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무슨 발음인 거죠? Z 발음인 거네요. 그래서 같은 발음 3번입니다. Suppe라는 의미를 지닌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anders, 다른이고 이렇게 단어 음절 끝에 있으면 스 발음 낸다라고 했으니까 2번과 같은 발음을 낼 거고요. später의 경우는 뒤에 자음 p와 함께 쓰인 경우이죠. 이렇게 복자음으로 쓰이면 이때 s는 무슨 발음 내요? sh 발음 냅니다. 1번에 단어와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경우이네요. 정답은 3번인 거 확인하고 우리 자음 S 같은 경우는 원체 다양한 종류의 발음을 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오늘의 팁스 통해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문항에서처럼 Z 발음을 내는 경우는 단어 음절 처음에 있거나 아니면은 단어 중간에 있을 때 모음 앞에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좀 많이 헷갈려하는 단어가 슈퍼마켓이에요. 이게 영어에도 있다 보니까 영어식으로 자꾸 읽으려고 많이 하는데 독일어에선 저기 나와 있는 S가 즈 발음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선네는 익숙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즈 발음이다. 알파벳 S가 스로 발음 나는 경우는 단어 음절 끝에 있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있을 때 자음 앞에 있는 경우입니다. 아우스플룩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S체트랑 더플 S는 어느 자리에 있건 항상 스 발음을 냅니다. 그래서 후스도 스 발음이고요. 그 다음에 플로스의 SS도 스 발음일 거예요. 알파벳 S가 SH 발음으로 나는 경우는 대부분 복자음이에요. 홀로 쓰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SCH 조합이거나 ST 조합일 때 S, SP 조합일 때 S가 SH 발음을 내요. 한번 읽어볼까요? Schule, Stadt. 그 다음에 뒤에 단어도 영어식 발음의 간섭 일으키면 안 돼요.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Sport라고 독일어식으로 발음 잘 해주셔야 합니다. 알파벳 Z는 마치 S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는데 완전히 다른 발음이에요. 무슨 발음? 츠 발음입니다. 사이트. 그 다음에 여기 복자음 T, S는 합쳐져서 츠 발음을 낸다라고 했어요. 그 부아츠탁이라고 발음하고요.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는 발음이 있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S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S체하는 쉬 발음인가 했더니 합쳐져서 이것도 하나의 발음으로 봅니다. Deutsch라고 해서 츠 발음이에요. 트쉬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앞에 나와 있었던 T, S도 트스라고 발음하지 않고 하나의 자음으로 발음하는 4번, 하나의 자음으로 발음하는 5번. 자, S가 들어가 있을 땐 이렇게 다양한 발음이 날 수 있다 기억하면서 우리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낱말과 강세의 위치가 같지 않은 것은 이에요. 강세 안 그래도 어려운데 같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네요. Kannst du schon allein mit dem Fahrrad fahren? 그랬더니 natürlich 이라고 했어요. 너 벌써 혼자서 자전거 탈 수 있어? 라고 한 거예요. 합성부사인 allein은 어디에 강세가 오나요? 합성부사는 항상 뒷단어, 끝에 마지막 단어의 강세 규칙을 따라간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오는 거예요. 여기에. 자, 그럼 이음절 강세어인 거죠.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이음절의 강세가 없는 거 찾아야 해요. 이음절 강세어도 사실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 그게 아닌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역으로 가장 평범한 이음절의 강세가 오는 경우일 가능성도 높겠네요. 그럼 볼게요. 대답은 일단 natürlich 라고 해서 물론이지 라고 했네요. Möbel 이라고 했습니다. 가구라는 의미를 지닌 이 단어 강세가 이음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강세 위치가 같지 않은 건 정답은 1번일 것 같은데 나머지 확인하고 갈게요. 자연이라는 의미를 지닌 Natur 우에아르라고 하는 이 접미어가 오거나 혹시라도 우에아르가 접두어로 쓰인 우알라업의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했나요? 이 접미어 접두어가 자기 자신이 강세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음절 강세어죠. 쿨투어도 여러분 아마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수에아 삽상 부사는 뒷단어의 강세 규칙 따라간다라고 해서 대부분 이 음절 이후에 강세가 옵니다. 제일 먼저란 의미를 지닌 3번 이 음절 강세어이고요. 컨세아 우리가 이 음절 강세어로 주의해야 해 라고 했던 그 단어네요. 빌라이 합성 부사여서 뒤에 단어의 강세 규칙을 따라가니까 얘도 이 음절에 강세가 있어요. 지금 본 것과 같이 합성 부사의 경우는 뒤에 단어 강세 규칙 따라간다 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때 합성 부사 중에서 시간 부사의 경우는 예외다 라고 했어요. 자, 모레라는 의미를 지닌 übermorgen 기억나시죠? 자, 이런 식의 übermorgen 같은 시간 부사의 경우는 각각의 단어가 의미가 다 살아서 해석이 됩니다. 내일이 지난이라는 표현이 모레이잖아요. 이때는 합성 부사, 시간 부사로 사용된 이 아이는 이름절에 강세가 있어요. Übermorgen, vorgestern. 이 두 개를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사어들은 뒤에 단어의 강세 규칙을 따라갑니다. 기억해볼까요? 자, 오늘 그럼 뭐 할 거냐면 이렇게 이음절에 강세가 오는 경우가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단어들로 기억하는 거잖아요. 팁스를 통해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단어도 이음절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제일 마지막 음절인 이음절에 강세가 오는 경우 읽어보고 갈까요? Büro, Beruf, Berlin, Besuch, kaputt, Kultur, Klavier, Konzert, Paket, Programm, Regal, Rezept, Salat, Student, Termin. 여러분이 살라드가 시험에 나오면 실수를 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뷰호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지 저기도 이음절에 강세 있다라고 하는 거 자주 틀리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처럼 합성 부사들의 경우는 뒷단어 강세 규칙을 따라가서 이음절에 강세가 있다. 하나 더 보고 갈까요? 합성 부사 중에 zusammen도 이음절에 강세가 있어요. 음절 자체도 두 개의 모음으로 구성된 이음절 어휘이고 마지막 모음에 강세가 있었던 경우이고요. 요게 조금 더 이제 난도가 높아지면 음절이 세 개로 끊어졌는데 중간인 이 음절에 강세가 오게 되는 단어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도 보고 갈까요? 즉 3음절 이상인데 이 음절에 강세가 온다.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Adresse, Beamte, Erkältung, Familie, Geburtstag, Korea, Kartoffel, Krawatte, Museum이죠. 이 중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아이들은 원래는 비분리전철이 들어가 있는 동사들은 항상 이 비분리전철 다음에 강세가 옵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명사들도 어떻게 돼요? 비분리전철 다음에 강세가 오겠죠. 여기는 이음절 강세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비교적 쉽게 찾는데

했던 문제네요. Hals는 S로 끝났고요. 다음 단어 S로 시작하는 Salz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세트로 시작을 해야 되네요. 마지막 단어는 뭔가 봤더니 Gabel이 나왔습니다. 포크란 뜻을 지닌 명사이고요. 일단은 끝글자가 기라고 하는 거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뜻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철자를 다 하나하나 써봐야 실수를 안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트로 시작하면서 기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가방은 전혀 다른 철자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타쉐이고요. 그 다음에 숫자 살이라고 합니다. 시간 사이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신문 조금 철자가 길어요. 많이 들어가죠. 사이통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발음으로는 웅 발음이어서 알파벳 K가 있나 없나 좀 헷갈릴 텐데 철자로는 G가 들어가 있고 얘가 NG의 조합으로 응 발음을 내요.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끝글자 이어가는 사실은 낱말인 거니까 세트로 시작하고 게이로 끝나는 단어 몇 번인 거예요? 정답 4번이구나 알수 있습니다. 치아는 독일어로 뭐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 4번 확인하고 이 중에서 발음 때문에 헷갈릴 수 있었지만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선생님처럼 고민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두 개의 문장이 나왔고, 아래쪽에 선제를 보니까 동사의 다의어적 활용을 묻고 있어요. 이러면 관용적 표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주의해서 봐야 하겠네요. Near immer zur Seite, zur Seite라고 하는 표현은 옆으로란 표현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구종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수거 구문을 써달라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누군가를 지지하다 아니면은 돌보다라는 의미를 지닌 관용적 표현이 zur Seite 하고 특정한 동사로 쓰게 되어 있어요. 혹시 어떤 동사인지 여러분 감이 좀 오시나요? 아직은 잘안 온다고요? 그러면 밑에 거 먼저 볼게요. Die Frau 하고선 vor großen Aufgaben. 이것도 관용적 표현에서 좀 자주 쓰이는 표현이네요. 큰 과제를 또는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즉 그것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동사 볼게요. Fällt는 떨어지다, 넘어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두개 모두에서 활용될 수 없습니다. Kommen, 오다 이거든요. 자, 오다는 잠시 고민이 돼서 이동의 의미로 내 옆으로 오다일 때 이때 쓰나 했더니 여기에서 쓸수 없어요. 그 다음에 Die Frau kommt für großen Aufgaben 이라고 하는 것도 관용적 표현으로 쓰지 않는 문장이에요. 자, passen 동사는 무엇에 맞다, 어울리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passen은 일단 가능한가라고 했던 건 여긴 삼격집의 표현이 나와서 고민이 좀 됐을 수 있겠지만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passt für großen Aufgaben은 전혀 타당하지 않아요. 그렇게 쓸수 있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passen 안 되고 sitzen 동사 앉아 있다 이거든요. 누구 옆에 앉다라고 하면 zur Seite 하고서는 뭐뭐뭐 하긴 하는데 지금 요거 관용적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고정된 동사가 있다 했거든요. 옆에 앉다가 아니라 누구를 돌보다, 도와주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래쪽 것도 그녀는 큰 과제 앞에 앉아 있다 이런 표현은 없겠죠.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stehen 동사는 서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뜻이 또 있나요? 무엇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다? 혹시라도 이게 삼격지배로 쓰이면 어울리다라는 표현이었는데 관용적 표현에 자주 쓰이게 되네요. Zur Seite stehen 이라는 표현이 누구를 도와주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vor großen Aufgaben stehen 큰 일을, 큰 과제를 앞두고 있다,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런 표현으로 쓸때 활용하는 동사가 5번이에요. 어려운 문제였어요. 저 슈테인 동사가 사실은 둘 중에 하나라도 일반적으로 쓰는 어디에 무엇이 세워져 있다, 서 있다라는 표현이 나왔으면 조금 더 쉬웠을 텐데 둘다 관용적 표현으로 활용하는 문장이 나왔어요. 다행인 거는 수능 전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니까 여러분 이 표현을 눈여겨서 좀 봐주시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실전 모의고사 쭉 풀면서 동사 어휘들의 활용을 계속 팁스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동사만 오늘 다시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정리할 동사는 kommen, passen, sitzen입니다. 보고 가겠습니다. kommen, 오다라는 뜻이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kommst du heute auch zur Party? 너도 오늘 파티에 올 거야? 이런 문장인데 쓸수 있고요. 아니면 last is kommen 이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is last is kommen 이라고 하면 나는 그 일이 오도록 그냥 관망할 거야, 지켜볼 거야 라고 해서 내버려 두다. 즉, 굳이 뭐 그거 손쓰려고 하지 말고 last is come. 어쩔 수 없어. 그 일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 거고요. unsleeze comment이라고 해서 리스트하고 안전처 서서 표면으로 드러나게 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즉, 밝혀지다, 알려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nichts aus den Kleidern kommen이라고 해서 aus den Kleidern은 옷 밖으로 나오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잠을 자지 못하다. 계속 작업복을 입고 있는 상태로 있고 잠옷을 갈아입지 못하는 거죠. 그는 지금 잠을 자지 못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옴 슬립은 컴맨, 목숨을 잃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운전치사랑 컴맨 동사 써요. 사망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파센동사, 알맞다, 적합하다, 어울리다라는 등의 의미로 쓰이는 거 알고 계시죠? 예문 그냥 같이 할게요. The hood passed your good. 그 모자 너한테 잘 어울리네. The pelle passed your sign auge. 그 안경, 그의 눈, 시력에 딱이야 라는 표현이고요. Mittwoch passed uns good. 수요일 우리 괜찮아요. 일정 맞아요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것 외에도 무엇 무엇을 주의하다 할 때 이 passen 동사를 씁니다. 어떤 전치사랑 같이 auf. Pass auf das Auto auf. 자동차 주의해, 조심해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sitzen 동사는 앉아있다 또는 위치하다 라는 의미로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예문 볼까요? Die Schüler sitzen auf dem Stuhl. 학생들은 의자에 앉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어디에 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이 어디 어디에 위치하다 라고 할 때도 이 sitzen을 쓸 수 있는데 지금의 경우처럼 Does it still feel? 라고는 관용적 표현에서도 써요. 무엇이 있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표현이에요. 아,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여기구나 이런 뜻이에요. Does it still feel? 라고 하고요. 아니면 삼격 지배로 써서 어울리다 쓸 수 있어요. Their hood, is it still good? 이라고 하면 그 모자 너한테 잘 어울린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기도 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기는 stehen 동사나 passen만 쓰는 줄 알았더니 sitzen 동사를 써서도 아, 잘 어울린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대부분의 경우 모자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 걸치는 종류들일 때 이 sitzen을 주로 써서 어울리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계속해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Wir können auf Urlaub ans Meer fahren 하고 aber We come and we are on a auto 하고 밑줄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B가 Gute Frage. Das Geld für unseren Urlaub ist ja auch schon 뭐뭐뭐인 거죠.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래쪽에 나온 선지들을 봤더니 부사 형용사 선지가 나와 있습니다. Dahin, 그곳으로, 그곳을 향하여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Gerade는 형용사일 때는 곧은 이라는 이름이고 부사일 때는 막 이란 표현이에요. 지금 막 뭐뭐뭐 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힌튼 뒤쪽인 이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zisha 안전한이거나 또는 확실한 분명한 이란 표현이에요. schnell 빠른 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볼게요. 우리 휴가 때 auf Urlaub 이라고 했어요. 휴가 때 ans Meer fahren 바다로 가면 되겠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라고 하고선 on a auto 자동차 없이 그곳으로 어떻게 가지? 라는 표현이 어디로 가다? 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전치사래요. 형용사 부사 어디 있었나요? dort hin 이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 일단은 dort hin을 써서 해석이 가능한지 볼까요? dort hin이 아니라 dahin이었네요. 선생님이 네. 우리 자동차 없이 그곳으로 어떻게 가지? 라고 하는 거 일단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불가능하거든요. 자, 나머지 볼게요. Gute Frage. 좋은 질문이야. 그리고 나선 Das Geld für unseren Urlaub. 우리 휴가 비용도, 돈도 Ist ja auch 벌써 schon 이라고 했어요. 그곳으로 다 보냈지. 이체가 이미 끝났다. 비용 지불이 끝났어. 라고 하는 표현은 schon, dahin, 뭐뭐뭐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해서 dahin을 써서 돈도 이미 그곳으로 다 넘어갔지 라는 표현의 정답 1번입니다. dahin 아마 여러분은 동사랑 같이 쓰이는 구문으로만 지금 봤을 텐데 이렇게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에 어디에 무엇을 이미 끝내서 보내버렸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선생님 보기엔 좀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거 보고선 첫 문장은 다행인데 아, 이 끝에 문장을 보고 여러분이 고민을 하시겠구나 싶었거든요. 지금 공부하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의 팁스 여기에서 나왔었던 형용사들 중에서 우리가 미처 못 살펴봤던 아이들 정리 한번 하고 가도록 할게요. gerade 하고 sicher입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gerade는 형용사를 쓰면 곧은 반듯한 이란 표현이에요. 그래서 er sitzt nicht gerade 라고 하면 그는 지금 어떤 자세로 곧은 자세로, 즉 등을 딱 펴고 이렇게 좋은 자세로 앉아있지 않고 꾸부정하게 앉아있던지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gerade, 부사로서 막 쓰이면 der Bus kommt gerade. 지금 막 버스가 오고 있네요. Ich habe die Hausaufgaben gerade fertig. 내가 방금 전에 숙제를 끝냈습니다. 라고 하거나 이런 표현을 쓸 때 gemacht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완료시제형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Sicher는 안전한이어서 die Straßen sind nicht sicher. 도로는 현재 안전하지 않아요. 라는 표현이고요. 분명하다, 확실하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씁니다. This is eine sichere Sache.
분명한, 명확한 사건이야 라는 표현이고요. Das kannst du sicher machen. 너그 분명히 할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속담입니다. Er will mal sicher gehen 해서 관용적 표현으로 쓰는 거여서 그는 안전한 길로 가려고 해. 직역하면 이런 의미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겨보며 가려고 해 라고 해서 항상 무엇을 조심해서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Eine sichere Hand haben. 그러면 손이 어떤 거예요? 확실하고 안전한 손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솜씨가 아주 좋다라고 해서 특히나 사실은 의술이 뛰어난 사람에게 er hat 또는 sie hat eine sichere Hand 믿고 맡겨도 돼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sicher가 의사소통 구문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상대방이 뭐뭐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sicher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물론이지, 당연하지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 의미까지 같이 한번 메모해 놓으시고요. 우리는 의사소통 기능 영역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Was ist mit dir los? 너 무슨 일이야? Du siehst aber schlecht aus. 너안 좋아 보이는데? 라고 하고선, Ach, meine Mutter geht es nicht gut. 우리 엄마 건강이 좀안 좋으셔. 라고 하고선, Deshalb mache ich mir um sie.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수거 구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옴지라고 해서 제기대명사도 같이 쓰입니다. 그녀에 대해 무엇무엇을 한다인 거잖아요. 걱정을 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런데 걔가 전치사,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를 쓴다라고 했으니까 sich sorgen um etwas machen이라는 표현이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서 명사 찾으면 2번이 정답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긴 관용적 수거 구문입니다. 전치사 수거 구문. Das tut mir sehr leid. 상대방 뭐라고 해? 너무 안 됐다. Ich wünsche ihr gute Besserung. 그녀가 곧 낫기를 바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1번의 Spaß, 즐거움이고요. 3번의 Aufgabe, 과제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의 Ausflug, 소풍입니다. 5번의 Geschäft는 상점이란 뜻도 있고 사업이란 뜻도 있어요. 지금은 운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제기동사 수거 구문을 찾아야 됐으니까 sich sorgen um etwas machen 정답 2번이었네요. 계속해서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있어요. Entschuldigung, wie komme ich am besten zur Stadtbibliothek? 그랬더니 Nichts einfacher als das. Sie gehen immer geradeaus. Dann stehen Sie schon da. Oh, so einfach ist das. Wie weit ist es denn von hier? 하고 뭐라고 대답했네요. 실례합니다. 라고 하고선, Wie komme ich am besten zur Stadtbibliothek? 제가 어떻게 하면 가장 am besten, 좋은 방법으로 뭐할수 있어요? 시립도서관에 갈수 있을까요? 즉, 시립도서관에 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뭔가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Einfach의 비교급을 형태를 썼어요. als 쓰고선, Einfach는 단순한 쉬운이잖아요. 그런데 비교급을 써서 그것보다 더 쉬운 것은 nichts,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주 간단하죠. 를 이렇게 쓴 거. nichts ist einfacher als das. 라고 한 거예요. Sie gehen immer geradeaus. 뭐 하래요? 계속 직진하시고요. Dann stehen Sie schon da. 그러면 벌써 그 앞에 da stehen 이라고 했어요. 서 있으실 거예요. 그냥 쭉 직진하시다 보면 시립도서관이 보입니다. 라고 한 거죠. So einfach ist das. 그렇게 쉽다고요? 라고 얘기하고선, Wie weit ist es denn von hier? 일단은 계속 직진하라고 했으니까 쉽다고는 했지만, 얼마만큼이나 걸어가야 되나 궁금한 거예요. weit는 먼이잖아요. 여기에서부터 도대체 얼마나 먼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리를 얘기해주기도 하고, 거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을 답변하기도 합니다. 자, 봤더니, gehen Sie von hier los. los는 출발하다란 표현이잖아요. 여기에서 출발하세요는 얼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답으론 적합하지 않아요. Ich bin selber fremd hier. Fremd는 낯선, 이질적인이거든요. selber는 스스로란 표현이에요. 제 자신도 이곳이 낯설어요. 즉, 저도 여기 처음인데요. 그래서 길 설명할 수 없을 때 쓰는 표현이고요. 3번, nur 5 Minuten zu Fuß라고 했어요. 걸어서란 방법이 나왔고, 5 Minuten, 5분이고요. nur는 단지예요. 걸어서 5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단지 5분만 걸립니다.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네요. Sie liegt der Bank gegenüber. 이거는 위치 설명하는 거죠? 뭐, 맞은 편에 있어요? 은행 맞은편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5번, Sie sind in der falschen Richtung 방향이에요. 당신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길을 찾아가는 방법이 틀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멀어요? 얼마나 걸려요? 였으니까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계속해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문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Dr. Tanja Schneider, Tierärztin. Sprechzeiten.

mi und früh. 일단 선생님 다 약자를 읽었지만 각각에 해당하는 의미의 요일이 있죠. Montag, Mittwoch, Freitag이고요. 10:30하고 12:00예요. Von하고 bis 여기 전치사에 읽을 때는 그렇게 읽어야 되겠죠? 자, 10시 30분에서 12시까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von Montag bis Freitag von 17 Uhr bis 19:30입니다. Marktplatz 21 하고서는 쭉 뭐가 나오나요? Postleitzahl 우편번호가 나오고 Dresden 하고 아래쪽에는 앞에는 연락처 전화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이렇게 생긴 기호가 들어간 걸로 봐선 이건 이메일 주소예요. 그쵸? 그럼 안내문서 언급되지 않은 거 찾을 텐데 일단은 이거 봤더니 그쵸? 병원 앞에 붙어있는 간판이에요. 탄야 슈나이더 박사님이에요. 의사. 어떤 부분을 진료를 하나요? 티아 에스틴, 수의사라고 되어 있고요. 슈프레시사이트니 진료시간이란 표현으로 쓰인다라고 했어요. 자, 진료시간이 봤더니 오전 진료와 그 다음에 야간 진료로 나뉘어집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오전 진료만 해요.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1시간 반밖에 진료를 안 하시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지만 항상 야간 진료를 합니다. 언제? 5시부터 7시 30분까지. 즉 야간 진료하는 날이 조금 더 많아요. 위치는 마크플라츠 21번가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있나 했더니 드레스덴시에 위치하고 있네요. 전화번호가 앞에 나와 있어요. 텔하고 나와 있던 정보였고요. 병원 주소는 여기 나와 있네요. 번지수까지 나와 있으니까 명확한 주소이거든요. 마트 광장, 시장 광장 21번지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주소지이고요. 진료 요일과 진료 시간 두 줄에 걸쳐서 설명했습니다. 수의사의 성별,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겠지만 여러분 여기에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었어요. Dear Ast에서 끝나지 않고 EN 붙이고 그 다음에 변모를 바꿔서 여자라는 의사 표현을 쓰임 썼거든요. 그래서 여자 수의사이구나라고 성별도 알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혹시 요거 보고 헷갈리신 거 아니겠죠? 이거는 이메일 주소였어요. 그래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는 5번이에요. 5번. 네, 아마 4번에서 잠시 멈추셨을 거예요. 다 성별 어떻게 알지? 라고 하면 아 위쪽에서 독일에서는 직업 명사를 나타낼 때 성별에 맞게끔 여성이면은 EN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남성형을 대표로 사용을 하지 라고 했던 거 기억을 하셨다면 아 그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체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9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안 좋아 보인다라는 표현이 오늘 벌써 두 번째 등장했어요. Du siehst aber nicht gut aus. 라고 하고서 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Morgen habe ich eine Prüfung in Physik. Aber ich bin nicht so gut in Physik. Ach, ich verstehe. 라고 했어요. 너 안 좋아 보여. 하고 뭐라고 물었더니 내일 나 물리 과목에서 이렇게 in 하고 과목명이 나면 무슨 무슨 과목에서죠. 물리 과목에서 시험이 있어. 그렇지만 하고선 good in 또는 schlecht in 이라는 형용사를 써서 어느 교과목의 성취도가 뛰어나다, 나쁘다 또는 무엇을 잘하다, 못하다를 설명을 해요. 나는 물리를 그다지 잘하지 않아. nicht so good 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걸까요? 지금 걱정되는 거죠. 그때 상대방이 ach, ich verstehe.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를 ich verstehe 라고 한 거예요. 네가 왜 그러는지 나도 충분히 이해가 돼. 이런 의미를 쓸 때 ich verstehe 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일단 무슨 일이야? 무슨 걱정 있어? 어디 아파? 이런 표현을 더 썼겠죠? 볼까요? Was hast du denn? 정답 1번에 있네요. 벌써. 너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자, 이런 거 쓰거나 아니면 모두 쓸 수 있었죠? Was is passiert? 아니면 무슨 일 생긴 거야? 라고 했을 때 Was is los? 아까 los가 시작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라고 했는데 벌어지다라고 표현하는 표현도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기다, 발발하다라는 표현에서 Was is los? 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무슨 일 생긴 거야? 왜 그래?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자, wie bist du in English? 아, 성적 물어보고 있네요. 너 영어는 성적이 어때? Wie gut bist du? 또는 welche Note hast du in English? 이런 의미를 지금 쓰인 거니까 활용할 수 없는 거고요. Welche Note hast du in Physik?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물어보죠. 너 물리에서 몇 등급 받았는데? 성적 몇 받았는데? 라고 묻는 표현이에요. 저기 의문사 welche를 사용하는 이유는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독일은 1에서 6등급, 즉 1에서 6 중에서 점수 하나를 받는 거죠. 노트를 받습니다. Wie viele Fächer hast du heute? 오늘은 몇 개 과목을 배워 라고 해서 몇 교시 수업이 있는지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고요. Wie oft hast du in der Woche Physik? 이거 시간표 정보 물을 때 사용하는 거죠. 물리 일주일에 수업 몇 시간이나 들었어?

를 보는 표현입니다. 지금은 was is to that was has to then was is passiert was is los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여기에 하면 항상 짝꿍 나올 수 있는 게 1번이에요. 물론 저 표현이 나왔어. 이게 만약에 병원 대화의 상황이었으면 이런 대화로 이어지는 것보다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was fehlt dir 또는 was fehlt ihnen 펠렌 동사를 활용하는 거 쓰면 어디가 아파?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9번의 상황 여러분 잘 정리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Guten Tag, mein Name ist Anna Fleischer. Ich habe einen Termin um 10 Uhr bei Herrn Schmidt. Guten Tag, das ist richtig. 뭐라고요? 여기선 Bitte nehmen Sie Platz. Danke 라고 했습니다. 보기 내용을 먼저 한번 보고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유추해야 될것 같아요. 선생님 처음에 병원 대화인가라고 했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볼게요. Mir fehlen Sie. 저는 당신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이고요. Be Sie sind die nächste. 당신이 다음 순번입니다. Sie, ich habe Sie gefunden. 제가 당신을 찾았습니다. Die, Ihr Name steht nicht da. 제가 당신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네요. 즉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태민이 있다, 예약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나 플라이셔입니다. 저는 10시에 슈미트 씨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약속이 잡혀 있어요라고 해서 회사를 찾아간 거면 이때 상담 예약을 한 거고요. 만약에 병원 상황에서도 태민을 쓰니까 그러면 오전 10시에 누구 슈미트 선생님께 뭐가 있어요? 진료 예약이 있어요. 보통 그랬으면 아마 닥터 슈미트이라고는 표현을 썼을 거라서 지금 일단은 요 상황은 조금 더 열어놓고 봐야 할것 같아요. 병원이다라고 제안해서 볼순 없어요. 태아민 때문에 여러분이 대부분 막 병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네, 맞네요. 라고 하고선 일단 앉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예약한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아, 네, 맞습니다. 당신이 다음 순번입니다. 라고 해서 병원 상황에 있으면 차례가 되었네요. 라고 하는 표현에 be를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료 예약이 되어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뭐 스케줄상 예약, 상담 예약을 한 사람이 맞다면 뭘 해야 돼요? 일정에서 그 사람이 있는지 찾아야 되죠. 그래 놓고서 아, 네, 여기 이름 찾았네요. 라고 하는 표현도 쓸수 있어요. 어디 있어요? Ich habe sie gefunden. 답이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했던 아니면 접했던 상황보다 조금 더 열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기 선지를 선택하는 건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넣어서 다시 해석해 보면 당신이 다음 차례입니다. 일단은 앉으세요. 그 다음에 아, 네, 이름 찾았습니다. 우선은 앉으세요. In 미치를 선택한 3번이 정답이고요. Mir fehlen Sie는 여기에선 쓸수 없어요. 보고 싶었어요. 지금 처음 보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름이 없습니다는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권유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die는 활용될 수 없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stehen 동사가 여기에서는 기록되어진, 쓰여진 이란 의미로 쓰인 거예요. 우리 오늘 한번 정리했었잖아요. 앞에서, 그죠? 어디에 무엇이 세워진 이런 표현으로 활용되었는 거 말고도 이렇게 다른 의미로 쓰이는 다의어 동사이기도 했다라고 했으니까 의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11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Imzug. Entschuldigen Sie bitte, ich glaube, Sie sitzen auf meinem Platz. Wagen 3, Platz 7. Ich habe auch den Platz 7 reserviert. Welcher Wagen? 그랬더니, oh nein. Wagen 5, ich sitze hier falsch. 하고서, ja, wir sind im Wagen 3. 라고 했어요. 볼게요. Das tut mir sehr leid. 하고선 뭐라고 얘기하고선 Danke, dass Sie das verstehen können.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상황은 명확히 줬어요. Im Zug, 열차 안에서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열차 안에서라는 상황은 알게 된 거니까 보기 선지 먼저 보지 않고 대화 구문부터 이번에 먼저 해석해 볼게요. 보통은 보기 선지가 나오고 빈칸에 알맞은 걸 찾을 때 우리 보기 선지 먼저 읽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인지 이거를 파악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일단 열차 대화 상황인 거니까 그 상황에 맞게 이 대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신뢰합니다라고 하고선 glauben 동사 믿다인데 그거 말고 또 무슨 뜻이 있나요? 뭐뭐라고 여기다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제 생각에라고 하고선 Sie sitzen auf meinem Platz. 제 좌석에 당신이 앉아 있는 것 같은데요라고 한 거죠. 그럼 열차 상황인 거니까 아.
좌석 예약을 하고 왔는데 본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구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좌석번을 얘기해줘요. 객차 3호, 그 다음에 좌석 7번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도 Ich habe auch den Platz 7 reserviert 이라고 해서 저도

7번 좌석을 예약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열차 예약할 때 어떤 객차에 어떤 자리를 선택하는지 번호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명확히 아는 거예요. 저도 좌석 7번 예약한 건데요. 라고 했더니 뭐를 물어봤냐면 welcher Wagen이라고 했어요. 어느 객차이죠? 라고 한 거예요. 즉 여러 개의 객차가 있는데 여기는 몇 번? 3번 객차입니다. 인 거죠. 다른 객차에 7번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때 was für ein을 쓰지 않고 welcher를 쓰는 건 열차마다 맞아요. 객차의 개수는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 어느 거인 거니까 welcher를 쓰고요. Wagen이 남성 명사입니다. welcher라는 의문사는 항상 정관사처럼 변한다라고 했어요. 남성 일격어음이 붙은 거예요. 어느 객차죠? 라고 했던 이 사람이 실수한 거 아는 거죠. 어머나 안 돼요. 어떡하죠? 하면서 저는 몇 호? 5번 객차이네요. 하고 falsch라는 형용사 썼어요. 제가 여기 잘못 앉았네요. 라고 하고선 야, wir sind im Wagen 3. 우리 몇 번 객차? 우리는 지금 3번 객차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밑줄 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은 괜찮습니다.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보기 선지는 괜찮습니다 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선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외에 이 상황에 적합한 거를 조금 더 생각해보고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Danke, the Sie, das Verstehen. Verstehen 동사는 이해하다죠. 당신이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즉, 양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자, 봤더니 das macht nichts 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표현이에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das macht nichts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아는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선택을 하고 나머지 볼까요? das kann man laut sagen. laut는 큰 시끄러운 이런 표현이에요. 그것은 크게 말해도 되죠 라고 하는데 실제로 정말 시끄럽고 크게 말하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네 말이 맞아 라는 의미의 관용구를 지금 여기서 쓴 거예요. 너 크게 말해도 돼? 라고 하는 표현이 아, 당신 말이 맞아요. 그렇죠? 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Das kann man laut sagen 이라고 하는 표현은 네, 그렇죠. 잘못 앉으신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니까. 그럼 상대방이 뭐 하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양해해 주셔서.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이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 Das interessiert mich nicht 이란 건 전 그걸 관심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앉았네요. 라고 했더니 저랑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좀 무례한 표현이잖아요. 여기선 쓸 수 없어요. 뒤에 볼까요? Das ist mir auch schon passiert. passiert은 일어나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저도 이미 있었던 적이 있어요. 라고 해서 아 누구에게나 충분히 발생할 수, 생길 수 있는 일이죠. 라고 하는 답변을 해준 거예요. 몇 번? 아, D를 선택한 3번이 정답이고요. 원래 이 상황에선 괜찮습니다. 사과 인사에 대한 괜찮습니다가 쭉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매체에 대가 모두 다 한 번 더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송합니다에 대한 어떤 답변을 쓴지 볼까요? Kein Problem. Ist schon gut.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선지예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das kann schon mal passieren. 요거는 본 적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에게도 생길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상황을 조금 바꾸어서 제시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문을 연습했던 거가 조금 다른 문장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해 두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12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Heute ist ein heißer sonniger Tag. Wollen wir zusammen etwas draußen machen? 그랬더니 Eva가 Ja, klar. Was schlägst du vor? 그랬더니 Felix가 다시 Wie wäre es, wenn wir? 라고 해서 Wie wäre es는 무조건 제안하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오늘 매우 덥고도 화창한 날이네 라고 한 거예요. 우리 같이 바깥에서 실외라는 표현이죠. 바깥에서 무엇을 할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좋지. 클라는 너무 좋아. 당연하지. 이런 표현이에요. Was schlägst du vor? Vorschlagen 제안하죠. 너는 뭐를 제안하는데? 라고 했더니 제안하는 표현이 들어간 거죠. 우리 뭐뭐뭐 하면 어떨까? 즉 날이 더우니까 바깥에서 할 수 있을 법한 즉 무더운 날씨와 관련되어진 내용은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적합하지 않은 거겠죠? 볼까요? 아이스 에스긴 우리 같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는 건 어떨까? 2번, zu Hause lernen, 집에서 공부하는 거 어때? 오늘 굉장히 화창하고 좋네. 그랬더니 야, 집에서 이런 날은 공부해야 되지. 하진 않겠죠. 왜냐면 draußen이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바깥에서 무엇을 하자. 근데 여기는 뭐예요? 집 안에서 공부하자. 알맞지 않은 거 2번이네요. 3번, an den See fahren, 호수가에 가는 건 어때? 바깥에서 무엇을 하자고 일단 제안

했어요. In Sri Matkin, 수영하러 가는 건 어때? 가능합니다. Im Café etwas Kühles trinken. Kühl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선을 한이어서 날씨 표현할 때 주로 쓰는 걸 여러분은 보셨을 텐데 그거를 명사화해서 써서 커피숍에서 뭔가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건 어때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엇인가 차가운 것을 중성 명사화해서 쓴 겁니다. 차가운 아이스커피나 뭐 이런 걸 마시는 거 어때? 라고 제안을 한 거죠. 날이 더우니 쿨레스라고 해서 설명하는 거 가능하죠.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거, 알맞지 않은 거는 2번이었습니다. 2번. 선지 구성 중에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좀쓸수 있을 법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계속해서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있으면 Vielen Dank für die Blumen. 감사 인사가 났어요. 꽃 선물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고 뭐라고 대답하겠죠? 천만에요. 뭐 그런 걸 고마워하고 그러세요. 이거 찾으면 돼요. Schade. 아, 아쉽네요. 불가능하고요. 안개님, 언제 쓴다라고 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요. Stimmt so. 쓸수 있는 상황 정해져 있어요. 거스름돈 필요 없습니다. 계산 다 맞습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Du hast recht. 네 말이 맞아. 꽃 너무 감사해요.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쓰진 않겠죠. 자, 괜찮아요. 어딨어요? 5번, nichts zu danken 이라고 합니다. bitte schön 이런 표현이랑 nichts zu danken 이렇게 같이 쓸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좀 쉬운 문제였었죠?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4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Endlich habe ich eine neue Wohnung gefunden. Bist du mit ihr zufrieden? 그랬더니, ja, sehr. Sie ist groß und hell 이라고 했네요. 마침내 내가 새 집을 찾았어. 오랫동안 집을 구했나 봐요. 그랬더니 to freedom with etwas 해서 무엇에 만족하다이고 여성 명사로 받았습니다. 왜냐면 본능이거든요. 그것에 만족하니라고 했더니 뭐예요? 매우 만족해라고 하고선 그 집은 크고 밝아라고 했어요. 상대방이 일단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은 거잖아요. 그럼 너무 잘 됐다. 다행이다. 이런 표현을 썼을 건데 그런 의미를 담지 못한 걸 찾으면 되네요. 볼게요. Schön für dich. 너한테 너무 잘 됐다. 왜냐면 집이 크고 밝고 마침내 집을 찾았거든. 이거 가능합니다. Du hast Glück gehabt. 너참 운이 좋았네. 왜냐면 크고 밝은 집을 잘 구한 거잖아요. 이것도 쓸수 있어요. Mit herzlichen Grüßen. 온 마음을 다해 뭐뭐뭐라고 하는 저 부분에 속아 넘어간 거 아니겠죠? 이거 딱쓸수 있는 상황 고정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편지 맺은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온 마음을 담아 인사를 전합니다. 하고선 그 뒤에 서명, 자기 이름 쓸때 쓰는 맺은 말입니다.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거 3번이에요. 즉, 구어로 대화 상황에서 이 표현을 안 쓴다는 뜻이에요. Ich freue mich für dich 라고 해서 너가 그렇게 만족한다니 나 너무 기쁘다 라고 해서 너를 위해 기뻐 잘 됐다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하고요. 5번 Schön, dass du so eine Wohnung gefunden hast. 다행이다. 잘 됐다. Schön이에요. 그런 집을 찾았다니 잘 됐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쏙 드는 집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쵸? 마음에 알맞지 않은 거 편지글에 쓰는 mit herzlichen Grüßen 아니면 mit Liebe 이런 표현들은 다 편지 맺은 말로 쓰는 아이들이에요.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가구가 배치될 곳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좀 새로운 유형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이거 다 그냥 항상 대화로만 봤고 아니면 어디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전치사 활용형 문제였는데 이젠 그림 제시가 되어서 두 사람이 이거 어디다 갖다 옮길까?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볼까요? Wohin soll die Lampe kommen? 이 등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 해서 들고 있는 요 등이에요. 스탠드 등. 그랬더니 Neben den Tisch bitte 라고 했어요. 테이블 옆으로 가져다 줘 라고 해서 사격으로 이동의 의미를 담았거든요. 테이블 옆이면 어디예요? 5번이죠. 5번.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여기에 나서 TV 옆이라고 하면 Neben dem Fernseher 라고 했을 거고요. 아니면 Vor dem Sofa 라고 소파 앞에 아니면은 an der Wand 해서 벽에다 붙여줘 라고 해서 안 되어는 안 되고 안티를 써야 되겠네요. An die Wand 해서 벽에다가 벽 근처 어디다 해줘 라고 하는 표현으로 전치사를 써서 어디로 이동시키다 했을 때 이렇게 실내 공간 안에서 해당하는 장소를 찾는 상황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전치사 의미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6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토요일 위인에 예상되는 날씨는? 이라고 했어요. 호텔 B&C, Guten Tag! 이라고 했어요. Guten Tag, hier Neumann. Ich rufe aus Bern an. Ich komme am Samstag in Wien an.
Und möchte gern wissen, wie das Wetter in Wien ist. 그랬더니 die Sonne scheint gerade, aber es soll am Samstag regnen. Dankeschön. 이라고 했네요. 안녕하세요. B&C 호텔입니다. 라고 있어요. 손님이 마주한 상황인가 대면한 상황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Guten Tag, hier Neumann 이라고 해서 이쪽은 너희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지칭을 하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전화 통화예요. 전화로 지금 너희만 씨가 전화를 해서 아, 네, 전화 건 사람은 너희만입니다. Ich rufe aus Bern an. 뒤에서 뭐라고 했어요? 저는 베른에서 지금 전화를 걸었어요. 토요일에 빈에 도착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알고 싶은데 그곳의 날씨, 즉 빈의 날씨가 어떤가요? 라고 했더니 Die Sonne scheint gerade. Sonne scheint은 화창하다죠. 지금 막 날씨가 화창한데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언제 온다고 했나요? Samstag, 토요일에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aber, 하지만 Es soll am Samstag regnen. 토요일에는 비가 온다고 하더군요. 고맙습니다. 입니다. 호텔 B&C가 아마 이 너이만 씨가 예약한 숙소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전화해서 야, 날씨 좀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전화한 거예요. 이 상황이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나? 있을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물론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지만, 현지에 전화를 해서 날씨가 정확하게 어떤지 지금 확인한 내용이고요. 토요일에 날씨였으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Die Sonne scheint도 할수 있지만, Es ist sonnig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이렇게 구름이 덮인 날은 뭐라고 하나요? Bedeckt를 쓴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는 Es schneit, 이래서 동사로 눈이 내리다라고 쓸 거고요. 요거는 형용사 씁니다. Es ist windig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바람이 세차게 부네요라고 하는 표현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 문장들이었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 17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Es ist Viertel vor sechs. Ich habe schon Hunger. Willst du weiter lernen? Ja, etwa 45 Minuten noch. Gut, dann essen wir zusammen zu Abend. Einverstanden 이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시간이 몇 시인가 했더니 6시가 되기 15분 전이래요. 그러면 현재 시간은 오후 5시 15분입니다. 그래 놓고선 Ich habe schon Hunger. 나 벌써 배가 고파 라고 한 거죠. 이게 지금 도서관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배가 고프다 하고선 Willst du noch weiter lernen? 너 계속 공부할 거야? 하고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응 하고선 약, 대략이라고 했어요. 45 minutes, 몇분 정도 더 하고 싶대요? 45분 정도 공부를 더 하려고 하는데, 너라고 했습니다. Good, 알겠어. Dann essen wir zusammen. 우리 같이 밥 먹자라고 했어요. 몇 시에? 얘가 한 45분 더 공부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45분 더 하면 되죠? 그때 저녁 같이 먹자라고 얘기한 걸 거예요. 5시 45분에 45분을 더하고 나면 아마 6시 반이라고 하는 시각이 나올 건데 이 6시 반을 표현하는 방법이 독일에서 두 가지 있습니다. 그걸 잘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되겠죠. 상대방이 일단은 그때 뭐뭐뭐 하자라고 하니까 B가 Einverstanden, 동의해, 알겠어. 그래서 6시 반에 그래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한 거예요. 자, 뭐라고 하면 될까요? Halb acht 하면 Halb는 일단 앞선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는 거라서 8시 반이 아니라 7시 30분, 즉 저녁이면 19시 30분을 뜻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Halb sieben이 몇 시인가요? 6시 30분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Fünf vor sieben은 6시 55분이고요. Viertel nach sieben, Viertel은 15분이잖아요. 7시 15분 지난이라고 했으니까 7시 15분이고 Zehn vor halb acht, 이거는 이제 조금 계산해봐야 되겠네요. Halb acht은 아까 7시 반이라고 했잖아요. 7시 반에서 몇 분이 모자란? 10분이 모자란 인 거니까 7시 20분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기준 시각을 독일에선 두 개를 잡을 수 있어요. 정각이랑 할프를 잡아서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30분에서 10분 지난, 10분 모자란 이런 표현으로 시각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현재 밥을 먹으려고 하는 시간은 6시 반이라는 시각. 정답 2번 확인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17번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오늘 어휘 영역에 좀 정리한 내용이 많았거든요.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18번째 문제부터 30번째 문제를 만날게요. Bis nächste Stunde. Auf Wiedersehen. Tschüss.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능 안문 김연수입니다. 2027 수능 완성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강의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한자 마스터키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절입니다. 이 글자를 보면요, 맨 위에 대나무 죽이 있죠. 이 글자는 원래 대나무의 마디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이 마디는요, 대나무의 줄기를 기준에 따라 구분해 주기도 하고 튼튼하게 잡아주기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시기를 구분한다라는 의미에서 절기, 그리고 기준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조절한다는 의미에서 절제, 절약이라는 뜻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굽히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절개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나무의 마디라는 원래의 한자의 뜻을 알면 이 나머지와 연계된 한자도 쉽게 그 뜻을 유추하면서 기억하기 편할 겁니다. 그래서 한자의 원래 뜻을 통해서 여러 뜻도 쉽게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의 문항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올해 모의고사 1번 문항입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한번 대화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조선 후기 화가 김홍도의 작품입니다. 그림을 감상해 볼까요? 모자를 쓴 사람과 댕기를 딴 사람이 등에 짐을 지고 있어요. 그림에 두 사람이 나타나 있죠. 그래요, 이 작품은 두 사람이 성 아래로 돈을 짊어지고 가는 모습을 그렸다고 해서 성하 전도라고 한답니다. 자, 이 문항은 어떻게 푼다? 이 설명을 가지고 이 한자를 하나씩 매칭해 보면서 빠진 글자를 찾는 문항이었죠.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성 아래죠. 성하. 이 글자는 돈 전자예요. 돈을 짊어지고 가는 모습을 그린 도자, 그렸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짊어지고 간다라고 하는 글자가 기억에 들어가면 되겠죠. 1번부터 한번 5번까지 짊어지다의 뜻을 가진 한자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은요, 아버지 부자죠. 아비 부자. 자, 2번은요, 부, 등에 짐을 지다. 질 부자거든요. 오, 그러면 어때요? 짊어지다, 돈을 짊어지다고 했으니까 뜻이 통하는 한자는 2번이 되겠네요. 부. 자, 3번은요, 휴, 쉬다란 뜻이에요. 부는요, 부자, 부유하다, 넉넉하다 할때 부자죠. 자, 환자는요, 요 앞에 이렇게 손수자가 있죠? 바꾸다란 뜻이에요. 교환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성 아래에 돈을 짊어가는 모습을 그렸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하, 부전도, 질 부자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선택지에 나오는 한자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자가 나왔고, 그와 관련된 어휘와 성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선택지에 나온 아버지 부자 살펴볼게요. 조부, 할아버지 조자죠? 그래서 조부, 할아버지를 한자어로 바꾸면 조부가 되겠습니다. 자, 백부는요, 백이 맏 백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아버지를 백부라고 합니다. 자, 부자 유친하면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때 친구들이 이 친함이 뭔지를 물어봐요. 선생님, 친하다는 뜻이 뭐예요? 여기서 친하다? 여기서는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을 서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까 답이었던 질 부자는요, 등에 짐을 지다. 승부에 지는 것도 이 부예요. 책임을 지는 것, 또 빚을 지는 것. 그러니까 지다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가 이 부자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휘 예시를 보면요. 부담, 그죠? 뭔가 책임을 진다, 뭔가를 메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승부는 뭐예요? 이기고 지.

지는 거예요. 이때는 승부의 지다에 부가 되겠죠. 부채는요, 빚을 지다. 부채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이 빚을 지다의 지다입니다. 자, 휴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기초 한자예요. 쉬다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쉴 휴자에 실식자를 붙이면 휴식, 연휴, 이에 연자에 쉴 휴자죠. 휴일이 이어져 있을 때 우리가 연휴라고 하잖아요. 자, 휴화산은요. 화산은 화산인데 활동을 쉬고 있는 화산, 휴화산이 되겠죠. 자, 우리 부자도 볼게요. 부자, 부유하다 할때 부자죠. 자, 반대 글자, 가난할 빈. 요렇게 연결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유하다, 넉넉하다 해서 부유. 부귀는 뭐예요? 부자이면서 귀하다. 그래서 이 부자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거라면 귀자는 신분이 높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부국강병은요,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한다. 라는 의미예요. 자, 아까 환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죠? 요 앞에 손수변이 있다. 바꾼다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분위기나 공기를 바꾸는 걸 뭐라고 해요? 환기. 자, 환승은 뭐예요? 내가 타고 있던 것을 바꾸는 거죠. 환승. 환율은요, 바꾸는 비율이에요. 다른 나라의 돈과 우리나라의 돈을 바꿀 때, 그 바꾸는 비율을 우리가 환율이라고 하죠. 그럴 때 쓰는 한자입니다. 자, 그럼 우리 2번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조건이 주어지고 그에 부합하는 한자를 찾는 문항입니다. 조건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한자의 음은 이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이 글자는 풀초조. 음이 같다고 했으니까, 아,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한자의 첫 번째 힌트, 초라고 읽는다. 자, 두 번째, 총액은 이것과 같지라고 했어요. 총액은 어떻게 해요? 직접 써보면 알수 있다라고 했어요. 1, 2, 3, 4, 5, 6, 7. 7액을 찾는 거구나. 이 한자는 7액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수는 이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부수는 어때요? 내가 부수를 잘 모르더라도 이 위의 모양이나 이 아래의 모양과 비슷한 것을 좀 유추해서 찾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이 나눌 분의 부수는요, 칼 도자예요. 여기 들어간 한자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조건 볼게요. 이 글자 뒤에 심을 결합하면 처음에 먹은 마음을 뜻하는 말로 쓰여. 자, 이 글자가 마음 심자죠?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한자의 음이 초예요. 아, 초심인데, 이때 이 초가 어떤 마음이냐면, 처음 먹은 마음이죠. 첫 마음.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한자의 뜻은 처음이구나라는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네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한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음이 초인 거. 초. 일단 요거는 초가 아니죠. 권. 요게 들어가 있지만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 5번도 아니고요. 그러면 요거 아니면 요건데 획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1, 2, 3, 4, 5, 6, 7. 7액이면서 처음이라는 뜻을 가진 처음 초자죠. 그래서 우리가 답을 1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 처음 먹은 마음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 칼도자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획수도 맞고 음도 초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한자를 1번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역시나 우리 선택지에 나온 한자들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자 어휘 성어 같이 살펴볼게요. 자, 아까 우리 답이 뭐였어요? 처음이었죠. 처음 초자. 반대되는 한자 항상 연결해서 외우자고 했죠? 처음과 반대되는 거? 끝. 종이에요. 자, 우리 초지일관 뭐예요? 처음 마음 먹은 뜻을 하나로 꿰뚫는다. 처음 마음 먹었던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 했을 때 우리가 초지일관이라고 합니다. 자, 금시초문 우리 평소에도 되게 많이 쓰는 말이죠. 지금 비로소 처음 들었어.

금시초문이야 라고 했을 때 처음 초자. 자, 자초지종, 초도 들어가 있고 종도 들어가 있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초지종을 이야기해봐.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해봐 했을 때도 이 초자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 다른 선택지에 군사 병자가 있었죠. 군사를 나타내는 한자에는 군 있고요. 병사 졸도 있습니다. 이렇게 뜻이 비슷한 한자도 함께 연결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의병, 의로운 군대란 뜻이죠. 자, 복병은 뭐예요? 숨겨져 엎드려 있던 군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숨어 있다가 기습을 하는 그 군사를 우리가 복병이라고 하죠. 자, 음의병은요, 의료의 역할을 하는 군사예요. 의료의 업무를 맡는 군사. 자, 이 글자 조금 어렵죠. 닮을 초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닮게 그린 그림을 초상화라고 하죠. 자, 불초는 뭐냐면요, 닮지 못했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훌륭하신 부모님을 닮지 못한 못난 자식입니다라고 했을 때 불초라고 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권자도 아까 선택지에 나왔었죠. 요에 칼도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문서권자. 자, 요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책권자예요. 비슷한데 쓰임이 약간 달라요. 이 앞에 있는 권자는요, 문서나 표 등을 이야기하고요. 이 뒤에 거는 책을, 이 두루마기 책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식권은요, 저 먹을 때쓸수 있는 문서죠, 표. 복권은 어때요? 긁어가지고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그 문서죠. 승차권은 뭐예요? 차를 탈수 있는 표죠. 이때 권자예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량자는요, 좋다란 뜻이에요. 어질다란 뜻도 있고요. 우리가 불량식품 할때 불량, 너 태도가 불량해 라고 했을 때 불량 뭐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때 량입니다. 자, 우량은요, 넉넉하고 뛰어나고 좋다, 우량. 자, 양심은요, 좋은 마음, 어진 마음, 선악을 판단하는 마음, 양심이라고 하죠. 현모양처로 많이 들어보셨죠? 어진 어머니, 좋은 아내. 이때도 이 양자가 이 좋다 양자. 요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반되는 뜻을 지닌 한자끼리 연결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 문항은 보통 우리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네 가지 보기 중에서 두 가지는 유사한 것들이 나오고, 두 가지는 상반된 것이 짝지어져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 평소에 공부를 할때 어떤 한자가 나오면 반대되는 한자 함께 외우고, 또 유사한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부터 살펴보면요. 이 정자가 머무르다란 뜻이에요. 지는 그치다란 뜻이에요. 머무르고 그치다. 어때요? 유사하죠. 반대는 아니에요. 자, 지자 시비 볼까요? 니은에 시는 옳은 거예요. 비는 그른 거예요. 옳고 그름. 어때요? 상반된 뜻끼리 짝지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고요. 자, 기자는 일어나다. 복은 뭐예요? 엎드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어나고 엎드리다. 서로 반대되는 뜻이죠. 그래서 디귿도 맞고요. 실패는 이를 실자에 패자는 지다. 또는 어떤 일에 실패하다, 성공하지 못한 걸 말하죠. 그래서 얘도 반대가 된다기보다는 유사한 것끼리 짝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답을 시비, 기복, 상반되는 뜻끼리 묶으면 답을 3번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자, 요것도요,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은 아까 머무르다란 뜻이었죠. 지는 그치다란 뜻이었어요. 자, 어휘들을 살펴보면요, 정체, 머무르고 막혀 있는 거예요. 차가 너무 많으면 교통이 정체되죠. 그래서 굉장히 계속 머물러서 막혀 있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정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정년이 뭐예요? 일을 할수 있도록 정해진 나이, 딱 그만두는 나이예요. 이때는 머무를 정자입니다.

그래서 정년이라고 하고요. 정거장 뭐예요? 차가 머물러져 있는 장소, 멈추는 장소죠. 그래서 정거장이라고 합니다. 자, 지자도 살펴볼게요. 뭐뭐 하지 못하고 그치게 하는 거, 금지라고 하죠. 자, 방지는 뭐예요? 막아서 그치게 하는 거죠. 미리 막아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지. 제지는 뭐예요? 뭐뭐 할수 없도록 막고 그치는 거. 제지. 그래서 정과 지는 유사한 뜻으로 우리가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비도 한번 살펴볼게요. 시자는요, 옳은 거고요. 비는 그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모두 다 많이 쓰이는데, 우리 시비지심 하면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을 우리가 시비지심이라고 하죠. 자, 시시비비를 가린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두 글자씩 써서 얘는 옳은 거, 얘는 그른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시시비비를 가린다. 자, 사이비라는 성어도 우리 많이 알고 있죠. 사는 겉보기에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아닌 거. 그죠? 겉보기에는 되게 진짜처럼 보이지만 진짜가 아닌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이비라고 합니다. 자, 기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감정의 기복 이야기할 때 뭐예요?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래서 일어날 기자와 엎드릴 복자인데요. 우리 기상, 잠자리에서 일어나다란 뜻이죠. 칠전팔기 하면 뭐예요? 일곱 번 넘어졌지만 여덟 번 일어난다. 자, 기승전결. 우리 글의 전개 방식이죠. 처음에 일으키고요. 이어받고요. 전환하고요. 맺죠. 마무리하는 거. 그럴 때의 기자예요. 자, 아까 우리 복병도 나왔었죠. 엎드린 군사. 숨어 있다가 갑자기 기습을 한다. 그래서 우리 평소에는 뭐 뜻밖의 만난 변수 같은 거 우리가 복병이라고 합니다. 잠복은 뭐예요? 어디에 잠겨 있고 숨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복지부동. 땅에 엎드려서 움직이지 않는다. 꼼짝 않는다라고 했을 때도 이때 이 복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또 나머지 살펴볼게요. 실과 시를 선생님이 써놨는데 요거 친구들이 정말 많이 헷갈려 하는 한자예요. 그래서 여기 좀 위에 삐져나온 거는 이를 시이고요. 이거는 화살시자예요. 이두 개를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헷갈리지 말라고 여기 같이 써놨습니다. 자, 실수라는 건 뭐예요? 손을 잃어버리는 거, 뭔가를 놓쳐버리는 거, 우리가 실수라고 하죠. 천려일실은 뭐예요? 1000번 생각하다가 한번 실수한다. 라는 의미. 자, 소탐대실은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 이럴 때 이를 실자를 씁니다. 자, 아까 우리가 패할 패자 썼죠. 이기고 지다 했을 때는 승과 반대가 되고요. 어떤 일을 이루다? 또는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한다 했을 때는 성과도 이렇게 성패, 요렇게도 반대가 됩니다. 요것도 같이 관계를 알아두시고요. 백전불패 뭐예요? 여러 번 싸우고도 지지 않는다. 그죠? 백전불패. 부정부패는 뭐예요? 바르지 않고 썩어서 실패했다. 이런 부정부패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 어휘 성어. 이렇게 한자를 단순히 낱글자로만 외우지 마시고 연결해서 같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어장 문제가 나왔어요. 단어장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 자, 원래의 뜻과 확장된 뜻이 나왔죠? 선생님이 이 단어장 문항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뜻으로 한자를 연상하고 확장된 뜻으로 그 어휘의 뜻이 맞는지 한번더 점검한다. 이렇게 접근하자라고 했었죠. 자, 원래의 뜻 보면 자기에 해당하는 한자가 앞에 나오고 손에 해당하는 한자가 뒤에 나오겠죠. 두 글자니까. 확장된 뜻은요. 자기 혼자의 노력이나 힘을 말한대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자, 1번이 뭐예요? 스스로 자자의 힘 역자죠. 자력. 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기 혼자의 노력이나 힘? 힘 역자니까 1번을 고르면 오답일 확률이 높죠.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여기에는 손이 뜻하는 한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의 뜻과 확장된 뜻두 가지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2번 공력. 공은 공로, 정성이에요. 정성을 들인 힘이죠. 공력을 들이다. 힘은 맞는데

어떤 일에.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한다, 손을 대다, 착수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4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 나온 것 중에서 모양이 비슷한지 한번 볼게요. 자, 백자. 에이, 선생님 저 이거 다 알아요. 이렇게 쉬운 한자를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친구들이 이런 기초 한자는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 긴장된 시험 상황에서는 자칫하다가는 한획 같은 거 잘 못 보다가 조금 헷갈려서 결국엔 그 문제를 못 푸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쉬운 한자라도 모양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한자를 좀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언급을 하는데요. 이 글자는 색깔이 희다란 뜻이죠. 여기에 한 일자가 있으면 숫자 100을 나타내고요. 요 안에 획이 두 개면 스스로 자신을 나타낼 때 자입니다. 자, 이 글자도요. 평소에는 잘 알고 있는데 좀 헷갈려요. 이 힘력자가 들어가 있는 이 글자는 공을 세우다, 공로를 이야기하고요. 이 칠복자가 들어가 있는 이 공자 같은 경우는 치다, 공격을 의미할 때 공자입니다. 유사하게 생겨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아까 여러분 우리 답이 자수였잖아요. 근데 자수하니까 어떤 자수가 먼저 생각나냐면 죄를 먼저 고백하는 거, 자수하다라고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서 그때의 자수는 머리 숫자를 써요. 그래서 머리를 먼저 내놓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 자수하다라고 하죠. 우리가 아까 선택지의 그 자수와는 다른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자수는 바늘과 실로 이렇게 수놓는 거를 얘기할 때도 동음이어로 알아두시고요. 아까 우리 착자 있죠. 이 착자는요, 붙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닿다, 그죠? 그리고 도착할 때의 착자이기도 한데 땅에 닿는 거예요. 다다르는 거죠. 그래서 도착의 착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옷을 입거나 어떤 액세서리를 하는 거, 모자를 쓰는 거 뭐라고요? 착용이라고 하죠. 이것도 어때요? 피부에 닿고 피부에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입다라는 뜻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착자의 여러 가지 뜻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역, 니을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음 단어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역, 품기라고 읽어요. 맞아요. 이 글자는요. 물건 품자의 기할 귀자예요. 그래서 품귀라고 읽는 거 맞습니다. 유의어로는 작을 소자의 물건 품, 소품이 있어요. 우리 소품은요. 작은 물건이라는 뜻이지 품귀라는 단어와 뜻이 비슷한 유의어는 아닙니다. 그죠? 품이라고 이 물건품자가 같이 들어갔지만 유의어는 아니에요. 자, 물건을 구하기 어렵다, 어려움을 의미해요. 어때요? 이 귀자가 귀하다, 그죠? 물건이 많이 없고 가치가 높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품귀라고 했을 때는 물건이 구하기 어렵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품귀의 의미 맞고요. 리을, 더위가 심해서 선풍기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와 같이 쓸 수 있어요. 어때요? 그죠? 더위가 심해지면 선풍기들이 많이 팔려서 부족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품귀 현상이라고 하는 거 예문도 맞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읽었고 의미도 잘 설명했고 예문도 잘 썼어요.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을 답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성어를 채울 때 기역에 들어갈 것은? 자, 우리 이거는 성어 두 가지가 나오고 공통으로 들어가는, 여기 들어가는 자를 찾는 문항입니다. 가로 열쇠, 한 개의 돌로 두 마리 새를 잡는다. 쉬운 성어가 나왔네요. 바로 연상이 되죠. 서로 모순되어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명제. 가로 열쇠부터 한번 채워볼까요? 자, 하나의 돌로 두 개의 두 마리의 새를 잡는다. 일석이조가 되겠죠. 그래서 한 개의 돌, 두 마리의 새니까요. 자, 세로 열쇠, 서로 모순돼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명제. 우리가 두 개의 명제가 서로 두 개의

법칙이 배반하고 있다, 어긋나고 있다, 이율배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율자가 법칙이고요. 배반은 등배자의 되돌이반이에요. 그래서 서로 등지어서 어긋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명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글자, 기억에 들어갈 글자는 뭘까요? 그렇죠. 두 개를 뜻하는 두 이자가 되겠죠. 하나의 일자는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돌석자는 여기 들어갑니다. 이 율자가 법칙율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고요. 5번은 등지다 배자니까 욕한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답은 2번입니다. 자, 앞에 나온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석 2조 한 개의 돌로 석 두 마리의 새를 잡는다. 어려운 성어는 아니에요. 동시에 두 가지 이득을 본다. 하나 더 알아둔다면 일거양득이라는 성어도 한꺼번에 알아두시면 좋겠죠. 하나를 들어서 둘을 얻는다. 일석이조와 거의 유사한 뜻입니다. 자, 이율배반 두 가지 법칙이 어때요? 두 가지 규율이 서로 배반되다라는 뜻이죠. 서로 모순되어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명제. 이율배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역시나 석자, 류자, 배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돌석자가 나왔었죠. 타산지석, 다른 산의 돌 어때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나의 것을 반성하거나 고치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죠? 남의 어떤 사소한 언행이 나를 되돌아보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산의 돌, 타산지석이라고 합니다. 자, 경금 녀석은요. 금을 보기를 돌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탐하지 않고 탐욕스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계란으로 돌을 친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성어로 바꾸면 이란격석이라고 해요. 자, 율자는요. 법칙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편일률이라고 하는 성어, 천 가지의 책이 한 가지의 법칙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지 않고 굉장히 그 모습이나 내용이 비슷할 때 우리가 천편일률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배자는요. 원래 신체 부위 등을 뜻해요. 그런데 거기서 등지다, 배신하다 이런 뜻으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등 뒤에 있는 거 배후. 배수지는 뭐예요? 물을 등지고 치는 진. 자, 면종복배는 얼굴로는 따르고 배, 속으로는 배신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과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거. 자, 요거는 교과학습 용어입니다. 그런데 아주 어렵진 않아요. 자, 이 그림처럼 겨울이 되면 동물은 활동을 중단하고 땅 속에서 겨울을 보냅니다. 곰, 박쥐, 뱀 등에서 볼 수 있는 겨울잠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라고 돼 있죠. 우리 평소에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일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글자가 면이에요. 수면, 잠잘, 면자죠. 그러면 앞에는 겨울을 뜻하는 글자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겨울을 뜻하는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 계절을 뜻하는 글자가 다 나왔어요. 봄, 춘, 자. 여름, 하. 가을, 추. 겨울, 동. 추나 추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답을 겨울, 동, 자를 넣으면 동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겨울잠을 한자로 고치면 동면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 글자는요. 영자예요. 길다, 영원하다 라는 의미의 영입니다. 우리 비교적 쉽게 겨울 동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추나추동이 들어가는 성어 어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춘추, 봄과 가을이라는 뜻인데요. 나이를 높여 부르는 말이기도 해요. 시간을 나타내니까요. 그래서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자, 일장춘몽하면 뭐예요? 한바탕의 봄꿈. 굉장히 덧없는 쓸쓸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일장춘몽이라고 해요. 춘래불사춘이라고 하는 시 구절에서 이제 유래된 건데

있는데요. 봄이 왔건만 봄 같지가 않고 상황이나 처지가 그 아름다운 봄을 즐길 수 없는 상태일 때 우리가 춘래, 불사춘이라고 합니다. 자, 여름 한자가 들어간 단어도 볼게요. 하계, 그죠? 계절 개자를 써서 여름을 하계라고도 하고요. 또 하절기, 여름 계절 기간 동안을 우리가 하절기라고 하죠. 추후는요, 가을 털이에요. 짐승들이 가을이 되면 털이 굉장히 얇아져요. 그래서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을 우리가 추후라고 합니다. 일각, 여삼추. 일각은요, 아주 짧은 시각을 이야기해요. 삼추는 세 번의 가을이니까 3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이 긴 시간처럼 느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각, 여삼추라고 합니다. 자, 하계와 마찬가지로 겨울을 동계라고 하고요. 아까 겨울잠이 뭐예요? 동면. 자, 월동이 뭘까요, 여러분? 넘을 월자예요. 겨울나기. 겨울을 잘 넘기 위한 것을 우리가 월동 준비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때 겨울 동자입니다. 자, 아까 우리 5번 선택지에 영자가 있었죠. 그쵸? 요것도 되게 헷갈려요. 물수. 점이 이쪽에 있으면 얼음빙. 위쪽에 있으면 길다. 물이 아주 길게 흐르는 모습에서 길다, 영원하다를 뜻할 때 영입니다. 그래서 영면은 뭐냐면 영원히 잠드는 거. 죽음의 또 다른 표현이죠, 영면. 영구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길고 오래도록 쓸수 있다. 영속은요, 이을속자예요. 길게 이어져 있다. 영속. 그러면 우리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어 문항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이제 글이 주어지고 그와 관계 있는 걸 성어로 찾는 문항이에요. 자, 옛날과 지금의 풍속이 같지 않은데 어찌 옛 제도를 전적으로 본받을 수 있겠는가? 성인은 세속에 따라 변하고 현인은 변화에 따라 나아가고 물러난다. 옛말에 책에 쓰인 대로만 수레를 몰면 말의 능력을 완전히 알수 없고, 옛날 법으로 지금을 다스리면 시대의 변화를 통달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옛날을 본받는 학문으로는 지금을 통제하기에 부족하다. 그리 약간 길었는데요. 결국에는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마지막 문장에 있습니다. 옛날을 본받는 학문으로는 지금을 통제할 수 없다. 시대가 변화했으면 그 변화함에 따라서 생각을 바꾸고 또 제도도 새롭게 고쳐서 다스려야지 옛것을 그대로 따라 하다가는 어때요?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거 한번 성어로 찾아보죠. 만고불변. 자, 우리가 요걸로 보겠습니다. 자, 만고불변 하나씩 볼까요? 만고가 뭐예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우리 글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어를 키워드로 이야기하면 변함없음이에요. 이거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은 거예요. 많을수록 좋다. 자, 글의 내용과는 맞지 않죠? 궁계이라. 여러 닭 중에서 한 마리의 학, 어때요? 여러 닭이 있는데 한 마리 학이 딱 있으면 굉장히 눈에 띄겠죠. 그래서 가장, 무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나 존재를 우리가 궁계일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뛰어난 인물. 여기서는 전혀 아니고요. 밟은 망식, 분을 내어 먹는 것을 잊어버리다. 그래서 어떤 일에 굉장히 몰입하고 열중해서 끼니를 잊어버릴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 매우 열중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밟은 망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전히 관련이 없고요. 각주구검 어때요? 배에 새겨서 칼을 구한다라는 거죠. 배에 칼을 잃어버린 자리를 표시를 해둬요. 그리고 칼을 찾아요. 이미 배는 물의 흐름에 따라서 그 위치가 바뀌었는데 계속 아까 이 자리에서 잃어버렸어. 여기서 칼을 찾아야 돼. 라고 하면서 옛 방식만 고집하는 거죠. 낡은 어떤 시대의 변화를 모르고 낡은 방식만 고집할 때 우리가 각주구검이라는 성어를 씁니다. 그래서 옛 방식만 고집한다.

오지팜. 오지팜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어때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생각과 제도를 고쳐서 다스려야 된다. 옛 방식에만 얽매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답을 각주국어 5번으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기억은 말을 먹는다라는 뜻이지. 맞아. 약속한 말대로 지키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이야. 이것도 어때요? 단어장 문항처럼 풀어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요. 1번은 곤란이에요. 곤란해. 어려워. 빈곤하고 어려워. 곤란해. 라는 의미고요. 2번은 식, 언. 식이 먹을 식자예요. 언자는 말씀 언자죠. 말을 먹는다? 그죠? 내뱉었던 말을 다시 도로 집어넣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서, 약속을 하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식언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풀이하면 말을 먹는다고요. 이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단어는 식언입니다. 자, 약속. 무엇을 먼저 하기로 맺어놓는 거죠. 약속. 조어, 말을 돕는 거예요. 허위는 진짜처럼 꾸미는 가짜, 그죠? 가짜로 꾸미는 거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답을 식언 2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광고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발토록 써보셨습니까? 남은 펜 자루에 끼워 쓰던 몽당연필, 풍요의 시대. 아껴야 할 때입니다. 라고 했어요. 아낌을 강조하는 거죠. 낭비하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혹시 이 그림 이해되세요? 이 펜자루, 이 펜자루에다가 이 몽당연필을 끼워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연필 많이 썼으니까 버리지 말고 끝까지 쓰려고 그 펜자루를 끼워가지고 이제 길게 해서 끝까지 쓰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자, 아껴야 할 때입니다. 이것과 내용과 관계인 어휘 한번 찾아볼게요. 1번은요, 안전. 편안하고 온전하다. 그죠? 위험하지 않은 상황. 안전. 여기서 안전과 관련된 건 아니고요. 2번은 건강이죠. 굳세고 편안하다, 튼튼하다, 건강을 강조하는 광고는 아니었습니다. 자, 3번 이거는 공평이죠. 공정하고 평평하다. 그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짐 없이 굉장히 공정하고 고른 거, 공평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협동. 협자 보세요. 협력자 세 개가 모아져 있죠.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나처럼 모아서 돕는다. 협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협동을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5번에 절약. 아, 마디 절자에 맺을 약자예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낭비하지 않는 거 우리가 절약이라고 하죠. 이 광고는 뭘 강조하고 있죠? 절약, 아끼는 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번을 답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이곳 타이완에서는 통하여 다니는 길을 통도라고 하는구나. 자, 통할 통자에 길도자를 썼죠. 통도. 그러네. 한국에서는 주로 기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통도라고 쓰여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뜻의 어휘 뭘로 사용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통하는 길. 우리 통로라고 하는 거 있죠. 아, 무슨 무슨 통로, 통하는 길. 길도자 대신에 우리나라에서는 길로자를 씁니다. 그래서 통도 대신에 우리나라에서는 통로라는 어휘를 쓰고 있죠. 답은 1번. 자, 이 글자는 유통, 흐를 유자에 통할 통자예요. 어떤 물건이나 돈이 흘러서 널리 퍼지는 걸 유통이라고 하고요. 통화, 어때요? 전화를 해서 또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말이 통하는 거죠. 통화. 공통은 뭐예요? 함께 통하는 거죠. 자, 통신은 뭐예요? 어떤 소식이나 편지를 통하는 거. 통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을 신자가요, 꼭 믿다라는 뜻이 아니라 소식이나

0: 주고받다. 소식이나 편지를 뜻할 때도 신이 쓰입니다. 이때 통신. 근데 우리는 모두 관련이 없고 답을 1번 통로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화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서로 도왔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본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로서로 도왔더니 여기서는 힌트가 되겠죠. 그와 관련된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을 맺어서 은혜를 갚는다. 결초보온.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꺼질랑 말랑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상황을 우리가 풍전등화라고 합니다. 공적인 것을 먼저 하고 사적인 것을 뒤에 한다라는 의미죠. 자, 상부상조 서로 도울 부자예요. 서로 도울 조자예요. 서로 돕고 서로 돕는다. 상부상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형이라 하기도 어렵고 아우라 하기도 어렵다. 어때요? 우열을 가리기. 낮고 못한 정도를 가리기 힘들 때 우리가 난형, 난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4번을 답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결초보은 아까 뭐예요? 은혜에 보답하는 거죠. 죽어서도 풀을 맺어서 은혜에 보답한다. 풍전등화, 언제 꺼질지 몰라. 위태로운 상황이죠. 성공우사는요, 공적인 일을 먼저 해야 한다를 강조하는 성어예요. 상부상조는 뭐죠? 서로서로 돕는다. 난형난제, 나은 거, 못한 거를 가리기가 어려워요.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그래서 키워드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 치유병, 부약, 치미병이에요. 자, 치는 다스릴 치자입니다. 유병은요, 병이 있는 거예요. 병이 있을 때 다스리는 것은 치미병. 병이 없을 때 다스리는 것만 못하다. 자, 여기서는 이 부약을 조금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약은요, 안이 불자의 약자가 같을 약자예요. 그래서 부약, 약 대신에 같은 의미의 열을 쓸 수도 있습니다. 불여의 표현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그대로 해석해 보면 같지 않다예요. 앞에 나온 것과 뒤에 나온 내용이 같지 않아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요. 뭐뭐만 못하다예요. 그래서 A가 B만 못하다는 건 뭐죠? B가 더 낫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앞에 나온 것보다 뒤에 나온 것이 더 낫다를 표현할 때 우리가 불약과 불여 구문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보면요. 병이 있을 때 다스리는 것은 병이 없을 때 다스리는 것만 못하다. 병이 이미 생기고 나서 무엇인가를 치료하는 것보다 병이 없을 때 뭔가 미리 조치하는 게더 중요해, 더 나아.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약 구문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앞에 나온 내용보다 뒤에 나온 내용이 더 낫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병이 생기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병이 없을 때 미리 무엇인가를 하는 게더 중요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예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유, 충성, 단결, 용서 아니고요. 예방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자,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요, 단문이 주어지고, 이 단문을 해석하고 나서 그 주제를 성어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짧지만 단자로 이루어져서 아마 친구들에게는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문항이 될것 같습니다. 작, 불선, 강지, 배강. 자, 착하지 않음을 하는 거예요. 착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 강은 내릴 강자입니다. 그에게 내려져요. 뭐가 내려지냐면 백강. 100가지의 재앙이 내려진다. 자, 여기서는 꼭 100이 숫자 100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온갖, 여러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착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 그에게 온갖 재앙이 내려진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자업자득이죠. 스스로 일을 해요. 스스로 얻어요. 그 결과를 얻는 거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결과를 얻는 거예요. 자, 백절불굴은요. 백번 꺾여도 굽히지 않는다. 백절불굴.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불치하문.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불치하문. 이때 아래하자는 신분이 낮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그죠? 학식이 낮은 사람들을 모두 통칭해서 아래하자라고 한 겁니다. 자, 작심삼일. 마음 먹은 것이 삼일을 가지 못한다. 그만큼 의지가 굳세지 못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5번은요. 역지사지. 처지를 바꾸어서 그것을 생각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라. 이런 의미죠. 이제 여기서는 뭐예요? 착하지 못한 행동을 하니까 재앙을 받는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를 얻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15번으로 가겠습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인. 자, 성찰일지 문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풀이를 통해서 빈칸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행동이 때에 미치지 못하면 뒤 늦었을 때 후회한다. 자, 때의 시자죠. 때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행동이 때, 제때 하지 않는 거죠. 기억에 바로 행동을 뜻하는 글자가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후시는 뭐예요? 뒤 늦었을 때 후회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우리가 행동을 뜻하는 글자를 찾아보면요. 앞, 전, 행하다 행, 우리 언행, 행동을 뜻하죠. 편안할 안, 배울 학, 그리고 생각 사자. 여기서는 행동을 뜻하는 행,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회를 우리 거듭할수록 모의고사 문제를 풀수록 아마 여러분의 실력도 단단하게 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수능 완성 마스터 키트 오늘 13번째 강의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연계 시그널은 지하철 노선도가 되겠습니다. 자,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 한 번쯤 본 적 있죠. 사실 서울 지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지하철도 굉장히 복잡하게 나 있어요. 자, 그런데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은 상당히 단순화되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하철 노선도를 그리는 건 거의 무려 한 100년 전 정도에 영국의 지하철 지도를 그리던 백이라는 사람이 그려낸 지도예요. 자,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사람들이 어디서 타는가, 어디서 내리는가, 그리고 어디서 갈아타는가 딱 그렇게 필요한 정보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앤 이런 지도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과학에서도요. 이렇게 필요한 정보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없애버리는 것. 다시 말해 이상화라는 것을 자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떨 때는요. 행성을 그냥 점이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실제와는 다르게 마찰력이라는 것이 아예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단순화시킨 상태에서 계산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상화라는 것의 개념이 우리 수능 특강에도 나오고 수능 완성에도 나왔길래 가지고 왔어요. 자, 오늘 볼 수능 완성 지문은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갈릴레이의 각각의 이상화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전에 수능 특강에서도요. 이 이상화를 통한 기체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머리에 두고 우리 오늘의 읽을 지문들 같이 공부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러 가볼게요. 오늘은 새로운 유형 들어가는 날이죠. 바로 짜잔! 주어진 문장의 위치, 우리가 삽입 문제라고 부르는 그 새로운 유형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자, 38번, 39번에 나오는 유형이고요. 자, 발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이라고 생긴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정답률 되게 낮죠. 30%대, 40%대, 30%대를 기록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상당히 어려운 유형에 속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러면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순서 문제랑 굉장히 겹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얘가 어떻게 생겼나 하면은 자, 위에 이렇게 주어진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문이 있죠.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자, 우리는 두 가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주어진 문장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밑에 지문에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겠죠. 자, 주어진 문장 밑에 어떻게 힌트를 얻냐? 라고 하면은 자,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을 보거나 아니면 주어진 문장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만약에 주어진 문장에 어떤 연결어 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for example이나 in countries moreover, however 등등등등등이 있다면 아, 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를 조금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최근의 추세가 여기에 연결어를 주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 아래 지문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지문에 여러 개의 문장이 있잖아. 그러면 그거를 보고 이 문장과 문장이 연결이 되는지 또는 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단절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단절이라는 것은 이 얘기하다가 딴 얘기로 넘어갈 때 그걸 단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순서 문제에서 배웠던 뭐 연결어나 아니면 지시어, 내용상 흐름 이런 것들이 완전히 벗어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다가 주어진 문장을 우리가 삽입을 해봐야 되겠죠. 삽입을 한 다음에 앞문장과 뒷문장과의 연결이 되는지까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면 문제풀이 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풀이 오늘도 여러 개 할 거거든요. 여러 개 하면서 좀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출 프랙티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As winter approaches 라는 표현이 있고 The length of the day shortens, the temperature drops, and plants including trees can detect this change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부터 읽어볼게요. 자, 일단은 연결어 있어 없어? 없어.
연결어 있으면 되게 중요한 힌트가 될수 있는데 없어.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당황하지 말기.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자,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서 the length of the day shortens.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루의 길이, 낮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리고 the temperature drops. 온도가 떨어지고요. And plants include

including trees, 식물들, 뭐를 포함해서? 나무들을 포함해서가 이러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this change라는 말이 나오기는 했지만 얘가 가리키는 거는 이 주어진 문장 위에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겨울이 옴에 따라서 낮이 짧아지고 기온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this change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주어진 문장의 내용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겨울이 온다. 라는 말이 나왔고요. 자,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지고 낮은 짧아집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식물들이 이것을 알수 있다. 이것을 detect, 감지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의 위치를 우리는 찾아보도록 할 건데, 어떻게 한다고? 지문에서 힌트를 찾는다고. 지문에서 힌트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문장과 문장이 연결이 되는지 또는 단절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자, 해보자. 자, it's worth pointing out. 자, 가치가 있어요. 뭐할 가치가 있냐면 지적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어떤 것을 that leaves don't drop to the ground. 자, 이 잎이라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Because they are dying. 그것이 죽어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뭔데? rather 하면서 진짜 이유가 나오죠? The tree initiation active process of clever recycling. 자, 어떤 것이냐면은 나무가 시작하는 것이래요. 뭐를? 적극적인 과정을. 근데 뭐에 대한 적극적인 과정이냐면 똑똑한 recycling, 재활용의 과정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거는 갖다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노화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는데 그 잎을 떨어뜨리는 게 잎이 죽어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재활용의 일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 tree like an oak for example.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하고 봤더니 예시가 나오네요. 자, 예를 들어서 oak, 참나무 같은 tree를 보면은요. 자, 이것은 would struggle to survive through a harsh winter. 자, 어떨 것이냐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struggle, 고군분투를 할 것입니다. 자, 언제? Through a harsh winter. 추운 겨울에요. 만약에 it retain its canopy of leaves. 자, canopy라고 하면 이렇게 덮개를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 잎의 덮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면 겨울에 살아남으려고 굉장히 고군분투를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지금 겨울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잎이 겨울에 계속 유지가 되면은 어떻다? survive 하기가 힘들다. 살아남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파트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1번 나왔습니다. 자, it would risk damage from a strong winter wind and would lose more water from its leaves than it could draw off from the frozen ground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것은 어떤 위험을 지냐면은 damage from strong winter wind. 강한 겨울바람으로부터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을 지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뭐겠어? 트리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연결이 잘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이 나무는요. 어떤 거냐? 바람 때문에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뭐를 하냐면은요. 이잎 때문에 lose more water. 물을 더 많이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Then, 무엇보다, it could draw off from the frozen ground. 자, 이 얼어있는 땅으로부터 뽑아낼 수 있는 물보다 잃어버리는 물의 양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아무튼, 잎을 가지고 있는 게안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if it didn't blow over. 자, 여기서 it이 또 나왔네? 그러면 이 it도 가리키는 것이 tree이겠죠. 자, 만약에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it would die of thirst. 자, 이것은 무엇 때문에 죽게 될 것이냐면 thirst 때문에 죽게 될 거래요. 목마름 때문에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지금 이 잃어버리는 물의 양이 더 많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무가 목마름으로 죽게 된다라는 거 괜찮죠? 자, 그다음에 it signals them. 자, 이것은 그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That it is time to lose their leaves. 그들의 잎을 버릴 시간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시 또 나왔네? 그러면 이 잇도 마찬가지로 나무겠네요. 그러면 나무가 그들에게 신호를 보낸다? 뭐라고? 그들의 잎을 버릴 시간이라고. 그러면 자 이게 만약에 나무라면 이 뱀은 또 뭐람?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해. 대명사가 매칭이 안 돼, 앞에 문장이랑.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단절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상하다라고 했으면 요 3번 자리에다가 주어진 문장을 넣어보는 거야. 뭐라고요? 자, 윈터가 옴에 따라서 낮이 짧아지고 템플처가 낮아져요. 자, 그래서 나무들과 같은 식물들은 이러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가 들어가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it signals to them. 자 이러한 변화가 it으로 갈 거고, 이러한 변화가 나무들 또는 plants들, 식물들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leaves를 버려야 될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해석이 적절하겠네. 그러니까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고르면 된다고요. 아, 대명사를 통해서 단절을 찾을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풀었으면 나머지는 그냥 얼른 읽고 넘어갈게요. First, however,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요. 그러나 trees carefully suck all of the useful nutrients out of the leaves. 자, 일단은 잎으로부터 유용한 이 영양분들을 다 흡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정밀함을 가지고 자, 그 pathway, 잎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릴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막힌 길은요, at the base of the leaf stem. 자, 근데 그 잎의 이 뿌리 쪽에 있는, 기둥 쪽에 있는 그런 막힌 길은요, weakness, 뭐를 만들어내? 약함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 다음에 잎이 결국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요, 무엇이었냐면, 자, 주어진 문장의 자리가 어디냐, 이거를 골라야 되는데, 자, 여기서 골라야 되는 것은, 힌트가 되는 것은, 이 it과 them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it이 가리키는 것이 주어진 문장의 this change였고, them이 가리키는 것은 plants including trees 였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의 위치가 3번이다. 요렇게 골라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유형 프랙티스 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니까 on the other hand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주어진 문장에 뭐가 있어? 연결어가 있네. 자, 연결어 힌트가 나왔습니다. 자, on the other hand 라고 하면은 이건 언제 쓰는 거야? 반면에 라는 뜻이잖아. 자, 그러면 A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반면에 B는 이렇습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 갈릴레이의 idealization, 이상화는 are ones that involve 어떤 것이냐면 의도적인 왜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화제가 바뀔 때 이 문장에 들어가면 되겠다. 됐어? 아, 좋아요. 자, 근데 우리 있잖아요. 이거 사실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려고 하면은 되게 어려워.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야? 지금 내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막 한 문장 한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답을 찾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정답의 근거를 잡는 법에 집중하면서 읽어볼 거야. 자, 봅시다. It has become popular in recent philosophy of science. 자, 무엇이었냐면요. 자, 흔한 일이 되었어요. 널리 퍼진 일이 되었어요. 현대의 그 philosophy of science라고 하면은 과학 철학을 얘기를 할 텐데, 자, 뭐가 흔해졌냐면 to call certain kinds of models idealized models. 어떤 종류의 모델을 갖다가 이상화된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이 흔해졌습니다. 그리고 and to divide so-called idealization.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소위 말하는 이상화라는 것을 나누는데요. 뭘로 나누냐면 아리스토텔레스식 이상화 그리고 갈릴레이식 이상화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식 이상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갈릴레이식 이상화가 있습니다라고 첫 번째 파트에서 얘기를 해줬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1번 선택지 나왔네. On this account. 자, 이러한 식으로 설명을 해보면 아리스토텔레스식 이상화는요, consists of. 자, 무엇을 수반하냐면, 자, stripping away. Stripping. 자, 뭐를 하는 거냐면, 벗겨내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뭐를요? In our imagination. 우리의 상상 속에서. All properties from a concrete object that we believe are not relevant to the problem at hand 라고 해요. 자, 요거 이야기가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자, 모든 속성입니다. 무엇에서? 어떤 구체적인 물체에서. 근데 그 물체는 어떤 물체냐면, 우리가 믿기에 현재 우리의 문제랑 관련이 없는 그러한 구체적인 물체에 속성이 있는데, 그거를 다 제외를 시키는 걸 갖다가 아리스토텔레스식 이상화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자, this allows us. 자, 우리를 하여금 to focus on a limited set of properties in isolation. 자, 무엇이냐면은 제한된 세트의 속성에만 in isolation 하면은 독립적으로 따로따로라는 뜻이잖아. 따로따로 집중을 할수 있게 만듭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this가 가리키는 것은 앞 문장의 전체 내용일 것이고 1번과 2번 문장은 정확하게 연결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an example is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아리스토텔레스식 이상화의 예시가 맞는지를 봐야 되겠지. 자, 예시는 무엇이냐면 a classical mechanics, 고전적인 어떠한 역학이래요. 근데 그 역학 모델인데 무엇에 있어서? 행성계 시스템에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하냐? Describes the planets as objects. 자, 이 행성을요 어떤 물체로 표현을 하냐면 only having shape and mass, 딱그 형태랑 질량만 가진 것으로 생각을 하더라라는 거야. 그리고 disregards 뭐를 하냐면 다 무시해 버린대요. 뭐를 다른 모든 특성들은 다 무시해 버린다라고 하는 거야. 아, 자 그러면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 중요한 거 빼고 나머지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없애 버리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시로서 행성계를 표현을 할때 행성에 뭐만 있다고? 질량이랑 모양만 있고. 그것만 있지 않을 거 아니야. 행성이라는 게 되게 복잡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것만 있고 나머지는 다 무시해버리는 것이 바로 예시입니다라고 하는 거. 또 적절하게 연결이 되는 거 같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계속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다음을 볼게요. 자, physicists build models consisting of point masses moving on frictionless planes. Economists assume that agents are omniscient. Biologists study isolated populations and so on 이라고 했어. 자, 이번에는 물리학자 얘기도 나오고, 경제학자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생물학자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계속 내용이 이어지는지 볼 거야. 자, 물리학자들은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모델은 consisting of point masses. 자, 무엇으로 구성이 되냐면, 점 질량으로 구성이 된대요. 자, 근데 그것은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frictionless planes, 마찰력이 없는 어떠한 평면을 움직인다 라고 얘기를 하고, 경제학자들은 생각을 한대요. 뭐라고? 주체가 omniscient, 자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자 biologists study isolated populations, 자이 독립된 개체를 연구를 하고 등등등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쯤에서 내가 정신을 잃을지언정. 지금 세 개의 예시 중에서 세 개의 예시가 연달아서 나왔잖아. 이거 중에 사실 하나만 제대로 이해를 했어도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우리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해. 자, 물리학이, 자, 뭔가를 frictionless planes, 마찰력이 없다라고 가정한대요. 자,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주체들이 자, 주체라고 하면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모든 걸다 안다고 가정을 한대요. 일단 여기서 뭔가 모든 걸다 알진 않잖아, 우리 인간들이.
자, 그리고 biologist가 이 분리되어 있는 개체들을 연구를 한다. 자, 이 생물들이 다 엉켜서 살고 있을 텐데 하나하나 다 독립되어서 있다고 하고 연구를 한다라는 거잖아. 뭔가 현실과 다르게 생각을 하더라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전에 내용은요, 쓸데없는 정보를 다 빼버린다였는데 4번 문장은 이야기하는 바가 좀 다른 것 같죠? 그러면 여기가 내용상 갑자기 단절이 있네. 내용상 단절이 있으니까 여기를 의심해 보는 거야. 자, 그런데 갈릴레오식, 아니 갈릴레이식 이상화는요, 어떤 것이냐면은 distortions, 무엇을 왜곡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다 왜곡에 대한 거네. 실체가 아닌 거. 그러네. 그럼 정답 4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식에서 갈릴레이식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이 주어진 문장의 부분이고 정답 4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빨리 읽으면 됩니다. 자, 이것은요, 갈릴레이식 어프로치, 과학에 있어서의 갈릴레이식 어프로치의 특성이고요. 자, 뭐를 사용하는 것이? Simplification, 뭐, simplification, 단순화를 사용하는 것이. Whenever a situation was too complicated to tackle. 자, 어떠한 상황이 자, 다루기에 너무 복잡할 때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이 갈릴레이식 접근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 짓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하자면, 자, 요거, 아리스토텔레스식 이상화에서 갈릴레오식 이상화로 내용이 전환되는 부분이 바로 주어진 문장이었고, 거기에서 on the other hand가 중요한 힌트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4번 부분이 정답이었고, 그 부분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로 넘어가는 부분이었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크릿 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문제에서 챙겨가야 될 거는 on the other hand의 쓰임이에요. 자, A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B로 넘어갈 때, 그때 on the other hand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챙겨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제 다 했고, 자, 이제 유형 프랙티스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자, 여기는 연결어가 있나 없나? 없지. 없어요. 자, we accept the statement as identifying the cause. 자, 우리는 그 진술을 갖다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했어. 대신에 the statement라는 힌트가 있긴 하네요. 그 진술을 받아들인대요. 그러면 그 진술이 먼저 나오겠네? 자, 무엇으로서 받아들이냐면, as identifying the cause. 자, 그 원인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even though neither the children nor we know the relevant laws 라고 합니다. 자, neither A nor B죠. 자, 그러면 이거 무슨 뜻?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라는 거죠.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들도, 우리들도, 관련된 법칙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퀵 체크 나갈게요. 자, 우리 neither A nor B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거 의미 적어주면 되겠어요. neither A nor B.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요거 정리를 하자면은요. 자,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둘다 법칙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좋아. 자, 그러면 아래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all causal sequences share one thing in common. 자, 모든 인과 관계, 인과의 순서는 share one thing in common. 자, 한 가지를 공유하고 있대요. 자, 근데 그거는 무엇이냐면 that is missing in all coincidental sequences. 자, 모든 coincidental이라고 하면은 뭐야? 자, 이렇게 우연히 일어나는 이런 거거든요. 자, 우연히 일어나는 순서에는 빠져있는 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했어. 인과관계에는 우연이랑은 다른 게 뭐가 있나 봐요. 자, they are instances of. 자, 그것들은 무엇이냐면, 자, 예시래요. 그리고 they instantiate. 자, 그것들은 예시로 한답니다. 뭐를요? general laws. 일반 법칙을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반 법칙을 예시로 한대요. 자, 그리고 좀더 봅시다. 자, this philosophical theory. 자, 이러한 철학적인 이론은 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 열고 괄호 닫을게요. 자, 우리 이렇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커마 커마 있는 거는요. 우리 뭐라고

하냐면 삽입구문이라고 하죠. 업법할 때도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삽입되어서 들어간 정보들은 추가로 들어간 정보잖아. 그래서 사실 중요도가 높을까 낮을까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조금 대충 읽을 거야. 여기서도 philosophical theory. 자, 근데 그것은요, 그 근본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18세기 경험론자 철학자인 데이비드 흄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론은요 does not require, 자, 요구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커마 있으니까 묶어버릴게요. 우리가 주장하는 모든 인과 관계, 인과의 주장에 있어서요. 뭐를 요구하지 않냐면, 자, 여기가 중요하죠. That we already know the law or laws which connect the cause and effect.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답니다. 무엇에 대해서? 법이나 법칙들. Which connect the cause and effect. 자, 이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걸 요구하진 않는데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랑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할 때 법칙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다 정도의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children will explain. 자, 아이들은 설명을 할 것입니다. Correctly we suppose. 그리고 우리는 그걸 올바르게 생각을 할 건데 why the vase broke. 자, 뭐를 설명을 할 거냐면 왜 꽃병이 깨졌는지를. 자, by admitting that. 뭐를 인정함으로써 it was dropped. 자, 이 꽃병이 떨어졌다. 라고요. 근데 어디에? On a marble floor. 어디에요? 대리석 위에 떨어졌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 아이들이 설명을 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괄호 안의 내용은요. 자, 이걸 설명할 때 passive voice. passive voice 하면 수동태거든. It was dropped. 라고 했잖아. 수동태로 설명을 한다고요. 그리고 silence on who dropped it. 그걸 누가 떨어뜨렸는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제가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여기서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는데 왜? 어떤 진술이 나왔잖아. 우리 지금 진술 찾고 있었잖아. 근데 아이들이 진술을 했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눈을 크게 또 뜨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Hume's theory doesn't require that we do so. 자, 그 다음을 보면은 더 확실해져. 님의 이론은요. 흄의 이론은 doesn't require,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do so, 그렇게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 do so가 그럼 가리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앞에. 그러면 do so가 가리키는 건 뭐야? 아무것도 될 게 없죠. 위에는 아이들의 말만 나와 있잖아. 그러면 여기가 단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넣으면요. 앞에 말한 아이들의 말이 나오고 우리는 이 진술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런데 이것은 원인을 파악하는 진술로서 받아들이고 근데 아이들도 우리도 그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흄의 이론이 doesn't require that we do so.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do so가 가리키는 건 뭐겠어? 법칙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앞이랑도 연결이 잘 되고 뒤랑도 연결이 잘 되니까 정답은 3번이구나.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이제 편하게 읽겠습니다. 자, it only requires there's a law or laws already known or not yet discovered which do so. 자, 무엇만 요구하냐면 자, 법이 있는데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알려졌든 간에 아직 발견이 안 됐든 간에 아니면 그렇게 하든지 간에 The task of science. 자, 과학의 업무는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법칙들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결과를 설명하는데 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꽃병이 깨진 이유를 설명을 했고요. 자, 그것을 진술이라는 the statement라는 말로 받았어요. 주어진 문장에서.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do so라는 말로 그 뒤에 문장에서 다시 받아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do so를 가지고 단절을 찾아낼 수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do so가 가리키는 말이 바로 주어진 문장에 있었던 know the relevant laws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음에 정신이 맑아지면서 되게 자신감이 뿜뿜. 나는 세상 모든 것도 다할수 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너무 알차게 살았다. 막 이런 기분들이 들어서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숨이 차다라는 거는요, 되게 힘이 든 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되게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숨이 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 내가 너무나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숨참이 끝나면 그 뒤에는 되게 반드시 좋은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숨차도 괜찮다. 숨차는 너를 응원한다. 라는 의미에서 요 노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Soar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유형 프랙티스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연결어가 있고요. 게다가 however이 나왔습니다. however, 그러나. 이기 때문에 눈에 확 띄죠. 자,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The simple calculation can often be done much faster. 자, 단순한 계산은 행해질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빠르게 without the assistance of a calculator. 계산기의 도움 없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기의 도움이 없어도 일단 however이 나왔고요. 계산기의 도움이 없이 단순한 거는 그냥 할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파악하고 우리 이제 지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almost every day we find ourselves in situations. 자, 거의 매일 우리는 스스로를 어떤 상황에서 발견을 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in which we apply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mathematical knowledge. 자,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떤 수학적인 지식을 적용하는 그러한 상황을 발견을 합니다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는 수학적인 머리를 늘 쓰면서 삽니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리고 basic abilities in arithmetic. 자, arithmetic 하면은 산수, 계산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계산, 산수에서의 기본 능력은 are among those mathematical competencies we use most frequently.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어떤 수학적인 능력 중에 있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됐죠? 일단은 뭔가 계산, 수학,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we may estimate the time we need to get from one place to another. 자,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시간을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떻게 하기 위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추정할 수 있고요. Combining different means of transportation.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혼합할 수도 있고요. 지하철 타고 갔다가 버스 타고 갔다가. Or calculate the total cost of the products in our shopping cart before we go to the register. 자, 뭐를 할 수도 있냐면 제품에 있는 어떤 products, 쇼핑 카트에 있는 모든 제품들의 토탈 프라이스, 가격을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계산대로 가기 전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뭔가 계산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자, of course, 물론, one could argue that. 자, 누군가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mastering arithmetic. 자, 산수를 지금 와가지고 마스터하는 것은 nowadays unnecessary and old-fashioned. 자, 오늘날 어떤 것이냐? 굉장히 불필요하고 구식의 것입니다. 왜냐면, since the cell phone practically everyone carries around. 자, 핸드폰인데 어떤 것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이 핸드폰이 is a smartphone. 요즘은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그것은 which can be used as a calculator. 자, 계산기로서 사용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도 뭐. 자, 우리가 산수를 하고 사는데 산수 마스터해서 뭐해? 그냥 계산기 돌리면 되지. 라는 내용까지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보니까 It also keeps the brain fit 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또한 만듭니다. 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자, 지금 이 also라는 표현이 나왔잖아. 자, also. 그리고 fit하게 만든다. 건강하게 만든다. 라는 얘기가 나왔잖아. 그럼 얘들아 also가 나왔으면은 얘는 첨가의 연결어란 말이야. 첨가의 연결어라는 것은 첨가라는 것은 자 플러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면 계속해서

플러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마이너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면 계속해서 마이너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아유, 그거 해서 뭐 해? 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것은 또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라고 하지. 내용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었는데, 어쏘로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이상하네. 여기에 단절이 있네. 자, 4번을 넣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나 단순한 계산은 아유, 계산기보다 그냥 머리로 하는 게더 빨라요. 라고 내용을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이것은요, 우리를 삐딱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and using our own built-in computer. 자,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built-in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more enjoyable than commanding an electronic device. 자, 어떤 전자제품을 명령을 내리는 것보다 더 재미있기도 합니다. 라고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 4번. 여기서는 also가 중요한 힌트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읽어볼게요. But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것은 Arithmetic offers an accessible playground for everyone to learn and develop mathematical thinking. 자, 이것은요, 이 산수라는 것은 제공을 합니다. 자, 접근 가능한 놀이터를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를 할수 있는, 배우고 개발시킬 수 있는, 뭐를 수학적인 사고를, 그리고 문제 해결 전략을. 그리고 그것은 사실 be very helpful,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뭐를 하는 데 있어서 making decisions in our everyday lives.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결정들을 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문장으로 끝이 났고 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오케이.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스마트폰 있으니까 아유, 산술, 계산하는 거 불필요해. 그거 구식이야. 그치만 계산기 없이 하는 게더 빠르기도 하고 그거는 뇌를 건강하게 유지해주기도 해. 라는 식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거였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가져가야 될 것은 무엇이다? also다. also. 자, also가 나오려면은 앞에 긍정적인 얘기가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아, 여기가 단절이 있었구나. 라고 우리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만 풀면 된다. 자, 이거는요, 일단은,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좀, 알아요? 어떤 분인지?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 어떤 새로운 인물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단어도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뭐랄까, 철학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만, 그렇지만, 자, 이걸 문제를 푸는 건 사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문제를 쉽게 풀수 있는지를 또 마찬가지로 학습을 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about 65 years after 자, 아리스토파네스. 자, 이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의 65년 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같은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같은 용어라는 단어가 나왔네. 자, 그럼 어떤 용어가 일단 먼저 나오겠네요. 뭐를 가리키기 위해서 to refer to humble self-deprecation. 자기 비하. 자, 조금 humble한 겸손한 자기 비하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 용어를 썼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humble한 의미로, humble한 의미로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자, 텔레스만 써볼게요. 앞에는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름이. 텔레스가 humble한 의미로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지문에서 단절을 찾아볼 거예요. 자, in the academic world. 어디에서? 자, 이런 학술적인 세상에서요, scholars, 학자들은 have long debated,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왔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intentions behind Socrates' assertions of ignorance in Plato's dialogues. 자, 플라톤의 대화에서 이 소크라테스의 assertion of ignorance. 자, 주장인데 뭐에 대한 주장이냐면, 무지에 대한 주장에 뒤에 있는 이 intentions, 의도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습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뭔가 논의를 많이 해왔대요. 자, 그런데 we have no way to distinguish the instances
which Plato intended Socrates to be purposefully deceptive from those in which his claims of ignorance were genuine. 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는요, no way. 자, 할 수가 없어요. 뭐를 할 수가 없냐면, distinguish 할 수가 없대요. 자, 뭐를 distinguish 하다?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뭐를 구별할 수가 없냐면, 자, 상황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in which 플라토가 intended Socrates가 to be purposefully deceptive. 자,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했는지, 또는 from those in which his claims of ignorance. 자, 어떠한 것이냐면, 그의 주장, 무지하다라는 주장이 진짜였는지, 그 둘 중에 어떤 것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정신을 잃기 시작을 할 거예요. 사실 문제를 푸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만, 내가 그래도 설명을 궁금한 친구를 위해서 해주면은. 자, 이게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얘기를 했을 때, 진짜로 모른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건지, 아니면은 그냥 모르는 척 했던 것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in addition, 더해서요, there has been an extended discussion. 또한, 계속해서 논의가 있었어요. About what Plato and Aristotle intended by using the term aeon. 자, 이 플라토랑 아리스토텔레스가 intended, 무엇을 의도했는지, 뭐를 함에 있어서 이 aeon이라는 term,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용어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왔는데 용어가 일단 등장을 했으니까 정답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aeon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거를 얘기를 했을 때 무엇을 의미했을까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디스커션이 있어왔다. 됐어? 자, 그런데 자, 이 학자가, 레인이라는 학자가 has observed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that 아리스토파네스의 시대에는 the word 그 단어가 의미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단어가 의미하는 거는 aeon이겠죠. 그때 의미했던 것은 one who feigns ignorance. 바로 feign 하면 가장하는 거죠. 그래서 무지한 척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했대요. 그것은 point to deliberate pretense or deception. 의도적으로 뭐뭐 하는 척하거나 아니면 속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라고 해. 자, 그러면 이 aeon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파네스는요. 뭐라고 이 단어를 사용을 했던 거냐면은 가장하는 거. 무식한 척하는 거. 라고 주장을 했다. 무식한 척하는 것이다. 라고 이 단어를 사용을 했다. 라고 이 레인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한 거죠. 오케이. 자, 파네스는요. 무식한 척하는 걸 갖다가 aeon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어? 자, 그런데 so was Plato. 플라토도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플라토도 그랬습니다. 라면은 이 의미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writing in between these two eras. 자, 이 두 개의 시대 사이에서 글을 쓰면서 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배웠지. 순서 문제 할 때도 배웠고 오늘도 다시 한번 설명을 했는데 자, 지시어 플러스 명사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시대에 대해서 언급된 바가 있어야 되는데 언급은 하나밖에 된 적이 없죠. 아리스토파네스의 시간.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지. 자, 여기가 이상합니다. 그러면 여기 넣어볼까요? 아리스토파네스 65년 후에는요. 같은 용어를 아리스토텔레스가 험블하다는 의미로 자, 그냥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의미로써 이 단어를 사용을 했더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 자, 그러면 여기는 겸손한 의미로 이것을 사용을 했다. 누가? 텔레스가. 라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고 이거 두 개를 합쳐서 these two eras라는 단어로 받아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라고 고를 수 있었어요. 자, 어마어마하게 추상적이고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막상 답 찾는 거는 너무너무 쉬웠다. 왜? 이 these two eras라는 아주 결정적인 힌트를 주었기 때문에. 이해됐지? 그래서 자, so was Plato using the words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의문문이었네. 플라토가 자, 이 단어를
첫 번째 의미로 사용을 했는가? 또는 was he anticipating, 기대하거나 만들어냈는가? The later meaning, 두 번째 의미,

0: 아리스토텔레스의 의미로 사용을 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고, 자, 이 그레고리라는 사람은 주장을 했습니다. 플라토의 소크라테스는 did not intend to deceive. 자, 속이는 걸 의도하지 않았고, and that we should view him. 우리는 그래서 그를 바라보아야 된다. 대신해서 무엇으로서 providing his interlocutors. 그의 대화 상대에게 어떠한 계몽이라던가 아니면 교육을 제공해 준 것으로 바라보아야 된다.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됐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에이론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이었어요. 아리스토파네스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로 했다. 얘기를 했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지금 아리스토파네스는 이그노런스를 가장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그냥 겸손한 의미로써 이것을 사용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합쳐야 these two eras라는 내용이 올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these two eras, 지시어 플러스 명사, 너무 중요한 거, 별표 3개. 지시어 플러스 명사라는 중요한 힌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단절 포인트를 찾아서 거기에 문장을 삽입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다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자의 퀵퀴즈 풀면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요. 자, 우리 배웠던 문장입니다. 자, initiate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보면 어떤 단어를 대신해서 넣을 수 있을까요? 자, 패러프레이즈 해주는 게 너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요, 삽입 문제들을 쭉 풀어봤는데, 삽입 문제들이 왜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지, 단절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자, 그 다음에 문장을 삽입한 후에는 앞문장과 뒷문장이 어떻게 서로 이 삽입된 문장과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본 날이었어요. 복습할 거리들이 좀 있으니까 복습 잘 하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한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수학이 왈랑왈랑해지는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드디어 실전 모의고사로 넘어왔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1회이다 보니까 평상시 저와 다른 스타일의 옷으로 그렇죠. 시지 감독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 지난 시간에는 하얀 옷을 입어가지고 옷에 이렇게 해서 얼굴 볼살이 더 이렇게 그죠 쌀떡이처럼 보인다는 볼살이요. 많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답을 원래 정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 빠졌는데요? 이런 말은 듣고 싶지 않고요. 제가 원하는 말은 이미 많이 빠졌어요. 제 인생에 여러분, 볼살이 이렇게까지 없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요즘 뛴다니까? 러닝하니까. 야, 러닝이고 뭐 수영이고 뭘 해도 안 빠졌는데 여러분, 빠지긴 하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니까. 여러분들 그 볼살 있는 분들 궁금하죠? 언제쯤,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 볼살이 빠지는가? 아, 제 나이 정도 되니까 이제 빠집니다. 근데도 많아. 그니까 봐봐. 웃다가 내가 아직까지도 볼살을 씹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아, 진심으로 씹었어요. 충분히 아직도 많이 있긴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빠지기는 빠지더라라는, 아, 좋은 소식도 전해드리면서. 실전 모의고사 시작을 해볼 겁니다. 오늘도 쌀떡이 친구, 여기 하나 나와야 되죠. 그죠? 원래 나의 어린이 때 얼굴형이 진짜 이랬어. 진짜로 여러분 어린이 때 얼굴형이 지금도 아니 어린이도 아니고요 꽤 커서 어른이 돼서까지도 그랬던 것 같은데 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눈 밑으로 내 볼살이 보여 해봐요 안 보이죠 보통의 사람은 안 보여요 저는 보였거든요 이제는 안 보여요 볼살 없어 이제 아무튼 자 이제부터는요 제가 티유빈의 그 슬픈 위로보다는 다른 버전으로 바꿔 보았습니다 실전 모의고사로 왔기 때문에요 시험을 잘 보는 꿀팁 너만 알려주는 이렇게 해놨죠 그죠 시험을 보기 전에 여러분 떨리는 긴장되는 마음이 있잖아요 보통 시험 볼 때 여러분의 모습을 딱 떠올려 보면 시험지가 딱 놓였어 수능 시험장이야 엄청 넘겨보고 싶죠 띵 종이 울리기 시작하자마자 어때요? 으다다다다 넘겨갖고 으다다다 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심박수 맥스를 찍을 거예요. 거의 그런 수준으로 이제 막 콩닥콩닥하잖아. 근데 그때 오히려 1초, 2초 투자예요. 1, 2초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딱 그 앞장을 넘겨놓든 넘기기 전이든 손 딱 이렇게 내려놓고요, 여러분. 이렇게 딱 한 번만 하고 시작해보세요. 본인만의 의식처럼. 저는 그 위에다가 정이라는 나의 이름의 정 있잖아. 내 성을 예쁘게 딱 쓰고 동그라미까지 예쁘게 하면서 심호흡하는 시간을 갖고 시작했거든요. 문제 풀 때. 선생님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라고 하겠지만 그럴 시간은 있어요. 긴장되고 떨려갖고 버려지는 시간보단 시작할 때 나를 컴다운 시키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이건 잘 못해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시작하자마자 빨리 봐야죠. 이러는데 딱 내려놓고 하고서는 시작을 딱 해봐요. 거의 무림 고수처럼. 그렇죠? 그러면 시험에 임하는 나의 뭔가 시작하는 태도가 좀 바뀝니다. 그러면서 긴장도 좀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차분함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타고난 차분함이 없는 저의 경우에는 차분함을 빌려서 끌고 와야 되잖아. 시험 볼 때는. 그래서 했던 방법이기도 해요. 지금도 뭔가 긴장되는 마음이 오면 일단은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훨씬 사람이 차분해집니다. 알았죠? 이렇게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23번부터 풀이를 할 겁니다. 아시죠? 시간 딱 재서 모의고사처럼 문제를 풀어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모의고사형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는요. 자, 이제 수능 완성 유형편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어느 단원의 어느 부분을 이용해서 나오는 문제인지 이런 걸 생각하고 푸는 게 아니고 그냥 본능이 알아서 움직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슬프게도요. 6월 모평까지도 아직까지 확통은 전범위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이 전범위에서 8문제가 뽑혀갖고 나오는 연습이 별로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알았죠? 수완에서 해보겠습니다. 자, 23번으로 제일 유력 후보 중에 하나였죠. 요즘은 가디순에 해당하는 문제로 해결하는 게 더 유력 후보긴 한데 어쨌든 23번으로 나올 2점짜리 문제로 이항 정리인데 이항 정리 2점 치고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자, 왜냐하면 근데 이 내용이 뭐예요? X제곱이라는 공이 들어있고 X분의 2라는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4개 있는 거고요. 거기서 내가 각각 몇 개를 뽑아와가지고 X제곱을 만드는지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전엔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풀이 한 가지 아시죠? 일반 항을 이용하는 거. 이제는 절대 안 해요. 굳이? 자, 나는 x제곱이 몇 개고 나머지 x분의 2가 몇 개인지만 결정이 되고 나면 되거든요. 자, 그래봐야 얘가 4개 올인, 네가 0개거나 3개, 1개, 2개, 2개, 뭐 1개, 3개, 0개, 4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x제곱을 만드는 게 언제인지만 살펴보면 되는데요. 이럴 리는 없잖아, 솔직히. 여기도 아니잖아. x6제곱이고 x 하나 없애봐야 x5제곱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가볼까요? x4제곱에 x제곱분의 1 형태가 곱해지겠죠. 계수는 차치하고 거듭제곱을 만들어내는 것들만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2개니까, 얘가 2개니까. x4제곱. 얘가 2개니까. x제곱분의 1이 곱해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x제곱을 만들어내네? 이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것만 딱 눈치를 채고 나면 실제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 너 2개,

너두 개.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주머니에서 얘두개 뽑을지를 결정할게요. 4C2. 그러면 X제곱이 두 개일 거고요. 나머지는 X분의 2가 두 개일 건데, 솔직히 이렇게도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는 저렇게 곱했을 때 X제곱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X4제곱과 X제곱이 곱해져서 X제곱이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서로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나는 그냥 처음부터 개수만 살펴보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최대한의 다이어트. 네 개의 주머니 중에 두 개를 고를게요. X제곱 뽑을 주머니. 그럼 얘가 뽑힐 텐데 개수는 없으니까 여기서는 1만 있으니까 생략. 여기는 2가 두개 뽑히겠구나. 요것만 쓰는 거예요. 풀이의 양이 딱 이만큼이니까 이 점이지. 6, 4, 24. 정답은 4번. 이렇게. 어때요? 깔끔 심플. 그 자체. 요렇게 풀이하는 거예요. 알았죠? 굳이 복잡하고 굳이 어렵게 풀이하는 거를 전혀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요 페이지에서는 그 밑을 사용할 게 없어. 그냥 바로 옆으로 넘어갈게요. 24번으로 오세요. 24번의 단골 출제 유형이 제가 이야기하는 확률끼리 유형입니다. 확률끼리끼리. 확률끼리끼리 유형. 더 좋은 표현이 없어가지고, 그죠? 여기서 쓰이는 것들이 뭐예요? 조건부, 독립, 그죠? 그리고 뭐, 드모르간 법칙, 집합의 성질, 덧셈 정리, 그렇습니다. 이런 거 쓰일 거라는 거 딱딱딱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거고요. 자, 보자마자 이 부분을 정리할게요. 조건부, 다른 이야기 없으니까 조건부 확률 정리만 먼저 할게. PB분의 PA교비겠죠? 그것도 3분의 1인데, PA분의, PA 교집합 B도 3분의 1이래. 그 다음에 합집합에 대한 걸 주니까 내가 덧셈 정리를 이용해야 될것 같아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 교집합의 확률이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교집합의 확률을 K라고 둘게요. 그러면 A의 확률은 3K, B의 확률도 3K로 알아서 싹싹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덧셈 정리에 의해서. A 또는 B 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죠? 오랜만에 덧셈 정리 또 한번 써볼까?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 왜 쓴다고 했을까? 팔 아프게. 보라고. 자꾸 눈도장 찍으라고. 3K 더하기 3K 빼기 K죠? 너무 좋지 않아? 얼마야? 5K. 그게 얼마래? 3분의 1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아예 K로 놨기 때문에 K 값만 구하면 되는 거죠? 정답 K는? 15분의 2네요. 오예, 그 답은 이거 끝. 이렇게 풀면 되네. 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이런 유형의 3점 치고는 팔이 꽤나 아팠던 문제예요. 계산을 써야 되는 양이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쓸 필요 없고 이 상태에서 그냥 눈으로 해결되죠. 3K 더하기 3K 빼기 K겠네. 그럼 5K네. 이게 5K니까 5로 나눠주니까 정답 15분의 2 이렇게 썼겠지. 이렇게 쓰는 건 저의 그냥 서비스였던 거잖아. 사실 솔직히 여러분도 이렇게 안 썼잖아, 그치? 그러니까 실제 문제 풀이의 양은 거의 한요 정도였을 것 같아요. 맞아? 그죠? 응. 그래서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확통의 쓰임새잖아요. 그것도 생각은 해야 돼.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확통을 어떤 식으로 이용할 것인가. 공통적으로 보는 부분이 공통 문항들이 6모까지 봤을 때 원래는 작년까지는요, 6모까지 봤을 때든, 9모까지 봤을 때든, 수능까지 봤을 때든, 작년은 좀더 공통문항이 어려웠는데, 요즘의 트렌드는 여러분들 확통이 꽤나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2, 그러니까 23번, 24번의 경우에는 우리한테 힐링이 되는 요소거든요. 22번까지 왔어. 내가 꽤나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문제가 잘안 풀리고, 머리가, 뭔가 뇌가 돌아가는 게 단단, 그러니까 딱딱해지는 느낌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활용하라고 있는 문제예요. 그 생각을 딱 해놔. 23, 24가 우리의 쉼터였어요. 그죠? 솔직하게 말하면 25, 26까지도 조금은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확통은. 그지? 그래서 확통은 28, 29, 30이 그냥 본 게임이에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수원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는 28, 29, 30 중에 어떤 게더 쉽고 어떤 게더 어려운지 모릅니다. 보통 모의고사가 요즘은 29가 좀 쉽거든요. 그래, 얘는 꼭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편견이 좀 위험하잖아, 사실은. 29가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29가 안 쉬우면 당황스럽잖아. 그 연습을 여기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았죠? 자, 가보겠습니다. 정규

사이를 다루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04일 쌓인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평균 만들었는데 눈치상 뭐예요? 오케이, 실내 구간 문제야. 그러면 우리는 바로 표시하겠습니다. 표본 평균 X 바랑 모표준 편차 필요하고 크기 필요하고 95%니까 1.96 필요해. 여기까지 했어요. 자, 실내 구간의 길이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어차피 내가 X바를 구해야 되거든. 그럼 그대로 쓸게요. X바로부터 K 1.96 루트 N 144에다가 씌우니까 12 분의 표준 편차 한 것을 빼고 더해서 실내 구간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죠? 96 12분의 표준 편차.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요값과 요값이 주어져 있어요. 어차피 x바로부터 똑같은 값을 빼고 더했기 때문에 요렇게 둘을 서로 더하는 게 우리한테 이득이잖아. 둘이 더하면 뭐가 나와요? x바 두 개가 짠 나와요.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나 이뻐. 소수점 아래가 싹 사라져요. 100이야, 100. x바가 얼마라는 것을, 50이라는 것을 단박에 눈치를 챌 수가 있거든요. 쟤딱 우리 그냥 유형편 해봤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계산하잖아. 이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0.49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저런 계산할 때도, 나란 녀석, 계산 실수 많이 하는 사람, 이런 거 내가 그냥 알고 있잖아. 그래서 굳이 막 암산으로 안 하고 한번 써요. 한번 쓰고 확실하게 봐. 이걸 4딱 나눠지지? 오케이! 이렇게 되네. 그럼 시그마가 얼마야? 표준 편차가 얼마야? 3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찬찬히 생각해요. 이거 약분하다가 나꽤 틀렸거든. 이실직고. 그래서 한번 쓰고 가는 편입니다. 대신에, 거의 대부분 좀 약분되고 정리되기 좋게 등장할 거라는 생각은 하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표준 편차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냐면, 얘도 나와 있습니다. 둘을 어떻게 하래요? 곱하래요. 정답은 150. 좋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외치세요. 실내 구간은 쉽다. 그죠? 실내 구간은 쉽습니다. 비록 실내 구간 두 개가 같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실내 구간이 관련된 문제가 등장을 하면 그것은 쉬울 겁니다. 괜찮죠? 그죠? 여기까지도 편안했어. 26으로 갈게요. 개념이 기억 안날 만한 내용 나오면 개념 정리도 조금씩 조금씩은 더 얹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문제풀이도 여러 가지가 가능하거나 좀 그런 내용이 있으면 보여드릴 건데, 보통 경우의 수 파트라든지, 그런 데는 여러 가지의 풀이가 가능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여러분 통계 파트로 넘어오니까 그치, 여러 가지 풀이를 할게 없어. 다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요, 확률 문제인데, 기본 확률 문제. 이것도 25, 26번 정도에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냥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는 유형. 여사건 당연히 등장할 수 있고요. 그죠? 확률 계산 유형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한개 동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두번 던져. 근데 그냥 확률 문제보다, 그냥 수학적 확률 문제보다는 복잡합니다. 왜요? 상황이 헷갈려요. 봐봐. 앞면이 나오면 두번 주사위 던질 건데, 뒷면이 나오면 주사위 세번 던질 거야. 그러면 동전이 앞면 나오냐 뒷면 나오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데?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것들을. 앞면 나오는지 뒷면 나오는지에 따라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르면 케이스를 나누는 거죠. 앞면이 나오면 두번 던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뒷면이 나오면 주사위를 세번 던져서 어떤 일이 나오는지 케이스를 나눠 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 다음에요.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를 이때는 두 번, 이때는 세번 던지겠죠? 던져서 나온 모든 눈의 수의 곱이 짝수래. 그러면, 여기서는, 주사위를, 일단 동전 던져서 앞면이 나와야 하고요. 곱하겠죠. 여기서의 곱하기는 확률의 곱셈 정리가 쓰이는 겁니다. 제가 다 풀이한 다음에 포인트 다시 한번 잡을게요. 여기 개념이 생각보다 꽤 들어있거든. 곱할 거예요. 뭐를? 주사위 두번 던져서 눈의 수 곱이 짝수 1 확률을 곱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 36분에 하고서는 사실상 두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들을 다 구해도 되는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봐. 두 눈의 수의 곱이 짝수라는 것은요, 잠시 생각하면 한글로 바꿔봐. 그렇지. 적어도 하나는 짝수라는 거야. 그럼 다시 이제 내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나요? 적어도 하나야? 그러면 전체 중에서, 그렇지. 전체 중에서 모두 홀수가 나온 것을 제외해야 되겠다라고 갑니다. 그래서 전체 확률 1에서 모두 홀수가 나온 걸 제외할게. 주사위의 눈이 둘다 홀수가 나오려면 첫 번째 주사위도 2분의 1, 두 번째 주사위도 2분의 1의 확률이 홀수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 두 개의 주사위가 한꺼번에라고 해도 주사위 둘은 서로한테 영향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맞아. 그쵸?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아니면 36분에 해가지고 135, 135 하셔가지고 계산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오케이. 자,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뒷면이 나와요. 2분의 1의 확률로 일단 뒷면. 그러면 이번에는 세 개가 모두 홀수인 경우를 전체 확률에서 빼주면 되겠죠. 전체 확률 1에서 빼겠습니다. 셋다 홀수이려면 첫 번째 주사위도, 1번 주사위도, 2번 주사위도, 3번 주사위도라고 할게요. 아니면 6의 세제곱분에 135세 가지, 135세 가지, 135세 가지인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 나온 확률을 어떻게 더할 겁니다. 이 문제는요, 한줄 풀이지만 계산의 과정 안에 엄청난 내용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독립인 사건의 확률의 곱셈 정리가 쓰였습니다. 그죠? 어디? 일단, 동전과 주사위가 하는 일도 서로 관계가 없잖아. 서로 영향을 주지 않잖아. 그래서 확률끼리 곱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 안에도 어때요? 독립인 사건의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주사위를 내가 3개를 던질 건데, 그 3개가 각각 홀수가 나오는 게 서로한테 영향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각각 그냥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로 계산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네, 맞습니다. 여사건도 사용했습니다. 적어도의 개념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문제를 바꿔낸 거죠. 라스트는 케이스로 나눠놓고 두 확률을 더하는 배반 사건의 확률의 덧셈 정리도 쓰였어요. 확률의 덧셈 정리. 이걸 써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런 거 있잖아. 국어에서 문학 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근데 시를 쓴 시인은 사실 별 의미 없이 썼는데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의미를 써서 사용했어? 이렇게 되는 그 느낌을 느꼈으면 좋겠어.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제가 굳이 굳이 분석을 해드리자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지만 실제로 문제를 푸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을 뿐인데 누가 와가지고 걸을 때는 오른손이 올라가고 왼발이 올라가는데 각도가 얼마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느낌인 거야. 당연히 곱해야 되고 당연히 그냥 여사건이 나오니까 1에서 뺄까? 이런 식으로 그 내용들이 당연하게 녹아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분석을 하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긴 하지. 실제 풀이는 한줄 풀이에요. 자, 계산 마무리만 할게요. 재밌죠, 그죠? 자, 계산 마무리는. 첫 번째 확률은 뭐야? 여기 4분의 3이니까. 8분의 3 더하기. 그죠? 여기는 8분의 7이니까 16분의 7이겠네. 그럼 여기도 16분의 6이니까 16분의 13으로 가겠습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가는 거죠. 재밌지? 이런 게 사실 근데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꽤나 어려워요. 요런 생각들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근데 일단 제가 그랬잖아요.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그첫 단추가 어려워. 첫 단추가 뭐였어요? 앞면 나왔는지 뒷면 나왔는지에 따라 다르다며. 다르다며. 그럼 케이스 나눠가지고 그때그때 해결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죠? 수학, 특히나 이 확통은 정리다. 알았죠? 뭐든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인데 재밌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간만에 다시 또 돌아오는 2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7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자, 이산학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다. 밑에를 읽기 전에 제일 먼저 할 일은요? 확률의 합이 1이다. 이거 어떻게 참아. 그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가 되면 돼요? 얘네들이 5분의 3이니까 나머지 5분의 2가 되면 되겠구나. 해놓고 시작할게요. 예스. 그지?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갑자기 나한테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크기가 9인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고 이렇게 나와요. 하, 뭔것 같아? 변수 변환과, 그치, 확률 변수에 변환되어 있는 부분과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무상 표준 편차를 활용하는 겁니다. 예스. 그래서 여기는 일단 변수 변환을 먼저 시킬게요. 15 뱉어내고 2 X바 플러스 1이 46인데 한번더 변신시킬게요. 이거 뭐예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그러니까 이거 봐봐. D파트의 개념이 아직 바로바로 반사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어렵게 느껴지는데 되게 간단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거 뭐라고요? 표본 평균들을 싹다 모아서 평균 내니까 모평균과 같죠? 그 모평균 대신에 모집단에 대한 확률 변수 X라고 놨으니까 이걸 EX라고 놔도 자연스러워야지,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하려는 거, 이거니까. 표본 평균의 분산은요?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눕니다라고 한글로 뱉어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안 썼잖아요. 맞아요.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쓰나 이렇게 쓰나 둘다 가능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는 거야? 모집단의 평균이요. 그럼 얼마가 나온대요? 1 넘기고 15로 나누니까 오케이 얘는 얼마다? 3이다. 이게 킵. 모평균이 3이야. 그럼 여기서 바로 식 하나를 갖다 쓸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곱해 곱해 싹다 더해 하셔가지고 이거 써 사용할까요? 그럼 해주세요. A 5분의 2, 5분의 6, 4b, 5c를 더했더니 5분의 15가 되더라. 일부러 이렇게 썼습니다. 두 번째 식은 a 더하기 4b 더하기 5c가 얼마라고 할까요? 5분의 7이요 하는 식을 하나 킵해둘게요. A, B, C에 관한 식이 여러 개 필요하잖아. 그거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한개더 필요하죠? VX 이용하는 거겠네. 이쪽에서 한번더 변환을 시켜볼게요. 어차피 더하는 건 의미가 없고 곱한 것의 제곱배만큼 영향이 있다 보니까 225 표본 평균의 분산이 30입니다. 써놓고요. 한번더 바꾸세요. 얘는 뭐라 그랬지? 표본의 크기로 나누어요. 누구를? 모분산을 이라고 얘기했었잖아. 이걸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럼 한번더 정리해봐요. 얘네들이 먼저 약분을 하면 2, 25. 그지? 25. 그죠? 즉, 25VX가 30 되니까 분산이 얼마가 된 거예요? 5분의 6이 된 거예요. 누구의 분산이? 모집단의. 확률변수 X의 분산이. 자, 그럼 확률변수 X의 분산은 이제 어떻게 구할까?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재평평제가 있었어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죠. 해도 돼. 여러분이 해. 난안 하려고. 저는 뭘로 갈것 같아요? 자, 계산이 복잡할수록 여러분 보시면 평균이 예쁠 거예요. 평균이 예쁠 때는 무엇을 활용하는 게 좋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요. 그죠? 그래서 이 식 위에다가 써놓을게. 이따가 여기다가 여기저기 갖다 써야 되니까. 는 5분의 1하고 킵해놓고 편차 제곱을 위에다가 써보겠습니다. 평균이 예쁠 때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편차는 1에서 3빼 마이너스인데 제곱하니까 4 빼고 2에서 3빼 마이너스 1이 편차인데 제곱하니까 1 0, 1, 4 너무 좋잖아.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분산 구할게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분산은 한번더 쓸게. 4a 옆으로 이렇게 쓸걸 그랬나? 그리고 이식 저쪽에다 갖다 쓰고 연립해가지고 A, B, C 다 구할 거예요. 자, 4A, 5분의 1, 0은 안 쓸게, B, 4C, 이렇게 됩니다. 되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식이 생각보다 이뻐. 4A 더하기 B 더하기 4C가 얼마야? 1이야. 이렇게 식이 나와요. 자, 하나, 둘, 세 개의 식이 있죠? 이대로 가지고 올게요. 이쪽에다 다 쓰자. 아, A, B, C. 자, 이거부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분의 2인데요. 이걸 4배에서 써서 얘랑 정리를 하려고. 4배 해주세요.
4a 더하기 4b 더하기 4c가 5분의 8이고요.

오, 식과. 여기 보이니까 얘네 둘은. 위에서 아래를 빼줄까요? AB가 싹 사라지고 3B만 싹 남아요. 얘가 5분의 5니까 빼주면 5분의 3 되죠? 그럼 B는 얼마예요? 5분의 1이요. 오호! 항상 얘기하지만 계산은 제가 제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할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이제는 C를 정리하기 위해서 저쪽에 있는 식 다시 하나 갖다 놓을게요. A 더하기 4B 더하기 5C. 가 얼마라고 했냐면 5분의 7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정리를 좀 하려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분의 2니까요. 여기 먼저 빼가지고 A라도 없애놓고 시작할게. 그럼 빼주세요. 3B 더하기 4C가 5분의 5, 1이잖아. 근데 B가 여기 5분의 1 대입하면 5분의 3이니까 얘는 얼마면 되겠어요? 4C는 5분의 2면 되겠고. 그러므로 C는 얼마야? Yes, 10분의 1입니다. C도 나왔어요. B는 이제 여기, A는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지. 여기다 대입하자. A 더하기. 10분의 2 더하기 10분의 1, 10분의 3은 10분의 4. A는 얼마예요? 네, 10분의 1입니다. 다 구했어요. 자, 문제에서 마무리로 A 더하기 2B 더하기 3C야라고 했거든요. A 더하기 10분의 2로 쓸게. 2B 하면 10분의 4죠. 3C 10분의 3 되겠죠. 10분의 8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이라고 쓸까요? 5분의 4라고 여기 위에다가 예쁘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라스트는 그냥 계산이었어요. 결국은 근데 3점이라고 했지만 약간은 억울하지. 난이도가 꽤 있잖아. 왜 그런 것 같아요? 자, 확률을 싹다 더해서 합이 1이다. 확률, 이산 확률 변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거 이용한 식 하나 얻었고요. 그 다음 변수 변환과 관련된 내용 들어가 있죠?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을 이용해가지고 평균 구하는 곱해 곱해 싹다더에 들어가 있고요. 분산 구할 때 어떤 식으로 했었어요? 편차제곱의 평균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식을 연립하는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되게 찝찝찝찝 이런 식으로 축축축축 하는데 약간 한 6대를 맞으니까 아픈 것 같은데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진짜 어려웠느냐 그건 아닌 거지. 콩콩콩콩 정도였어요. 그건 맞잖아. 근데 보통 6대를 맞게 되면 여러분, 하다가 길을 잃어요.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고, 이거 어떤 거 해야 되지 싶거든.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야 돼요. 알겠죠? 실제로 딱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이산확률 변수는 단독 출제도 물론 되지만 표본 평균과 엮을 수 있죠. 변수 변환과 엮을 수 있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나와도 긴장하지 말고 찬찬히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리를 너무 많이 썼어요. 이제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28번 전에 잠시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막 되게 어려운 문제라기보다 이제 해석이 긴 문제들이 남아있는 거라서. 자, 오늘도 세포마을로 살짝 다녀오도록 할까요? 오늘의 세포마을 이야기입니다. 텔레파시 세포. 실제로 진짜로 이렇게 전화기 들고 있는 그런데, 아무튼. 미약하긴 한데, 다른 사람 뇌에 연락이 가능하대요. 그런 텔레파시가 통한다는 느낌을 느낄 때 있어요? 나는 되게 많이 느끼거든? 가족들끼리는 사실 많이 느끼는 게요. 근데 이걸 그러니까 시니컬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생각하면 되게 신기한 것들이 있어. 내가 퇴근할 때까지 이제, 만약에 출근을 했어. 근데 오늘 너무 그냥 딱 하필이면 오늘따라 야채 곱창이 되게 먹고 싶어. 그런 날 있잖아요. 되게 먹고 싶다. 되게 먹고 싶다. 되게 먹고 싶다. 집에 딱 갔는데 야채곱창 시켜 먹을래?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에 역시 이런 거 있지 않아? 가족들끼리. 근데 이제 누군가는 그러면 그래요. 아니 먹는 게 비슷하니까 중간중간 땡기는 게 비슷하겠지. 근데 그런 시니컬함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뭐하러 그렇게? 그죠? 우리는 정말 잘 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친구들끼리도 그런 거 많이 있을걸? 하필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데 친구가 딱그 얘기를 할 때, 이런 느낌처럼 텔레파시. 텔레파시가 미약하기는 한데요. 정말 좀 통하는 거가 있대요. 신기하지? 그래서 왜 하품하면은 같이 따라 하품하고 막 이런 거. 그것도 서로 그 같은 감정을 느껴가기 때문이래. 근데 또 누군가 그럼 그렇게 얘기해요. 공기 자체가 하품을 만드는 공기가 되었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그냥 너와 내가 연결고리가 있구나 이런 걸 느낄 때 기분 좋음. 이게 왜 하느냐? 저랑 이렇게 계속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선생님과의 내적 친밀감이 맥스예요. 막 이런 말 하잖아. 내적 친밀감이 맥스를 찍잖아. 그러면 나의 뇌와 여러분의 뇌도 서로 텔레파시를 주고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가 되지 않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래야지 여러분들 나랑 문제를 풀 때, 내가 문제 푸는 흐름이 여러분들 두뇌에 심어질 거 아니냐고? 어? 그럼 텔레파시도 통하지 않을까?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 수능 날, 저도 이제 해설하고 하면 이렇게 막 문제 풀고 있잖아요? 그럼 진짜로 이렇게 약간 삐리릭 보내요. 아, 제발. 아, 물론 나는 문제가 다 끝난 다음에 나오니까 여러분 문제 풀 동안에는 이제 약간 기다리면서 신호만 보내는 거지. 제발 이런 것들 실수하지 않기를, 제발 이런 것들 이렇게 잘하기를, 차분하게 이렇게 풀기를, 이런 생각하거든요. 나의 텔레파시를 여러분들 꼭 받아갈 수 있게 친밀감을 계속 맥스로 가져가도록 하세요. 내가 계속 보내긴 할게. 미약한데 이게 계속 보내면 받는 신호랑 연결고리가 좀 세지지 않을까? 그죠?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알았죠? 그런 의미로 좀 이제 어려운 문제 달려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잠시 즐거웠고요. 28번으로 가볼게요. 네, 28번으로 가면서부터는 무조건 어려워질 거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천천히 볼 건데, 자, 이거 뭐냐면 작거나 같다 함수가 나와요. 제가 엄청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이게 생각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오면 문제 풀이가 어려워져요. 크거나 같다가 우리에게는 익숙하단 말이야. 크거나 같다 함수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스, 중복 조합이에요. 크거나 같다 함수라고 하면 중복 조합이고, 아래로 내리면 되니까, 예를 들어 1, 2, 3, 4가 1, 2, 3, 4로 쏜다면, 예를 들어 1이 1 쏘면 2는 1, 2, 3, 4 중에 쏠수 있죠. 2가 3 쏘면 3은 3, 4 중에 쏠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화살이 같은 걸 쏘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가 돼. 근데 작거나 같다로 하면 화살이 있잖아요. 되게 그냥 서로가 꼬여요. 그래. 그래서 크거나 같다에 익숙한 여러분들이 작거나 같다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럼 꿀팁 하나를 드리자면, X에서 X로 쏘지만 쏘는 아이는 1, 2, 3, 4, 5, 6으로 쓰시고요. 받는 아이는 순서 바꿔 쓰세요. 6, 5, 4, 3, 1. 진짜 별거 아닌데 훨씬 편안해져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야? 1이 6 쏘면 2는 얘네들 중에 쏠수 있지. 예를 들어 뭐 5를 쏘면 3은 뭐5 쏘거나 밑으로 쏠수 있지. 4가 갑자기 2를 쏘면 5는 2 또는 1을 쏠수 있지. 6은 뭐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훨씬 화살을 갖거나 아래로 쏘면 된다로 가니까 훨씬 편하다는 거지. 진짜 별거 아닌데 되게 꿀팁이에요. 알았지? 정리가 잘 돼야 되니까. 오케이. 자, 어쨌든 그렇게 쏠 건데 중요한 건 나예요. 나에서 보니까 F2랑 F4의 곱은 6이 아니어야 한대요. 자, 저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가를 만족시키는 것 중에서 나가 아닌 것을 제외하겠다. 이러면 되잖아. 가와 나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잖아. 그러한 FX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를 만족시키는 것들 중에서 나를 만족시키지 않는 것들을 제외시킬게요. 그러면 되죠. 왜? 같지 않다보다는 우리가 처리하기 좋은 건 F2 곱하기 F4는 6이다를 제외시키는 게좀더 편하거든. 그렇게 하도록 할 거예요. 일단 가는 쉽죠. 작거나 같다가 되다 보니까 중복조합임을 알고 있으면 사실 고민 걱정이 많이 없어지는 게 6개에서 6개를 쏘는 거잖아요, 여러분. 2, 1. 그럼 6이지, 6이겠지. 서로 다른 6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6개를 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헷갈리실 때 저는 항상 공각 칸막이로 쓰죠. 항상 극단적인 예시, 모두가 6을 쏘는 이런 예시를 딱 그려놓고 생각하세요. 각각 화살을 몇개 받았는지 알려면 칸막이는 몇개 필요해요? 칸막이가 5개 필요하고, 공은 6한테 모두 다 화살을 쐈죠? 공이 6개 있네요. 이거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11팩을 6팩, 5팩으로 나눕니다로 계산을 할 거예요. 사실 이렇게 쓰셔도 계산하려면 이렇게 써야 되거든. 요 계산을 제일 먼저 해주시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계산하시면 462예요. 이거는 그냥 가져갈게. 약분하고 곱하는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를 만족시키는 게몇 가지? 462가지예요. 그 중에서 제외시킬 겁니다. 나가 아닌 경우, not 나 이렇게 써놓을게요. 가를 만족시키는 것들 중에서 나가 아닌 것들, 즉 이렇게 F2 곱하기 F4가 6인 것들을 지금부터 제외시킬게요. 보세요. 잘 따라와야 돼. 그러면 별거 없는 게 얘를 만족시키는 함수값들을 찾아주면 되잖아. 누가 더 커야 돼요? F2가 더 크거나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곱이 6인 경우는 뭐 있겠어? 6과 1일 수 있을 거고요.
3과 2일 수 있을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생각보다 케이스가 굉장히 간단해져. 첫 번째 케이스부터 갈게요. 1, 2, 3, 4, 5, 6, 2. 6, 5, 4, 3, 2, 1을 쏘면 되고, F2가 6을 쐈고요. 그 다음에 F4가 1을 쏘는 경우로 가보겠습니다. 요렇게. 첫 번째 케이스. 잡거나 갔다, 이 아래쪽으로. 갔다 또는 아래쪽으로 쏘는 상황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2가 6을 쏘는 순간 1은 6을 무조건 쏴야만 합니다. 더 고민 사항도 없어요. 심지어 4가 1을 쏘는 순간 5랑 6도 정해집니다. 모두 1을 쏴야만 해요. 어? 그러면 선택권을 갖는 자는 3밖에 없고, 3이 쏠수 있는 건 6부터 1까지 전부 다 가능해요. 어떤 거 쏠래? 6가지. 첫 번째 케이스. 그죠? 아, 그, 괜찮은데? 두 번째 케이스 갈게요. 자, 이번에는 1, 2, 3, 4, 5, 6에서 똑같이 6, 5, 4, 3, 2, 1로 쏠 거고, 그 다음에는 F2가 3을 쐈대요. F2는 3을 쏘고, F4는 2를 쏜 거야. 요렇게. 자, 쉬운 거부터. 1은 뭘쏠수 있죠? 6부터 3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6이, 1이 쏠수 있는 거몇 가지 있어요? 네 가지가 있고요. 어차피 선택권이 남아있는 이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3이 쏠수 있는 건2 또는 3을 쏠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다 곱해야 되겠죠. 각각 쏴서 한 경우로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곱해야지. 자, 라스트. 5, 6은요? 2일 중에서만 쏠수 있잖아. 그러면. 각각 몇개 화살을 받았는지 궁금하죠? 둘다 2를 쏘는 경우면 요거죠? 칸막이 하나와 공두 개의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세 가지. 끝. 이걸 굳이 쓰자면 2H 2가 돼서 둘이 더하면 4 빼면 1 이렇게 해야 되겠지. 로 쓰는 것보다는 좋잖아. 그렇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총몇 가지예요? 24가 되어주겠죠. 이 둘을 제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30가지를 제외시켜야 되는 거겠죠. 난 나가 몇 가지인 거야? 요렇게 둘이 더해서 30가지인 겁니다. 그럼 정답은 얼마? 432가 되겠네요. 답은 여기다 써야지. 432 이렇게 하시면 끝. 답은 1번. 자, 이게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되는 게 저랑 같이 풀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인정해. 그지? 그러니까 그냥 고민을 많이 하지 않고 풀어보시면, 다시 천천히 말해봐. 고민을 많이 하지 않고 나랑 그냥 처음에 풀잖아요. 그러면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포인트들을 혼자 풀때 다시 잡으셔야 돼요. 가나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을 찾기 위한 건데, 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복 조합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어. 근데 나의 경우에는 아닌 경우를 하나하나 따지자니 너무 복잡하니 그럴 땐 어떻게 한다고요? 6이 아닌 경우를 찾는 것보다 6인 경우를 전체에서 제외를 시켜야지. 근데 그 전체가 가를 만족시키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셔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다면 넘어갈게요. 마의 구간으로. 29번이 되게 압박스럽게 생겼어요. 인정해요, 저도. 그래도 오늘 이것까지 푸는 게 여러분 좋을 것 같아서 천천히 달려보겠습니다. 다못 풀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풀면 되지. 사람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고. 자, A, B가 1, 2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1부터 12까지를 갖고 있어요. A에서 B를 쏠 거예요. 갑자기 함수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1, 2가 1, 2, 3, 4, 5, 6, 7, 8, 9, 10에서 12까지 있는 것을 쏘는 거고, F1보다는 F2가 항상 크거나 같다. 뭐야, 방금 했던 중복 조합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잖아. 그러면 함수 값으로 가능한 종류. 몇 가지 있어요? 12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2개를 택합니다. 12개 중에서 2개를 택합니다. H로 생각하시는 거 가장 편안할 것이고. 아니면 뭐라 그랬죠? 항상 극단적 예시로. 공 2개가 여기 있고. 칸막이는 12개를 구분하기 위해서니까 칸막이 몇개 있겠어? 그렇지. 11개겠지. 공 2개겠지. 굿. 그럼 계산해봐요. 13팩을 11팩, 2팩으로 나눕니다. 어차피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죠. 그죠? 13 곱하기 11을 2로 나눠서 6, 78가지. 함수의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78가지가 있는 함수입니다. 아직 뒤에 있는 정규분포 흐름은 가지도 않았어요.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 다시 가봐요.

50, 15, 20, 25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25까지는 못 가. 왜냐하면 F1이든 F2든 최대 12까지이기 때문에 요렇게. 이걸 만족시키는 순서상을 잡아볼까요? 소수잖아, 소수. 얘네가 소수인 건또뭐 있겠어? 2, 3, 5, 7, 11까지밖에 없어요. 어차피 함수값으로 가능한 게 12까지니까. 2, 3, 5, 7, 11을 두 개를 합해서 이런 숫자를 만들 수 있는 순서상을 잡아봐요. 뭐 있어? 2, 3 가능하지. 근데 어차피 오른쪽이 더 커야 돼요. 그거 나갔다니까. 아, 그죠, 그죠, 그죠. 또, 2랑 3 말고는 2, 5든, 2, 7이든, 2, 11이든 있을 수 없지. 15가 되지도 않고. 지금 3과 한번 가볼까요? 3, 7 가능하지. 더 없네. 5는 자기 자신과도 가능해요. 그 외에는 없어요. 이렇게밖에 없네를 생각해야 돼. 세 가지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한 fx가 될수 있는 확률은요, 얼마예요? 78분의 3이요. 이걸 계산해야 돼.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했잖아.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럼 약분 되지, 이거. 26분의. 갑자기 시행 횟수가 100번이고 고정된 확률이 뜹니다. 맞아. 맙소사네. 맞습니다, 여러분. 즉, X는요. 다시 이제 완전 시작해. X는요. 그러한 F의 개수지. 그지? 그러한 F의 개수입니다. 모든 F가 78가지가 있거든. 그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그 중에서 둘의 합이 뭐 5의 배수가 되는, 그러면서 각각의 소수인 그 조건에 만족시키는 확률이 얼마인 거야? 26분의 1이야. 그리고 나는 시행을 몇번 했어? 100번 시도를 해서 26분의 1의 확률. 뭐야, 이거, 이거? 네.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흐름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게 이 문제에서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봐봐. 문제를 읽을 때 이항분포로 갈 거라는 생각이 위에서는 도무지 들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바뀌어. 상황이 바뀌어.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이건 다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다시 갈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 끝났어. 다시 완전히 뉴템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다 옮겼을게. X는 F 개수야. 이항분포를 따르더라고. 시행은 100번 했고. 고정된 확률. 그러니까 고정된 확률을 구하는데 우리가 중복조합부터 시작해서 사용을 한 거예요. 와우. 자, 여기서 갑니다. 그때의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오! 그럼 평균 구해 놓을까요? 평균 얼마가 돼? M은? 둘이 곱하면 평균이잖아요. 13분의 50입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 구해야 되거든요. 분산을 먼저 구할게. 13분의 50. NP 곱한 거에다가 한번 더. 26분의 25를 곱해야 되는 거죠? 맞아? 근데 봐요, 놀랍게도. 이 13분의 25의 제곱이 등장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표준 편차가 13분의 25구나라는 걸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안에 주어진 m과 표준 편차 값은 다 주어져 있는 겁니다. 됐어? x가 따르는 거. 자, 그 다음에는요, 다시 여기서부터는 X가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Y에 관한 세상으로 바뀝니다. X의 등장은 딱 여기까지. M과 시그마 값을 알려주는 데까지만 사용이 되었어요. 다시 새로운 문제. 그러니까 이게 한 두세 문제가 엮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정된 확률을 구하는 데까지 왔고요. 그 다음 내용 흐름 타고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Y1과 Y2가 있는데요. 각각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리고 확률밀도 함수를 각각 줬어요. GX랑 HX로 그래프가 다시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GX랑 HX가 각각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따르는 확률 변수의 이름은 Y1과 Y2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한다고 했냐면, M부터 EM까지 사이에서 GX와 HX와 그리고 X는 M으로 이루어져 있는 넓이 S1이라고 할 거예요. 그림 보시면 바로 보여요. GX와 M부터 EM까지 그리고 여기 HX, 여기가 S1. 그럼 반대로 넘어가면서 생기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뭐라고? S2라고 할 거래요. 와우.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우리한테 S2까지 저기 있잖아. 그 다음 봐봐요. S1에서 S2를 빼서 1000배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다음의 내용은 제가

0: 다음 시간에 연결을 하려고 해요. 왜냐? 문제가 세 개나 되기 때문에 중간 과정까지만 살짝 끊었습니다. 요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고 넘어갈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들? 생각을 미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힌트를 하나만 드리고 가자면, 봐봐. 우리가요, S1이나 S2 넓이는 못 구해요. 우리는 어떤 걸 구할 수 있냐면, M부터 EM까지의 GX와 X축이 이루는 넓이. 이런 거 구할 수 있고요. S2만 구할 수는 없지만, M부터 EM까지 HX가 이루는 부분의 넓이, X축과 뭐, 이런 거 구할 수 있어. 그래서 힌트를 드리자면, S1 또는 S2를 구하기 위한 노력하지 마시고요. 여기. 요 곡선과 곡선 품고 요거 있죠? 요 넓이 A라고 할게요. 저는 S1과 A를 더한 넓이를 확률로서 표현을 할 거고요. S2랑 A를 더한 넓이 또한 확률로서 표현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둘을 빼면 자연적으로 A들은 사라질 테니까요. 그러한 현장으로 여러분들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일단 문제를 끊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오늘의 흐름은 여기까지였어. 아직 일단 고정된 확률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중복조합을 이용해가지고 하나의 문제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평균과 표준편차 구하는 과정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걸 들고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연결하고 그리고 제가 2회로 넘어갈게요. 30번은요. 맨 뒤에 여러분들 4, 5까지, 그러니까 5회까지 끝나면 한꺼번에 모아서 풀 거예요. 30번은 킵해둘 거거든요. 알겠죠? 나중에 시간 투자하기 위해서. 29번 마무리는 급하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에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도 고생 너무너무 많았고요, 여러분들. 저랑은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쭉 또다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외국인도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하셔서 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내 양심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네, 반갑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 드리겠습니다.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두 번째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까 하다가 우리와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쳤다라는 걸 혹시 아시나요? 합정역에서 내리신 다음에요, 지하철. 그러니까 한강 쪽으로요. 한강 쪽으로 딱 30초만 걸어 내려가세요. 내려가시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거기서 연면을 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가 호머 헐버트 박사란 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 대학 교수, 그 다음에 대학 설립자 집안이고 대한제국, 조선이란 나라에 이제 선교사로 와요. 당시에 고종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학교, 나라 국립학교죠. 육영학원이란 학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교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오셔가지고 이제 뭘 느끼셨냐면 한글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자다. 그거를 호머 헐버트 박사가 딱 아신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문자가 어딨냐 세상에. 이런 좋은 문자를 왜 이 나라 사람들은 무시하냐. 왜 굳이 한자를 쓰냐. 한국어야말로 연설을 할 때 가장 적합화된 언어다. 라고. 에? 그게 무슨 말이냐? 봐봐요. 영어는요, 모든 문장의 핵심 주어 동사가 앞에 있어요. I went. 끝이에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부속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어미 끝에 와요. 나는 출마합니다! 내일 언제 어디서 어쩌고. 이 영어거든요. 근데 우리말은 나는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디서 누구와 함께 무슨 목적으로 출마합니다가 맨 뒤에 오잖아요. 동사가요. 이거야말로 진짜 임팩트 있는 언어다. 자기가 스스로 우리말을 공부를 합니다. 내가 영어로 수업을 하지만 한국말을 배워야지 더 지식을 전달 잘할 수가 있다. 한국어를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세계 지리서를 내가 만들자 해서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사민필지. 여기에 있는 한글들 있죠? 다 호머 헐버트 박사께서 쓰신 것들이에요. 다 이게 한글을요. 자, 이 사민필지가 뭐냐면 사, 선비사자, 민, 백성, 필, 반드시 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양반이고 평민이고 모두 알아야 될 필수 지식이 사민필지고 이게 지리서예요. 그러니까 미국 지도도 있죠, 이렇게요. 미국 지도. 이게 미국이란 나라다라는 거를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란 나라가 있다. 거기는 수출 규모가 얼마고 수입 규모가 얼마다라는 걸 자세하게 이렇게 했어요. 지금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내용이 풍부해요. 호머 헐버트 박사가 또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3인 필지를 보시면요. 보시는 것 같이 뭔가 하나가 지금 우리의 한글과는 좀 달라요. 뭐 느끼시나요? 띄어쓰기가 없어요. 마침표와 쉼표가 없습니다. 영어엔 있잖아요. 그래서 호머 헐버트 박사가 진짜로 그 예를 드셨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습니다. 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호머 헐버트 박사가 그 예, 비슷한 예를 여러 개 드셨어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띄어쓰기를 안 하면 이 좋은 언어가 그 빛을 못 발한다 해서 여러분들 한글 학자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주시경 선생님이죠. 주시경 선생님이 호머 헐버트 박사의 제자였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을 딱 보니까 언어의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호머 헐버트 박사님께서 주시경 선생 등등등 다 여러 명과 공동 작업으로 그럼 우리가 너희들이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이 한글이라는 이런 언어의 문자에 띄어쓰기와 마침표와 쉼표를 한번 넣어보자 해서 완성을 시켜요. 그리고 그거의 결정체가 뭐냐면 독립신문이에요.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전으로 내려왔던 아리랑 아라리오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전으로 내려왔거든요. 동네마다 다 달라요. 야, 그 아라리오가 아니라 아라리오야. 뭔 소리야, 야, 아라리오야. 됐고, 이리 와요. 지금부터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오선지의 악보화를 시키신 분도
호머 헐버트 박사입니다.

이 호머 헐버트 박사의 업적이 또 뭐가 있냐면 1895년 국모가 경복궁 한가운데서 일본에 의해서 시해당하는 국모 시해 사건이 발생합니다. 명성왕후. 고종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솔직히. 경복궁 한가운데서 자기 부인이 죽었잖아요. 자기가 다음 타겟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디가드를 자청하고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외국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호모 헐버트 박사예요. 들어오는 모든 수라상 제가 다 맛보겠다고 독이 들었는지, 그리고 밤에 제가 불침범 서드리겠다 해요. 고종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고맙고 믿음직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호모 헐버트 박사에게 어떤 임무를 주냐?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이 됐어요. 이거 부당하니까 백악관에 가서 미국 대통령에게 좀 도와달라고 좀 호소를 해달라 라고 친서를 줘서 보냅니다. 안 만나줘요. 친서를 들고 온 호머 헐버트를. 왜? 바로 고해 7월 달에 일본과 미국이 밀약을 맺어요. 호머 헐버트 박사를 만나면 더욱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좌절했겠죠. 실제로 호머 헐버트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조국 미국이 대한제국을 배신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고 아무리 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호머 헐버트는 있어서는 안 될 요주인 인물이 돼요. 그래서 반강제로 미국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정말로 뭐라고 할까, 내가 마음 고생이 심하셨대요. 내가 정말 노력을 했는데, 정말 조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대한제국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내 노력이 다 실패로 돌아갔구나. 그리고 광복이 돼요. 광복이 된 다음에 광복된 조국, 내 제2의 고향, 내가 한번 이 독립이 된 나라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배를 타고 한 달을 걸려가지고 제물포에 도착을 해요.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 여독이 힘들다 보니까 도착하시자마자 일주일 만에 너무 힘드셔가지고 돌아가십니다. 마지막 유언이 그거였어요. 내가 그렇게 젊었을 때 내 청춘을 다 바쳤던 이 한국 땅에 나를 묻어달라 해서 유언대로 지금 양화진에 영면을 하고 계십니다. 거의 묘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에 묻힐 바에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 한국의 친구, Friend of Korea, 호머 헐버트라고 묘비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교. 한 분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니스트 베델이라고 하는 영국 언론인입니다. 어니스트 베델은 1904년에 러일 전쟁 취재를 하려고 한국에 들어왔던 영국 언론 기자였어요. 들어와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이란 나라가 대한제국을 거의 정복을 하고 있고 길거리에서 진짜 조선인이라는 이름 때 그 이유 하나로 두들겨 맞고도 아무 하소연할 방법도 없고 내 양심이 이걸 볼 수가 없다. 가만히 조선인을 돕자. 당신은 영국과 일본이 동맹이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일본의 동맹인 영국 신문사 기자로 들어왔어요. 본국에서 명령 들어옵니다. 일본 비판하는 기사 쓰지 말라고. 근데 양심이 그럴 수가 없어. 막 써요. 덕수궁, 당시 경운궁이라고 했는데 화재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봐도 일본이 불지른 것 같다. 기사에 그냥 써버려요. 쫙. 난리가 나요. 야, 일본 비판하는 기사 쓰지 말라고 했지. 막 써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알았어요. 미안해요. 안 쓸게요. I'm sorry. 하실게요? 하실 거예요? 아니요. 바로 사표 내버려요. 사표 내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다음에 아예 그냥 당시 우리

나라에서 신문사를 만들어 버립니다.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사를 만들어요. 자기 사장이에요. 그리고 총무로 양기탁 선생님들, 조선인 집필진을 또 기용을 해요. 일본 비판의 기사 쫙. 일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동맹국인 영국 국민이잖아요.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일본은. 어떡하지, 어떡하지? 영국 국민이니까. 특히 여러분, 그 국채보상운동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그 시작된. 물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를, 어니스트 베델 사장님이 사장으로 계셨던 대한매일신보에서 매일 보도를 합니다. 지금 얼마가 모였고, 어느 지역에서 모였고, 어디에 가시면 여러분들 금반지를 낼 수가 있고, 등등등을 매일 보도하다 보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다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주신 분이 또 베델 사장님이었어요.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부글부글부글 끓었겠지요. 여기 또 결정적인 일이 뭐가 있었냐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 호모 헐버트 박사와 함께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나카라고 하는 당시 일본 대신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그 140조각을 내고 가져가 버려요. 아무리 봐도, 아니, 문화재를 140조각이나 내가지고 허락도 없이 갖고 가? 호모 헐버트 박사와 어니스트 베델 사장이 손을 잡아요. 대서특필을 막 해요. 일본 언론에도 기고를 해요. 이러면 안 된다. 문화재를 가져가면 안 된다. 영국 언론은 막 얘기해요.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공론화가 된 거예요. 일본이 한반도에 있는 정말 귀중한 문화재를 140조각을 내가지고 이거를 무단 방출했다. 두 선생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다시 우리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복원 작업을 거쳐가지고 지금 우리 농산 국립중앙박물관 로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일본이 영국에게 얘기해요. 어떻게 좀 하라고, 너희 국민 그 영국인 베델. 상해에 있던 영국 검사 판사가 출장 판사 재판을 와요. 그래서 베델 불러요. 너 한국인 선동한 죄. 1차 재판, 2차 재판을 거치면서 야, 이 정도에서 타협하자. 뭐냐? 상해에 있는 영국 감옥이 있었어요. 여기에 3주 동안 잠깐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래서 어니스트 베델 사장을 상해로 배 타고 보내요. 3주 있다가 돌아오라고. 근데 문제가 어니스트 베델 사장이 심장병이 있었어요. 이 재판 과정과 배 타고 상해 갔다가 또 구금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너무 무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시자마자 돌아가십니다. 같이 대한매일신보를 이끌었던 양기탁 선생님 손을 잡고 마지막 했던 유언이 그거였어요. 양기탁 선생님은 펑펑펑 우세요. 선생님, 선생님,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난 여기서 죽는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대한매일신보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한국 국민들을 지켜라가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대한매일신보가요, 유명해진 게 뭐냐면 장지연 선생님, 실야 방성대고 해봤자 아무 언론사에서 실어준 데가 없었어요. 근데 대한매일신보에는 실었어요, 이걸요. 베델 선생님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묻히십니다. 그리고 비문을 장지연 선생님이 쓰세요, 뒷면에. 앞에 보면요, 한자로 써있어요. 대한매일신보 사장 대영국인 어니스트 베델이라고 지금도 써있어요. 그 뒤편에 보면요, 장지연 선생님이 쓰신 비문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도려내졌어, 이게요. 왜? 일본이 가만 볼 수가 없었거든. 이걸 깨버려요. 와장창!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광복된 이후에 우리 언론인들이 이거는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 해서 원래 써있던 장전 선생님의 그런 그 비문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다시 써가지고 옆에 조그만 비문이 다시 있어요. 호모 헐버트 박사님도 그렇고, 어니스트 베델 선생님도 그렇고, 동료가 왜네 고생을 안 해? 넌 영국인 아니냐? 했더니 딱 한마디요. 나는 내 양심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약자를 돕는 거가 진짜로 우리 언론인이 해야 되는 일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죠. 남의 나라 와서 목숨 걸고 남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진짜 고생하셨던 이분들이 지금 거의 한 100년 동안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모역에서 영면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세요. 수많은 벽 안에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이 거기 묻혀 계십니다.

0: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번영을 위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외국인도 단지 내 양심이 시키는 일이다.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하셔서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고 저도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꼭 합정역에 내리셔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홍대 입구역이잖아요. 놀러 가시기 전에 남쪽으로 내려가시면은 30초만 걸으시면 돼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 묘역에 국화꽃 몇 개 들고 가셔가지고 묵념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개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개들의 의견을 대변해주고 싶은 개변호사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도 나한테 악의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나랑 다른 별의 언어를 쓰고 다른 별에서 왔을지도 모르는 것.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을 강요하기 전에 상대를 조금 더 이해하고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고 한번 배워보는 게, 이건 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번역을 시작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3: 뭐야? 지금 이게 나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2: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3: 너 로밍은 했냐? 당연하지. 봐! 야! 이걸 차단하면 어떡해!
2: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4: I'm injured. I'm injured.
3: 너 뭐해?
2: 도와주세요, 부리아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3: 어? 저파수인가? 아,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어?
2: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어, 버스 온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을 맞이할 인사말로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사실 이 도표 안내문 파트가 그냥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찮은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듣기 평가도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듣기 평가 나중에 해야지, 아, 뭐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한두 개 매번 틀리는 친구들은 실전에서도 대수능에서도 그 틀리는 개수가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표 안내문 파트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볼게요. Nothing happens unless you make it happen.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해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심지어 실수도 마찬가지죠. 뭔가 해야 실수가 생기고, 실수가 나쁜 게 아니니까. 예, 여러분들이 거기 안에서 뭔가 실수나 실패를 겪는다 하더라도 그걸 겪지 않으면 배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뤄내야 무엇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은 다음번에 좋은 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열심히 오늘 선생님이 15개의 지문 한번 문제 풀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쭉쭉 가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 푸는 스킬 기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안내문입니다. 자, 안내문은 뭐만 생각하라고요? 그렇지. 선택지에 있는 우리말 생각하고 일치하는 건지 불일치하는 건지를 찾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치하는 거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하고 시작할게요. 자, 2년에 한 번 열린다. 자, 그럼 일단 횟수 혹은 이 시기를 나타낸 표현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나온다고 이야기했으니 가보겠습니다. 자, Lockwood Snow Festival. 동계 페스티벌인가 봐요. 저희는요.

인내하게 되어서 발표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몇 번째야? 15번째 annual 연례의라는 뜻이죠. 해마다 열리나 봐요. 그러니까 2년에 한번 열린다라는 건 잘못됐죠. 그래서 지금 발표하고 공표하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연례의 Lockwood Festival, Snow Festival에 관련된 거니 1번 내용은 땡, 틀립니다. 정답은 아니죠. 자, 열흘 동안 진행된다. 자, 이것도 역시 진행되는 기간, 시간적인 의미가 나와 있는 부분을 찾겠습니다. 자, come to festival, 페스티벌에 오셔서 and to enjoy winter activities, 겨울의 활동들을 즐겨보세요. 자, when and where, when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봤더니 열흘 동안 무슨 소리? 자, 7 days니까 땡, 틀렸습니다. 그리고 장소 나와 있고요. 그래서 2번도 답이 아니죠. 눈 조각 경연에서는 11개 팀이 참가할 것이다. 일단 10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봤더니, 여기 있습니다. 봤더니, 항목도 봐야 되겠죠? 눈 조각 경연이에요. 조각이란 단어가 sculpture라는 단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특별 활동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눈 조각 컨테스트 경연대회에 11개 팀이 참여할 것이다. 맞는데요. 그러니까 몇 번이? 그렇지. 3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자, 우리가 실전에서 확실하게 답을 찾으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문제로요. 자, 여기 지금 주차가 가능하다. 파킹 찾아보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내용 한번 볼게요. 눈 속에서의 즐거움은 뭐가 있느냐? 아이들이 즐길 수 있습니다. 눈으로 만든 터널도, 그리고 눈으로 만든 미끄럼틀도 즐길 수 있죠. 그래서 여기 활동이 나와 있고요. 주차 찾아보겠습니다. Transportation. 교통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차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내입니다. Parking is not available. 주차가 불가합니다. Use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혹은 shuttle bus service, 셔틀버스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셔틀버스 어떻게 이용하는 거지? 궁금할 수 있으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항목에 여기 5번 선택지로 나옵니다. 셔틀버스 이용은 무료. 비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shuttle bus runs 운행합니다. 셔틀버스는요, 여기와 여기와 사이를 운영합니다. 지하철역이랑 이 공원 사이를 운영하고요. 그리고 one way fare, one way 한 번만 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갔다가 오는 걸 우리가 왕복이라고 부르죠. 그걸 이제 round trip이라고 이야기하고 한번 가는 건 편도. 그래서 one way는 편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돈 내는데요. 현금만 받고 1달러 냅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이곳을 방문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4번과 5번도 역시 잘못된 내용이 되니까 정답은 우리가 아까 찾았던 3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13번 도표 문제. 자, 첫 번째 문장은 도표에 대한 설명, 타이틀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일단 항목들을 한번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되는지, 살펴봐야 되는지, 항목들을 정리하는, 우리가 좀 익숙하게 하는 뭐에 대한 내용인지를 파악해보는 첫 문장 가볼게요. 자, we in graph는요, 보여줍니다. 비율을 보여주죠. 뭐의 비율? 응답자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응답자는 어떤 응답자야? familiar with. 친숙한 응답자요. 어떤 개념에 친숙하려? 봤더니 VR이 virtual reality. 우리가 이거 가상현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VR, VR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VR로 게임도 하고 학습도 하고 막 많이 하잖아. 자, 여기에 이 개념에 익숙한 사람들과 또 어떤 개념? 뒤에 나오겠죠? Those who, 어떤 사람들, were familiar with. 어디에 친숙한? The concept of augmented reality. AR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합니다. 증강현실이라는 그 개념에 또 익숙한 사람들의 응답자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국에서요? 하나, 둘, 셋, 넷. 4개국에서 2022년도 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가 있는데요. 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높은 수치에서 낮은 수치로 가거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딱 봐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캐나다, 일본, 스위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VR 그리고 AR의 개념에 대해서 친숙한 사람들의 비율 한번 따져볼게요. For each country, 각각 모든 국가들이 되겠죠? 각각의 국가들에 대해서 the percentage of the respondent familiar with VR이니까 파란색 bar가 되겠습니다. 파란색 이 bar는요, was greater, 더 큽니다. 뭐보다요? The percentage. Percentage of respondent familiar with AR. 증강현실에 익숙한 응답자의 비율보다요. 자, 그러면 77이 70보다 높고, 74가 43보다 높고, 67이 43보다 높으며, 57이 46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자, 모든 이 국가에서 VR에 대한 그 개념의 친숙도가 AR, 증강현실보다 더 높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greater라는 비교급 괜찮다. 우리 비교급, 추상급, 차이, 같나 다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본다고 얘기했어요. 도표 문제 2번 보겠습니다. The country with 어떤 국가요? The highest percentage of respondents familiar with AR.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지금 VR에서도 가장 높은 게 우리 대한민국이고, AR 개념에 대해서도 가장 친숙도를 보이는 게, 비율을 보이는 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가장 높은 AR에 대한 그 개념의 친숙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가 역시 사우스 코리아, 바로 대한민국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2번 정보 쉽게 우리 패스 할수 있습니다. 3번 볼게요. The country with the largest gap 이라고 나와요. gap이 뭐였더라? 맞아요. difference, 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뭔가 하나의 항목에서 또 다른 항목의 차이, 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뭐와 뭐 사이에서의 차이가 되겠어요? The percentage of respondent familiar with VR and that of respondent familiar with AR. 자, VR과 AR의 그 개념에 친숙한 정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둘 사이에서의 차이. 그럼 뭐야? 요 갭이 되겠죠? 요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비율을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어디냐? 요 간격이 가장 큰게 어디야? 여긴데? 캐나다. 캐나다 맞죠? 그러니까 3번 정보도 오케이. 답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In Japan. 어느 나라? 일본입니다. 자, 보세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 맞죠? 자, 일본의 경우에는요. The percentage of respondent familiar with VR. 자, 이 가상현실에 친숙한 응답자의 비율은 가상현실 67인데 이것은 was greater than 60%. 60%보다 더 큽니다. 보니까 60은 67은 60보다 큰게 맞죠? 그래서 4번 정보도 괜찮습니다. 5번 갑니다. The percentage of respondent familiar with VR. 자, 이번에도 VR이니까 파란색 바를 쳐다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VR에 대한 개념에 친숙한 응답자의 비율과 and that of respondent familiar with AR. 증강현실이라는 AR이라는 개념에 친숙한 그 응답자의 비율이 were lower in 더 낮았습니다. 이건 이제 국가별로의 비교인 것 같아요. 스위트잉글랜드에서 더 낮았습니다. 어디보다? 일본에서 보다요. 근데 마지막에 들어있는 표현이 뭘까요? 선생님이 앞강 한 10강쯤 됐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respective라는 단어를 그때 여러분 이 단어 꼭 알아주세요라고 해서 똑똑 복화로 빼어드렸었습니다. respective. respect는 존중, 존중하다, 존경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명사의 의미도 있고 동사의 의미도 있어요. 근데 respective, IV를 붙이게 되면 각각의, 각자의 라는 의미를 가졌었습니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이겠어? 그렇지, 각각, 각자라는 부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각각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스위트랜드가 일본, 이 Japan보다 더 낮아요라고 이야기했는데 각각이라고 이야기한 건 VR과 AR의 비율이 각각 둘다 낮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모두 다 낮아야 돼요. 그죠? 자, 봤더니 67이 57보다 낮은 건 맞는데 43이 46보다 낮지는 않잖아.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뒤에 있는 부분은 틀린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잘못된 정보로 정답이 되겠죠. 1, 2, 3, 4번 다 괜찮았고 5번 정보만 이상하다, 잘못됐다. 특히 각각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VR에 해당하는 정보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5번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Respectively 무슨 뜻이라고요? 각각이란 뜻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14번 갑니다. 자, 이번에도 안내문인데 이번에는 X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볼까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만 참여할 수 있다. 자, 일단 participant 참여할 수 있는 대상 가보겠습니다. 이 행사가 무슨 행사인지 봐야 되겠네요. University of Tivoli 대학의 campus visit day예요. 이 대학의 캠퍼스를 방문하는 날입니다. 아, 그러면 왜 대학별로 그 앞으로 입학생들 혹은 이 대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일일 체험해보는 거 있죠? 그런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visit day인 것 같아요. 가볼게요. Do you want to see? 알아보고 싶으세요? If the University of Tivoli is the right fit for you. 이 대학이 여러분들에게 딱 들어맞는지 알아보고 싶으십니까? Come to our annual campus visit event. 우리의 해마다 연례 캠퍼스 방문 행사에 오셔서 오세요. 라고 돼 있네요. 자, 뭘 위해서? For prospective students. 이 행사는 누구를 위한 거야?

prospective라고 하면 장래의, 유망한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학생이 될, 이 대학의 학생이 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한 캠퍼스 투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요? 이날, 이때, 요일까지, 날짜와 요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participant, 참여자 보겠습니다. 몇 학년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 third year high school student only라고 나와 있습니다. Only meeting. 그러면 3학년 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다는 거 맞지? 정답은 될수 없지. 입학 절차에 대한 관한 소개가 예정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일정? 그죠? 예, 참여하는 활동에 대한 내용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과 장소 나와 있고요. 학생회관의 auditorium, 강당에서 9시 30분에 시작을 하나 봐요. 자, 그러면 입학 절차에 대한 내용, schedule, 일정 보겠습니다. presentation, 뭔가 발표가 있대요. 그죠? 뭔가 안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admission process, 입학 절차가 되겠죠? admission이란 단어가 입학이란 뜻이니까. 자, 그럼 입학 절차에 대한 안내가 있다. 그러니까 2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시 30분부터 드디어 캠퍼스 투어를 하고요. 오, 무료 점심도 제공이 되나 봐요. 학생 식당에서 제공되는 무료 점심. 그러니까 점심은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다? 틀렸네. 답이 아니네가 아니죠? 답입니다. 잘못된 거니까 우리는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티셔츠가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티셔츠 찾아보겠습니다. 자, 1시, 오후 1시에는 Q&A가 있어요. 이 투어 스태프, 학생 그 투어를 도와주는 스태프와 함께 Q&A 세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벤트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대학의 로고가 새겨진, 가지고 있는, 이 로고를 가지고 있는 티셔츠니까, 이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가 will given out as a gift. 선물로 주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몇 번도? 그렇지, 4번도 좋아요. 등록은 학교 웹사이트에 산다. 자, 그럼 뭐가 나와요? school website가 나와줘야 되겠죠? registration 보겠습니다. 자, 등록 6시, 오후 6시까지 되고요. 9월 17일 6시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웹사이트에서요.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 5번도 맞는 내용이니까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점심 포함돼서 무료로 제공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번 갑니다. 자, 15번도 역시 안내문인데, 실용문인데, 우리는 맞는 내용을 찾아주겠어. 자, 1번 봤더니 주제. 주제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였더라? 그래, 맞아. theme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이 정도만 아셔도 바로 여러분들 관련된 선택지로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타이틀을 먼저 보죠. 2024 Green Future Webtoon Contest. Green이 들어가면 여러분 친환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녹색 미래, 즉 친환경 미래에 관련된 웹툰 경연대회. 공모전 같은 것들이 됩니다. 2024년도에 일어나는 일인데, 봤더니 theme이라고 나옵니다. 그 전에 자, 행사 소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showcase라고 하면 얘는 뽐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창의력, 그리고 예술적인 talents, 재능을 뽐내보세요. 어떻게 뽐내는데? By creating a webtoon. 웹툰을 만들므로써요. 이 웹툰은 어떤 웹툰인데? That captures your vision of greener environment, cleaner environment. 더 깨끗한 환경을 위한 여러분들의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전에 포착한 그런 웹툰, 그걸 잘 보여준 웹툰을 만들어서 아, 나 예술적인 재능 이만큼인데, 아, 나 창의력 이만큼인데, 라는 걸 뽐내십시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me 보시면 renewable energy for the green future. 이더 친환경 미래가 되겠죠? 녹색 미래를 위한 재생 관련,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바로 주제입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더라? 농업 뭐라고 하지 않았어? 그지? 그러니까 농업기술 미래는 잘못된, 정답이 아닌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출품은 제출이 되겠죠? 제출이란 단어가 뭐였더라? 맞아, submission, submit 동사로, 그리고 submission 명사입니다. 출품은 11월 31일 부터다. 11월 November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submission details 보겠습니다. 제출 세부사항이 되겠고. 자, 제출은요, 받아들여집니다. 접수가 됩니다. 10월 1일부터, 그 다음 11월 30일까지. 이때부터가 아니라 이때까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얘도 잘못된 정보, 답이 되지 않죠. 각 참가자는 두 개의 웹툰을 제출할 수 있다. 역시 submission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었던 정보 다음으로 가볼게요. 두 개의 웹툰을 제출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제출은요, 업로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웹사이트에요. 각각의 참여자들은요, 허락받습니다. 가능합니다. 뭐 하도록? 제출하도록요. 오직 한 개의 웹툰을,
그러니까 두 개는 땡, 잘못됐죠? 그래서 2번, 3번도 잘못된 정보가 되겠습니다. 답이 아니야. 2등상은 3명에게 주어진다.

거기에 여러분들 차트가 있죠. 그 테이블이 있죠. 그 표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2등상 3명에게 주어지는지, second prize 몇명 주어져요? The number of winners 수상자의 수는 2명입니다. 그러니까 3명 역시 땡. 1, 2, 3, 4번 다 되지 않는데요. 그죠? 5번이 답인가 보겠습니다. 수상자 winners 보겠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것이다. 한번 볼까요? The winners. 자, 그 우승자는요, will be decided. 결정될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By the selection. 선정. committee. 위원회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 And will be announced. 발표가 될 겁니다. 12월 30일에 발표가 될 겁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우리의 웹사이트 이곳을 방문해 주세요. 그러니까 몇 번? 선정위원회에 의해서 우승자가 결정된다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쭉쭉 갑니다. 자, 도표 문제요. 우리가 지금 계속 두 문제는 실용문 안내문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도표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도표 문제 뭘 유의하면서? 그치. 비교급, 최상급, 차이. 그리고 여전히 뭐뭐한다, 같다,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오거든요. 보겠습니다. 뭐에 대한 내용인지 먼저 볼까요? The above graph. 위에 있는 graph는요, 무엇을 기반으로 한 graph?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graph는요, shows, 보여줍니다. The share of respondent. 역시 응답자의 비율. 혹은 점유율. 원래 share라는 게 공유하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전체 비율에서 어떤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점유율, 여기서는 그냥 비율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응답자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응답자? Who say reading? 뭐가? 독서가요. Is one of their personal hobbies. 그들의 개인적인 취미의 하나라고 말하는 응답자의 비율을요. According to their gender group, 그들의 성별에 따라서요. In five countries, 5개국에서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그래프가 되느냐? Based on a survey conducted in 2023. 2023년도에 수행이 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그런 조사가 그래프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female이 핑크색, 붉은색 바가 되겠고, male은 남성은 파란색 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독일, 멕시코,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쭉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책 많이 읽을까나? 아, 독서를 취미의 하나로 말한 사람들이 비율이 한국이 지금 제일 낮습니다. 그죠? 네, 그걸 또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mong the countries shown in the graph, 그래프에 보여지는 그 나라 가운데에서 스페인, 자, 왼쪽에서 오른쪽 가장 높은 수치에서 낮은 수치로 간다 얘기했으니까 스페인은요, had the largest, 가장 큰 비율입니다. 비율을 차지합니다. 여성이 있어서요. 여성 58로 가장 높은 거 맞습니다.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 맞아요. Who said reading was one of the hobbies, which was 58%? 58%도 정확하게 맞죠. 그래서 1번, 좋아, 좋아. 답은 아니에요. The gap 나왔습니다. 차이. 계속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뭐와 뭐의 차이인가 볼까요? Between the share of the female, 여성들의 그 비율과 and that of male, 남성들의 비율입니다. 어떤 사람들 who selected reading as one of their hobbies, 자신들의 취미로 독서를 선택한 사람들, 여성과 남성들의 그 비율의 차이가. 자, 그러면 요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이것이 더 큽니다. 나라별로 어디가 더 큰지 보겠습니다. 자, 멕시코보다 독일이 더 큽니다. 멕시코보다 독일이 그 차이가 더 크다? 딱 봐도 더 크지 않아요? 그죠? 계산을 해도 얘는 10이고, 얘는 20이고, 이렇게 되니까 훨씬 10 정도 두배 가까이 이게 높은, 두 배가 높은 바로 독일이 더 높다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2번 정보도 괜찮아요. 답은 아니죠. 3번 가겠습니다. The share of male, 남성의 비율입니다. 자, reading을 자신의 취미로 한 멕시코에서 비율. 자, 멕시코에서 남성의 비율 41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것은 which was smaller. 41이라는 수치는 더 적습니다. 이 수치는요. 뭐보다 더 적게 되냐? That in the United States. 미국의 그거. 다시 말하면 미국의 남성의 비율. 30보다 더 적습니까? 더 맞는데요. 30보다 41이 더큰게 맞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부등호가 반대로 돼야 되겠죠. 그 정답 몇 번?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5번 마저 볼게요. The share of female, 여성입니다. 자, 여성의 비율. 독서를 자신의 취미 중에 하나라고 말한 미국의 여성의 비율이 그럼 44가 됩니다. 44는요, was larger, 더 큽니다. That in South Korea. 한국보다요. 자, 30이 25보다 더큰거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4번 오케이. 우리 답은 이미 구했습니다.

as for South Korea, 자, 대한민국의 경우, the share of respondents who selected reading as one of their hobbies, 자신들의 취미로 독서를 뽑은,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was the smallest, 가장 적었습니다. 가장 작았어요. 이 국가들 가운데서요. 그래프에 보여지는 국가들 가운데서. 그것도 각각의 성별에 따라서 각각. 자, 그러면 모든 성별을 다 통과, 두 개의 성별과 그리고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한국이 가장 적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respectively도 괜찮고 smallest도 괜찮죠. 그래서 5번 정보도 okay. 답은 아닌 3번이 정답이니까 체크해 줬으니까 우리는 나머지 정보 잘 확인했으니까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Summer job at Wildlife Rescue Center 라고 나오네요. Rescue Center, rescue가 구조라는 뜻이에요. 누굴 구조하는 거야? Wildlife, 야생동물, 야생생명들을 구조하는 센터에서 여름 동안 일하는 일자리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거 한번 찾아볼 텐데요. 여기 Mount Donovan이라는 곳으로부터 구조된 동물을 돌본다. 바로 여기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We are looking for, 저희는 찾고 있어요. Summer workers, 여름 동안 일할 그 일꾼들을 찾고 있죠. Who will take care of, 돌볼 사람들입니다. 누구를요? 동물들을요. 이 동물들은 rescued, 구조된. 얘가 구조하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있어서 구조된 이라는 의미를 만든 거예요. 이곳에서 구조된, 그러니까 1번 정보 맞죠? 정답은 아니야. 우천시라는 게 뭐야? 비가 오면 이런 뜻이 되겠죠? 우천시 업무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Rain, rainy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정 나와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시간대 나와 있고요. On rainy days 여기 나와 있다. 그죠? 자, 우천시에는요. Working hours may change. 일하는 업무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 2번 정보도 맞아 맞아. 3번 보겠습니다. 18세 이상만 이라고 얘기했으니 자, 18 and over 어때요? 괜찮죠. 자, 18세 이상의 나이가 있는 사람만 can apply, 지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requirements,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물에 대한 이전 경험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requirements는 잘 받고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동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자, 업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을 봤어요. 보고서라는 단어가 report라는 단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task, 업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Preparing food for animals, 동물들에 대한 보고서라고 얘기했으니까 동물 한번 표시를 해봤더니 동물들을 위한 음식도, 먹이도 준비하고 그리고 걔네들을 먹이는 역할도 업무에 해당이 되고요. And writing reports about animals, 여기도 동물이 나오네요. 동물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 것도 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4번 정보도 맞아요. 답은 여전히 안 해요. 그죠?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summer workers, 이렇게 여름철에 일하는 여름 근무자들은요, will get training, 훈련을, 교육을 받을 겁니다. 우리의 caretakers, 우리가 우리의 돌보는 사람, 뭐 사육사들 같은 사람들이 되겠죠? 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될 겁니다. Free shuttle bus service, 무료 셔틀 서비스, 버스 서비스가 will be provided twice a day. 하루에 두 번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하루에 세 번이 아니라 두 번인데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 마지막에 숨어 있었습니다. 모든 정보는 다 맞는지 여러 개의 정보가 나올 때 다 모든 정보가 맞나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되겠죠. 5번 정보, 5번 선택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o learn more about the summer job, 그 여름철에 하는 그 일자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요. 우리의 웹사이트 이곳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자, 17번 내용 괜찮죠? 자, 5번 체크해주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8번 문제. 자, 이것도 일치하는 문제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LCU Geography Field Trip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일 동안 진행된다 봤더니 딱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정해진 날짜가 하루밖에 되지 않아요. 자, Lions Fork City University라는 이 곳.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Geography Field Trip이요. Geography, 지리학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지리, 현장 학습? Trip이니까 현장에 가서 직접 그 여행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 걸 우리가 Field Trip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Lions Fork City University는요, is offering, 제공하고 있습니다. One day라고 아예 딱 이야기를 해주네요. 자, 6월 17일 하루 동안에 지질 현장 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가 is one of the finest field trips in the country. 이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가장 좋은 그
현장 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일 동안 진행된다. 일단 답은 아니죠. 모든 전공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 Participants 보겠습니다. 참여자들, first year students. 1학년 학생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보니까 majoring in geography. 지리학이죠. 지리학이 아니라 지리학, geography는 지리학을 전공하는 1학년 학생들만요. 그래서 지리학, 지리 현장 학습 이렇게 보니까요. LCU 대학에서 주최하는 바로 지리 현장 학습에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지리학을 전공하는 1학년 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어요라고 되어 있으니 모든 전공도 아니고 모든 학년도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2번은 잘못된 정보가 되겠습니다. A 코스에서는 A와 B 코스가 거기 표 안에 나와 있죠? 자, Lions Fort Beach 해안의 특징을 조사한다. 해안이 뭐예요? 맞아요. 뭐, beach, coast, 이런 단어가 나와줘야 되겠죠? 봤더니, coastal features. 해안의 특징을 조사하는 건 바로 무슨 코스야? B 코스가 되는데, 그럼 A 코스에서는 뭐 하니? 경관을 탐험합니다. 이곳에 이 하이킹을 하면서, 이 산을 하이킹을 하면서 경관을 탐색하는 거, 탐험하는 게 바로 A 코스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참여하는 그 비용, 참여 비용은 1인당 70달러가 되겠고, 점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A번도 일단 잘못됐고 참가비에 점심이 포함되어 있다. 맞는데요. 그러니까 몇 번이? 그렇지. 4번이 잘못됐습니다. 4번이 맞는 정보가 되겠죠? 자, 지원서는 이메일로만 제출이 가능하다. 딱 이메일만 가능한지를 보셔야 되겠어요. 자, email, how to apply. 자,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email the application to geography. 여기로 보내주세요. 맞는데요? 그럼 답이 두 개인가? 봤더니 or 아니면 drop it off 그것을 놓고 가십시오. 그냥 방문해서 놓고 가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디로 와서요? The department office 그 부서 사무실로 오셔서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deadline 마감일이 주어져 있고 추가 정보 필요하시면 이곳으로 연락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나요? 네, 그래서 5번의 정보는 역시 잘못됐습니다. 이메일도 가능하고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18번은 정답 4번으로 체크해 주겠습니다. 괜찮죠? 19번 갈까? 우리 거의 절반 왔어.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도표 문제, 역시 우리 만나게 된 도표 문제, 뭐에 대한 도표인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above graph, 위에 있는 graph는요, shows the percentage of the respondent. 자, 대부분은 이렇게 응답자의 비율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응답자의 비율인데, 5개국에서요, 여기 보니까 아일랜드부터 독일, 덴마크, 핀란드, 그다음 일본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응답한 사람들은요, sometimes or often actively avoided. 때때로 피하거나 아니면 자주 적극적으로 피하는, 때때로 피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자주 피하는, 이렇게 가야 될것 같은데, 네, 때때로 혹은 자주라는 일단 빈도가 나오고 적극적으로 피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때때로 혹은 자주 적극적으로 피하는 뉴스를 피하는 그 비율을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뉴스를 적극적으로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는 게 때때로 이따금씩인지 자주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응답자의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자, 연도는 지금 연두색, 파란색, 붉은색이 2017, 19, 22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그리고 연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이렇게 높은 수치를 갖고 있는 왼쪽에서 오른쪽, 적은 수치로 간다고 이야기했죠. 자, 어느 나라부터 나온지 보겠습니다. For each of the 3 years, 각 3개 해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3개 해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알수 있고요. 아일랜드가 보여줍니다. 보여줬어요. 뭐를요?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줬습니다. 응답자의 비율이죠. 뒤에는 내용은 뭐야?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는 그 국가들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뉴스를 피하는, 때때로 혹은 빈번하게 피하는, 자주 피하는 이런 그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게 바로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죠? 그래서 아일랜드 1번 정보 괜찮아. 맞아, 맞아. 2번 보겠습니다. In Germany, 독일 갑니다. 독일에서는요, 응답자의 비율인데, 자, 때때로 혹은 자주 적극적으로 뉴스를 피하는 그 비율이 was less than 30% in each of the 3 years. 3년 동안 각각, 즉, 매해 3년간 여기에 있는 30% 이하였다. 자, 그러면 각각의 3년 동안 30 이하였다. 29 가장 높은 수치로 30 이하가 되니까 맞는 정보가 되겠죠? 2번도 좋아. 3번 덴마크 갑니다. 자, 덴마크에서는요, the percentage of the respondent who sometimes or often actively avoided news in 2019.
자, 2019년도니까 파란색 바가 되겠고, 덴마크였으니까 15가 됩니다. 자, 이 15라는 비율은요, was higher than, 더 높았어요, than that in 2000.

낮았던 비율은 어디에도?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19년도와 몇 년도를 비교하면 돼요? 17년도를 비교하면 되겠죠? 19년도와 17년도를 비교했을 때 역시 더 낮아요? 얘가 더 높은데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얘는 잘못된, also true라는 부분이 잘못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5번 갑니다. 자, 1번, 마지막 국가입니다. 자, 일본에서는요,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did not exceed, 뭐 하지 않았어? exceed라는 단어도 선생님이 똑똑복하게 넣어드렸던. 그렇지, 초과하다, 능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비율이 15%를 능가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다15 이하가 되겠죠? 자, in each of the 3 years. 역시, 3개년. 이 3개의 해에서 각각, 15라는 비율보다 다 낮았기 때문에 5번 정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까 골랐던 것처럼 4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중간에 이렇게 반복되는 정보들이 많아서 그렇지, 사실은 중요한 정보가 아니고 우리가 뻔히 아는 정보야. 그래서 우리는 국가, 수치, 그리고 연도, 이걸 생각하시면서 해당하는 숫자만 생각해서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20번 문제입니다. 자, Turtle Island Boat Tour에 관련된 거예요. Turtle 거북이요. 거북이 섬인가 봐. 거북이 섬에서 보트 투어를 하나 보지? 근데 일치하지 않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주말에는 하루에 두번 운영된다. 자, 주말 운영. 운영이 주말이 뭐야? Weekend. 그죠? 그리고 평일은 weekdays. 주중. 그죠? 그러면 주말과 주중 나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 소개부터 한번 볼게요. 자, 거북이 섬 보트 투어. 가보고 싶은데. The fantastic, 환상적인 거북이 섬의 보트 투어가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To the beautiful sea world. 아름다운 그 바다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날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tour time이 나와 있습니다. 봤더니 weekdays, 평일이 나와 있고 주말이 나와 있습니다. 주말은 몇 번? 두 번에 걸쳐서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 하루에 두번 운영된다? 맞는 정보. 그래서 답은 아니지. 자, 각각의 투어는요, 4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4시간 동안 지속이 되는 투어를 할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참가할 수 있는 연령이 나옵니다. 17세 이상만 참가할 수 있다. 여기 보니까 age 17 나옵니다. 티켓은 부킹 볼게요. 자, 티켓과 그리고 예약에 대한 거. 각각의 투어는 1인당 50달러가 되겠고요. 오직 17세 이상의 and over라고 얘기했으니 17세 이상의 사람들만 can participate,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정보가 되겠어요. 당일 예약, 예약이 뭐야? 방금 전에 봤던 book, booking 아니면 reservation 이란 단어가 나와줘야 되겠죠? 당일에, 그날에. 자, bookings. 예약은요, must be completed,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No later than, 늦어도 2일 전에는요, 어떤 2일 전? The day of the tour. 그 투어 날에 적어도 2일 전, 늦어도 2일 전에는 완료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당일 예약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몇 번? 그렇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출발 시간 이후에는 환불. 환불이 영어로 뭐야? Refund. 좋아요. 자, 환불 불가한지 보겠습니다. No refunds after the departure time. 출발 시간 이후에는 환불 불가. 역시 맞는 정보가 되겠고요. 전문 다이버와 함께하는 스노클링 활동이 있다. 스노클링 가보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요거 먼저 해석하고 갈게요. 각각의 투어 그 규모는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참여자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액티비티즈, 스노클링 활동 있습니다. 자, 전문 다이버와 같이 하고, 그리고 열대 물고기들한테, 열대어들한테 먹이도 줄수 있는 활동도 있나 봐요. 진짜 재밌겠다. 그죠? 먹이 주면 막 따라올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편안하게 여기 탐색을 저희 웹사이트에 오셔서 한번 탐색을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이트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정보를 원하면 이곳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당일 예약 가능하다는 3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갑니다. 자, 21번 정보는 맞는 내용을 찾아볼게요. 타이틀이 뭐예요? Eastland High School. 고등학교예요. 이스트랜드 고등학교의 2023년도 비디오 클립. 영상 클립? 이게 뭐야? 그냥 영상의 영상. 그지? 영상 컨테스트, 공모전입니다. 일치하는 내용. 출품작의 주제. 자, 이제 주제 뭐였지? 그렇지. theme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럼 theme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바로 나오네요. theme, guidelines. 지침에 대한, 안내 지침에 theme이 나와 있는데. 자,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는데, 이거 읽어보지 않아도 딱 정해져 있는 건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1번은 잘못된 정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한번 해석해 볼게요. shoot and share. shoot. 쏘다라는 뜻인데요. 뭘 쏠까? 봤더니 아주 여러분들의 가장 기억될 만한 순간들을
슛 하시고

공유하세요. 보니까 영상을 찍어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공유를 해라라는 의미니까 이때 슛은 촬영하는 거겠죠? 찍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될 만한 순간들을 촬영하시고 그리고 나서 공유를 해주십시오. 자, 누구와 함께하는 정말 가장 기억될 만한 순간이에요? 요 teachers and friends, 여러분들 친구와 선생님, 여러분들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렇게 소중한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찍어서 공유해 주십시오. 자, 안내 지침, 주제는 바로 뭐야? Joyful moments. 아주 기쁜, 즐거운 순간들입니다. 어디 내에서요? Our growing community. 우리의 성장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즉,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학교 생활의 정말 재밌는 순간들. 그죠? 즐거운 순간들을, 찾아서, 촬영을 해가지고 공유를 하는 게 바로 주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제 정해져 있으니까, 아웃이 되겠죠? 2번. 한달 동안 동영상을 접수할 예정이다. 자, 그러면 기간이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Submissions. 제출은요, will be accepted. 접수가 될 거예요. From December 1st.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 14일까지요. 자, 그러면 한달 동안이 아니라는 건 바로 알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2번 정보도 땡, 틀립니다. 출품할 동영상의 길이는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3분 이상 안 돼? 이 얘기가 되죠? 그러면 영상의 길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출은요, should be uploaded. 업로드가 돼야 됩니다. 저희 학교의 웹사이트예요. 그리고 비디오 영상, 영상의 길이는 cannot exceed.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넘다, 초과하다라는 뜻이에요. 3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3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도 맞는 내용이죠. 3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은 맞는 내용이죠. 앞에 두 개의 정보는 잘못됐고, 맞는 정보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출품자학은 학생 1인당 2개로 제한된다. 내용 한번 볼까요? Entries, 얘가 출품입니다. 출품작들이에요. 출품작은요, are limited,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per student, 얘 per라는 게 뭐뭐 당이란 뜻이죠. 학생당 1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 두 개로 제한된다? 아니, 딱 하나만 내라고 이야기한 거야. 4번도 땡. 학생회가 수상자를 선정할 것이다. 아, 쌤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그럼 학생회가 뭘까요? 일단 student라는 단어가 나오긴 할 거고 학생회는 여러분 student council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prizes 수상으로 가볼게요. 1등상은요, 오, 100만 원 상품권. 2등상은요, 50만 원이 아니죠. 100달러 상품권, 50달러 상품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수상작은요, 이 수상된 영상은 will be posted, 게시가 될 거예요. 우리 학교의 앱에, 애플리케이션에 게시가 될 겁니다. 자, 이 수상을 받는 우승자는요, will be chosen, 선택이 될 거예요. 선정이 될 겁니다. By the school art teachers. 학교 미술 선생님들이 예선되는데요. 그죠? 학생회는 안 나왔는데. 그죠? 그러니까 5번도 땡. 맞는 정보 아까 우리가 골랐잖아. 그래서 3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exceed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초과하다, 넘다. 이런 뜻이라고요.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단어는 다 살이 되고 피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몇 번? 22번에 도표 문제로 갑니다. 아, 여기 보니까 college enrollment라고 나옵니다. enroll이란 단어가 등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학 등록에 관련된 비율을 나타냅니다.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도표에 이 단어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round라는 단어가 올림하다, 반올림하다라는 뜻이야. rounded. 그러니까 반올림이 된 수치가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사실은 그 퍼센트가 정말 딱딱 이렇게 수로, 정수로 딱딱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올림을 해서, 반올림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table above, 위에 있는 표는요, shows the college enrollment rates. 대학의 등록 비율을 보여줘요. 몇 세에서 몇 세? 18세에서 24세. 그리고 어디에서? From rational, ethical, ethnic group. 인종과 그리고 민족 집단. 다섯 개의 인종과 민족 집단에서요. 자, 여기 미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도는 2011, 16, 2021년도 각각 되어 있습니다. 봤더니 백인과 흑인과 히스패닉, 아시안, 아시아인, 그리고 American Indian and Alaska Native. 미국 인디안 그리고 알래스카의 원주민들의 등록률을 보여주고 있죠. 가장 높은 등록률을 보여주는 게 압도적으로 뭐예요? 에이션이죠. 그죠? 그래서 높은 수치에서 낮은 수치로 가거나 위에서 아래로 가거나 이렇게 간다 얘기했거든요. 자, 이 도표에서 대한 설명은 뭐를 설명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부터 선택을 했는지. Among the five groups, 다섯 개의 그룹 가운데, 이 무리 가운데서 Asians, 아시아인들이 가장 높은 수치죠. 자, exhibited. 보여주었습니다. The highest college enrollment rate. 가장 높은 대학의

등록률을 보여줬죠. 자, with more than 50% in each year listed in the table. 각각의 그 테이블에 그 해마다, 각 해마다 50% 이상의 비율을 보여줬다. 자, 50보다 높죠? 높죠? 높죠? 맞습니다. 1번 정보? 오케이. 좋아요. 자, whites로 갑니다. 자, 이제는 위로부터 순서대로 가나 봐요. 그래서 백인 가보겠습니다. 백인은요, were the second highest in terms of the college enrollment rates among the all the group in all three years. 이 각 세 개 해 모두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가장 높은 게 아시안이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높은지 보세요. 그치? 다른 애들보다는 높아요. 하지만 아시아인들보다는 낮고요. 그리고 역시 두 번째로 높은 거 맞고 역시 두 번째로 높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정보는 맞아요. 앞에 있는 건 맞습니다. 뒤에 것까지 봐야 되겠죠? While the rate dropped below 40% in 2021. 2021년도에는요. 40%까지 4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봤더니 그치 여기까지는 16년도까지는 40% 이상이었는데 2021년도에 38%로 40% below 아래로 떨어진 거 맞아요. 그죠? 그래서 2번 정보 둘 다 확인한 거 오케이.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The college enrollment rates of both blacks and Hispanics. 자, 둘 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blacks and Hispanic 둘을 보겠습니다. 자, 이 블랙과 다시 말하면 이 흑인들과 그리고 히스패닉의 대학 등록 비율이 were higher than 뭐보다 더 높았어요? 35%보다 더 높았대요. 자, 각각 35보다 높은 거 맞나요? 아닌데? 그죠? 네, 35%보다 높은 거 맞지 않는데? 근데 봤더니 연도가 나옵니다. 2011년도와 2021년도가 나와요. 자, 그러면 35%보다 높은 거 맞고요. 맞죠? 2021년도에. 2021년도에는 35%보다 높지 않은데? 그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 부분이 잘못됐네. 3번이 앞에 있는 부분이 잘못됐어요. 그럼 나머지 정보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실 확인할 필요가 굳이 없지만 2011년도와 2021년도 같은 해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40%보다는 낮아요. 뭐 다 40%보다 낮은 건 맞는데 높은 건 40%보다 35%보다 낮은 비율이기 때문에 몇 번이 정답이에요? 그치. 3번이 정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앞부분이 잘못됐어. 2021년도에 히스패닉에 대한 비율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해석이. 자, 4번 볼게요. Among the years displayed in the table, 표에 보여지는 그 해 가운데서, 세 개 해 가운데서 2016년도는 가운데 있죠. 자, 2016년도가 the only year, 유일한 해입니다. 뭐, when the college enrollment rate of Hispanics, Hispanic의 대학 등록률이 was higher than that of blacks. 흑인들보다 높은 유일한 해입니다. 일단 높은 건 맞아요. 자, 그런데 봤더니 이때는 더 낮네. 이때도 더 낮네.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2016년만 유일하게 높은 해가 맞습니다. 그래서 4번도 좋아. 우리 이미 답은 골랐잖아. 몇 번으로? 3번으로. 5번 정보도 맞아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In each year, 해마다요. American Indians and Alaskan Natives, 마지막에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Show the lowest college enrollment rate. 모든 항목에서 가장 낮은 거 맞죠? 그러니까 lowest라는 단어 괜찮습니다. Lowest. 괜찮죠? 그래서 3번 역시 정답이 맞았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몇 번으로 가볼까요? 네, 이제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Broadshot National Park Tour Program에 관련된 내용 역시 일치하지 않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봤더니 자원봉사 안내자가 동행한다. 여기 volunteer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Broadshot 국립공원의 투어 프로그램이에요. 자, walking in nature, 자연에서 걷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죠? 뭐 하는 거? 체력도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즐기세요. 무료 이 공원에서의 산책을 누구와 함께? 우리의 자원봉사 가이드와 함께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거 맞습니다. 1번 좋아요. 주말에 진행된지 볼까요? 예, 나머지 정보 확인하시고요. 자, 걸으면서 뭘 감상할까? appreciating, 감상하다 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아름다운 경치와 그리고 숲의 그 소리들을 감상하면서 정말 이 산책을 가이드와 함께 즐겨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주말 이용 대리지 보겠습니다. 자, detail, 세부사항인데요. 언제 열어요? 운영이 돼요? weekday 있습니다.
주중이 돼요. 주말에 운영된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몇 번이 정답이야?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월에서 11월까지 편안하게 걸으세요. 어딜 따라서? 길을 따라서 1시간가량 약 3km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룹은 15명에서 20명, 가이드당 15명에서 20명 정도의 한 무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등록은요, QR코드를 스캔해서 그리고 그 투어를

등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스캔해서 신청한다? 맞는 정보가 되겠죠? 우리 이미 답은 찾았어요. 각 참가자에게 물이 한 병씩 제공될 것이다. 자, bottle of water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바로 나오네요. Note, 공지사항입니다. A bottle of water, 물한 병이 will be provided, 제공이 될 거예요. 각각의 참가자들에게요. 그 다음, 12세 미만의 아이들은요, must be accompanied. 여러분들, accompany가 뭘까요? 원래 Y로 끝나는 걸 I로 고치고 ED를 붙인 거죠. 맞아요. 동행하다라는 뜻이에요. 동반하다라는 뜻입니다. 동행하고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어른에 의해서요. 자, 투어는요, may be canceled. 취소될 수도 있어요. 뭐에 의해서? 뭐 때문에? 그치. 뭔가 날씨의 여건이 안 좋으면 당연히 취소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날씨가 험해. 근데 무슨 쉽게 편안하게 산책을 하겠어요. 그죠? 자, 질문이 있으시면 이곳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내용이 끝나고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라는 5번의 정보도 맞고, 주말이 아니라 주중에 진행된다라는, 평일에 진행된다는 2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24번도 갑니다. WGHS, Geography Photo Contest. 이번에도 Geography가 나왔네요. 자, 지리에 관련된 사진을 찍는 공모전에 관련된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회이다. First라는 단어가 나오려나? 봤더니 First 대신에 뭐가 나왔어요? 10번째인데요? 10번째, 제10회 연례 행사, Annual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그럼 10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 행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1번 정보는 역시 틀린 정보가 되겠죠? 우린 맞는 거 찾겠습니다. 1번 땡이요. The event you've been waiting for all this year. 여러분들이 올해 내내 기다려왔던 그 행사가 is finally here. 마침내 여기 있습니다. Please join Woodgate High School's 10th Annual Geography Photo Contest. 이곳에 한번 같이 해주세요. 참여해주세요. 그래서 안내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참가자는요, should the use the theme of the beauty of river crossing our city. 우리의 도시를 가로지는 강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것이 주제가 됩니다. 자, 출품 사진에 대한 주제가 없다? 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 역시 답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100MB 크기의 파일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로 가봐야 될것 같아요. 자, submissions are limited. 제출은 제한이 됩니다. 1인당 하나의 사진이고요. 오, 50MB를 더 넘으면, 더 크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100MB는 더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3번도 땡. 답이 아니죠. 투표는 일주일간 실시된다. 투표라는 단어가 뭡니까? Vote, voting이란 단어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여기 있습니다. 자, 일정 중에서 voting 보시면 여기 11일부터 13일, 11, 12, 13, 3일 동안입니다. 봤더니 일주일과 틀렸지, 그치? 그 4번도 답은 되지 않아요. 학생들이 선정한 사진들이 전시가 될 것이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Notes, 공지사항이죠. The top 10 photos selected by students. 학생들에 의해서 선정된 상위 10개의 사진이 will be exhibited. 전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맞는 정보 몇 번? 그렇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에 나온 정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이곳, 이 지리 선생님의 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사무실로 찾아가세요.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번 도표 문제 가겠습니다. 역시 봤더니 굉장히 많은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에 대한 내용인지 볼게요. Win graph는요, 보여줍니다. Share, 점유율, 비율을 보여줍니다. EU, 유럽연합이죠. EU 28 population participating in tourism. 관광에 참여한 이 인구, EU 28개, 28개국이 되겠죠? EU 28의 인구, 사람에 대한 그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2017년도에 연령별로, 그리고 어떤 항목에? 목적지 항목으로요. 목적지 봤더니, domestic, 국내를 여행하냐? 아니면 국내냐, 외국이냐? 아니면 외국만 이용하냐? 아예 여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이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어느 행으로 가는지, 즉, destination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여기, 나이대, 연령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The share of people and the no trips. 아예 여행 안 하는 거야. 이게 노란색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영역은 was over 30% in each of the five age groups. 다섯 개 연령대 모두가 되겠죠? 각각 30% 이상이 된다. 자, 30 넘죠? 넘죠? 넘죠? 넘죠? 넘죠? 다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번 정보 좋습니다. 2번, the percentage of people and the outbound trips. 국외로 나가는 거죠? Outbound trips only요. 그럼 국외 여행만 하는 겁니다. 바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요 표시, 15부터 7까지 나와 있는 표시예요. 자, 이것은 higher, 더 높습니다. 이제 연령대로 가겠죠? 자, 연령대 15점입니다. 25, 25에서 34살 사이에 있는 그 그룹의 비율은 더 큽니다. 더 높습니다. 자, 35에서 44는 바로 다음 비율이 되겠죠? 11.8보다 더 큽니다. 더큰거 맞죠? 수치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서 몇 번도? 2번도 좋아. 3번, 35세, 44세 가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연령대예요. 자, 이 연령대에서는 the percentage of people and the domestic trips only. domestic trips는 초록색, 연두색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34.2예요. 이 category는요, was, 그러네, 34.2%. 34.2%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단순히 그냥 수치만 읽어준 선택지가 되겠네요. 3번도 좋아요. 4번, the percentage of people in the domestic and outbound trips. 이번에는 국내 외국 둘다 국내외 여행이 되겠죠? 이 항목은 was lower, 더 낮습니다. 자, 국내외 다둘 다는 파란색입니다. 45세에서 54, 45에서 54, 23.3. 자, 이 수치가 더 낮습니다. 뭐보다 낮아요? 45에서 54. 45에서 54에, 45에서 54. 45에서 54. 요거 지금 했죠? 그죠? 연령대 누구랑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연령대? 다음 연령대인 55에서 64의 비율. 22.5보다 더 lower. 낮습니다. 맞아요? 더큰 수치인데? 그죠? 그러니까 몇 번일까? 그렇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갑니다. 자, in the 65 or over age group. 65세 이상이죠? 자, 이 65세 이상의 그 연령대에서 the percentage of people in the no trips. 아예 여행 안 하는 52.6%입니다. 이 영역은 more than 50%. 50% 이상. 맞죠? 그러니까 역시 5번 정도도 괜찮은. 답은 아닌 4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는 도표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26번 갑니다.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다. 관련 없는 거. 봤더니 Sierra Basketball Day예요. Sierra의 농구 날, 농구를 하루 동안 하는 그런 캠프, 일일 캠프가 될것 같아요.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다. Experts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하루 농구하는 이 캠프가요. 농구 하루 동안 하는 이 일일 캠프가 제공합니다. 기회를 제공하죠. 10대들에게 건강하고 재미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셔서 배우세요. 다양한 기술들을 누구로부터 전문가로부터 배우십시오. 그러니까 1번 정보 좋아요. 초급자, 뭐지? beginner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beginners only. 그러니까 13세에서 18세, 그리고 초급자만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도 한 정도 딱 좋습니다. 팀 경기는 오후 1시에 시작된다.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1시부터 2시까지 맞죠? 그러니까 3번도 좋고요. 자, 나머지 정보도 보시면, free throw shooting contest. 자유투죠? 자유투 대회가 4시부터 5시까지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거 맞고. 비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타월은 뭐래요? 무료로 제공됩니다. 수건이 무료로 제공될 것이다.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것도 맞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답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온라인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고, 팀 경기는 오후부터 시작된다. 답이 없나 봤더니 잘못됐네. 그치? Skill Drills. 기술을 연습하는 게 오후 1시부터고, 팀 게임은 2시부터, 2시 30분부터 3시 30분입니다. 시간이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활동별 시간이 지금 오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전체 내용 26번까지 잘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봤는데 여러분들 잘 소화하실 수 있었죠? 많이 어려운 단어 없었고, 계속 반복적인 단어들. 그리고 특히 도표 문제에서는, 역시 비교급, 추상급. 이게 어떤 비교, 어떤 건, 어떤 비율이 다른 비율 건보다 더 높다, 낮다. 여기서 대부분 답이 갈린다라는 거,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선생님의 똑똑고가 단어는요, appreciate라는 단어예요. 원래는 얘가요, 여러분, 진가를 안다. 즉, 가치를, 그 가치의 진가를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언가 고마운 일을 해줬으면 그 사람의 도움을, 진가를 인정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예술작품이나 미술작품 따위를 우리가 그 진가를 인정한다는 건 감상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appreciation, appreciative라는 명사와 형용사의 형태도 좀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상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진가를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어디야? 그렇지. 수강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도표 안내문, 정보 찾기 문제 한번 해보고요. 또 다른 정보

찾기 문제, 사람의 일생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정보 찾기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쭉 풀면서 확실하게 점수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기출의 미래의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17강에 오셨고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 하고 있었냐면요. 연결어의 활용 단원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결어의 활용 부분 나머지 나가 볼 건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진짜 어려운 지문들 많이 다뤘어.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 여러분들 아, 중간에 포기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꿋꿋이 견디셨다면 아마 여러분들 모의고사 성적 그리고 수능 성적도 쭉쭉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오늘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은데 반드시 이 고비를 넘어가야 여러분의 성적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명심해 두시고 저희 오늘의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14번 문제부터 풀 거고요. 기출문제 2021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역시나 수능 문제 눈 크게 뜨고 보자고 했었죠.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었냐면요. Regulation, 규제잖아요. 규제라고 하는 건데 covering scientific experiments and human subjects are strict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규제는 규제인데 어떤 규제냐면 covering 이라고 해서 다루는 이라고 해석할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다루는 거냐면요. 과학 실험은 실험인데 인간 피실험자를 다루는 그 규정들이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과학 실험을 하는데 인간이 실험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거기에 있어서의 규정은요, 규제는요, are strict, 굉장히 엄격하죠. 당연히 그래야겠지, 얘들아. 과학 실험을 하는데 사람이 피실험자가 된다면 굉장히 규정이나 규제는 엄격해야만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subjects, 피실험자들은요, must give their informed written cons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잘 정보를 제공받았다 라고 하는 내용의 서면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실험을 주최하는 그런 실험자들은요, must submit their proposed experime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그런 계획된 실험을 제출해야 할 거래요. 뭐 하기 위해서? To thorough examination by overseeing bodi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감독기관의 아주 철저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 계획된 실험을 제출해야 될 겁니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자, scientist, 과학자는 과학자인데 어떤 과학자냐면요. Who experiment on themselve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실험을 하는 과학자들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즉, 여기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실험을 하는 과학자들은요. can functionally, if not legal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기능적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까지는 모르겠지만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요 무엇을 피할 수 있다? 자, 얘들아 그럼 여기서 이 문장에서 동사 잡아보면 can avoid 여기 지금 동사가 나누어져 있네 그치? 자, 그래서 스스로에게 실험을 하는 과학자들은 무엇을 피할 수 있냐면요 the restriction 규제는 규제인데 어떤 규제야? associated with experimenting on other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것과 관련된 규제는 피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분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그러면 이 associated가 꾸며주는 이 앞에 나오는 얘랑 능동관계인지 수동관계인지만 보면 되겠다. 그치? 자, 규제는 규제인데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과 관련된 규제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받아주고 있지? 그러면 과거 분사 쓰는 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they can also sidestep most of the ethical issues involv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기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과학자들은 또한 피해갈 수 있는데 뭘 피해갈 수 있대요? 그 실험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들은 피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자기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nobody, presumably, 아마도 그 누구도 더 잘 알지는 못할 겁니다. 뭐에 대해서? of an experiment potential hazar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실험이 가질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거냐면 than the scientist who devised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실험을 고안해낸 사람보다 그 실험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여기 앞에 나오는 scientist를 꾸며주고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it은 뭐예요, 얘들아? 쌤이 해석할 때 살짝 힌트를 줬는데
그 실험을 고안한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은 앞에 등장하는 an experiment가 되겠습니다. 실험이라고 하는 단수 명사를 받고 있으니까, 오케이, 대명사, 단수로 받은 거 너무 잘했다. 그치? 자, 그래서 그 실험을 고안한 사람보다 더그 실험의 위험성을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도 피해갈 수 있구나.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experimenting on oneself remains deeply problemat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에게 실험을 하는 것은 무엇이 있다? remains deeply problemat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깊이 문제가 된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deeply 라고 하는 부사가 앞에 나오고 있고, 얘가 누구를 수식하는지만 봐주면 되겠지. 그러면 deeply problematic 누구를 꾸며주고 있어? 아주 매우 문제가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뒤따라 나오는 형용사를 수식해주고 있네. 자, 부사가 형용사 수식해주고 있는 거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3번도 맞구나라고 동그라미 치면 될것 같고요. 그랬을 때, one obvious drawback is the danger involv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장 명백한 문제점으로 꼽히는 거. 즉, 스스로한테 실험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명백한 문제점은 뭐냐면요. Is the danger involved? 그 실험에 포함된 그 danger 하면 뭐예요? 위험이라고 하는 게 명백한 문제점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런데 knowing that it exists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것이 존재하는 걸 안다는 것은 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자, 얘들아, 눈 크게 뜨고 한번 볼까? 세미콜론이잖아요. 세미콜론 나온 다음에 지금 주어가 누구냐면 아는 것이라고 해서 동명사 주어가 나오고 있어. 자, 무엇에 대해서 아는 거냐면요. It exists 할때 얘들아, 이때 is은 뭐야? 위험이지. 앞에 나오는 그 위험이 존재한다.

걸 아는 것은 does nothing to reduce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위험을 줄여주지는 못한다 라고 하는 거지. 내가 이 실험을 설계했는데 거기 분명히 위험성이 있어. 그걸 내가 알고 있다? 근데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그 위험성을 줄일 방법이 없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여기 does 동사가 들어갈 자리가 맞니? 라고 물어본다면 앞에 지금 주어 knowing that it exists 라고 나오고 있는 부분이 지금 동명사 주어고, 동명사 주어는 무슨 취급해? 단수 취급해 줄 거니까 자, 동사 자리에 단수 형태 오는 거 너무 잘 오고 있네. 자, 그래서 동그라미 치고 나머지 부분을 한번 마저 읽어보자면요. A less obvious drawback is a limited range of data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덜 명백한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 제한된 데이터라는 거지. 왜? 나 스스로한테만 실험을 했잖아. 그러니까 너무 제한된 데이터가 있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that the experiment can generate, 그 실험이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가 너무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Human anatomy and physiology va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인간의 해부학적 구조나 혹은 생리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in small but significant way, 굉장히 사소할지 모르지만 중대한 방식으로 according to, 어떻다? va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양하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 굉장히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중대한 방식으로 그 인간의 해부학적 구조라든지 혹은 생리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어디에 있어서? According to gender, age, lifestyle, and other facto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성별에 의해서, 나이에 의해서 혹은 뭔가 생활 방식 그리고 다른 요소들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데 지금 뭔가 스스로한테만 실험을 하는 게 데이터가 너무 제한적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랬을 때 experimental result, 어떤 실험 결과라고 하는 거 derived from a single subject, 나라고 하는 그 단일 피실험자로부터 도출된 실험 결과들은 are, therefore, 그러므로 of limited value, 굉장히 제한적인 가치를 갖는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There is no way to know,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무엇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대? What the subject's responses are typical or atypic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피실험자의 반응이 전형적인 건지 혹은 이례적인 건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Of the response of humans as a grou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이 집단에 대한 응답에 비해서 어떤 피실험자의 반응이 진짜 전형적인 건지 혹은 이례적인 건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떨 때? 개인한테만 실험을 했을 때.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봤을 때 w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올 자리 맞아? 라고 물어본다면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일단 한번 봤더니 선행사는 없어. 그럼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면 얘는 맞을 거야. 한번 볼까? The subject responses are typical or atypical. 얘들아, 어떤 문장이 오고 있어?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잖아. 자,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으면 얘는 뭐가 들어갈 자리냐면 접속사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자, 접속사가 들어가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쌤이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 피실험자의 반응이 전형적인지 이례적인지 뭐뭐 인지 아닌지라고 우리 해석했습니다. 자, 그럴 때 쓰는 우리 접속사 뭐가 있다고 했었어? whether이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whether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바꿔주면 좋겠고요. 일단 답은 5번 되겠습니다. 매 시간마다 쌤이 강조하고 있지만 틀린 부분 찾는 거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하지만 아, 이 틀린 표현을 뭐로 바꿀 수 있어야겠다가 진짜 문법 실력이라고 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럼 그 연습을 끊임없이 한번 쌤이랑 같이 해보도록 하죠. 15번 문제로 넘어갈 거고요. 역시나 수능 문항입니다. 2020년도 수능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speculation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아래 다행히도 나오고 있어요. 고찰이거든요. 뭐에 대한 고찰이냐면요. about the meaning and purpose of prehistoric a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사시대 예술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한 고찰은 얘들아, 그럼 여기서 진짜 주어 누구야? 고찰이잖아, 고찰. 자, 그런데 고찰들으로 지금 복수 형태로 나와 있네? 그러면 동사 잡아봐야지. 주어는 지금 잘 잡았고 이 speculation, 고찰들이라고 하는 거에 상응하는 동사가 어디 있는지 보면요.

rely on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사시대 그 미술의 의미, 그리고 그거의 목적에 관한 고찰들은 rely heavily 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우 의존하고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여기 동사 들어올 자리 맞아? 맞지? 앞에 주어 나왔으니까. 그러면 앞에 주어랑 일치시켜줘야겠지? speculations라고 하는 복수 형태 나오고 있으니까 아, rely on 복수형 동사 나오는 거 너무 괜찮습니다. 자, 이런 고찰들이요. 어디 의존을 하고 있대요? analog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유사점에 뭔가 의존을 하고 있나 봐요. 유사점은 유사점인데 drown with modern day hunter gatherer socie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현대의 어떤 hunter gatherer 하면 뭐였죠? 수렵 채집이잖아요. 현대의 수렵 채집 사회로부터 끌어진 그런 유사점에 의존한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그랬을 때 such primitive societies 이러한 원시 사회. 자, 그 다음에 2번의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 As Stephen Milton emphasizes in the prehistoric of the modern min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스티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조하였듯이 강조하듯이라고 해석했어, 얘들아. 뭐뭐 하듯이라고 쌤이 해석을 했거든.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as가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야? 뭐뭐 하듯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니까 접속사 as 되겠습니다. 자, 접속사 as 뒤로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되니까 주어 동사가 이끌어지고 있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으니 오케이, 접속사 as가 들어갈 자리가 맞구나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such primitive societies 이러한 원시 사회. 자, 누가 말했듯이 자, 스티븐 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 강조를 했냐면 뭔가 본인의 책인가 봐요. 본인의 책에서 강조하였듯이 이러한 원시 사회는 얘들아, 그럼 이 문장에서 주어 어디 있어? 이 문장의 주어는 primitive societies 여기가 지금 주어가 될 거야. 이러한 원시 사회들은 tend to view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 하는 경향이 있어? 보는 경향이 있대. 얘들아, 근데 여기 수거 표현 우리 하나만 같이 짚어볼까? view A as B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 있습니다. A를 B로 보다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원시 사회는 뭐를 보는 경향이 있냐면 man and beas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과 짐승, 그리고 animal and plant, 동물과 식물, 그리고 organic and inorganic spher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와 무생명체의 영역을 뭐로 보는 경향이 있다. 여기가 진짜 중요하지. Participants in an integrated animated tota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뭐로 본대요? 참여자로 본대. 어디에 참여자냐면요. 아주 통합되고 살아있는 총체의 참여자로 본대. 즉, 어디에서? 이런 원시 사회에서는 살아있고 살아있지 않은 그런 생물들 혹은 사람과 짐승, 식물과 동물 이런 애들을 다 뭐로 본대? 하나의 총체로 본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The dual expressions of this tendenc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경향에 두 가지 표현이 있나 봐.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이러한 경향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전 문장에서 말한 이 부분이었겠지. 뭔가 하나의 통합된 살아있는 총체로 보는 이러한 관점에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첫 번째 표현, anthropomorphis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의인화입니다. 자, 의인화인데요. The practice of regarding animals as huma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관행이냐면 동물을 인간으로 보는 그런 관행인 의인화라고 하는 표현과 entertainism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것은요. The practice of regarding humans as anim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을 동물로서 여기는 인간을 동물로 여기는 그러한 관행인 토테미즘과 의인화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이런 의인화와 토테미즘, both of which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거든. 그두 개의 표현 둘다 spread through 어디에 널리 퍼져 있냐면요. The visual art and the mythology of primitive cul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원시 문화의 시각적인 예술, 그리고 신화라고 하는 것에 널리 퍼져 있다라고 하는 거지. 아, 그랬을 때 얘들아,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거는 both of which에 여기 which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맞아?

그게 지금 궁금한 거지. 자, 그러면 얘들아, 뒤에 문장을 한번 봐봐. 뒤에 문장을 봤을 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한번 볼래? 자, 이때 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뒤에 문장을 봤는데 동사로 시작하고 있어. 그러면 불완전한 문장이 맞아. 그치? 자, 그리고 앞에 문장을 봤는데 얘들아, 앞에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단 말이야. 앞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데 뒤에 완전한 문장을 하나 덧붙여 주려고 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완전한 문장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접속사도 없이 다음 문장이 나올 수 있어? 없잖아, 얘들아.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고 있는데 접속사가 없으면 안 돼. 그럼 일단 우리한테 필요한 건첫 번째 뭐야? 접속사가 필요해. 자, 두 번째.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 뒤에 문장이 아까 어떻다 그랬어? 불완전하다고 했잖아. 그러면 어디 부분이 없는지 봤더니 주어 부분이 없네. 그럼 뭐가 필요해? 명사가 필요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건두 가지야. 첫 번째,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줄수 있는 접속사 필요하고, 두 번째, 뒤에 주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명사가 필요해. 즉, 이거 두 개를 같이 갖고 있는 애가 누구야? 접속사 기능과 대명사 기능을 같이 가질 수 있는? 아, 관계대명사가 필요하겠네. 그래서 여기 위치가 오는 표현이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얘들아, 여기 어떻게 다르게 문제로 나오냐면, 여기다가 갑자기 them을 주는 거야. 그러면, both of them이라고 하잖아? 그럼 얘들아, 너네 헷갈린다? 어, 맞지. 앞에서 지금 두 개의 개념을 짚었잖아. 그러면, both of them이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워. 그런데 절대 안 되는 게 뭐야?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그럼 연결시켜 줄 수가 없어. 접속사 역할을 해내는 애들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both of them이라고 나와도 헷갈리지 말고 우리 여기 뭐가 와야 된다? 관계대명사가 올 자리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헷갈리기 쉬워요. 알았죠? 자, 그랬을 때 thus 그러므로 the natural world is conceptualized 이러한 자연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개념화 되었냐면요. In terms of human social relationship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서 아, 개념화 되어진다라고 볼수 있겠네. 그래서 when considered in this light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되어질 때 The visual preoccupations of early humans with the non-human crea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preoccupation 이라고 하면 집착이거든요. 자, 그런데 뭐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고 있냐면 visual preoccupation. 어떤 시각적인 집착을 했나 봐. 뭐에 집착을 했냐면 초기 인간들이 With the non-human creatures inhabited their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인간이 아닌 생명체에 대한 어떤 거? 시각적인 집착은 becomes profoundly meaningfu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우 의미가 있어진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러면 이 문장에 얘들아, 동사 어디 있어? 동사 찾아볼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라고 하는 건 일단 제쳐두고요. 동사를 찾아봤더니 becomes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부분까지가 주어라는 말이겠지? 자, 그러면 진짜 주어 찾아봤을 때 뭐야? 시각적인 집착이겠지. 자, 그런데 누구에다가 시각적인 집착을 했냐면 인간이 아는 존재는 존재인데 어떤 존재야? 그들과 함께 사는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었겠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inhabited가 뒤에서 non-human creatures를 꾸며줘야 되거든? 근데 얘네들이 살고 있는 존재지 사라짐을 당한 게 아니잖아. 즉, 수동태가 나오면 안 되고 얘 뭐로 바꿔줘야 된다? inhabiting이라고 하는 능동형으로 바꿔줘야 된다. 현재 분사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인간이 아닌 존재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집착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그랬을 때, among hunter-gatherers, 이러한 수렵채집인들 사이에서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기 좋은 것이 아니라 not only A, but also B. 단순히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먹기 좋은 게 아니라 but also good to think ab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생각해 보기에 좋은 존재다라고 누가 말했대? Cloud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대. 이랬을 때 in the practice of totemis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토테미즘의 관점에서 봤을 때 he has suggested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An unlettered humanity. 어떤 문맹, unlettered 하면 문맹이거든요. 문맹의 인류는 bruised ope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곰곰이 생각했대. 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냐면 open itsel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스스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한다 라고 지금 주장했다고 하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때 등장하고 있는 제규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만 보면 되거든. 자, 목적어에 등장하고 있는 itself, 즉, 곰곰이 생각하는 주체가 누군지 살펴본다면 누구야? 문맹의 인류라고 하는 이 애가 진짜 주체잖아. 그러면 이 주체가 스스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니까, 오케이, 제귀대명사 오는 거 맞고요. Unlettered humanity라고 해서 단수 주어가 나오고 있으니까 itself라고 하는 거 단수 표현으로 온 것도 너무 잘 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쉽지 않은 지문이었지만 여러분, 문법적으로만 접근을 했을 때 생각보다 잘 풀리는 거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강의 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갔기 때문에 진도가 나가서 여러분들 문법 포인트 생각보다 지금은 잘 풀릴 것 같아. 그쵸? 자, 그럼 16번 보면요. 2020학년도 7월 학력 평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Metacognition. 얘들아, Metacognition이라고 하면 메타인지거든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Thinking about thinking.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메타인지라고 하는 건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데, And it is one of the main distinctions between the human brain and that of other speci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주된 차이점이래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가장 주된 차이점이냐면요. 인간의 뇌와 다른 종의 그것의 가장 주된 차이점들 중 하나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얘들아, 쌤이 지금 여기 넷에다가 형광펜 쳐놨거든? 얘가 뭘까? 한번 맞춰볼래? That of other species. 다른 종의 그것. 그것은? 앞에서 나왔었던 브레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브레인 말하셨으면 너무너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주된 차이점인데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인간의 뇌와 다른 종의 뇌 사이에 가장 주된 차이점들 중에 하나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자, 그랬을 때 our ability, 우리의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냐면 to stand high on the ladder above our normal thinking process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과정 위에 사다리를 타고 위에 우뚝 서 있는 것은 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봐요.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가 앞에 나오는 ability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고 위에 사다리를 얹어서 그 위에 설수 있는 능력. 즉, 생각을 위에서 생각하는 거지. 그럴 수 있는 능력과 and evaluate why we are thinking as we are think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자, 여기서 뭐를 꾸며줬어? 아, 여기서도 지금 뒤에 보니까 동사가 있는 걸 보니 이 앞부분까지가 전체가 다 주어가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주어 부분에 있는 our ability,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뭉텅이가 to, stand부터 시작해가지고 thinking, 이 부분까지가 앞에 나오는 주어, 즉,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 and가 누구랑 누구를 연결시켜주는지만 보면 되거든? And evaluate, 평가한다. 자, 아까 전에 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첫 번째, 설수 있는 능력. 우리 생각, 일반적인 생각의 사고 과정 위에 설수 있는 능력. 그리고 두 번째,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까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 evaluate 같은 경우는 stand라고 하는 이 부분과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to stand, to evaluate 아주 잘 쓰여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이런 능력은요, is an evolutionary marve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진화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해주고 있네. 그래서 이런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한 것인데, we have this ability. 우리는 이런 메타인지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왜 가지고 있냐면, 얘들아, because라고 하는 접속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럼 뒤에 문장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 주어 동사를 갖춘 절이 나와야겠지.

자, 만약에 여기 뒤에 명사 역할을 하는 애들이 나와 있을 거면 얘는 틀리고 because of가 나와야 될 거야. 그치? 이제 문제 포인트들 알겠죠? 자,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 하면요. 왜 우리 이런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냐면 The most recently developed part of human brain. 인간에 대해서 가장 최근 발달된 영역이 enables self-reflecti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엇을 가능하게 해? 자가 성찰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요. abstract thought, 뭔가 추상적인 생각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라고 해서 얘들아, 뒤에 문장이 어때? The most recent부터 brain까지가 주어고 enables 무엇무엇을 가능하게 해준다. 무엇을? self-reflective abstract thought.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를 모두 갖추고 있는 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접속사 because가 나오는 건 맞겠네. 그랬을 때, we can think about ourselves.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마치 모인 것처럼, we are not part of ourselves.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즉, 다른 사람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지. 이게 바로 자기 성찰 능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ourselves. 재기대명사에 밑줄 그어져 있는데, 여기 부분 확인하려면, 우리 뭐 확인해야 돼? Not part of ourself라고 하는 얘의 주체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얘의 주체 누구야? 마치 우리가 스스로 아닌 것처럼에 나온 거의 주체는 바로 앞에 있는 we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랑 ourselves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같잖아. 그러니까, 주어 부분에 나오는 애랑 목적어 부분에 나오는 애가 같으니까 재기대명사 ourselves 쓴거 너무 괜찮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research and primitive behavior indicate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영장류의 행동에 대한 연구는 무엇을 보여준다? 자,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Even our closest cousin, the chimpanze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촌이라고 불리우는 뭐, 침팬지 종들은요. lacking this ability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지금 이때 등장하는 that이 뭔지 한번 살펴볼래? 이때 나오는 that은 앞에 선행사가 없는 걸 보니 얘는 뭐여야 돼? 접속사 that이어야 돼. 그 말인즉슨 뒤에 문장이 완전해야 된다는 말인데, 얘들아 뒤에 문장 한번 봐봐. Even our closest cousin, chimpanzee. 여기가 주어는 알겠어. 동사가 어딨어, 얘들아? that절 안에서? that절 안에서 동사를 찾으려고 했는데 동사가 없어. 그러면 지금 밑줄 그어져 있는 이 lacking이라고 하는 부분을 동사로 바꿔줘야겠네. 그러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니 lack이라고 하는 동사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촌이라고 불리는 그런 침팬지들조차도 lack this ability, 이러한 능력이 떨어진대, 부족하대.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능력은 메타인지 능력이잖아요. 메타인지 능력이 부족한데, 비록 they possess some self-reflective abilities, 그들이 자기 성찰적인 능력을 조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Like being able to identify themselves in a mirr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거울에 비친 그들 스스로를 뭐라고 인식할 수 있냐면, 아, 우리 스스로구나 라고 인식할 수는 있대. 그게 바로 자기 성찰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 아직 인간들만큼 그렇게 메타인지가 뛰어나지는 않은가 봐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뭐 대신에 instead of thinking the reflection is another chimp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거울에 비친 애가 다른 침팬지라고 인식하지 않고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 거를 보니 자기 성찰 능력이 있기는 한데 여전히 인간에 비해서는 메타인지라고 하는 능력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자, 그랬을 때, the ability, 이러한 능력, 메타인지라고 하는 능력은요, is a double-edged swo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양날의 검이라고 합니다. 메타인지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양날의 검이라고 하거든. 왜 그런 거냐면요, while it allows us to evaluate why we are thinking, what we are think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allow A to B, 우리로 하여금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대. 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What we are thinking.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런

문제에 우리를 넣어버리기도 한다 라고 하니까, 오케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 라고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것 같고, 내용은 파악을 했는데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what이 괜찮은지 한번 살펴봐 볼 거거든. 자, w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우리 첫 번째 뭐할 거야? 앞에 문장을 한번 볼 거야. 선행사가 있니? 앞에 봤더니 선행사가 없어. 그럼 오케이, 잘 오고 있는 거고. 그럼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지. 한번 볼까? We are thinking. 자, 목적어 부분 비어져 있네. 그러면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목적어 부분 비어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대명사 what 오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16번 문제까지 우리 풀었고요. 바로 17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2019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The modern adult human brain weighs only 1/50th of the total body weight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의 성인 인간의 뇌는 오직 전체 몸의 몇 분의 몇이래? 5분의 1 무게밖에 안 나간대. 그래서, 전체 몸무게의 50분의 1이네요, 여러분. 50분의 1밖에 안 나가지만, but uses up to 1/5th of the total energy need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체 에너지 사용량에는 뇌가 얼마나 쓴대? 5분의 1이라고 하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무게는 얼마 안 나가는데, 그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 양은 엄청나구나, 라고 하는 걸 지금 볼수 있고요. The brain's running co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뇌가 운영하는데, 즉, 유지되는데 드는 비용은요, are about 8 to 10 times as high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만큼 높냐면요, 8배에서 10배만큼 정도까지 높대. 자, 뭐와 비교해 봤을 때, As those of the body musc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몸의 근육의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얘들아, 지금 뭐랑 뭐를 비교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거든? 뇌가 사용하는, 즉, 뇌의 유지 비용, 혹은 뇌가 사용하는 그 에너지의 비용은 8배에서 10배 정도 높대. 누구보다 그 우리의 몸에 muscles, 근육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ose는 누굴 가리키는 거야? 앞에서 등장하는 running cost, 이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비용이라고 해서 running costs, 지금 복수형으로 등장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복수형 대명사 those 온거 너무 괜찮겠다. 그치? 자, 그랬을 때 뇌를 유지하는 비용이 근육을 유지하는 비용의 거의 8배에서 한 10배 정도가 되는데, and around 3/4th of that energy is expended on neur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심지어 그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4분의 3 정도 되는 양, 정말 절반 이상이죠. 4분의 3 정도 되는 양을 누가 쓴대? 뉴런이라고 하는 애가 사용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뉴런이 누군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콤마 찍어서 설명을 해줄 거야. The specialized brain cel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화된 뇌세포. 얘들아, 여기서 뇌세포의 입장에서는 특별함을 준게 아니라 특화된 거지. 즉,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과거 분사 쓴 거는 잘했다. 맞지? 그래서 특화된 뇌세포를 우리는 뉴런이라고 부르는데, 이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that communicate in vast networks to generate our thoughts and behavio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방대한 양의 네트워크와 의사소통하는 그 뇌세포들, 특별한 뇌세포들을 우리는 뉴런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심지어 뇌가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4분의 3이나 차지한대. 굉장히 많은 양을 잡아먹고 있네요. 그랬을 때 4번 문장 보면요. An individual neuron sends a signal in the brain, uses as much energy as a lung muscle cell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자, 봤을 때 여기 지금 sends라고 하는 이 부분에 동사가 들어가는 거 맞아?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 같거든? 그럼 일단 주어를 한번 보면요. An individual neuron 이라고 하는 각각의 뉴런이 주어야.
그러면 쌤, 단수 주어니까 단수 동사 잡는 거 맞지 않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문장 구조를 조금만 더 보잖아. 그러면 진짜 동사가

나오고 있어. 그러면 여기는 동사가 나올 자리가 아니라는 말이겠지. 자,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각각의 뉴런은 뉴런인데 어떤 뉴런이냐면 우리 뇌 속에서 신호를 보내는 뉴런이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긴 동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 보내는, 주체적으로 보내니까 sending. 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가 들어와야겠습니다. 즉, 뇌 속에서 신호를 보내는 그 각각의 뉴런들은요, uses as much energy, 어느 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하냐면, a leg muscle cell running a marath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마라톤을 달리는 그 다리 근육만큼이나 에너지를 많이 쓴대, 얘들아. 마라톤을 달리기 위해서, 얘들아, 다리 근육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겠어? 그치? 자, 그런데 그 각각의 개별적인 뉴런들이 그만큼의 뭐를 쓴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당연히 we use more energy overall when we are running. 우리가 달릴 때 당연히 전체적으로 보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but we are not always on the mo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365일 24시간 달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하지만 Whereas our brains never switch of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에 반해서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 뇌가 잡아먹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다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지금 해주고 있죠. Even though the brain is metabolically greed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록 우리의 뇌가 물질대사적으로 욕심이 많기는 하지만 오케이? 자, 그래서 뭔가 신진대사적으로 욕심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 뇌는요 still outclasses 얘들아 outclass 하면 능가하다란 뜻이거든요 우리 뇌는 능가한데 any desktop comput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어떠한 컴퓨터의 능력을 능가하게 되는데 자, 수거 표현 나오고 있죠? Both A and B라고 하는 수거 표현 우리 배운 적 있습니다. 자, 무엇과 무엇의 측면에서 컴퓨터의 능력을 능가하냐면 첫 번째, In terms of the calculation it can perfor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뇌가 수행할 수 있는 계산의 측면에서 이런 컴퓨터들보다 우리 뇌가 뛰어나고요. And the efficiency at which it does thi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뇌가 계산을 하는 그 효율성에 있어서도 컴퓨터보다 우리 뇌가 뛰어나다, 능가한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자, 그러면 이때 at which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온다는 말인즉슨 앞에 뭐가 있어? 앞에 선행사는 있고, okay, check efficiency라고 하는 선행사 있고, 뒤에 문장 봤을 때 it does this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선행사 나오고, 뒤에 문장도 완전하니까, 여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잘 오고 있다. 라고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이요. We may have built computers. 우리는 아마 어떤 컴퓨터를 만들었을 수는 있을 거냐면요. That can beat our top grandmaster chess play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그랜드마스터 체스 선수를 이길 수 있는 컴퓨터는 만들 수 있지만, But, 하지만, we are still far away from, 우리는 여전히 동떨어져 있대요. 누구를 만드는 데는 동떨어져 있냐면요. That is capable of recognizing and picking up one of the chess pieces as easily as a typical three-year-old child ca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문장이 길지만 여러분, 어떤 것을 디자인하는 데는 사뭇 멀리 떨어져 있냐면, 자, 마치 3살짜리 아이. 즉, 아주 전형적인 3살짜리 아이가 체스 말 하나를 인식하고, 그리고 짚는 것처럼 쉽게 짚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아, 뭔가 그랜드마스터 체스 선수를 이길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 수는 있지만, 아직은 어느 단계까지는 아니다. 마치 3살짜리 아이가 그 체스 말을 인식하고, 그것을 드는 것만큼이나 쉽게 하는 그런 애들을 만들기는 아직 어렵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자, 그럼 문법적으로 봤을 때 얘들아, easily라고 하는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는지 한번 볼까? 무엇을 쉽게 할수 없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냐면요. Recognizing and picking up one of the chess pieces.

이렇게 하는 것을 쉽게 하는 애들을 만드는 것은 아직 어렵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앞에 등장하고 있는 동명사 구라고 하는 것을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동명사 구를 수식해줄 수 있는 건 누구야? 부사가 수식해줄 수 있네. 자, 그래서 5번까지도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괜찮죠? 그러면 저희 18번 문제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2019학년도 경찰대 문제입니다. 1번부터 살펴볼까요? A recurrent issue for court is whole viewpoint to adopt. 이라고, whose viewpoint to adopt? 이라고 나오고 있지. 자, 그래서 법정에서 자꾸 재발하는 문제가 있대. 계속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Whose viewpoint to adop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도대체 누구의 관점을 채택할까에 대해서 우리 법정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누구의 의견을 지금 누구의 관점을 채택하는 거냐면 In deciding how much should be disclosed to patients about their medical treat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얼마만큼 공개를 해야 될지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나 봐. 뭐에 대해서 결정할 거냐면, to patients about their medical treatment. 그 환자들의 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환자에게 얼마만큼 공개할 것인지 결정하는 거에 viewpoint, 관점, 누구의 관점을 채택할 것인지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럼 문법적으로 their이라고 하는 얘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만 보면 되겠지. 그들의 의학적인 치료. 자, 이때 등장하는 그들이 누굴까? 이때 등장하는 그들은 앞에 등장하고 있는 patients입니다. 자, 그래서 환자들에게 그들이 받은 그 의학적인 치료를 얼마나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나 봐요. 그랬을 때, the majority of states, 대다수의 도시들은요, favor the exper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문가들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자, holding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주장하면서 이 전문가들을 지지해주고 있냐면요. That physicians are responsible for disclosing only as much as would be considered reasona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의사는요, 책임이 있대요. 뭐에 대한 책임이 있냐면, 오직 어느 정도까지만 공개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 자, 그런데, would be considered reasonable by a reasonable medical practition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합리적인 의학 종사자에 의해서, 아, 이 정도면 합리적인 것 같아 라고 생각되어지는 정도까지만 공개할 의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말이 너무 어려운데, 잠깐만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보자면, 어떤 합리적인 의사들이 있는 거야. 이 합리적인 의사에 의해서, 딱이 정도까지만 환자에게 공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판단된 정도까지만 공개하라. 지금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얘들아, would이라고 하는 이 조동사가 오는 거 괜찮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추측의 의미를 갖고 있는 조동사 would 나오는 건 너무 괜찮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추측의 조동사 would가 나오는 거는 괜찮은데 이 의사들이 어떤 의사들이냐면요. In the same community and the same special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같은 전문 분야, 그리고 같은 공동체 내에 있는 정말 합리적인 그 의사들에 의해서 결정된 정도까지만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 자, 그렇게 봤을 때, this approach is ground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접근은요,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소위 말하는 therapeutic privileg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치료적 특권이라고 하는 거에 기반을 두고 있대. 자, 그런데 우리 치료적 특권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부연 설명해 줄 건가 봐. Which recognize the physician's preeminent right to withhold any inform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치료적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거래요. 그 의사의 우월한 권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래. 자, 뭐에 대해서 우월한 권리가 있냐면 to withhold any information. 그 어떠한 정보도 보류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인정하는 꼴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런데 그 정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That might harm the patient. 그 환자를 뭐할 수도 있는, 해할 수도 있는 정보를 보류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 아, 의사들한테 있다는 거구나. 그리고 그거를 뭐라고 불러? 지금 이 사람들은 therapeutic privilege, 즉 치료적 특권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 해석은 됐고, 자, which라고 하는 얘가 들어갈 자리 맞아? 라고 본다면 관계대명사 which 오려면 앞에 선행사 있지? 그치? 앞에 특권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고 뒤에 봤을 때 얘들아 완전해 불완전해? 동사부터 오고 있으니까 불완전하지. 그러니까 오케이 3번 관계대명사 위치 오는 것도 맞았네. 자 그랬을 때 The less differential minority rule hold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덜 공경받는 소수의 법칙 아, 그래서 뭔가 여러 사람들이 다 공경할 수 있는 법칙이 아니라 덜 공경받는 소수의 법칙은 무엇이라고 주장하냐면 holds that. 이때 등장하는 that은 그러면 접속사 되시겠지. 그치?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지 한번 보자. 뭐라고 주장하냐면 The adequacy of disclosure should be judged from the standpoint of the reasonable pati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정보 공개의 적절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판단되어져야만 한다? 아주 합리적인 환자의 기준에서 판단되어져야만 하지. 누구 관점에서 판단되어져서는 안 된다? From those of the reasonable physicia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합리적인 의사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쌤이 해석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합리적인 의사의 뭐의 관점에서? 아, 관점에서라고 지금 해석을 했으니까 앞에 나오는 누구를 받고 있어, 이 대명사는? 스탠드포인트를 받고 있네. 자, 근데 얘들아, 스탠드포인트가 단수인데 여기서처럼 지금 복수로 받을 수 있어? 없잖아. 그럼 얘는 뭐로 받아야겠어? 단수 취급해주는 that이라고 바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not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not from 이 나오고 있으니까 from이 지금 똑같이 연결되어지고 있어. 그래서 뭐로부터가 아니라 어떤 합리적인 의사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합리적인 환자의 관점에서 우리는 판단되어야만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그랬을 때, although these general rules are well settled, 일반적인 이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잘 정착이 되어져 있지만, questions about the adequacy of this Closure still ari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전히 그 정보 공개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발생한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arise라고 하는 동사 앞에 나오는 주어를 봤더니 questions라고 하는 복수형 주어 오고 있으니까 아 복수형 동사 오는 것까지도 잘 오고 있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될 겁니다. 19번 문제 풀 거고요. 2018학년도 수능입니다. 오늘 중요한 문제 되게 많이 풀거든, 얘들아. 복습 꼼꼼히 해 주셔야 돼요. Physiologists who study giving behavior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Psychologist네요, 얘들아. Psychologist 누구예요? 심리학자거든? 자, 심리학자는 심리학자인데 어떤 심리학자냐면요.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 연구하는 심리학자는,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주어 누구야? 심리학자들이라고 하는 여기 부분이 주어 되겠다. 자, 그러면 동사가 어디냐면요. have noticed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가 될 건데, 그러면 복수형 주어랑 복수형 동사가 잘 일치됐니? 라고 물어본다면, 맞죠? 왜? psychologist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들과 have라고 하는 복수형 동사가 잘 일치되고 있잖아. 그래서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요, have noticed 무엇을 알아챘냐면, some people give substantial amounts to one or two charit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액의 양, 상당한 양을 하나 혹은 두 개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적은 양, 즉, 적은 양의 기부 금액을 여러 군데에 기부하는 그런 것을 알아채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those,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who donate to one or two charities, 즉, 거액의 금액,
상당한 금액을 하나 혹은 두 개의 기관에

0: 기부하는 사람들은요, seek evidence, 어떤 근거를 찾는데, 뭐에 대한 근거를 찾을 거냐면, what the charity is do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자선단체가 정말 어디에다가 기부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을 거래. 자, 그리고, and it is really having a positive impa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진짜 그 기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꼼꼼히 evidence, 근거라고 하는 걸 찾을 거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이 and를 기준으로 이 what과 이 what이 잘 연결되어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 같은데, 얘들아, 너네 선배들이 이 문제에서 진짜 많이 틀렸어. 왜냐하면 지금 아 여기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왓절 왓절 등장하는 거 너무 잘 오고 있지 않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우리 문법 구조 봐야 돼. what이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가 오려면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돼. 앞에 보면 the charity is doing 목적어 부분이 빠져 있잖아. 그런데 뒤에를 보면요. It is really having a positive impact 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어. 그러면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올 자리가 아니라 누가 와야 돼? 접속사가 올 자리인데, 자, 쌤이 여기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정말 자선단체가 긍정적인 영향을 갔는지, 안 갔는지 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whether 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이 이 문제에서 진짜 많이 틀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눈 크게 뜨고 다시 한번 복습할 때 유심히 살펴보세요. If the evidence indicate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 근거가 무엇을 보여준다면 그 자선단체가 진짜 다른 사람을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상당한 기부를 할 것이다. 그런데 those who give small amounts to many charities, 많은 자선단체에 적은 양을 기부하는 사람들은요, are not so interested in 어디에 딱히 관심이 없냐면 whether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어떤 것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딱히 관심이 없다. 자, 그런데 얘들아, whether이라고 하는 예 보니까 접속사 뭐뭐인지 아닌지잖아. 자, 그러면 뒤에 주어 부분 나와 있고, helps, 동사 나와 있고, 다른 사람을 이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 나오고 있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정말 다른 사람을 돕는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해석은 됐고, 이때 왓절이 이끌고 있는데, 여기서 동사 자리에 잘 들어가 있니? 3번은 지금 그걸 물어봐주고 있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주어 부분, 동사 부분 잘 들어가 있네. 특히 현재 진행형으로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동사가 들어갈 자리가 맞다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래서 소액의 양을 기부하는 사람들은 그 기부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knowing that they are giving, 그들이 기부한다는 걸 아는 것은, 얘들아, 여기서 진짜 주어는 동명사 주어네. 그들이 진짜 기부한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makes them feel good. 그들이 기분 좋게 만드는 거지. 자, 목적어 자리에 them이라고 하는 목적격 들어가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 가리키는 사람들이 누구야? 그 사람들이잖아. 기부하는 사람들. 즉, 아, 여기서 복수 형태 잘 받고 있고 앞에 나오고 있는 주어랑 목적어랑 다르니까 them이라고 하는 목적격으로 쓴 거? 맞다라고 동그라미 칠수 있겠네. 자, 그래서 regardless of the impact of their donation, 그들이 기부하는 거에 영향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기부한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거죠. 그랬을 때 in many cases the donation is so small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경우에 기부 금액은 너무나도 적어서 만약에 그들이 딱 멈춰서서 생각을 해 보았을 때 They would realize that. 그들은 무엇을 깨닫게 될 거냐면, the cost of processing the donation, 이런 기부 금액을 처리하는 그 비용이 is likely to exceed any benefit it brings to the char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기부 금액을 처리하는 비용이 오히려 그 기부금이 그 기부 단체한테 주는 이익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여기서 얘들아, stop to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 표현 배웠었어, 그치? 자, 그러면 멈추어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딱 멈춰가지고 잠깐만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기부하는 금액 자체가 너무 적으니까 어떻게 생각한다? 아, 내가 이렇게 기부하는 금액이 이득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그 기부 금액을 처리하는 비용이 더 들겠구만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stop to think라고 하는 5번 표현도 맞았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 굉장히 많은 문제 풀었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복습하다가 만약에 모르는 문제 있으면 반드시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쌤이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1: AI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Fechter Schweizen Deutschmeister 2027학년도 수능완성 독일어 강의를 맡은 김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5회 실전 모의고사를 볼 차례이네요. 뒤쪽에 문법에서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더라고요. 오늘은 일단은 앞부분 문제 통해서 어휘 영역에서 중요한 포인트들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것은 이라고 했었고요. Setzen Sie sich bitte, danke 라고 해서 여기 앉으세요 라고 하는 문장 뒤에 고맙습니다 라고 나왔고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건 자음 발음입니다. 알파벳 S는 굉장히 다양한 발음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S가 지금처럼 단자음, 홀로 쓰였을 경우에 낼 수 있는 발음이라고 하면 스 발음을 내거나 아니면 즈 발음을 낼 수 있다를 알고 있어요. 자, 스 발음은 언제 내냐 하면 일반적으로 단어 음절 끝에 있을 때 씁니다. 단어나 음절 끝, 그 다음에 단어 음절 처음에 있으면 즈로 발음을 하게 되는 경우이거든요.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단어 음절 처음에 있어요. 그러면 즈로 발음이 나는 경우이고 이 즈로 발음 나는 경우를 찾으면 돼요. 단자음일 때라고 했어요. 단자음이니까 홀로 쓰였을 때는 이렇게 발음이 나지만 알파벳 S가 앞에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쓰이지 않고 다른 자음과 함께 쓰여서 복자음이 되었다라고 하면 발음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단어인데 볼게요. She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카가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거 항상 우리 그냥 뭐를 읽는다고 했어요. She라고 읽어요.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생긴 발음 기호로 발음을 내야 되는 경우입니다. 다른 발음이고요. Angst는 알파벳 S가 단어 중간에 있어요. 자, 이렇게 S가 중간에 나오면 뒤에 나와 있는 알파벳의 종류를 봅니다. 자음이 나왔으면 무슨 발음? S로 발음을 하게 돼요. Suppe, 단어 처음에 홀로 S가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무슨 발음인 거죠? Z 발음인 거네요. 그래서 같은 발음 3번입니다. Suppe라는 의미를 지닌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anders, 다른이고 이렇게 단어 음절 끝에 있으면 스 발음 낸다라고 했으니까 2번과 같은 발음을 낼 거고요. später의 경우는 뒤에 자음 p와 함께 쓰인 경우이죠. 이렇게 복자음으로 쓰이면 이때 s는 무슨 발음 내요? sh 발음 냅니다. 1번에 단어와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경우이네요. 정답은 3번인 거 확인하고 우리 자음 S 같은 경우는 원체 다양한 종류의 발음을 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오늘의 팁스 통해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문항에서처럼 Z 발음을 내는 경우는 단어 음절 처음에 있거나 아니면은 단어 중간에 있을 때 모음 앞에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좀 많이 헷갈려하는 단어가 슈퍼마켓이에요. 이게 영어에도 있다 보니까 영어식으로 자꾸 읽으려고 많이 하는데 독일어에선 저기 나와 있는 S가 즈 발음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선은 익숙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즈 발음이다. 알파벳 S가 스로 발음 나는 경우는 단어 음절 끝에 있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있을 때 자음 앞에 있는 경우입니다. 아우스플룩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S채트랑 더플 S는 어느 자리에 있건 항상 스 발음을 냅니다. 그래서 후

발음도 스 발음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SS도 스 발음일 거예요. 알파벳 S가 쉬 발음으로 나는 경우는 대부분 복자음이에요. 홀로 쓰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ST 하 조합이거나 ST 조합일 때 S, SP 조합일 때 S가 쉬 발음을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슈르, 슈닷. 그 다음에 뒤에 단어도 영어식 발음의 간섭 일으키면 안 돼요.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슈포트라고 독일어식으로 발음 잘 해주셔야 합니다. 알파벳 Z는 마치 S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꾸 생각하는데 완전히 다른 발음이에요. 무슨 발음? 츠 발음입니다. 차이트. 그 다음에 여기 복자음 테 S는 합쳐져서 츠 발음을 낸다라고 했어요. 그 부아츠탁이라고 발음하고요.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는 발음이 있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자, 여기도 S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ST하는 쉬 발음인가 했더니 합쳐져서 이것도 하나의 발음으로 봅니다. Deutsch라고 해서 츠 발음이에요. 트쉬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앞에 나와 있었던 테 S도 트스라고 발음하지 않고 하나의 자음으로 발음하는 4번, 하나의 자음으로 발음하는 5번. 자, S가 들어가 있을 땐 이렇게 다양한 발음이 날수 있다 기억하면서 우리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빗줄친 낱말과 강세의 위치가 같지 않은 것은이에요. 강세 안 그래도 어려운데 같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네요. Kannst du schon allein mit dem Fahrrad fahren? 그랬더니 natürlich 라고 했어요. 너 벌써 혼자서 자전거 탈수 있어? 라고 한 거예요. 합성부사인 allein은 어디에 강세가 오나요? 합성부사는 항상 뒷단어, 끝에, 마지막 단어의 강세 규칙을 따라간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오는 거예요, 여기에. 자, 그럼 이음절 강세어인 거죠?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이음절의 강세가 없는 거 찾아야 해요. 이음절 강세어도 사실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 그게 아닌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역으로 가장 평범한 이름절의 강세가 오는 경우일 가능성도 높겠네요. 그럼 볼게요. 대답은 일단 natürlich라고 해서 물론이지라고 했네요. Möbel이라고 했습니다. 가구라는 의미를 지닌 이 단어 강세가 이름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강세 위치가 같지 않은 건 정답은 1번일 것 같은데 나머지 확인하고 갈게요. 자연이라는 의미를 지닌 natur. 우에아르라고 하는 이 접미어가 오거나 혹시라도 우에아르가 접두어로 쓰인 우얼라업의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했나요? 이 접미어 접두어가 자기 자신이 강세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음절 강세어죠. 쿨투어도 여러분 아마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수에아 합성부사는 뒷단어의 강세 규칙 따라간다라고 해서 대부분 이음절 이후에 강세가 옵니다. 제일 먼저란 의미를 지닌 3번 이음절 강세어이고요. 컨체아드 우리가 이음절 강세어로 주의해야 해라고 했던 그 단어네요. vielleicht 합성부사여서 뒤에 단어의 강세 규칙을 따라가니까 얘도 이음절에 강세가 있어요. 지금 본 것과 같이 합성부사의 경우는 뒤에 단어 강세 규칙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때 합성부사 중에서 시간부사의 경우는 예외다라고 했어요. 자, 모레라는 의미를 지닌 übermorgen 기억나시죠? 자, 이런 식의 übermorgen 같은 시간부사의 경우는 각각의 단어가 의미가 다 살아서 해석이 됩니다. 내일이 지난이라는 표현이 모레이잖아요. 이때는 합성부사, 시간부사로 사용된 이 아이는 이름절에 강세가 있어요. Übermorgen, vorgestern. 이두 개를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사어들은 뒤에 단어의 강세 규칙을 따라갑니다. 기억해 볼까요? 자, 오늘 그럼 뭐할 거냐면 이렇게 이음절에 강세가 오는 경우가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단어들로 기억하는 거잖아요. 팁스를 통해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단어도 이음절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제일 마지막 음절인 이음절에 강세가 오는 경우 읽어보고 갈까요? Büro, Beruf, Berlin, Besuch, Kaputt, Kultur, Klavier, Konzert, Paket, Programm, Regal, Rezept, Salat, Student, Termin. 여러분이 살라드가 시험에 나오면 실수를 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묘호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지 저기도 이음절에 강세 있다라고 하는 거 자주 틀리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처럼 합성 부사들의 경우는 뒷단어 강세 규칙을 따라가서 이음절에 강세가 있다. 하나 더 보고 갈까요? 합성 부사 중에 zusammen도 이음절에 강세가 있어요. 음절 자체도 두 개의 모음으로 구성된 이음절 어휘이고 마지막 모음에 강세가 있었던 경우이고요. 요게 조금 더 이제 난도가 높아지면 음절이 세 개로 끊어졌는데 중간인 이 음절에 강세가 오게 되는 단어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도 보고 갈까요? 즉, 3음절 이상인데 이 음절에 강세가 온다.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Adresse, Beamte, Erkältung, Familie, Geburtstag, Korea, Kartoffel, Krawatte, Museum이죠. 이 중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아이들은

원래는 비분리전철이 들어가 있는 동사들은 항상 이 비분리전철 다음에 강세가 옵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명사들도 어떻게 돼요? 비분리전철 다음에 강세가 오겠죠. 여기는 이음절 강세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비교적 쉽게 찾는데, 지금의 경우처럼 외래어에서 차용하거나 파생돼서 나온 명사들의 경우는 강세가 외래어의 규칙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음절에 오는 예외적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무엇도 여기는 그렇죠. 분사 구문의 기이, 접두어가 붙으면 기이 다음 음절에 강세가 온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나요? 무세움 같은 경우는 절대로 독일어의 복모음 에우가 쓰인 게 아니라 각각의 모음이어서 무세움의 에 길고요. 우는 짧은 모음 발음 내는 거예요. 이것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다 무세움은 이음절 단어가 아니라 세 개의 모음으로 되어 있는 삼음절 어입니다. 자, 그러면 3절 이상 단어들 중에서 강세가 두 번째에 오는 경우들까지 우리 한번 정리해 봤고요. 계속해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끝글자를 이어갈 때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낱말의 의미는? 이건 우리 연습 많이 했던 문제네요. Hals는 S로 끝났고요. 다음 단어 S로 시작하는 Salz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세트로 시작을 해야 되네요. 마지막 단어는 뭔가 봤더니 Gabel이 나왔습니다. 포크란 뜻을 지닌 명사이고요. 일단은 끝글자가 G라고 하는 거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뜻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철자를 다 하나하나 써봐야 실수를 안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트로 시작하면서 기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가방은 전혀 다른 철자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타쉐이고요. 그 다음에 숫자 살이라고 합니다. 시간 사이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신문 조금 철자가 길어요. 많이 들어가죠. 사이통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발음으로는 웅 발음이어서 알파벳 개가 있나 없나 좀 헷갈릴 텐데, 철자로는 개가 들어가 있고 얘가 N개의 조합으로 응 발음을 내요.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끝글자 이어가는 사실은 낱말인 거니까 세트로 시작하고 개로 끝나는 단어 몇 번인 거예요? 정답 4번이구나 알수 있습니다. 치아는 독일어로 뭐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 4번 확인하고, 이 중에서 발음 때문에 헷갈릴 수 있었지만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선생님처럼 고민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두 개의 문장이 나왔고, 아래쪽에 선지를 보니까 동사의 다의어적 활용을 묻고 있어요. 이러면 관용적 표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주의해서 봐야 하겠네요. Near immer zur Seite. zur Seite라고 하는 표현은 옆으로란 표현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구종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수거 구문을 써달라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누군가를 지지하다 아니면은 돌보다라는 의미를 지닌 관용적 표현이 zur Seite 하고 특정한 동사로 쓰게 되어 있어요. 혹시 어떤 동사인지 여러분 감이 좀 오시나요? 아직은 잘안 온다고요? 그러면 밑에 거 먼저 볼게요. Die Frau 하고선 vor großen Aufgaben. 이것도 관용적 표현에서 좀 자주 쓰이는 표현이네요. 큰 과제를 또는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즉 그것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동사 볼게요. Fällt는 떨어지다, 넘어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두개 모두에서 활용될 수 없습니다. Kommen, oder이거든요. 자, oder는 잠시 고민이 돼서 이동의 의미로 내 옆으로 오다일 때 이때 쓰나 했더니 여기에서 쓸수 없어요. 그 다음에 Die Frau kommt für großen Aufgaben 이라고 하는 것도 관용적 표현으로 쓰지 않는 문장이에요. 자, 파센 동사는 무엇에 맞다, 어울리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파센은 일단 가능한가라고 했던 건 여긴 삼격집의 표현이 나와서 고민이 좀 됐을 수 있겠지만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past for großen Aufgaben은 전혀 타당하지 않아요. 그렇게 쓸수 있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파센 안 되고, sitzen 동사 앉아 있다 이거든요. 누구 옆에 앉다라고 하면 zur Seite 하고서는 뭐뭐뭐 하긴 하는데, 지금 요거 관용적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고정된 동사가 있다 했거든요. 옆에 앉다가 아니라 누구를 돌보다, 도와주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래쪽 것도 그녀는 큰 과제 앞에 앉아 있다 이런 표현은 없겠죠.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stehen 동사는 서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뜻이 또 있나요? 무엇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다? 혹시라도 이게 삼격 지배로 쓰이면 어울리다라는 표현이었는데 관용적 표현에 자주 쓰이게 되네요. zur Seite stehen이라는 표현이 누구를 도와주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vor großen Aufgaben stehen 큰 일을, 큰 과제를 앞두고 있다,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런 표현으로 쓸때 활용하는 동사가 5번이에요. 어려운 문제였어요. 저 슈테인 동사가 사실은 둘 중에 하나라도 일반적으로 쓰는 어디에 무엇이 세워져 있다, 서 있다라는 표현이 나왔으면 조금 더 쉬웠을 텐데,

둘다 관용적 표현으로 활용하는 문장이 나왔어요. 다행인 거는 수능 전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니까 여러분 이 표현을 눈여겨서 좀 봐주시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실전 모의고사 쭉 풀면서 동사 어휘들의 활용을 계속 팁스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동사만 오늘 다시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정리할 동사는 kommen, passen, sitzen입니다. 보고 가겠습니다. kommen, 오다라는 뜻이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kommst du heute auch zur Party? 너도 오늘 파티에 올 거야? 이런 문장인데 쓸수 있고요. 아니면 las es kommen 이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ich las es kommen 이라고 하면 나는 그 일이 오도록 그냥 관망할 거야, 지켜볼 거야 라고 해서 내버려 두다. 즉, 굳이 뭐 그거 손 쓰려고 하지 말고 Let us come. 어쩔 수 없어. 그 일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 거고요. Unsleeze command이라고 해서 리스트하고 안전처에 서서 표면으로 드러나게 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즉, 밝혀지다, 알려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Nicht aus den Kleidern kommen 이라고 해서 aus den Kleidern은 옷 밖으로 나오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잠을 자지 못하다요. 계속 작업복을 입고 있는 상태로 있고 잠옷을 갈아입지 못하는 거죠. 그는 지금 잠을 자지 못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Um sleeben kommen, 목숨을 잃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때 운전치사랑 kommen 동사 써요. 사망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passen 동사, 알맞다, 적합하다, 어울리다라는 등의 의미로 쓰이는 거 알고 계시죠? 예문 그냥 같이 할게요. Der Hut passt dir gut, 그 모자 너한테 잘 어울리네. Die Brille passt für sein Auge, 그 안경, 그의 눈, 시력에 딱이야라는 표현이고요. Mittwoch passt uns gut, 수요일 우리 괜찮아요, 일정 맞아요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것 외에도 무엇 무엇을 주의하다 할때이 passen 동사를 씁니다. 어떤 전치사랑 같이 auf. Pass auf das Auto auf. 자동차 주의해, 조심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Sitzen 동사는 앉아 있다 또는 위치하다라는 의미로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예문 볼까요? Die Schüler sitzen auf dem Stuhl. 학생들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엇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이 어디 어디에 위치하다라고 할 때도 이 sitzen을 쓸수 있는데 지금의 경우처럼 Does it feel 라고는 관용적 표현에서도 써요. 무엇이 있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표현이에요. 아,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여기구나 이런 뜻이에요. Does it feel 라고 하고요. 아니면 삼격 지배로 써서 어울리다 쓸수 있어요. Their hood, is it their good? 이라고 하면 그 모자 너한테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기도 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기는 stehen 동사나 passen만 쓰는 줄 알았더니 sitzen 동사를 써서도 아, 잘 어울린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대부분의 경우 모자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 걸치는 종류들일 때이 sitzen을 주로 써서 어울리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계속해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Wir können auf Urlaub ans Meer fahren 하고 aber Wie kommen wir ohne Auto? 하고 밑줄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B가 Gute Frage. Das Geld für unseren Urlaub ist ja auch schon 뭐뭐뭐인 거죠.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래쪽에 나온 선지들을 봤더니 부사 형용사 선지가 나와 있습니다. Dahin, 그곳으로, 그곳을 향하여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Gerade는 형용사일 때는 곧은 이라는 의미고 부사일 때는 막이란 표현이에요. 지금 막 뭐뭐뭐 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힌튼 뒤쪽인 이란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시샤 안전한이거나 또는 확실한 분명한 이란 표현이에요. 슈넬 빠른 이란 의미 갖고 있습니다. 볼게요. 우리 휴가 때 auf Urlaub 이라고 했어요. 휴가 때 ans Meer fahren 바다로 가면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라고 하고선 on a auto 자동차 없이 그곳으로 어떻게 가지? 라는 표현이 어디로 가다? 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전치사래요. 형용사 부사 어디 있었나요? dorthin이 있었거든요. 여기 일단은 dorthin을 써서 해석이 가능한지 볼까요? dorthin이 아니라 dahin이었네요. 선생님이. 네. 우리 자동차 없이 그곳으로 어떻게 가지? 라고 하는 거 일단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불가능하거든요. 자, 나머지 볼게요. Gute Frage. 좋은 질문이야. 그리고 나선 Das Geld für unseren Urlaub. 우리 휴가 비용도, 돈도 Ist ja auch 벌써 schon이라고 했어요. 그곳으로 다 보냈지. 이 채가 이미 끝났다. 비용 지불이 끝났어. 라고 하는 표현을 schon, dahin, 뭐뭐뭐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해서 dahin을 써서 돈도 이미 그곳으로 다 넘어갔지라는 표현의 정답 1번입니다. dahin 아마 여러분은 동사랑 같이 쓰이는 구문으로만 지금 봤을 텐데 이렇게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에 어디에 무엇을 이미 끝내서 보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수 있다라는 걸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선생님 보기엔 좀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거 보고선

첫 문장은 다행인데, 아, 이 끝에 문장을 보고 여러분이 고민을 하시겠구나 싶었거든요. 지금 공부하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의 팁스, 여기에서 나왔었던 형용사들 중에서 우리가 미처 못 살펴봤던 아이들 정리 한번 하고 가도록 할게요. gerade 하고 sicher입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gerade는 형용사를 쓰이면 곧은 반듯한 이란 표현이에요. 그래서 er sitzt nicht gerade 라고 하면 그는 지금 어떤 자세로? 곧은 자세로, 즉 등을 딱 펴고 이렇게 좋은 자세로 앉아 있지 않고 꾸부정하게 앉아 있던지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gerade 부사로서 막 쓰이면 der Bus kommt gerade. 지금 막 버스가 오고 있네요. Ich habe die Hausaufgaben gerade fertig. 내가 방금 전에 숙제를 끝냈습니다. 라고 하거나 이런 표현을 쓸때 gemacht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완료 시제형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Sicher는 안전한이어서 die Straßen sind nicht sicher. 도로는 현재 안전하지 않아요. 라는 표현이고요. 분명하다, 확실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때 씁니다. This is eine sichere Sache. 분명한, 명확한 사건이야라는 표현이고요. Das kannst du sicher machen. 너그 분명히 할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속담입니다. Er will mal sicher gehen 해서 관용적 표현으로 쓰는 거여서 그는 안전한 길로 가려고 해. 직역하면 이런 의미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며 가려고 해라고 해서 항상 무엇을 조심해서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Eine sichere Handhaben. 그러면 손이 어떤 거예요? 확실하고 안전한 손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솜씨가 아주 좋다라고 해서 특히나 사실은 의술이 뛰어난 사람에게 er hat 또는 sie hat eine sichere Hand. 믿고 맡겨도 돼.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sicher가 의사소통 구문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상대방이 뭐뭐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sicher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물론이지, 당연하지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 의미까지 같이 한번 메모해 놓으시고요. 우리는 의사소통 기능 영역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Was ist mit dir los? 너 무슨 일이야? Du siehst aber schlecht aus. 너안 좋아 보이는데? 라고 하고선, Ach, meine Mutter geht es nicht gut. 우리 엄마 건강이 좀안 좋으셔. 라고 하고선, Deshalb mache ich mir um sie.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수거 구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옴지라고 해서 제기대명사도 같이 쓰입니다. 그녀에 대해 무엇무엇을 한다인 거잖아요. 걱정을 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런데 걔가 전치사,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를 쓴다라고 했으니까 sich sorgen um etwas machen이라는 표현이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서 명사 찾으면 2번이 정답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긴 관용적 수거 구문입니다. 전치사 수거 구문. Das tut mir sehr leid. 상대방 뭐라고 해? 너무 안 됐다. Ich wünsche ihr gute Besserung. 그녀가 곧 낫기를 바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1번에 Spaß, 즐거움이고요. 3번에 Aufgabe, 과제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Ausflug, 소풍입니다. 5번의 Geschäft는 상점이란 뜻도 있고 사업이란 뜻도 있어요. 지금은 운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제귀동사 수거 구문을 찾아야 됐으니까 sich sorgen um etwas machen 정답 2번이었네요. 계속해서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Entschuldigung, wie komme ich am besten zur Stadtbibliothek? 그랬더니 nichts einfacher als das. Sie gehen immer geradeaus. Dann stehen Sie schon da. Oh, so einfach ist das. Wie weit ist es denn von hier? 하고 뭐라고 대답했네요. 실례합니다. 라고 하고선, Wie komme ich am besten zur Stadtbibliothek? 제가 어떻게 하면 가장 am besten, 좋은 방법으로 뭐할수 있어요? 시립 도서관에 갈수 있을까요? 즉, 시립 도서관에 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뭔가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Einfach의 비교급의 형태를 썼어요. als 쓰고선, Einfach는 단순한 쉬운이잖아요. 그런데 비교급을 써서 그것보다 더 쉬운 것은 nichts,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아주 간단하죠를 이렇게 쓴 거. Nichts ist einfacher als das 라고 한 거예요. Sie gehen immer gerade aus. 뭐 하래요? 계속 직진하시고요. Dann stehen Sie schon da. 그러면 벌써 그 앞에 da stehen 이라고 했어요. 서 있으실 거예요. 그냥 쭉 직진하시다 보면 시립도서관이 보입니다라고 한 거죠. So einfach ist das. 그렇게 쉽다고요? 라고 얘기하고선, Wie weit ist es denn von hier? 일단은 계속 직진하라고 했으니까 쉽다고는 했지만, 얼마만큼이나 걸어가야 되나 궁금한 거예요. weit는 먼이잖아요. 여기에서부터 도대체 얼마나 먼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리를 얘기해주기도 하고, 거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을 답변하기도 합니다. 자, 봤더니, gehen Sie von hier los. los는 출발하다란 표현이잖아요. 여기에서 출발하세요는 얼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답으론 적합하지 않아요. Ich bin selber fremd hier. Fremd는 낯선, 이질적인이거든요. selber는 스스로란 표현이에요. 제 자신도 이곳이 낯설어요. 즉, 저도 여기 처음인데요. 그래서 길 설명할 수 없을 때 쓰는 표현이고요. 3번, nur 5 Minuten zu Fuß라고 했어요. 걸어서란 방법이 나왔고, 5 Minuten, 5분이고요. nur는 단지예요. 걸어서 5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단지 5분만 걸립니다.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네요. Sie liegt der Bank gegenüber. 이거는 위치 설명하는 거죠? 맞은편에 있어요? 은행 맞은편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5번. Sie sind in der falschen Richtung. Richtung 방향이에요. 당신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길을 찾아가는 방법이 틀렸어. 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멀어요? 얼마나 걸려요? 였으니까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계속해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문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Dr. Tanja Schneider, Tierärztin. Sprechzeiten Moni und Früh. 일단 선생님 다 약자를 읽었지만 각각에 해당하는 의미의 요일이 있죠. Montag, Mittwoch, Freitag이고요. 10:30하고 12:00예요. Von 하고 bis. 여기 전치사에 읽을 때는 그렇게 읽어야 되겠죠? 자, 10시 30분에서 12시까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von Montag bis Freitag, von 17 Uhr bis 19 Uhr 30입니다. Marktplatz 21 하고서는 쭉 뭐가 나오나요? Postleitzahl, 우편번호가 나오고 Dresden 하고 아래쪽에는 앞에는 연락처, 전화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이렇게 생긴 기호가 들어간 걸로 봐선 이건 이메일 주소예요. 그쵸? 그럼 안내문서 언급되지 않은 거 찾을 텐데 일단은 이거 봤더니 그쵸? 병원 앞에 붙어있는 간판이에요. 타냐 슈나이더 박사님이에요. 의사. 어떤 부분을 진료를 하나요? 티아 에아스틴, 수의사라고 되어 있고요. 스프레시사이텐이 진료시간이란 표현으로 쓰인다라고 했어요. 자, 진료시간이 봤더니 오전 진료와 그 다음에 야간 진료로 나뉘어집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오전 진료만 해요.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1시간 반밖에 진료를 안 하시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지만 항상 야간 진료를 합니다. 언제? 5시부터 7시 30분까지. 즉, 야간 진료하는 날이 조금 더 많아요. 위치는 마크플라츠 21번가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있나 했더니 드레스덴시에 위치하고 있네요. 전화번호가 앞에 나와 있어요. 텔하고 나와 있던 정보였고요. 병원 주소는 여기 나와 있네요. 번지수까지 나와 있으니까 명확한 주소이거든요. 마트 광장, 시장 광장 21번지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주소지이고요. 진료 요일과 진료 시간 두 줄에 걸쳐서 설명했습니다. 수의사의 성별,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겠지만 여러분 여기에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었어요. Dear Ast에서 끝나지 않고 EN 붙이고 그 다음에 변모를 바꿔서 여자라는 의사 표현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자 수의사이구나라고 성별도 알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혹시 요거 보고 헷갈리신 거 아니겠죠? 이거는 이메일 주소였어요. 그래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는 5번이에요. 5번. 네, 아마 4번에서 잠시 멈추셨을 거예요. 다 성별 어떻게 알지? 라고 하면 위쪽에서 독일에서는 직업 명사를 나타낼 때 성별에 맞게끔 여성이면은 EN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남성형을 대표로 사용을 하지 라고 했던 거 기억을 하셨다면 그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체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9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안 좋아 보인다라는 표현이 오늘 벌써 두 번째 등장했어요. Du siehst aber nicht gut aus 라고 하고서 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Morgen habe ich eine Prüfung in Physik, aber ich bin nicht so gut in Physik. Ach, ich verstehe 라고 했어요. 너 안 좋아 보여 하고 뭐라고 물었더니 내일 나 물리 과목에서 이렇게 in 하고 과목명이 나면 무슨 무슨 과목에서죠. 물리 과목에서 시험이 있어. 그렇지만 하고선 good in 또는 schlecht in 이라는 형용사를 써서 어느 교과목의 성취도가 뛰어나다, 나쁘다 또는 무엇을 잘하다, 못하다를 설명을 해요. 나는 물리를 그다지 잘하지 않아. nicht so good 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걸까요? 지금 걱정되는 거죠. 그때 상대방이 ach, ich verstehe.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를 ich verstehe 라고 한 거예요. 네가 왜 그러는지 나도 충분히 이해가 돼. 이런 의미를 쓸 때 ich verstehe 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일단 무슨 일이야? 무슨 걱정 있어? 어디 아파? 이런 표현을 더 썼겠죠? 볼까요? Was hast du denn? 정답 1번에 있네요. 벌써. 너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자, 이런 거 쓰거나 아니면 모두 쓸 수 있었죠? Was ist passiert?

아니면 무슨 일 생긴 거야? 라고 했을 때 was it's loss. 아까 loss가 시작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라고 했는데 벌어지다라고 표현하는 표현도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기다 발발하다는 표현에서 was loss 라고 하는 표현 쓰면 무슨 일 생긴 거야? 왜 그래?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자, we best do in English. 아, 성적 물어보고 있네요. 너 영어는 성적이 어때? We good best do 또는 we should not has to in English. 이런 의미를 지금 쓰인 거니까 활용할 수 없는 거고요. We should not has to in physics.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물어보죠. 너 물리에서 몇 등급 받았는데? 성적 몇 받았는데? 라고 묻는 표현이에요. 저기 의문사 we should을 사용하는 이유는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독일은 1에서 6등급, 즉 1에서 6 중에서 점수 하나를 받는 거죠. 노트를 받습니다. Wie viele Fächer hast du heute? 오늘은 몇개 과목을 배워? 라고 해서 몇 교시 수업이 있는지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고요. Wie oft hast du in der Woche Physik? 요거 시간표 정보 물을 때 사용하는 거죠. 물리 일주일에 수업 몇 시간이나 들었어? 를 묻는 표현입니다. 지금은 Was ist denn, was hast du denn, was ist passiert, was ist los?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여기에 하면 항상 짝꿍 나올 수 있는 게 1번이에요. 물론 저 표현이 나왔어. 이게 만약에 병원 대화의 상황이었으면 이런 대화로 이어지는 것보다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Was fehlt dir? 또는 was fehlt ihnen? fehlen 동사를 활용하는 것 쓰면 어디가 아파?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9번의 상황 여러분 잘 정리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Guten Tag, mein Name ist Anna Fleischer. Ich habe einen Termin um 10 Uhr bei Herrn Schmidt. Guten Tag, das ist richtig. 뭐라고 여기선? Bitte nehmen Sie Platz. Danke 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 내용을 먼저 한번 보고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유추해야 될것 같아요. 선생님 처음에 병원 대화인가? 라고 했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볼게요. Mir fehlen Sie. 저는 당신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이고요. Me, Sie sind die nächste. 당신이 다음 순번입니다. Sie, ich habe Sie gefunden. 제가 당신을 찾았습니다. Die, Ihr Name steht nicht da. 제가 당신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네요. 즉,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체험인이 있다. 예약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나 플라이셔입니다. 저는 10시에 슈미트 씨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약속이 잡혀 있어요라고 해서 회사를 찾아간 거면 이때 상담 예약을 한 거고요. 만약에 병원 상황에서도 태어민을 쓰니까 그러면 오전 10시에 누구 슈미트 선생님께 뭐가 있어요? 진료 예약이 있어요. 보통 그랬으면 아마 닥터 슈미트이라고는 표현을 썼을 거라서 지금 일단은 이 상황은 조금 더 열어놓고 봐야 할것 같아요. 병원이다라고 제안해서 볼 수는 없어요. 태아민 때문에 여러분이 대부분 막 병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네, 맞네요. 라고 하고선 일단 앉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예약한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아, 네, 맞습니다. 당신이 다음 순번입니다. 라고 해서 병원 상황에 있으면 차례가 되었네요. 라고 하는 표현에 be를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료 예약이 되어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뭐 스케줄상 예약, 상담 예약을 한 사람이 맞다면 뭘 해야 돼요? 일정에서 그 사람이 있는지 찾아야 되죠. 그래 놓고서 아, 네, 여기 이름 찾았네요. 라고 하는 표현도 쓸수 있어요. 어딨어요? Ich habe sie gefunden. 답이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했던 아니면 접했던 상황보다 조금 더 열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기 선지를 선택하는 건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넣어서 다시 해석해 보면 당신이 다음 차례입니다. 일단은 앉으세요. 그 다음에 아, 네, 이름 찾았습니다. 우선은 앉으세요. 인 미치를 선택한 3번이 정답이고요. Mir fehlen Sie는 여기에선 쓸수 없어요. 보고 싶었어요. 지금 처음 보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름이 없습니다는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권유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die는 활용될 수 없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stehen 동사가 여기에서는 기록되어진, 쓰여진 이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우리 오늘 한번 정리했었잖아요. 앞에서, 그죠? 어디에 무엇이 세워진 이런 표현으로 활용되어 있는 거 말고도 이렇게 다른 의미로 쓰이는 다의어 동사이기도 했다라고 했으니까 의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11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Imzug. Entschuldigen Sie bitte, ich glaube, Sie sitzen auf meinem Platz. Wagen 3, Platz 7. Ich habe auch den Platz 7 reserviert. Welcher Wagen? 그랬더니, oh nein. Wagen 5, ich sitze hier falsch. 하고서, ja, wir sind im Wagen 3. 라고 했어요. 볼게요. Das tut mir sehr leid. 하고서, 뭐라고 얘기하고선,

옆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구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좌석 번호를 얘기해 줘요. 객차 3호, 그 다음에 좌석 7번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도 Ich habe auch den Platz im reserviert 이라고 해서 저도 7번 좌석을 예약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열차 예약할 때 어떤 객차에 어떤 자리를 선택하는지 번호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명확히 아는 거예요. 저도 좌석 7번 예약한 건데요. 라고 했더니 뭐를 물어봤냐면 Welcher Wagen이라고 했어요. 어느 객차이죠? 라고 한 거예요. 즉 여러 개의 객차가 있는데 여기는 몇 번? 3번 객차입니다. 인 거죠. 다른 객차에 7번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때 Was für einen 쓰지 않고 Welcher를 쓰는 건 열차마다 맞아요. 객차의 개수는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 어느 거인 거니까. Welcher를 쓰고요. Wagen이 남성 명사입니다. Welcher라는 의문사는 항상 정관사처럼 변한다라고 했어요. 남성 일격음이 붙은 거예요. 어느 객차죠? 라고 했던 이 사람이 실수한 거 아는 거죠. 오나, 어머나, 안 돼요. 어떡하지? 하면서 저는 몇 호, 5번 객차이네요. 하고, falsch라는 형용사 썼어요. 제가 여기 잘못 앉았네요. 라고 하고선, ja, wir sind im Wagen 3. 우리 몇번 객차? 우리는 지금 3번 객차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밑줄 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은, 괜찮습니다.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보기 선지는 괜찮습니다 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선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외에 이 상황에 적합한 거를 조금 더 생각해보고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Danke, das ist das Verstehen. Verstehen 동사는 이해하다죠. 당신이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즉, 양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자, 봤더니 das macht nichts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표현이에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das macht nichts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아는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선택을 하고 나머지 볼까요? das kann man laut sagen. 라우트는 큰 시끄러운 이런 표현이에요. 그것은 크게 말해도 되죠 라고 하는데 실제로 정말 시끄럽고 크게 말하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네 말이 맞아 라는 의미의 관용구를 지금 여기서 쓴 거야. 너 크게 말해도 돼? 라고 하는 표현이, 아, 당신 말이 맞아요. 그렇죠? 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Das kann man laut sagen. 이라고 하는 표현은, 네, 그렇죠. 잘못 앉으신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니까. 그럼 상대방이 뭐 하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양해해 주셔서.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요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 Das interessiert mich nicht. 이란 건, 전 그걸 관심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앉았네요. 라고 했더니, 저랑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좀 무례한 표현이잖아요. 여기선 쓸수 없어요. 뒤에 볼까요? Das ist mir auch schon passiert. passiert은 일어나다란 표현이에요. 그러니 저도 이미 있었던 적이 있어요라고 해서 아, 누구에게나 충분히 발생할 수, 생길 수 있는 일이죠라고 하는 답변을 해준 거예요. 몇 번? 아, D를 선택한 3번이 정답이고요. 원래 이 상황에선 괜찮습니다. 사과 인사에 대한 괜찮습니다가 쭉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매체에 대해 모두 다한번더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송합니다에 대한 어떤 답변을 쓴지 볼까요? Kein Problem. Ist schon gut.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선지예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das kann schon mal passieren. 요거는 본적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에게도 생길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상황을 조금 바꾸어서 제시를 해본 거예요. 구문을 연습했던 거가 조금 다른 문장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해 두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12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Heute ist ein heißer, sonniger Tag. Wollen wir zusammen etwas draußen machen? 그랬더니 에이파가, ja klar. Was schlägst du vor? 그랬더니 페릭스가 다시, wie wäre es, wenn wir? 라고 해서, wie wäre es는 무조건 제안하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오늘 매우 덥고도 화창한 날이네 라고 한 거예요. 우리 같이 바깥에서 실외란 표현이죠. 바깥에서 무엇을 할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좋지. 클라는 너무 좋아. 당연하지. 이런 표현이에요. Was schlägst du vor? Vorschlagen 제안하자죠. 너는 뭐를 제안하는데? 라고 했더니 제안하는 표현이 들어간 거죠. 우리 뭐뭐뭐 하면 어떨까? 즉 날이 더우니까 바깥에서 할수 있을 법한 즉 무더운 날씨와 관련되어진 내용은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적합하지 않은 거겠죠? 볼까요? 아이스 에슨긴, 우리 같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는 건 어떨까? 2번, so how's 레안? 집에서 공부하는 거 어때? 오늘 굉장히 화창하고 좋네. 그랬더니, 야, 집에서 이런 날은 공부해야 되지. 하진 않겠죠. 왜냐면,

0: draußen이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바깥에서 무엇을 하자. 근데 여기는 뭐예요? 집 안에서 공부하자. 알맞지 않은 거 2번이네요. 3번. An den See fahren. 호숫가에 가는 건 어때? 바깥에서 무엇을 하자고 일단 제안했어요. In Schwimmbad gehen. 수영하러 가는 건 어때? 가능합니다. Im Café etwas kühles trinken. Kühl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선을 한이어서 날씨 표현할 때 주로 쓰는 걸 여러분은 보셨을 텐데 그거를 명사화해서 써서 커피숍에서 뭔가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건 어때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엇인가 차가운 것을 중성 명사화해서 쓴 겁니다. 차가운 아이스커피나 뭐 이런 거 마시는 거 어때? 라고 제안을 한 거죠. 날이 더우니 큘레스라고 해서 설명하는 거 가능하죠.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거, 알맞지 않은 거는 2번이었습니다. 2번. 선지 구성 중에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좀쓸수 있을 법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계속해서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Vielen Dank für die Blumen. 감사 인사가 났어요. 꽃 선물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고 뭐라고 대답하겠죠? 천만에요. 뭐 그런 걸 고마워하고 그러세요. 이거 찾으면 돼요. Schade. 아, 아쉽네요. 불가능하고요. 안개님, 언제 쓴다라고 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요. Stimmt so. 쓸수 있는 상황 정해져 있어요. 거스름돈 필요 없습니다. 계산 다 맞습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Du hast recht. 네 말이 맞아. 꽃 너무 감사해요.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쓰진 않겠죠. 자, 괜찮아요. 어딨어요? 5번, nicht zu danken 이라고 합니다. bitte schön 이런 표현이랑 nicht zu danken 이렇게 같이 쓸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좀 쉬운 문제였었죠?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4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Endlich habe ich eine neue Wohnung gefunden. Bist du mit ihr zufrieden? 그랬더니, ja, sehr. Sie ist groß und hell 이라고 했네요. 마침내 내가 새 집을 찾았어. 오랫동안 집을 구했나 봐요. 그랬더니 zufrieden mit etwas에서 무엇에 만족하다이고 여성 명사로 받았습니다. 왜냐면 wohnung이거든요. 그것에 만족하니라고 했더니 뭐예요? 매우 만족해라고 하고선 그 집은 크고 밝아라고 했어요. 상대방이 일단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은 거잖아요. 그럼 너무 잘 됐다. 다행이다. 이런 표현을 썼을 건데 그런 의미를 담지 못한 걸 찾으면 되네요. 볼게요. Schön für dich. 너한테 너무 잘 됐다. 왜냐면 집이 크고 밝고 마침내 집을 찾았거든. 이거 가능합니다. Du hast Glück gehabt. 너참 운이 좋았네. 왜냐면 크고 밝은 집을 잘 구한 거잖아요. 이것도 쓸수 있어요. Mit herzlichen Grüßen. 온 마음을 다해 뭐뭐뭐라고 하는 저 부분에 속아 넘어간 거 아니겠죠? 이거 딱쓸수 있는 상황 고정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편지 맺은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온 마음을 담아 인사를 전합니다. 하고선 그 뒤에 서명, 자기 이름 쓸때 쓰는 맺은 말입니다.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거 3번이요. 즉, 구어로 대화 상황에서 이 표현을 안 쓴다는 뜻이에요. Ich freue mich für dich 라고 해서 너가 그렇게 만족한다니 나 너무 기쁘다 라고 해서 너를 위해 기뻐 잘 됐다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하고요. 5번 Schön, dass du so eine Wohnung gefunden hast. 다행이다 잘 됐다 schön이에요. 그런 집을 찾았다니 잘 됐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쏙 드는 집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쵸? 마음에 알맞지 않은 거 편지 글에 쓰는 mit herzlichen Grüßen 아니면 mit Liebe 이런 표현들은 다 편지 맺은 말로 쓰는 아이들이에요.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가구가 배치될 곳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좀 새로운 유형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이거 다 그냥 항상 대화로만 봤고 아니면 어디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전치사 활용형 문제였는데 이제 그림 제시가 되어서 두 사람이 이거 어디다 갖다 옮길까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볼까요? Wohin soll die Lampe kommen? 이 등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 해서 들고 있는 요 등이에요. 스탠드 등. 그랬더니 Neben den Tisch bitte 라고 했어요. 테이블 옆으로 가져다 줘 라고 해서 사격으로 이동의 의미를 담았거든요. 테이블 옆이면 어디예요? 5번이죠. 5번.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여기에 나서 TV 옆이라고 하면 Neben dem Fernseher 라고 했을 거고요. 아니면 Vor dem Sofa 라고 소파 앞에 아니면은 an der Wand 해서 벽에다 붙여줘라고 해서 안 되어는 안 되고 안티를 써야 되겠네요. an die Wand 해서 벽에다가 벽 근처 어디다 해줘라고 하는 표현으로 전치사를 써서 어디로 이동시키다 했을 때 이렇게 실내 공간 안에서 해당하는 장소를 찾는 상황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전치사 이미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6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토요일 위인에 예상되는 날씨는? 이라고 했어요. 호텔 B&C Guten Tag이라고 했어요. Guten Tag, Herr Neumann. Ich rufe aus Bern an. Ich komme am Samstag in Wien an und möchte gern wissen, wie das Wetter in Wien ist. 그랬더니 die Sonne scheint gerade, aber es soll am Samstag regnen. Dankeschön. 이라고 했네요. 안녕하세요. BNC 호텔입니다. 라고 했어요. 손님이 마주한 상황인가 대면한 상황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Guten Tag, Herr Neumann 이라고 해서 이쪽은 너희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지칭을 하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전화통화예요. 전화라고 지금 너희만 씨가 전화를 해서 아, 네, 전화 건 사람은 너희만입니다. Ich rufe aus Bern an. 뒤에서 뭐라고 했어요? 저는 베른에서 지금 전화를 걸었어요. 토요일에 빈에 도착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알고 싶은데 그곳의 날씨, 즉 빈의 날씨가 어떤가요? 라고 했더니 Die Sonne scheint gerade. Sonne scheint은 화창하다죠. 지금 막 날씨가 화창한데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언제 온다고 했나요? Samstag, 토요일에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aber, 하지만 Es soll am Samstag regnen. 토요일에는 비가 온다고 하더군요. 고맙습니다. 입니다. 호텔 B&C가 아마 이 너이만 씨가 예약한 숙소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전화해서 야, 날씨 좀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전화한 거예요. 이 상황이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나? 있을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물론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지만 현지에 전화를 해서 날씨가 정확하게 어떤지 지금 확인한 내용이고요. 토요일의 날씨였으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die Sonne scheint도 할 수 있지만 es ist sonnig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이렇게 구름이 덮인 날은 뭐라고 하나요? bedeckt를 쓴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는 es schneit, 여기서 동사로 눈이 내리다라고 쓸 거고요. 요거는 형용사 씁니다. Es ist windig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바람이 세차게 부네요라고 하는 표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문장들이었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 17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Es ist Viertel vor sechs. Ich habe schon Hunger. Willst du weiter lernen? Ja, etwa 45 Minuten noch. Gut, dann essen wir zusammen zu Abend. Einverstanden 이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시간이 몇 시인가 했더니 6시가 되기 15분 전이래요. 그러면 현재 시간은 오후 5시 15분입니다. 그래 놓고선 Ich habe schon Hunger. 나 벌써 배가 고파 라고 한 거죠. 이게 지금 도서관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배가 고프다 하고선 Willst du noch weiter lernen? 너 계속 공부할 거야? 하고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응 하고선 약, 대략 이라고 했어요. 45 minutes, 몇 분 정도 더 하고 싶대요. 45분 정도 공부를 더 하려고 하는데 너라고 했습니다. Good, 알겠어. Dann essen wir zusammen. 우리 같이 밥 먹자 라고 했어요. 몇 시에 얘가 한 45분 더 공부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45분 더 하면 되죠. 그때 저녁 같이 먹자 라고 얘기한 걸 거예요. 5시 45분에 45분을 더하고 나면 아마 6시 반이라고 하는 시각이 나올 건데 이 6시 반을 표현하는 방법이 독일에서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되겠죠. 상대방이 일단은 그때 뭐뭐뭐 하자라고 하니까 B가 Einverstanden, 동의해, 알겠어. 그래서 6시 반에 그래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한 거예요. 자, 뭐라고 하면 될까요? Halb acht 하면 Halb는 일단 앞선 시간의 기준을 삼아서 하는 거라서 8시 반이 아니라 7시 30분, 즉 저녁이면 19시 30분을 뜻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Halb sieben이 몇 시인가요? 6시 30분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24/7은 6시 55분이고요. Viertel nach sieben. Viertel은 15분이잖아요. 7시 15분 지난이라고 했으니까 7시 15분이고 10 for half 8. 이거는 이제 조금 계산해봐야 되겠네요. Half 8은 아까 7시 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7시 반에서 몇 분이 모자란? 10분이 모자란인 거니까 7시 20분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기준 시각을 독일에선 두 개를 잡을 수 있어요. 정각이랑 half를 잡아서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30분에서 10분 지난, 10분 모자란이란 표현으로 시각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현재 밥을 먹으려고 하는 시간은 6시 반이라는 시각. 정답 2번 확인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17번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오늘 어휘 영역에 좀 정리한 내용이 많았거든요.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18번째 문제부터 30번째 문제를 만날게요. Bis nächste Stunde. Auf Wiedersehen. Tschüss.
1: 해도 육룡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창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0: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수능 중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혜원입니다. 네,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3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뒷부분에 갈수록 독해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친구들은 기초 단어량이 부족해서일 텐데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단어를 외우시는 습관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16번부터 문제 풀어볼까요? 네, 16번에는 학습펜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学习笔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学习 하면 공부하다. 그리고 비는 중국어로 펜이었죠. 자, 이 학습펜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림도 나와 있고요. 뭔가 이렇게 방송 중이네요. 这是我们最新的学习笔. 자, 이것은 우리의 최신의 학습펜입니다. 자, 이것은 뭐뭐입니다 라고 말할 때, 这是 썼죠. 가까운 것을 가리킬 때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他能帮助孩子学习. 자, 他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그녀, 그라고 말할 때 각자 쓰는 他가 달랐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서 他를 구별해서 썼었죠. 자, 이 3인칭일 때또 이렇게 물건을 셀 때는 他라는 요 한자를 씁니다. 발음은 똑같죠. 이것은 帮助, 도와준대요. 예, 帮助는 돕다라는 뜻이었는데 얘와 비슷한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빵도 돕다라는 뜻이었고요. 요거 한 글자만 나타냈을 때도요. 그리고 빵망은 역시 돕다라는 뜻이었지만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없는 이합 동사였죠. 자, 여기서는 무엇을 도와주냐면요. 아이가 공부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帮助孩子学习라고 써야지 帮忙孩子学习라고 쓰면 틀린 문장이 되겠죠. 요 용법도 같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如果有看不懂的外语, 만약에, 如果란 뜻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看不懂, 보고도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알지 못하는 외국어가 있다면, 只要用笔点在不会的地方,学习笔就会帮你翻译. 자, 빵 나왔네요. 자, 위에서 봤던 이 빵주와 빵의 차이, 예, 모두 다 돕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只要가 나오죠. 자, 只要는 뭐뭐 하기만 하면 이란 뜻이고요. 뒤에 있는 지우와 같이 호응을 합니다. 자, 펜을 사용해서 디엔, 不会的地方, 할줄 모르는 부분을 디엔 하면, 자, 우리가 디엔은 굉장히 많은 뜻을 배웠었는데요. 원래는 디엔이 몇시몇분할때 시였죠. 가장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뜻일 겁니다. 이디엔, 량디엔, 이렇게 한 시, 두시할때 디엔이고요. 예, 그리고 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거기서 점이라는 의미에서 파생이 돼서 이 dn이 동사로 쓰이면 가리키다라는 뜻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펜으로 할줄 모르는 부분을 가리키기만 하면 이 학습펜이 빵니 빠니 당신이 번역하는 것을 도와준대요. 외국어를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이 학습펜을 갖다 대면 그 부분을 해석을 해준다 이 얘기죠. 告诉你发音和意思, 당신한테 알려준답니다. 발음과 의미를. 如果你太忙了, 만약에 당신이 너무 바쁘다면, 学习笔能帮助你安排孩子的学习时间. 예, 安排时间이죠. 짝꿍입니다. 자, 뭐뭐를 시간을 안배해주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계획해주다라는 거죠. 학습펜이 당신이 아이의 학습 시간을 안배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检查学习内容, 그리고 학습 내용을 검사하는 것도 도와주죠. 快来买吧, 얼른 사러 오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장에 해당하는 것에 우리 맞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내용과 일치하는 거요. 能回答所有问题. 자, 여기 所有

소웨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를 또 처음 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웨어는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 대답하는 거죠. 모든 문제에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가실 수 있겠네요. 자, 이 학습펜을 사용하면 모든 문제에 대답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갖다 대면 해석을 해주고 발음을 알려준다. 그 정도의 의미였죠.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2번, 可以 帮助你 통과 수学考试 하면 수학 시험이죠. 통과는 통과하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수학 시험을 통과하도록 도와준다. 자, 수학 얘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 가볼까요? 能 帮助检查孩子的学习内容. 检查 내용이죠. 학습 내용을 검사하는 겁니다. 아이의 학습 내용을 검사하는 걸 도와줄 수 있다. 자, 요거 어디서 나왔었나요? 요 마지막 줄이죠. 이 학습펜이 도와준대요. 그리고 이 학습 시간을 안배하는 것, 그리고 학습 내용을 검사하는 것, 이두 가지를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뒤에 것에 대한 내용이 지금 3번의 지문으로 등장해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정답 3번입니다. 자, 이어서 계속 오답도 해석은 해봐야겠죠? 4번 볼까요? 打开学习笔就能知道生词的意思. 예, 生词 하면 새롭게 나오는 단어, 새 단어를 生词라고 하죠. 예, 打开 하면 열다라는 뜻입니다. 네, 학습펜을 켜면, 학습펜을 열면이니까 여기서는 켜다라는 뜻이겠네요. 학습펜을 켜면, 그러면 세 단어의 의미를 알수 있습니다. 자, 요거 헷갈리기 쉬운데요. 학습펜을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예, dn이라는 동사를 썼어요. 가리키는 거죠. 학습펜으로 그걸 가리켜야 어떤 뜻인지 나오는 거니까, 打开, 열, 켜다라는 뜻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키기만 한다고 해서 의미를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갖다 대서 가리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아니고요. 5번, 只有最新的学习笔能帮助孩子学习. 최신의 학습펜이 있어야지만 아이의 학습을 도와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은 내용이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学习笔에 대한 16번 문제 함께 풀어봤고요. 이번엔 17번으로 가볼까요? 17번은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단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你们不要觉得自己没用. 여러분은 不要 하면 뭐뭐 하지 말아라라는 금지의 뜻이죠. 자신이 쓸모없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人都有自己的优点. 사람은 모두 다 자신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优点 하면 장점이죠. 没有一个人是不需要的. 한 사람도 没有一个人是不需要的 했으니까 여기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한번더 부정했죠. 부정문을 두번 써서 이중 부정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쓸모가 있다는 얘기죠. 你要相信自己. 당신은 자기 자신을 믿어야만 합니다. 把自己能做好的事情. 여기까지 같이 걸리는 거네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一直做下去, 계속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방향보 下去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앞으로 미래의 시점까지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下去를 썼고요. 계속한다면, 그러면 这样就一定能找到需要自己的地方. 이렇게만 한다면, 그러면 분명히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뭔가 자존감이 낮거나 자기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친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아주 표현이 좋은 표현이 많으니까 꼭 한번 스스로 해석하시면서 용기를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글의 내용을 이해한 거랑 맞는 걸 찾는 겁니다. 有不需要的人. 자,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 자, 아까랑 완전 반대되는 말이 있네요.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으니까 1번은 아니고요. 2번, 人不要相信自己.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3번, 不努力会被人看到. 자, 노력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걸 보게 될 거래요.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게 될 거래요. 아니죠. 4번, 没有人觉得自己有用. 자신이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5번, 每个人都有被人需要的时候.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얘기니까 모든 사람은 쓸모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전체 맥락의 글과 상통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런 문장들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는 문장이 있다면 중국어로 뭐 스터디 플래너 같은 걸 쓰실 때 이렇게 작성해 놓으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리 그럼 18번으로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考试怎么样? 시험 어땠어? 凉了. 우리 이 량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량콰이 할때 자주 봤던 단어입니다. 뭐 서늘하다, 날씨가 서늘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되었었는데요. 서늘해졌어. 뭔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우선 계속 가보죠. 我说考试，你怎么说天气呢？ 나는 시험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는 어째서 날씨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선생님처럼 이렇게 직역을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B가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就是说, 그건 말이야. 밑줄이야. 라고 설명해줬죠. 그럼 이 밑줄 뒤에 나오는 표현이 핵심 키워드겠네요. 예, 해석하실 때잘 봐야겠습니다. 心里觉得很冷的意思. 마음이 아주 차갑다는 뜻이야. 차갑게 느낀다는 뜻이야. 예, 차갑다라는 것은 뭔가 좋지 않은 의미인 것 같죠, 지금? 아, 그래서 시험에 이걸 대입시켜 본다면 시험을 잘못 봤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凉了라고 하면 시험을 잘못 봤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原来是这样. 아, 알고 보니 그런 거구나. 자, 여기서 原来는 일의 진상이 밝혀져서 몰랐던 일을 알게 될때 쓰이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1번. 还没考试. 아직 시험을 보지 않았다. 2번. 考试很容易. 시험이 아주 쉽다. 3번, 考得不太好. 考 시험을 봤는데요. 그 정도 보호에 더네요. 그 결과가 不太好. 그다지 좋지 못하다. 그 정도가 그다지 좋지 못하다라는 뜻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考得不太好.凉了라는 의미다. 자, 요런 문제는 우리 관용어구 문제에서 밑줄로 그어놓고 그것과 같은 표현을 찾아라라고 하는 그런 유형으로도 바꿔나올 수 있는, 얼마든지 바꿔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형일 것 같아요. 요것들 문맥 속에서 이 량러의 의미를 한번 유추해 보았습니다. 자, 4번 계속 해석해 보죠. 觉得很满意. 아주 만족스럽게 느낀다 라는 뜻이고요. 成绩还没出来. 예, 성적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라는 뜻 되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18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19번으로 함께 가볼까요? 네, 19번입니다. 어순배열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어순배열 문제가 등장했을 때는 선생님이 먼저 항상 보기를 보고 가라고 했습니다. 전체 보기만 읽어도 어느 정도의 어순이 눈에 들어올 때가 많고, 그리고 올라가서 하나씩 넣으면서 추측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읽으면, 그러면 따로 검토를 하지 않아도 정답에 빨리 다가설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보기를 먼저 한번 볼까요? 자, 蛇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 蛇는 뱀이란 뜻이에요. 여기 세 단어로 등장하고 있죠. 蛇没有脚. 예, 뱀은 발이 없대요. 你画的不是蛇. 네가 그린 것은 뱀이 아니야. 자, B번. 谁画蛇画得很最快? 这瓶酒就给谁喝? 자, 여기서 보시면 谁라는 의문 대명사가 이렇게 두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뱀을 가장 빨리 그리면 이 술은 바로 그 누구한테 마시게 하자. 그 얘기인 거예요. 누가 마시게 하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직역을 한 거고요. 빨리 그리는 사람한테 술을 먹게 하자. 그 술을 주자.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속도, 누가 빨리 그리는지에 대한 얘기가 또 등장해야 될것 같네요. 자, C입니다. 我画的最快, 看我再给他画几只脚吧. 내가 제일 빨리 그렸어. 자, 그러면 눈치챌 수 있잖아요. 앞에 B라는 그 제안을 먼저 하고, 빨리 그리는 사람한테 술을 주자라고 제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제일 빨리 그렸어라는 말이 나와야 되니까, B 다음에 C가 나오는 것은 위치가 확실해지네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그림에다가 몇 다리를 몇개더 그려 넣을 거래요. 예, 다리. 다리를 세는 양사죠. 다리 중 하나. 자, 요렇게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 보고 올라가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有几个人为了喝一瓶好酒. 몇몇 사람들이 좋은 술을 마시기 위해서 비赛, 开始 비赛 画画. 그림 그리는 시합을 시작했다. 그리고 밑줄이 되었어요.
有一个人画好后说, 한 사람이 그림을 다 그리고 말했답니다. 자, 그리고 좋은 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술을 누구한테 주자?

라고 말했던 이 비가 떠올라야 되는 거죠. 네, 뱀을 제일 빨리 그리는 사람한테 이 술을 먹여주자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비가 여기에 나와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그림을 다 그린 후에 화하고 그 결과가 하오하고 잘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제일 빨리 그렸어라고 말해야겠죠. 그쵸? 내가 제일 빨리 그려서 거기다가 다리를 몇개더 그려 넣어야겠다. 他就给蛇画了画起了脚. 그래서 그는 뱀에게 다리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그려 놓은 거죠. 발. 另一个人也画好后, 다른 사람도 그 그림을 다 그린 후에 笑着对他说, 웃으면서 그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 건가요? A만 남았네요. 蛇没有脚. 예, 뱀은 발이 없잖아. 你画的不是蛇. 네가 그린 건 뱀이 아니야. 자, 뱀에는 발이 달렸나요? 원래 뱀에 발이 없죠. 그런데 뱀에다 발을 시간이 남아서 발을 더 그려놓고서는 그리고서는 내가 제일 빨리 그렸다라고 말하니까 네가 그린 건 뱀이 아니야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A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쓸데없는 것을 더 덧붙여서 그려놓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第一个画好的人是我. 첫 번째로 다 그린 사람은 나야. 说完就拿起酒喝了起来. 다 말을 하고 나서 그 술을 들어서 마시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적인 글 한번 보실 수 있겠죠. 자, 지금 아마 그 성어를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술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는데 내기의 요소가 있었죠. 그쵸? 빨리 그리는 사람한테 이 술을 주겠다. 그래서 다 그린 후에 내가 다 그렸어. 나 시간 남으니까 다리, 발좀더 그려 넣어볼까? 이렇게 한 거죠. 그랬는데 그 다른 사람이 또 그리고 나서 네가 그린 거는 뱀이 아니니까 내가 1등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순서대로만 배치한다면 B, C, A가 되겠네요.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순서를 찾아보고, 그리고 그 글을 넣어서 다시 한번 꼭 해석을 해보시면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해석도 하나하나 해보시고요. 자, 이제 20번으로 가볼까요?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네, 부정발음 나왔습니다. 크게 X표 치고 시작해보죠. 자, 한국어가 우리가 더 익숙하다고 했어요. 뭔가 시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5시에 A와 만나기로 했다. 그리고 운동을 가려고 했었다. 원래는. 그리고 A가 B에게 운동을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 B의 엄마가 일이 생겨서 동생을 데리러 못 갔다. 동생을 데리러 가는 것도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B 엄마가 남동생을 데리고 운동을 가라고 하셨다. 지금 공통적으로 선지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뭔가 만나는 시간, 그리고 운동하자는 제안, 그리고 엄마, 그리고 동생을 데리러 가는 거,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해석해 보죠. A가 你怎么这个时候还在家? 너 어째서 이 시간에 집에 있는 거야? 不是说妈 不是 마인 거죠. 이렇게 한거 아니었어?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었어?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要跟我去运动吗? 나랑 운동 가기로 한거 아니었어? 本来是要去. 원래는 가려고 했는데. 자, 本来是. 원래는 그랬는데. 可是. 그런데. 그러면 뭔가 상황이 반전이 된 거죠. 妈妈来电话说她有事让我去接弟弟. 자, 원래는 가려고 했지만. 근데 엄마가 전화가 와서 그녀가 일이 생겨서 나더러 동생을 좀 데리러 가래. 那你先接弟弟. 너 먼저 그러면 남동생 데리러 가. 然后. 자, 先,然后 용법이죠. 먼저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我们再一起去运动吧. 우리 같이 운동 다시 가자. 5点怎么样? 5시 어때? 자, 우리가 알려던 정보 또 나왔죠? 5시 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好的. 5点见吧. 좋아, 5시에 만나자. 자, 1번. B는 5시에 A와 만나기로 한거 맞고요. 그리고 B는 원래 A와 운동을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동생을 데리러 가라고 했잖아요. 맞고요. A는 B에게 운동을 같이 가자고 제안했었죠. 그리고 B의 엄마는 일이 생겨서 동생을 데리러 못 가시게 돼서 지금 이 친구도로 데리러 가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B의 엄마가 남동생을 데리고 운동을 가라고 하셨나요? 그건 아니죠. 그냥 남동생 데리러 가는 거랑 운동 가는 거는 두 개의 각각 다른 일이죠. 정답은 아닌 것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키워드 위주로 보고 해석을 해봤어요. 한국어 지문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먼저 읽고 어떤 점에 중점적으로 본문에 가서 읽어야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 21번으로 가볼게요. 21번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1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지금 용장식이 뭔가 나와 있어요.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장식인데요. 그리고 888 위안이라고 적혀 있네요. 예, 중국인들은 숫자 8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888 가격도 굉장히 이제, 아,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유가 있는 가격이 되겠죠. 자, 밑줄이라고 나와 있고요. 농화야오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망가뜨리시면 사야 합니다. 징우 팔죠. 예, 여기서 우라는 표현 나왔는데요. 우리 앞서서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부야오나 비에 같은 것들을 배웠었잖아요. 이 우도 앞서서 한번 나왔었는데, 뭐 하지 말아라라는 표현의 공손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서면어체 투가 되겠고요. 그래서 사진 찍지 마세요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징우 팔죠. 자, 그러면 밑줄엔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글자짜리 문장이 쭉 등장하고 있는데요. 징도어 주의. 주의하세요란 뜻이죠. 아주 적합하죠. 망가지면, 그럼 사야 되고, 그리고 사진 찍지 마세요라고 한 표현. 여기서 1번이 적당하겠습니다. 자, 2번, 이로 빙안. 예, 이렇게 먼길 떠날 때잘 조심히 다녀오세요. 모든 길 편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2번 쓸수 있고요. 쭈니 싱푸. 예, 행복을 바랍니다. 4번, 쭈니, 주의 身体. 예, 건강 조심하세요고요. 방신 使用. 안심하고 사용하세요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이제 22번 문화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예, 쫑구어지에가 나오는데요. 아, 쫑구어지에에 관한 글이 설명하고 있는 그림으로 알맞은 것은? 자, 이렇게 글이 쭉 나오고 이 글에 해당하는 그림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화 문제 첫 번째 문제로 이런 문제가 자주 등장하는 편입니다. 1점짜리 문제고요. 这就是中国结吧. 이게 바로 중국어지지. 자, 끝에 바가 붙었어요. 자, 바가 붙고 뒤에 의문문이 왔다는 것은 뭐뭐지, 뭐뭐 맞지라는 확신에 찬 추측의 표현입니다. 看起来是用绳子编的. 아, 보아하니까, 看起来 보아하니, 用绳子, 예, 끈을 사용해서 编的, 묶은 거네. 그, 자, 여기서 끈, 绳子라고 하고요. 编은 직물을 짜다라는 뜻입니다. 很厉害，哇，太大了的。对，马扎，而且只用一根绳子就能编出来。给大家，一根绳子你까요？끈하나，끈은끈을세는양사입니다。그래서끈한 개를 가지고 짜낸 거야。 中国很久以前就有中国结了吧？중국은아주오래전부터이중국어제가있었던거지？是的，马扎。早在1000多年前就有了，일찍이 천년 전부터 있었어. 后来 나중에 更是用在了生活的各个方面，생활 각각 방면에 여러 방면에 사용하게 되었어. 我听说中国结大部分是红色的，내가듣기로는 중국 结는 대부분 빨간 색깔이라던데. 对，맞아，中国结一般都是红色的。 중국어제는 일반적으로 다 빨간 색깔이고, 表示 健康和 平安. 자, 平安하면 평안하다라는 뜻이죠. 건강과 그리고 평안함을 나타내, 表示 나타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 중국어제는 실 하나를 이렇게 엮어서, 끈 하나를 엮어서 만들어내는 거고, 그리고 빨간 색깔이다라는 그런 주요한 특징들이 나왔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정답은 4번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뭐 종이를 오려서 만든다 이런 얘기도 없고, 뭐 불어서 만든다도 없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쫑구어지예가 되겠죠. 우리 명절이나 이럴 때 쫑구어지예로 이렇게 장식품을 만들어서 집을 꾸미거나, 네,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시면 아주 자주 볼수 있을 거예요. 쫑구어지예. 네, 22번 해석까지 해봤네요. 자, 이제 2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3번에서는 요제지라는 중국 책이 나오는데요. 이걸 어떻게 또 소개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책이 나왔을 때는 책의 내용이나 혹은 저자, 이거 언제 편찬된 건지, 그리고 주요 내용은 뭔지, 그리고 현대적으로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거든요. 역시 지금 보면 복잡하게 생겼지만 한국어 지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독해와 똑같이 한국어를 먼저 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작가가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다. 모두 491개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숫자 중요하겠죠. 491개를 먼저 생각해 놓으시고, 그리고 아직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된 번역본이 없다. 자, 번역에 대한 이야기도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야기가 사람과 귀신에 관한 이야기다. 자, 주요 내용의 뭔지가 또 나오는 거네요. 자, A번부터 먼저 문장 한번 천천히 해석해 보도록 하죠. 《聊斋志异》是蒲松龄写的书，《游街记》는 포송령이라는 작가가 쓴 책입니다. 书里一共有491个故事. 책 속에는 모두 합쳐서 자 이공이 나왔어요. 자 우리 유의어에서 이공과 또우의 차이점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었는데요. 이공은 하나하나 합쳐서 모두라는 뜻이었습니다. 다 합쳐서 491개의 이야기가 그 책 속에 있대요. 每个故事都不一样. 모든 이야기가 서로 다 다르고요. 大部分讲的是人和鬼的故事.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사람과 그리고 귀신의 이야기다. 자, 鬼 하면 귀신이란 뜻이죠. 통过这些故事,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人们可以明白很多道理. 사람들은 아주 많은 도리, 이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这本书不但 在中国很受欢迎，某某일뿐만 아니라란 뜻이 되죠. 중국에서 인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 受欢迎 이 문장도 잘 보셔야겠죠. 문화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환영을 받다라는 뜻이죠. 受在外国也非常受欢迎. 외국에서도 대단히 환영을 받았습니다. 很多国家都翻译了这本书. 많은 국가에서 이 책을 번역했습니다. 그럼 아까 번역본이 없다라는 건 잘못된 정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면요. 작가가 포송령이라고 첫 번째 줄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유명사, 사람 이름 같은 것들은 굳이 주석을 달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작가인지 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전체적인 의미에서 해석해 봤을 때 여기 이렇게 두 가지 꺽쇠에 있는 건 책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건 책 이름이고 그리고 이건 누가 쓴 책이다 했으니까 앞엔 당연히 작가가 나오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작가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아니죠. 모두 491개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네, 맞네요. 여기 이공요 492개의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찾을 수 있고요. C번, 아직 다른 나라 언어로 된 번역본은 없다. 아니었죠. 마지막 줄에서 보면 많은 국가에서 이 책을 번역했다라고 나왔으니까요. 자, D번. 대부분의 이야기가 사람과 귀신에 관한 이야기다. 자, 요 두 번째 줄에서 大部分讲的是人和鬼的故事 했으니까 요거 그대로 문장이 나왔네요. 그래서 정답은 B와 D,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책에 관해서 나오는 거 전형적인 유형 또 느껴지셨죠? 자, 책에는 누가 썼고 그리고 다 합쳐서 양이 어느 정도 되고 뭐 언제 편찬되고 이런 얘기도 나와요. 예, 그리고 주요 내용이 뭔지 大部分讲的是 이렇게 주요 내용에 대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번역되어진 것들 이런 것들도 쭉 책에 대한 정보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가끔은 이게 바뀌어서 책이 아니라 작가에 대해서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요제지가 나왔다면 이번에는 포송령으로 바꿔가지고 포송령은 누구고 어디에서 출생했고 예, 그리고 어떤 삶을 거쳐서 이 책을 쓰게 됐고 이 책의 의미는 뭐고 이런 식의 글의 흐름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24번이고요. 24번 중국에 간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炒酸奶. 이 酸奶 하면 요거트인데요. 근데 앞에 炒가 붙어 있어요. 炒는 볶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炒酸奶가 지금 고유명사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데 요건 뭘까요? 자, 한번 자세히 글의 내용을 살펴보죠. 炒酸奶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네, 1점짜리 문제입니다. 근데 역시 밑에 보기가 한국어니까 먼저 보고 가면 좋겠죠? 예, 맛이 중요한가 봅니다. 맛 얘기가 나와요. 맛은 새콤하고 달콤하다. 맛 눈여겨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사 먹는다라는 계절적인 부분도 확인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에 요거트를 볶아서 만드는 것이다. 예, 만드는 방식이 나와야 될 것 같네요. 요거트, 불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봐야 되고요. 먼저 얼음을 넣고 그 다음에 과일을 넣는다. 순서가 또 있나 봅니다. 얼음, 과일, 이것도 눈여겨보시고 먼저 해석을 해보죠. 大家吃过炒酸奶吗?
자, 출고, 뭐뭐 한 적이 있다라는 경험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여러분은 炒酸 나이를 드셔본 적이 있습니까? 炒酸 나이의 방법과 炒菜 差不多. 이 炒酸 나이의 방법과 炒菜 요리를 볶는 거 볶음 요리에 가장 차이가 거의 없대요. 但不是真的用火炒.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네요. 그런데 정말로 불을 사용해서 볶는 건 아닙니다. 자, 아까 C에 불에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 있었잖아요. 불에 볶는 거다. 아니라는 거죠. 진짜 불에 볶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人们把酸奶放在炒冰机上，炒冰机 하면 철판 아이스크림 기계예요. 사람들이 酸奶 요거트를 이 철판 아이스크림 기계에 넣고 그리고 一边炒一边放水果 볶으면서 그러면서 과일을 넣는데요. 두 가지 동작이 동시에 발생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最后 마지막에 酸奶和水果都炒到好像冰的样子. 자, 마지막에 요거트와 그리고 과일이 모두 얼음처럼 그런 모양이 될 때까지 볶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얼음은 아닌 거죠, 사실. 炒酸奶就完成了. 그러면 炒酸奶가 완성됩니다. 它的味道, 자, 찾던 게 나왔습니다. 맛 있죠? 味道, 맛이고요. 酸酸甜甜的. 예, 시기도 하고, 그리고 달기도 합니다. 吃上一口就凉快了. 한 입을 먹으면 시원해진대요. 很多人都会在夏天买炒酸奶吃. 자, 우리가 찾던 계절 정보도 등장하고 있네요. 많은 사람들은 여름에 이 炒酸奶를 먹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한번 찾아보죠. 맛은 새콤하고 달콤하다. 酸酸甜甜的에서 찾을 수 있고요. A 맞고요. B번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사 먹는다. 역시 두 번째에서 맨 마지막 줄을 밑에서 두 번째 문장에 나옵니다. 很多人都会在夏天买炒酸奶吃. 맞고요. 자, 그다음 C 불에 요거트를 볶아서 만드는 거다. 아니라고 했어요. 예, 그 얼음처럼. 과일이랑 이 츠나이를 넣어가지고, 요거트를 넣어가지고, 얼음처럼 그때가 될 때까지 그렇게 볶는 거라는 거죠. 진짜 불에 볶는 건 아니었습니다. D번. 먼저 얼음을 넣고, 그 다음에 과일을 넣는다. 자, 아니죠. 자, 볶으면서 과일을 넣고, 마지막에 그 어떻게 될 때까지 볶는 거죠. 그러니까, 요 먼저 얼음을 넣는다. 얼음은 아예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D도 아닙니다. 그래서 A와 B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炒酸奶라는 간식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역시 뭐 요리든 간식이든 전체 다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흐름이 가는지를 보시면 돼요. 우선은 맛이 어떤지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 그 만드는 방법과 순서적인 면에서도 잘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먹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 먹는 건지, 먹는 시기가 언젠지, 재료는 뭔지 이런 것들에 쭉 보시면서 자주 나오는 단어를 익숙하게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炒酸奶에 대한 글 같이 봤고요. 자, 이번에 25번 문제는 장샤라는 도시에 관한 글이 나왔어요. 자, 역시 이렇게 도시, 중국에 여러 가지 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도시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그 도시의 특징을 뭐 맞는 걸 고르는 거, 등장한 걸 고르는 거, 이런 것들이 유형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25번 유형도 아주 전형적인 유형이고 꼭 도시가 아니더라도 예, 이렇게 역사, 위치, 뭐 별칭, 명소, 음식, 이렇게 명사형으로 등장하지 않은 거, 언급되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가 상당히 거의 매년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장샤에 관한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이네요. 자, 그러면 뭘 봐야 되는지 한국어 먼저 보고 가야 돼요. 역사, 위치, 별칭, 명소, 그리고 음식. 이 도시를 소개할 때 자주 등장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 도시의 역사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느 성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게 보통 동사 짜이로 많이 짜이의 형태로 등장합니다. 어느 성에 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별칭. 예, 별칭은 이거는 뭐뭐라고도 불린다라는 표현으로 예치아오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자, 이 장샤라는 도시는 뭐 다른 이름이 어떻게 불립니다라고 말할 때 예치아오 하고 뒤에 어떻게 불리는지 별칭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명소는 뭐 이러이러한 곳, 有很多好玩的地方, 뭐 볼만한 거, 可看的地方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뭐뭐가 맛있다, 뭐 하우츠 이런 표현 나오겠죠.
우리 그러면 이렇게 주요 표현들 학습해 놓고 한번 올라가서 그 표현들이 실제로 어떻게 등장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장샤시 후난의 이거 정시. 장샤는 후난의 한 도시입니다. 자, 어디에 있습니다라고 나오진 않았어요. 장샤在 후난성. 뭐 이렇게 나와요, 원래는. 근데 여기서는 다른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후난의 한 도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치가 안 나온 건가요? 아니죠. 위치 후난에 있다라는 게 나왔죠. 타요 3000多年的历史. 그것은 3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문장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역사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장샤有很多美食. 자, 美食, 미식이죠. 자, 미식에 대해서 나오고 음식이 그럼 나온 거죠. 很特别的是臭豆腐. 아주 특별한 것은 취두부입니다. 臭豆腐, 아주 냄새나는 두부 아시죠? 臭豆腐라고 합니다. 장샤有名的地方有岳麓山橘子洲头等. 자, 장샤의 유명한 곳은 有名的地方하고 명소가 나온 거죠. 岳麓山하고 橘子洲头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고유명사들 뭔지 읽을 줄 몰라도 되고 어느 장소인지 몰라도 돼요. 예, 하지만 답 찾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 명소구나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这里每年还有音乐节等文化活动. 이곳에는 매년 음악 축제 등 문화 활동이 있습니다. 所以很多年轻人喜欢长沙. 그래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长沙를 좋아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1, 2, 4, 5번 등장했었는데 별칭 나왔었나요? 아니죠. 네, 별칭은 없었습니다. 예지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걸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렇게 25번까지 같이 가봤습니다. 이번에는 휴머노이드 마라톤에 대해서 등장했어요. 자, 최근에 중국의 로봇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면서 이런 인공지능이나 로봇 기술에 대한 문제가 문화 문제 소재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최신 중국의 모습을 반영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人形机器人跑马拉松. 예, 마라톤은 중국어로 마라송이라고 하거든요. 그 마라톤은 마라톤인데 인간의 형태를 한 기계가 뛰는 마라톤인 거니까 휴머노이드 마라톤을 이렇게 말하네요. 이것에 대한 관한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아는 것, 부정발문입니다. 21km는 달리는 마라톤이다. 자, 키로수 중요하고요. 그리고 20개의 로봇이 참여했다. 로봇이 몇 개가 등장하는지 봐야 되고요. 사람 없이 로봇만 참여한 대회다. 자, 누가 참여했는지, 사람도 있는지, 로봇만 있는 건지도 구별해서 봐야 되겠고요. 탱공 울트라가 1등을 했다. 1등은 누구 차지였는지도 봐야겠네요. 그리고 참여한 로봇의 최고 기록은 2시간 40분이다. 예, 최고 기록이 얼만지도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본문으로 올라가서 하나하나 한번 보죠. 你知道吗? 너 아니? 有人形机器人跑马拉松, 휴머노이드 마라톤 대회가 있대. 真的, 정말? 那有多少机器人参加? 그러면 얼마만큼의 그 휴머노이드 기계들이 참가하는데? 有20个机器人参加. 20개가 참가했대요. 자, 아까 개수 20개의 로봇이 참가했다. 맞죠? 有20个机器人参加,和人一起跑21公里. 자, 21km 뛰었다는 것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맞는 문장인데, 和人一起跑, 사람하고 같이 뛰었대요. 사람 없이 로봇만 참여한 대회가 아니라 사람하고 로봇하고 같이 겨루던 대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이 아니죠. 정답은 3번. 벌써 찾았네요. 好厉害, 너무 대단하다. 哪个机器人赢了? 어떤 로봇이 이겼는데? 티엔공 울트라 잉라. 예, 티엔공 울트라가 이겼어. 1등을 차지한 거 맞죠? 타용了2个小时40分钟跑完. 나了第一名. 2시간 40분 동안 그걸 뛰어서 기록에서 2시간 40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등을 차지한 거죠. 최고 기록은 2시간 40분이다. 这能看出中国人工智能的发展. 자, 이걸 통해서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을 알수 있다, 볼수 있었다,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사람 없이 로봇만 참여한 대회다. 이게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자, 이제 27번 어법 문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他吃了2碗米饭. 奶奶送我一只帽子.
他为了儿子写了一本书，教室里有20条桌子。

이 같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여기서 27번에서 묻고 있는 것은 양사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사와 명사가 잘 짝꿍지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인 건데요. 첫 번째 거 보시면 다츠러 량완미반. 쌀밥 두 그릇이죠. 이렇게 오목한, 온폭한 그릇에 있는 공기라는 뜻으로 완을 쓸수 있고요. 나이나이 송워 이즈 머즈. 할머니가 나에게 모자 하나를 선물해 주셨다는데, 자, 모자를 세는 양사는 쥘이 아니라 딩이죠. 이딩 머즈. 머리 꼭대기에 쓰는 거라서 딩을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 C. 타 웨이 알즈 셰了 이번 수. 이번 수책한 권입니다. 그는 아들을 위해서 책한 권을 썼다. 한권할때번 쓰는 거 맞고요. D. 교실里有20条桌子. 교실 안에 20개의 책상이 있단데. 자, 책상은 넓고 평평한 거잖아요. 그래서 디어가 아니라 장을 써서 세는 양사가 되겠습니다. 20장桌子. 네, 이렇게 바꿔 써줘야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와 C가 정답이니까 2번이 정답이네요. 자, 양사는 계속 짝지어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틀리게 나오는 게 어떤 게 틀리게 나오는지 문제 속에서 확인하시면서 모르는 것을 좀더 곰곰이 하시고 학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8번. 어순배열 문제네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 낱말 카드로 완성할 때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니 빠바 취 날러? 너희 아빠 어디 가셨니? 타走了. 그는 어디를 가셨어가 나오는데 지금 ABC 단어를 보니까 去进银行이에요. 자,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얘 보자마자 사실 얘는 방향보호가 떠올라야 됩니다. 선생님이 방향보호는 정말 강조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방향보호의 복합 방향보호의 목적어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꼭 하나 기억하실 거는 장소 목적어는 라이나 취 바로 앞에 위치한다.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문제예요, 이 문제가. 자, 그래서 저우 걸어서 들어오는 건데요. 저우진 들어온 거죠. 그리고 취 들어갔다는 거네요. 걸어 들어갔다. 근데 어디로 갔냐면 은행으로 간 거예요. 은행은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이 취라는 라이나 취 바로 앞에 장소 목적어가 와야 되는 거죠. 타 走进银行 취了. 이렇게 그는 은행으로 걸어 들어갔어. 쓸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B, C, A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복합 방향 보호에서 장소 나타내는 목적어는 라이나 취 바로 앞에 온다. 이게 가장 핵심 개념이었습니다. 자, 이제 29번입니다.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예, 틀린 거 고르는 거네요. 我写他一封信. 자, 뭐 물어보는지 먼저 찾아봅시다. 내가 그에게 편지를 한통 썼다. 我问他路怎么走. 나는 그에게 길을 어떻게 가냐고 물었다. 老师教我们汉语. 선생님이 우리에게 중국어를 가르치신다. 他借我200块钱. 그가 나에게 200위안을 빌려주었다. 5번. 朋友告诉我一个消息. 친구가 나에게 소식 하나를 알려주었다. 자, 얘를 보면 사실 떠오르는 어법 항목이 있어야 되죠. 자,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했던 이중 목적어 구문입니다. 이중 목적어 구문은 이미 여러 차례 수능에 등장했지만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어법 포인트라고 했어요. 자,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when, 教, 借, 告诉. 요거 모두 다 이중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들이에요. 근데 그 이중 목적어 취하는 동사들의 시에 있었나요? 없었죠. 그쵸? 시에는 쓰다라는 그냥 동사입니다. 우리 이중 목적어 동사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이중 목적어는 하나의 수로 뒤에 목적어가 두개 있는 문장이고 사람 순서가 중요했습니다. 사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물이 나왔어요. 뭔가 수여하거나 주거나 받거나 이런 동작들일 때 영어와 비슷하게 주로 이렇게 이중 목적어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이중 목적어를 가지는 대표적인 동사로 给, 送, 交, 还, 借, 收, 告诉, 问, 卖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그런데 시에는 그 중에 없었다. 그러면 답을 다시 찾아보면요. 我写他一封信 했으니까 이封信 이것도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얘는 시는 편지고요. 예, 편지 한 통을 세는 양사가 뻥입니다. 그가 나에게 편지 한 통을 썼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나에게라고 바꿔줘야 되니까 我写给他一封信 하시던지 我给他写了一封信 하시던지 뭐둘다 가능할 것 같네요. 자, 지금 다른 문장도 좀 분석해 보면요. 我问他路怎么走. 내가 그에게 물은 거예요. 사람 나왔고 그 물은 내용이 나옵니다. 路怎么走. 길은 어떻게

것이 이렇게 쓰진 않는다. 뒤에 대상이 반드시 나온다. 자, 지금 이 이중 목적어 취하는 것들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생략해서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 가우스에서는 뒤에 오어라는 대상을 생략하지 못한다.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30번 가볼 건데요. 밑줄 친 부분의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니야오 취 날리요. 너 어디로 여행 가려고 해? 我打算骑自行车去天津。 나는 打算 뭐뭐 할 계획이야. 骑自行车 자전거를 타고 去 天津, 天津에 갈 생각이야. 你想一起去吗? 너 함께 가고 싶어? 我很想一起去。 나 너무 가고 싶어. 但是 我不可以骑自行车. 나는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 我可以教你.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게. 자, 얼핏 보면 이상한 문장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자, 여기서는 可以라는 조동사. 可以가 우리말로 할 때는 할수 있다라는 뜻이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선 자전거를 탈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전거를 배워서 탈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배워서 탈수 있는 걸할 때는 可以가 아니라 会를 써야죠. 자, 우리 조동사 여러 가지를 함께 선생님하고 했었어요. 조동사는 동사 앞에서 동사를 보조해 준다고 해서 도울 조자 써서 조동사라고 했고요. 능력, 소망, 뭐 의지, 의무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능력이나 가능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能会 可以 이런 게 있었고요. 소망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조동사로 想要愿意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뭐뭐 해야 한다 시리즈들, 要, 得, 该, 应该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조동사에서 중요했던 거는요, 부정형 만들 때 동사 부분이 아니라 조동사 부분을 부정한다. 이게 중요했고요. 그리고 정반 의문문 만들 때도 조동사 부분을 정반 의문문 한다. 이게 역시 중요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能과 会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했었죠. 뭐, 그리고 나서 여기 호의가 학습을 통한 능력이라는 것을 수능 특강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탈줄 아니 할때 배워서 탈줄 아는 것은 호의를 쓴다. 바로 이 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不可以骑自行车 하지 않고 不会骑自行车로 바꿔주셔야 맞다. 자, 이렇게 문제 살펴봤고요. 정답 D고요. 이번에는 29번 하나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문제였는데요.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역시 호의가 1번부터 5번까지 쭉 나와 있어요. 조동사 호의의 용법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죠. 我会打太极拳. 나는 태극권을 할줄 안다. 배워서 할수 있는 거니까 会쓸수 있고요. 小王很会说话. 자, 小王은 아주 말을 잘한다. 이럴 때 会 앞에 말을 잘한다는 의미로 很을 붙여서 쓸수 있습니다. 3번, 你一定会考上大学的.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라는 추측의 의미를 갖는 건 会밖에 없었죠. 그래서 너는 분명히 대학에 붙을 거야라는 의미죠. 4번, 你们会做不做中国菜? 너네들은 중국 요리를 할줄 아니 모르니였어요. 자, 정반 의문문 만들 때 조동사 부분을 정반 의문문화한다. 그래서 会不会做中国菜? 이렇게 바꿔주셔야 맞는 문장이죠. 4번이 아닙니다. 下这么大的雨,你会,他会来吗?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가 올까? 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호의의 용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추가 문제 한 문제 더 풀어봤는데요. 예, 추가 문제는 선생님이 따로 준비하는 것이고, 또 수능에서 이미 한 번씩 다뤄졌던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 문제도 게을리하지 마시고 꼭잘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복습 바로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선생님은 4강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짜이지엣!

여러분 안녕하세요. 훌륭한 러시아의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 실전 모의고 3회에서 남은 부분 이제 해결할 시간인데요. 문법 영역하고 의사소통 영역 두 가지 영역에서 의미 있는 문제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풀어오신 교재 펴시고 맞는 문제도 있고 틀린 문제도 있을 텐데 러시아어가 우리가 일상생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일상의 언어들이 아니라서 이 시간에만 러시아를 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한 번 더 소리내서 읽어보고 써보고 그러면서 함께 이렇게 입과 귀가 함께 움직이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골라볼까요? A가 안드레이야 빠치무 왜 뜨있다 꼬이 그로스니 그로스니 하면은 우울한 슬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묵음이 하나 있거든요. 선생님이 어떤 거 발음 안 했죠? 내 발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이렇게 슬퍼 보여? 우울해? 라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안드레이가 잡드라 내일 우민이야 나에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그자민 시험이 있는데 시험 과목을 뒤에 이렇게 데려올 때 바 플러스 역격으로 처리를 하죠. 그래서 러시아어 시험이 있어. 오침발 누이스 정말 긴장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A가 이제 위안을 해주죠. 우찌비압시오 빨루치사. 자, 이번에 수능 완성에서 이 표현이 과거 시제로도 등장하고 이렇게로도 등장했더라고요. 너 성공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해낼 거야 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게 응원을 해준 다음에 뭐라고 한 말을 덧붙였어요. 그랬더니 그 긴장하고 있었던 이 배가 스파시바 발쇼에 정말 고마워 갈리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번 우다치치비에 하면은 너의 행운을 빈다. 그래서 기원의 대상을 역격으로 처리해주고요. 기원의 내용을 생격으로 처리해주고 이 앞에도 줄라치 동사가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에게 행운을 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 말과 가장 어울리는 거라서요. 2번 오친슈알 하면은 정말 유감이다 라는 말이고요. 3번 카카라슈 하면은 정말 좋구나 라는 말이에요. 4번 무샤슬리브 하면은 행복하렴. 행복하세요, 행복해 라는 말이고요. 5번 수다 볼스티비 하면 기꺼이 라고 제안에 동의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7번은 안내문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안내문인지 제목부터 볼게요. 브리글라 샤임 초대합니다. 초대하다는 어디로 초대하다 라고 러시아 사람들은 표현을 하거든요. 어디에 초대하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즉 나간지르제 연주회장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연주회장으로 나 플러스 대격 나간지르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도 피시발 자, 요거 남성명사라서 슈골니 하고 형용사 남성형 왔죠. 학교 축제 학교 페스티벌에 초대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세 개가 있습니다. 브레미아 시간 미에스터 장소 프로그램마 프로그램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은 앞에 오는 것이 일이고요. 뒤에 오는 것이 달입니다. 달은 항상 생격이라서 달에 나오는 미야키스낙 명사 많죠? 1월 임발, 2월 피브랄, 4월 아프릴, 6월 이윤, 7월 이율, 그리고 9월부터 12월 신자브 악자브, 나야브, 시카브 모두 다 남성 명사거든요. 그래서 다른 생격 처리함으로 미학기상 남성 명사의 생격은 야가 되는 것이 맞죠. 9월 10일에 있고요. 11시부터 19시까지 열립니다. 장소는 어디서 하냐면 스파르치브니살 스포츠 홀이네요. 체육관이 되겠죠. 학교 체육관에서 열리고요. 프로그램은 뭐가 있냐면 위스타프카, 전시회죠. 뭐의 전시회? 까르치나가 그림인데요. 아로 끝나는 여성 명사의 복수성격은 아가 탈락하는 거라서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림 전시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무지칼니 간치에르트

취지리. 선생님들의 음악 콘서트도 있고요. 그다음 필름, 영화죠. 안나 카레니나라는 영화도 상영합니다. 자, 1번 영화 상영이 예정되어 있네요. 교사들이 연극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극은 스펙타클이죠. 얘는 뮤지컬리 칸체르트, 음악 공연 연주회이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 되겠네요. 알맞지 않은 것. 자, 이어서 볼게요. 축제는 9월 10일에 개최되고요. 4번 축제는 학교 체육관 스파르티브니살 맞고요. 그림 전시회가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 자, 여기 보면 그림 전시회라는 말이 있어서 이것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18번으로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챔으로 시작되는 질문을 했습니다. 왜 챔일까요, 여러분? 우리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의문사 크또가 있고요. 의문사 슈또가 있습니다. 누구, 무엇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이들은 주격 형태고요. 의문사도 격변화를 합니다. 어떻게? 주생, 여, 대, 조, 전으로. 자, 그러면 크또의 성격 뭔지 기억나시나요? 누구에게 있나요? 누구누구의 소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우와 결합했을 때 우까보 이렇게 하죠. 그래서 크또의 성격은 까보입니다. 격변화 속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걔가 배바름 나고요. 역격은 까무고요. 그 다음에 대격. 또는 생격과 동일한 형태가 다시 또 대격이 됩니다. 까보, 족격이 겜이고요. 전치격이 꼼입니다. 여러분, 스 플러스 족격은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의미를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스겜 하면 누구와 함께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안은 뭇뭇에 관하여라는 말이라서 아꼼 하면 누구에 관하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슈또 볼게요. 취보. 역시 걔가 배발음. 그 다음에 취무. 그 다음에 슈또. 그 다음에 족격은 챔. 전치격은 촘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타고 라고 물을 때, 나 플러스 전치격이라서 나촘 이렇게 물어봤었죠. 자, 그러면 저기 맨 앞에 오는 것이 챔이었어요. 챔. 챔은 족격인데요. 왜 족격이 왔을까요? 자, 족격 지배 동사. 족격 지배 동사들이 있습니다. 먼저, 저기 나와 있는 자니마츠 동사가 있어요. 자니마츠. 뭐에 전념하다, 전공하다, 뭐 공부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아이를 활용해서 질문, 누구, 아니, 무엇이라는 말과 결합했을 때는 그 무엇이 슈또가 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얘가 족격을 지배하는 거라서 얘를 무엇과 결합하고 싶으면, 그런 질문을 하고 싶으면, 슈또를 챔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 족격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저렇게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챔, 띠, 자니마이슈시아, 스바부네브레미아. 자니마자 동사가 족격이라서 이렇게 챔이 온 거고, 챔은 슈또의 족격이다. 너뭐 하니? 스바부네브레미아. 자유로운 시간에. 여가 시간에 라는 말은 이걸 통으로 여러분 숙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여가 시간에 스바보드네 브레미아.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여가 시간에 뭘 한다고 말을 했고요. 그 말을 듣고 애가 프리크라스나에 우치비아 사냐지. 너에게는 뭐 멋진 취미가 있구나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원래 사냐지는 수업이란 말도 되고요. 일이라는 말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여가 시간에 뭐 하냐고 물어봤으니까 취미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A, 1번, 이아자니 마이스. 다음에 족격이 왔죠? 춤이 여러분, 따니에츠요, 따니에츠. 따니에츠인데, 예츠로 끝났어. 끝났죠? 아버지가 아찌였잖아요? 격변할 때, 아싸, 아쭈, 이렇게 되죠. 족격은 아촘. 얘도 얘가 탈락해요. 그래서 생격이 딴싸, 이렇게 되고요. 요곳의 족격, 복수족격이 암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춤추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2번. 마요 류비마의 브레미아. 내가 좋아하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야. 자, 요것이 맥락상 부자연스러워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Yes, Lucia, 무시코. 나 음악 들어. 이나가 다리수요. 그리고 때때로 그림도 그려. 자, 그림 그리다는 동사 원형이 리사바트예요. 오바지 동사라서 오바가 우로 바뀌죠. 저번에 했던 인지에리에사바사. 뭇뭇에 흥미가 있다. 이 아이도 오바가 우로 바뀌고요. 그리고 얘는 족격을 지배하죠. 음악에 관심.

있으면 모시거 이런 식으로 조언하다. Советовать. Советовать. 얘도 오바치 동사라서 я советую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는 역격 누구누구에게 조언하다. 역격 지배동사 되겠습니다. 자, 4번. 스바보네 브레미아. 여가 시간에 이 아치도의 끈이 나는 책을 읽습니다. 5번. 아보이츠나 보통 나는 컴퓨터 게임하다라는 표현이 이렇게까지 걸립니다. 이그라츠 브 컴퓨테르니에 이그리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19번으로 넘어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애가 전화 통화요. 알리오 소냐? 여보세요, 소냐? 야, 우슈에 분망하지니, 아기지에띠. 나는 이미 상점에 있는데 넌 어딨어? 뭔가 만날 약속을 했는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매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오, 이 집이니 이제. 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일까요? 전화를 잘못 건 상황인 거예요. 그거에 해당하는 표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A, io niet na mieste. Miesta. 하면 자리, 장소라는 말이에요. na mieste 하면은 자리에라는 말로 해석이 되겠죠? 자리에 없다. 존재 부정 생격. 없는 것은 생격. 그녀가 없으니까 아나의 생격인 이오가 와서 이오 니엣 나 미에스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존재부정 생격에서 과거 시제는 여러분 니에 보일러 의미는 뭐예요? 없었다가 되고요. 미래 시제는 어떻게 될까요? 니 무짓 없을 것이다라는 말이 돼요. 그리고 없는 것 수업 없는 것이 돈 없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없는 것은 생격 처리한다는 것이 존재부정 생격의 기본 개념이고요. 저기 A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이기 때문에 yet 하나로 끝난 겁니다. 아, 그녀는 자리에 없어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언제 쓸수 있는 말이겠죠? 누구를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찾는 사람이 자리에 없을 때 그리고 여자일 때 이렇게 말하면 되고 남자일 때는 본의 생격인 이보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B번, we need to da papali. 당신은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D번도 보세요. We are chivalrous. 당신은 실수했습니다. 노메르, 번호죠. 번호가 족격이 됐네요. 당신은 번호 실수했어요. 즉,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라고 해석이 돼서요. B, D가 동일한 표현이에요. 전화 잘못 건 사람에게 건네는 말이어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C번은 뭘까요? Я плохо вас слышу. Слышу. 슬루샤치는 많이 들어봤는데, 슬루샤치는 뭐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루샤치가 있고요. 슬루샤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지치가 있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스마트리에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들리다. 들리다. 얘는 듣다. 그러면 어떤 차이냐면 위에 있는 것은 내가 막 들으려고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데 가만히 있는데 들리는 거고요. 두 번째 슬루셔츠는 의지를 가지고 듣는 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지치 얘는 보이는 거고요. 스마트리지는 내가 채널 9번을 해서 그거를 보려고 일부러 의지를 가지고 보는 것을 스마트리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거 이용해서 저기 야 플로허 왓 슬리슈 하면 내가 당신이 잘안 들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청력과 관련돼서 전화 걸었는데 잘안 들려요. 야, 블로허 슬리슈 할 때는 요걸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잘안 보인다. 그러니까 시력이 좋지 않다라고 할 때도 야, 블로허 비슈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야나 슈 아치키 그래서 안경을 쓴다. 이렇게 많이 연결되거든요, 문장이. 그래서 어떤 전화 걸었을 때안 들린다라는 표현을 하거나 잘 들린다는 표현을 할 때는 이걸 쓰고요. 그다음에 뭐가 잘 보이거나 안 보인다라고 할때 어떤 시력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싶을 때는 이 동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BD 정답 체크했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뭐라고 한 다음에 미니야

자붓 유리라고 했어요. 제 이름은 유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을 듣고 오른쪽 여자가 오친 프리야트너 정말 반갑네요. 다른 말로 기쁘네요. 랏 주어가 여자면 라다죠. 남성이면 라트고요. 왓스 당신을 위지치 보게 되어 기쁩니다. 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미냐자보다 안나 제 이름은 안나입니다. 이름의 주체는 대격이기 때문에 미냐가 왔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1번 At Kudawi,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뭐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야 이스카리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이야 이스라시 이게 이제 답 질문 답 세트죠. 2번 빠스나 꼬미치스 빠스나 꼬미치사 스플러스 족격 하면 누구누구 알고 지내다인데 그 동사의 지금 명령형 형태인데요. 요거는요 대화에 세 사람이 등장해야 돼요. 아, 베, 베. 왜냐면 얘가 서로 인사 나누세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A는 B도, 매도 알고 외도 알아요. 근데 이들은 서로 몰라. 그랬을 때이 A가, 아가 이 둘에게 하는 말이죠. 서로 인사 나누십시오. 통성명 하세요. 그런 의미고요. 자, 3번은 브라슈크스탈우인데요. 얘는 책상이죠. 책상 쪽으로, 테이블 쪽으로. 브라슈 하면은 브라시치. 완료상 바프라시치 요청하다 부탁하다라는 말이에요. 테이블 쪽으로 내가 요청합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오세요. 식탁으로 오세요. 이런 말이 되겠죠. 4번 나바이. 자, 뭐뭐 하자. 나바이제는 뭐뭐 합시다. 다음에 불완료상 동사는 동사 원형이고 스나코미츠사 앞에 바가 붙으면은 완료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 다음에 완료상이 오면 무의 변화형이 오거든요. 동사. 그래서 무의 변화형 어민 임 어미 보실 수가 있어요. 나바이파스나 코밈스야. 서로 인사 나눕시다. 나누자. 통성명하자. 이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무이스 족격 하면은 나와 족격은 나와 당신은 아는 사이입니까라는 말이 되겠죠. 스나꼬무이라는 알고 지내는 이라는 형용사의 단어미 형태를 만들려고 하니 요걸 지우고 주어가 복수라서 무이가 주어니까 복수형 의가 붙었죠. 자, 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바빠, 아빠, 모슈나 가능하나요? 브리니시 가져가는 것이 나피트기 음료를 어디로? 무세 박물관에 음료 가져가는 거 가능한가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니스티 동사 있죠? 저거 한번 가져와서 다른 동사랑 비교해서 정리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 동사 중에 물건을 가지고 가다 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그것의 부정태 동사가 나시지 동사고요. 정태 동사가 니스지 동사입니다. 아까 우리 디알로그에서 나온 게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을 데리고 가다라는 의미의 이동동사도 있어요. 자, 이 아이는 부정태 동사가 와지치 동사고요. 정태 동사가 위치 동사 되겠습니다. 기본 의미가 이렇게 돼요. 이 아이가 다음에 대격이 오면은 의복을 착용하다 혹은 안경을 착용하다라는 말로 되고요. 근데 여기서 기본 의미에서 물건을 가지고 가다라는 니스지가 있는데 그 앞에 보시면 다시 가서 보시면 뿌리라는 말이 왔죠. 뿌리. 뿌리는 도착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동동사의 의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빠 가능해요. 가지고 가는 건 음료. 그리고 이동동사니까 보호로 꼬다를 취해서 부플러스 대격이었죠. 박물관에 가지고 가는 게 가능한가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답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대답을 듣고 빠치무 라고 이유를 물어봤어요. 이유에 대한 대답은 마따무시도로 하죠. 왜냐하면 음지 박물관에서 니 라지리 샤이자 허락하지 않아. 이에스지 먹는 거랑 삐치 마시는 걸 허락하지 않거든. 그러면 가져갈 수 있냐는 말에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안 돼라고 했겠죠. 안 돼. 그래서 1번 네이지야 안 돼. 정답 1번 되겠습니다. 2번 말라지츠 하면은 칭찬의 표현이죠. 대단한 걸
잘했어 이런 말이고요. 3번 저번에 나눴

또 다시 등장한 아이, 아싸로시나. 조심하세요. 자, 요거 뭐예요, 여러분? What. 바로 여기에 그리아치. 뜨거운 이거든요. 그리아치 차이. 뜨거운 차가 있습니다. 아스타로우시냐.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 러시아에서 지하철 타면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드비에리, 문이 자크리바이자 닫힙니다. 아스타로우시냐. 조심하세요. 자, 4번. 나가바릴리스. 나가바리자라는 동사가 있어요. 약속하다거든요. 그거의 지금 과거 시제인데요.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라는 말로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 여러분 많이 보셔서 아시죠? 언제 만날래? 어디서 만날래? 다 정했어요. 내일 저녁 6시에 어디 어디 극장 입구에서 보자. 그러면 약속한 둘이가 이렇게 말하죠. 나가바릴리스. 그럼 그렇게 약속한 거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5번. 하로샤이지야. 영어로 바꾸면 good idea. 좋은 생각인걸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동의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죠? 자, 22번으로 넘어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마마, 엄마, 이안이 무도우슈나치. 저 저녁 안 먹을래요. 우미냐? 저에게 니에. 부정성격, 존재 부정성격. 없습니다. 자, 없는 것은 성격. 브리아드나와 피치타에서 나왔던 거죠. 이게 식욕이거든요. 자음으로 끝난 명사의 생격 아가 와서 저 식욕이 없어요. 밥맛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메가 슈토 스타보이 슬루치레스. 자, 슬루치자 동사 가져볼게요. 일어나다, 발생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로 수능 특강 20강에서 20강이 동사 격집인데 거기에서 족격집의 동사로 등장했던 아이예요. 어떻게? 이렇게 슬루치사. 스 플러스 족격. 그러니까 바로 족격이 아니라 여러분 전치사 끼고 족격이거든요. 그래서 요 전치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게 어떻게 나왔냐면 무엇을 슈또 스 플러스 족격인데 족격에게 일어나다 발생하다잖아요. 그러면 너에게 일어나다 발생하다 하려면 스 플러스 뜨의 족격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 플러스 뜨의 족격, 뜨의 족격 따보이가 온 거고요. 마지막으로 일어났습니까? 발생했습니까? 그러면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제는 주어의 성수에 일치하잖아요. 즉, 주어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복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슈또는 여러분, 아노 취급을 한답니다. 그래서 얘가 중성 과거 시제가 와서, 슬루칠레스, 이렇게 온 거죠.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이 말을 할 때,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 일어났어? 이렇게 하면 너무 기니까, 두 가지 형태로 줄여서 쓰거든요. 하나를 이렇게 빼는 형태로. 첫 번째는 슈또는 무조건 들어가요. 질문이니까. 무엇? 슈또 스타보이. 여기를 넣거나 혹은 슈또 슬루츄라스. 여기를 넣거나 이렇게 다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렇게 세트, 요렇게 세트 다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이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A가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엄마가 집에 스토이트 바이치 브라추 일리 아트 아따 후누지. 자, 여기 보면 스토이트 뭐뭐할 가치가 있다. 뭐뭐할 가치가 있다.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디 쪽으로? 의사 쪽으로. 의사한테 너는 조금 가야 되겠어. 또는 아따 후누지 쉴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번 볼게요. 우미냐 발릿 갈라바. 저는 머리가 아픕니다. 자, 아프다라는 표현 할때 발리에치 동사를 일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발리에치 동사를 이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엄청 특이한 아이예요. 러시아 수능 범위 전체 동사에서 그런 걸로는 이 아이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자, 일식 동사를 할 때는 어떻게 유형이 되냐면 이렇게 예문을 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야, 말예유, 그리뻔. 독감에다가 옴이 붙었으니까 족격이 됐네. 즉 일식 동사로 우리가 활용을 할 때는 이 아프다라는 의미로 질병명,

투병명의 방점이 찍혀져 있는 거죠. 나 독감 걸렸어.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식동사로 쓰였을 때는 요겁니다. 저기에 나와 있는 거. 1번. 우미냐 말리앗 우쉬 해볼게요. 우쉬는 여러분 뭐예요? 좀 어려운 복수인데 한쪽 귀가 우하거든요. 써볼게요. 우하. 얘는 단수고요. 복수가 우쉬예요. 여기에서는 질병명이 아니라 뭐가 지금 그 포커싱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신체 부위. 신체 부위가 아프다고 할 때는 이식동사 변화를 시키면 되는데 신체 부위는 단수 아니면 복수잖아요. 즉 온, 아나 아니면 아니잖아요. 아까 저기 본 1번 선지에서는 갈라바가 아나잖아요. 단수죠. 머리는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나라서 이식동사 변화 오나나 가바리처럼 발릿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우쉬는 복수니까 말 야시 왔던 거죠. 정리하면 아프다는 일식 변화와 이식 변화가 있는데 일식 변화에서는 질병명이 방점이 찍히는 거고 이식 동사 변화를 했을 때는 신체 부위가 주어로 등장해서 주어에 따라서 동사 변화가 되니까 주어가 단수일 때, 즉 신체 부위가 단수일 때는 말릿, 신체 부위가 복수일 때는 말야수로 표현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야실라 브라스투질시아. 브라스투지짜 하면은 감기 걸리다.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렸거든요. 어쨌건 1번, 2번 다 아프다는 말이에요. 3번, 에타 빨리에스나 리카르스토버. 이거는 유용한, 유익한 리카르스토버, 약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제 4, 5번도 다뭐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어디가 아프다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우미니아, 나에게 위소가야. 높은 찜페라뚜라. 열이 있다. 저 고열이 있습니다. 5번, 야, 오춘, 플러커시비아 추스고요. 내가 매우 나쁘게 나 자신을 느끼고 있다. 컨디션이 안 좋다라는 말이 돼서요. 1번, 2번, 4번, 5번은 이 맥락에 다 어울리는데요. 3번만, 뭐 약이 나오긴 했지만, 흐름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3번 볼게요.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대화문이 나와 있어요. 맨 아래는 비교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엑세이. 엑세이, 우치비아 이에스티 브랏, 너에게 남자 형제가 있니? 나 이에스티, 있어. 라고 뭐라고 질문했더니, 온 스타르쉐. 스타르쉐는 더 나이가 많은 비교급이죠. 더 나이가 많아. 미냐. 비교 대상은 성격이라서 야의 성격 미냐 왔습니다. 그는 나보다 나이가 많아. 그리고 뒤에 차이를 나타내는 표현은 나 플러스 대격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고, 느바고다. 두 살이겠죠. 그는 나보다 두살 나이가 많아. 그러면은 밑줄 그어진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나이를 묻는 질문이 적절하겠네요. 1번, 크토 온. 자, 크토 플러스 인칭 대명사가 오면 인칭 대명사에 뭘 물어보는 거다? 직업을 물어보는 거다. 그러면, 크토에 했다는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럴 때도 직업을 답하는 걸까요? 이럴 때는 나와의 관계나 사람의 이름을 답하면 되겠습니다. 2번, 슈토니주샤엣, 그는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공부하나요? 3번, 스키임. 게임은 크토의 족격이죠. 누구와 함께 그는 살고 있나요? 4번, 스콜코이물리엣. 이문은 온의 역격입니다. 왜 역격이 왔을까요? 나이의 주체는 역격이니까 그는 몇 살입니까? 할때 이렇게 표현하죠. 아나의 역격은 예의거든요. 그래서 그녀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하면 스콜코 예일리엣 이렇게 하면 되겠죠. 5번, 가그다 이보 젠라쉬니아. 얘는 날이고요. 얘는 탄생인데요. 명사 플러스 명사 두 번째 명사 생격이라서 얘로 끝나는 명사 생격음이 야가 왔습니다. 묶으면 생일이라는 말이에요. 그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나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비교급과 관련된 표현 간단하게 하나 소개하고 2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더 나이가 많으니 뭐였어요? 스타르쉐. 그러면 더 어린은 뭘까요? 더 젊은. 말로쉐. 말로쉐. 자, 그리고 키가 큰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위소기. 고고의 비교급 위쉐. 더 키가 큰. 그리고 니스키라는 낮은이란 말이 있는데 고고의 비교급 니쉐.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비교급
형태니까

잘 보시고요. 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시작이 우리가 역겨우 용법에서 배웠던 아이가 나왔어요. 나라비싸. 마음에 들다. 누구의 마음에 들다? 나의 마음에 들면은 문예. 당신에게 마음에 들면 밤. 너에게 마음에 들면 집에 쓰면 되고요. 여기에서 주어는 요겁니다. 모이라이오, 나의 지역, 나의 동네. 나의 동네를 인칭대명사라면 오이죠? 남성이니까 이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바뀌는데 얘가 이식동사 변하니까 여기 온 아나가바리처럼 나라비싸 이츠 어미가 왔습니다. 내 지역이, 내 동네가, 나의 동네는 내 마음에 든다. 나에게 마음에 든다. 주어가 나가 아니라 내 동네 되겠습니다. 온. 그러니까 그 동네는 오친하로시 좋고 지시 조용하다. 지시의 비교급은 지시예요. 지시 더 조용하게. 다음 지지스 여기에는 많습니다. 문어가 많아. 스콜거 니에 스콜거 다음에는 셀수 있는 명사 보면 복수 생격 셀수 없으면 단수 생격인데요. 여기 나오는 파크 공원은 셀수 있기 때문에 복수 생격이 왔어요. 복수 생격 어미 질리오네 녹색의 복수 생격. 질리오네, 녹색의 공원들이, 녹음이 우거진 공원들이 여기에는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모션을 할수 있어요. 굴리아치 산책도 할수 있고요. 아띠아치 휴식도 취할 수 있습니다. 후지엔트리, 라이오나 동네의 중심에는, 센터에는 나호지자 위치했습니다. 뭐가? 비블리에제가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과 관련해서 뒤에 어떤 내용이 오냐면, 머이 호짐 우리가 다닙니다. 자, 걸어가다 있지. 정태동사 그 위에 부정태동사 하지 있지. 동사가 되죠. 요거의 지금 변화 형태죠. 우리가 다니는데 자 플러스 족격이 왔네요. 끄니가의 족격. 아르 끝나는 명사의 족격은 암이죠. 자 끄니가미.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도서관에 뭐 하러 가죠? 책을 빌리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슈토브이를 이용해서 바꿔보자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슈토브이가 뭐뭐 하기 위하여죠. 슈토브이, 그 다음에 빌리다, 지아츠, 그 다음에 복수니까 끄니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플러스 족격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어디 어디 뒤에라는 장소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도시라는 명사 고럿이 있죠? 얘를 에어 써볼게요. 자 플러스 주격으로. 그러면 도시 뒤에니까 얘가 어떤 말이 될까요? 교외에서, 교외에라는 말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뭐뭐 하면서라는 동시 동작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동시 동작. 그러면 식사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자 아비에담. 자 플러스 족격이 식사를 에워싸고 있죠. 식사하면서 혹은 차를 마시면서 자 차임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가 저기 텍스트에 존재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이동동사랑 주로 같이 오면서 이동의 목적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많이 쓰는 예문이 이거죠. 온 그가 빠이하 갔습니다. 어디에? 상점에. 마가진. 자, 플리에범. 자 플러스 족격으로 빵을 싸고 있어요. 상점에 빵 사러 갔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다른 말로 바꾸면 뭐뭐 하기 위하여 슈토브이 사다. 후피츠. 뭐를? 빵을. 플리에. 그래서 이동동사랑 결합해서 자 플러스 족격이 목적의 의미로 쓰였을 때는 이 슈토브이를 가지고 바꿔 쓸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리아담, 뭐죠? 뭐뭐와 나란히, 뭐뭐 옆에. 리아담스 플러스 족격. 뭐뭐 옆일까요? 마임 도멈, 내집 옆에. 예스, 있습니다. 니에스 골거, 몇 개의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 레스토랑, 마가진 모두 해당되므로 각각 복수격 어미 오프 오프가 붙었습니다. 몇 개의 레스토랑과 상점들이 있는데요. 에떠오치누도우나 이거는 매우 편리합니다라는 말이에요. 1번 나는 우리 동네를 사랑한다. 문인 라비자 마음에 든다고 했죠.
나는 새로운 동네에 살고 있다. 새롭다는 말은 없어요. 노브이라는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우리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다. 네, 맞고요. 우리 동네에는 푸른 공원이 많고 우리 집 근처에는 가게들이 있다. 자, 2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알리에크 무이잡트라사비라임 시아나다주. 내일 우리는 뭐뭐할 예정이야. 나츄 하면은 주말 별장이죠. 얘는 나와 결합합니다. 주말 별장에 갈 예정인데 주어가 뜨이가 생략됐어요. 뜨이 호주시 스나미. 얘는 우리 무이의 교격입니다. 우리와 함께 갈래? 제안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내가 뭐라고 한 다음에 우민이야. 나에게 누르게 플라니 다른 계획이 있어. 얘가 니치고 괜찮아. 슬레드슈라스 다음번에 가지 뭐. 함께 하지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가자는 제안에, 우리와 함께 하자는 제안에 다른 계획이 있어서 함께 할수 없다는 그런 뉘앙스가 풍긴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죠? 1번, 라드나, 좋아라는 말이고요. 얘는 다 플러스 성격인데 이게 연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편지의 마지막에 연락하렴이라는 말로 쓰이는 표현이고요. 3번, 못 자로 하면 건강하렴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 까니에시나 모시나, 당연히 가능하지. 근데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정답은 5번밖에 없는데 해석해 볼까요? 크사셜리니 하면 유감스럽지만 니마구 할수 없습니다. 모취 동사 변화에 해당하는 야 변화 형태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26번 갈게요. 자, 의사소통 마지막 문항인데 요거는 이거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어떤 표현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쓰는 거예요라고 설명하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매우 오랫동안 보지 못했어요. 자신의 친구를. 근데 부드럭 갑자기 당신이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지인이 있는데 오랜만에 만나지 못한 지인을 갑자기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슈토비 파카사지. 슈토비 방금 했죠. 뭐뭐 하기 위해서. 파카사지는 보여주다. 보여주기 위해서 뭘? 당신이 얼마나 강렬하게 기뻐하고 있는지. 라디 뭘 이브 위지즈 그를 보게 된 것을 얼마나 기쁜지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위스카슈지무 그 당신은 그에게 말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건네는 인사말을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1번 스프리에스덤 프리에스트가 도착이죠. 스 플러스 조격으로 도착 축하합니다라는 말이 축하합니다라는 표현 거두어내고 스 플러스 조격만 남았어요. 요거는 환영합니다라는 환영의 표현이고요. 여기 4번에 있는 나브로파 샬라바치도 역시 환영의 표현이라서 동의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어디로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후카레유 한국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하려면 이렇게 대격으로 써주셔야 돼요. 플러스 대격. 꾸다가 오니까 2번 노브리비에츄르 때에 따른 인사, 시간에 따른 인사 중에 저녁에 해당하는 거죠. 굿 이브닝이란 말이고요. 3번 스파코이노이노치 하면은 각각의 성격인데 고요한 밤 되기를 기원합니다. 해서 기원하던 동사 생략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건 헤어 그 자기 전에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라는 말이 되고요. 그럼 하나 남았네요. 스콜클리에 스콜클리엠, 스콜커짐. 자, 스콜클리엣 스콜커짐. 하면 아로 끝나는 겨울과 오로 끝나는 여름에서 각각 복수성격 형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끝에 오와 아를 탈락했죠. 탈락시켰죠. 그래서 얼만큼의 여름과 얼만큼의 겨울이 지났니? 우리가 만나지 못한지.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건네는 인사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은데요. 가카에브스레차도 있고요. 무이 다브노니 미즐일 수도 있고요. 가부이아 비슈 이런 표현들이 5번과 동일한 표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의사소통 굿바이 하고 27번부터 네 문항 연속 문법 문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은 전치사 문제인데요. 요거는 여러분 수거로 외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법적으로 막 분석하는 것보다 수거로 딱 떼서 외우면 훨씬 간편할 것 같아요. 나의 삼촌은 지금 여러분 뺀시야. 하면 이게 연금이거든요. 그래서 나 빈시 연금 생활을 하고 있다, 은퇴했다라는 말로 쓰이는데 연금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서 요거를 외워두시면 될것 같아요. 나 빈시.
두 번째 문장 이하 사비라 일시

0: 사람이라서 하면은 뭔말 예정이다, 계획이다, 동사원형, 바이야지, 갈 예정이다. 그 플러스 역격, 사람 쪽으로 하면 그 플러스 역격이죠. 그에게 갈 예정이다. 자, 요거는 휴일이란 말인데, 휴일에 할 때, 나, 위, 핫, 니, 이렇게 해서 요것도 세트로 외워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갈 전치사는 3번 되겠습니다. 1번 would는 정말 정말 쓰임이 많은 건데, 대표적으로 장소, 방향이 오죠? 장소는 전치격, 방향은 대격 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몇 시에 할 때는 그 플러스 대격. 그 다음에 몇 년에 할 때는 그 플러스 전치격. 이런 것들 있겠죠? 자, 2번은 두 개의 격을 지배하는데 생격이 올 수도 있고 조격이 올 수도 있는데 생격이 올 때는 뭐뭐로부터 아침부터 수트라 저녁까지, 라비추라. 이럴 때는 뭐뭐로부터 라는 말이고요. 족격은 뭐뭐와 함께 라는 의미여서요. 엄마와 함께, 스마머이. 족격이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3번에 나는 지금 여기 수어 속에 등장하는 거지만 기본 의미는 얘랑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즉, 장소와 방향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빠는요. 역격을 지배하는 부분이 이제 훨씬 많아서 역격이라고 우선 쓰겠습니다. 대격을 지배할 때도 있어요. 얘는 뭐뭐에 따라 준거 기준도 있고요. 뭐뭐를 따라 얘는 표면 이동, 모스크바를 따라 거리를 따라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통신이나 연락 수단 무슨 말이냐면 전화로 하면 빠질리 폰우 우편으로 빠뽀주지 이런 식으로 통신 연락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빠 플러스 역격입니다. 자, 자는요, 대격이 올 때도 있고, 족격이 올 때도 있는데, 얘는 어디 어디 뒤로라는 방향의 의미를 쓰이고, 얘는 어디 어디 뒤에라는 장소의 의미를 쓰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자 플러스 족격의 여러 가지 용법을 설명했고, 여기서는 가장 러프하게 그냥 제가 쓴 거예요. 28번 가겠습니다.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아니, 니스날리 그들은 모른다. 자, 뒤에 문제 볼게요. 야, 브리글라실라. 내가 초대했다. 손님으로 초대 대상은 대격을 쓰죠. 누구를 대격이 와야 되는데 크또의 대격이 뭐예요? 까보죠. 그래서 3번, 4번 살아남았습니다. 얘는 주격, 얘는 족격, 얘는 역격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서는 보니까 관계대명사를 집어넣는 건데 관계대명사 문제는 먼저 앞에 선행사의 성수를 보고 1단계에서 까또리, 까또라야, 까또라예, 까또리예. 즉, 남녀 중복 중에서 하나를 고르셔야 됩니다. 까또리, 까또라야, 까또라예, 까또리예 중에서 하나를 1단계에서 고르셔야 돼요. 선행사가 슈콜라네요. 슈콜라는 여성이니까 요거가 픽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는 이 선행사가 뒤에 문장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격변화 중에 이제 골라야 되는데, 자, 볼게요. is, 뭐뭐로부터, raznih stran, 다양한, strana가 지금 복수성격이 된 거고요. 다양한 나라에선 온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다. 어디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죠.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학교는 부르스나요? 나르스나요? 부르스죠. 학교에서니까 장소라서 부 플러스 전치격. 그래서 까또라에서 이미 1단계에서 골랐기 때문에 얘를 전치격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역격, 생격, 역격, 오이오이, 대격, 우유, 다시 족격, 오이, 전치격, 오이. 즉, 대격만 우유고 까또라의 격변은 다 까또라이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니까 선생님이 아까 부 플러스 전치격이라서 부까또라이가 온 거예요. 정답은 3번. 29번 가겠습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은 1번. 아나 위슐라 자무시 다브노. 그녀는 위슐라 자무시. 자무시. 위치. 자무시. 사 플러스 대격하면 여자가 시집가다라는 말인데 잘 적용됐죠? 그녀는 오래전에 시집갔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오지 않았 때문에 모르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제대로 적용되어 있어서 오케이. 정답 1번. 2번. 꼬슈카 고양이가 어디에 누워있다라는 말이 누워있다라는 말인데요. 리샤치는 상태 동사로서 플러스 그제를 수반하거든요. 어디 어디에 놓여있다, 어디 어디에 누워있다예요. 나 장소 전치사는 맡겨 왔는데 미야키 지반하고 지금 꾸다 표현이 왔어요. 대격이었죠. 얘를 전치격으로 바꿔야 되겠죠. 미야컴 지반이에 X. 왜냐면 리샤치 상태 동사 그제니까. 3번 야 이쇼 부호 비슈. 나는 아직 잘못 쓴다. 쓰다 동사는요. Is not 알다, 이주차지 배우다처럼 루스키지가 결합할 수 없고요. 이 쓰다 동사는 빠루스키라고 표현해야 돼요. 러시아어로 쓰다 이렇게 해야 돼요. 말하다도 역시 야가바유 빠루스키 하는 것처럼 쓰다도 야 비슈 빠루스키. 그래서 이 부분이 X입니다. 자, 4번 어제 부모님은 도착했습니다. 지레브냐는 시골이란 말인데요. 이 시골은 장소 방향 표현할 때 브르스거든요. 브르스는 명사로부터 온다고 했을 때는 스가 아니라 이스 써야 돼요. 전치사가 오류가 있고요. 5번 그의 숙제에는 많은 실수가 있다. 자, 많은 다음에 생격이 오는데 뒤에는 명사가 셀수 있으면 복생격이죠. 자, 이거 뭐예요? 아쉽가. 실수는 셀수 있는 거니까 복생격이 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복생격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생격 어떻게 만들어요? 아로 끝났으니까 아를 탈락시킵니다. 아를 탈락시키는데 탈락시켜 보니까 자음이 나란히 왔네요. 발음이 좀 둔탁해질 수 있겠죠? 그럴 땐 모음을 살짝 넣어주면 돼요. 아쉬버.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바꿔야 돼서 5번도 아웃. 자, 30번 밑줄진 부분에 쓰임이 오른 것은 우미냐 이에스 나에게 있다. 드바 시스트리. 자, 시스트라는 여러분 여성 명사인데요. 이 다음에 여성 명사가 오면 그 이는 드 비에라고 표현해 줘야 돼요. X 드 비에. 그러면 언제가 드반가요? 요거는 뒤에 남성 명사나 중성 명사가 왔을 때. 얘는 여성 명사니까 드 비에. 나지아 이라. 두 명의 여자 행제가 있는데 나지아는 일하고 있어요. 미시스트로이 직업 다음에 라보다치 다음에 라보다치 동사 다음에 직업이 오면은 걔를 족격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미시스트라가 지금 족격이 됐고요. 이라는 역시 족격인데요. 브라치 의사 선생님의 족격은 브라초미죠. 족격 형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어린 시절부터라는 말인데 스 플러스 족격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니까 스폰 성격이 와야 되죠. 오로 끝난 명사의 성격은 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바뀌어서 시도 아웃이고요. 어린 시절부터 그들은 꿈꿨어요. 마마가지 돕는 것, 사람을 돕다라는 건데 이것이 돕다라는 것은 뒤에 역격을 지배하는 역격 지배 동사거든요. 자, 그러면 류지 사람들의 복수 격변화 볼게요. 류지 그 다음에 류짐. 그 다음에 대격은 다시 류제이, 족격 류짐이, 전치격 이렇게 어미가 붙으면 돼요. 그래서 주생 여대 조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역격을 지배한다니까 세 번째가 역격이죠. 요 형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생격과 대격 형태인 이것이 아니라요. 디번도 그래서 아웃이고요. 그래서 시차스 지금 오친다 볼니. 나 볼니. 만족하고 있어요. 뭐에 만족해요? 자신의 직업. 예, 나 볼니 다음에는 족격이 와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게 족격이 맞는지 볼게요. 원래는 스바이야, 브라피시아죠. 근데 각각 족격이 되니까 스바이의 족격, 스바이예이. 야로 끝나는 명사의 족격, 예이. 그래서 2번만 맞네요.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많이 접했던 걸 가지고 평가하는 문제라서 유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스비다니아.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Bonjour à tous,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완성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자,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삼회편 뒷부분 풀어볼 차례인데요. 여러 가지 문법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3회 실전 모의고사 두 번째 편이고요. 16번부터 30번까지 다 풀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이 많지는 않지만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 많이 보진 않았을 텐데 보시면 이제 Voyage au Pays Basque라고 해서 이제 여행하는 방법 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나온 거죠. 여행하는 방법이라기보단 이 여행 자체에 대해서 이제 광고 같은 그런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pour venir, pour dormir 이렇게 나오죠. 그럼 pour venir는 이제 오기 위해서 오는 방법이 뭐냐라고 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뭐, en train, en voiture, en avion, en bateau라고 해서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올 수도 있고 배를 타고 갈 수도 있대요. 그래서 뭐뭐를 타고에 해당하는 전치사 엉을 이렇게 다 같이 써준 거고요. 그다음 pour dormir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위한 것, 그러니까 숙소를 말하는 거겠죠. 오텔, 호텔도 있고 또 캠핑, 캠핑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를 이제 들어가는 거를 찾는 거죠. 보시면 여기에는 la mer 바다, la montagne 산. 라 깡판 시골, 라 빌, 도시죠. 그럼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구경할 것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한번 볼게요. 1번에 아프리파레이라고 했어요. 준비할 것들이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바다나 산을 준비합니까? 그렇죠? 그럴 순 없죠. 그래서 1번은 될 수가 없겠고요. 아, 데쿠브리라는 거. 데쿠브리는 발견하다 또는 뭐 구경하다 이런 뜻이 있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3번에 뿌근 멍쉐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죠. 먹기 위한 것, 먹을 것. 산, 바다, 도시 아니죠.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4번에 아, 느빠 페르라고 나와 있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정답이 아니고요. 5번에 뿌 꽁비앙 드 덩, 얼마 동안이라고 돼 있죠. 이것도 아닙니다. 여기 답을 고르실 때 조심할 점은 앞에 이렇게 뿌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여기도 그냥 다 무조건 뿌다라고 생각을 하고 답을 고르기가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렇지만 이거는 두개다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함정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이제 17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죠. 자, A가요. Bonjour, tu as de nouvelles chaussures? 라고 합니다. Chaussures는 이제 신발인데 새로운 신발, 복수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성형 복수를 써준 거죠. Nouvelles chaussures. 새로운 신발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네, oui, 응이라고 하면서 Je les ai achetées hier 라고 했죠. 내가 그것을 어제 샀어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죠. 우리가 복합과거의 과거 분사를 일치를 할때 원래 아부와 PP 구문에서는 아부와 과거분사 구문에서는 일치를 시키지 않지만 그 동사의 직접 목적어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되면 그래서 동사보다 앞으로 나가게 되면 이 직접 목적보호에 우리가 과거분사를 맞춰주죠. 그래서 여성 복수이기 때문에 es로 이렇게 맞춰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된 거죠. 원래는 이제 복합 과거에서 과거분사 일치는 에트르 동사를 조동사로 하는 에트르 PP 구문에서 이제 일치를 하는데요. 아부와 구문에서도 우리가 일치를 시킬 수 있다는 거 반드시 명심해 두시고요. 그래서 어저께 샀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죠? 그 A가 oui, elles sont belles이라고 합니다. 그 예쁘다라고 했어요. 비가 맥시 쥐정

신발이 너한테 마음에 드니?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2번, 비번, 너는 그 신발을 좋아하니?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C번은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라고 하는 거니까 들어갈 수가 없겠고요. D번은 너와 생각이 같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거는 의견의 동의와 반대,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17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그동안에 나왔던 우리 그 의견을 묻고 답하기의 스타일의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문제였어요. 한번 풀어봤고요. 17번의 과거 분사 일치하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기 전에 참 이거 설명을 한번 볼게요. 조동사가 아부화일 때 직접 목적 보호가 동사 앞에 오면 과거분사는 직접 목적 보호의 성과 수 일치한다라고 돼 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이제 계속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핫파일이 왔냐라고 했어요. 핫파일에브니라고 했죠. 이때는 원래 맞춰주는 거죠. 과거분사를 at를 다음에 과거분사가 오기 때문에 얘는 맞춰주는 게 맞아요. 주어에. 주눌레빠위라고 되어 있죠. 이때도 역시 이 핫파일이 앞으로 문장 앞으로 나가기 동사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준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다음 것 볼까요? 아빠, 쥐야 토베 댐 딕시오네라고 했어요. 아빠, 제 사전들을 찾았어요라고 물어봤어요. 위 줄리즈 토베 덩라 보아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레 사전들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나갔죠. 그래서 이 복수에 맞춰주는데 딕시오네어는 남성이기 때문에요. 그냥 S만 이렇게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에트르 과거분사가 아니고 아부와 과거분사도 맞추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문법 문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18번으로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A가요. Je ne peux pas dormir le soir.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Je suis toujours fatigué. 내가 늘 피곤해. Tu peux me conseiller quelque chose? 라고 물어보죠. 나한테 뭔가를 좀 제안해 줄수 있어? 뭐좀 권유해 줄수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B가 뭐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얘가, 아, Merci, je vais essayer. 고마워. 내가 한번 그렇게 노력해 볼게. 시도해 볼게.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뭘까요? 무엇인가를 조언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볼게요. 1번, ne travaille pas très tard. 너무 늦게 일하지 마.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왜냐면 저녁에 잠을 못 잔다고 했으니까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말고 일찍 자라. 이런 조언을 할수 있겠죠. 1번은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2번, écoute de la musique douce라고 합니다. 좀 이렇게 온화한 노래를 들어. 요것도 가능합니다. 3번, ne regarde pas la télé le soir라고 하죠. 저녁에 TV를 보지 마. 그죠? 이렇게 전파 같은 거를 보지 말아라. 요것도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4번, joue aux jeux vidéo toute la nuit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밤새도록 비디오 게임을 해라라는 거죠. 이런 거는 조언으로 적합하지 않아요. 그죠?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5번, tu ne dois pas trop manger avant de dormir. 잠자기 전에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뭐 소화가 안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요거는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18번에는 정답 4번이 됩니다. 또 명령문에서 이렇게 S 빠지는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성분명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2인칭 단수의 명령형이 ES로 끝나는 경우에 S를 생략한다. 그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ES에서 S 생략. 그리고 알레 동사의 2인칭 단수 현재인 va의 경우에도 S를 생략하죠. 요것도 뭐 2인칭 단수 1근 동사는 아니지만 va인 경우에는 독특하게 S를 생략하는 동사이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학교에 가라고 할때 va 이렇게 스펠링이 됩니다. va, s가 아니라 va로 끝나는 거죠. 문장들 볼게요. Tu parles doucement, 조용히 말한다. 이거는 이제 명령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parle doucement, 조용히 말해라고 했을 때 여기 s가 없어진 거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Tu regardes ce film. 이 영화를 본다. 이 영화를 봐라고 했을 때 역시

S가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va, 또 마찬가지죠. va à l'école, 학교에 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중성대명사 이나 엉합에서는 발음 때문에 X를 생략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거 수능 특강 때 저와 함께 공부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vas-y라고 발음을 한다라고 했죠. vas-y maintenant. 지금 가라. 지금 거기에 가. 그래서 요거까지 S가 생략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볼게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클레르의 초대를 수락한 사람을 고르는 거죠. 보겠습니다. 클레르가요. Salut les copains이라고 하죠. 안녕 친구들아. Je fais un repas ce samedi chez moi라고 하죠.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요리를 만들려고 한다. 식사를 이렇게 만들려고 한대요. Vous pouvez venir ce samedi? 이번 주 토요일에 올수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네, 먼저 레아 볼까요? Pas de problème, j'apporte quelque chose 라고 하죠. 문제 없어, 내가 뭘 가져갈까? 라고 했어요. 문제 없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수락이죠. 그럼 레아는 수락한 사람이에요. 노엘은 뭐랍니까? Oui, je peux. 갈수 있어. 노엘도 수락을 했네요. 그다음에 알린 보시면 Je viens une autre fois, désolé 라고 합니다. 난 다음번에 갈게, 미안해 라고 하죠. 다음번에 갈게. 그리고 데졸레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거절한 거죠. 마지막을 보시면 impossible, trop de travail. 불가능해. 일이 너무 많아. 라고 했어요. 얘도 역시 거절입니다. 수락한 사람 누구예요? 레아와 노엘이죠. 레아와 노엘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그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요, 초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수락하는 표현과 거절하는 표현 여러분들 묶어서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빠드 프로블럼하고 주부를 같이 묶어서,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je viens une autre fois, impossible, 요런 것들도 같이 묶어서 거절의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세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훨씬 더 문제를 푸실 때, 절약도 되고, 시간도 절약되고요, 배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0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Vous avez choisi? 라고 했죠. 선택하셨나요? 고르셨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B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Je vous laisse réfléchir 라고 하죠.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라고 하고 있어요. B가 Merci,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선택을 지금 막 했다면 이미 다 선택을 완료한 상태라면 생각할 시간이 필요 없겠죠. 사실 아, 네, 골랐어요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아직 못 고른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럼 볼게요. 1번 싸이에 라고 했어요. 싸이에는 됐다 이런 거죠. 여기서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이 상황에서. 2번, 정수이 수라고 하죠. 그것에 대해서 확신한다. 이건 뭐 확신한다, 확신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아, 투탈레가 좀 이따 봐라고 하는 거. 이거 헤어질 때쓸수 있는 표현이죠. 4번에 위 줄레 데자 페. 네, 저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도 안 되죠. 선택을 했다면 이렇게 시간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겠어요. 5번, un petit moment, s'il vous plaît, 라고 합니다. 네, 잠깐만요. 라고 이제 양해를 구한 거죠. 그랬더니, 아,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라고 대답을 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un petit moment. 요거는 그 A가 대답한 je vous laisse réfléchir 요 문장 하나로 힌트를 가지고 풀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21번으로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서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한 거는요, 앞과 뒤에 문장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첫 번째 빈칸을 보면 위아래가 다 문장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B는 굉장히 찾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B는 위에 거가 있고 밑에 거는 사실 힌트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냥 14시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것들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한번 볼게요. Tu as rendez-vous cet après-midi?라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약속이 있니?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B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롱 올 시네마 옹성블러. 우리 같이 극장에 가자. 비가 뭐라고 하면서 아켈러라고 하죠. 몇 시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후 4시에라고 대답을 해요. 비가 위 아주 달래 그래 이따 봐라고 합니다. 아주 달래 방금 전에 나왔던 것도 나왔네요. 그럼 볼까요? 오늘 오후 약속이 있니라고 했을 때 약속이 있었으면 비가 약속이 있었으면 A가 같이 극장에 가자라고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죠. 문장을 보겠습니다. 보기 A번 사드바라고 하죠. 사바 사이에 저렇게 목적어가 들어가게 되면요. 누구누구에게 괜찮냐?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너 그거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죠. 요거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됐죠. 뭐 물어본 게 없는데 지금, 사드바. 이상하죠. B번, 뿌구아빠, 왜안 되겠니? 라고 했는데, 약속이 있니? 라고 했는데, 왜안 되겠어? 이렇게 대답하면 어색하죠. B번도 아니게요. C번, non, je n'ai rien. 아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약속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쵸? C번이 제일 먼저 들어가겠고요. 그럼 같이 영화관에 가자. 괜찮겠니? 아니면, 뭐, 안 되겠어? 이렇게 하겠죠. 왜안 되겠어? 그럼 두개 중에 뭐가 괜찮을까요? 그래, 왜안 되겠어? 몇 시인데? 라고 물어보는 B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오후 4시야. 괜찮아? 라고 물어봐요. 응, 그때 보자, 이따 보자, 라고 하겠죠. 그래서 순서는 C, B, A 순서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장의 대화를 볼 때, 순서상으로 이렇게 쭉,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빈칸을 채워본 다음에, 한번 문장을 해석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그냥, 뭐, 이거지라고 슥 넘어가면 오답이 또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다 채워보고 다시 한번 해석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21번까지 우리가 의사소통 문제를 다 풀어 봤습니다. 자, 의사소통 문제는 수능 영역에서 가장 많은 개수의 문항수를 자랑하지만 제가 가장 난이도가 낮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21번까지는 다 맞추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6번부터 21번까지는 웬만해서는 다 맞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22번부터 이제 문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문화 지문이 조금 길어져서 몇년 동안 길어지기도 하고 좀 다양한 문화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좀 시간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은 수특으로 계속해서 정리를 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22번 문제 풀어볼게요. 프랑스의 우편번호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우편번호에 대한 문제도 사실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낯선 주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볼게요. En France, 프랑스에서 toutes les villes ont un code postal avec cinq chiffres라고 합니다. 모든 도시들이요, 다섯 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우편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코드 포스탈이 우편번호예요. 여기 나오죠? 그리고 쉬프가 숫자라는 뜻입니다. Les deux premiers chiffres donnent une information sur le département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섯 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서 Les deux premiers chiffres니까 첫 번째 두 개의 숫자, 요두 개의 숫자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대요. 정보를 준대요. 뭐에 대한 정보? 데파트망에 대한 정보를 준대요. 데파트망은 행정구역의 단위입니다. 데파트망에 대한 정보를 준다. 예를 들면, par exemple, toutes les villes dans le département du Rhône, comme Lyon, commencent par 69라고 하죠. 이 혼, 데파트망에 속한 모든 도시들은요, 예를 들면 리옹과 같은 그런 혼 지역에 속하는 모든 도시들은 69번으로 시작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행정 구역에는 하나의 번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뭐그 안에 여러 개의 도시가 있겠죠? 그러면 같은 동일한 번호를 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69번부터 시작을 한대요. Pour Paris, Lyon et Marseille, les deux derniers chiffres du code postal.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두 개의 마지막 숫자.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 다섯 개 중에서 두 개의 마지막 숫자는 뭐예요? Don't receive information sur l'arrondissement.
이건 역시 정보를 주는데요. 그 아홍디스망에 대한 정보를 준대요. 아홍디스망은 행

행정 구역상의 좀 작은 단위로 구를 말합니다. 파리의 뭐 1구, 2구, 3구 이런 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에 대한 정보를 준대요. 그래서 pour envoyer une lettre dans le premier arrondissement de Lyon. 예를 들면 이제 리옹의 1구에 있는 지역에다가 편지를 보내려고 해요.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편번호를 써야 될까요? Vous devez écrire le bureau de poste, la 69001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세요. 리옹의 첫 번째 지역 1구에 보내기 위해서는 69001을 써야 된대요. 이거의 설명에 따르면. 볼까요? 꼼을 리옹, 리옹과 같은 혼 지역에서는 69로 시작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섯 개의 숫자 중에서, 그죠? 마지막 두 개의 숫자는 9라 그랬는데, 19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여기가 1이 되겠죠. 0,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69001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편 번호에 대한 그런 설명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다섯 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죠. 우편 번호가. 그래서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볼게요.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죠. 1번. 리용은 모두 69로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쵸? 그 데파르트멍에 있는 모든 도시들은 69라고 했으니까 69 맞아요. 시작하는 건 맞아요. 끝에는 9마다 다르지만 시작은 맞아요. 동일합니다. 이거는 이제 모두라고 지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정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번은 맞는 거예요. 그다음 2번 다섯 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다섯 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앞에 두 자리 숫자는 데파르트멍을 가리킨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를 보시면 Les deux premiers chiffres donnent information sur le département이라고 나오죠. 혼의 지역의 도시는 우편번호가 모두 동일하다고 했는데 모두 동일하지 않죠. 왜요? 끝에 두 개의 우편번호 중에 두 개의 숫자는 9를 나타내기 때문에요. 9가 1구면 01, 2구면 02 이렇게 숫자가 바뀌겠죠. 그래서 4번이 알맞지 않은 설명이 됩니다. 5번, 파리의 우편번호의 마지막 두 자리 숫자는 9를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여기 보시면 아웅디스멍이라고 하면서 파리도 들어가 있죠. 파리, 리옹, 막세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쵸? 우편번호에 관한 그런 재미있는 글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조금 여러분들이 잘 접하지 못한 내용이다라고 하면요. 이런 것들도 한번 기사로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인터넷에 요즘에 너무 편리하게 돼 있으니까 프랑스 우편번호 뭐 이렇게 찾아보신 다음에 한글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더한번더 이해를 하게 되고 또 나중에 그게 또 여러분들의 것이 되니까 좋은 그런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2번 풀어봤고요. 이제 23번 넘어가 볼게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문화 문제 중에서 이제 언어 문화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문화 문제 중에서는 언어 문화가 있고요. 그다음 지식 문화가 있죠. 지식에 대한 그냥 문화의 상식, 기본적인 상식을 물어보는 거. 그럼 나머지는 그냥 독해인데, 이 언어 문화에 대한 것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요 문장만 봐서는 이 문장의 뜻이 이건가? 라고 여러분들 캐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뭐 관용어 사전이나 이런 거를 달달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문장을 다 읽어보시고 앞에 문장과 그리고 뒤에 문장, 그리고 문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신다면 충분히 답을 찾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풀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내용은 먼저 볼게요. À l'entrée dans magasin이라고 했어요. 가게 입구에서라고 되겠죠? A가요. Désolé, vous ne pouvez pas entrer en ferme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들어오실 수 없어요. 저희가 문을 닫았습니다라고 하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entrée 동사잖아요. 요거의 명사형이 요거죠? 입구. 그렇죠? 들어오다. 비가 s'il vous plaît, j'ai seulement une chose à acheter라고 합니다. 제발요, 제가 살게딱 하나 있는데라고 이제 사정을 하는 거죠. A가 alors ça va aller pour cette fois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번만은 좀 괜찮을 것

같네요. 이거 뭐야? 허용을 좀 해주는 분위기죠. 그러면서 Je vais vous faire une fleur라고 합니다. 제가 손님한테 꽃을 만들어 드릴게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Je vous laisse passer. 여기 지나가세요. 라고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비가 Merci, 감사합니다. Je me dépêche. 제가 서두를게요. 라고 하죠. Se dépêche에 서두르다죠. 대명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동사입니다. 자, 요거 철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뎁배슈에서 하나는 악상 떼기, 하나는 악상 그하부. 요거 철자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요런 거 이제 빈칸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철자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결합해서 만드는 거 있죠? 우리 왜한 2번이나 3번 요쯤에 나오는 문제들. 거기에서 잘 등장을 할수 있으니까 철자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밑줄 친 부분 볼까요? 보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문을 닫은 가게에 손님이 막 왔잖아요. 그러니까 손님한테 좀 허락을 해줬잖아요. 이번만 제가 허락을 해드립니다. 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그럼 보면 1번 당신은 빈털터리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아니죠. 그쵸?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2번에 나는 당신이 원망스럽다 라고 했어요. 원망스럽다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그다음 3번 나는 당신에게 소중하다. 이것도 아니죠? 당신은 아주 감성적이다라고 했어요. 감성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꽃을 준다, 꽃을 만든다, 뭐 이런 게 문장에 돼 있어서 이거를 한것 같은데 이건 정답은 아니죠. 5번, 나는 당신에게 특전을 준다. 요게 되겠죠. 문을 닫았지만 뭐정 그러시다니 제가 오늘은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특전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요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사실, 이 문장의 정답은요, 사실, 여기 앞에 있는 요 문장,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요 문장, 그죠? 요거 두 개로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에서, 이제 언어 문화 같은 경우에는 딱 보자마자 답을 고르지 마시고요. 항상 이렇게 꼼꼼하게 잘 읽어보셔야지 답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냥 너무 직관적으로 꽃을 준다 이렇게 써 있는 그런 보기가 있다면 대부분이 그게 보기에 정답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냥 직역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그거에 대한 그 문장의 속뜻을 숨은 뜻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야 됩니다. 자, 이제 2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4번 이제 계속 문화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제 요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음식에 대한 문제예요. 자, 꼬꼬방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음식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요리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볼게요. 꼬꼬방. Le 꼬꼬방 est un plat traditionnel français. 꼬꼬방은요, 프랑스의 전통 요리입니다. Pour faire ce plat, 이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Il faut cuire un poulet pendant plusieurs heures avec des légumes dans du vin rouge라고 나오죠. Cuire라고 하는 것은 요리를 하는 건데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익혀야만 합니다. 이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익혀야 되는데 닭고기를 얼마 동안, 여러 시간 동안, 여러 시간 동안 익혀야 됩니다. 푹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뭐와 함께? 채소들과 함께. 적포도주. 안에서 채소들을, 야채들을 막 넣고 이제 푹 끓인다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Avant, on mangeait souvent ce plat en hiver. 예전에는 종종 이 요리를 겨울에 먹었대요. 자, manger의 반가워. 조심하셔야겠죠? 반가워의 형태. 으가 하나 더 첨가되죠. 이거는 망죄 동사가 일군 변칙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가 나오는 거죠. 자, 방과거를 만들 때는 1인칭 복수형 어간에서, 복수형에서 우리가 ONS를 떼고 붙이는 거죠. 망주의 동사는 1군 병칙 동사, 특히 1인칭 복수형에서 그냥 ONS가 아니고 으가 첨가가 되죠. 이 죄가 오 앞에서는 그 발음이 나기 때문에 망공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을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반과거도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다가 에에에 이용 이에 이렇게 붙였죠. 단 1인칭 복수에서는 을을 뺍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예전에는 겨울에 이 음식을 먹었어요. Mais maintenant, 그런데 지금은요. On le trouve au restaurant toute l'année.

달래. 1년 내내, 그죠? 1년 내내 레스토랑에서 그것을 먹을 수 있어요. On peut aussi le manger pendant les grands repas de famille라고 하죠. 우리는 또한 먹을 수가 있어요. 언제? 가족끼리 먹는 대규모 식사에서도 이 요리를 먹습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겨울에만 먹었지만 지금은 뭐 사시사철 언제든 먹을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알맞은 거 골라볼까요? 1번 C'est plat et nouveau. 새로운 것이다. 이 요리는 새로운 게 아니죠. Avant이라고 했어요. 예전에도 먹었습니다. Onel mange quand hiver라고 했는데 겨울에만 먹는다. 느그 겨울에만 먹는다고 했나요? 아니죠. 1년 내내 먹을 수 있습니다. 뚜뚜라네. 3번. Il y a des légumes dans ce plat. 이 요리 안에 야채들이 있다. 맞죠? 3번이 정답. 4번. Il faut moins d'une heure pour le préparer.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1시간이 덜 걸리는 거죠? 1시간 미만이 걸리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 시간 걸린다고 했어요. 5번, il est impossible de le trouver dans un restaurant. 레스토랑에서 이 요리를 만날 수는 없다. 팔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는. 아닙니다. 저 만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4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꼬꼬뱅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사진으로 찾아보세요.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거랑 또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떻게 얼마나 또 맛있게 보였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5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복에서 고른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지는 않았던 주제이긴 하지만요,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볼게요. Chaque année, environ 150 nouveaux mots entrent dans le dictionnaire français. 자, 해마다요, 대략 150개의 새로운 단어들이 들어온대요. 프랑스의 사전에. Nouveau의 남성 복수형 X 붙이죠. Nouveau, nouvelle에서 Nouveau일 때는 X를 붙입니다. S가 아니고. 150개의 새로운 단어들이 해마다 프랑스 사전에 들어온대요. En général, parmi ces mots, 보통 일반적으로 이 단어들 중에는요, parmi 뭐뭐 중에서, beaucoup viennent de l'anglais. 대부분, 많은 것들은 영어에서 오거나, 혹은 origin autre langue, 또는 다른 언어에서 옵니다. Par exemple, 예를 들면, dans le dictionnaire Larousse 2026, 2026년 라후스의 사전에서는, Vous pouvez trouver le mot coréen K-drama라고 나오죠. 2026년도에 라오스 사전에는 한국 단어 K-drama라는 것을 볼 수가 있대요. 그렇죠? Ce n'est pas la première fois qu'un mot coréen y fait son entrée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Ce n'est pas la première fois. 한국 단어가 사전 안에 그렇게 딱 들어온 거는 첫 번째가 아니래요. Dans celui de 2025년도의 사전에서는 Il y avait déjà les mots 김치, 태권도 et 비빔밥이라고 나오죠. 이미 2020년 전에 2025년에도 김치와 태권도와 비빔밥이라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2026년도에 K-드라마가 이제 추가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한국의 문화가 많이 성장을 했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Donc, à partir de maintenant, vous pouvez utiliser ces mots quand vous écrivez en français. 그러므로, 그러니까 사전에 이게 등재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요. 이제부터는 사용할 수가 있대요. 이 단어들을 사용할 수가 있대요. 언제? 프랑스어로 글을 쓸 때, 편지를 쓸때이 단어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사전에 공식적으로 등재가 돼 있으니까. 그죠?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알맞은 것만을 골라볼게요. A. 프랑스의 사전에는 매년 150여 개의 새로운 낱말이 추가된다. 맞아요. 첫 번째 글에 나왔었어요. 그쵸? B번. 김치는 라오스 사전에 수록된 최초의 한국어이다. 라고 했는데요. 최초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쵸? C번. 한국어 낱말이 영어 낱말보다 라오스 사전에 더 많이 등재되고 있다.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은 없었어요. 많은 것들이 이제 영어에서 온다라고 했죠.
D번, 2026년판 라오스 사전에 K-드라마라는 낱말이 실려있다. 그쵸? 실려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A와 D가 되겠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재밌는 그런 문화 지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26번 마지막 문화 지문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지식 문화인데요. 문화에 대한 상식을 물어보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됩니다. 누가 봐도 이제 프랑스를 상징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볼게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죠? 그래서 A가요. Maman, c'est pincan sur cette photo? 라고 합니다. 엄마, 이 사진에 있는 거, 이거 뭐예요? 뭐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Oui, tu sais qu'elle fait 324 mètres de haut? 라고 하죠. 너 그거 알고 있니? 그거 344m의 높이인 거 알고 있니? On l'a construite en 1889라고 하죠. 여기도 이제 construite에 의가 붙은 거. 앞으로 직접 목적어가 나갔기 때문에 과거 분사 맞춰준 거죠. 그럼 얘가 여성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간파를 하셔야겠죠. 엘레 드분이 그 여기 또 나오죠. 엘레 그죠. 여성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되었대요. Le symbole de sa ville est même de la France라고 합니다. 그것은 파리의 도시의 상징이 되었고 그리고 그 프랑스 자체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높이가 굉장히 높고요. 프랑스를 상징하는 거 뭐겠습니까? 에펠탑이죠. La Tour Eiffel.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몽마르트르 언덕이고요. 3번은 노트르담 드 파리. 4번 라투르 몽파르나스. 몽파르나스 타워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도시를 상징하거나 파리 프랑스 자체를 상징한다. 이거는 좀 아니죠. 그다음에 5번에는 라플라스 드라 콩코르드 콩코드 광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번은 2번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식 문화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로 나왔던 게 에펠탑, 그다음에 뭐 바게트 빵, 크와상 뭐 이런 것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문화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문법 문제 4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에 쓰인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다 위에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 3개 중에서 뭔가 틀린 게 있다라는 거겠죠? 틀린 게 없을 수도 있네. 옳은 것만인가. 한번 볼게요. Ton grand-père va bien? 이라고 합니다. 너의 할아버지는 잘 계시니? 잘 지내시니? 비가? Je sais pas, 모르겠어. Je ne lui ai pas appelé depuis longtemps. 내가 오래전부터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리지 않았어. 라고 합니다. appeler라는 동사가 나오죠? appeler라는 동사. 누구누구에게 전화를 하다라는 뜻으로 한국말로 바꿀 때는 누구누구에게지만 얘는 직목을 취한다. 바로 뒤에 목적어 없이 직접, 아, 전치사 없이 직접 목적어가 바로 나오는 거죠. 근데 위는 아 플러스 사람이잖아요. 아 플러스 사람은 간목이죠. 간접 목적어죠. 얘는 잘못 쓰인 거죠. 이거는 레로 바꿔줘야지 맞는 거죠. A번은 틀린 거죠. 이거 아플레 동사는 여러 번 우리가 했습니다. 수능에서. 수능 특강에서. 이거는 많이 찾아내셨을 거라고 봅니다. Mais je vais lui rendre visite la semaine prochaine. 하지만 내가 다음 주에 할아버지 댁을 방문할 거야. Rendre visite à 방문하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간목으로 나간 거죠. 요거는 맞아요. 그다음 A가 Tu peux lui dire bonjour de ma part라고 합니다. 너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내 대신에 할아버님께 안부 인사를 좀 전해줄래?라고 하죠. Dire bonjour à 누구누구라고 해서 이것도 간접 목적을 취할 수 있죠. B하고 C가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그죠? 이거 앞플레 동사는 그 간목처럼 생겼지만 꼭 간목을 써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직목을 쓰는 거. 앞플레하고 이제 우리가 흐맥스에 이런 것들을 배웠죠. 기억나실 거라고 보고요.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 동사입니다. 자, 이제 27번까지 했고요. 28번 볼게요. 28번은 전치사 문제입니다. 전치사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전치사가 굉장히 많은 내용이지만 속속들이 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요. 옹생키엣 어리라고 하죠. 걱정하다라는 뜻의 표현을 보면 생키엣 때 뿌허를 씁니다. 그죠?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그래서 옹생키엣 어리 우리가 그에 대해서 걱정한다라고 했을 때 옹이 아니고요. 뿌허를 씁니다. 정답 1번입니다. 근데 2번을 보시면 Il m'a pris par la main 이라고 하죠. 이거는 prendre 사람 그 다음에 par 정관사 신체를 씁니다. 여기는 지금 라맹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라맹 대신에 이제 신체 부위를 쓰는 거예요. 그럼 누구누구를 어디 어디의 부위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은 Elle est belle dans cette robe. 그녀는 그 치마 입으니까 예쁘다 라고 했을 때쓸수 있는 전치사입니다. 이것도 맞아요. 4번, tu dois choisir entre deux choses. 너는 두개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라고 할 때, entre 쓸수 있죠. 뭐뭐 사이에 할 때. 우리가 entre A, A, B라는 구문 아실 거예요. 자꾸 뭐뭐 사이에서 쓸수 있습니다. 5번은요, je suis plus jeune qu'elle de 3 ans 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녀보다 더 어려요. 젊어요. 그런데 얼만큼 젊다는 거예요? 3살만큼이라고 할때 여기 들을 쓰죠. 어떠한 수치나 수량을 나타낼 때요. 뭐뭐만큼이라고 했을 때 비교급에서 쓸때 우리가 들을 씁니다. 특히나 또 비교급에서 여기 많이 나오는 문장이기도 한데요. 얼마 얼마만큼이라고 할때 전치사 들을 쓰죠.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입니다. 생기에테 뿌흐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게 정답이라고 해서 1번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2, 3, 4, 5번도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또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게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에 나왔던 문제 그대로는 낼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요런 다른 보기에 나왔던 그런 문장들은 출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네 하고 하는 거는 꼭 짚고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9번을 볼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A번을 보시면 Il est étudiant en droit 라고 하죠. 그는 대학생이에요. 법학과 대학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가능한 거죠. 어떤 학과를 쓸때 엉을 쓸수 있죠. en droit 라고 하는 거쓸수 있습니다. 맞고요. 네, B번을 보시면 Elle est sortie sans parapluie라고 되어 있어요. 그녀는 우산 없이 나갔다라고 되어 있죠. 과거 분사도 나왔죠. être, PP의 과거 분사가 있는 복합 과거. 이때는 과거 분사를 주어에 일치시켜줘야 되는 거죠. 주어가 여성 단수이기 때문에요. sortie가 의가 된 거죠. 그래서 우산 없이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뭐 없이라는 뜻이 있을 때 성이 그런 뜻을 쓰일 때는요. 관사 없이 쓰이죠. sans parapluie 이렇게 쓰이죠. sans un parapluie 이렇게 안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자, sortir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sortir는 복합 과거일 때 être를 쓰죠. 어디에서 나갔다라는 거 être를 쓰는데 이게 avoir을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으면 그 뜻이 조금 바뀌면서 아부와 PP의 구문이 있는 그런 복합과거를 쓸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속띠가 어디에서 나가다가 아니고 나오게 하다 꺼내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엘아 속띠 사 발리즈 그러면 여행용 가방을 트렁크를 꺼냈다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렇게 쓸 수도 있다. 아부와 흐 PP 구문으로 쓸 수도 있다. 목적어가 있을 때 그런 구문들 우리가 봤습니다. 그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속띠를 맞추지 않죠. 뒤에 목적어가 나온 경우에는. 자, C번 계속해서 볼게요. Combien des enfants avez-vous? 라고 했어요. 당신은 몇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이들, combien de? 라고 했을 때는요, 드 다음에는 관사가 생략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대가 아니라 그냥 드를 써야죠. 요런 문장. 그럼 D번, Le mai est le plus beau mois de l'année 라고 했어요. 5월은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달이다 라고 했어요. 5월이라고 할때 르 쓰지 않아요, 관사. 월은 그냥 매 이렇게 씁니다. 또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정답이 됩니다.

드리겠습니다. 1번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안 돼 있다. 이런 게 있었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9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A가 il est déjà 9h 라고 하죠. 벌써 9시야 라고 했어요. B가 oui, 맞아 라고 하면서 빈칸 듣고 chez les enfants maintenant 이라고 하죠. 지금 아이들을 재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꾸쉐, 요게 단독으로 이렇게 목적어랑 쓰이는 걸 별로 많이 안 보셨죠. 여러분들 대명사에서 항상 쓰꾸쉐만 보셔가지고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쓰꾸쉐는 자는 거, 내가 자는 거죠. 그런데 쓰가 없어지면 누군가를 재우는 거예요. 목적어가 나와서. 그래서 아이들을 재워야 될 뭐뭐이다. Nous devons partir tôt demain 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내일 일찍 떠나야만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일찍 떠나야 되니까 지금 아이들이 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자야 될 시간이다, 재워야 될 시간이다 라고 쓰인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A번 il nous faut 라고 하죠. il faut 구문에서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올 때 이 동사 원형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앞으로 누가 이렇게 간접 목적 보호의 형태로 나가서요, 얘가 주어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구문도 쓸 수 있지만 il nous faut 라는 게 있지만 여기에 보시면 밑줄 다음에 the가 나와요. 그럼 얘는 전치사 the와 함께 동반해서 쓸 수 있는 표현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il faut는 the가 아니고 바로 동사 원형 부정법이 나오는 표현이죠. 그래서 얘는 the와 어울릴 수가 없어요. 얘는 바로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A번은 틀린 거죠. 여기 the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B번을 보시면 il est l'heure 라고 나와요. 뭐뭐 할 시간이다 라고 나오죠. il est l'heure du coucher les enfants maintenant. 지금 아이들을 재워야 할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il est l'heure 요거는 쓸 수 있죠. B번은 맞아요. 그래서 il est l'heure du 동사 원형까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C번 il est important 뭐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 그 수능 특강 뒤쪽에 보면 비인칭 구문에 나오는 문장이죠. il est 형용사 to 하면서 우리가 il est important to 동사 원형 뭐뭐 to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구문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C번도 맞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만을 고르면요 B하고 C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저 이렇게 다 3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조금 문화 문제 등이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주제들도 많았고요, 문법도 속속들이 좀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는 조금 오답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살짝 제가 좀 생각을 해보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오답이 있으셨다면 꼼꼼하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17 수능특강 한국지리의 저는 이진웅입니다. 오늘 35번째 시간이고요. 16번째 주제, 지역의 의미와 북한 지역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7단원으로 들어갑니다. 7단원은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라는 단원인데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역지리 관련된 단원입니다. 사실 최근에 단원별로 출제 비중을 살펴보았을 때 7단원의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도와 함께 출제되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한국 지리는 이 문제가 어떤 단어 문제니라고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한 문항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문항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또 지도가 함께 출제되었을 때그 지도와 함께 출제된 그 문항이 과연 그 지도의 주제와 관련된 문항이냐 또는 그 지역 관련된 문항이냐 이거를 구분하는데 조금 애매모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집마다 또는 분류하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단원으로 분류시키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도와 함께 출제되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출제되면서 지역 지리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새로운 내용이 막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새로운 내용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지역 중심으로 정리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내용들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앞쪽에 문제 풀면서 나왔던 예를 들어 혁신도시 분포, 기업도시 분포는 이미 정리했지만 도청의 분포 이런 것들은 우리 정리하지 않았었죠? 도청의 분포라던가 또는 뭐 경제 자유구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뒤에서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고요. 어쨌든 지도 관련된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지도가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게 원래 수특에 백지도 학습이라고 해서 지도들이 수록이 되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도학습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보충자료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 지도를 보면서 모든 지역들을 다 외우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지도를 자주 보면서 아, 이 지역이 여기 위치하고 있구나. 아, 여기가 여기 위치하고 있구나. 그 지역들의 위치를 잘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지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지역이 어디 있고 어떠한 특징 갖고 있는지 하나씩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는 자주 보는 게 좋다. 막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공부할 때 항상 옆에 두고, 아, 문제에 요 지역 나왔구나. 아, 요 지역은 어디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함께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일단은 131페이지 지역부터 살펴보고, 뒤로 가서 북한 볼 거예요. 북한 보기 전에 지도에서 우리 북한 관련된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고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132페이지에 이미 봤습니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을 맨첫 시간에 썼기 때문에 여기도 빠르게 내용만 읽어보고 갈게요. 자, 그러면 131페이지 지역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지역. 자, 먼저 지역은 무엇이냐? 지리적 특성이 다른 곳과 구별되는 지표상의 공간 범위를 지역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기준에 의해 분류되며 구분되며 이 하나의 공간 범위는 어떤 기준에 따라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지역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한국 지리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지역성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간단해요. 울산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대표하는 공업도시, 또 대구라고 하면 최나날 평균 기온이 굉장히 높은 곳, 이런 것들, 그 지역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특성은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인문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또두 가지가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주된 내용은 여기에 위치가 어디여서 자연환경이 어떻고, 인문환경이 어떻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 나타난다.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공부해 왔던 것이고, 뒤에 있는 내용들도 거의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역성과 공간 범위는 변화하고요. 교통통신의 발달과 지역 간의 교류로 지역성은 점차 약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지역의 지역성이 고유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곳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크게 동질 지역과 기능 지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동질 지역은 특정한 지리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공간 범위를 얘기해요. 예를 들면 아래에 있는 가 지도에서 주거지역, 공업지역, 공원지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주거기능이라는 특정한 지리현상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공업기능이라는 동일한 기능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지역을 묶어버린 거예요. 이런 것을 동일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기후지역, 농업지역, 문화권 등인데,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기능지역이 권자 들어가는 곳들이 많거든요. 근데 문화권은 권자 들어가지만 동질 지역입니다. 다음 기능 지역. 기능 지역은 이미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중심지와 그 기능이 영향을 미치는 배후지가 기능적으로 결합한 공간. 그래서 우리 중심지와 배후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소매업체 할때 살펴봤던 거 기억나나요? 중심지, 배후지의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 배후지는 중심지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받는 곳. 그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중심지에 영향이 미치는 범위,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얘기했어요. 배후지라고도 얘기하고, 그 배후지 또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곧 기능지역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간단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상권, 통합권, 통근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상권이라고 하면 그 가게, 점포가 중심지가 되고 점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는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 그리고 그게 곧 기능 지역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초등학교입니다. A 초등학교의 통합권, A 초등학교라고 하는 중심지에 서비스를 공급받는 공간, 요게 기능 지역이 되는 거고, 요게 A 초등학교의 재화의 도달 범위가 되는 거죠. 반면 B 초등학교는 여기 있죠? B 초등학교로부터 교육 기능을 공급받는, 교육 서비스를 공급받는 범위, 요게 B 초등학교의 재화의 도달 범위, 배후지가 되는 거고, 요게 기능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재화의 도달 범위는 교통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잖아요. 교통이 발달하면 재화의 도달 범위도 확대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능 지역은 교통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교통의 영향, 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문제는 동질 지역과 기능 지역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많이 나오는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많이 없고요. 자, 세 번째는 점유지대입니다. 점유지대. 점유지대는 인접한 두 지역의 특성이 함께 섞여 나타나는 곳을 얘기하는데요. 문화권 그리고 방언권 등의 경계 지역에서 잘 나타납니다. 자, 여기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지역들은 방언, 쉽게 얘기하면 사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투리. 그리고 그 경계 지역에서는 두 지역의 사투리가 되게 섞여서 나타나게 되는데, 저희 EBS의 촬영 감독님 중에서도 이 강원도 출신 분이 계시거든요. 삼척. 근데 그분의 사투리는 거의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왜냐면은 두 지역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삼척과 경상도는 굉장히 교류를 활발히 하기 때문에 강원도인데도 불구하고 경상도 스타일의 사투리를 사용하십니다.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우리 충청도도 그리고 전라도도 그 지역에 방언을 가지고 있는데, 충청도 사투리를 가장 구수하게 구사하시는 분이 누군가? 방송에서 구사하시는 분을 살펴봤더니 우리 백 대표님이 아니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한창 그 흑백 요리사 할때이 눈을 이렇게 검은 봉지로 가려놓았던 것을 제가 사진으로 찍어 놓았습니다. 다음. 전라도 사투리를, 아, 방송에서 잘 쓰시는 분이 누가 있을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은 흘렀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응답하라 시리즈에 우리 성동일 아저씨 전라도 사투리 엄청나게 많이 쓰십니다. 근데 우리 충청도 사투리, 충청도 방언에 어마어마한 마법의 단어가 있는 거 아세요? 마법의 단어. 모여입니다. 모여. 모여. 자, 모든 일에 다 모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의 마법의 단어. 화났을 때, 모여! 놀았을 때, 모여! 어? 짜증날 때, 모여! 무서울 때, 뭐여! 황당할 때, 모여! 슬플 때, 모여! 이렇게 되는 걸다 모여요. 다 모여. 모여로 다 통합니다. 다 통해요. 그런데, 전라도에도 이런 마법의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거시기, 거시기, 거시기, 거시기. 그래서, 사랑해, 거시기요. 죽을래, 거시기할래? 사랑해도 거시기였는데, 죽을래도 거시기할래예요. 거시기할래? 밥 먹었니? 거시기했냐? 앉았니? 거시기 안 하냐? 널 죽도록 미워해. 오메 거시기여 이렇게 하면 미워하는 거고, 널 죽도록 사랑해 오메 거시기여 이러면 죽도록 사랑해요. 참 독특하죠.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심한 욕도 거시기를 거시기 볼랑께, 이게 가장 심한 욕이래요. 공부 열심히 해야 산다, 거시기여야 한다. 항상 어른들이 명절 때마다 하는 말씀이시죠. 거시기여야 한다. 이게 전라도의 마법의 단어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거지, 충청도에서 이렇게 쓸거 아니에요. 충청도에서 모여, 모여, 모여, 모여, 모여, 모여, 모여, 모여 쓸거 아니에요? 전라도에서는 거시기여, 거시기여라, 거시기여라 할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거시기여, 거시기여, 거시기여 하다가 경계선을 딱 넘어가면은 거시기, 거시기, 거시기, 모여, 모여, 모여, 모여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거시기, 거시기, 거시기, 거시기, 거시기여, 거시기여, 거시기여, 모여, 모여, 모여 이렇게 되는 얘기예요. 요 경계 지역에서는 두 지역의 사투리가 섞여서 나타나는 범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점유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능 지역에서도 점유 지역에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지난번에 봤던 두총쿠 기억나시죠? 두총쿠. 자, 이 두총쿠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범위, 바꿔 얘기하면 두총쿠의 재화의 도달 범위가 곧 기능 지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사는 사람은 여기 이용하겠지? 여기 사는 사람도 여기 이용할 거예요. 여기 사는 사람은 여기 이용하고, 여기 사는 사람은 여기 이용할 겁니다. 여기 사는 사람은요, 여기 이용할 수도 있고, 여기 이용할 수도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이용할 수도 있고, 여기 이용할 수도 있겠지.

여기는 두 중심지의 영향을 모두 받는 곳이에요. 방언권은 똑같은 방언을 사용하는 공간 범위이기 때문에 동질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촌쿠의 재화의 도달 범위는 기능 지역이에요. 그런데 동질 지역에서도 모여 모여 모여 모여 모여 모여 모여 모여 아 잘못했네 모여 모여 모여 모여 모여 거시기여 모여 모여 이렇게 되는 거고 동질 지역에서도 점의 지역 나타나고 기능 지역에서도 점의 지역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둘다 나타나요. 그래서 점의 지역은 두 지역의 특성이 함께 섞여 나타나는데 동질 지역과 기능 지역에서 모두 나타납니다. 모두. 그래서 A와 B 성격이 혼재하는 지역, 여기를 점유지대라고 얘기하고, 지난번에 도시 내부 구조할 때 중간 지역이 점유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도심과 외곽 지역의 특성이 혼재하는 곳, 다양한 기능이 섞여 있는 곳, 그런 곳을 점유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밑에 131페이지에 탐구 활동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와는 뒤로 넘어가서 우리나라의 지역 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지역 구분은 주로 고개나 산줄기, 대하천 등의 자연적 요소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전통적 지역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른쪽과 왼쪽을 같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는 132페이지 보조단에 있는 우리나라의 행정구역만 살펴봤었죠. 이번에는 전통적 지역 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전통적 지역 구분은 주로 고개, 산줄기, 대하천 등의 지형과 시설물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함경도와 강원도 사이에 위치한 천령관을 기준으로 천령관의 북쪽, 천령관의 서쪽, 천령관의 동쪽, 관북, 관서, 관동 지방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천령관이 여기 있습니다. 험준한 산지 사이에 있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천령관의 북쪽, 천령관의 서쪽, 천령관의 동쪽이라고 해서 관북, 관서, 관동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동 별곡 국어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 관동이 바로 여기입니다. 강원도. 다음. 조선시대 왕도인 한양을 둘러싸고 있는 곳. 한양을 둘러싸고 있는 곳을 경기지방. 다음. 한양의 서쪽 바다 건너에 위치한다. 바다 건너 위치한다. 그래서 해서지방이라고 부릅니다. 해서 오늘날의 황해도 일대. 관동지방은 영서와 영동으로 나뉘는데, 영소, 영해 서쪽. 영의 동쪽, 이 영이 고개입니다. 대관령에 의해서 구분됩니다. 저게 고개령자예요. 대관령이라고 하는 고개의 서쪽과 동쪽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 경상도 일대를 일컫는 영남지방은 조령, 즉 문경세제 남쪽을 얘기합니다. 문경세제 남쪽, 그래서 조령 남쪽, 문경세제 여기 있죠. 조령의 남쪽입니다. 영남지방은 소백산맥과 섬진강을 경계로 여기 소백산맥이 이렇게 있고요. 소백산맥이 이렇게 있고 여기로 또 섬진강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여기를 경계로 호남지방과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영남지방과 호남지방의 경계에는 소백산맥과 섬진강이에요. 다음 호남지방은 호의 남쪽인데 그 호가 호강. 다시 얘기해서 금강의 남쪽. 여기 금강 있죠. 금강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또는 김제에 있는 벽골제의 남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호강 상류의 서쪽. 그러니까 금강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호강의 남쪽이 호남지방, 호강의 서쪽이 호서지방이 되는 거죠. 대략적으로 호서지방은 충청도 일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경계. 관서와 관북지방의 경계는 여기 있는 낭림산맥입니다. 낭림산맥. 다음, 영서와 영동지방의 경계는 여기 있는 대관령을 비롯한 고개. 그리고 영남과 영서, 다시요. 영남과 호남 아까 얘기했었지? 소백산맥과 섬진강. 그리고 충청권과 영남권의 경계는 역시 소백산맥이고요. 조령에 의해서 영남지방과 호서지방이 연결됩니다. 경북에서 충북으로 연결되는 고개가 바로 조령이거든요. 이런 내용들 잘 봐주시고 지역 간의 경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경계. 자, 다시 본문으로 아래로 내려가면은 대지역 구분과 행정 기준에 따른 지역 구분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었고 광역권, 권역까지 정리해 봤었죠. 이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역 관련된 내용

되는데, 북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을 만한 내용 정도만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지역들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 정도밖에 안 나와요. 엄청나게 다양한 지역들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요한 지역들 위주로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일단 요 지도에서 북한의 주요 지역의 위치와 특성 좀 정리해 보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가서 132페이지에 북한의 지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볼게요. 1번부터. 먼저, 여기 일단 백두산이거든요? 백두산에서 또또또또또또또또또 옵니다. 또또또또. 여기는 청진. 아, 다시요. 나선입니다. 나선. 나선. 그래서 좀 이따 나올 건데요. 북한의 최초의 경제특구이자 유엔의 지원을 받은 경제특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요렇게 경계선 있거든요. 여기는 중국이에요. 여기는 러시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경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극북지역입니다. 유원진. 여기는 중국과만 경계를 맞대고 있는데, 나선은 러시아와도 경계를 맞대고 있습니다. 여기 러시아와의 경계선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여러 가지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개방한 지역이에요. 경제특구인데,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면서 유엔의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여기가 백두산이 되죠. 백두산은 또좀 이따 나올 거기 때문에 좀 이따 다시 볼게요. 그래서 한반도에 뿔이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 뿔이 백두산이고요. 왼쪽에 뿔이 중강진이라는 곳입니다. 중강진. 여기는 한반도 전체에서 연교차가 가장 큰 곳입니다. 연교차 최대. 위에다 적어볼게요. 연교차가 아주 큰 곳입니다. 다음, 중강진에서 또또또또또또또또또 오면은 여기는 청진이라는 곳이고요. 청진. 청진은 소우지이면서 안개가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근처에 한류가 흐르거든요. 한류에 의해서 공기가 냉각이 돼서 안개 많이 발생하고, 공기가 상승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가 별로 내리지 않는 소우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동해안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고위도지만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고 최하나 평균 기온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위도지만. 다음 5번은 개마고원입니다. 한반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용암대지로 거의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6번은 신의주예요. 신의주. 여기는 예전에 홍콩을 본따서 만든 신의주 경제, 다시요. 신의주 특별행정구가 있던 곳인데, 현재는 국제 자유지대라는 걸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의선 철도의 종착역이 있는 곳이죠. 다음, 7번은 평양입니다. 북한의 정치, 경제, 행정의 중심지가 되죠. 평양. 다음, 9번은 남포라는 곳이고요. 남포. 평양의 외항이라고 얘기해요. 평양으로 가려면 남포를 지나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큰 조차를 극복하기 위한 서해 관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해 관문. 관문 나오면 남포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평양에서 또또또또또또 오면은 이쪽에 꺾여 있는 데쯤에 원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산. 원산은 연강 수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북한 내에서 많이 나오죠. 북한의 대표적인 다우지. 원산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장전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원산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저위도의 동해안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최한월 평균 기온이 꽤나 높은 지역으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다음 10번은 금강산이에요. 여기 대동강이거든요. 대동강하고. 대동강하고에서 또또또또 오면은 이쪽에 있습니다. 금강산. 금강산은 대표적인 돌산이죠. 화강암이 기반암인. 그 다음에 11번은 개성입니다. 개성. 개성이고, 예전에 개성 공업지구가 개방되어 있던 곳인데, 현재는 중단되었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 유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 선주교 같은 곳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출제가 되는 거죠. 북한의 주요 지역들. 물론 이런 지역들 말고 기후에서 뭐 구성이나 희천,
뭐 장진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겠죠.

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기후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곳들이라 이런 정도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32페이지에 북한의 자연환경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북한의 지형은 일단 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은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들이 짙게 칠해져 있는데요. 해발고도가 2000m 이상이 되는 산지도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죠. 그래서 백두산이 최고봉입니다. 2744m. 그 외에도 관모봉도 있고 낭림산도 있고 해발고도가 2000m 넘는 높은 산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북동쪽은 산지 비중 높고 남서쪽은 상대적으로 평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북동쪽은 산지의 비중이 높아, 남서쪽은 평지의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다양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북동쪽은 산지 비중 높아서 밭의 비율이 높습니다. 반면 남서쪽은 상대적으로 평지 비율 높아서 논의 비율이 높습니다. 다음 북동쪽은 산지 비율 높아서 상대적으로 수력 발전에 유리한데요. 남서쪽은 평지의 비율 높아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화력 발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당연히 인구 밀도는 이쪽이 낮고요. 인구 밀도는 이쪽이 높게 나타나죠. 그래서 북동쪽은 산지, 남서쪽은 평지라는 이큰 틀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산맥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 둬야 될 산맥이 낭림산맥, 마천령산맥, 함경산맥이죠. 왜요? 요 산맥들은 어떤 산맥? 얘네들은 1차 산맥입니다. 1차 산맥. 자, 셋다 1차 산맥이랑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다 1차 산맥이긴 한데, 낭림과 마천령은 한국 방향 산맥이에요. 한국 방향. 그런데 함경산맥은 랴오둥 방향 산맥이죠.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맥들 세 개가 있다. 1차 산맥들. 함경은 랴오둥 방향 산맥. 그리고 낭림산맥에서 여러 산맥들이 또 이렇게 뻗어나와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사이에 저규령 산맥과 외왕산맥 사이에 청천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산맥과 산맥 사이에 하천 발달한다 얘기했었죠. 대동강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해서 남포쪽으로 빠져나가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산맥이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 하천들도 이렇게 발달합니다. 자, 일단 계속 이어서 볼게요. 북동부 지역에 백두산을 비롯한 높고 험준한 산지와 개마고원 분포하는데, 백두산은 2744m로 한반도 최고봉입니다. 한반도에서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곳이고요. 정상에는 천지가 있는데, 천지는 무슨 호? 칼데라호죠. 자, 제가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지역 중심으로 정리한다 그랬죠? 거의 다 앞에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일단 개마고원 요 일대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면적이 넓은 용암대지입니다. 넓은 개마고원이 펼쳐져 있고 그 일부 지역에 백두산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하천과 평야, 압록강, 대동강 등의 큰 하천은 대부분 황해로 유입이 되는데, 자, 백두산 기준으로 요렇게 압록강이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백두산 기준으로 동쪽으로 두만강이 요렇게 흘러가게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청천강, 그리고 대동강, 요네 하천이 가장 중요한 하천입니다. 그 중에서 압록강은 유래의 길이가 가장 길고요. 특히나 압록강의 하구에 뭐가 있죠? 여기에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낙동강과 압록강 하구에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큰 하천들은 대부분 황해로 유입이 되는데 왜 동고서제 경동지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동해 쪽으로 흐르는 하천은 두만강을 제외하면은 다들 유로가 짧고 경사가 급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쪽 해안선을 따라서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낮은 해안 평야가 나타나죠. 해안 평야. 그리고 이 해안 평야 지역에 낮은 청진 함흥, 원산, 많은 해안 도시들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인구는 전체적으로 남서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지만 요 해안 평야 지역들도 특히나 일제강점기에 공업도시로 빠르게 성장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해안 평야에 도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북한의 기후 볼게요. 남한

해보다 위도가 높고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아.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기온의 온도차가 큰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죠. 특히 남한이랑 똑같아요. 지형과 바다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이 비슷한 이도의 서해안 지역보다 겨울철에 따뜻하다. 대표적인 게 청진과 원산입니다. 청진과 원산. 다음 강수입니다. 전반적으로 연강 수량은 남한보다 적은 편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사실 북한의 다우지라는 곳들은 남한으로 따지면 그렇게 연강 수량이 많은 곳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북한은 남한보다 연강 수량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연강 수량이 많은 지역을 다우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우지는 대표적으로 여기죠. 강원도 해안 지역. 원산과 장전, 장전이 한 요쯤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산과 장전, 강원도 해안 지역. 그리고 여기. 청천강 중상류 지역. 여기는 거의 희천이 출제됩니다. 희천. 여기가 그나마 북한에서는 연강 수량이 많은 지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호지는 여기죠. 대동강 하류 지역. 여기는 왜 이렇게 강수량이 적냐? 여기는 저평한 지형 때문에 상승 기류가 발달하기가 어렵죠. 반면 여기는 한반도에서 가장 연강 수량이 적은 지역이라고 얘기했어요. 시험에는 청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관북지방. 여기 적어볼게요. 얘는 한반도 전체의 최소호지입니다. 한반도 전체 최소호지. 그래서 청진은 고위도에서 흘러내려오는 한류의 영향을 받아 주변 공기가 안정되죠. 차가워지니까 밀도가 커져. 그래서 올라가지 않고 아래쪽에 쫙 깔리면서 안정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승 기류가 잘 발달하지 못해서 강수량이 적은 편이고, 요일 때는 내륙이기도 하고 고원 지역이라 이미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비를 뿌린 바람이 건조해진 상태로 도착하기 때문에 연강 수량이 적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강 아까 얘기했었죠? 한반도에서 연교차 가장 큰 곳이에요. 그래서 기후에서도 이런 지역들 많이 나오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그러면 탐구 활동 같이 살펴볼게요. 자, 북한의 지역별 기후 특성인데요. 세로축에는 기온의 연교차, 가로축에는 최한월 평균 기온, 그리고 연강 수량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기온의 연교차 가장 크면서 최한월 평균 기온 가장 낮은 데가 갑니다. 어디일까요? 기온 연교차 가장 크고 최한월 평균 기온 가장 낮은 데. 중강이 되겠죠? 가가 되는 겁니다. 밑에 설명 읽어보지 말고 이 그래프랑 지역을 한번 연결시켜 보자는 얘기예요. 다음, 나다라 중에서 최한월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데, 여기. 근데 얘는 네 지역 중에서 연강 수량도 가장 많네요. 원의 크기가 가장 크니까. 어디예요? 원산이 되겠죠. 자, 남아있는 것은 평양과 청진인데요. 자, 둘 다 연강 수량이 적은 소우지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다가 연강 수량이 더 적죠. 그래서 소우지에 해당하는 청진이고, 그리고 평양이 나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자, 나가 평양이고요. 다가 청진입니다. 청진은 평양보다 고위도인데도 불구하고 평양보다 기온의 온도차가 작아요. 그쵸? 왜냐하면 평양은 저위도긴 하지만 내륙 지역입니다. 하지만 청진은 동해안에 위치해서 기온 연교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거예요. 그리고 청진은 평양보다 위도가 훨씬 높아요. 훨씬 높은데 최한월 평균 기온도 청진이 평양보다 높죠. 그래서 청진이 기온으로 나오면 조금 까다롭습니다. 청진은 고위도인데도 불구하고 평양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고 기온 연교차가 작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나오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북한의 인문 환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자연환경과 주민생활. 자, 농업. 산지가 많고 기후가 한량하여 논농사보다 밭농사의 비율이 높다. 남한보다 경지 면적이 넓어요. 일단 절대적인 면적부터 북한이 넓긴 한데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남한이 경지 면적이 넓긴 했어. 그런데 남한에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농경지가 많이 공장이나 건물들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북한이 남한보다

경지 면적이 넓어요. 그러나 경사지가 많고 작물의 생장 가능 기간이 짧아요. 왜 생장 가능 기간이 짧냐? 기온이 낮아. 기온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기간이 짧단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 생산성이 낮다. 이 토지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물론 경사지가 많고 작물의 생장 가능 기간이 짧은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계화 수준이 낮은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밭농사의 비율이 높으니까 밭작물을 이용한 음식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옥은 겨울이 축곡인 관북지방에서 전자형 그리고 정주간이 발달한다. 이것도 다 했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래 나와 있는 그래프예요. 일단 경지 면적 방금 얘기했었지? 남한보다 북한이 더 넓습니다. 경지 면적 자체가. 그런데 남한은 상대적으로 논의 비율이 높죠. 북한보다. 물론 남한도 논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식생활이 변화하면서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식생활이 변화하면서 벼의 재배 면적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나 과수 같은 거 많이 재배하면서 상대적으로 밭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하지만 북한보다 논의 비율이 높아요. 북한은 상대적으로 밭의 비율이 높은 거죠. 밭의 비율이 거의 70%가 넘어갑니다. 75%에 육박해요. 다음, 식량 작물의 생산량도 남한보다 북한이 많아요. 그쵸? 남한보다 북한이 많다. 그런데 주의할 게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남한은 쌀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요. 쌀. 사실 다른 것들은 생산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북한은 남한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옥수수의 생산 비율이 높아요. 그쵸? 남한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옥수수의 생산 비율이 높아. 그러나 북한 또한 1등은 쌀입니다. 북한 또한 1등은 쌀이다. 그래서 남북한 모두 쌀이 1등인데 상대적으로 남한이 훨씬 더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북한은 남한보다 옥수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그 외, 맹류, 두류, 서류 모두 다 북한이 생산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됐죠? 이것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자원으로 가볼게요. 자원이 풍부합니다. 남한보다 훨씬 더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석회석, 무연탄, 철광석, 텅스텐, 마그네사이트 등의 지하자원이 풍부하고요. 특히나 상대적으로 석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해 볼게요. 석탄의 자급률이 남한보다 높아요. 특히 무연탄뿐만 아니라 갈탄도 매장되어 있죠. 다음 에너지 소비 구조. 이게 또 많이 나옵니다. 석탄이 에너지 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높고 험준한 산지가 발달해 있어 수력 발전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단 발전 설비의 분포부터 좀 볼게요.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쪽, 북동쪽은 상대적으로 수력 발전의 비율이 높습니다. 반면 남서쪽은 상대적으로 화력 발전의 비율이 높죠. 얘기했듯이 북동쪽은 산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수력 발전에 유리해서 수력 발전소가 많고요. 남서쪽은 평지 비율 높기 때문에 인구와 도시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연적인 입지작이 작은 화력발전소가 남서쪽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북한의 수력발전소는 1920년대 말부터 압록강의 지류인 장진강, 부전강 등에 건설되었으며 화력발전소는 전력 소비가 많은 평양과 그 주변에 건설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한과 북한은 1차 에너지 공급 구조와 전력 생산 구조가 이렇게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데, 자, 남한은 우리 공부했습니다. 유타나, 1,000원 줄게. 새로 나온, 기타네요. 새로 나온 물사와, 기억나시죠? 유탄 1,000원 신수. 북한은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석탄. 남한보다 상대적으로 자급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수력입니다. 남한은 수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하지만 북한은 수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 일단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수력발전소가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북한은 경제사정

이 남한보다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런 석유나 천연가스를 수입해 와야 되거든요. 돈이 많이 드는 거야. 하지만 수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이용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거의 들지 않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력 발전, 화력 발전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경제 수준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석탄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시요. 아, 그죠. 그리고 수력이 두 번째다. 그래서 석탄이 에너지 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아까 얘기했었죠. 석탄이 1등입니다. 그리고 수력이 2등. 그리고 남한에서는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쓰지만 북한은 없어요. 북한은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쓰지 않는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상업 자체가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더잘 발달했기 때문에 총 에너지 공급량도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많죠. 다음, 발전량도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발전에서 화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죠. 그래서 화원수였습니다. 화원수. 화원수 순이었죠. 화원수. 그러나 북한은 수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 그래서 수력 화력입니다. 수력하며 화력. 요때 기준으로. 자, 그런데 이러면 또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얘는 지금 1차 에너지 공급 구조거든요. 여기서 석탄은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발전에도 쓰고, 가정용도 쓰고, 공장에서도 쓰고, 뭐 등등등등인 겁니다. 얘는 발전만 고려한 거예요. 발전만.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고려했을 때는 석탄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근데 발전만.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율만 고려했을 때는 수력이 화력보다 높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소비에서는 석탄 중심이고, 그리고 발전에서는 수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 없다. 이런 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과 에너지 관련된 내용들은 이 통계 자료들이 많이 출제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뒤로 갑시다. 인구. 북한의 총인구는 23년 기준에 2,578명으로, 8만 명으로 남한보다 인구가 적고요. 인구 밀도도 낮습니다. 왜냐면 면적 자체가 북한이 더 넓은데 인구는 적으니까 인구 밀도는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경제난의 영향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인구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높아지면은 출생률이 낮아진다. 가치관이 변화하고 양육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우리 지난번에 인구할 때 얘기했었죠. 근데 북한은 선진국도 아니고 경제가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치관이 변화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이런 선진국형의 원인이 문제가 아니라 얘는 경제난 때문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이를 잘 낳지 않는 거죠. 그래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점차 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한이 유소년층 인구 비율 낮고 노년층 인구 비율 높습니다. 그래서 보조단에 나와 있죠.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면, 물론 북한도 예전보다는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아지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진 것은 맞으나, 그래도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보았을 때, 여전히 남한이 노년층의 인구 비율 높고, 북한이 상대적으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이런 문제 때문에 북한 또한 최근에 아이를 좀 낳아라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다음, 인구는 서부 평야 지역에 상대적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평야가 넓고요. 그리고 기후가 온화하면서 풍부한 용수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평야 지역에 인구의 40% 이상이 집중되게 됩니다. 반면 북동부의 내륙 지역은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높고 험준하기 때문에 인간이 거주하기에는 불리해요. 그래서 인구가 희박합니다. 당연히 인구가 서부 평야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도시 또한 서부 지역의 평야 지역,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동해 해안 평야 지역에 집중해서 분포하고 있겠죠? 그래서 관서 지방의 평양은 인구 300만 명이 넘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중심지입니다. 흔히들 북한의 수도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북한은 같은 나라예요. 사실은 우리의 영토가 한반도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

영토가 한반도 전체인데 북한이 강제로 점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 수도가 두 개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평양은 북한에선 수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수도는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서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중심지라고 부릅니다. 반면 남포, 아까 얘기했었지, 평양의 외항입니다. 물건도 남포지나 평양으로 가고 사람들도 배로 들어오면은 남포지나 평양으로 가는 거예요. 외항 또는 관문도시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서해 관문이 건설되었다. 관문. 남포하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서해 관문. 이건 뭐야? 큰 조차를 극복하기 위한 특수 항만 시설입니다. 다음, 신해주 철도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현재는 운행되고 있진 않지만 신해주 경의선 철도의 종착역이죠. 원산은 경원선 철도의 종착역입니다. 그래서 동해안을 따라 청진, 원산 등의 항구 도시가 일제 강점기부터 공업 도시로 성장을 합니다. 일본에서부터 거리가 가까웠고요. 대륙 진출의 발판으로 한반도를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대륙으로 진출하기에 유리한 곳에 공장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얘기했듯이 원산은 경원선 철도의 종착역입니다. 경원선. 자, 다음 아래로 갑시다. 북한의 산업과 교통. 자, 북한은 중공업 우선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군수공업, 쉽게 얘기하면 무기 만드는 공업이 발달해서 기계금속, 화학 등의 공업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실제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은 부족해요. 왜? 경공업 발달이 미약하기 때문에. 주요 공업 지역은 평양과 남포 공업 지역인데요. 상대적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관북해안 지역은 얘기했듯이 일제 강점기부터 풍부한 지하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공업 지역입니다. 다음, 교통, 철도. 철도 중심의 교통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통로의 총연장. 교통로의 길이는 철도보다 도로가 좀더 길긴 해요. 하지만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철도 중심의 교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객 수송의 60%, 화물 수송의 90%를 누가? 철도가 담당하고 있어요. 철도 중심의 교통 체계. 도로 하천 및 해상 수송은 철도 수송의 연계를 위한 보조적인 역할일 뿐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여객과 화물에서 분담하는 비율도 높지 않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북한의 개방정책과 통일국토의 미래. 글씨가 조금 작아서 크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개방지역이 네 군데가 나와요. 신의주, 개성, 나선, 금강산 관광지구. 근데 잘된 곳이 좀 별로 없습니다. 일단 신의주 특별행정구. 얘는 유일한 특별행정구입니다. 그리고 홍콩을 본받아서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홍콩을 참고하였다. 요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특구로 지정되었으나 중국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신의주와 인접한 압록강 하구의 황금평과 위화도, 우리 위화도 회군으로 유명한 중국과 함께 개발하기로 하였는데 잘안 되고 있습니다. 신의주 위치. 다음, 개성입니다.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남한의 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남한 기업이 부지 개발과 이용을 맡고 북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합작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당연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진출해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 진출해 있었던 기업들은 주로 노동 집약적 경공업 업체들이 많았어요. 경공업. 이렇게. 그러나 2016년에 큰일이 있었죠. 그래서 북한에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어.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면서 개성에 있었던 많은 기업들이 빠져나왔고 그로 인해 현재는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어쨌든 유일하게 공업지구로 개방된 곳이 개성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고려시대 때 역사 유적도 남아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나선입니다. 위치는 여기예요. 자, 우리 아까 지도에서도 봤듯이 여기 중국과
러시아와의 접경 지역이에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경제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 지역에 건설되었죠. 읽어보면, 중국, 러시아와 인접한 나선 경제특구는 유엔 개발 계획의 지원을 받아, 유엔의 지원을 받았다. 1991년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되었다. 북한은 이 지역을 수출 가공 및 금융 기반을 갖춘 동북아시아의 거점으로 개발하고자 하였지만, 제도적인 미비와 사회 기반 시설의 부족 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얘도 실패하였죠. 다음, 금강산 관광지구는 유일한 관광지구입니다. 금강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남한과 일본 등의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되게 아주 화제였었고요. 선생님들 북한에 많이 보내줬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잘 보고 북한에 대해서 잘 공부한 남의 학생들에게 가르쳐달라. 그래서 북한으로 많이 보냈었는데 그때는 제가 또 연차가 어려가지고 가지 못했었는데 그때 갔다 왔었어야 되는데 중단됐죠. 어쨌든 남북회담 및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화합과 협력의 장으로 활용되었으나 2008년에 관광객이 해변을 거닐다가 피격당하는, 쉽게 얘기해 총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전면 중단되었고요. 2026년인 지금까지도 다시 개방되지 못했습니다.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방 지역이 네 군데가 있으나 잘 되지는 못했다. 네 군데 위치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로 가죠. 남북 교류. 초기에는 단순 상품 교역 위주였으나 이후에는 위탁 가공 교역, 대북 직접 투자 등의 형태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동무 및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일국토의 미래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해서 16번째 주제까지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이제 두개 주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끝이 보이네요. 자, 다음 시간 오늘 공부했던 내용 바탕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미리 풀어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공부했던 내용도 꼼꼼하게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기선제압 OX 나와라!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꼼꼼하게 수능특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꼼수체크 인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번 시간도 또 힘차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서양 철학 들어간 다음부터, 물론 이제 동양 철학 공부할 때도 그렇긴 했지만, 굉장히 이제 호흡이 가쁘고, 지금 내용 요소도 많고, 친구들이 이렇게 쉽게 이야기는 좀 난해하다라고 생각할 법한 묵직한 사상들이 막 지금 쌓여서 오고 있기 때문에, 목 맥혀요! 막 이런 친구들이 있지, 얘들아, 있어. 선생님이 압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지금 멋지게 잘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적인 윤리관, 진리관 공부했었고요. 또 그것을 비판하면서 보편타당한, 그렇지, 옳음이 존재한다, 보편타당한 진리가 존재한다라고 했던 소크라테스의 묵직한 목소리까지 살펴봤습니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그 소크라테스가 수립한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이성을 중시하는 그러한 사상의 흐름들이 연이어서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공부했었고요. 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덕이 있어야 한다, 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역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진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할 때 덕에 대해서 계속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눠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열심히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서 또 덕을 실현하고 또더 멋진 삶을 살아가는데 더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마저 살펴보고요. 또 열심히 공부했었던 내용, 문제풀이 한번 기본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쭉 공부했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공부했는데 끝난 게 아니었지. 이제 마지막 후반전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별히 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남아 있어서 이번 시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전의 선배들과는 좀 다른 생각을 했어. 자, 이전의 선배, 뭐 소크라테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계승한 플라톤 같은 경우는요. 알면 반드시 행할 수밖에 없다. 알면 반드시 덕행으로, 실천으로, 실행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했죠. 얘들아, 특별히 우리가 소크라테스 공부할 때 뭐라고 공부했어? 알면 반드시 행하게 된다. 그렇지, 지행합일설이라고까지 공부했고요. 이런 소크라테스의 지행합일설은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이 고스란히 계승한다라고 공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알면 반드시 그것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선을 알면, 선을 제대로 알면 반드시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지, 소크라테스랑 플라톤은 보았다는 거야. 쌤, 만약에 제가 선을 아는데도 빤히 악행을 저지르는 건 뭐예요? 그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뭐라고 생각할까? 아, 그거는 선을 진짜로 제대로 아는 게 아니어서 그래. 선을 진짜 제대로 알면 반드시 그 선을 실천할 수밖에 없어. 그게 인간이야 라고 봤다는 거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소크라테스와는 다르게 안다고 해서 반드시 실천으로, 덕스러운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비판했다는 거죠. 자, 정리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부분이 자주 갑과을로 매칭돼서 또 출제가 되거든요. 천천히 보자. 소크라테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알면 반드시 실천할 수밖에 없다. 아는 것은, 그렇지,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 그게 인간이다. 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 100%다 무지 때문이야. 그치? 몰라서 그런 거야. 선이 무엇인지 몰라서 악행을 저지른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잘 봐봐.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안다 하더라도 무엇이 있어야 돼? 그렇지. 실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자,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는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고요. 그것을 행함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 의지가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는 것 플러스 실천 의지가 함께 결합될 때 비로소 아, 이것이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본 거구나. 그러니까 잘 봐봐. 누군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인간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대답했다는 거야? 아,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요? 아, 알지 못해서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무지 때문에도 악행이 생깁니다. 뭐 이걸 부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랑 뭐가 달라? 소크라테스는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100%다 올, 다100%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라고 보았던 것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지 때문에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떨 때가 있어?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을 때. 그렇지, 실천 의지가. 이 실천 의지가 부족한 경우에도, 실천 의지가 나약한 경우에도, 아, 인간은 악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라고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모든 악행의 원인이 무지 때문만은 아닙니다라고 보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오늘날 아는 것도 물론 그가 중시했지만, 암과 더불어서 무엇의 중요성, 좋아요, 의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라고 해서 주지주의 플러스 주의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보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실천 의지가 부족한 사람, 실천 의지가 나약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거 자제력이 없는 거다라고도 표현했어요. 이걸 자제력 없음이라고 하는 워딩으로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따라서 그는 자제력이 없는 사람, 즉 실천 의지가 없는 혹은 약한 사람은 아무리 알더라도 아는 것과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고 본 거야. 따라서 얘들아 잘 봐봐. 좋음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지혜라고 하는 그 덕을 갖춘 사람은 아니라고 보았다는 거야.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얘들아 잘 봐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지덕복합일설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어? 지식이 곧 덕이고 덕이고 지식이다라고 얘기하잖아. 그 소크라테스는 지식을 갖추고 있어? 그런 사람은 덕을 갖춘 거야. 왜? 지식이 덕이고 덕이 지식이니까.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거 아닙니다. 아무리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으로 행함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없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그 덕을 갖췄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미 덕행, 즉 덕스러운 실천, 실행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에 힘을 갖추어야 합니까? 그렇지, 실천 의지의 힘을 길러야 한다라고 보았죠. 따라서 천천히 보자. 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의지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걸 강조했기 때문에 반복적인 실천, 그것을 통해서 습관화하는 것, 반복적인 실천과 습관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기억나지,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품성적인 덕을 공부하면서 품성적인 덕은 어때? 중용을 반복적으로 실천하고 습관화할 때 형성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런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선에 대한 무지, 결국 봐봐. 무엇이 선한지 모르는 것. 자, 이 무지. 이 무지 자체는 악행의 원인이 될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지. 악행의 원인 자체는 될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 선에 대한 무지가 악행의 원인이 될수 있다. 요 정도의 워딩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공통적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선에 대한 무지가 악행의 유일한 원인이다. 라고 해버리면, 이건 소크라테스는 네. 라고 대답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야. 실천 의지가 부족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 라고 하면서, 네. 아니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할 법한 진술로 바뀐다는 것도 구별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여러 내용을 살펴봤기 때문에 관련된 중요한 자료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론입니다. 행복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선 중에서 최고의 선이다.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행복은 최고의 선, 최고 선이었습니다. 따라서 행복은 궁극적이고 스스로 만족하는, 즉 상위의 목적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 자족적이며 모든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수 있다. 무엇이 행복인지 알려면 인간의 기능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은 정신의 이성적 활동 능력이다. 인간의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은 바로 이성적 활동을 잘 수행하는 것이다. 어떤 활동이 잘 수행되는 것은 그에 알맞은 덕을 가지고 수행될 때이다. 따라서 너무 중요했지, 행복이란. 그래서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덕에 따른 정신의 활동이라고 할수 있다. 너무 중요한 문장이 소개가 됐네요. 행복의 덕에 따르는 활동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최고의 덕을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지성이 최고이고, 지성이 상대하는 대상 또한 알매 대상들 중에 최고이기 때문에 인간의 고유한 덕에 따르는 최고의 활동은 곧 무슨 활동이야? 관조적인 활동이다. 관조적인 활동은 무엇이었어? 신, 자연, 진리에 대한 관조, 즉 철학적인 지혜였잖아. 철학적인 지혜가 최고의 덕이고, 그것에 따를 때 최고의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합니다. 자, 덕론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메인 개념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두 종류로 구분했죠. 하나는 지성적인 덕이고요. 하나는 좋아요. 품성적인 덕이었습니다. 지성적인 덕은요,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죠. 품성적인 덕은요, 그렇죠. 습관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용기, 절제, 온화와 같은 이런 품성적인 덕은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그냥 생기는 건 아니다 라고 보았어요. 본성으로 생기는 거라면 본성과 다르게 습관을 들일 수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돌은 본성적으로 아래로 움직이게 되었기 때문에 위로 움직이도록 습관을 들일 수는 없을 거예요. 따라서 품성적인 덕은 본성으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본성에 반해서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품성적인 덕을 본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습관을 통해서 완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런 부분도 왜 밑줄 쳤냐면 최근에는 이런 원전 자료에서도 선지가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 정리가 필요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품성적인 덕은 감정과 행동이 관계하고 이 감정과 행동 속에는 과도와 부족 및 중용이 있다. 예를 들어서 두려움과 대담함, 분노나 연민,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일을 너무 많이 혹은 너무 적게 할수 있는데 양쪽 모두 다 잘하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죠. 반면에 이것들을 마땅한 때에, 마땅한 일에 대해서, 마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목적을 위해, 그리고 마땅한 방식으로 느끼는 것이 중용이자 최선이고 이것이 덕의 특징이다. 마땅함과 적절함이 중용의 상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현대의 덕윤리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 내용 자체가 윤사 수능에서 뭐 중요하게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생윤과 연결해서는 여러분 잘 정리해 두셔야 하고요. 또 내신 시험에서는 종종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보겠습니다. 오늘날 덕윤리 사상가들도 행위자의 품성과 덕을 중시하면서 공동체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동체적인 삶을 중시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날 덕윤리 사상
사상가로 알려져 있는 현대의 더 윤리 사상가가 맥킨타이어죠. 맥킨타이어는 공동체주의자라고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는 공동체가 공유하는 덕이 개인의 행동을 지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자 공동선을 위한 윤리적인 방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개인의 자유나 선택보다는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를 더 중시하는 공동체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억나니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최고의 좋음, 최고의 목적, 최고선은 행복인데 그 행복은 국가 속에서만 실현된다라고 보잖아요. 이렇게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를 중시했던 모습들이 현대의 네, 공동체를 강조하는 덕윤리 사상가들의 입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덕에 대해서 그동안 좀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규정한 덕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소피스트 중에서 칼리클레스는 뭐라고 표현했어? 덕이란 욕구나 욕망의 충족이다 라고 굉장히 상대주의적인 가치를 가지고 덕을 해석했죠. 반면에 소크라테스는 지덕복합이서를 이야기하면서 덕은 지식이고 지식은 덕이다 라고까지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플라톤의 덕 너무 중요했지 지용절정 기억나 지혜 용기 절제 이것이 조화를 이룬 상태 정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적인 덕 즉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를 이야기했고요. 품성적인 덕 어떤 것이 있었어 용기 절제 온화 이런 어떤 중용의 덕들을 품성적인 덕으로 구분했다라고 하는 것 부분들 한번 정리가 필요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OX로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먼저 체크하고 보라쌤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공과 부와 명예를 그렇지 얻고자 성공의 줄타기를 프로급으로 했었던 대표적인 소피스트 프로타고라스의 입장입니다. 인식의 상대성 때문에 한 국가 안에서 통용되는 도덕 규범은 없다. 당시에 좀 많은 친구들이 의외로 헷갈려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프로타고라스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래서 어때 개인마다 개인의 주관적인 그런 경험적인 판단에 따라서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상대주의적인 윤리설, 상대주의적인 진리관을 이야기했다라는 거 공부했어요. 자, 그러니까 친구들이 인식의 상대성 때문에 한 국가 안에서 통용되는 도덕 규범도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잘못된 내용이죠. 프로타고라스는 분명히 인식의 상대성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한 국가나 한 공동체 안에서는요. 그 안에서 통용되는 국가 규범은 있을 수 있다. 한 국가나 사회 속에서 통용되는 도덕 규범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A라는 국가에서 통용되는 도덕 규범이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 다른 국가에서는 통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대주의적인 네,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트라시마코스입니다. 국가의 정의는 누가 지배자가 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렇죠.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누가 강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지겠죠. 지배자의 부정이 피지배자의 부정의한 행위는 그 자신에게 이룰 수 있다. 천천히 보자. 트라시마코스의 입장에 따르면 지배자만의 이익이 되는 것. 지배자 계층에게만 이익이 되는 게 정의예요. 자, 따라서 피지배자에게 정의를 이야기한다는 건 그 피지배자 입장에선 정의가 손해일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피지배자에게 손해인 정의를 어기는 부정의한 행위는 그 피지배자 자신에게는 이로울 수 있겠죠. 말이 좀 꼬여져 있지만 트라시마코스가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지배자 계층만의 이익이다 라고 보았다는 내용을 생각해본다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선지입니다. 정의는 특정 계층의 사익이 아니라 보편적 진리에 근거한다? 아니죠. 어디까지나 트라시마코스는 정의가 특정 계층, 즉 강자만의 사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입니다.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편적 데피니션, 보편적 정의를 내려서 무지를 자각하고 본질을 알아야 한다? 맞는 내용이죠. 덕은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본래적 가치를 지니죠. 자,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덕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목적으로서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덕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우리 지덕복합일설 같이 공부했어요. 정의로운 사람은 행복하지만 부정의한 사람은 불행하다. 네, 왜냐하면 기억나니 지덕복합일설이잖아. 자, 덕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져요. 하지만 덕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죠. 불행해지겠네요. 비겁한 행위는 항상 용기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행위이다. 맞죠? 왜?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이런 악덕의 원인은 100% 다 몰랐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좋음에 대한 알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지혜의 덕을 갖춘 자들이다. 네,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안다는 건 반드시 덕을 갖춘 것이었습니다. 알미 덕이고 덕이 알미니까요. 나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한 행위는 자발적 행위다. 왜 틀렸니? 그렇지. 소크라테스는 애시당초에 나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가능해. 알면 그렇지. 나쁜 것이라는 걸 알면 선택하지 않아. 반드시 인간은 지행합일이기 때문에 나쁜 것을 알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도 그것을 의욕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의욕이라고 하는 건 그것을 행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욕구하고 바라는 거야. 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도 나 그거 좋은 거 실천하지 않고 싶어.

라고 하는 것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 반드시 그것을 그렇지 실천하게 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자가 악행을 범했다면 그것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다. 얘들아, 어떤 자가 악행을 범했다면 그것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다. 맞는 진술이죠. 왜? 기억나지 얘들아?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삐뚤어질 테다 하면서 악을 선택하는 건 불가능해. 선이 무엇인지 알면 반드시 실천하게 돼. 그런데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100% 다 몰랐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악행을 범했다면 그건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다.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플라톤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각각의 사물에 각각의 이데아가 내재한다. 왜 틀렸어? 이거 나와야 돼. 그렇지. 내재 아니잖아. 사물 속에 이데아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사물로부터 똑 떨어져서 이데아계에 존재하는 겁니다. 사물과 이데아의 존재 방식은 같지만 인식 방법은 다르다? 아니죠. 존재 방식도 다르고 인식 방법도 다릅니다. 사물과 이데아의 인식 방법 어떻게 달라? 사물은 감각적으로 인식되고 이데아는 이성을 통해서만 인식되죠. 존재 방식 완전 다르죠. 사물은 불완전하게 가변적인 속성을 가지고 존재하지만 이데아는 완전하고 어때? 불변하는 것으로서 존재합니다. 존재 방식도 달라요. 정의로운 인간의 본질은 이상 국가로부터 유추할 수 있죠? 왜? 정의로운 인간도 세 부분에 조화, 영혼의 세 부분의 조화고요. 정의로운 이런 이상적인 국가도 결국 세 계층의 조화이기 때문에 세 부분의 조화라고 하는 부분 공통적입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정의로운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없다. 네. 자, 플라톤에게 있어서 뭐 법을 안 지키면 난 처벌받을 거야. 나 그러니까 그 법을 지켰어. 그러면 정의로운 걸까? 아니야. 이런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정의로운 행동의 동기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정의는 애초에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뭐 그런 차원의 문제에만 구속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내적 영혼의 상태 세 부분이 조화를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하였느냐였기 때문에 4번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용기는 기계가 영혼을 지배함으로써 발휘되는 덕이다. 자, 용기라고 하는 것은 기계가 영혼을 지배함으로써 발휘되는 덕일까? 아니죠. 오히려 무엇이야? 그렇지, 이성이 인도하는 대로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덕이기 때문에 이성의 지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혼의 비이성적인 능력은 이성적인 능력과 반목할 수 없다. 자, 영혼의 비이성적인 능력은 이성적인 능력과 반목할 수 없니? 그러면 모든 사람은 언제나 이성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니? 그건 아니잖아. 플라톤은 영혼의 비이성적인 능력은 이성적인 능력과 반목해서는 안 된다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영혼의 비이성적인 능력이 감히 이끄는 이성적인 능력에 반목하려고 할 때 영혼의 조화가 무너지고 그런 부정의한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비이성적인 능력이 이성적인 능력과 반목해서는 안 된다. 이성의 지시를 잘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은 비이성적인 능력은 이성적인 능력과 반목할 수 없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덕은 건강과 명예처럼 행복을 위한 수단일 뿐이야. 그건 아니지. 얘들아 봐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이 행복이 뭐였어? 해봐 행복. 옆구리 덕 치면서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덕에 따른 정신의 활동이잖아. 한마디로 그 덕을 발휘하는 것이 그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행복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아니고요. 행복이 아주 중요한 구성 성분, 구성 요소입니다. 행복은 영혼의 탁월한 품성 상태라고 정의된다. 이거 그 당시에 진짜 변별력 높았던 그런 선지였는데요. 잘못된 선지가 되겠죠. 행복은 영혼의 탁월한 품성 상태가 아니라 뭐야?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 되겠네요. 영혼의 탁월한 품성 상태는 그래 글쎄 굳이 매칭시켜본다면 뭐 품성적 덕 이 정도로 번역해볼 수 있겠죠. 좋음은 항상 그 자체를 위해 선택될 뿐 다른 것을 위해서 선택되지 않는다. 얘들아 봐봐. 틀렸지. 왜냐하면 좋음이라고 하는 건 항상 그 자체를 위해서 선택되는 거니? 아니잖아. 좋음은 보다 더 상위의 좋음을 위해서 추구가 되는 거죠. 쌤 그러면요. 항상 그 자체를 위해서 선택될 뿐 다른 것을 위해서 선택되지 않는 건 뭐예요? 그걸 그냥 좋음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이렇게 얘기하려면 이건 뭐여야 돼? 최고의 좋음인 행복. 행복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모든 좋음이 다 항상 그 자체를 위해서 선택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답은 틀렸습니다. X입니다. 선은 인간이 지향하는 가치이자 사물이 가는 가치가 될 수 있죠. 네, 인간이 지향하는 가치, 인간의 행동의 목적은 다 좋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물이 가는 가치가 될 수 있죠. 좋은 분필, 좋은 스마트폰, 좋은 자동차 가능합니다. 중용은 옳은 행위로 점차 나아가게 하는 실천적 지혜이다. 얘들아 일단 보자. 중용이 옳은 행위로 점차 나아가게 하니? 아니지. 원래 나빴다가 점점

옳은 행위로 점차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어때?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얘들아 봐봐. 중용이 실천적인 지혜니? 이미 중용은 실천적 지혜가 아니죠. 실천적 지혜는 오히려 중용의 중용을 헤아려주는 그런 지성적인 덕이었기 때문에 중용은 실천적 지혜가 아니었네요. 진리를 탐구하는 지혜는 좋음을 사유하는 지혜와 구분된다. 어려운 선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진리를 탐구하는 지혜가 철학적 지혜, 좋음을 사유하는 지혜가 그렇죠. 실천적 지혜였으니까 분명히 네 구분되는 것이죠. 모든 덕은 본성적으로 생겨나진 않지만 습관으로 완성된다? 얘들아, 우리 오늘 수업 초기에 읽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원전, 그 선생님이 요즘에 이런 문장들이 문항으로 시도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줬던 그 문장에서부터 제시가 된 이거 오답 선지입니다. 왜 틀렸어? 일단 쉽게 보자. 얘들아, 모든 덕이 습관으로 완성되는 거 아니잖아. 습관으로 완성되는 덕은 모든 덕이 아니라 그렇죠. 품성적인 덕이었습니다. 품성적인 덕이 있는 곳이라면 실천적 지혜도 있고 그 반대도 성립하죠. 자, 품성적인 덕을 갖추려면 반드시 실천적 지혜가 있어야 하고요.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네, 그렇죠. 반드시 품성적인 덕을 갖추게 됩니다. 모든 덕들의 능력을 획득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한 삶이다. 얘들아 잘 봐봐. 행복이 뭐였어? 그래, 그래서 외우라고 했잖아.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야. 자,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냥 덕을 획득했어. 나 덕 가지고 있다. get 했다. 나 덕 있다. 근데 너 활동은 안 해. 발휘는 안 해. 그러면 그거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없겠죠. 획득한 것으로 충분히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덕을 반드시 발휘해야 돼. 덕을 발휘해야 돼. 왜냐하면 행복은 그렇죠.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기 때문이었어요. 자,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덕을 실현하고자 노력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자, 생각해봐. 이렇게 9월 목표형이 나오잖아. 그럼 이렇게 바꿔서 수능이 나온다는 거야. 나는 덕을 실현하려고 노력은 했어. 근데 실현에 실패했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을까? 아니잖아. 다시 한번 행복은 뭐야?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자, 덕을 소유하고 그것을 그렇지 발휘하고 실현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현하려고 노력만 해서는 안 돼요. 실현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9번, 10번 다 아니오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 진술이 되겠네요. 자, 우리 관련된 문항 같이 풀게요. 문항 먼저 풀고 여러분 직접 풀고 보라쌤과 함께 네,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라고 발문이 주어졌습니다. 지식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흔히 지식에는 강한 힘이나 다스리고 지도하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식이란 노예와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것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지식을 이렇게 무기력한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지식이란 훌륭한 것이고 사람을 지배할 수 있으며 사람이 선악을 식별할 수 있다면 지식이 명령하지 않는 행위를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면 반드시 실천하게 된다.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야? 그렇지. 지행합일설 그리고 주지주의 지덕보합일설 소크라테스가 되겠네요. 소크라테스 입장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선이 무엇인지 알아도 자발적으로 악을 행할 수 있다? 절대 아니야. 다시 한번 100만 번 얘기해요. 너무 중요해. 소크라테스는 선이 무엇인지 알면 반드시 그 선을 실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삐뚤어질 때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라고까지 얘기했어. 알면 반드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욕구를 극복할 수 없다?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식 그 자체가 덕입니다. 그래서 알면 반드시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욕구 극복할 수 있어요. 무지의 자각을 토대로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아, 내가 그동안 이렇게 무지했구나 라고 하는 무지의 자각 이걸 바탕으로 보편타당한 앎을 추구하는 거 소크라테스 입장 맞습니다. 덕을 갖추기 위해서 지식보다는 실천 의지를 중시해야 한다. 아니죠. 소크라테스는 지식이 덕이고 덕이 지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성적인 사유보다 감각적 경험과 유용성을 중시해야 한다. 오히려 반대가 되겠죠? 감각적인 경험과 유용성보다는 이성적인 사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이성을 통해서 보편타당한 옳음, 보편타당한 앎을 네, 얻어갈 것을 중시하고 있으니까요. 고대 서양 사상가들의 가상대화입니다. 의리 가백에 제기할 수 있는 비판 찾아보겠습니다. 통치자는 비통치자를 대할 때 자신의 이익을 생각합니다. 정의라고 하는 건 결국은 통치자와 더 강한 자의 이익이며 복종하며 섬기는 자, 즉 약자, 즉 피지배자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디까지나 나라의 권력을 잡은 강자, 통치자는 자신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을 법으로 만들고 그 법을 정의라고.

다르게 오히려 정의를 아는 그런 진정한 통치자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그 약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 그것을 네, 정의로 규정하고 그렇게 다스립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의리갑에게 즉 소크라테스가 트라지마쿠스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정의는 피통치자에게 이로운 것입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그렇죠.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정의는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 이로운 것이다. 정의는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 이로운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주장이고요. 괄호 안에 있는 것은 트라시마코스는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트라시마코스에게 왜 이런 걸 모르십니까? 왜 간과합니까? 라고 비판할 수 있겠네요. 정의로운 삶과 행복한 삶은 무관합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소크라테스 입장이 아니지. 소크라테스는 정의는 결국 덕이잖아. 자, 덕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행복하다라고 한 지덕포 합의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의에 대한 판단은 개인마다 다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오히려, 어때? 그런 상대주의적인 윤리를 이야기했던 그런 소피스트들이 강조할 법한 진술이죠? 자, 오히려 소크라테스는요, 정의에 대한 판단이 개인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보편 타당하다라고 하는 보편 주의적인 진리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성이 아니라 감정으로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아니죠. 괄호 안에 있는 거 소크라테스 입장 아니죠? 소크라테스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 이성을 통해서 이런 보편 타당한 옳음을 추구해야 한다. 그 덕, 그 지식, 그것은 결국 이성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네요. 통치자에게 유리한 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오히려 괄호 안에 있는 것은요, 갑, 즉 트라시마코스의 대표 주장이기 때문에 간과한다라고 비판받을 수는 없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인식되는 것에 진리를 제공하고 인식하는 자에게 힘을 주는 것이 좋음의 이데아이다. 얘들아, 지금 보니까 좋음의 이데아를 얘기하고 있어. 최고의 이데아는 좋음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 좋음 그 자체이다. 태양으로 비유했고요. 옳지. 플라톤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플라톤이 좋음의 이데아가 최고의 이데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존재와 인식의 무엇이다? 근거다라고까지 얘기했고요. 여러 부분 조금 심화된 내용이지만 친구들 가져가셔야 되겠네요. 이러한 좋음의 이데아는 그렇지. 진리와 인식의 근거다. 그리고 이런 인식과 진리의 원인이지만 동시에 그 자체가 인식되는 것이기도 하다. 당연하지. 왜냐하면 생각해봐. 이 좋음의 이데아를 인식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누구야? 선의의 이데아까지 인식할 수 있는 지혜의 덕을 갖춘 사람. 통치자잖아. 통치자 계층은 선의 이데아, 좋음의 이데아 자체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음의 이데아는 인식의 근거이자 그 자체가 인식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시적 영역에 있어서의 빛과 시각을 태양과 닮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만 태양으로 믿는 것은 옳지 않듯이 인식과 진리를 좋음을 닮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옳으나 좋음 그 자체라고 믿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플라톤의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좋음의 이데아를 인식하려는 삶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니죠. 오히려 플라톤은요, 좋음의 이데아를 인식하고요, 그 좋음의 이데아를 따라서 실현하려고 사는 삶을 이상적인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데아는 개별적인 사물이 없어지면 함께 소멸하니? 절대 그렇지 않잖아. 이데아는 개별적인 사물이 없어져도 소멸하지 않고 불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때? 영원하다라고 한 특징이 있었잖아. 자, 따라서 기역니은 모두 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좋음의 이데아는 오직 이성에 의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 자, 우리 이데아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직 이성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고요. 당연히 이데아 중에 최고의 이데아인 좋음의 이데아도 이성에 의해서만 파악되는 것입니다. 좋음의 이데아는 모든 존재와 인식의 근거가 되는 실제이다. 그렇죠. 좋음의 이데아는 모든 존재와 인식의 근거가 되고요. 정말 존재한다라고 플라톤은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실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우리 리을 같은 요런 선지 너무 좋은 선지지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그렇죠. 디귿과 리을이 되겠네요. 고대 서양 사상가가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영혼의 세 부분인 이성기계 욕구가 서로에게 참견하지 않도록 하고, 진정으로 자기에게 그 고유한 그한 가지 일을 잘 하며 자신을 스스로 다스린다. 얘들아, 일단은 세 부분, 이성기계 욕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플라톤 아닌가요? 그렇지, 얘들아. 게다가
각자가 자기의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거야. 그런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야. 세 부분이 각자

자기 역할을 다 잘해서 조화를 이룬 상태를 정의라고 보고 있으니까 플라톤 맞겠죠? 그리고 영혼의 세 부분을 저음과 중간음, 그리고 고음과 같이 화음을 이루는 절대적인 세 음정처럼 조화시키고 이들 사이에서 다른 어떤 것이 생겨나면 그 모든 것을 함께 연결해서 여럿에서 하나가 되도록 절제 있고 조화된 상태로 만든다. 세 부분의 조화를 정의로 설명하고 있는 플라톤이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을 골라볼게요. 정의는 영혼의 세 부분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인가? 네. 한 개인에게 있어서 정의는요, 영혼의 세 부분인 이성, 기계, 욕구가 각각 조화를 이룬 상태예요. 자, 국가에서의 정의는 뭐지? 통치자, 좋아요, 방위자, 좋아요, 생산자, 세 계층이 자기 할 일을 각각 잘해서 조화를 이룬 상태가 되겠네요. 기계는 육체적인 만족이나 쾌락과 관련된 부분인가? 일단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 3분설, 각각의 매칭되는 더 이런 거 꼼꼼하게 공부했었죠. 육체적인 만족이나 쾌락과 관련되는 부분은 꼬르륵 꼬르륵 빵을 집어넣어라, 꼬르륵 꼬르륵 음료수를 빨리 당장 섭취해라. 이건 뭐야? 기계가 아니라 뭐야? 그렇죠. 욕구와 관련되는 부분이죠. 기계는 뭐여서 뜨거움을 느끼는 부분. 가슴을 생각하면 뜨거움, 격정 이런 게 어울리잖아. 기계는 격정을 느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육체적 만족이나 쾌락과 관련된 부분은 기계가 아니라 욕구가 되겠습니다. 지혜는 영혼의 세 부분이 모두 갖추어야 할 덕인가? 아니죠, 얘들아. 영혼의 세 부분이 모두 갖추어야 하는 공통적인 다시마 육수는 뭐였어? 절제 다시마 육수였잖아. 지혜가 아니라 절제가 되겠네요. 지혜는 영혼의 세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 그렇죠. 이성. 이성이 갖추어야 할 덕이었습니다. 절제는 영혼 전체를 위해 무엇이 유익한지 아는 덕인가? 얘들아, 세 부분과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전체를 위해서 무엇이 유익한지 아는 덕, 그건 뭐였어? 그게 바로 지혜잖아. 그러니까 이건 절제가 아니라 지혜가 되겠네요. 그럼 절제는 뭐였어? 말할 수 있어야 돼. 옳지, 절제는 다스리는 부분과 다스림을 받는 두 부분이 서로 반목하지 않는 덕. 한마디로 이성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덕. 그걸 절제라고 플라톤은 이야기했죠. 용기는 이성과 기계 및 욕구 사이에 반목하지 않는 덕인가? 얘들아, 다스리는 부분과 다스림을 받는 요두 부분. 이성은 다스리는 부분, 기계 및 욕구는 다스림을 받는 부분이지. 다스리는 부분과 다스림을 받는 부분 사이 서로 싸우지 않고 이성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덕은 용기가 아니라 뭐였어? 절제였고요. 그럼 용기는 뭐였지? 해봐. 이제 너희가 할수 있어야지. 이 정도 되면. 좋았어. 이성이 지시하는 대로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끝까지 보전하는, 지켜내는 덕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제로 다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 부분 완전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상편지입니다. 자네가 이상 국가의 모습에 대해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답장을 쓰네. 이상적인 국가에서는 참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즉 철학자들이 한 나라에서 최고 지배자들이 되어서 세속적인 명예들을 저속하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한다네. 그리고 올바른 것을 가장 중대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보면서 이를 받들고 증대하여 자신의 나라를 질서 잡히게 하여 정의를 실현한다네. 아, 최고의 지배자가 누가 되어야 해? 철학자들이 되어야 한대. 여기서 철학자는 선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지혜의 덕까지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철인 통치를 이야기했던 좋아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철학과 정치 권력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니죠. 오히려 철학자들이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철학과 정치 권력의 결합을 주장합니다. 선의 이데아를 인식한 철학자가 통치해야 한다. 그렇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계층 간의 역할 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니죠. 이렇게 막 역할 교환 이런 거 아니라고 했어. 역할 선택 이것도 아니야. 선생님 왜 플라톤 이렇게 역할 교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얘들아 생각해보자. 플라톤은 이제 각 계층이 자신에게 알맞은 덕을 가지고 자신의 그한 가지 일에만 종사해서 조화를 이루는 국가를 이상적인 국가라고 봤어. 그러면서 플라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찬성해서 반대했어. 반대했잖아. 당시에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었다는 거 우리 공부했었지. 여러분 알고 있잖아. 사회 시간에 많이 배웠지.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아테네 민주 정치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합니다. 자, 플라톤은 민주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것은 대중들의 어리석은 정치이다, 주무 정치이다라고까지 비판했어요. 자, 만약에 계층 간의 역할 교환이 인정된다면 생산자나, 그렇죠? 방위자가 주제는

줄게. 내가 나라를 좀 다스려 볼 거야 하면서 뭐 나라의 통치일에 막 참견을 하게 될 거라는 거야. 이거는 사회를 어때? 그래서 부정의하게 만들고 국가를 파멸의 길로 이르게 하는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강하게 비판하죠. 우리가 좀 생각해 봐. 왜 이렇게 플라톤이 그런 민주 정치를 비판했을까? 기억나니? 플라톤이 너무나 사랑했던 스승님 소크라테스가 그 민주주의 하에서의 그런 다수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때?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선고까지 받고 사형 집행까지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그런 것들을 좀 보아왔기 때문에 아 민주 정치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3번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 유추할 수 있습니다. 국가 구성원 모두가 사유 재산을 갖지 않아야 한다. 얘들아, 잘 봐봐. 플라톤이 생각할 때 사유 재산을 갖지 않아야 하는 계층이 있었지. 누구? 그렇지.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불렀는데? 수호자. 수호자 계층에는 누구랑 누가 들어간다 그랬어? 옳지. 통치자와 방위자가 들어가죠. 자, 수호자 계층은 분명히 사유 재산을 가지면 안 돼. 하지만 국가 구성원 모두는 아니었습니다. 누구는? 그렇지. 생산자 계층은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플라톤이 사유 재산 제도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 건 아니었어요. 5번입니다.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정치가 실현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플라톤은 이렇게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정치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오직 선의 이데아를 인식한 지혜의 덕까지도 갖춘 지혜, 용기, 절제를 모두 갖추고 정의의 덕까지 그렇지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소수의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철인 통치를 주장했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과 계속해서 제시가 되고 있네요. 조음은 무엇임에 있어서도, 어떠함에 있어서도, 관계에 있어서도 이야기된다. 다양한 방면으로 이야기된대. 그런데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 즉 실체는 본성상 관계보다 먼저이다. 관계는 존재의 곁까지 존재의 부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공통된 이데아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공통된 이데아가 있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조음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 조음 그 자체가 이데아 계에 따로 떨어져서 존재한다는 누구의 입장을 비판하고 있어? 플라톤의 입장을 비판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지? 좋아,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조음은 공통적이고 단일한 보편자로 존재한다. 아니지, 얘들아. 이렇게 공통적이고 단일한 보편자로 존재한다면 그게 뭐야? 그게 바로 조음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가 될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 현실에서의 조음과 조음의 이데아는 분리되어 존재한다? 아니지, 얘들아.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는 어때? 현실 세계의 그 좋은 것들 속에 이미 조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재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 이렇게 니은과 같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역과 니은은 다 누구의 입장이야? 그렇지, 플라톤의 입장이 되겠네요. 조음은 이데아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보았고요. 현실에서의 조음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통적이고 단일한 보편자로서의 선의 이데아로 이데아 계에 똑 떨어져서 존재한다라는 플라톤의 입장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비판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조음이라고 하는 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했죠. 따라서 6번의 답은요. 그렇죠. 디귿과 리을이 되겠네요. 계속해서 고대 서양 사상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고대 서양 사상가니까요. 무엇이 행복한지를 알려면 인간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대.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특별한 기능, 즉 인간의 고유한 기능은 정신의 이성적인 활동 능력이다. 인간의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성적인 활동을 잘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어떠한 활동이 잘 수행되는 것은 그것에 알맞은 덕을 가지고 수행될 때이다. 덕이라고 하는 건 고유한 기능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 탁월함이다. 이거 누구 공부할 때 우리 다 배웠던 내용이야. 그렇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네요. 그럼 쌤은 10번째, 20번째, 30번째 계속 반복시킬 거야. 반복시킬 거야. 여러분이 완전 입에서 나올 때까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행복이 뭐야? 그래서 옆구리 덕 치면서 물어보지. 나와야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덕에 따른 정신의 활동이야? 여러분들 이제 강추드리는 건요. 이게 내신시험 같은 거 특히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 나오면 써놓고 풀어. 행복 나왔다. 그럼 바로 써놓고 풀어.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덕에 따른 정신의 활동하면 선생님들이 어디서 오답을, 트릭을 거셔도 여러분 다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으로 이번에 잘못된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다. 이건 너무, 이건 교.

교과서 같은 정석의 표현이야.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발휘해야 덕을 지닐 수 있다. 그렇죠. 자, 덕을 이야기할 때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탁월하게 발휘된 상태. 그런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덕은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한 상태다라고까지 이야기하죠. 행복은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최고선이다. 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위에는 나름의 목적이 있었어. 그 나름의 목적은 좋음이었고, 그 좋음은 보다 더 상위의 좋음을 향해서 추구가 되는데,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그렇지, 가장 최고의 목적, 최고선은 무엇이었으니까? 행복이었으니까요.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같이 이성적 활동 능력을 지닌다? 4번 어때? 에이, 이건 너무 쉽게, 그치? 틀렸다라고 하는 건 나왔지. 자, 이성적 활동 능력은 우리가 상식으로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른 동물과 함께 공유하는 기능이 아니라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고유한 기능입니다. 따라서 4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최고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성적인 관조 활동이 필요하다. 얘들아, 천천히 봐봐. 행복 자체가 이미 최고의 선이야. 그치? 근데 그 최고의 선인, 최고의 좋음인 그 행복, 그 중에서도, 와, 또 최고의 행복이 있대. 우리 이런 표현 어디서 배웠는데. 그래,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농 공부할 때 배웠던 거 기억나니, 얘들아?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두 종류로 나눴죠.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으로 나눴던 거 기억해? 옳지. 지성적인 덕은 결국 지혜잖아. 지혜는 다시 두 개가 있었는데.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가 있었지. 그래, 이쯤 되면 떠올라야지. 잘했어. 자. 그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지혜? 좋아요. 철학적인 지혜.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덕이다라고 보았잖아. 철학적 지혜는 뭐야? 신, 자연, 진리와 같이 그런 고귀한 대상들, 그런 고귀한 것들을 무엇하는 거야? 관조하고 인식하게 하는 거잖아. 관조는 뭐니? 물끄러미 오랫동안 바라보는 거지. 자, 오랫동안 그 본질을 꿰뚫어서 보면서 오랫동안 바라보는 것. 신, 자연, 진리와 같은 고귀한 대상들을 관조하는 활동이 바로 철학적인 지혜를 통해서 가능해. 그리고 이런 철학적 지혜가 무엇이었어? 최고의 덕이었고요. 이런 최고의 덕인 철학적 지혜를 통해서 좋아요. 최고의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잖아요. 따라서 우리 5번 같은 이런 선지도 반드시 가져가 주셔야 하는 핵심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생각보다 맥 빠지게 쉽게 4번으로 나왔지만 이 문제 자체는요. 제시문도 지금 너무 좋고요. 선지들 1, 2, 3, 5번 선지도 다 하나하나 너무너무 곱씹어 볼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기본 문항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덕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지성적인 덕이고, 다른 하나는 품성적인 덕이다. 일단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거 나와야 되지. 얘들아, 지성적인 덕에는 뭐가 있었어? 좋아요.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가 있었어. 좋습니다. 나와야 돼. 할수 있어야 돼. 품성적인 덕에는 어떤 게 있었어? 용기, 절제, 온화 이런 것들이 있었죠? 용기, 절제, 온화. 이런 품성적인 덕에는 그렇지 중용의 상태가 공통점으로 성립합니다. 지성적인 덕은 교육에 의해서 형성되고요. 따라서 많은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죠. 이에 비해서 품성적인 덕은 중용을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그렇지 습관, 그 습관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야. 절제 있는 행동, 저기 절제가 나왔죠? 절제 있는 행동은 실제로 실천해 봄으로써 절제 있게 되고요. 용기 나왔죠? 용감한 행동을 실제로 해 봄으로써 용감하게 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을 골라볼게요. 기억입니다. 품성적인 덕을 갖추려면 지성적인 덕이 필요한가? 맨날 나와, 맨날 나와. 이거 오야 엑스야. 해봐. 그렇지. 오가 되겠습니다. 잘했어. 천천히 봐봐. 왜 그런지 설명도 할수 있어야 되죠? 품성적인 덕이야. 품성적인 덕은 그래서 중용이야, 중용. 이 중용은 기억나니 산술적인 중간값, 산술적인 평균 아니었잖아. 언제나 1과 10 사이에 5로 딱 프로그래밍된 엄마가 온화한 엄마는 아니라고 했지? 이건 뭐라고 했어? 중용은 각 상황에 따라서 적절함과 마땅함을 잘 헤아려서 그것으로 드러나는 게 중용이었죠. 따라서 이런 상황에 따른 적절함과 마땅함을 헤아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했어? 지성적인 덕. 그중에서도 좋아요. 실천적인 지혜가 필요했잖아. 그러니까 품성적인 덕을 갖추려면 실천적인 지혜, 즉 지성적 덕이 필요한가? 맞죠? 맞는 내용입니다. 지성적인 덕은 영혼의 감정 부분에서 비롯된 덕인가? 얘들아, 지성이잖아.

지성적인 덕은요, 영혼의 감정이 아니라 지배하는 부분, 즉 이성 부분에서 비롯된 덕이죠. 오히려 감정 부분에서 비롯된 덕은요, 품성적인 덕이었습니다. 지성적인 덕은 좋음에 대한 숙고를 가능하게 하는가? 완전 맞지, 얘들아. 자, 좋음에 대한 숙고? 이게 무슨 지혜인데? 진리를 관조하는 것은 철학적 지혜였고요. 좋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 중용의 상태였지. 그 중용의 상태를 잘 헤아리게 해주는 것이니까 이거 좋음에 대한 숙고는 주로 철학적 지혜와 관련되는 표현이었어. 얘들아, 철학적 지혜는 아 미안해요. 다시. 죄송합니다. 좋음에 대한 숙고는요, 중용의 상태를 헤아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실천적 지혜. 그렇죠. 실천적 지혜와 관련되는 표현이었어. 따라서 실천적인 지혜는 맞아. 지성적인 덕이잖아. 그러니까 지성적인 덕은 좋음에 대한 숙고로 가능하게 하는가?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품성적인 덕은 인간의 본성에 반하여 생기는 것인가? 얘들아, 이거 계속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봤었던 아리스토텔레스 관련된 원전에도 소개가 됐었고요.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관련된 OX 퀴즈에서도 다시 한번 살펴봤었던 내용이죠. 평가원에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계속 연계 교재에서도 지금 변형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품성적인 덕은요, 인간의 본성에 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본성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그렇죠, 습관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반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답은요, 그렇죠, 기억과 디귿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본인의 그 개념의 빈틈들을 더 계속해서 촘촘히 메워 나가야 하고요. 문제 풀면서 새롭게 알게 된 거, 새롭게 깨달은 게 있다면 본인의 꼼수체크 자료 다시 가서 거기에다가 그렇지 더 기록하고 자꾸만 내 것으로 풍성하게 만들어 가야 해요. 다음 시간에 실전 문항 이어서 풀겠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한국지리의 저는 이진욱입니다. 오늘은 4회차 모의고사 풀어볼 거고요. 역시나 20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미리 풀어보셨죠? 예. 예, 꽤나 까다로웠던 회차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쉽게도 올해가 한국지리가 마지막이잖아요. 교육과정과 수능 체제가 바뀌면서. 그래서 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이제 꽁꽁 숨겨놓았던 또 사용하지 않았던 여러 유형의 문항들을 이번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에 모조리 다 쏟아내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회차였습니다. 꽤나 까다로웠던 문항인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것들이 여러분들 실전 경험 향상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나의 부족한 것들을 메우고 또 이러한 개념들이 이렇게도 출제될 수가 있구나. 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해결해 갈 수가 있구나. 그런 연습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차가 그런 회차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일단 1번부터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지난 수능에 1번에 나왔던 유형의 문항과 굉장히 유사한 문항입니다. 읽어볼게요.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단 가부터라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네 지점 중에 하나이고요. 그 중에 두 지점은 우리나라의 최동단 그리고 최남단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최동단은 독도고 최남단은 마라도가 되겠죠. 확대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지도를 보면은 요 친구가 독도가 됩니다. 그리고 요 친구가 마라도가 되겠죠. 그리고 편의상 요 친구는 A, 요 친구는 B라고 표시해 볼게요. 자, 그리고 A는 우리나라의 영해선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B는 우리나라의 직선기선과 영해선 사이에 위치하니까 우리나라의 영해에 해당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가와 다는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직선기선에 적용을 받는 영해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네 지역 중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직선기선에 적용을 받는 영해에 위치한대요. 자, 배타적 경제수역에 위치하는 곳은 A입니다. 다음, 직선기선에 적용을 받는 영해에 위치하는 곳은 B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가와 다는 A 아니면 B가 됩니다. 다음, 나와 다는 이어도 종합해안과학기지를 지나는 위선. 그리고 호미곶 기점을 지나는 위선 사이에 위치한대요. 자, 무슨 얘기냐? 마라도보다도 저 위도에 이어도가 있잖아요. 그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지난 위선이니까 대략적으로 요쯤을 지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쯤을 지나간다. 이렇게 보이죠? 다음 호미곶 기점을 지나는 위선은 호미곶은 여기 위치하고 있으니까 호미곶 기점을 지나는 위선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와 다 요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지점이라는 얘기거든요. 요 사이에. 그러면 두 개밖에 없죠. B와 마라도입니다. 그러면 B, 마라고 적어볼게요. B마. 자, 정리해보죠. 가, 나, 다, 랍니다. 자, 가, 다가 AB, 나, 다가 B와 마라도입니다. 공통적인 게 다네요. 그럼 다가 B가 되겠네. 다가 B. 그러면은 다가 B니까 남아있는 가가 A가 되는 거죠. 역시 다가 B니까 남아있는 나가 마라도가 됩니다. 나가 마라도. 그러면 남아있는 라가 독도가 되겠죠. 독도. 자, 그러면은 보기 볼게요. A와의 공통 특징으로 최종빙기의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던 곳에 위치합니다. 자, 독도는 최종빙기의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죠? A는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A, 가와의 공통 특징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자, 이제 여기를 가로 바꿔볼게요. 얘를 가. 그리고 얘가 다. 그리고 마라도가 나가래죠. 다음 인접한 유인도와의 최단 거리는 나와 나 인접 유인도 간 최단 거리보다 멉니다. 자, 나는 마라도고요. 마라도와 인접한 유인도는
가파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제주도와 마라도 사이에 있어요. 어쨌든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반면 독도와 가장 인접한 유인도는 울릉도고요.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마라도와 가파도 사이의 거리보다 멉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인접한 유인도와의 최단 거리는 마라도와 가파도 사이의 최단 거리보다 멀죠.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다음, 다보다 태양의 남중시각이 이릅니다. 태양의 남중시각은 동쪽에 위치할수록 이른데 독도가 가장 동쪽에 위치하니까 당연히 다보다 남중시각이 이릅니다. 다음, 수직상공에서는 타국 군용기의 군사훈련이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독도의 수직상공은 우리나라의 영공이고요. 우리나라 영공에서는 다른 나라 군대의 군용기가 군사훈련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으니까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좀 까다로웠죠. 다음 2번입니다. 그래프는 한반도의 지질시대별 암석 구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에 해당하는 질문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자, 먼저 A는 시원생 때 만들어진 변성암입니다. 편의상 그냥 A를 변성암이라고 적어 볼게요. 다음, B는 화성암 중에 중생대에 만들어진 친구예요. 화성암 중에 중생대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암석은 화강암입니다. B는 화강암, 얘는 변성암. 다음, C는 화성암 중에 신생대에 만들어진

흐트러진 암석입니다. 대표적인 게 현무암이 되죠. 다음 D는 퇴적암 중에 고생대에 만들어진 친구. 대표적인 게 석회암 아니면 무연탄이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오름에 있는 섬 지역에 널리 분포한 암석입니까? 자, 오름이 있는 섬 지역은 제주도고요. 제주도에는 현무암이 널리 분포하죠. 따라서 기억은 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북한산을 이루는 주된 기반암과 관계가 깊은 암석입니까? 자, 북한산을 이루는 주된 기반암은 화강암입니다. 그러면은 나에 들어가면은 예 해서 화강암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니는 나에 들어갈 수 있고요. 다음, 돌리뇌 분포 지역의 주된 기반암과 관계가 깊은 암석입니까? 돌리뇌 분포 지역의 주된 기반암은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그런데 지금 얘가 다에 들어가 버리면 아니오가 되니까 D가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귿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다음, 춘천 침식분지의 배후산지를 이루는 주된 암석에 해당합니까? 자, 춘천 침식분지의 배후산지는 변성암이 기반암입니다. 그러면은 가에 니을이 들어가면은 여기가 A와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니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 리을, 나, 니은, 가, 다 기억이니까 리을, 니은, 기억.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3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은 대동여지도의 일부이다.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역참의 입지를 선정하고자 할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곳을 지도 A부터 E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조건 1번. 성곽으로 둘러싸인 읍지. 성곽으로 둘러싸인 읍지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성곽으로 둘러싸인 읍지는 여기 유성 읍지를 얘기하는 거죠. 유성 읍지까지의 도로상 거리가 20리 이하여야 된대요. 또는 수운이 가능한 하천까지. 수운이 가능한 하천은 요런 쌍선 하천을 얘기하는 거겠죠. 역시 거리가 20리 이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먼저 A입니다. A는 성곽으로 둘러싸인 읍지, 유성 읍지와의 도로상 거리가 20리 이하인가요? 근처에 A 근처에 A 근처에 유성 읍지가 보이질 않네. 그러면은 요 조건은 만족하지 못해요. 하지만 두 번째, 요 조건을 만족할 수도 있겠죠. 수운이 가능한 하천까지, 여기 수운이 가능한 하천이 있고요. A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10리, 20리 이하야. 그러면은 괜찮은 거죠. 이거는 만족 못해도 요거는 만족하는데 5월이니까. A는 괜찮아요. 일단 B 볼게요, B. 자, 주변에 유성업치 찾아봅시다. 유성업치가 없네요. 과천이 있는데 과천은 무성이니까. 요 조건 만족 못해. 다음, 순위 가능한 하천까지 20리 미만, 20리 이하. 순위 가능한 하천은 요쪽에 있는데요. 주변에 순위 가능한 하천이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B는 탈락입니다. 탈락. 다음, C 볼게요. C도 주변에 유성업치가 여기 있네. 근데 유성읍지까지의 거리가 10리, 20리가 넘어갑니다. 20리 이하여야 되는데 20리가 넘어가니까 요 조건 해당이 안 돼. 다음, 순위 가능한 하천까지의 도로상 거리가 20리 이하인데 순위 가능한 하천까지 거리가 너무나도 멀죠. 그래서 C도 탈락입니다. 다음, D는 유성읍지까지 거리가 10리, 20리 이하 괜찮습니다. 그래서 D도 괜찮아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다음, 이는 뭐, 살펴보지 않아도 요 조건에 만족하죠? 순위 가능한 하천까지 도로상 거리가 20리 이하를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지금, B와 C는 탈락. A, D, E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조건 볼게요. 가장 가까운 역참까지의 도로상 거리가 10리 이상이어야 된대요. 자, 볼게요. A와 가장 가까운 역참 어디 있나요? 예, 여기 있네. 이 역참과의 거리가 10리 이상입니다. A 괜찮아요.
다음 D 볼게요. D 가장 가까운 역차

감이 예, 근처에 보이지 않아요. 어쨌든 10리 이상이 되겠네요. 반면 2는 가장 가까운 역참이 여기 있습니다. 10리 이상이 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2가 탈락입니다. 나머지 세 번째. 자, 조건 1, 2를 모두 만족하는 곳은 지금 A와 D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한강 본류와의 여기를 얘기하겠죠. 도로상 최단 거리가 먼 곳을 선정한대요. 자, A보다는 D가 도로상의 최단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우리는 D를 골라야 되겠죠. 정답은 D 4번입니다. 이것도 조금 까다로웠죠?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와 나가 나와 있는데요. 둘다 공유하는 하천이에요. 그런데 가는 물론 이쪽에 산지가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쪽에 넓은 농경지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반면 나는 하천 흘러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경사가 급한 산지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굳이 표현해 보자면 얘는 중하류 구간, 굳이 적어 보자면 얘는 자유공유 하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중상류 구간에 감입 공유 하천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와 B는 아마도 범람원일 겁니다. 범람원인데 A는 하천과 가까운 곳에 밭과 취락이 들어서 있으니까 A는 자연재방. 담비는 주로 논으로 이용이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배후습지가 되겠죠. 배습이라고 적어볼게요. 다음 C는 감입공유하천의 공유 안쪽에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한 지형이고 밭으로 이용이 되고 있네요. C는 뭔가요? 예, 하안당구죠. 하안당구. 다음 D는 하천이 아마도 옛날에 요렇게 이렇게 흘렀을 겁니다. 근데 잘려나가고 현재는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D는 구하도가 됩니다. 여기다 적어볼게요. 구하도. 자, 그러면 보죠. 가는 나보다 신생대 기억의 영향을 적게 받았대요. 기억은 집안의 윤기입니다. 맞죠? 감입공유하천은 자유공유하천보다 신생대 집안 윤기 영향을 더 많이 받았으니까 얘는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C의 퇴적층에 분포하는 둥근 자갈. 자, 하안당구를 파보면 둥근 자갈이 발견됩니다. 이 자갈은 C의 니은이 하안당구의 과거 모습이 하천 바닥이나 범람원이었을 것으로 추론하는 근거가 된다. 과거에 하천 바닥이나 범람원이었기 때문에 물의 영향을 받아서 둥근 자갈이 분포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다음 3번. D는 구하도는 우가코다 아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다음 자연재방은 배후습지보다 퇴적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큽니다. 얘는 주로 모래, 얘는 주로 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맞죠. 다음 B는 배후습지는 하안당구보다 홍수시 범람에 의한 침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범람원이고요. 하안당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홍수시에도 잘 침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뒤로 가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죠.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지도에 나와 있는 지역의 지명들부터 좀 살펴볼까요? 자, 좀 확대해서 적어볼게요. 자, 이쪽에 평양이 있고요. 평양의 외항에 해당하는 곳이죠. 여기는 남포입니다. 남포. 다음 여기는 백두산 아래쪽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세계 연못이 있는 곳이다. 삼지연이라고 합니다. 다음 여기는 이 동해안에서 살짝 내륙 쪽으로. 이쪽에는 태백산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관령입니다. 여기는 울릉도죠. 여기는 호랑이 꼬랑지에 있는 포항. 포항과 비슷한 이도인데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여기는 군산이죠. 다음 여기는 거제.

거기는 서귀포가 됩니다. 이렇게 자 볼게요. 우리 좀 크게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의 출발지는 라의 출발지보다 여름철 장마 시작 시기가 이르대요. 자, 여름철 장마 시작 시기가 이르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위도에 위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저위도. 저위도에 위치합니다. 왜냐하면 장마 전선은 저위도에서 만들어져서 북상하게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이것만을 가지고 가와라가 어디인지 찾기는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아요. 자, 밑에 볼게요. 가와라 중에 출발지와 도착지 간에 해발고도 차이 값이 가장 큰 경로는 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발고도 차이 값이 가장 큰 경로 어디일까요? 일단 얘네들은 제외가 되겠죠? 자, 대관령 해발고도 굉장히 높습니다. 삼지연도 해발고도가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삼지연이 대관령보다 해발고도가 더 높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북동쪽 일대가 해발고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니까. 결국 해발고도 차이의 값이 가장 큰 경로는 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바로 나 경로가 됩니다. 됐죠? 다음 가나 라만 도착지가 출발지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대요. 자,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다는 도착지가 출발지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는 얘기예요. 가나 라만 도착지가 출발지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니까 바꿔 얘기하면 다만 도착지가 출발지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뭘까요? 먼저 거제랑 서귀포 볼까요? 도착지가 출발지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나요? 아닙니다. 서귀포가 기온의 연교차가 워낙 작기 때문에 거제보단 서귀포가 작습니다. 탈락이에요. 다음, 포항보다 군산이 기온의 연교차가 작나요? 아닙니다. 군산이 서해안, 포항이 동해안이니까 기온의 연교차는 서해안인 도착지가 더 큽니다. 다음, 대관령보다 울릉도가 기온의 연교차가 작죠? 왜냐면 얘는 섬이니까 바다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연교차가 작고요. 어쨌든 대관령은 내륙이니까 기온의 연교차가 큽니다. 그러면 도착지가 출발지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네요? 여기가 다 구간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거 써먹을 시간입니다. 나와 달을 찾았으니까 가와 라만 남았네? 가는 라보다 저위도에 위치한다는 얘기예요. 자, 두개 중에 얘가 더 저위도니까 여기가 가 구간, 여기가 라 구간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찾는 것도 좀 힘들었는데 선지도 굉장히 좀 귀찮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볼게요. 가의 출발지는 서귀포입니다. 적어볼게요.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서귀포는 다의 도착지는 울릉도예요. 울릉도보다 겨울강수 집중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다음, 나의 도착지는 삼지연이에요. 삼이라고 적어볼게요. 라의 출발지는 포항입니다. 봄꽃의 개화 시기가 늦죠? 틀렸습니다. 다음, 다의 출발지는 대관령이에요. 대관령은 나의 출발지 남포보다 최난월 평균 기온이 높대요. 자, 물론 대관령이 남포보다 저위도에 위치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난월에 8월 달에 지역 간 기온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대관령은 해발고도가 높아서 기온이 낮은 곳이니까 최난월 평균 기온은 남포가 높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어요. 다음, 라의 도착지는 군산이고요. 군산은 가의 도착지 거제보다 황사일 수가 많죠. 왜냐하면 군산이 거제보다 더 서쪽에 위치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다음, 가의 도착지는 거제고요.
나의 도착지 울릉도입니다. 여름 강수량의 합은 나의 출발지 남포와 라의 도착지 거제, 아니죠. 라의 도착지는 군산입니다. 군산의 여름 강수량 보다 많다. 자, 거제의 연강수량이 워낙에 많은 곳이고 울릉도가 연강수량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여름 강수량 적지 않습니다. 반면 남포 대표적인 소호지입니다. 그리고 군산 비롯한 서해안 일대도 전반적으로 소호지이기 때문에 여름 강수량의 합은 이쪽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새 자연재해의 피해 분석을 위한 가상 회의 장면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에 대해 옳게 설명한 참석자만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여기 가나다의 피해 상위 4개 시도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 맨 아래쪽에 있는 내용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얘네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새 자연재해 중에 총 피해액이 가장 적은 게 어디였죠? 납니다. 바로 대설이 가장 적습니다. 여기다 적어볼게요. 가, 나, 다 중에 피해액이 가장 적은 게 대설이니까 나가 대설이에요. 대설은 쉽게 찾을 수가 있다. 그럼 가와 다를 구분해주면 되는데 가는 경북, 경남, 울산 같은 남부지방에서 피해액이 많고요. 다는 충북, 충남, 경기 같은 중부지방에서 피해액이 많네요. 중부지방은 호우 피해액이 많고 남부지방은 태풍 피해액이 많으니까 가는 태풍, 나는 대설, 다는 호우가 됩니다. 자, 갑, 나의 피해액, 대설 피해액은 대부분 정체전선에 영향을 받는 7월에 집중됩니다. 이것은 호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갑은 틀렸습니다. 다음, 태풍은 대설보다 발생 1회당 피해 규모가 크죠? 그래서 을 맞습니다. 다음, 대설은 호우보다 2014에서 2023년 사이에 경북의 지역 내총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대요. 자, 대설은 나니까요. 여기 지금 경북이 2등입니다. 다음, 다는 경북이 4등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 대설은 호우보다 경북의 지역 내총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까? 아니죠. 중요한 건 요거예요. 총 피해액이 대설이 워낙에 적습니다. 그래서 순위는 대설에서 경북이 2등이긴 하지만 대설의 총 피해액 자체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전체 경북의 총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설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병이 맞습니다. 다음, 요 기간 동안에 선박 피해액은 태풍보다 호우에 의한 것이 많다. 자, 선박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강한 바람입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것은 태풍이기 때문에 태풍으로 인한 것이 더 많죠. 그래서 정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을과 병이 맞으니까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병이 조금 까다로운 선지였었죠. 병. 다음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가나 토양에 대해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A부터 D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자, 가와 나는 각각 지도에 표현된 새 토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도부터 볼게요. 자, 요 친구 볼게요. 요 친구. 요 친구는 강원 남부와 충북 북동부 일대에 주로 분포하는 토양입니다. 그럼 요 친구 뭘까요? 요 친구는 석회암 풍화토가 되겠죠. 다음, 요 친구. 요 친구는, 오!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주로 하천을 따라 분포하네. 이 친구는 충적토가 됩니다. 다음, 이 친구는 울릉도, 제주 일대 분포하네. 아, 화산 지형이 분포하는 곳에 분포하는 토양이구나. 이 친구는 화산회토가 됩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 보죠. 자, 저는 우리 기역 지역에 널리 분포하는 가를 이용해 만든 허벅을 비롯한 용기 그릇의 새로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짙은 흑색을 띠는 이 토양은 짙은 흑색을 띈다고 합니다. 나트륨이나 칼륨 함량이 높아 낮은 온도에서 자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화는 흙이 고온에서 구워져 유리처럼 단단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는 성질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흑색을 띠는 요 토양 뭘까요?

나트륨과 칼륨 함량이 높은 토양입니다. 비교적 비옥한 토양이에요. 바로 화산의 토입니다. 그래서 가가 화산 회토가 돼요. 가가 화산 회토. 너무 얇네. 다음 두 번째, 저는 우리 미은적의 널리 분포하는 나를 토대로 재배한 마늘의 우수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이 토양은 비가 오면 연못이 되었다가 비가 그치면 다시 밭이 된다는 의미의 이름이 붙여진 못밭, 돌린의 지형이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석회암 풍화토가 되겠죠. 석회암 풍화토. 자, 그럼 여기다 적어볼게요. 가가 화산회토, 나가 석회암 풍화토가 됩니다. 자, 우리 여러 번 해봤었죠? 보기 봅시다. 분포 지역 기역 니은은 기바람의 특성대로 인한 건천이 나타납니까? 자, 화산의 토가 분포한 특히나 제주도 일대에 건천 발달하고요. 또 석회암 풍화토가 분포하는 석회암지대에 건천 발달합니다. 두 지역 모두 동그라미. 그러니까 A에 들어갈 수 있죠. 기억은 맞습니다. 다음, 남부지방보다 중부지방의 분포 면적이 넓습니까? 자, 화산의 토는 남부지역에, 석회암 풍화토는 중부지역에. 따라서 화산의 톤 틀렸고 석회암 풍화토는 맞아. 그러면은 XO니까 얘는 B가 아니라 C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기바람은 고생대 해성층에 분포합니까? 화산의 톤은 X, 석회암 풍화토는 석회암이 고생대 해성층에 분포하니까 동그라미. 그러면은 XO니까 C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D것은 맞습니다. 다음, 주로 하천에 의해 운반된 물질이 퇴적돼 형성되었습니까? 이것은 충적토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둘다 X. 둘다 X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뒤에. 그래서 리을 맞습니다. 그러면 기역, 디귿, 리을이 맞아요.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 그래프는 세 권역 내 인구 1, 2위 도시의 인구 증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권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여기다 한번 볼까요, 일단. 자,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인데요. 수도권의 인구 1위 도시는 서울입니다. 2위 도시는 인천. 다음, 영남권의 인구 1위 도시는 부산. 2위 도시는 대구가 되겠죠. 다음, 충청권. 충청권의 인구 1위 도시는 대전, 2위 도시는 청주입니다. 자, 그럼 일단 그래프를 살펴보았더니 1위 도시의 인구는 다 감소했어요. 그러네. 왜냐면 서울, 부산, 대전과 같은 대도시는 최근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특히나 교회화에 의해서. 그런데 특히나 가해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야 감소할 만한 인구도 많겠죠. 그래서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가는 그만큼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서울이 되겠죠. 반면 2위 도시의 인구는 증가했네. 인천과 경기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특히나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가가 수도권이 됩니다. 두 번째, 나와 다 중에서 다는 1위 도시의 인구도 감소하고 2위 도시의 인구도 감소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를 비롯한 대도시들은 인구의 교외화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네? 근데 영남권은 부산도 교외화로 인해 감소, 대구도 교외화로 인해 감소. 그러니까 1, 2위 도시 인구가 모두 감소한 다가 영남권이 되고요. 남아있는 나가 충청권이 되는 겁니다. 충청권은 1위 도시는 감소, 2위 도시는 증가했으니까요. 자, 볼게요. 나는 충청권은 요 기간 동안 영남권으로부터의 인구 유입보다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많죠.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해서 수도권의 인구와 제조업이 충청권으로 분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답 2번. 다는 영남권은 가보다 1위 도시의 인구가 적네요. 다음, 가의 2위 도시는 인천입니다. 도청? 없겠죠. 나의 2위 도시는 청주입니다.

충북도청이 있습니다. 광역시청이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뒤바뀌었죠. 다음, 수도권과 영남권은 수도권 전철 노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아니죠. 수도권과 충청권이 수도권 전철 노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2024년 영남권의 총인구는 수도권과 충청권 총인구약보다 많다? 아니죠. 요거 두개 합친 것보다 수도권의 총인구가 더 많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9번으로 가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의 통근 통학 유출 인구 및 유입 인구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은 게임을 활용한 수업 활동지 일부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지도부터 볼게요. 이 친구 노원구입니다. 노원이라고만 적어보죠. 이 친구는 중구죠. 이 친구는 강남구. 이 친구는 영구금입니다. 영구금. 그래서 구로구입니다. 자, 그럼 대략적인 특징을 좀 적어보면, 노원구는 외곽적입니다. 주거 기능이 발달했죠. 중구는 도심입니다. 도심인 중구는 업무 기능 발달했죠. 강남구는 부도심입니다. 부도심인 강남구는 업무 기능과 주거 기능이 모두 발달했죠. 구로구는 제조업 발달한 곳입니다. 그냥 제조업 발달이라고만 적어볼게요. 이렇게. 자, 왼쪽에 그래프 보죠. 자, 그래프에서 세로축은 통근 통학 유입 인구, 가로축은 통근 통학 유출 인구입니다. 항상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이렇게 선을 그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그어보면, 자, 요 선은 통근 통학 유입 인구와 유출 인구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 선의 위에 위치하면 통근 통학 유출보다 유입이 많은 지역이에요. 반면 아래 위치하면 통근 통학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유일한 지역이 D입니다. 왜? 업무 기능이 미약하고 주거 기능만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D가 노원구가 돼요. 노원구. 다음, A와 B는 통근 통학 유입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A는 B보다 통근 통학 유출 인구가 많아. 상대적으로 얘보다 많은 거죠. 왜? 상주 인구가 조금 더 많거든요. 중구는 업무 기능만 발달하다 보니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사람도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B가 중구가 되고요. A가 강남구가 됩니다. 남아있는 C가 구로구가 되죠. 자, 이거 확대해서 여기 좀 볼게요. 자, 활동지에 A, B, C, D를 비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A와 B 중에 도심과 강남구 중에 시가지의 형성 시기는 누가 더 빠르죠? 중구가 빠릅니다. 둘 중에 1은 높은 많은 지역을 아래 기입하는 거니까 가에는 B가 와야 되죠. 다음, 주간인구지수 C와 D, 구로구와 노원구 중에 누가 더 높아? 구로구가 높지. 그래서 나는 C가 됩니다. 다음, B와 D 중에 중구와 구로구 중에 초등학생 수 많은 곳은 구로구입니다. 그래서 다도시가 되는 거예요. 다도시. 여기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여기죠. C입니다. C는 통근 통학 인구의 순유입이 나타난대요. 자, 그래프 보면 통근 통학 유출보다는 유입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순 유입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아요. 다음, 가는 B를 얘기합니다. B. 중구 얘기예요. 중구는 한강 이북. 맞네. 다음, 나는 C예요. 구로구는 한강 이남. 맞네. 다음, 가는 B예요. 그러니까 중구는 D, 노원구보다 거주자의 평균 통근 거리가 가깝죠. 어쨌든 여기 사람이 많이 살지 않지만 여기 사는 사람은 업무 기능이 발달했으니까 직장까지 평균 거리가 가까울 거예요. 맞습니다. 다음, 나는 C예요. 구로구는 A보다

치유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자, 요 친구는 연포탕을 가양동에서 먹었어. 가평입니다. 스페이드를 눕혀놓은 것처럼 생긴 요 친구는 고양입니다. 다음, 엄청 입이 큰 상어처럼 생긴 화성. 얘는 수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나다 라지역에 1990년에 주택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주택수는 가가 가장 많았네? 그 얘기는 옛날부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주해왔던 지역이란 얘기가 되겠죠. 반면, 라는 주택수가 가장 적었어. 예전에 사람들이 가장 적게 살던 곳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네 지역 중에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은 어딜까요? 네, 수원입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대도시니까. 그래서 가가 수원입니다. 반면, 사람이 가장 적게 살던 곳은 가장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가평이에요. 그래서 라가 가평이 됩니다. 됐죠?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확인해 보면 라, 가평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의 증가도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에요. 남아있는 것은 나와다, 고양과 화성인데요. 자, 고양은 1기 신도시, 일산 신도시가 조성된 곳이죠. 일산 신도시는 90년대 조성됩니다. 따라서 90년대 주택수가 많이 증가한, 주택수 증가율이 높은 나가 고향이 됩니다. 반면 화성에는 2기 신도시 동탄 신도시가 조성됐죠. 동탄 신도시는 2000년대 조성되었고 지금도 계속 지어지고 있어서 2000년대 주택수 증가율이 높은 다가 화성입니다. 화성. 자, 물론 수원에도 2기 신도시인 광교 신도시가 있습니다만 예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곳이라서 상대적으로 2000년대 주택수 증가율이 아주 높진 않습니다. 자, 볼게요. 1번, 고향은 화성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낮죠. 왜냐면 서울로 통근 통학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2번, 가평은 수원보다 상업지의 평균 지가가, 어휴, 당연히 낮겠죠. 수원은 경기도에서 인구 가장 많은 대도시인데. 다음, 가부터 라 중에 제조업 출하액은 화성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 가부터 라 중에 인구 밀도는 화성이 가장 높다? 아니죠. 수원이 가장 높죠. 자, 일단, 고양, 화성, 수원이 모두 인구가 100만이 넘는 대도시인데, 수원이 면적이 가장 좁아요. 그리고 수원이 세 지역 중에 인구가 제일 많죠. 가장 많은 인구가 가장 좁은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인구 밀도는 수원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 가다. 수원과 화성에는 2기 신도시가 건설되어 있다. 이게 맞죠. 화성에는 동탄 신도시, 수원에는 광교 신도시. 이렇게 됩니다. 다음, 반환점을 돌아 11번 가볼게요. 표는 두 시기의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자, 키워드 잘 봐야 되는데요. 자, 가는요. 개방형 통합 국토축 형성, 남북 교류 협력 기반 조성,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 환경 조성, 이것은 4차의 키워드죠. 4차. 4차. 요 색깔이 잘안 보이네요. 파란색으로 해볼까? 4차입니다. 다음. 나는 대규모 공업 기반 구축, 교통통신, 수자원 및 에너지 공급망 정비, 이것은 1차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럼 보죠. 가시행 시기, 4차는 나 시행 시기, 1차 시기보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수도권의 인구 비율이 높다. 자, 아까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죠? 1차부터 4차까지 가는 동안 수도권의 인구 비율은 꾸준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시행 시기가 늦을수록 수도권의 인구 비율은 높아요. 그래서 기억은 맞죠. 다음, 1차는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을 채택했고요. 4차는 균형 개발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거점은 균형보다 역류 효과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 맞죠? 다음,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를 위해 가시행 시기에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신산업지대 조성이 시작되었다. 아니죠. 물론 4차 때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를 추진한 것은 맞지만 서해안 지역에 신산업지대를 조성한 것은 4차가 아니라 3차 때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아요.

다음, 리을을 위해 나시행 시기에 1차 때 혁신도시 건설이 최초로 추진되었다. 아니죠. 혁신도시는 4차 때 추진됩니다. 그래서 리을도 넣지 않아. 옳은 것은 기역 니은이니까 1번입니다. 다음, 12번 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1차 에너지원별 공급량을 상대값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부터 D는 각각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중에 하나예요. 자, 지도부터 볼까요? 자, 지도에 먼저 여기는 경기죠. 그리고 충남, 그리고 경북입니다. 그리고 전남, 이렇게 되죠. 이렇게 혹시나 헷갈릴까 봐. 자, 그러면은 일로 와보죠. 자, 네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네 지역은 경기, 충남, 경북, 전남이에요. 그리고 에너지 공급원별 공급량을 상대값으로 표시한 건데요. 일단 원자력을 찾아보는 게 좋겠죠. 왜? 원자력은 두 군데밖에 없어. 경북과 전남에만 있습니다. 경기와 충남에는 원자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원자력이 두 군데만 있어야 되니까 두 군데만 있는 거뭐 있나요? 자, D는 지금 가와 나밖에 없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가와 나밖에 없어. 아, 두 군데밖에 없는 D가 원자력이구나. D가 원자력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역 내에서 원자력의 공급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나가 어디일까요? 예, 경북은 경주와 울진 두 군데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경북이 되죠. 그럼 자연스레 원자력은 경북과 전남밖에 없는데 나가 경북이니까 가는 전남이 되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다는 경기가 됩니다. 자, 그럼 경기는 천연가스의 공급 비율이 높습니다. 조금만 늘려볼게요. 천연가스. 자, 그러면 경기에서 공급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C가 천연가스가 되는 거죠. 천연가스. 다음, 충남, 전남에서 소비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경북에서도 경기에서도 꽤나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요 비는 네 지역에서 골고루 쓰이고 있고 특히나 충남, 전남에서 공급 비율이 높다. 왜? 여기 석유화학 공업 발달했거든요. 다음 A도 중요한 힌트가 바로 경기인데요. 충남, 전남, 경북에서는 꽤나 많이 쓰이고 있지만 경기에선 거의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요 친구가 석탄이 되겠죠. 그래서 A가 탄, 비가 석유가 됩니다. 볼게요. 전남은 다시요. 경북은 전남보다 수력 발전량이 많대요. 자, 경북에는 꽤나 많은 양수식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북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있어서 산지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수력 발전에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2번. 경기는 전남보다 1차 에너지 공급량이 많대요.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충남, 전남, 경북이 에너지 1, 2, 3등입니다. 다음, 석탄은 석유보다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낮습니다.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연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죠. 원자력은 석유보다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된 시기가 늦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13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뭐 자료양이 많아서 이렇게 작게 보면 잘안 보이거든요.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자, 지도에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 김제죠. 김제. 여기는 고창입니다. 고창. 다음 여기는 광주 아래에 있어요. 광주 아래 나주죠. 나주. 다음 여기는 한반도의 끝머리에 위치하고 있는 해남입니다. 해남. 자, 그래서 가부터 다 지역을 지도에서 찾아서 하나씩 지운 후에 남은 지역 A를 쓰라고 해요. 그래서 단 가부터 다와 A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볼게요. 가 지역은 기역 제외와 관계가 깊은 벽골 제를 중심으로

축제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자, 벽골제 김제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는 벽골제를 중심으로 김제 지평선 축제를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가가 김제입니다. 가가 김제. 결국 김제는 지우개 되겠죠? 그리고 김제는 벼와 관련이 깊으니까 자, 여기다 적어 볼까요? 밑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기역은 벼가 되죠. 아, 여기다 적으면 되겠다. 기역은 벼가 되죠. 다음, 나지역은 니은에 해당하는 작물을 활용한 세본맞이새 김치 담그기. 자, 김치의 주재료는 배추고요. 배추는 채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니은은 아이고. 채소가 되죠, 채소. 채소. 그리고 배추로 유명한 지역 어디예요? 예, 해남에 월동 배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나는 해남이에요. 해남. 다음, 다지역은 디귿에 해당하는 작물이 자라는 약 77만 제곱미터 면적의 밭을 중심으로 축제를 개최한대요. 뭐지? 뭐지? 자, 그런데 고인돌과 갯벌을 배경으로 세계 유산 축전이 열렸다고 합니다. 자, 고인돌, 강화, 고창, 화순입니다. 고창이죠, 고창. 갯벌, 아빠, 우리 목포 언제 가요? 어우, 신안 보고서. 신안 보고서. 여기에서 신안, 보성, 순천, 고창, 서천 갯벌이죠. 고창에 갯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역이 고창이 되죠. 고창. 그러면 얘는 맹류가 됩니다. 그리고 고창에서는 맹류에 해당하는 보리가 많이 재배가 되고요. 청보리밭을 활용한 축제가 열립니다. 그러면 A는 나주가 되는 거죠. 괜찮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모두 지우는 남은 지역 A는 나주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 볼게요. 지평선 축제는 김제에서 개최됩니다. 맞아요. 다음, 나는 해남은 A보다 나주보다 경지 면적당 과실 생산량이 많다. 자, 나주하면 굉장히 유명한 농작물이 하나 있죠? 바로 배입니다. 그러니까 나주가 경지 면적당 과실 생산량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 3번. 다는 고창은 나주보다 지역 내 1차 산업 취업자 수비율이 높다. 자, 고창은 군이고요. 나주는 시입니다. 그리고 나주는 최근에 한국전력 중심으로 에너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고창에 높고요. 나주는 고창보다는 2, 3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높겠죠. 다음. 채소는 벼보다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비율이 높다. 예, 벼는 고랭지에서 재배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랭지에서는 주로 채소를 재배합니다. 맞죠? 다음, 맹류는 벼의 구루가리 작물로 재배된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에요.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군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네 업종이 비금속 광물 제품 대표적인 게 시멘트가 있죠. 여기다 적어볼게요. 시멘트. 그 다음에 자동차 밑으로 예를 올리니까 자동차. 다음 전자조립, 전자라고만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A부터 D가 요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다음 지도 볼게요. 지도. 자, 지도에 조금 확대해보죠. 여기는 영월입니다. 영월 밑에 여기는 단양이죠. 그래서 여기는 영월과 단양입니다. 영월, 영월, 단양. 다음, 여기는 포항부터 포경울부, 포경울부. 그래서 여기는 경주와 울산이 됩니다. 다음, 여기 볼까요? 여기는 경기도의 남쪽 끝에 평택입니다. 평택. 그리고 태안에서 서당 다니던 아이가 평택과 아산이 되죠. 평택, 아산. 다음, 여기는 아산 옆에 천안. 그리고 세종 옆에 충북 도청 소재지 청주가 되죠. 그래서 천안과 청주입니다.
그러면 왼쪽 그래프 봅시다. 왼쪽 그래프. 자, 가나, 다, 라가 나와 있는데 일단 눈에 띄는 친구는 저는 라가 눈에 띄네요. 라. 라는 D의 비율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요. 그 외에는 뭐 식료품,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과 같이 좀 생소한 제조업의 출하액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업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고 특정 제조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이거 어딜 것 같아요? 예. 영월과 단양은 석회암이 많이 매장되어 있고 그 석회암 바탕으로 시멘트 제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 시멘트가 바로 비금속 광물 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라가 영월 단양이 되고요. 그리고 D가, 자, 여기다 적어볼까요? A, B, C, D. D가 시멘트가 됩니다. 시멘트. 다음, 다 볼게요, 다. 다는 정유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정유산업. 자, 정유는 석유화학과 분포가 거의 일치하는데요. 석유화학과 정유는 울산, 여수, 서산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면은 울산 있고, 나머지는 없네? 그렇다면 다는 경주 울산이 될 거예요. 경주 울산. 됐죠? 자, 그렇다면 B와 C가 남아있는데 정유산업 발달했으니까 석유산업의 비율도 높게 나타날 거야. 그러면은 B가 석유화학일까요? 그런데 가에도 B가 있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남아있는 지역들은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가 석유화학이라면 다른 지역에도 석유화학이 발달했다는 얘기인데 그럴 순 없어. 하지만 C는 다른데 없어요. 그러니까 C가 석유화학이 되고. 그러면 울산은 자동차 공업도 발달했죠? 자동차 공업이 발달한 곳이니까 B가 자동차가 됩니다. 자동차. 남아있는 A가 전자가 되겠죠. 됐죠? 그렇다면 A. 전자 출하액 비율이 가장 높은데 평택과 아산은 모두 전자조립공업 발달한 곳입니다. 따라서 가가 평택과 아산이 되고요. 남아있는 나가 천안, 청주가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전기장비 제조업이 꽤나 발달한 곳이에요. 최근에 꽤나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중심으로 한, 그 다음에 전자조립공업도 발달했죠. 그리고 평택과 아산은 평택의 KGM 모터스, KGM. 아산의 현대자동차 있죠. 자동차가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나는 다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어이, 그럴 리가요. 울산이 워낙에 제조업 출하액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나는 가보다 제조업 사업체 수가 많다. 어유, 그럴 리가요. 평택과 아산은 전자와 자동차 공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제조업 사업체 수는 평택, 아산이 더 많습니다. 다음, 전자는 석유화학보다 전국 대비 수도권 출하액 비율이 높다. 예, 전자조립은 수도권이 출하액 비율이 아주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4번. 석유화학은 자동차보다 계열화된 조립형 공업으로, 자, 석유화학도 계열화된 공업이지만 조립형 공업은 아니에요. 조립형 공업은 자동차와 조선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내용 나와 있죠? 고용 파급 효과가 크다. 자,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조립형 공업은 대체적으로 종사자가 많은 편이다. 기계화가 많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사람의 손으로 조립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멘트는 자동차보다 연구개발비 비율이 높다. 어이, 그럴 리가요. 이 자동차와 전자가 연구개발비 비율이 굉장히 높죠. 14번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5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가나 지역을 지도에 A부터 D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도. 자, A 어딘가요? A.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여기 남해입니다. 남해가 너무 풍경이 멋있어요. 그래서 남해 가면은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어. 남해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래서 남해에서 사, 천, 진, 주가 됩니다. A, B, C, D 중에 A가 사천이에요. B가 진주입니다. 다음, 시옷 모양. 크게 보면 치읓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경남도청 소재지 창원. 그리고
부산의 위성도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와 양산. 그래서 D는 김해입니다. 자, 그럼 보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지난 11월 27일 오전 1시 13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우주 강국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남강 유등축제 개최 지역으로 알려진 가는 남강 유등축제 어디죠? 진주입니다.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항공우주연구개발의 중심지였습니다. 항공우주 관련 기관의 직접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위치해 있어 항공 및 방위산업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남강 유등축제 진주입니다. 따라서 가는 진주, 진주는 B입니다. 다음, 부채꼴 모양의 사천선상지가 있고, 뭐 끝난 거 아닙니까? 사천입니다, 사천. 다음, 남해군과 다리로 연결되어 있대요. 남해군 여기 있죠. 나는 최근에 우주항공의 핵심 거점이자 항공산업의 핵심 생산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및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사천입니다. 가는, 다시요. 나는 사천이고 사천은 A죠. 그래서 B, A.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16번 가볼게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다섯 지역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및 산업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부터 C는 각각 쉽게 얘기하면 1차, 2차, 3차 산업이 되겠죠. 자, 얘도 확대해 볼게요. 자, 좋습니다. 일단 지도에는 경기, 서울, 그리고 충북, 제주, 여기는 울산입니다. 다섯 개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로축에는 지역 내 총생산, 가로축에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나와 있죠. 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어디가 더 많나요? 울산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마가 울산이에요. 울산. 마. 자, 그리고 1, 2, 3차 A, B, C도 찾아보죠. A, B, C. 자, 일단 A는 모든 지역에서 취업자 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고용효과가 굉장히 커서 모든 시도에서 취업자 수 비율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3차 산업이에요. 그래서 A가 3차예요. 서비스업. 다음, 울산은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죠.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높다. 그래서 B가 2차, 남아있는 C가 1차가 되겠죠. 다음, 지역 내 총생산 제일 많은 데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가 서울이죠. 그래서 가가 경기, 경기, 나가 서울이 됩니다. 경기, 가, 서울, 나. 남아있는 건 충북과 제주인데요. 일단 제주는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도 가장 적고요. 지역 내 총생산도 가장 적어요. 그리고 제주는 육지와 분리된 섬이란 특성 때문에 제조업 발달이 굉장히 미약하죠. 그래서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가장 낮아요. 다가 제주, 라가 충북. 그래서 제주가 다, 충북이 라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가는 경기는 서울보다 정보통신업 사업체 수가 많다. 자, 정보통신업 사업체 수는 서울이 경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 특히나 정보통신업 관련된 서비스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다음 2번. 서울은 울산보다 광공업 취업자 수가 많다. 자, 일단 서울은 울산과 비교했을 때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낮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묻고 있는 거는 취업자 수를 묻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 자, 취업자 수는 절대적인 숫자를 얘기합니다. 자, 서울의 인구가 930만이에요. 울산의 인구는 110만 정도입니다. 서울은 울산보다 인구가 8배 이상 많아요. 그런데

2차 산업 취업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자, 서울과 울산을 비교했을 때 아주 많이 모아도 울산이 서울의 한 4배 정도 된다고 볼수 있겠죠. 대략적으로 보아도. 바꿔 얘기하면 서울은 울산의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의 4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은 4분의 1 정도인데 인구는 8배가 많아요. 그 얘기는 2차 산업 취업자 수는 서울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비율은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전체 인구가 8배가 많거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묻고 있는 건 수입니다. 수. 다음, 다는 제주는 가, 경기보다 채소 생산량이 많습니다. 제주는 과수와 채소 생산량이 많으니까. 다음, 충북은 제주보다 풍력 발전량이 많다. 아니죠. 제주는 풍력 발전이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풍력 발전은 제주, 강원, 경북 이런 지역들이 많죠. 다음, 울산은 충북보다 총 취업자 수가 많다. 왠지 맞을 것 같지만 이총 취업자는 인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충북이 울산보다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총 취업자는 충북이 더 많아요.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로 갈게요. 17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인구 비율 차이 및 성별 인구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먼저 지도부터 볼까요? 자, 여기 어딘가요? 여기. 연포탕을 가양동에서 먹었어. 연천입니다. 얘도 좀 확대해 볼게요. 연천. 연천. 다음, 얘는? 예, 세종이죠. 세종. 이렇게. 요 친구는 여기가 순천이고요. 순천 옆에 보성입니다. 요 친구는 거제죠, 거제. 자, 왼쪽 그래프 볼게요. 왼쪽 그래프는 가와 나의 인구 비율 차이가 나와 있고요. 가와 나는 유소년층과 노년층을 의미합니다. 자, 편의상 그냥 퍼센트 포인트 말고 그냥 퍼센트라고 얘기할게요. 자, 가는 인구 비율 차이가 가장 큰 곳과 낮은 곳 간의 인구 비율 차이가 훨씬 더 큽니다. 반면 나는 상대적으로 가장 큰 데랑 가장 작은 데 인구 비율 차이가 작죠.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나 노년층이 촌락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유소년층 인구 비율의 지역 차이보다 노년층 인구 비율의 지역 차이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가의 인구 비율 차이가 나의 인구 비율 차이보다 훨씬 더 크죠. 그래서 가가 노년층, 나가 유소년층이 됩니다. 가가 노년층, 나가 유소년층이 돼요. 지역 간의, 특히나 시군 간의 차이는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 차이보다 노년층의 인구 비율 차이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정말 높은 곳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만큼 노년층 인구 비율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 그래프는 해당 지역 내 인구 비율에서 네 지역의 평균을 뺀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값이 크면은 그 값도 큰 거고 이 값이 작으면 그 값도 작은 겁니다. 그러면 A와 B는 노년층 인구 비율 차이 값이 커요. 그 얘기는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두 지역이고 C와 D는 노년층 인구 비율이 낮은 두 지역이에요. 반면 C와 D는 유소년층 인구 비율 차이가 큰두 지역이고, 그 얘기는 요두 지역이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네 지역을 구분해 보면 상대적으로 연천과 보성은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고, 세종과 거제는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겠죠. 자, 정리해 보면 C와 D는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으니까 얘는 세종 아니면 거제입니다. 그런데 세종은 모든 시도 중에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거제는 중화학공업 발달해서 성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곳이에요. 자, 이걸 정리해 보면 둘 중에 D가 상대적으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더 높고요. D는 성비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남녀 간의 비율 차이가 크지 않아. 하지만 C는 성비가, 남녀 간의 성비가 꽤나 차이가 나타납니다. 특히나 니은이 기역보다 비율이 높죠. 아, 그 얘기는
거제는 성비가 높아서 남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남녀 간의 성비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C가 거제이구나. 그리고 거제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니은이 남성이구나. 그러면 기역은 여성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 D는 세종이 됩니다. 자, A와 B 볼게요. A와 B는 연천 아니면 보성인데, 연천은 휴전선 인근이니까 당연히 군부대가 많겠죠? 군부대 많아서 남성 비율 높습니다. 두 지역 중에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B가 연천이 되겠죠. 그리고 A가 보성이 됩니다. 결국 보성이 노년층 인구 비율 제일 높고, 세종이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정리해 볼게요. 자, 1번. 가는 노년층, 나는 유소년층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 2번. A는 보성은 거제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자, 총부양비가 높다는 얘기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다는 얘기가 되죠. 자, 거제는 중화공업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보성이 거제보다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아서 총부양비가 높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연천은 보성보다 노령화지수가 높대요. 자, 노령화지수는 유분의 노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연천과 보성은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큰 차이가, 아니, 죄송합니다.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은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보성이 연천보다 훨씬 높아요. 자, 바꿔 얘기하면, 연천은 보성과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은 비슷하지만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아요. 이걸 정리해 보면, 연천은 보성보다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은 비슷하지만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낮아. 그 얘기는 요 값이 작단 얘기죠. 정리해보면, 연천은 보성보다 노령화 지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 연천은 세종보다 남성 인구가 많다. 이것도 주의하셔야죠. 나와 있는 건 성비고요. 묶고 있는 건 남성 인구의 절대적인 숫자입니다. 물론 성비는 연천이 세종보다 높지만, 인구는 연천보다 세종이 10배 정도 많아요. 따라서 남성의 절대적인 인구수는 세종이 더 많습니다. 다음, 세종은 거제보다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낮겠죠. 거제가 제조업 발달한 곳이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기억부터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국가대리처처 인구총조사관은 다양한 인구 배경을 가진 인구를 포괄하는 등록 센서스 이주 배경 인구 통계를 개발하여 2025년 12월에 최초로 공표하였다. 이주 배경 인구는 본인 또는 부모 중에 적어도 한 명이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들이 합으로 산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주 배경 인구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거주하고요. 시군별로는 경기 안산에 가장 많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자, 일단 1번. 2023년 대비 2025년 이주 배경 인구는 증가하였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부터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외국인 주민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주 배경 인구도 증가했겠죠. 그리고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당연히 이주 배경 인구 증가합니다. 그래서 요거 맞는 내용이 되겠죠. 다음. 해당 지표의 유형 중에 하나인 외국인은 행전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외국인 주민 중에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2번. 경기 안산에 외국인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대요. 자, 경기 안산은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고, 제조업이 발달한 곳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는 남성 여성보다 많으니까 남성 여성보다 많아요. 다음 계속 볼게요. 자, 2023년 기준 외국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약 194만 명으로, 리을이 47만 명, 미음이 18만 명, 유학생이 21만 명 정도로 나타나는데, 디귿, 외국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출신 국가는 베트남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 다음, 가장 숫자가 많은 리을은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미음은 결혼 이민자. 맞습니다. 다음, 비읍. 유학생의 수는 서울이 경기보다 많대요. 서울이 경기보다 대학교 수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 다음,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지도는 지역 내 가부터 다 부가가치 생산액 비율의 충청권 내 상위 3개 시군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나와 있는 것은 제조업, 공공행정, 농림, 업입니다. 가부터 볼까요? 세종, 홍천, 계룡에서 부가가치 생산액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세종은 특별자치시입니다. 정부 청사가 있어요. 홍성은 충남도청이 있죠. 계룡은 육군본부와 공군, 해군본부가 다 있습니다. 당연히 세종 모두 공공, 행정의 생산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겠죠. 다음, 다 볼까요, 다? 다는 서산, 아산, 그리고 진천에서 높게 나타나는 지표입니다. 서산, 아산, 진천은 농림업과 제조업 중에, 다시요. 이는 지금 다니까요, 다. 농림업과 제조업 중에 뭐가 더 비율이 높게 나타날까요? 당연히 제조업의 비율 높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남아있는 나, 여기 청량 부여, 그리고 여기 괴산이죠. 괴산, 청송 부여에서 높게 나타나는 지표 농림업입니다. 정답은 4번이 맞네요.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A부터 D에 해당하는 오른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지도에 강릉이죠. 다음 춘천입니다. 그리고 홍천, 그리고 원주예요. 원주. 자, 일단 가나다라를 찾아야 돼. 가나다라. 자, 먼저 볼게요. 자, 가는 나다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대요. 자, 일단 여기에서 제조업 출하액이 가장 많은 곳은 원주입니다. 원주. 그 얘기는 원주는 나다는 될수 없단 얘기예요. 왜냐면 원주가 나다라면 원주보다 가가 제조업 출하액이 많은 건데 그럴 순 없으니까 원주는 나다는 아닙니다. 다음, 나다는 라보다 인구 밀도가 높대요. 자,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곳은 원주입니다. 원주. 그런데 원주는 나다가 될수 없는데 라도 될수 없어요. 왜냐면 나다는 확실히 원주가 아닌데 나다가 라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그럴 수 없잖아. 그래서 원주는 라도 될 수가 없어. 결국 원주가 될수 있는 것은 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주가 가가 되죠. 가. 다음 두 번째 거 다시 볼게요. 나다는 라보다 인구 밀도가 높대요. 자, 일단 가는 원주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지금 홍천, 춘천, 강릉인데요. 세 지역 중에 인구 밀도가 제일 낮은 데가 어딜까요? 예, 강릉과 춘천은 시고 홍천이 군이니까 홍천이 인구 밀도 제일 낮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홍천은 나와 다가 될수 있나요? 안 됩니다. 홍천은 인구 밀도가 제일 낮기 때문에 나 다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면 그러면 라가 춘천 아니면 강릉이란 얘기인데 홍천이 춘천 아니면 강릉보다 인구 밀도가 높을 순 없잖아요. 결국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라가 홍천이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춘천과 강릉이고요. 다는 나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대요. 춘천과 강릉 중에 최하늘 평균 기온은 강릉이 높으니까 강릉이 다가 되고 춘천이 가가 되는 거죠. 마지막. 홍천은 원주보다 지역 내 용도별 토지 이용 중 임야 비율이 높다. 맞죠? 원주는 대도시고 홍천은 상대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나다라가 이렇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기 전에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부터 좀볼 거예요. 자, 조금만 키워볼게요. 보죠. 자, 기업 도시와 혁신 도시가 위치한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밖에 없나요? 얘는 원주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가해만. 다음. 지명의 첫 글자는 강원이라는 지명의 유래가 되었다. 어디죠? 원주와 강릉입니다. 그러면은 가와 다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다음, KTX가 운행되고 있다. 자, KTX가 운행되는 곳, 여기에서 원주랑 강릉만 KTX가 운행됩니다. 요 춘천은 ITX가 가고 있죠. 영서지방에 위치한다. 영서지방. 영서지방은 춘천, 홍천, 원주 모두 영서지방입니다. 오, 요거 제가 잘못 썼죠? 춘천이 납니다. 그러면은 가, 나, 라에 해당해요. 자, 올라가 볼게요. 자, A는 나에만 해당되는 특징이어야 되는데 가에만 해당되는 특징이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B는 가와 다만의 공동 특징인데 맞네요. 그래서 니은 맞고요. 다음 C는 다와 라만의 공동 특징인데 가와 다니까 틀렸네. D는 가나 라의 공동 특징인데 가나라가 맞으니까 요거 맞죠. 그래서 니은 리을이 맞아요.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사회 실전 모의고사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사회가 조금 까다로웠다고 얘기했었죠. 하지만 좋은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고, 특히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많이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5회 실전 모의고사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기출의 미래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17강에 오셨고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 하고 있었냐면요. 연결어의 활용 단원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결어의 활용 부분 나머지 나가 볼 건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진짜 어려운 지문들 많이 다뤘어.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 여러분들 아 중간에 포기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꿋꿋이 견디셨다면 아마 여러분들 모의고사 성적 그리고 수능 성적도 쭉쭉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오늘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은데 반드시 이 고비를 넘어가야 여러분의 성적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명심해 두시고 저희 오늘의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14번 문제부터 풀 거고요. 기출문제 2021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역시나 수능 문제 눈 크게 뜨고 보자고 했었죠.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었냐면요. Regulation, 규제잖아요. 규제라고 하는 건데 covering scientific experiments and human subjects are strict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규제는 규제인데 어떤 규제냐면 covering이라고 해서 다루는 이라고 해석할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다루는 거냐면요. 과학 실험은 실험인데 인간 피실험자를 다루는 그 규정들이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얘들아, 과학 실험을 하는데 인간이 실험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거기에 있어서의 규정은요, 규제는요, are strict, 굉장히 엄격하죠. 당연히 그래야겠지, 얘들아. 과학 실험을 하는데 사람이 피실험자가 된다면 굉장히 규정이나 규제는 엄격해야만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subjects, 피실험자들은요, must give their informed written cons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잘 정보를 제공받았다 라고 하는 내용의 서면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실험을 주최하는 그런 실험자들은요, must submit their proposed experi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그런 계획된 실험을 제출해야 할 거래요. 뭐 하기 위해서? To thorough examination by overseeing bodi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감독기관에 아주 철저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 계획된 실험을 제출해야 될 겁니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자, scientist, 과학자는 과학자인데 어떤 과학자냐면요. Who experiment on themselve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실험을 하는 과학자들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즉, 여기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실험을 하는 과학자들은요. Can functionally, if not legal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기능적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까지는 모르겠지만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요, 무엇을 피할 수 있다? 자, 얘들아, 그럼 여기서 이 문장에서 동사 잡아보면 can avoid. 여기 지금 동사가 나누어져 있네. 그치? 자, 그래서 스스로에게 실험을 하는 과학자들은 무엇을 피할 수 있냐면요. The restriction. 규제는 규제인데 어떤 규제야? Associated with experimenting another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것과 관련된 규제는 피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분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그러면 이 associated가 꾸며주는 이 앞에 나오는 얘랑 능동관계인지 수동관계인지만 보면 되겠다. 그치? 자, 규제는 규제인데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과 관련된 규제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받아주고 있지? 그러면 과거 분사 쓰는 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they can also sidestep most of the ethical issues involv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기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과학자들은 또한 피해갈 수 있는데 뭘 피해갈 수 있대요? 그 실험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들은 피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자기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nobody, presumably, 아마도 그 누구도 더잘 알지는 못할 겁니다. 뭐에 대해서? of an experiment's potential hazar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실험이 가질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 더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누구보다 더잘 아는 사람이 없을 거냐면 than the scientist who devised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실험을 고안해낸 사람보다 그 실험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더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여기 앞에 나오는 scientist를 꾸며주고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it은 뭐예요, 얘들아? 쌤이 해석할 때 살짝 힌트를 줬는데. 그 실험을 고안한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은 앞에 등장하는 an experiment가 되겠습니다. 실험이라고 하는 단수 명사를 받고 있으니까, 오케이, 대명사, 단수로 받은 거 너무 잘했다. 그치? 자, 그래서 그 실험을 고안한 사람보다 더그 실험의 위험성을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도 피해갈 수 있구나.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experimenting on oneself remains deeply problemat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에게 실험을 하는 것은 무엇이 있다? remains deeply problemat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깊이 문제가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얘들아, deeply라고 하는 부사가 앞에 나오고 있고, 얘가 누구를 수식하는지만 봐주면 되겠지. 그러면 deeply problematic 누구를 꾸며주고 있어? 아주 매우 문제가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뒤따라 나오는 형용사를 수식해주고 있네. 자, 부사가 형용사 수식해주고 있는 거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3번도 맞구나라고 동그라미 치면 될것 같고요. 그랬을 때, one obvious drawback is the danger involv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장 명백한 문제점으로 꼽히는 거. 즉, 스스로한테 실험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명백한 문제점은 뭐냐면요. Is the danger involved? 그 실험에 포함된 그 danger 하면 뭐예요? 위험이라고 하는 게 명백한 문제점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런데, knowing that it exists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것이 존재하는 걸 안다는 것은 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자, 얘들아, 눈 크게 뜨고 한번 볼까? 세미콜론이잖아요. 세미콜론 나온 다음에 지금 주어가 누구냐면 아는 것이라고 해서 동명사 주어가 나오고 있어. 자, 무엇에 대해서 아는 거냐면요. It exists 할때 얘들아, 이때 it은 뭐야? 위험이지. 앞에 나오는 그 위험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것은 does nothing to reduce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위험을 줄여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이 실험을 설계했는데 거기 분명히 위험성이 있어. 그걸 내가 알고 있다? 근데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그 위험성을 줄일 방법이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여기 does 동사가 들어갈 자리가 맞니? 라고 물어본다면 앞에 지금 주어 knowing that it exists 라고 나오고 있는 부분이 지금 동명사 주어고 동명사 주어는 무슨 취급해? 단수 취급해 줄 거니까 자, 동사 자리에 단수 형태 오는 거

너무 잘 오고 있네. 자, 그래서 동그라미 치고 나머지 부분을 한번 마저 읽어보자면요. A less obvious drawback is the limited range of data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덜 명백한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 제한된 데이터라는 거지. 왜? 나 스스로한테만 실험을 했잖아. 그러니까 너무 제한된 데이터가 있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that the experiment can generate 그 실험이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가 너무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Human anatomy and physiology va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인간의 해부학적 구조나 혹은 생리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in small but significant way 굉장히 사소할지 모르지만 중대한 방식으로 according to 어떻다? va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양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 굉장히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중대한 방식으로 그 인간의 해부학적 구조라든지 혹은 생리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어디에 있어서? According to gender, age, lifestyle, and other facto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성별에 의해서, 나이에 의해서 혹은 뭔가 생활 방식 그리고 다른 요소들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데 지금 뭔가 스스로한테만 실험을 하는 게 데이터가 너무 제한적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랬을 때, experimental result, 어떤 실험 결과라고 하는 거, derived from a single subject, 나라고 하는 그 단일 피실험자로부터 도출된 실험 결과들은 are, therefore, 그러므로 of limited value, 굉장히 제한적인 가치를 갖는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There is no way to know. 알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무엇을 알수 있는 방법이 없대? What the subject's responses are typical or atypic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피실험자의 반응이 전형적인 건지 혹은 이례적인 건지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Of the response of humans as a grou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이 집단에 대한 응답에서에 비해서 어떤 피실험자의 반응이 진짜 전형적인 건지 혹은 이례적인 건지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떨 때? 개인한테만 실험을 했을 때.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봤을 때 w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올자리 맞아? 라고 물어본다면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일단 한번 봤더니 선행사는 없어. 그럼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면 얘는 맞을 거야. 한번 볼까? The subject responses are typical or atypical. 얘들아, 어떤 문장이 오고 있어?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잖아. 자,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으면 얘는 뭐가 들어갈 자리냐면 접속사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자, 접속사가 들어가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쌤이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 피실험자의 반응이 전형적인지 이례적인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우리 해석했습니다. 자, 그럴 때 쓰는 우리 접속사 뭐가 있다고 했었어? weather이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weather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바꿔주면 좋겠고요. 일단 답은 5번 되겠습니다. 매 시간마다 쌤이 강조하고 있지만 틀린 부분 찾는 거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하지만, 아, 이 틀린 표현을 뭐로 바꿀 수 있어야겠다가 진짜 문법 실력이라고 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럼 그 연습을 끊임없이 한번 쌤이랑 같이 해보도록 하죠. 15번 문제로 넘어갈 거고요. 역시나 수능 문항입니다. 2020년도 수능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speculation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아래 다행히도 나오고 있어요. 고찰이거든요. 뭐에 대한 고찰이냐면요. about the meaning and purpose of prehistoric ar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사 시대의 예술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한 고찰은 얘들아, 그럼 여기서 진짜 주어 누구야? 고찰이잖아, 고찰. 자, 그런데 고찰들으로 지금 복수 형태로 나와 있네? 그러면 동사 잡아봐야지. 주어는 지금 잘 잡았고, 이 speculation, 고찰들이라고 하는 거에 상응하는 동사가 어디 있는지 보면요. rely on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사 시대 그 미술의 의미, 그리고 그거의 목적에 관한 고찰들은 rely heavily 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우 의존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여기 동사 들어올 자리 맞아? 맞지? 앞에 주어 나왔으니까. 그러면 앞에 주어랑 일치시켜줘야겠지? speculations라고 하는 복수 형태 나오고 있으니까 아, rely on 복수형 동사 나오는 거 너무 괜찮습니다. 자, 이런 고찰들이요. 어디에 의존을 하고 있대요? analog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유사점에 뭔가 의존을 하고 있나 봐요.
유사점은 유사점인데, drown with modern day hunter-gatherer socie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현대의 어떤 hunter-gatherer 하면 뭐였죠? 수렵 채집이잖아요. 현대의 수렵 채집 사회로부터 끌어진 그런 유사점에 의존한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그랬을 때, such primitive societies, 이러한 원시 사회. 자, 그 다음에 2번에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 As Stephen Milton emphasizes in the prehistoric of the modern min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스티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조하였듯이, 강조하듯이라고 해석했어, 얘들아. 뭐뭐 하듯이라고 쌤이 해석을 했거든.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as가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야? 뭐뭐 하듯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니까 접속사 as 되겠습니다. 자, 접속사 as 뒤로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되니까 주어, 동사가 이끌어지고 있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으니 오케이, 접속사 as가 들어갈 자리가 맞구나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such primitive societies 이러한 원시 사회. 자, 누가 말했듯이, 자, 스티븐 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 강조를 했냐면, 뭔가 본인의 책인가 봐요. 본인의 책에서 강조하였듯이, 이러한 원시 사회는, 얘들아, 그럼 이 문장에서 주어 어딨어? 이 문장의 주어는 primitive societies. 여기가 지금 주어가 될 거야. 이러한 원시 사회들은 tend to view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 하는 경향이 있어? 보는 경향이 있대. 얘들아, 근데 여기 수거 표현 우리 하나만 같이 짚어볼까? View A as B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 있습니다. A를 B로 보다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원시 사회는 뭐를 보는 경향이 있냐면 Man and Beas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과 짐승, 그리고 Animal and Plant, 동물과 식물, 그리고 Organic and Inorganic Spher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와 무생명체의 영역을 뭐로 보는 경향이 있다. 여기가 진짜 중요하지. Participants in an integrated animated tota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뭐로 본대요? 참여자로 본대. 어디에 참여자냐면요. 아주 통합되고 살아있는 총체의 참여자로 본대. 즉, 어디에서? 이런 원시 사회에서는 살아있고 살아있지 않은 그런 생물들 혹은 사람과 짐승, 식물과 동물 이런 애들을 다 뭐로 본대? 하나의 총체로 본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The dual expressions of this tendenc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경향에 두 가지 표현이 있나 봐.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이러한 경향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전 문장에서 말한 이 부분이었겠지. 뭔가 하나의 통합된 살아있는 총체로 보는 이러한 관점에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첫 번째 표현, anthropomorphis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의인화입니다. 자, 의인화인데요. The practice of regarding animals as huma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관행이냐면 동물을 인간으로 보는 그런 관행인 의인화라고 하는 표현과 entertainism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Totemism이라고 하는 것은요. The practice of regarding humans as anim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을 동물로서 여기는 인간을 동물로 여기는 그러한 관행인 토테미즘과 의인화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이런 의인화와 토테미즘, both of which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거든. 그두 개의 표현 둘다 spread through 어디에 널리 퍼져 있냐면요. The visual art and the mythology of primitive cul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원시 문화의 시각적인 예술, 그리고 신화라고 하는 것에 널리 퍼져 있다라고 하는 거지. 아, 그랬을 때 얘들아,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거는 both of which에 여기 which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맞아? 그게 지금 궁금한 거지. 자, 그러면 얘들아, 뒤에 문장을 한번 봐봐. 뒤에 문장을 봤을 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한번 볼래? 자, 이때 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뒤에 문장을 봤는데 동사로 시작하고 있어. 그러면 불완전한 문장이 맞아. 그치? 자, 그리고 앞에 문장을 봤는데 얘들아, 앞에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단 말이야. 앞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데 뒤에 완전한 문장을 하나 덧붙여 주려고 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완전한 문장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접속사도 없이 다음 문장이 나올 수 있어?
없잖아, 얘들아. 문장과 문장

both of them이라고 하잖아. 그럼 얘들아, 너네 헷갈린다? 맞지. 앞에서 지금 두 개의 개념을 짚었잖아. 그러면 both of them이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워. 그런데 절대 안 되는 게 뭐야?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그럼 연결시켜 줄 수가 없어. 접속사 역할을 해내는 애들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both of them이라고 나와도 헷갈리지 말고 우리 여기 뭐가 와야 된다? 관계대명사가 올 자리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헷갈리기 쉬워요. 알았죠? 자, 그랬을 때, thus, 그러므로, the natural world is conceptualized. 이러한 자연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개념화 되었냐면요. In terms of human social relationship.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서, 개념화 되어진다라고 볼수 있겠네. 그래서, when considered in this light,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되어질 때, The visual preoccupations of early humans with the non-human creatures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preoccupation이라고 하면 집착이거든요. 자, 그런데 뭐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고 있냐면 visual preoccupation, 어떤 시각적인 집착을 했나 봐. 뭐에 집착을 했냐면 초기 인간들이 With the non-human creatures inhabited their worl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인간이 아닌 생명체에 대한 어떤 거? 시각적인 집착은 becomes profoundly meaningfu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우 의미가 있어진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러면 이 문장에 얘들아, 동사 어디 있어? 동사 찾아볼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라고 하는 건 일단 제쳐두고요. 동사를 찾아봤더니 becomes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부분까지가 주어라는 말이겠지? 자, 그러면 진짜 주어 찾아봤을 때 뭐야? 시각적인 집착이겠지. 자, 그런데 누구에다가 시각적인 집착을 했냐면 인간이 아는 존재는 존재인데 어떤 존재야? 그들과 함께 사는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었겠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inhabited가 뒤에서 non-human creatures를 꾸며줘야 되거든? 근데 얘네들이 살고 있는 존재지 사라짐을 당한 게 아니잖아. 즉, 수동태가 나오면 안 되고 얘 뭐로 바꿔줘야 된다? inhabiting이라고 하는 능동형으로 바꿔줘야 된다. 현재 분사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인간이 아닌 존재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집착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그랬을 때, among hunter-gatherers, 이러한 수렵채집인들 사이에서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기 좋은 것이 아니라 not only A, but also B. 단순히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먹기 좋은 게 아니라 but also good to think ab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생각해 보기에 좋은 존재다라고 누가 말했대? Cloud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대. 이랬을 때 in the practice of totemis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토테미즘의 관점에서 봤을 때 he has suggested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An unlettered humanity, 어떤 문맹, unlettered 하면 문맹이거든요. 문맹의 인류는 brood up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곰곰이 생각했대. 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냐면 upon itself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스스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한다라고 지금 주장했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때 등장하고 있는 제규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만 보면 되거든. 자, 목적어에 등장하고 있는 itself, 즉, 곰곰이 생각하는 주체가 누군지 살펴본다면 누구야? 문맹의 인류라고 하는 이 애가 진짜 주체잖아. 그러면 이 주체가 스스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니까, 오케이, 제규대명사 오는 거 맞고요. Unlettered humanity라고 해서 단수 주어가 나오고 있으니까 itself라고 하는 거 단수 표현으로 온 것도 너무 잘 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쉽지 않은 지문이었지만 여러분, 문법적으로만 접근을 했을 때 생각보다 잘 풀리는 거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강의 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갔기 때문에 진도가 나가서 여러분들 문법 포인트 생각보다 지금은 잘 풀릴 것 같아. 그쵸? 자, 그럼 16번 보면요. 2020학년도 7월 학력 평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Metacognition. 얘들아, Metacognition이라고 하면 메타인지거든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about thinking.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메타인지라고 하는 건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데, and it is one of the main distinctions between the human brain and that of other speci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주된 차이점이래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가장 주된 차이점이냐면요. 인간의 뇌와 다른 종의 그것의 가장 주된 차이점들 중 하나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얘들아, 쌤이 지금 여기 넷 했다가 형광펜 쳐놨거든? 얘가 뭘까? 한번 맞춰볼래? That of other species. 다른 종의 그것. 그것은 앞에서 나왔었던 brain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brain 말하셨으면 너무너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주된 차이점인데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인간의 뇌와 다른 종의 뇌 사이에 가장 주된 차이점들 중에 하나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자, 그랬을 때 our ability, 우리의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냐면 to stand high on the ladder above our normal thinking proces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과정 위에 사다리를 타고 위에 우뚝 서 있는 것은 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봐요.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가 앞에 나오는 ability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고 위에 사다리를 얹어서 그 위에 설수 있는 능력. 즉, 생각을 위에서 생각하는 거지. 그럴 수 있는 능력과 and evaluate why we are thinking as we are think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자, 여기서 뭐를 꾸며줬어? 아, 여기서도 지금 뒤에 보니까 동사가 있는 걸 보니 이 앞부분까지가 전체가 다 주어가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주어 부분에 있는 our ability,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뭉텅이가 to, stand부터 시작해가지고 thinking, 이 부분까지가 앞에 나오는 주어, 즉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 and가 누구랑 누구를 연결시켜주는지만 보면 되거든? And evaluate, 평가한다. 자, 아까 전에 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첫 번째, 설수 있는 능력. 우리 생각, 일반적인 생각의 사고 과정 위에 설수 있는 능력. 그리고 두 번째,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까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 evaluate 같은 경우는 stand라고 하는 이 부분과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to stand, to evaluate 아주 잘 쓰여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이런 능력은요, is an evolutionary marve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진화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해주고 있네. 그래서 이런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한 것인데, we have this ability. 우리는 이런 메타인지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왜 가지고 있냐면, 얘들아, because라고 하는 접속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럼 뒤에 문장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 주어 동사를 갖춘 절이 나와야겠지. 자, 만약에 여기 뒤에 명사 역할을 하는 애들이 나와 있을 거면 얘는 틀리고 because of가 나와야 될 거야. 그치? 이제 문제 포인트들 알겠죠? 자,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요. 왜 우리 이런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냐면, the most recently developed part of human brain, 인간에 대해서 가장 최근 발달된 영역이 enables self-reflecti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엇을 가능하게 해? 자가 성찰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요. abstract thought, 뭔가 추상적인 생각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라고 해서, 얘들아, 뒤에 문장이 어때? The most recent부터 brain까지가 주어고 enables 무엇무엇을 가능하게 해준다. 무엇을? self-reflective abstract thought.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를 모두 갖추고 있는 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접속사 because가 나오는 건 맞겠네. 그랬을 때 we can think about ourselves.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마치 모인 것처럼 we are not part of ourselves.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즉 다른 사람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바로 자기 성찰 능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ourselves 제기대명사에 밑줄 그어져 있는데 여기 부분 확인하려면 우리 뭐 확인해야 돼? Not part of ourself라고 하는 얘의 주체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얘의 주체 누구야? 마치 우리가 스스로 아닌 것처럼에 나온 거의 주체는 바로 앞에 있는 we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랑 ourselves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같잖아. 그러니까 주어 부분에 나오는 애랑 목적어 부분에 나오는 애가 같으니까 제기대명사 ourselves 쓴거 너무 괜찮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Research on primitive behavior in the case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영장류의 행동에 대한 연구는 무엇을 보여준다? 자,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Even our closest cousin, the chimpanze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촌이라고 불리우는 뭐, 침팬지 종들은요. Lacking this ability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지금 이때 등장하는 that이 뭔지 한번 살펴볼래? 이때 나오는 that은 앞에 선행사가 없는 걸 보니 얘는 뭐여야 돼? 접속사 that이어야 돼. 그 말인 즉슨 뒤에 문장이 완전해야 된다는 말인데, 얘들아, 뒤에 문장 한번 봐봐. Even our closest cousin, chimpanzee. 여기가 주어는 알겠어. 동사가 어딨어, 얘들아? 대절 안에서? 대절 안에서 동사를 찾으려고 했는데, 동사가 없어. 그러면 지금 밑줄 그어져 있는 이 lacking이라고 하는 부분을 동사로 바꿔줘야겠네. 그러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니 lack이라고 하는 동사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촌이라고 불리는 그런 침팬지들조차도 lack this ability, 이러한 능력이 떨어진대, 부족하대.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능력은 메타인지 능력이잖아요. 메타인지 능력이 부족한데, 비록 they possess some self-reflective abilities, 그들이 자기성찰적인 능력을 조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Like being able to identify themselves in a mirr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거울에 비친 그들 스스로를 뭐라고 인식할 수 있냐면, 아, 우리 스스로구나, 라고 인식할 수는 있대. 그게 바로 자기 성찰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 아직 인간들만큼 그렇게 메타인지가 뛰어나지는 않은가 봐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뭐 대신에 instead of thinking the reflection is another chimp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거울에 비친 애가 다른 침팬지라고 인식하지 않고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 거를 보니 자기 성찰 능력이 있기는 한데 여전히 인간에 비해서는 메타인지라고 하는 능력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자, 그랬을 때 the ability 이러한 능력, 메타인지라고 하는 능력은요 is a double-edged swor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양날의 검이라고 합니다. 메타인지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양날의 검이라고 하거든. 왜 그런 거냐면요, while it allows us to evaluate why we are thinking what we are think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allow A to B 우리로 하여금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대. 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What we are thinking.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하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대. 이거는 좋은 부분이야. 그치? 양날의 검이라고 했으니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건데 분명히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지만 It also put us in touch with difficult existential quest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주 어려운 실존적인 질문에 우리를 넣어버리기도 한대. 그런데 그 실존적인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that can easily become obsession. 나중에는 집착이 되는 그런 실존적인 문제, 어려운 실존적인 문제에 우리를 넣어버리기도 한다라고 하니까, 오케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라고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것 같고. 내용은 파악을 했는데,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what이 괜찮은지 한번 살펴봐 볼 거거든. 자, w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우리 첫 번째 뭐할 거야? 앞에 문장을 한번 볼 거야. 선행사가 있니? 앞에 봤더니 선행사가 없어. 그럼 오케이, 잘 오고 있는 거고. 그럼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지. 한번 볼까? We are thinking. 자, 목적어 부분 비어져 있네. 그러면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목적어 부분 비어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대명사 what 오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16번 문제까지 우리 풀었고요. 바로 17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2019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The modern adult human brain weighs only 1/50th of the total body weight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인간의, 성인 인간의 뇌는 오직 전체 몸의 몇 분의 몇이래? 5분의 1 무게밖에 안 나간대. 그래서, 전체 몸무게의 50분의 1이네요, 여러분. 50분의 1밖에 안 나가지만, but uses up to 1/5th of the total energy need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체 에너지 사용량에는 뇌가 얼마나 쓴대? 5분의 1이라고 하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무게는 얼마 안 나가는데, 그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 양은 엄청나구나, 라고 하는 걸 지금 볼수 있고요. The brain's running co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뇌가 운영하는데, 즉, 유지되는데 드는 비용은요, are about 8 to 10 times as high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만큼 높냐면요, 8배에서 10배만큼 정도까지 높대. 자, 뭐와 비교해 봤을 때, As those of the body musc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몸의 근육의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얘들아 지금 뭐랑 뭐를 비교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거든. 뇌가 사용하는 즉 뇌의 유지 비용 혹은 뇌가 사용하는 그 에너지의 비용은 8배에서 10배 정도 높대. 누구보다 그 우리의 몸에 muscles, 근육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ose는 누굴 가리키는 거야? 앞에서 등장하는 running cost 이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비용이라고 해서 running costs 지금 복수형으로 등장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복수형 대명사 those 온거 너무 괜찮겠다. 그치? 자, 그랬을 때, 뇌를 유지하는 비용이 근육을 유지하는 비용의 거의 8배에서 한 10배 정도가 되는데, and around 3/4 of that energy is expended on neur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심지어 그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4분의 3 정도 되는 양, 정말 절반 이상이죠? 4분의 3 정도 되는 양을 누가 쓴대? 뉴런이라고 하는 애가 사용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뉴런이 누군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콤마 찍어서 설명을 해줄 거야. The specialized brain cel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화된 뇌세포. 얘들아, 여기서 뇌세포의 입장에서는 특별함을 준게 아니라 특화된 거지. 즉,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과거분사 쓴 거는 잘했다. 맞지? 그래서 특화된 뇌세포를 우리는 뉴런이라고 부르는데 이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that communicate in vast networks to generate our thoughts and behavio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방대한 양의 네트워크와 의사소통하는 그 뇌세포들, 특별한 뇌세포들을 우리는 뉴런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심지어 뇌가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4분의 3이나 차지한대. 굉장히 많은 양을 잡아먹고 있네요. 그랬을 때 4번 문장 보면요. An individual neuron sends a signal in the brain, uses as much energy as a lung muscle cell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자, 봤을 때 여기 지금 sends라고 하는 이 부분에 동사가 들어가는 거 맞아?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것 같거든? 그럼 일단 주어를 한번 보면요. An individual neuron이라고 하는 각각의 뉴런이 주어야. 그러면, 쌤, 단수 주어니까 단수 동사 잡는 거 맞지 않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왜냐면, 문장 구조를 조금만 더 보잖아? 그러면, 진짜 동사가 나오고 있어. 그러면, 여기는 동사가 나올 자리가 아니라는 말이겠지. 자,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각각의 뉴런은 뉴런인데, 어떤 뉴런이냐면, 우리 뇌 속에서 신호를 보내는 뉴런이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긴 동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 보내는, 주체적으로 보내니까 send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가 들어와야겠습니다. 즉, 뇌 속에서 신호를 보내는 그 각각의 뉴런들은요, uses as much energy, 어느 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하냐면
A leg muscle cell running a marath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마라톤을 달리는 그 다리 근육만큼이나 에너지를 많이 쓴대, 얘들아. 마라톤을 달리기 위해서, 얘들아, 다리 근육이 얼마나 많은지

에너지를 사용하겠어. 그치? 자, 그런데 그 각각의 개별적인 뉴런들이 그만큼의 뭐를 쓴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당연히 we use more energy overall when we are running. 우리가 달릴 때 당연히 전체적으로 보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but we are not always on the mo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365일 24시간 달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하지만 whereas our brains never switch of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에 반해서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 뇌가 잡아먹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지금 해주고 있죠. Even though the brain is metabolically greed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록 우리의 뇌가 물질대사적으로 욕심이 많기는 하지만, 오케이? 자, 그래서 뭔가 신진대사적으로 욕심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 뇌는요, still outclasses. 얘들아, outclass 하면 능가하다란 뜻이거든요? 우리 뇌는 능가한데, any desktop comput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어떠한 컴퓨터의 능력을 능가하게 되는데, 자, 수거 표현 나오고 있죠? Both A and B라고 하는 수거 표현 우리 배운 적 있습니다. 자, 무엇과 무엇의 측면에서 컴퓨터의 능력을 능가하냐면 첫 번째, in terms of the calculation it can perfor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뇌가 수행할 수 있는 계산의 측면에서 이런 컴퓨터들보다 우리 뇌가 뛰어나고요. And the efficiency at which it does thi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뇌가 계산을 하는 그 효율성에 있어서도 컴퓨터보다 우리 뇌가 뛰어나다, 능가한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자, 그러면 이때 at which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온다는 말인즉슨 앞에 뭐가 있어? 앞에 선행사는 있고, 오케이, check. efficiency라고 하는 선행사 있고, 뒤에 문장 봤을 때 it does this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선행사 나오고, 뒤에 문장도 완전하니까, 여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잘 오고 있다. 라고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이요. We may have built computers. 우리는 아마 어떤 컴퓨터를 만들었을 수는 있을 거냐면요. That can beat our top grandmaster chess play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그랜드마스터 체스 선수를 이길 수 있는 컴퓨터는 만들 수 있지만, But, 하지만, we are still far away from, 우리는 여전히 동떨어져 있대요. 누구를 만드는 데는 동떨어져 있냐면요. That is capable of recognizing and picking up one of the chess pieces as easily as a typical three-year-old child ca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문장이 길지만 여러분, 어떤 것을 디자인하는 데는 사뭇 멀리 떨어져 있냐면, 자, 마치 3살짜리 아이, 즉, 아주 전형적인 3살짜리 아이가 체스 말 하나를 인식하고, 그리고 짚는 것처럼 쉽게 짚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아, 뭔가 그랜드마스터 체스 선수를 이길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 수는 있지만, 아직은 어느 단계까지는 아니다. 마치 3살짜리 아이가 그 체스 말을 인식하고, 그것을 드는 것만큼이나 쉽게 하는 그런 애들을 만들기는 아직 어렵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자, 그럼 문법적으로 봤을 때 얘들아, easily라고 하는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는지 한번 볼까? 무엇을 쉽게 할수 없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냐면요. Recognizing and picking up one of the chess pieces. 이렇게 하는 것을 쉽게 하는 애들을 만드는 것은 아직 어렵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앞에 등장하고 있는 동명사 구라고 하는 것을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동명사 구를 수식해줄 수 있는 건 누구야? 부사가 수식해줄 수 있네. 자, 그래서 5번까지도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괜찮죠? 그러면 저희 18번 문제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2019학년도 경찰대 문제입니다. 1번. 부터 살펴볼까요? A recurrent issue for court is whole viewpoint to adopt. 이라고, whose viewpoint to adopt? 이라고 나오고 있지. 자, 그래서 법정에서 자꾸 재발하는 문제가 있대. 계속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whose viewpoint to adop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도대체 누구의 관점을 채택할까에 대해서 우리 법정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누구의 의견을, 지금 누구의 관점을 채택하는 거냐면, in deciding how much should be disclosed to patients about their medical treat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얼마만큼 공개를 해야 될지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나 봐. 뭐에 대해서 결정할 거냐면, to patients about their medical treatment. 그 환자들의 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환자에게 얼마만큼 공개할 것인지 결정하는 거에 viewpoint, 관점, 누구의 관점을 채택할 것인지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럼 문법적으로 there 이라고 하는 얘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만 보면 되겠지. 그들의 의학적인 치료. 자, 이때 등장하는 그들이 누굴까? 이때 등장하는 그들은 앞에 등장하고 있는 patients입니다. 자, 그래서 환자들에게 그들이 받은 그 의학적인 치료를 얼마나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나 봐요. 그랬을 때, the majority of states, 대다수의 도시들은요, favor the exper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문가들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자, holding tha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주장하면서 이 전문가들을 지지해주고 있냐면요. That physicians are responsible for disclosing only as much as would be considered reasona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의사는요, 책임이 있대요. 뭐에 대한 책임이 있냐면, 오직 어느 정도까지만 공개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 자, 그런데, would be considered reasonable by a reasonable medical practition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합리적인 의학 종사자, 에 의해서 아, 이 정도면 합리적인 것 같아라고 생각되어지는 정도까지만 공개할 의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말이 너무 어려운데 잠깐만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어떤 합리적인 의사들이 있는 거야. 이 합리적인 의사에 의해서 딱이 정도까지만 환자에게 공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판단된 정도까지만 공개하라. 지금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얘들아, would이라고 하는 이 조동사가 오는 거 괜찮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추측의 의미를 갖고 있는 조동사 would 나오는 건 너무 괜찮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추측의 조동사 would가 나오는 거는 괜찮은데, 이 의사들이 어떤 의사들이냐면요. In the same community and the same special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같은 전문 분야, 그리고 같은 공동체 내에 있는 정말 합리적인 그 의사들에 의해서 결정된 정도까지만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 자, 그렇게 봤을 때 this approach is ground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접근은요,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소위 말하는 therapeutic privile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치료적 특권이라고 하는 거에 기반을 두고 있대. 자, 그런데 우리 치료적 특권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부연 설명해 줄 건가 봐. Which recognize the physician's preeminent right to withhold any infor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치료적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거래요. 그 의사의 우월한 권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래. 자, 뭐에 대해서 우월한 권리가 있냐면, to withhold any information. 그 어떠한 정보도 보류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인정하는 꼴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런데 그 정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That might harm the patient. 그 환자를 뭐할 수도 있는, 해할 수도 있는 정보를 보류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 아, 의사들한테 있다는 거구나. 그리고 그거를 뭐라고 불러? 지금 이 사람들은 therapeutic privilege, 즉 치료적 특권이라고 부르는구나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 해석은 됐고, 자, which라고 하는 얘가 들어갈 자리 맞아라고 본다면 관계대명사 which, 오려면 앞에 선행사 있지, 그치? 앞에 특권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고 뒤에 봤을 때 얘들아, 완전해, 불완전해? 동사부터 오고 있으니까 불완전하지. 그러니까 오케이, 3번 관계대명사 위치 오는 것도 맞았네. 자, 그랬을 때
the less differential minority rule.

hold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덜 공경받는 소수의 법칙. 아, 그래서 뭔가 여러 사람들이 다 공경할 수 있는 법칙이 아니라 덜 공경받는 소수의 법칙은 무엇이라고 주장하냐면 hold that. 이때 등장하는 that은 그러면 접속사 되시겠지. 그치?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지 한번 보자. 뭐라고 주장하냐면 The adequacy of disclosure should be judged from the standpoint of the reasonable pati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정보 공개의 적절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판단되어져야만 한다? 아주 합리적인 환자의 기준에서 판단되어져야만 하지. 누구 관점에서 판단되어져서는 안 된다? From those of the reasonable physicia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합리적인 의사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쌤이 해석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합리적인 의사의 뭐의 관점에서? 아, 관점에서라고 지금 해석을 했으니까 앞에 나오는 누구를 받고 있어, 이 대명사는? 스탠드포인트를 받고 있네. 자, 근데 얘들아, 스탠드포인트가 단수인데 여기서처럼 지금 복수로 받을 수 있어? 없잖아. 그럼 얘는 뭐로 받아야겠어? 단수 취급해주는 that이라고 바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not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not from 이 나오고 있으니까 from이 지금 똑같이 연결되어지고 있어. 그래서 뭐로부터가 아니라 어떤 합리적인 의사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합리적인 환자의 관점에서 우리는 판단되어야만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그랬을 때, although these general rules are well settled, 일반적인 이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잘 정착이 되어져 있지만, questions about the adequacy of this Closure still aris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전히 그 정보 공개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arise라고 하는 동사 앞에 나오는 주어를 봤더니 questions라고 하는 복수형 주어 오고 있으니까 아 복수형 동사 오는 것까지도 잘 오고 있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될 겁니다. 19번 문제 풀 거고요. 2018학년도 수능입니다. 오늘 중요한 문제 되게 많이 풀거든, 얘들아. 복습 꼼꼼히 해 주셔야 돼요. Physiologists who study giving behavior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Psychologist네요, 얘들아. Psychologist 누구예요? 심리학자거든? 자, 심리학자는 심리학자인데 어떤 심리학자냐면요.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 연구하는 심리학자는,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주어 누구야? 심리학자들이라고 하는 여기 부분이 주어 되겠다. 자, 그러면 동사가 어디냐면요. have noticed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가 될 건데, 그러면 복수형 주어랑 복수형 동사가 잘 일치됐니? 라고 물어본다면, 맞죠? 왜? psychologist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들과 have라고 하는 복수형 동사가 잘 일치되고 있잖아. 그래서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요, have noticed 무엇을 알아챘냐면, some people give substantial amounts to one or two charit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액의 양, 상당한 양을 하나 혹은 두 개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적은 양, 즉, 적은 양의 기부 금액을 여러 군데에 기부하는 그런 것을 알아채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those,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who donate to one or two charities, 즉, 거액의 금액, 상당한 금액을 하나 혹은 두 개의 기관에 기부하는 사람들은요, seek evidence, 어떤 근거를 찾는데, 뭐에 대한 근거를 찾을 거냐면 what the charity is do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자선단체가 정말 어디에다가 기부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을 거래. 자, 그리고 and it is really having a positive impa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진짜 그 기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꼼꼼히 evidence 근거라고 하는 걸 찾을 거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이 and를 기준으로 이 what과 이 what이 잘 연결되어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 같은데, 얘들아, 너네 선배들이 이 문제에서 진짜 많이 틀렸어. 왜냐하면 지금, 아, 여기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what절 등장하는

하는 거 너무 잘 오고 있지 않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우리 문법 구조 봐야 돼. What? 이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가 오려면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돼. 앞에 보면 the charity is doing 목적어 부분이 빠져 있잖아. 그런데 뒤에를 보면요, it is really having a positive impact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어. 그러면 여기는 관계 대명사가 올 자리가 아니라 누가 와야 돼? 접속사가 올 차례인데, 자, 쌤이 여기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정말 자선단체가 긍정적인 영향을 갔는지, 안 갔는지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whether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이 이 문제에서 진짜 많이 틀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눈 크게 뜨고 다시 한번 복습할 때 유심히 살펴보세요. If the evidence indicate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 근거가 무엇을 보여준다면 그 자선단체가 진짜 다른 사람을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상당한 기부를 할 것이다. 그런데 those who give small amounts to many charities 많은 자선단체에 적은 양을 기부하는 사람들은요. are not so interested in 어디에 딱히 관심이 없냐면 whether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어떤 것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딱히 관심이 없다. 자, 그런데 얘들아, whether이라고 하는 얘 보니까 접속사 뭐뭐인지 아닌지잖아. 자, 그러면 뒤에 주어 부분 나와 있고 helps 동사 나와 있고 다른 사람을이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 나오고 있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정말 다른 사람을 돕는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해석은 됐고, 이때 왓절이 이끌고 있는데, 여기서 동사 자리에 잘 들어가 있니? 3번은 지금 그걸 물어봐주고 있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주어 부분, 동사 부분 잘 들어가 있네. 특히 현재 진행형으로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동사가 들어갈 자리가 맞다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래서 소액의 양을 기부하는 사람들은 그 기부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knowing that they are giving, 그들이 기부한다는 걸 아는 것은, 얘들아, 여기서 진짜 주어는 동명사 주어네. 그들이 진짜 기부한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makes them feel good. 그들이 기분 좋게 만드는 거지. 자, 목적어 자리에 them이라고 하는 목적격 들어가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 가리키는 사람들이 누구야? 그 사람들이잖아. 기부하는 사람들. 즉, 아, 여기서 복수 형태 잘 받고 있고, 앞에 나오고 있는 주어랑 목적어랑 다르니까, them이라고 하는 목적격으로 쓴거 맞다. 라고 동그라미 칠수 있겠네. 자, 그래서, regardless of the impact of their donation, 그들이 기부하는 거에 영향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기부한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거죠. 그랬을 때, in many cases, the donation is so small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경우에 기부 금액은 너무나도 적어서 만약에 그들이 딱 멈춰서서 생각을 해 보았을 때, they would realize that 그들은 무엇을 깨닫게 될 거냐면, the cost of processing the donation, 이런 기부 금액을 처리하는 그 비용이 is likely to exceed any benefit it brings to the char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기부 금액을 처리하는 비용이 오히려 그 기부금이 그 기부 단체한테 주는 이익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여기서 얘들아, stop 2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 표현. 배웠었어, 그치? 자, 그러면 멈추어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딱 멈춰가지고 잠깐만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기부하는 금액 자체가 너무 적으니까 어떻게 생각한다? 아, 내가 이렇게 기부하는 금액이 이득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그 기부 금액을 처리하는 비용이 더 들겠구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stop to think라고 하는 5번 표현도 맞았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 굉장히 많은 문제 풀었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복습하다가 만약에 모르는 문제 있으면 반드시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쌤이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옛것의 향기가 물씬 나는 담장, 그리고 자연과 어우러진 토담길은 고즈넉한 마을의 분위기를 한층 더 높이는데요. 오늘은 정겨운 돌담길과 옛 고택을 찾아 여행을 떠나봅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전라북도 익산 함나마을입니다. 함나마을에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담장이 있는데요. 오랜 역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마을의 자랑거리입니다.

한마마을은 일제강점기 전국에 있는 90여 명의 만석군 중 3명이 살았던 마을인데요. 이곳에 착하기로 유명한 삼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한균, 조혜영, 이배원. 함나 삼부자로 불렸던 이들의 흔적을 지금도 볼 수 있는데요. 담장을 따라 걷다 보면 보이는 집, 바로 김한균 가옥입니다. 대문에 들어서고 굽이굽이 몇 차례 문을 지나서야 마당이 보입니다. 사랑채에는 유리문을 달아 채광을 조절하고 대청은 누마루 형식으로 정교한 아자난간을 둘렀습니다. 이곳은 조선 말기 양반 가옥을 기본 형식으로 일본식 수법이 가미된 가옥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상류 가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문화재이기도 합니다. 김한균 가옥은 오늘날 후손이 대를 이어 집을 가꾸고 있는데요. 선조가 남긴 것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서인지 더욱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일제의 수탈로 인해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가난한 이들에게 인정을 베풀었던 함나 삼부자. 그들로 인해 인심은 함나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전통과 인심이 배어있는 함나 마을에는 여전히 옛 정치가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고택을 찾아 이번에는 정읍으로 떠나보았습니다.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곳을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이라 부르는데요. 정읍 오곡리 공동마을의 명당터에 집이 있습니다. 바로 김명관 고택입니다. 김명관이 17세의 나이로 집을 짓기 시작하여 10여 년 만에 완성한 99칸의 가옥입니다. 어린 나이에 10년을 내다보고 집을 지었다니 그 안목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가 99칸인 집으로 조선시대 전형적인 상류층 가옥을 보여주는데요. 지금은 80여 칸만이 남아있습니다.

안쪽 행랑채에 들어서면 디귿자 모양의 안채가 보이는데요.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 양쪽에 온돌방과 부

목을 배치하여 고부간의 영역을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 곳곳에는 나지막한 담이 있는데요. 사랑채와 안채, 사당 사이에 낮은 담을 쌓아 각각의 영역을 분리시켜 거주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인들도 고택 주변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요. 주인과 가까이에 살면서 집도 보호할 수 있도록 담장 밖에 8채의 호지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도록 설계한 김영관 고택은 세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집주인의 세심한 배려와 정성이 느껴집니다.

0: 오늘의 마지막 여행지로 정읍에 있는 영모제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정읍시 진산동에 많은 사연을 품고 있는 대문이 있습니다. 대문채 담장에는 각종 그릇이나 가구, 건축 문양으로 많이 이용한 글자이자 두 배의 기쁨을 의미하는 쌍희자가 새겨져 있고 대문 안쪽 양벽에는 소나무 아래 까치와 호랑이, 대나무와 봉황, 거북이 등 다양한 종류의 미나풍 벽화가 그려진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1: 영모제는 1885년 이전에는 이 동네에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 죽산한 씨의 사당이었고요. 1885년 이후로는 김평창에 매입을 해서 정읍현의 교방으로 쓰였던 곳이죠.
0: 변화하는 세상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시대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영모제. 그 바탕에는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기쁨과 풍요로움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이 곳곳에 담겨 있어서 아닐까요? 삶의 지혜가 녹아있는 옛 고택, 그리고 따뜻하게 마을을 감싸는 정겨운 토담길이 있기에 옛 마을이 따뜻한 것 같습니다.

0: 어느덧 성큼 다가온 가을.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환한 웃음을 지으며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영어와 사랑에 빠졌다는 부산 사직여고 2학년 오혜정 양이다.
1: I think I can speak really naturally and she seems to understand everything that I'm saying. So it seems as if she even lived in an English speaking country for some time.
0: 영어 교육자라는 꿈을 갖고 영어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실천. 충실한 기본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영어 공부법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다는 혜정양. 그녀의 공부법은 2016년 부산교육청에서 실시한 자기주도적 공부법 우수 사례로 선정돼 교육 전문가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2: 영어는 교과목으로 당하기보다

0: 일단은 실생활에서 재밌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공부법을 찾는 게 영어 공부하기도 재밌고 편한 것 같아요.
1: 내신 영어와 실생활에 활용되는 영어, 둘 다 정복할 수 있는 실용적인 영어 학습법을 연구 중이라는 혜정양. 자기주도 학습의 여왕, 혜정양의 영어 공부엔 어떤 비결이 숨겨져 있을까?

0: 부산의 한 여자 고등학교를 찾은 제작진. 영어 수업이 한창인 2학년 교실에서 혜정 양을 만났다. 내신 공부의 기본이 되는 수업 시간. 혜정 양은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 또 집중. 수업 태도가 좋은 학생으로 꼽힌다.
1: 혜정이는 다른 학생과는 좀 달래. 학원을 안 가고도 성적이 이만큼 나왔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뭔가 독특한 공부 방법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기가 영어에 대한 관심이 다른 애들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0: 이미 학교에서는 소문난 영어 공부의 여왕. 그러다 보니 수업이 끝난 후 질문을 들고 찾아오는 친구들이 참 많다.
2: 일단 이거는 소랑 서치에서 관사가 붙는 위치로 오는 게 위치 문제란 말이야. 근데 서치랑 소랑
0: 어떤 질문에도 척척 답해주는 혜정양.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설명은 물론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까지 알려주는데 친구들에게 혜정양은 친구이자 공부 멘토다.
3: 이때부터 친하게 지내서 편하게 물어볼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애한테 자주 물어보러 가요.
4: 뭔가 더 귀에 잘 박히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0: 특히 내신 영어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자신감 최고.
2: 얘는 서치가 맞는 게 이거고.
0: 하지만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혜정 양도 내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다는데.
5: 이때까지는 아 내가 영어를 잘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두리뭉실하게 좀 이렇게 감으로 거의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근데 중3 때 아마 투부정사 문제를 제가 좀 많이 틀렸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풀면서 아 내가 영어가 좀 전반적으로 부족하구나.
0: 문법을 정확히 몰라도 해석하거나 답을 맞히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기초 영어. 하지만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자 상황은 달라졌다. 모든 문법적 요소를 분석해낼 수 있어야 하기에 완벽한 답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또한 단어에서는 정확히 그 개념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많아졌고 익숙한 단어만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좋아하기에 잘한다고 생각했던 혜정 양의 영어 공부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5: 항상 이제 중학교 때 항상 90점대 이상 이렇게 딱딱 나오다가 갑자기 앞자리 숫자가 바뀌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아,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해야겠다, 정말. 정말 공부해야겠다, 이런 걸 생각했어요.
0: 다시 기초부터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단어와 문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결과 내신 1등급 유지. 더 나아가 미묘한 단어의 쓰임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알고 어떤 경우에도 확실히 설명할 수 있는 문법 실력까지 갖추게 됐다는 혜정 양의 내신 영어 공부법을 알아보자.
5: 일단 영어의 기본은 단어인 것 같아요. 일단 단어가 돼야지 지문을 이해할 수 있고 지문을 이해하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일 기본은 단어인 것 같아요. 제가 단어를 처음에 너무 못 외우니까 단어 카드를 만들어서 짧고 굵게 조금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단어를 읽고 그랬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지문을 읽다가 여기서 제가 리추얼이라는 단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지문에 좀 동그라미 쳐놓고 그냥 딱 한손에 들어올 만한 종이를 꼬리거나 사거나 해서 이렇게 앞에는 영어로 리추얼이라고 적고 단어집을 찾아서 여기 보면 리추얼에 종교, 장의, 의식, 절차, 의뢰라 돼 있단 말이에요. 뒷면으로 돌려서 의식, 절차, 의뢰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의뢰라는 단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인터넷으로 국어사전으로 의뢰라는 단어를 찾아서 그걸 이제 적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르는 한글 뜻으로 그 단어를 외우면

0: 모르는 단어로 영어 단어를 외우게 되는 거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남더라고요. 뜻이 좀 길잖아요, 국어사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제가 나중에 급하게 찾아보죠. 이래가 뭐지 하고 딱 한눈에 볼수 있도록 좀 핵심적인 단어나 핵심적인 그런 구 같은 거는 빨간색으로 적어놔요. 단어를 이렇게 단어집을 보면 외우면 그냥 단어는 알겠는데 딱 지문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거 봤던 단어인데 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지? 이런 단어들은 제가 예문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만약에 스티뮬러스가 제가 단어집에서 외운 거는 자극인데 지문에서는 격려로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 지문을 그냥 접했을 때는 자극이라고 해서 틀렸으면 그걸 이제 격려로 다시 예문으로 적어서 만드는 거죠. 이 단어 카드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굳이 뽑자면 되게 작잖아요. 편리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그냥 수시 때때로 보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딱 꺼내서 그렇게 공부했어요. 짬짬이 시간 돼서. 반복적으로 짧게, 짧게. 뭐 학교 쉬는 시간이라든지, 야자 하다가 살짝 좀 지치거나 아니면 수학 같은 거 하다가 좀 쉬고 싶다 할때 쉬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단어 꺼내서 다른 과목 공부하면 그래도 머리가 좀 다른 쪽으로 돌아가니까. 나중에 집에 와서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총 정리할 때 이렇게 카드 게임처럼 다 영어가 위로 오게 다 늘어놓은 다음에 보는 거예요. 헤레디티가 유전 해서 딱 뒤집었는데 맞았다. 그러면 얘는 그냥 놔두고. 근데 만약에 제가 인스퍼레이션을 몰라요. 그러면 여기다 따로 주는 거예요.
1: 그렇게 당일에 외운 단어와 못 외운 단어를 구분. 안 외워진 단어는 그 다음 주 새로 외워야 하는 단어와 함께 다시 외웠다는데. 이때 단어 카드 박스를 준비해 체계적으로 정리. 단어 공부의 효율성을 높였다.
0: 다 외운 단어는 옆에 이렇게 제껴두고 잘안 외워지는 단어들은 다시 넣었다가 그 주에 외워야 되는 단어 플러스 저번 주에 못 외운 단어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같이 이렇게 누적으로 하는 연습을 하고 나중에 이제 한달 정도 지나서는 그 달의 모든 단어를 다 꺼내서 이렇게 총 정리를 한번 하는 거라고 해요.
2: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단어 하나씩 해서 그때그때 빨리빨리 언제든지 편하게 볼수 있고 또 내가 일정 분량만큼을 마쳤구나라는 뿌듯한 성취감도 있을 테니까 특히 새롭게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어휘에 도전하는 친구들한테는요 되게 효과적이고 되게 좀 권하고 싶은 방법이에요.
0: 이게 제 문법 노트고 이게 제 구문독해 노트란 말이에요. 문법 노트는 품사랑 문장의 형식? 진짜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잘 헷갈리고 제가 잘 틀리고 제가 잘 모르는 거 위주로 그리고 좀 외워야겠다 싶은 부분만 이렇게 딱딱 정리를 했어요. 이게 교과서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혼자 시험 공부를 하거나 하다 보면 이제 막히는 문법이 있잖아요. 그럼 그 막히는 문법에서 이게 뭐지 하고 고민을 해본 다음에 안 되면 그 앞에 만들어 놓은 거를 한번 봐요. 일단 제가 전에도 정리한 게 있나 싶으니까 한번 이렇게 쭉본 다음에 만약에 있으면 이번에는 왜 그걸 몰랐는지 다시 표시를 하고 끝까지 다 봤는데 없으면 새로 이제 만드는 거죠, 노트를. 하고 구문독해 노트는 제가 좀 해석하기 힘들었던 문장이나 아니면 구문독해를 할때 틀렸던 문장을 오답문서처럼 살짝 이렇게 적었어요, 다시.
1: 틀렸거나 해석하기 힘든 문장을 적은 후 문장의 형식에 따라 중요한 내용을 체크. 문법을 분석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2: 분석의 목적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나름의 분석과 문법적인 설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칫 특히 중상위권 친구들이 이렇게 보다가 분석을 위한 분석으로 넘어가서 분석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문장 난 이해했다? 굳이 분석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목적인 이해가 끝난 거니까. 따라서 나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분석이지 분석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0: 그 다음에 이제 독해를 할 건데 독해를 해야 하는데 독해는 처음에 한 문장씩 이렇게 끊어가면서 영어를 보고 한글로 이렇게 적어서 그 한글을 나중에 자석 써보면 이게 옆에 한글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거랑 비교를 해서 얼마나 맞는지, 얼마나 내가 비슷하게 정확하게 적었는지를 확인을 해요.
1: 마치 문제를 풀고 채점하듯이 해석의 뜻이 맞으면 동그라미를,

0: 그럼 되게 다른 표현으로 할수 있는데, 내신 시험은 정확한 단어, 그리고 정확한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알려준 그 정확한 거를 보는 시험이니까, 이거를 거의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것들도 다 이렇게 틀렸다고 표시를 해놨어요. 이때까지 제가 공부 방법을 설명할 때 모두 다 되게 꼼꼼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이 세부적인 걸 통해서 이제 완전히 확실하게 외울 수 있게 저만의 특급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급 비결은 MP3인데요.
1: 과연 이 MP3 플레이어로 무엇을 하려나 봤더니
0: Why not? I asked. I ignored her and ran inside. Did he found?
1: 교과서 본문을 소리내어 읽는 해정량. 자신의 목소리로 본문을 녹음하는 공부법으로 내신 성적 향상에 큰 효과를 봤다.
0: 제가 MP3 플레이어를 노래 듣는 걸 정말 좋아해서 MP3 플레이어를 맨날 들고 다니는데, 시험 기간 때는 노래를 안 듣고 제 목소리로 본문을 녹음해서 본문을 듣고 다녀요.
1: 특히 내신고사는 교과서 본문을 토대로 변형 문제가 출제되기에 본문 암기는 필수. 하지만 아무리 쓰고 자주 봐도 외워지지 않는다면 시험 2주 전부터 자신의 목소리로 녹음을 해 자주 들어보도록 한다.
0: 제가 본문을 녹음하면서 녹음하는 도중에 이제 제가 자주 틀렸던 부분이나 좀 이제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좀 갑자기 톤을 올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속도를 느리게 녹음을 해서 제가 저만의 이렇게 좀 차이 변화를 줘서 집중해서 외울 수 있게 많이 도움을 줘요.
1: 그리고 시험 직전 녹음한 것을 다시 한번 받아 적어 보면서 중요 내용과 문법, 단어를 다시 한번 복습, 최종 점검을 한다.
0: 이렇게 녹음을 해서 공부하게 되면 제가 녹음을 하는 과정에서 반복해서 읽으니까 읽는 동안에 외워지기도 하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그 듣는 동안에도 외워지니까 얼만큼 그거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3배, 4배가 되는 것 같아요.
2: 고교생이 자기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그걸 들으면서 복습으로 활용한다.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 발음을 하면서 디테일한, 심지어는 높낮이까지 내신뿐만 아니라 이 친구는 나중에 스피킹도 되게 잘할 거예요. 필요하다면 누군가의 조언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틀린 발음을 가지고 계속 녹음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서 가끔은 한 번씩 점검을 받는 것도 정확한 발음과 구문 훈련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아요.
1: 며칠 후.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후배들을 대상으로 해정량의 영어 공부법 설명회가 열렸다. 배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스스로 익히는 과정. 자기 주도 학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후 밀착 멘토링을 진행하기 위해 멘티 신청서를 작성. 멘티로 선정된 학생은 멘토의 영어 공부법을 좀더 깊이 배울 수 있게 되는데, 특히 멘티의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멘토링할 예정. 과연 누가 멘티가 됐을까?
0: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학원을 딱 끊고 이제 혼자 해보자 하고 딱 결심을 한 순간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드니까 그래서 학원 안 다니는 위주로,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 위주로 갔어요. 일단 제 공부법은 좀 재밌게 하는 공부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활동 액션이 들어가는 그런 공부법인데, 그래서 혼자 가르쳐주고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그 친구가. 그 생각을 해서 그래도 적어도 두 명은 있어야겠다 해서 두 명을 딱 뽑았어요.
1: 멘토링 1일차. 해정량의 마음을 사로잡은 공부 열정 가득한 두 멘티를 소개한다.
3: 안녕하세요. 부산 사진여고에 재학 중인 정혜원,
4: 정지혜입니다.
1: 문법과 독해가 어렵다는 오늘의 멘티들. 둘다한 단계 성적 향상이 목표다.
0: 너네가 멘티를 신청했잖아.
3: 네.
0: 어떤 걸 배우고 싶어, 영어에서?
3: 구문 독해. 문법 조금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문법.
0: 독해나 이제 문제를 풀려면 단어가 일단 제일 기반이 돼야 되니까 내가 단어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알려줄게.
1: 먼저 집중과 반복 학습이 관건인 단어 공부 방법부터 자세히 알려주는 해정량.
3: 만약에 내가 하다가
0: 그리고 여기 보면 유의어가 파란색으로

0: 있잖아. 지문에서 변형을 시키잖아. 그러면 유의어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
1: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내용이나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의어나 반의어는 추가로 적어가며 익혀둘 것을 권했다.
0: 많이 안 적어. 너네가 단어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독해랑 문법이 궁금하다 했잖아. 근데 나는 독해랑 문법이 그렇게 별개라고 생각은 안 해. 그래서 문법을 먼저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독해를 심화시키는 거야. 응용을 시키는 단계야. 만약에 그런 거 교과서 같은 거 보다가 모르는 문법 있다. 일단 문법책을 사서 봐. 쭉 본 다음에 내가 모르는 부분 있지? 모르는 부분만 노트를 만들었어. 이게 내가 영어 노트를 만든 거거든. 모르는 것만 딱 정리를 했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투부정사 전체를 다 헷갈려 있었거든. 투부정사가 뭔지, 어디에 쓰이는지, 용법이 뭔지. 그래서 투부정사에는 명사적 용법, 형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있지. 그 중에서 명사적 용법은 명사니까 주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 주격 보어 이렇게 나뉘어. 그냥 이렇게만 하면 이론만 아는 거잖아. 그래서 적용을 해서 예시를 써봤어.
1: 문법 노트를 만들 때 모르는 문법은 기본 개념부터 예문까지 꼼꼼하게 정리. 아무리 쉬운 내용이라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갔다. 또한 시제에 따라 변형되는 문법도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예문과 함께 정리했다.
0: 그리고 여기는 칸을 좀 띄워줘. 나 여기 안 적었잖아. 이게 처음에 이것만 적었었거든 내가. 근데 나중에는 이걸 추가한 거야 내가. 네가 모를 때마다 그 칸으로 가서 추가를 하는 거야.
1: 해정량의 문법 노트의 핵심은 공부하다가 알게 된 새로운 정보나 덧붙일 정보를 적어나가야 하기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마련해 놓는 것. 그리고 항상 틀리는 문법은 표시를 따로 해놓고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0: 이건 뭘 하다가 오답을 한 거. 이거는 뭘 하든 상관이 없어. 네가 진짜 그냥 문제를 풀다가 하든 아니면 교과서를 시험 공부하고 정리하다가 모르는 문법 있다 이렇게 하든 그냥 뭐든지 공부하다가 모르는 문법이 생기면 하는 거.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아는 건 쓰면 안 돼. 이렇게 딱 모르는 것만 딱 써서 만들어내면 내가 딱 필요할 때마다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건 한 번 보면 모르잖아. 여러 번 봐야 되잖아.
2: 근데 여기 있는 걸 이제 내가 다 외웠는데 내가 외운 건 외운 거대로 그냥 놔두고.
0: 일단 애초에 네가 몰랐던 거니까. 모르는 거는 또 까먹을 수가 있거든. 그건 가능성이 좀 훨씬 크잖아. 그래서 이렇게 놔두는 거야, 노트로. 그래서 문법을 기반으로 네가 문법이 됐다. 그럼 구문 독해를 할 거야. 이게 내가 구문 노트를 하는 거거든. 난 구문 독해를 할 때는 구문 독해로 딱 나온 책이 있거든. 그 책이랑 교과서랑 모의고사 문제 푸는 거랑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모르는 문장이 나올 때마다 했어.
1: 구문 독해 역시 모르는 문장을 모두 노트에 정리하고 주어, 동사, 목적어 등 문장의 주요 구성 요소와 문장 형식을 분석. 같은 문법의 문장끼리 모아서 정리하고 꾸준한 연습을 통해 복잡한 문장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0: 근데 이거를 또 복습할 거 아니야. 이걸 적고 땡칠 건 아니잖아. 복습을 할 때 안 되는 것도 이렇게 옆에다 별표를 적는 거야. 별표를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계속 늘려놓는 거야. 나중에 최종적으로 딱 정리할 때는 별표만 볼 수 있도록. 네가 이렇게 정리를 쭉 하잖아. 네가 해석을 못한 거를. 그러면 딱 보여. 나는 주어 때문에 못하는 거구나. 동명사인지 분사인지를 구별을 못하네. 현재 분사인지. 그러면 이게 네가 쭉 정리하다 보면 다 똑같이 나와. 이거 계속 반복해서 분사를 내가 모르는 거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너네가 집에 가서 한번 꼭 내가 지금까지 알려준 것들 있잖아. 그거 한 번씩 다시 쭉 정리를 해보고 다음에 만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 진짜 꼭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1: 다음 날 배운 공부법을 바로 적용해보는 두 사람. 영어 공부의 기본이 되는 단어 공부는 물론 각자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데 유독 문법 문제를 자주 틀리는 혜원 양은 꾸준히 활용할 수 있는 나만의 문법책 만들기에 돌입. 독해를 어려워하는 지희 양은 오답노트 형식으로 문법과 구문 독해를 동시에 공부해 나갔다.

0: 멘토링 2일차.
1: 로또 정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저께 처음 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조금 하는데
2: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난 그냥
1: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맞을걸?
0: 알쏭달쏭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궁금증이 늘어가는 멘티들. 해적냥이 등장하자 반가움을 감추지 못한다.
3: 공부는 어떻고? 잘했어?
2: 아니 이게 되게 막상 해보니까 되게 이게 문법이 또 범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게 되게 많았어요.
3: 생각보다 많았어?
2: 네.
1: 근데 공책처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사실 이게 잘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노트 정리를 되게 못하는 편이라서.
3: 근데 이게 내가 저 노트를 한 세 번쯤을 다시 만들었어. 첫 노트는 그냥 다 쓴 거라고 생각해. 네가 책을 다 뺏기는 거라고. 근데 하면 할수록 이따 다 뚫어주니까 노트는 그리고 자기 필기법도 나중에 가면 갈수록 생기거든. 그래서 그건 딱히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단어는 어떻게 됐어?
0: 멘토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당당하게 단어 카드를 내미는 멘티들. 따로 숙제를 내주지 않았는데도 단어 공부를 해온 멘티들이 기특한 해적냥.
4: 진짜 열심히 했다.
0: 칭찬을 아끼지 않는데 멘티들 또한 뿌듯함에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2: 솔직히 이건 되게 막 이렇게 잘하는 게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과가 없을 줄 알았는데 뭔가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니까 되게 좀 이렇게 넘기기 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3: 이렇게 딱 들고만 외웠어.
2: 아니 그냥 이렇게 넘겨가면서
3: 넘겨가면서 이거를 게임처럼 이렇게 쫙 늘어놓고 그 똑같이 그림 맞추는 거 있잖아 게임 그런 것처럼 네가 이렇게 찝어보고 아느나 모르나 이렇게 뒤집어보는 것도 괜찮아 재밌어 그게.
0: 그래서 갑자기 시작된 영어 단어 맞추기 게임
3: 맞았어
1: 격렬한 분노
0: 가끔은 강박적으로 단어를 암기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우리처럼 영어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3: 여러분, 야, 지혜야, 이건. 너 월요일에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우리 반으로 와.
1: 단어를 외운다는 게 공부 자체로 생각되는 게 아니라 좀 어렵다기보다는 재밌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이렇게 많으면은 시험 볼 때는 이 카드보다 단어 노트에 정리하는 게 낫지 않아요?
3: 네가 정말 공부를 한다는 가정하에 네가 계속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아마 시험 직전에는 모르는 거 진짜 모르는 거 네다섯 개 헷갈리는 거 네다섯 개 이렇게 나눌 거야 이렇게 해서 아 리마인드 상기시키다 파운드 설립하다 이런 식으로 딱딱 보는 게 넘기는 게 더 쉬울 거야 노트가 두세 권이 되는 거야 그럼 외우기 좋게
0: 해적냥의 단어 공부법은 평소에 재미있게 간편하게 정확하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 그 포인트다
1: 근데 우리 내신은 그럼 뭐 따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3: 일단 내신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교과서에서 지문일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일단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교과서 본문? 그건 이제 정말 진짜 조그만한 단어도 다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봐야 되거든. 그래서 나는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기 위해서 작문을 하고 그 다음에 녹음을 했거든.
0: 교과서 지문을 꼼꼼하게 독해한 후 한글 해석을 보고 다시 영작을 하는 과정을 통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다. 그런 다음 독해한 본문을 반복해서 읽어본 후 자신의 목소리로 녹음,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본문 흐름을 습득한다.
3: 그런 식으로 작문하면서도 외워지고 해석하면서도 외워지고 이거 연습하면서도 외워지고 녹음할 때도 외워지고 그리고 계속 듣다 보면 또 외워지고 거의 뭐 약 다섯 번? 그래서 막 시너지 효과가 막 두세 배 이렇게 난단 말이야. 그래서 난 녹음하는 거 정말 추천해주고 싶어. 그런 식으로.
2: 이 본문을 자기가 직접 자기 억양으로 녹음해서 듣는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하다가 틀리면은 막 발음 같은 거 틀리거나 이러면 뭐 어떻게 해요?
3: 녹음하기 전에 계속 연습을 해. 계속 읽고 어느 정도 읽다 보면 진짜 딱 스무스하게 One unique Korean images would you like to show? 막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럴 때 딱 네가 그 느낀 순간에서 아 이제 됐겠다. 그러면 녹음을 하는 거야.

0: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영어를 재밌게 공부하기 위한 멘토의 플러스 팁.
1: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네 이제 요즘 글로벌한 시대니까 나는 팬카페에 들어가서 내가 X라는 아이돌을 좋아하거든. 만약에 X 멤버 중에 한 명이 아 오늘 이랬어요 하면서 막 그냥 팬 그러니까 뭐 그냥 게시물을 올려줘. 그러면 게시물을 해석을 해주는 거야 우리가.
0: 이런 방식을 통해 혜정양은 영어를 보다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다.
1: 교과목으로 생각하면 아 배워야 되네. 아 또 뭐 필기하고 지루하잖아. 영어는 일단 세상이랑 소통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야. 진짜로. 나는 너네가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해서 그런 식으로 꼭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 어쨌든 끝까지 화이팅!
0: 세 명 모두 꾸준한 노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루길 응원한다.
1: 이런 공부 방법들이 혼자 하면 되게 막연하고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언니가 여기 가르쳐 줌으로써 이 정도면 내가 혼자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어떻게 하면은 영어 공부가 좀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줬으니까 선배가 해준 방법으로 모의고사 1등급을 받고 싶어요.
0: 바다를 바라보며 꿈을 이뤄낸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는 혜정양.
1: 저는 영어를 언어로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방법을 연구하는 영어 교육자가 되고 싶습니다.
0: 혜정양의 힘찬 도전에 박수를 보낸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험지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데,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로콘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2027 수능 완성, 네, 농업 기초 기술 13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0강 중에 10회 중에 6개가 끝나고 이제 7번째 들어가 봅니다. 같은 내용을 아마 6번 정도 계속 나온 게 있을 거고, 이제 거의 뭐 대동소이 할 건데, 이거 7회도요. 그래도, 뭐랄까,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걸 한 번 더 다 잡는다는 생각으로 7, 8, 90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7회 1번부터 10번까지 문항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1번 문항입니다. 다음은 개화촉진에 관한 수업 장면이에요. 개화촉진. 선생님의 질문에 바르게 대답한 것은? 자, 다음 실습 과정에서 잘못 사용된 실습 기구를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실습 기구에 대한 문항이네요. 그러니까 개화촉진에 관련된 수업 장면이어서 아, 개화에 관련된 문항인가 싶었는데 개화에 관련된 문항이 아니고 그 실험 기구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자, 시클라멘 개화 촉진 실습 과정인데 지베렐린 50mg을 저울로 측량을 해요. 자, 이 뭐죠? 지금 실습 기구 나올 때는 그 실습 기구를 정확히 사용을 했는지를 보는 게 관건이죠. 자, 지베렐린 50g이든 100g이든 무게를 쳤어요. 뭘로? 저울로 측량을 했네. 그리고 증류수에 지베렐린을 넣고 pH미터로 녹였어요. 증류수에 지베렐린을 넣고 pH미터로 녹였어요. 자, 수용액을 피펫에 넣고 그 피펫으로 500ml를 맞췄네요. 그리고 분무기에 수용액을 넣고 시클라멘을 분사를 했습니다. 분무기에 그 수용액, 여기 수용 500ml를 맞춘 걸 분무기에 넣고 시클라멘에 분사를 했어. 뭘로? 분무기로. 자, 그러면 이 실습 과정에서 보니까 저울로 무게를 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증류수에 지베렐린을 넣은 다음에 pH미터로 녹였대. 근데 pH미터는 수소이온 농도 pH를 측정하는 도구지 뭔가를 녹이는 게 아니죠. 녹이는 데 사용되는 실험기구는 교반기예요. 교반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번이 약간 이상하죠. 3번. 수용액을 피펫에 넣고 500ml를 맞춰요. 피펫을 놓고 500ml 피펫이 있을까요? 선생님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은. 피펫을 놓지 않고 500ml를 맞추려면 차라리 비커를 하든, 그렇죠? 아니면 메스 실린더를 하든, 그쪽으로 맞추기 나을 건데, 이것도 피펫을 500ml를 맞춘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 자, 분무기에 놓고 분사를 해요, 액체를. 이건 옳은 내용이죠. 자, 뭐가 잘못됐냐면, 2번하고 3번이 잘못됐네요. 자, 봅시다. 학생 A는 1번 과정의 저울을 클린벤치로 수정합니다. 1번은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A가 말한 게 틀렸네요. 2번 과정에서 pH미터를 교반기, 무언가를 섞는데 pH미터로 섞는 게 아니고 교반기로 섞어야죠. 그러니까 학생 B의 의견은 옳은 의견입니다. 학생 C, 3번 과정이에요. 지금 피펫에서 500ml를 맞추는 거예요. 3번 과정에서 피펫은 적절하지 않으니 눈금 실린더, 메스 실린더로 수정해야 한다. 이 학생 C도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분무기를 수용해 놓고 시클라멘에 분무해요. 분사해요. 4번 과정에서 분무기를 스포이드로 분사는 안 되죠.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건 돼도 스포이드로 분사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 B와 C가 옳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네요. 자, 여기 나왔던 거 한번 보죠.

클린벤치. 말 그대로 하면 깨끗한 의자죠. 깨끗한 의자. 깨끗한 의자. 무언가 실험을 하는데 먼지 이런 거에 오염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실험을 할때요 안에서 실험을 하는데 공기가 이쪽 바깥에서 들어와서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갈 때는 필터에 걸려져서 공기 중에 있는 먼지를 다 필터가 걸러내버리고 깨끗한 공기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무균 상태로, 균이 없는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실험 기구예요. 무균 상태로 실습을 계속 할수 있는 클린벤치. pH 미터, pH 미터를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우리 EC 미터도 나와야죠.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는 측정 기구. 그리고 메스 실린더, 이렇게 눈금 실린더라고 하죠. 그리고 스포이드 이렇게 생겼죠. 분사가 안 됩니다, 분사가. 한 방울씩 떨어뜨릴 수 있지. 그렇죠. 자, 이렇게 사진 한 번씩 보여주는 건 그래도 이렇게 봐야지 조금 더 기억이 오래 가지 않을까 싶어서 사진을 계속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다음 2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조경 관리 작업이네요. 조경 관리 작업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들이 엄마, 저 아저씨는 왜 나무 옆에서 땅을 퍽퍽 찌르고 있어? 나무 옆에서 땅을 찌르고 있네요. 엄마는, 방금 나무를 옮겨 심었나 보구나. 뿌리 주변에 물을 듬뿍 주고 흙을 죽처럼 만들어주는 거란다. 흙을 죽처럼 만들어주고 있어요. 뿌리 주변에 물을 듬뿍 주고 흙을 죽처럼, 지금 죽수기 얘기하고 있죠, 죽수기. 우리 적용관리에서 나오는, 수능 특강 기준 10강에 나오는 죽수기. 그걸 왜 해야 하는 거야? 물어보니까, 그건 나무 뿌리 사이사이에 흙을 잘 채워서 가를 하기 위한 거란다.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가서 맞는지 봅시다. 그래야 나무가 잘 자라지. 죽수기죠, 죽수기. 죽수기를 왜 해요? 나무를 이제 옮겨 심어서 물을 듬뿍 주고 그 뿌리와 흙이 밀착이 잘 되도록. 그러니까 흙이 그냥 말라 있는 상태가 아니고 죽처럼 물이 잘 들어가서 흙이 죽처럼 돼서 그게 뿌리를 잘 감싸고 있으면 뿌리가 수분을 그리고 무기 양분을 흡수하기가 편하게. 이제 막 옮겨 심어 놨으니 나무도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기존에 뿌리가 하던 일이 일단 뿌리가 지금 스톱하고 있으니까 흙을 잘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한번 쳐봅시다. 잔디의 생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나무인데 이걸 찌른다고 해서 잔디가 나오나? 그러진 않죠? 자, 뿌리 위에 비료를 직접 뿌리기 위해서. 비료 아니고요. 나무 높이를 일정하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르는 게 빠르겠죠.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서 토양을 갈아.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서면 해충을 제거 토양을 갈아엎기 하고 좀 상관이 없죠. 공간을 제거해서 여기서 공간이 무슨 제거예요? 공간이 무슨 공간이에요? 뿌리와 흙 사이의 공간을 제거해서 밀착시킵니다. 그래서 뿌리에 물을 잔뜩 머금으면 흙이 딱 붙어 있어야 뿌리가 수분을 금방 흡수할 수 있어. 그걸 위한 겁니다. 죽수기. 그래서 2번 죽수기의 목적을 찾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죽수기. 자, 죽수기 물다짐이라고 하죠. 흙을 잘게 부숴서 구덩이 바닥에 깐 다음에 분을 넣고, 분은 뿌리예요, 뿌리. 나무 이제 옮겨 심을 뿌리를 넣고 3분의 2 정도 책을 채운 다음에 흙을 거기에 관수, 물을 줍니다. 물을 주고 교반에서 막대기 등으로 이제 뿌리 주변을 이제 찔러내는 거죠. 그래서 뿌리와 흙에 공극이 생기지 않게, 빈틈이 생기지 않게 잘 밀착되도록. 그래서 물이 완전히 스며든 다음 나머지 3분의 1을 밟아서 흙을 채워주게 되겠습니다. 죽수기에 관련된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항 보죠. 다음 대화에 나타난 종자의 휴먼 타파 방법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사례로, 휴먼 타파 방법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휴먼 타파 범주는 물리적과 화학적으로만

한정한다 그랬어요. 물리적과 화학적. 화학적은 화학적 자재를, 물리적은 뭐 온도를 변하게 한다든지 식는다든지 아니면 기계적으로 상처를 준다든지. 그래서 여기가 기준이 됩니다. 여기. 기준이 돼서 화학약품과 생장조절제를 사용하는 게 화학적 처리가 될 거고, 기계적 처리, 온도 처리, 수세 침지 처리하는 게 물리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물리적 방법부터 보죠. 일단 발화가 안 된다. 씨앗이 싹이 안 튄다. 이 싹이 안 튀는 건 크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씨앗을 발화를 할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수분이 있어야 돼. 그리고 산소도 있어야 돼. 그런 게못 들어오게끔 껍질이 너무 강하게 쌓여 있다거나, 아니면 씨앗이 발화를 하는데 발화를 방지하는, 발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물질이 있다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일단은 바깥에서, 외부에서 산소와 수분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뭔가 딱딱한 외피로 둘러싸여 있을 경우에 이런 기계적 처리. 껍질에 상처를 줘. 껍질에 상처. 그럼으로써 싹을 틔울 수 있는 대상들, 요런 대상들. 자원형 고구마, 핵가루 등이 여기 속합니다. 다음, 어느 정도 온도 변화를 좀 줘야 돼요. 저온 처리를 하거나 온탕 처리를 해야 발화가 되는 씨앗들. 장미, 상추, 인삼 등이 여기 속하고요. 수세, 침지. 수세라는 말, 침지라는 말. 물로 씻는다는 얘기예요. 물로 씻는다는 얘기야. 물로 뭘 씻어내기 위해서, 더러워서? 아니죠. 무언가 발화를 방지하는, 발화를 못하게 하는 발화 억제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씻어내는 방법. 그렇게 해서 휴먼을 타파하는 게 당근이나 우엉 등이 있어요. 여기가 물리적 방법입니다. 물리적 방법. 여기 화학적 방법. 화학적 방법은 말 그대로 화학 약품, 생장 조절제처럼 이렇게 화학 자재를 사용하는 방법이 화학적 처리 방법이에요. 자, 화학약품. 말 그대로 실껍질 일부를 제거하기 위해서 진한 황산 또는 딱딱한 경질 종자를 질산염 등의 화학약품을 이용하는 게 화학약품 처리. 생장조절제, 식물 호르몬이라고도 하죠. 지베렐린이나 시토킨이냐, 에스레소용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생장조절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화학적 처리가 되겠습니다. 화학적 처리. 자, 그러면 다시 가보죠. 자, 1번 샷을 보면, 아빠 복숭아 씨를 심으면 바로 싹이 날까요? 하고 아빠에게 물어보니까, 글쎄, 복숭아 종자는 심자마자 발하지 않도록 휴면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하니까, 자연에서 겨울을 지나면서 저온에 노출되어야 돼. 아하. 저온에 노출되어야 돼. 저온에 노출되어야만 휴면이 깨어나지지. 그런데 인위적으로는 어떻게? 냉장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냉장고요? 정말요? 종자를 깨끗이 씻어서 젖은 모래에 섞은 다음 냉장고에서 일정 기간 저온에 두면 휴먼이 타파돼. 휴먼이 타파되는 건 이제 자는 걸 깬다는 얘기예요. 이제 발화를 할수 있다는 얘기죠. 우와, 그러면 겨울이 지나지 않아도 휴먼을 깨울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맞아. 복숭아 같은 온대 과수의 종자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온 방법, 무슨 방법이었어요? 저온 처리 방법이었어. 그럼 저온 처리는 온도 처리에 해당하네. 그렇죠. 온도 처리는 여기까지니까 물리적 방법이 이용이 되겠네요. 물리적 방법. 그렇죠. 물리적 방법. 자, 물리적 방법. 벼 종자를 온탕 처리했어요. 온탕 처리. 물리적 방법이네. 자원형 종자를 모래와 마찰시켰어. 자원형 종자를 모래와 세게 마찰하니까 자원형 종자에 상처가 나. 그 상처 사이로 수분과 산소가 들어가서 발화가 나타납니다. 자, 이것도 물리적 방법. 보리 종자의 과산화수 화학 자재를 사용을 했네요. 담배 종자의 지베렐린 생장조정제 화학적인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은 기역과 니은으로 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문항에서 이게 이 문항이 이렇게 화학적하고 물리적하고 잘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 하나 있냐면 일단 목화를 한번 보죠. 목화를 황산에 처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화는 작은 털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로 수분도 못 들어가고 공기도 통하지 않아. 그래서 휴면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황산에 처리를 하면 황산에 담궈지면 그 털들이 다 타버려요. 타버려. 그러면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 공간으로 수분 들어가고 산소 들어가면서 발화를 시작해. 그런데 기계적 처리를 봅시다. 목화 종자를 만약에 상처를 내놓으면 껍질에 상처를 내놓으면 그 상처 공간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뭐가? 산소 들어갈 수 있고 수분도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목화 종자도 기계적 처리를 할 수가 있네요. 기계적 처리를 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문제는 화학적이냐 물리적이냐를 물어볼 수 있어. 이건 이 문제는 괜찮은데 목화 종자를 휴먼 타파를 할 거다. 기계적 처리가 맞느냐, 화학적 처리가 맞느냐 이렇게는 못 물어봐요. 이해되나요? 목화 종자는 상처를 줘도 돼. 그래도 발화해. 황산에 담궈도 돼. 그래도 발화해. 둘다쓸수 있어요. 단지. 기계적 처리는 그 하나하나의 상처를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효율성이.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하는데 기계적 처리를 한다고 해서도 기계적 처리를 해도 발화는 된다. 발화는 된다. 목화종자의 휴먼 타파는 기계적 처리가 맞느냐, 화학적 처리가 맞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다는 건 알고 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 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비료 성분의 결핍 증상 사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겁니다. 비료 성분하면 나오라는 거 있죠? 뭐? 질소. 인, 칼륨, 그 다음에 나온 거 뭐예요,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거. 칼슘. 여기서 하나 만약에 더 나온다면, 마그네슘까지. 근데 출제빈도 가장 높은 게 뭐다? 칼슘. 그 다음에 많은 게 질소. 이렇게. 이 정도가 가장 많이 나왔던 비료 요소입니다. 비료 성분. 자. 1번 컷 보죠. 선생님, 이 토마토는 왜 아래 끝부분이 상해 있는 건가요? 아하, 아래 끝부분이 상해 있어요.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배꼽 썩은 병. 아, 그건 가결핍 때문이야. 과일의 배꼽 부분이 썩은 거란다. 토마토의 배꼽 썩은 병. 뭐가 부족해서? 칼슘이 부족해서. 칼슘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 양분이 부족하면 과일이 썩을 수 있나요? 증산작용 불균형으로 식물체 내 양분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이런 증상이 발생해요. 양분이 이동하는 속도가 느리다. 칼슘에 대한 거네요. 역시 칼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칼슘이 결핍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배추의 속잎, 겉잎이 아니고 속잎이 썩는 증상이 나타나죠. 칼슘은 식물체 내에서 이동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미 생성된 잎보다는 생기고 있는 잎에 결핍 증상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배추, 상추 등의 새로 생긴 잎, 보통 새로 생긴 게 겉에 잎이 아니고 속에 있는 잎이죠. 네. 거기에 썩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3번. 참깨 성숙한 잎이 황백화, 성숙한 잎. 미리 생겼던, 처음에 생겼, 처음? 예전에 생겼던 잎이 황백화가 나타난다. 이건 질소 부족할 때 나타납니다. 질소. 고추 열매 끝부분이 물러지는 현상. 고추는 끝이 생기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이쪽 앞쪽이? 그러니까 손잡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달려있는 부분이 이제 생기는 걸까요? 끝부분이 이제 생기는 걸까? 끝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새로 생긴 부분.

부분에 물러지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도 칼슘에 관련된 얘기 맞고. 다음, 리을 토마토잎이 자줏빛이 된 청록색으로 변한다. 이건 인산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칼슘 결핍 사례. 이거 지금 속잎 썩는 거하고 고추 끝부분 새로 생긴 조직이 물러지는 현상. 그래서 기역과 디귿으로 된 4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풀면서 그 비료 성분 결핍에 관련된 문항이 나오는데 역시 칼슘에 관련된 게 많이 나오죠.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비료 성분 결핍 생리장애 하면 가장 많이 출제됐던 게 바로 칼슘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많이 출제가 됐으니까 출제가 될 확률도 많아요. 칼슘이었습니다. 자, 칼슘은 산성 토양 개량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석회질 비료. 석회질 비료를 사용을 하면 토양의 물리성, 호달 구조에서 떼알 구조로 토양이 구조 변경하는데, 떼알 구조를 형성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죠. 그리고 식물체 조직 강화에 관여를 하고, 수확물의 저장력이 높아지고,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이 커지고요, 세포벽 형성과 강화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 잎, 생장점, 과실 등에서 결핍 증상이 나타나. 왜? 식물체에서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 생긴 조직의 결핍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엽채류, 이파리를 이용하는 엽채류, 배추나 상추에서는 겉잎보다는 속잎이 썩는 그런 현상, 그리고 잎끝이 마르는 현상, 틱번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토마토 피망은 배꼽 썩은 병. 참외는 씨 부분이 시큼한 냄새, 발효된 듯한 시큼한 냄새가 나는 발효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5번 문항 보죠.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재배할 작물의 생태적 분류네요. 생태적 분류. 작물의 분류에서 생태적 분류면 어떤 작물인지는 쉽게 한다 그랬죠. 쉽게. 그렇죠? 자, 봅시다. 어떤 작물인지. 학생 A는 4H 활동에서 텃밭 가꾸기를 실천 과제로 정했어요. 먼저 다른 회원들과 어떤 작물을 재배할지 함께 정했는데 수확한 작물로 고기 파티를 해요. 할수 있을 것으로 정했어. 그런 다음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아래와 같은 재배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자, 재배 목적, 쌈채소 재배네, 쌈채소. 파종 방법, 줄뿌림, 그리고 아주 심기, 정식은 잎이 5장에서 6장 됐을 때 아주 심기입니다. 수분 관리, 토양이 건조하지 않도록 3에서 5일 간격으로 물을 주고요. 아주 심기 후 25에서 30일이 지난 후부터 수확을 시작합니다. 자, 작물의 특징을 볼까요? 다른 잎채소보다 철분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네. 잎줄기에서 나오는 우윳빛 진액인 락투카리움. 아하,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은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잘 오게 만듭니다. 락투카리움. 작물 공부할 때 선생님이 뭐 하지 마라 그러냐면 굳이 학년까지는 가지 마라 그랬어요. 학년까지는. 근데 이제 락투카리움은 이제 이 작물의 학명과 비슷합니다. 자, 봅시다. 고기 파티할 때 쌈채소예요, 쌈채소. 우리 대표적인 쌈채소 뭐가 있냐고. 고기 파티. 고기 싸먹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쌈채소. 뭐, 배추도 있겠고, 깻잎도 있겠고, 치커리도 있겠고, 뭐 이것저것 많지만,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거. 이 채소만 먹으면 잠이 잘 온다는 상추입니다, 상추. 지금 상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상추는 일단 저온 처리에 의해서 휴면이 타파됩니다. 저온성 작물이에요. 저온성 작물. 그리고 호광성 작물이고, 원해 작물입니다. 국화과에 속하는 한해 또는 두해 사리풀입니다. 한해 또는 두해 사리풀. 자, 용도에 따라 특용 작물 아닙니다. 뭐죠? 원해 작물. 원해 작물. 생육 형태에 따라 주형. 주형은 보리나 벼처럼 여러 줄기가 하나의 포기를 이루는 게 주형이라고 그랬죠. 자, 발화 조건에 따라 형광성.

아니죠. 호광성, 호광성. 생육 온도에 따라 저하 온성. 네, 오른 내용입니다. 다음, 재배 기간에 따라 여러 해 살이 아니죠. 한해 살이 또는 두해 살이로 분류됩니다. 상추에 관련된 문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계교재예요. 연계교재. 그러니까 본수에서 상추가 나올 수 있다. 조금 더 상추에 대한 뭐랄까요? 힌트가 좀더 정확하게 들어가겠지만 하여튼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상추는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한번 보고 가는 거. 그래서 일단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상추 다시 보죠. 저온 처리에서 휴면이 타파되고요. 저온성 작물입니다. 호광성 농작물, 원예 작물입니다. 국화과에 속하는 한해 또는 두 해 살이 작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항 볼까요?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가축의 사육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다. 가축의 사육 방법, 가축 세 가지 배웁니다. 다른 가축들도 많아요.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타조도 있고 많아요. 하지만 안 나옵니다. 왜? 왜? 교육과정 왜니까. 교육과정 내에는 가축이 세 축종, 닭, 돼지, 소, 그리고 애완동물, 반려동물로 가면 개까지. 이렇게 네 개, 네 개. 근데 여기서 가축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소, 돼지, 닭.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개. 자, 가축의 사육이니까 닭, 돼지, 소 중에 하나겠네요. 자, 제시 봅시다. 한반도에서는, 아하,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새벽을 알리는 이 동물이네. 새벽을 알리는 이 동물. 감이 오지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온 기록이 전해집니다. 농가에서는 매일 아침 울음소리로 하루의 시작을 알려주고, 아침에 우는 제사나 세시 풍속에 상차림에도 빠지지 않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 동물은, 아하, 곡물을 주로 먹지만 벌레나 풀도 잘 먹네. 일단 여기서 소는 땡. 그렇죠? 벌레를 먹어. 소는 초식 동물이죠. 땡. 잡식성입니다. 사육이 비교적 쉬운 편이고, 아하, 이가 없네, 이가 없어. 이가 없어서 음식을 씹지는 못하지만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모이주머니와 근위가 발달해 다양한 먹이를 문제없이 소화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봐도 지금 충분히 뭔지 알겠죠? 자, 또한 충분히 성장한 암컷은 일정한 주기로, 아하, 알을 낳네요. 알을 낳아요. 소, 돼지, 닭 중에 알 낳는 애. 알을 낳아 농가의 중요한 식량원이 되었습니다. 이 동물은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야생종을 가축화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날개가 약해져서 더 이상 멀리 날아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건 닭입니다. 닭. 그렇죠. 닭. 자. 다두 사육을 위해서 꼬리를 자른다. 닭은 꼬리가 없습니다. 꼬리 깃털은 있어도 꼬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두 사육을 위해서 다두, 마늘 다에 머리 두, 많은 머리를 사육한다. 머리가 한 마리들이죠. 그러니까 많이 사육하기 위해서 꼬리를 자르는 가축은 돼지죠. 돼지. 돼지는 앞에서 이렇게 알짱알짱거리는 걸못 봐요. 호기심이 굉장히 강해서.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휙휙휙 움직이고 있으면 가서 깨물어요. 근데 돼지가 사는 환경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아요. 지저분하죠. 깨물어서 상처가 생기면 그 더러운 환경에 노출이 되고 그러면 거기가 오염,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꼬리를 자르죠. 돼지에 관련된 문제고요. 육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거세를 한다. 닭도 수탉이 있긴 하나, 닭도 수탉이 있긴 하나, 조류는 그렇게 수컷의 냄새는 그렇게 나잖아요. 그리고 조류 자체가, 그러니까 먹는 닭이죠, 먹는 육계. 육계는 굉장히 오래 살아야, 토종닭 빼고요. 굉장히 오래 살아야, 50일, 60일 살면 굉장히 오래 살 거예요. 보통 한달 반, 45일, 50일 정도에 보통 이제 육계가 출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세를 따로 시키진 않습니다. 자, 번식 효율을 위해 검란을 한다. 검란. 검란. 말 그대로 알을 검사하는 거죠. 알 검사. 맞죠?

이 알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검란은 어떻게 알 속을 봐야 되는데 알을 톡 까서 볼 수는 없죠. 깐과 동시에 무정란이든 유정란이든 이 계란은 더 이상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란에서 어두운 암실에서 계란을 두고 강한 빛을 쏘여주면 그 안이 비추죠. 불빛에. 그래서 뭐 혈관이 있는지 이런 걸로 얘가 유정인지 무정인지 아니면 현재 발육을 잘 하고 있는지 발육 중지난지를 알수 있죠. 그래서 닭은 검란을 한다. 옳은 내용이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점등 사육을 한다. 여기서 생산량은 아마 앞에 요게 빠졌을 거예요. 알. 알은 닭은 점등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장일 조건에서 산란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산란계 농장에서는 저녁에 불을 켜줘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해질때 해지고 그리고 해뜰때해 뜨는 이렇게 자연 상태 그대로 가면 해가 짧아질 때는 산란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불을 켜주는 점등 사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디귿과 리을 닭과 관련된 사양 관리 방법이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닭의 특징이에요. 물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일단 닭은 머리 몸통 날개 꼬리 다리 등으로 나눌 수가 있고 몸통 기낭 뼈에는 기실 공기 주머니 공기가 들어가 있는 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 없습니다. 부리가 있죠. 방광이 없어요. 그래서 대변과 소변을 나누어 배설할 수 없고 총 배설광으로 해서 한꺼번에 대소변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깃털은 얼굴과 정광이를 제외하고 온몸을 감싸고 있고요. 피부에 땀샘이 없습니다. 꼬리 끝부분에만 기름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땀샘이 없어. 땀 배출이 안 돼. 체온 조절이 어려워. 근데 거기에다가 깃털로 된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쥐약이죠. 네, 여름에 더위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가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재배 중인 고추에 나타난 문제의 원인이래요. 고추에 나타난 문제의 원인. 자, 학생 A는 개별 과제로 고추 수경 재배용 양액 조제 실습을 수행을 했네. 황산 마그네슘과 질산 칼슘, 제1 인산 암모니아 등 작물 생육에 필요한 비료를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무게를 측정해서 준비했어요. 그 후에 양액 탱크에 수돗물을 채우고 비료를 모두 넣은 후, 여기서 비료는 황산, 마그네슘, 질산, 칼슘, 제인산, 암모니아. 그렇죠? 이걸 넣은 후 교방기를 사용해서 저었어요. 다 녹은 것을 확인한 후 pH를 6.0 약산성으로 저절한 후에 고추에게 이제 공급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자 그림과 같이 고추 열매에 배꼽이 썩는 증상, 몰라? 몰라? 배꼽이 썩는 증상. 배꼽이 썩고 고추의 끝이 물러지는 현상. 어떨 때 나와요? 어떨 때? 뭐가 부족할 때? 생리장애 중에 칼슘이 부족할 때 나오죠. 이런 배꼽이 썩는 증상이 나타났고 양액 탱크 바닥에는 아하, 침전물이 생겨 있었네, 무언가. 다 녹은 것을 확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침전물이 발생이 됐어요. 이에 놀란 학생 A는 선생님께 상황을 보고하였고, 양액 제조 일지를 확인한 선생님은 실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양액 제조 방법을 다시 지도해 주셨어요. 자, 수경 재배를 하는데 황산, 마그네슘, 칼슘, 그리고 인산 암모늄을 수돗물에 녹였어요. 녹여서 완전히 다 녹였어. 그런데 그 완전히 녹여진 무기질, 그러니까 이 무기물이 녹여진 양액을 고추에게 공급을 했는데 고추는 배꼽이 썩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칼슘이 부족하다는 얘기지. 이게 나타나고 그 양액 탱크를 확인해 보니까 양액 탱크 밑에 흰색 침전물이 발생했지. 없었는데 나타났어. 이게 뭐 때문에? 얘네 둘이 좀

반응을 해버리죠. 반응. 항상 칼슘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칼슘이 고추에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수용액에서 황산과 칼슘이 반응해서 침전물이 생겨버렸어. 그러니까 칼슘이 가지를 못하고 그냥 침전물,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나타난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네 둘은 따로 녹였다가 공급할 때만 잠깐 섞어서 공급. 반응하지 않게끔. 자, 이 문제의 원인은 양액의 산도하고 관련이 없죠. 물을 비료보다 먼저 채우기도 상관없고, 비료를 하나의 양액 탱크, 그렇죠. 양액 탱크를 A, B로 나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의 원인. 비료를 첨가하기 전에 pH를 맞추지, 이것도 관련이 없고, 사용된 비료가 고추 수경 재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두 수용액을 한 양액 탱크에 보관한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양액 제조 시에 액을 두 개로 나누어서 조절해야 되는 거. 원액의 질산 칼슘, 그리고 황산 마그네슘을 하나의 탱크에 넣으면 불용성 석고, 황산과 칼슘이 반응해서 석고가 돼서 이게 물에 녹은 채 있어야 작물이 흡수해서 할 건데, 이렇게 고체로 반응이 돼서 고체로 돼서 이용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황산 마그네슘하고 질산 칼륨은 다른 약액통을 사용을 해야 되고, 이제 사용할 때만 잠깐 섞이게 되겠습니다. 자, 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에 나타난 트랙터 계기판의 경고 등으로 오는 것. 트랙터 계기판의 경고 등이에요. 계기판의 경고 등. 아버지, 계기판의 노란색 경고등이 지금 들어왔어. 그래, 어제 멈춰 나왔을 때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일단 시동을 한번 걸어보자꾸나 했어. 시동은 잘 걸려요. 잠깐 사용하는 건 괜찮겠죠? 그러니까 짧은 작업은 괜찮지만 시동이 꺼지고 나면, 아, 어떤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시동이 꺼지네요. 꺼지고 연료계통에 공기가 차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단다. 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사용하는 건 괜찮은데, 길게 사용하면 중간에 엔진이 꺼진대. 근데 엔진이 꺼지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연료계통에, 연료 파이프라인에 공기가 찬대. 그러니까 뭐가 없다, 지금? 연료가 별로 없다, 연료가. 연료가 별로 없다. 그러면 연료가 별로 없을 때, 연료가 없을 때 들어오는 경고등의 종류는 뭐예요? 요거네, 요거. 1번은 충전계통, 배터리. 2번은 뭐죠? 예열, 디젤이면 예열. 3번은 공기 흡입기. 4번은 엔진 오일. 그렇죠? 8번은 지금 그 기름이 없을 때 점등될 수 있는 경고 표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경고 표지 몇개더 볼까요? 자, 경고 표지. 지금 여기에는 조금 아까 나왔던 그 기름이 없는 요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와 비슷한 게 뭐예요? 요거. 이것만 점등될 때는 그러니까 경보가 서로 다릅니다. 달라요. 이렇게 생긴 게 있고, DEF라고 써진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써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게 점등됐을 때는, 아, 지금 여기에 대한 연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연료가. 그런데 이 DEF가 켜진 이게 점등될 때는 요소수, 디젤 기관의 배출가스에서 좋지 않은 나쁜 배기물들을 조금 더 중화? 맞나? 아니, 표현이 맞는 건데. 그런 걸좀 없애주기 위해서 요소수를 사용을 하는데 그 요소수가 부족할 때 나오는 경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건 P, 주차 브레이크. 자, 이건 공기 여과기. 이건 엔진 오일이에요. 이건 겨울에 예열시키는 거. 디젤 기관 예열시키는 거. 이건 충전계통. 충전계통. 그러니까 뭐 배터리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게 점등이 되겠죠.

이건 문제가 있을 때가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가 아니고, 겨울에, 한겨울에, 디젤 기관은 착화잖아요. 점화가 아니고. 근데 너무 추우면 착화하기가 좀 힘들어. 그러니까 시동이 잘안 걸리지. 그때 엔진을 열을 좀 올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작동되고 있을 때 점등이 되는 겁니다. 얘는 요소수, 얘는 충전계통. 자, 다음 9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물 백과사전 내용에서 알수 있는 해충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자, 요약 보니까 노린제목의 곤충 해충이네요. 학명 할 필요 없고요. 동물, 절지동물, 곤충, 노린제목의 과는 멸구네요. 멸구. 멸구는 뭐 벼멸귀도 있겠고, 멸구 종류 있죠. 자, 날개가 긴 장시형. 길장의 날개시니까 장시형과 짧은 단시형, 날개가 길고 짧은 장시형과 단시형 두 가지 개체가 있으며 몸 빛깔은 갈색이며 약간의 광택이 있습니다. 자, 6, 7월에 중국에서 남서풍을 타고 날아오는 성충은 장시형입니다. 교미호 산란에서 부화한 약충은 1세대가 되며 대부분 단시형이에요. 단시형. 그러니까 중국에서 날아오는 건 날개가 길어요. 장시형.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교미호 산란에서 부화되는 약충은 1세대는 단시형이에요. 8월에는 2세대가 증식하고 9월 초에는 가장 많이 발생해요. 2세대가 증식해서 한 번에 2, 300개의 알을 낳으며 알 기간은 6일에서 10일, 그리고 유충 기간은 14일에서 23일이며 성충의 수명은 20에서 30일. 추위에 약해서 한국에서는 월동할 수 없는 해충입니다. 벼멸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입과 줄기에 피해를 줍니다. 섭식하는 놈이에요. 섭식. 흡집하는 해충이 있고 섭식하는 해충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섭식보다는 흡집하는 해충이 조금 더 뭐랄까요? 조금 더 많은 피해를 준다? 꼭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흡집하는 해충은 바이러스를 매개하기도 하죠. 자, 배멸구, 하여튼 입과 줄기에 피해를 주고요. 성충은 비행에 태어나 빠르게 이동합니다. 매년 중국 남부지역에서 6, 7월에서 비일에 날라와요. 날라온 해충으로 배를 흡집합니다. 그리고 번데기 과정을 거치지 않는 불완전 변태예요. 번데기 과정이 없습니다. 번데기 과정이. 그래서 불완전 변태. 완전 변태는 번데기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 뿌리를 갉아먹어 피해를 준다. 흡집 아니고요. 자, 번데기 과정을 거치지 않는 불완전 변태였습니다. 자, 표지색이 녹색인 농약. 표지색이 녹색이라는 건 뭐예요? 살충제를 의미하죠. 살충제. 그러니까 이건 옳은 내용 되겠습니다. 옳은 내용. 배설물인 감로. 감로는 그을음병을 유발하는 건 진딧물. 진딧물. 자, 미세한 거미줄을 만들어서 생활한다. 거미줄을 만드는 건 거미강에 속하는 응애. 응애. 응애는 살비제로 방제를 하죠. 자, 9번의 해충은 멸구, 벼멸구고요. 표지색이 노란색인 농약으로 방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9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농용 기관의 특징을 정리한 모식도예요. 가에 들어갈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쪽부터 볼까요? 소음은 비교적 적고, 진동도 비교적 적어. 매연도 비교적 적고, 연비도 비교적 낮다. 연비가 낮다는 건 뭐예요? 같은 양으로 짧은 거리를 간다는 얘기죠. 연비가 좋다는 건 같은 양으로 긴 거리를 간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리터의 기름으로 어떤 애는 10km를 가고, 어떤 애는 20km를 가. 그러니까 연비가 좋은 건 20km 간 애가 좋은 거죠. 자, 연료는 휘발유를 사용합니다. 농용 기관에서 휘발유를 사용한다. 그럼 얘기 끝났지 뭐. 그렇죠. 휘발유를 사용한 건 뭐다? 디젤? 아니죠. 가솔린이죠. 가솔린. 흡입 개체는 공기. 공기.

0: 크기는 소형 엔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크는 고속에서 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가솔린과 디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 두 개를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일단 가솔린을 주로 사용하는 가솔린기관, 휘발유를 주로 사용하는 휘발유 등유 LPG를 주로 사용하는 가솔린기관, 불꽃 점화기관이에요. 폭발할 때 위에서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을 빵 하고 압축된 혼합기가 빵 해주면 폭발을 하죠. 불꽃 점화기관. 압축 착화기관은 빵이 없어요. 점화가 없어. 착화, 착화. 압축되는 열에 의해서 자연 발화돼서 착화돼요. 자연 발화. 윤활유를 보면 S계열 스파크에 앞자를 떠서 스파크. C계열 컴프레스. 누른다. 압축. C계열. 점화 방식은 전기 점화. 이건 고온 고압에 의한 고온 고압으로 압축시켜서 착화시키는 방식. 압축 온도. 얘는 자연 발화하기 전에 전기로 빵하고 튀겨주니까 압축 온도가 디젤보다는 낮습니다. 디젤은 이게 빵할 때까지, 자연 착화될 때까지 압축시켜줘야 되니까 압축 온도가 훨씬 높죠. 압축을 훨씬 많이 시키니까 힘이 좋아. 힘이 약해. 빵 하고 터지니까 힘, 진동 다 커요. 열 효율 좋고 대형 엔진 만들기 좋습니다. 그에 비해 불꽃 점화 기관은 압축 디젤 기관에 비해서 작은 걸 만들 수 있고 폭발력이 작으니까 진동도 적어요. 대신에 진동 폭발이 작으니까 소리도 좋고 고속 운전 성능이 좋습니다. 냉각 방식은 어디가 더 폭발력이 세다? 이쪽이 더 세다. 그러니까 이쪽 무조건 순행식. 여기는 작은 엔진 같은 경우는 공기로도 시킬 수 있어요. 공랭식. 주요 부품은 점화를 시킬 수 있는 점화 플러그, 배전 기화기 등이 필요하고 여기는 연료 분사 펌프 그리고 예열 플러그 등이 필요합니다. 적용 농기계는 불꽃 점화 기관은 비교적 작은 것들. 트랙터. 아, 트랙터 아니지. 애치기, 관리기. 이렇게 작은 것들. 압축 디젤 기관은 큰 거, 트랙터 아니면 그큰 중장비 이런 데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굉장히 좋고 정숙하고 이렇게 따져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건 무슨 기관이다? 불꽃 점화 기관이다. 불꽃 점화 기관. 불꽃 점화 기관은 점화 플러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네. 자, 기관의 구조가 비교적 간단한 건 전기 점화 장치가 없으니까 이건 디젤에 관련된 거. 엔진오일 C계열도 디젤. 대형 트랙터 기관 디젤. 고온으로 압축된 공기로 연료를 발화, 이거 디젤에 관련된 문항이 되겠습니다. 10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반부 1번에서 10번까지 문항을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뭐, 지금까지 해왔던 거나, 풀어왔던 거나, 그렇게 크게 내용이 달라지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이 이후 문제 11번부터 20번 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1: 해도 용령의 나라시여,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2: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3: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특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배입니다. 배. 자, 배는 우리가 선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아까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1단원부터 4단원까지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잘 보면 선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시간에는 배가 또는 선박이 어떻게 발달되었는지, 그 다음에 선박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선박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선박 또는 배라고도 하죠. 선박 배라고 하는 것은 물에 떠야 됩니다. 부유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라든지 또는 화물이라든지 이걸 우리가 적재성이라고 얘기하죠. 또 선박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출발지부터 원하는 목적지까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동성도 있어야 되겠죠.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우리는 선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선박의 발달 과정을 보면 이 선박이 어떤 힘으로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선박이 발달했는데, 자, 과거에는 사람의 힘으로만 배가 움직였겠죠. 그래서 우리 그거를 사람의 힘, 인력에 의해서 선박이 움직였다. 자, 인력, 사람의 힘으로 배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노조, 노 또는 오리라고 얘기합니다. 올과 노는 물을 뒤로 보내서 그 반작용에 의해서 배를 움직이게 하는 수단이자 도구죠. 그래서 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배를 우리가 요노선 또는 노도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수단으로 올과 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갤리선, 현대의 레이싱 보트, 그 다음에 예전부터 지금까지의 동양에서 사용되는 배는 이 노에 의해서 움직였다. 그래서 인력으로 사람이 배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노조노. 그다음에 가끔 또 우리가 TV에서 보면 삿대라고 합니다. 또는 긴 장대를 이용해서 배 뒤쪽에서 긴 장대를 가지고 물 밑에 있는 우리 바다로 치면은 강으로 치면 강바닥이죠. 강바닥을 찍어서 밀어내서 배가 움직이게 했던 것도 하나의 인력을 사용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후반으로 갈수록 독과 노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자, 범요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초기에는 바람보다는 노의 역할이 컸습니다. 노의 역할이 커서 인력에 의한 추진력이 더 컸다라고 해서 범요선이지만 인력 부분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이킹선, 중세의 갤리선, 우리나라 고대 군선이 독과 노를 함께 사용했지만 노의 역할이 더 컸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사람의 인력으로만 배를 움직였기 때문에 먼 바다, 우리가 대양이라고 하죠. 대양을 항해하는 데는 제한이 있었지만 사람이 돛, 세일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세일. 돛을 사용하면서부터 좀더먼 바다로 항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풍력을 사용하게 되었죠. 풍력. 자, 풍력을 이용한 선박을 우리가 범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범선. 그래서 이 범선은 모양에 따라서 횡방향의 범선과 종방향의 범선이 있고요. 횡방향의 범선은 주로 사각돛을 얘기를 하고요. 종방향은 삼각돛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선에서는 바이킹선, 대형 범선, 중세의 지중해선, 현대의 대형 요트까지 이 범선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기범선이라는 것은 기관과 돛을 함께 사용했던 선박을 기범선이라고 얘기합니다. 19세기에 외륜기선이라고 하는데, 자, 외륜기선은 최초의 동력을 이용한 선박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영과 좌연의 우리 물레방아처럼 돌아가게 해서 그 물레방아가 돌면서 물을 뒤로 보내겠죠. 그 돌아가게 하는 힘을
기계를 이용

이용했다라는 거죠. 증기를 이용해서 물레방아를 돌려서 물을 뒤로 밀어내면 선박이 추진하게 됐고요. 돛도 함께 갖추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사용했던 선박을 우리가 기범선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의 선박은 대부분 기계력을 이용한 선박이죠. 그래서 이 기계력을 이용한 선박을 우리가 동력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선은 증기기관선을 얘기하죠. 증기선, 증기기관선, 증기터빈선을 기선으로 분류하고요. 자, 내연기관선, 우리 디젤기관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내연기관선, 대부분의 현대의 선박은 이 내연기관선에 해당된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전기추진선, 그다음에 원자력선, 어떤 힘을 이용하느냐, 전기를 이용하느냐, 원자력의 핵 분열에 반응해서 나오는 힘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동기선, 고속능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이 어떤 힘을 이용하느냐, 사람의 힘을 이용하느냐, 풍력을 이용하느냐, 그다음에 기계력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추진 방법에 따라서 선박이 발달해 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선체를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도 현재까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의 선박은 굉장히 튼튼하고 그다음에 부식되지 않죠. 부식되지도 않고 더 가볍기 때문에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실을 수 있는 재료로 발달이 됐죠. 자, 고대에는 가죽을 이용해서 선박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파피루스라는 갈대를 이용해서 선박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나무를 이용해서 뗏목배 형태로 선박을 만들었고요. 자, 고대 이후에 19세기까지는 목재가 주 선박을 만드는 재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9세기 후반에 오면서 철선이 일반화됐습니다. 일반화됐고요. 자, 늑골, 그 다음에 양주라는 것은 주요 골재를 얘기합니다. 기둥을 얘기하죠. 그래서 늑골, 양주 등의 골재는 철재를 사용하고 외판과 갑판, 피복이 되는 거죠. 피복이 되는 것은 갑판 등의 피각은 목재를 사용하는 목철 교조선. 목재와 철을 함께 사용한 목철 교조선이 19세기 후반에는 사용이 됐습니다. 자, 19세기 말에 오면서 강선을 출현했는데, 자, 1차 세계대전 때는 철근 콘크리트, 즉, 강재가 무기를 만드는데 사용돼서 부족하게 됨으로써 어떤 걸 사용했다? 콘크리트를 함께 사용하였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1차 세계대전 때는 철근 콘크리트 선의 형태의 선박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20세기 이후에는 대부분 강을 이용한 강선 시대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최근에는 알루미늄 합금이라든지 글라스울에 보강된 강화 플라스틱, FRP 선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알루미늄 합금 같은 경우는 강보다는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식성이 강합니다. 부식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추진율이 좋겠죠. 똑같은 크기라고 하더라도, 알루미늄으로 만들면 가볍기 때문에, 선박의 엔진에 동일한 힘을 내더라도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낼수 있겠죠. 그래서 효율이 좋은 이 알루미늄 합금도 최근에 선박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배를 용도에 따라서 분류해 보면 선박이 어떤 용도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군함, 상선, 어선, 특수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군함은 전쟁을 위한 선박이죠. 그래서 각 전쟁에 사용되는 용도에 맞춰서 구축함부터 이렇게 쭉 상륙함, 전투지휘함, 기뢰전함 등 다양하게 구분이 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선이라는 것은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선박을 상선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선은 사람이겠죠. 그다음에 일반 화물선, 그다음에 현재의 형태는 한 가지 화물만을

실어 나르는 전용 화물선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 화물선, 산적 화물선. 산적이라는 말은 우리 뒤쪽에서도 많이 나오겠지만, 산적, 살적, 벌크선 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포장되지 않는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을 산적 화물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곡물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포장하지 않고 그 원료 자체로 운송하죠. 그러한 선박, 화물만을 운반하는 선박을 산적 화물 전용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컨테이너만을 운반하는 컨테이너선. 자, 화객선이라는 것은 여객과 화물을 함께 운반하는 선박을 화객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박을 상선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자, 어선은 어로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을 우리가 어선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자, 어로에 직접적으로 작업에 사용되는 걸 어로선, 그다음에 잡은 어획물을 가공하는 가공선, 그다음에 잡은 어획물을 육지까지 운반하는 운반선, 그다음에 업 지도선도 어선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수선이라는 것은 어떤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선박을 우리가 특수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선박의 고유 역할만 하는 선박이죠. 애인선이라든지. 애인선은 다른 선박을 끌어주거나 밀어주는 선박을 우리가 애인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모래를 파는 준설선, 소방선, 해난 구조선, 얼음 깨는 쇄빙선, 그다음에 차량 운반선, 급수선, 자, 급유선, 기름을 주는 급유선, 그다음에 병원 진료하는 진료선. 자, 등선 같은 경우는 어두운 바닷가에서 어떤 항로 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에 해상 교통량이 많은 곳에 등을 달고 있는 선박입니다. 즉, 교통 표지판 같은 거죠. 그러한 역할만을 하는 선박을 등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특수한 역할에 특수한 부분에 사용되는 선박을 특수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용도에 따라서 선박을 구분을 해 봤고요. 자, 배를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나무로 만든 것을 우리가 목선이라고 얘기하고요. 나무와 철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목철 교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늑골이라든지, 종통제, 기둥, 즉, 선박의 골재에는 철재를 쓰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판에는, 즉, 외판이 되겠죠. 외판이나 갑판 등에서는, 목재를 사용하는 배를 얘기를 하고요. 철로 만든 배를 철선이라고 얘기하겠죠. 자, 목판은 외판에 동판에 연판 등을 씌운 선박을 피복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강으로 만든 거. 그다음에 1차 세계대전 때 강이 부족해서 철근과 콘크리트를 함께 사용했던 철근 콘크리트 선이 있고요. 자, FRP 선박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강화 플라스틱 선박. 주로 레저형 선박이라든지 또는 소형 어선에 사용되는 재료라고 할수 있겠죠. 자, 내시경 합금선이라는 것은, 내시경은 부식에 강한 합금을 얘기하는데, 부식에 강하고 가벼울 경자입니다. 가벼운 합금을 이용해서 만든 선박을 내시경 합금선이라고 얘기하고, 대표적인 게 알루미늄 합금과 글라스울로 만든 배를 내시경 합금선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선과 상선에 대해서 우리가 뒤쪽에 가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간략하게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선이라는 것은 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배를 얘기를 하는데요. 어업에 관한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배, 즉, 뭐, 어로선,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죠. 어로선, 운반선, 가공선, 지도선이 어선에 포함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어선은 또 어떤 재료로 만들었느냐. 목선이 있겠죠. 소형 어선이나 범선은 나무로 만든 배를 일부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어선은 요즘에 강선이고요. 자, 소형 어선 같은 경우는 FRP선, 강화 플라스틱 선박을 써서 플라스틱을 써서 만든 어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어선이라든지 구명정은 강화
방식을 사용해서 만들고 있다. 자, 어선의 종류에는 우리가 주로 어획 대상물과 어법을 함께 붙여서 명명을 하는데요. 자, 유자망 어선이라는 건, 유자망이라는 것은 어구 어법을 얘기합니다. 자, 유자망, 애망, 선망, 연승, 체납기, 통발, 안각망 모두 다 어구 어법. 어떤 어구 어법을 이용하느냐를 알수 있게끔 앞에 붙여주고요. 대상 생물, 어떤 생물을 잡느냐를 또 뒤쪽으로 붙여줍니다. 그래서 꽁치 유자망 같은 경우는 꽁치를 유자망 어구 어법을 사용해서 잡는 것을 꽁치 유자망, 멸치를 잡을 때는 멸치 유자망, 삼치 유자망, 상어 유자망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자망은 우리가 걸그물에 해당되고요. 뒤쪽에 선생님이 뒷단원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뒤쪽에 모식도 함께 다 4단원, 5단원, 5강 정도에서 선생님 다시 설명을 할 건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걸그물이고요. 애망은 끌그물이고, 선망은 두리꺼물 어법을 쓰는 거고, 연승은 여러 개의 낚시를 드리워서 잡는 거고요. 체납기는 오징어를 잡을 때 오징어를 채서 낚시로 채워 낚아서 잡는 걸 체납기라고 얘기합니다. 통발은 장어나 게를 잡을 때 장어나 게가 그 통발 안에 들어가게 해서 못 나오게 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잡는 게 통발이고요. 안각망이라는 것은 빠른 조류에 의해서 대상 생물이 그물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해서 잡는 어구어법을 안각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선의 종류를 얘기할 때는 대상 생물, 오징어를 체납기로 잡니다. 그래서 오징어 체납기 어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다랑어를 연승에 의해서 잡는다. 그러면 다랑어 연승 어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선은 어선 명칭만 보더라도 어떤 어구어법을 가지고 어떤 대상물을 잡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선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자, 상선이라는 것은 아까 상선은 쉽게 얘기해서 여객과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선박을 우리가 상선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상선은 정해진 항로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정기 화물선과 산적 화물의 물동량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는 부정기 화물선이 있다. 정기 화물선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A에서 B까지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선박을 우리가 정기 화물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로 컨테이너선이 이 정기 화물선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아까 산적 화물 또는 살적 화물이라고 얘기했었죠. 포장되지 않는 화물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곡물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러한 화물은 필요에 따라서만 상선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소요가 있을 때, 운반에 필요성이 있을 때만 움직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죠. 이러한 선박은 우리가 부정기 화물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선은 정기 화물선과 부정기 화물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자, 형태와 용도에 따라서 상선을 분류해 보면 아까 벌크선, 산적 화물선이죠. 포장되지 않는 것, 철광석, 석탄, 곡물 등을 운송하는 선박을 얘기를 하고요. 컨테이너선은 화물을 일정한 규격, 컨테이너 안에 넣어서 운반하는 거죠. 즉, 컨테이너에 포장하여서 운송하는 선박을 컨테이너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액체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을 우리가 탱크선 또는 액체 화물 운반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유류교통의 뭐 원유 운반선이라든지 이런 화물을 우리가 액체 화물 운반선 또는 탱크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LNG 운반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박에 탱크를 배치해서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선박을 LNG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시험에 우리 뒤쪽에 가면 LNG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선생님 설명을 할 건데요.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평가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것은 LPG 운반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ROR과 LOLO가 있는데 이두 가지 개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화물을 싣는 방법에 따라서 ROR 선이냐, LOLO 선이냐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ROR는 roll on, roll off입니다. 굴러가는 거죠. 스스로 굴러서 어떤 이동 기구에 화물을 실어서 배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배 안으로 들어가려면 다리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 다리를 램프라고 얘기합니다. 램프. 선박에 램프를 갖추고 있어서 그 램프를 내려서 화물이 선박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대표적인 게 자동차 운반선이죠. 자동차 운반선 같은 경우는 램프를 통해서 자동차가 직접 그 화물칸 안으로 들어가서 빼곡하게 정리해서 운반을 하죠. 그래서 롤온 롤오프 ROR 형태다. 그래서 램프를 통해 선적 또는 하역하는 선박을 모두 ROR 형태의 선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반선이라든지 카페리선이라든지 세미 컨테이너 선 등은 ROR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세미 컨테이너 선이 우리가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만을 전용으로 운반하는 자동차가 있죠. 화물선이 아니 화물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화물 자동차가 인천에서 예를 들어서 ROR 형태라고 하면 램프를 통해서 그 컨테이너에 실은 컨테이너 자동 화물 자동차가 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어서 그게 제주도까지 가면 제주도에서 그 선박 그 자동차가 컨테이너 실은 자동차가 그대로 램프를 통해서 하역하게 되죠. 내려서 원하는 곳까지 컨테이너를 운반해 주는 형태가 ROR 형태의 선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LOLO라는 것은 리프트 온, 리프트 오프입니다. 어떤 걸 통해서 크레인을 통해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것을 우리가 LOLO 선박이라고 얘기합니다. 컨테이너 전용선 같은 경우는 LOLO죠. 암벽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크레인을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기 때문에 LOLO 형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암벽 또는 선박에 장치한 크레인으로 하역하는 선박을 LOLO 선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대표적인 게풀 컨테이너 선박이 이러한 선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우리 부선이라는 것은 바지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지선. 자, 그래서 부선은 동력을 갖지 않은 선박을 얘기하는데요. 자, 근거리 화물 운송에 많이 사용되고 대부분은 동력 장치가 없고 보통은 어떤 거에 의해서 A인선 또는 A선이라고 얘기하는데 A인선에 의해서 끌거나 밀려서 움직이며 화물을 올려놓을 수 있게 설계된 선박을 바지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부선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 바지선, 부선을 끄는 선박을 A인선이라고 얘기하죠. 타거보트라고 얘기하는데 자체 항행력이 없는 부선이나 항행력은 있어도 일시 사용하지 않는 선박을 지정된 장소까지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을 A선 또는 A인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부선과 A인선까지 선박의 발달부터 선박의 종류, 그 다음에 상선과 어선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수능 실전 문제 10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입니다.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선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는 공공지역의 외국어 어학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캠강의 작은 유람선을 타는 펀팅 체험 학습을 하였다. 자, 캠강은 영국 캠브리지에 있는 강인데요. 자, 펀팅이라는 게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배를 모는 직원은 현지 언어로 지역 문화와 펀팅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자, 펀트는 길고 좁은 형태의 평평한 사각 모양의 배고, 지금 관광객들이 타고 있는 선박을 펀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펀트. 자, 길다란 장대를 이용해서, 이 장대가 보이죠? 장대. 우리
삿대 또는 장대라고 얘기를 하죠.

라떼를 이용해서 수면 아래 바닥을 밀어 추진한다. 자, 수심이 별로 깊지 않기 때문에 이 장대로 수심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저지를 밀어서 선박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력에 의해서 선박이 추진된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죠. 이 배를 타는 지역의 전통적인 문화를 펀팅이라고 한다. 자, 1번 동력선으로 분류된다. 동력선이 아니죠. 동력선은 기계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선박을 우리가 동력선이라고 얘기하죠. 인력선이죠. 인력선. 자, 카라벨선과 같은 추진 장치를 사용한다. 자, 카라벨선은 범선에 해당합니다. 범선. 카라벨선은 범선이고 삼각돛을 이용한 범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선이죠. 그래서 틀린 답지가 되겠죠. 선박 대형화의 계기가 된 추진 방법이다. 선박 대형화가 된 계기가 된 선박은 동력선, 기계선의 발달로 인해서 대형화가 됐다. 자, 4번.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서 의한 양력으로 추진한다. 베르누이 정리에 의한 양력으로 추진한다. 우리 뒤쪽에 베르누이와 관련된 문항이 출제되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양력으로 추진하는 것은 범선이죠. 범선. 범선입니다. 그래서 인력에 의한 선박이기 때문에 틀린 답지가 되겠고요. 파와 흐름이 없고 얕은 수면에서 가능한 추진 방법이다. 자, 삿대 또는 장대를 이용해서 수심이 얕은 곳에서 파의 흐름이 얕다라는 것은 파도가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곳에서 그럼 강이나 호수 또는 수심이 얕은 하천 이 정도에서 운영되는 선박이 펀팅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제시문과 일치하는 선박의 설명은 5번 파와 흐름이 없고 얕은 수면에서 가능한 추진 방법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자, 인력과 관련된 문항이었습니다. 자,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선박 추진 방법을 사용하는 선박의 사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페니키아인은 기원전 2000년경 현재 레바논 지중해 해변인 페니키아 지역에서 두로라라는 항구 도시를 세우고 해상 활동을 시작했어요. 자, 배를 만드는데 능했던 이들은 기원전 1000년경에 지중해 해상 무역을 주름 잡았어요. 자, 페니키아인은 먼 바다를 나가는 히포라는 배를 만들었어요. 히포는 대형 돛을 달아 노를 함께 사용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제시문에서 돛과 노를 함께 사용했다라는 거죠. 돛과 노를 함께 사용한 범요선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대로 외국에서 주문한 배도 만들어졌어요. 구약성서에 나오는 솔로몬 왕도 페니키아에서 배를 주문했었다고 해요. 자, 보기 선택지에서 범요선에 해당하는 선택지를 찾으면 되겠죠. 자, 카누는 노죠, 노. 카누와 카야. 우리 레저에서 자주 나오는 문항인데, 카누와 카약은 노를 이용한 레저죠. 카약은 양날을 사용하고 카누는 외날을 사용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카누는 그래서 노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력에 해당되는 거죠. 인력을 사용한 선박이다. 자, 겟리선은 돛과 노를 함께 사용했죠. 겟리선은 돛과 노를 함께 사용한 범요선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판옥선도 범요선에 해당됩니다. 돛과 노를 함께 사용한 범요선에 해당되고요. 갤리온선은 노가 없습니다. 범선입니다. 범선. 그래서 갤리온선은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사용되었던 바람의 힘에 의해서만 움직였던 범선에 해당한다. 그래서 범요선에 해당하는 것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르누이. 아까 1번 문항에서 우리 양력이 나왔었죠. 그래서 베르누이의

대한 설명의 3번 문항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조사 보고서에서 알수 있는 원리로 추진하는 선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발견학자가 베르누이이기 때문에 베르누이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설은 유체의 흐름이 빠른 곳의 압력은 유체의 흐름이 느린 곳의 압력보다 작다. 자, 빠른 곳의 유체 흐름이, 유체라는 것은 물이 될 수도 있고 공기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빠른 곳의 압력은 유체 흐름이 느린 곳의 압력보다 작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지금 현상 1과 현상 2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축구에서 스핀킥을 찼을 때 그림과 같이 공의 회전은 지금 요 방향이네요. 요 방, 이렇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공의 회전 방향과 공기의 흐름이 같은 공의 왼쪽은, 자, 공의 회전이 이렇게 되고 공기의 흐름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공의 회전 방향과 공기의 흐름이 같은 곳, 공기의 흐름이 같은 공의 왼쪽은 공기의 흐름이 빠르겠죠. 왜냐하면 공도 이렇게 회전하고 공기도 이렇게 오니까 공기의 흐름이 여기서는 빠릅니다. 빠르다. 자, 이쪽 방향, 오른쪽은 공의 회전 방향과 공기의 흐름이 반대 방향인 고개 오른쪽은 공기의 흐름이 느리고 기압이 높다. 자, 공기의 흐름이 빠른 곳은 저기압을 형성하고요. 저압을 형성하고 공기의 흐름이 느린 곳은 고압을 형성합니다. 자, 고압에서 저압으로 밀어주는 힘을 우리가 양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축구공은 결론적으로 고압에서 저압 쪽으로 미는 양력에 의해서 왼쪽으로 휜다라는 거죠. 따라서 공은 기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작용하므로 공은 왼쪽으로 휘어서 이렇게 날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휘어져서 날아가는 게 유체가 어떤 물체를 통과할 때 흐름의 속도가 달라지면 양쪽에 기압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 기압의 차이에서 고압에서 저압 쪽으로 미는 양력에 의해서 양력이라는 힘이 발생하는 게 베르누이 현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현상은 우리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 두 번째 현상은 무거운 비행기가 날개에 양력이 작용해서 공기중으로 뜨게 하는 그 원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비행기 날개입니다, 이게. 비행기 날개가 위쪽은 이렇게 유선형으로 되어 있고요. 단면을 잘라보면 아래쪽은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죠. 자, 비행기 날개의 위쪽은 약간 굴곡져 있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똑같은 공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과하려면 빨리 지나가야 되겠죠.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공기의 흐름. 그럼 여기서는 압력이 낮겠죠. 압력이 낮고 날개 아래쪽은 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공기의 흐름이 느려서 압력이 크다. 압력이 크다. 여기는 높은 압력이 크기 때문에 이때 그러면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 쪽으로 뭐가 작용하느냐? 양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위로 올리는, 떠오르게 하는 힘이 발생한다. 이러한 것을 베르누이 원리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유체가 느리게 흐르는 쪽에서 빠르게 흐르는 쪽으로 뭐가 작용한다? 양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이 양력을 이용해서 돛에 우리가 선박에 돛을 펼쳐 놓으면 돛의 모양도 이렇게 휘어져 있죠. 휘어져 있기 때문에 휘어져 있는 부분을 통과하는 공기와 휘어져 있지 않는 부분을 통과하는 공기의 흐름의 속도 차이에 의해서 양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양력에 의해서 범선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이 양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조사 보고서 알수 있는 원리로 추진하는 선박은 우리가 풍력이죠. 범선이죠. 결론은 범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범선. 양날 패드를 사용한다. 이거는 카약이죠. 카약.

인력을 사용하는 거고요. 고압의 수증기를 이용한다. 이거는 증기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료를 연소시켜 열 에너지를 이용한다. 이거는 내연기관선의 얘기고요. 자, 물레방아 바퀴와 같은 외륜을 사용한다. 외륜기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계력을 이용한 겁니다. 삼각돛을 사용하여 역풍 시에도 운항이 가능하다. 이 양력을 이용해서 삼각돛을 이용하게 되면 이 양력을 이용해서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이 양력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직진하지는 못하지만 범선이 이렇게 제그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도 운항을 가능하게끔 해주는 힘이 양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선체 소재,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한강 리버버스는 길이 35m, 폭 9.5m, 150도급 선박으로 제작된다. 자, 일반적인 선박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인 FRP보다 광합 플라스틱보다 가벼우면서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고 연료도 약35% 절감할 수 있는 알루미늄 소재로 외관이 만들어졌다. 자, 아울러 디젤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8%가량 적은 전기도 사용하고 디젤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가 탑재된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된다. 그래서 선박이 어떤 걸로 만들어졌냐. FRP와 알루미늄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항이죠. 자, FRP, 가는 불에 타지 않는다. 강화 플라스틱성, 불에 타겠죠.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요. FRP와 알루미늄은 녹이 쓸지 않는다. 두개 다, 부식에 강하다. 녹이 쓸지 않는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FRP는, 알루미늄보다 수분 흡수에 의한 부풀림 현상이 적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이 FRP보다 수분 흡수에 의한 부풀림 현상이 적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알루미늄은 FRP보다 선체 재활용률이 높다. 자, FRP선은 싸고, 그 다음에, 가볍고, 그 다음에 쉽게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재활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폐기 처분할 때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는데, 알루미늄은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재활용 측면에서는 알루미늄이, FRP선보다 재활용률이 높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대화에서 A씨가 고객사에 추천할 선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저는 선박 모형 제작 회사에서 근무하는 A입니다. 고객사에서 요구하시는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면 조건에 맞는, 만족하는 선박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해양 개척 역사에 의미 있는 선박이면 좋겠네요. 전통적인 멋을 가진 나무로 만든 목선으로 해야겠군요. 라고 하니까, 자, 노나, 삿대는 없고, 다수의 삼각돛과 사각돛을 가진 선박으로 하시죠. 삼각돛도 사용하고, 사각돛을 사용했던, 바람을 이용한 범선임을 알수 있는 거죠. 범선. 자, 선체 하단 선미 쪽에 키가 있고, 자, 키라는 것은 선박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우리가 타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키라고 얘기합니다. 선체의 곡선과 갑판상 구조물의 외관이 미려한 선박으로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이 대화에 해당하는 선박을 답지에서 고르라는 거죠. 자, 겟리선은 범료선입니다. 범료선은 돛과 너를 함께 사용한 거죠. 자, 제시문에서는 범선에 해당하는 것만 찾으면 되겠죠. 증기선은 범선이 아니고 기계력선이죠. 틀린 거고요. 틀렸고요. 자, 캐렉선은

체력선은 사각도과,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각도과 삼각도를 같이 사용했던 범선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코우구선은 사각도만 사용했습니다. 사각도만 사용했던 배고, 카라벨선은 삼각도만 사용했던 범선입니다. 그래서 사각도과 삼각도를 함께 사용했던 범선은 캐릭선이 3번 캐릭선이다. 그래서 5번은 범선의 종류에 대해서 삼각도과 사각도를 함께 사용한 선박이 어떤 선박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5번은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A씨가 고객에게 추천할 선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주문사항을 보면은요, 항해 설비와 안전 설비는 완비한다. 자, 롤온, 롤오프 방식으로 하여 갈수 있다. 롤온, 롤오프는 램프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램프를 통해서 화물을 선적하고 하역한다. 선착 내 화물을 고박하는 장치가 완비된다. 선체와 암벽을 잇는 램프와 작동기계를 설비한다. 램프가 있어야 된다. 선체 내에 닫힌 갑판 구조로 충분한 화물 창고를 가진다. 자, 롤온 롤오프는 스스로 이동해서 화물을 싣고 램프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화물창은 다층으로 구성되어야지만이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겠죠. 이러한 아로 형태의 선박이 어떤 거냐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자동차 운반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동차는 램프를 통해서 화물창 안에 들어가면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박하는 거죠. 이 고박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하는 것을 우리가 고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반선 이 아로아로 방식에 해당되는 선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벌크선은 LOA로 방식이고요. LNG선은 우리가 화물 전용 파이프를 통해서 LNG와 LPG선은 화물을 싣고 내리는 게 되겠고요. 컨테이너선은 대표적인 LOA로 방식, 리프트 온, 리프트 오프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번은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7번 문항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다음 대회에서 할수 있는 선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7번은, 바이킹선입니다. 바이킹선. 7번의 그림만 보더라도 사각 돛을 사용했죠. 돛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노를 사용했습니다. 돛과 노를 함께 사용한 법료선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바이킹 선박에 대한 게 제시문으로 나와 있고요. 자, 이 바이킹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는 겁니다. 양날 패들을 사용하였다. 양날 패들이라는 것은 패들이 양쪽에 있는 거죠. 양쪽에 있는 건데 여기는 한쪽만 이렇게 패들이 있는 거죠. 이걸 패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날 패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요. 인력과 바람의 힘으로 추진한다. 인력과 바람을 함께 사용한 법료선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고요. 순풍에 유리한 돛을 가진다. 자, 사각돛은 순풍에 유리합니다. 순풍. 그다음에 삼각돛은 역풍에 유리한 거죠. 돛을 가지고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배의 상부가 막혀 있어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상부가 열려 있죠. 열려 있습니다. 자, 막혀 있는 대표적인 선박이 거북선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리을은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이 정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니은과 디귿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대화에서 할수 있는 선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우리나라 선박 건조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기사 봤으니까 어떤 종류의 선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형 탱커 선박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주했다는 내용이었어. 자, 우리나라에 어떤 기술이 그렇게 뛰어난 걸까?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액화하여 선박에 저장하여 운반하는 것으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LNG 선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선박이다. 자, 멤브레인과 모스 방식이 있다. 자, 1단원에서 나오는 내용으로는 다소 어려운 내용인데 뒤쪽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LNG 선박은 멤브레인과 모스 방식이 있고요. 상선에 해당되죠. 어선으로 분류된다. 틀린 내용이고요.

화물을 초고압과 극저온으로 저장한다. 뒤쪽에 다시 설명하게 되지만 액화천연가스를 원래 기체인 것을 마이너스 영하 162도씨 이하로 낮추게 되면 액체가 됩니다. 그러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여서 훨씬 더 운항하는데 효과적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그래서 LNG에 대한 선박은 기역과 디귿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상에서 A 학생이 전시할 선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9번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카라벨선입니다. 카라벨선은 삼각돈만을 세 개의 마스터에 설명한 3번 마스터 선박입니다. 그래서 카라벨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는데요. 인력으로 추진한다. 풍력으로만 움직이죠. 틀린 선박이고요. 카라벨선으로 분류된다. 맞는 내용입니다. 삿대를 추진과 방향 전환에 사용한다. 삿대, 긴 장대를 사용하지 않고 있죠. 자, 모든 방향의 바람을 이용해 역풍에서 추진할 수 있다. 아까 삼각돛은 역풍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을과 리을이 맞는 정선택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1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상황에서 알수 있는 선박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자, 전투선 전함 세계 최초의 돌격용 철갑 전선이네요. 정식 명칭은 귀선이다. 조선 수군이 운영했다. 충무공이 이순신 장군이 외적격퇴를 위해 제작했다. 판옥선의 상체 부분을 개량하여 덮개를 덮고 손목과 칼을 꽂는 구조이다. 거북선이죠. 거북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는 겁니다. 법뇨선으로 분류된다. 거북선은 독가노를 함께 사용한 선박입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수상 오토바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진한다. 수상 오토바이는 뒤쪽에 우리 다시 설명하겠지만 물을 뒤로 뿜어내서 그 반발력에 의해서 추진하는 게 수상 오토바이입니다. 워터제트 추진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틀린 내용이고요.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 추진 장치를 가진다. 노는 물을 뒤로 밀어낼 때 지렛대의 원리를 사용하는 거죠. 어떤 고정되어 있는 중심축에서 지렛대를 이용하는 것처럼 뒤로 물을 밀어내기 때문에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추진 장치를 가진다. 거북선에 있는 노에 대한 얘기죠.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증기의 압축력을 이용하여 수차를 회전시킨다. 이거는 외륜기선에 대한 얘기죠. 외륜기선. 그래서 거북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기역과 디귿입니다. 기역과 디귿.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하고 이렇게 1강 배의 역사와 종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서는 선박의 개요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개념 정리하고 실전 문항, 열 문항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냐? 일단 문제에서 A2에 대한 값을 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AN이라는 수열이 지금 등차 수열인데 보면 그러면 AN에서 이제 한 단계가 올라갈수록 여기가 제가 공차를 D라고 한다면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이제 플러스 D, D에 대한 공차를 가질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러한 항 번호가 각각 하나씩 올라간다고 하면 플러스 2D가 되어지면서 우리 BN이라는 수열에 ED라는 공차를 갖는 이 친구도 등차 수열이 되겠구나라는 게이 문제의 시작이라고요. 이런 느낌. 그러면 이어서 가볼게요. 그럴 때 지금 집합 A와 집합 B에 대해서 그 교집합의 원소가 지금 3, 3개래요. 어떠한 3개와 3개의 그 값이 같아져야 된다는 건데. 자, 그럼 이때도 이제 보자. 하나가 한 단계가 한 단계라고 표현할게. 가 나아가면 지금 플러스 2D가 되어진다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플러스 2D야. 아, 그러면 이 B1에서 B3까지는 우리가 플러스 4D가 되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보이죠? 그러면 이 A1에서 만약에 A5까지 넘어가는 거를 생각한다면, 이때도 DDDD가 되면서 여기도 플러스 4D라고. 이렇게. 오다가 오다가 플러스 4D. 이런 식이요. 그럼 우리가 총 3개, 3개가 똑같이 같은 값으로 뽑히려면 어떻게 뽑혀야겠구나라는 게 느낌이 옵니까? 무조건 A라는 집합에서는 A1, A3, A5가 뽑혀야만 하고, 그래야만 ED, ED의 공차를 갖잖아요. 그리고 B에서는 아, 연달아서, 즉, 이웃하는 3개의 원소가 뽑혀야 되는구나라는 게알수 있다라는 거지. 좋아. 이거를 한번 이제 적으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 이 교집합 3개의 원소는 A 쪽에서는 무조건 A1, A3, A5여야만 하고, 제가 순서상으로 표현한다면 이들이 각각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B1, B2, B3이 될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웃해야 되니까 B2, 3, 4가 가능하고, 다른 경우는 그러면 B3, 4, 5가 와야 되는구나를 우리가 이제 찾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제가 순서상이니까 가장 앞에 있는 값이 각각 같아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스타트를 이어갈게요. 그럼 첫 번째 경우에서는 우리가 A1과 지금 B1이 같아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그럼 이때 BN에 대한 그 수열은 어떠한 규칙을 갖냐면, 저 왼쪽 두 번째에 이러한 규칙을 가져요. BN이라는 친구는 AN 플러스 AN 플러스 1이야. 그렇다 보니 지금의 B1은 A1에다가 A2를 더한 값이 되어지는데 지금 A2가 누구라고 했나요? 문제 처음에서 마이너스 4라고 했어. 그렇게 되면 A1이 A1 마이너스 4랑 같다? 아유, 말이 안 되네. 탈락.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맞는 케이스들을 찾으러 가야 된다는 거지. 두 번째로 이어갈게요. 그러면 이때의 경우는 우리 앞에 있는 저 A1이라는 친구가 이때는 B2가 되어지는데 마찬가지로 B에 대한 규칙을 따라서 A2에다가 A3을 더한 값이 되고 이때 A2는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A3 이런 값을 더한 값이 된다고. 그쵸? 여기와 여기를 좀 왔다 갔다 해줄까요?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우리 A3 마이너스 A1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마이너스 4 넘겨서 4라고 해줄게요. 여기 뭐예요? 여기 두 단계니까 2D가 되죠? 그럼 이 경우에는 지금 쭉쭉 가볼게요. D가 2라는 공차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AN을 만들어줄 수 있지. EN에다가 지금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4였으니까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4 나오려면 우리는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상수항 찾아주면서 AN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A20이에요. 그러면 이때의 A20에 대한 값은 20 넣어주시면 40 마이너스 8이니까 32라는 첫 번째 경우에 답이 나온다. 나머지 세 번째도 똑같이 진행을 해보면 되겠지. 가봅시다. 이때는 그러면 우리가
A1이 B3이 된다라는 건데, 그럼 이 친구는

우리가 A3에다가 A4를 더한 값이라고. 내가 여기랑 여기를 비교해야 되는 건데, 알고 있는 건 A2잖아요, 그쵸? 그럼 A2를 이용해서 표현해야겠지. 여기는 A2에서 플러스 방향이 아니라 마이너스 쪽으로 D를 빼준다라고 바라볼 수 있고, 각각 A2에서 D 하나, A4는 A2에서 D 두 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그치? 그럼 우리가 A2에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서 좀 정리를 해줄까 봐. D 옮겨주시면 이쪽은 4D가 되고요. 오케이. 이쪽은 지워지면서 결국은 넘어와서 마이너스 A2가 되어지니까 이때는 그럼 4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때는 공차가 1이 된다라는 거고, 우리는 이때는 N에다가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4가 나오려면 2 넣었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 6으로 채워줘야겠지. 이러한 일반항을 갖게 되니까 이때의 20번째 항은 20 넣어주시면 14가 되겠네요. 오케이. 두 번째 맞는 경우에 수가 나오고, 그러면 이때의 합을 다 구하라고 하였으니 32에다가 14 더해주시면 46이라는 최종답 나오는 것을 알수 있다. 괜찮나요? 우리 시작 어떻게 했어요? AN과 AN 플러스 1로 저런 식으로 이제 BN이 소개가 되었으니까, 아, BN은 ED의 공차를 갖는 등차 수열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잡아가면서 스타트를 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15번으로 가볼게요. 우리 이번에는 공차가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에서 이러한 SN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이 나와 있다. 푸는 방향은 뭐, 이 합에 대한 공식을 쫙 나열하면서 연립하고 진행도 할수 있을 거고, 저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SK 플러스 2에서 SK를 빼볼게요. 그렇다라는 거는 K번째 항까지 있는 거를 다 빼버린 거니까 남는 항이 K 플러스 1이랑 K 플러스 2번째 항이 남겠지. 맞아. 그리고 이 값에서 이값 빼주는 거니까 우리는 이 값이 4라는 것을 알아요. 괜찮아요? 이러한 첫 번째 조건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를 좀 정리를 해야겠지. 제가 첫 항을 A라고 둔다면, 각각에서 AA 뽑아주시면 EA고, 그리고 D, 공차로 제가 정리를 해준다면, 지금 공차가 여기서는 N-1, 이거보다 하나 작은 K개, 이쪽에서는 하나 작은 K 플러스 1개의 공차 E, 이렇게 데려올 수 있지. 이 값이 지금 4가 된다라는 그 말이네. 그럼 2로 나눠. 이쪽은 2가 되고요. 조금 더 정리해 주게 되면 A 플러스 2K는 1 넘어와서 이렇게 되는 A와 K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온다. 오케이. 지금 D를 알고 있으니 A, K 미지수 두 개. 그럼 하나에 대한 거 우리가 연립시켜 주면 되는 건데. 그럼 조건이 있는 게 이들 뿐이니 아무거나 하나 데려와서 써주자 그거지. 괜찮아. SK를 그럼 전개를 해 볼게요. 우리 지금 등차 수열이니까 2분의 항의 개수에다가 EA에다가 N-1이 즉 K-1의 지금 공차 2가 들어가서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16이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2 지워. 2, 2, 2. 다 지워주시고 조금 약분을 해줄까요? 아, 정리를 해줄까요? 근데 이때 제가 이 A 위치 대신에 여기 정리해 주시면 A는 1-2K인데 이 친구로 데려오면서 정리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K에다가 A 위치에다가 1-2K 넣어주시고 남는 거 뒤에 맞아 적어주신 다음에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16이 되어지는 거지. 이어 올라올게요. 그러면 1이랑 마이너스 1 일단 지워주시고 안에 마이너스 K 남으니까 곱해줘서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남네, 좌변은.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 되어지면서 K는 양수라 4라는 값이 나옵니다. 오케이. K라는 값 구했으니 우리는 K 딱 집어넣어줘서 첫 항이 지금 마이너스 7이 되는 거 구해주시고, 그럼 저희가 구해야 될건 뭔가요? A의 2K를 구하래. A의 2K인데 K가 지금 4였으니까요. A의 8을 구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첫 항, 지금 마이너스 7이죠. 더하기 얘보다 작은 하나 작은 7에다가 지금의 공차 2 넣어서 값 구해주시면 7이라는 최종답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지금 공차가 나와 있으니 우리가 구해 가야 할 것은 A랑 K야.

그러니까 두 개의 미지수를 위해서 두 개의 식을 연립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저희가 이 수열이란 단어는 연립이야 라고 말을 했잖아요. 연립으로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들어가 볼게요. 16번으로 가볼게요. 수달이에요. 수달이 문제예요. 왜냐면, 이거 어렵거든요. 지금 우리가 딱 봤을 때, 아우, 뭐, 3, 6, 11에 막 절대값이 나와 있는데, 복잡해 보이지? 그런데 제가 어렵다고 표현했지만, 말 그대로 그냥 풀이가, 그냥 과정이 긴 거예요. 식을 여러 줄 다루겠다라는 거야. 사실 수열은 그런 거거든요. 좀 어려워진다고 하면, 그냥 식이 길어지는 거? 한번 같이 한번 봐보죠. 일단, 첫째 항이 양수인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면 공차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 보면 이 절대값이 그냥 A3, A6이 절대값 벗기고 같다고 하면 공차가 D가 0이라는 거잖아. 그치? 더해지는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쪽도 마이너스 3이 없고 S11과 아예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아, 공차가 0은 아니라는 거고, 양수 아니면 음수라는 건데, 만약에 양수라고 했으면, 첫째 항이 양수이면서 더해지는 것도 양수야? 그러면 모든 항들이 다 양수로 늘어간다라는 건데, 애초에 그러면 이것도 성립이 되지 않겠지. 그렇다라는 거는, 아, 더해지는 그 공차가 0보다 작은 음수이구나라는 걸 사실 바로 잡을 수 있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우리가 음수라면, 여기에 대한 그 안에 있는 부호가 사실 어떻게 될지 한 번에 감이 안 와. 그럴 때에는 케이스를 나누셔야 된다고. 첫 번째. S3과 S6에 대한 그 부호가 같을 때로 진행을 하는 거지. 괜찮니? 근데 이렇다라는 거는, 봐봐. S3에서 S6까지 더해지는 그 A4, A5, A6에 대한 그 합들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들을 봤을 때, 사실은 여러분 이거 보고 바로 A5는 0이다라고 뽑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이둘 더해주시면 등차 중항에 의해서 두 배의 A5죠. 거기에다가 A5 하나 더 있는 거니까 세 배의 A5가 지금 0이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아, 이 A5가 0이구나. 다시 말하면, A 더하기 4D가 지금 0이로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괜찮니? 그럼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첫째 항은 양수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 D가 마이너스로 딱잘 나오고 있지. 이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서 다음으로 받아가게 되면, 아, 이번에는 이 둘의 관계를 다루면서 여기까지 이제 넘어가 줘야겠지. 그러면 S11에 대한 부호를 사실 이제 좀 따져줘야 돼요. 우리가 S3은, 봐봐. A5까지 0이야. 그 앞에는 그럼 양수라는 거거든? A4까지는 양수다가 0 찍히고 6부터 음수가 된다라는 건데, 사실 저 S3라는 값은 플러스라는 게 바로 보이고요. 우리가 좀 정리해주기 위해서 이 친구 2분의 항 3개에다가 A 2개에다가 하나 작은 d, 지금 없죠? 이 값으로 정리가 되어지는데, 이때 제가 A 대신에 찹 여기에서 A는 마이너스 4D이니까 마이너스 4D로 집어넣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떻게 되니?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나누면 마이너스 3D, 즉 마이너스 9D로 정리가 되면서 D가 음수니까 양수라고 나온다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9D로 정리가 되는구나가 되고, S11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보자고. 일단은 쭉 쓰면서 부호를 한번 찾아보자. 2분의 항 11개에다가 2a 플러스 이때는 10d가 들어가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4d 집어넣어 줄게요. 괜찮니? 그러면 마이너스 8d 플러스 2d 나눠주시면 1d, 즉 11d로 우리가 d로 정리로 되면서, 아하, 이 친구 d 음수라며. 그러면 S11이라는 값은 지금 0보다 작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이거 왜 정리해줬냐면, 절대값 풀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제가 이 등식 있잖아요. 이방정식. 여기를 이제 정리해주기 위해서, S3은 플러스였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9D 그 자체로 가져오시고, 이 부분은 지금 마이너스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붙여서 데려와야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요. 그러면 넘기시면 2D가

지금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라 이때 공차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공차 잡았으니까 우리는 쭉쭉 이어가죠. 마이너스 2분의 3 곱해주시면 A가 6이라는 지금 첫 장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뭐가 하는 거죠? 첫 장의 합은. 그러면 일단 이 경우에서는 첫장 6이라는 거 구했고 그럼 우리는 다른 경우도 있다라는 건데 바로 그 부호가 다를 때이 친구와 S6과의 부호가 반대라는 것은 한쪽에다 마이너스 붙여주시면서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때도 이제 비슷하게 가면 될 텐데 저희가 아까처럼은 뭔가 딱 바로 저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바로 뭔가 빠르게 푸는 그 어떠한 길이 보이지 않다면 단순하게 식을 적으시면 됩니다. S3은요, 2분의 3개에다가 2 플러스 1이잖아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붙이고 2분의 이번에는 6개의 2a 플러스 5d잖아. 그치? 그럼 이때의 ad에 대한 관계식이 나올 거라는 건데, 나누자. 2 지워주시고, 3 지워서 2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 2 남으니까 또 2랑 이 안에 있는 2다또 지워.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옮겨줄까? 이쪽으로 옮길까요? 그러면 3a. 또 여기 d 하나 있는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5d니까 옮겨서, 그럼 6. D. 이렇게. 가 0이다. 라는 거니까. 그러면 A 플러스 2D가 0이다. 이번에는 세 번째 항이 0이 되네요. 그치? 그리고 아까 관계식을 썼으니까 지금 미리 한번 적어주자면 A가 마이너스 2D로서 사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적어주시고. 그럼 이어갈게요. 그다음부터는 아까와 했던 방법 똑같이 진행하면 되겠지. S3은 말입니다. 사실 이 친구도 지금 양수라는 게 보여지는데, 왜냐면 여기까지 이제 0인 거니까. 앞에 1, 2. 첫째 항, 두 번째 항은 플러스라는 거니까. 근데 뒤로 정리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더 적을게요. 그럼 2분의 항 개수에다가요, 2a 플러스 2d가 되는데요. 지금 이 a 대신에 마이너스 2d 집어넣으면요, 여기 마이너스 4d, 마이너스 2d, 뒤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d, 해서 마이너스 3d, 해서 D가 음수니까 지금 양수로 잘 정리가 되었고, 마찬가지로 A11, 아, S11도 정리해주시면 2분의 11개에다가 2A 플러스 10D인데, 우리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D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 6D, 그럼 3D, 33D. 해서 지금 D가 음수라 지금, 아, 이 친구도 꺼낼 때 부호를 바꿔줘야 됐구나. 해서, 아까 했던 그 절대값이 있는 이 방정식을 이번 경우에 대해서 풀어주자면, 마이너스 3d는 그대로 가져오시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붙여서 데려오신 다음에, 뒤에 있는 마이너스 3까지 데려오고, 같다라고 두면 되는 거지. 괜찮죠? 넘겨서, 30d가 지금 마이너스 3이고요. d는 그럼 마이너스 10분의 1이네요. 그러면 a는 누굽니까? 마이너스 2배 해주는 거니까, 5분의 1이라는, 지금 경우에서의 첫 번째 항이 구해지면서 지금 두 첫째 항을 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6에다가 5분의 1 더하니까 5분의 31 이런 식으로 최종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어때? 들을 때 후루룩 뭔가 진행이 되죠? 왜냐면 제가 첫 번째 이제 그 S3과 S6에 대한 그 부호가 같을 때 그리고 다를 때로 잡아주면서 나머지는 그냥 주어진 조건을 쫙쫙 전개해 나가면서 연립한 게 다입니다. 괜찮니? 한번 다시 연습해 보시고 수열이 지금처럼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럴 때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렵다라고 느낄 텐데 연습해 보면 또한 이제 적응이 될 겁니다. 이어갈게요. 1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이 있어가지고 지금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대요. 이럴 때 제3항에 대한 값을 줬고 지금 자연수 k를 구하라. 조건 가를 볼게. 우리 가에서 이 친구 보자마자 어떠한 그 개념이 생각났으면 좋겠는데. 등차 중앙. 저는 등차 중앙이 생각이 나서 이 둘을 더한다면 두 배의 그 가운데 항인 A의 K-2라는 값이 마이너스 24구나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 등차 중앙이 생각이 안 나더라도 여러분들의

A랑 D로 쭉 전개를 하면서 결국은 정리가 되면 이 K-2번째 항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생각을 해준다면 좀더 그게 빨라진다라는 거지. 좋아. 그러면 이 A의 K-2에 대한 값이 마이너스 12라고 정리가 되어지면서 나로 넘어갑시다. 그럼 나는 지금 SK, 즉첫 번째 항부터 마지막 K번째 항까지 생각해 달라는, 더해 달라는 건데, 2분의 총 개수는 K예요. 그리고 첫째 항에다가 K번째 항, 이렇게 더해지게 되지. 이 값이 지금 K제곱이라는 건데, 봐보자. 제가 알고 있는 조건은 A3, 그리고 AK-2예요. A3에서 A1이 되려면 두 단계가 앞으로 가져야 돼. 그치? 3에서 1로. 그리고 K-2에서 이 K번째로 올라면 두 단계가 업이 돼야 돼. 아하, 무슨 소리냐면, 그러면 2분의 K 그대로 가져오시고, 이 친구를 이제 A3 빼기 2D 맞나요? A1이니까 두 단계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친구도 우리가 알고 있는 AK-2를 사용해 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플러스 2D를 해 줘야 AK가 된다 그 말이지. 닫아 주시고 요렇게요. 그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D 플러스 2D가 딱딱 지워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값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넣어 주시면 2분의 K 있고요. A3이 지금 42라고 했고요. 여기 이 값은 마이너스 12.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의 30, 2로 나눠주니까 15, 15K가 되어지고 이 값이 지금 K제곱이다라고 하였으니 KK 약분 시켜주시면 찾으려고 하는 K는 15.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다. 괜찮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박스 조건이 등장하는 문제인데 첫 번째 등차 중앙 안 생각해도 우리는 이렇게까지 데려올 수 있다라고 했고 나에서 이 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을 사용해서 끌고 오는 거. 요 정도 괜찮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저희 18번으로 이어서 가볼게요. 자, 등비 수열이 이제 등장을 하네요. 자, 앞에서는 이제 공차를 가지고 노는 등차 수열을 했다면, 이번에는 등비 수열이란 말이야. 그대들,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야. 일반항 말이야. 그죠? 우리 등비 수열이라면 이 수열 AN이 이때의 이제 N번째 항, AN은 첫 번째 항이 제가 A라고 했을 때 A에다가 공비를 R이라고 한다면 R에 대해서 N-1제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죠. 일반항 당연히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제가 등차 수열에서는 등차 중앙을 열심히 강조를 했지. 그러면 등비 수열에서는 등비 중앙이 또한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 중앙들 개념이 진짜 간단하잖아요. 그래도 문제 풀때 바로 떠올려서 풀기가 은근 잘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때는 제가 연속하는 이러한 등비 수열들의 친구가 있다고 할게요. 그렇게 되면 이 가운데 이 등비 중앙에 대한 제곱이죠, 이번에는. 제곱이 양쪽에 있는 A1과 A3를 곱한 값과 같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이 친구가 이제 제가 이 순서대로 1, 2, 3이라고 본다면 A2는 AR이고 이 값은 첫 번째 항인 A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AR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친구 제곱하면 AR에 대한 전체 제곱 두번두번 곱해지는 거죠? 그럼 양쪽 곱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등차 중앙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조금 우리가 넓게 보면 좋아요. 지금처럼 이웃하게 나란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뭐첫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아홉 번째 항, AN이 등비 수열이래. 그렇게 되면
이 사이가 4단계씩

조금씩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하여튼간 그 비는 같을 거 아니야. 이들끼리도 지금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 가운데 있는 저 A5에 대한 값의 제곱은 양쪽에 있는 A1과 A9를 곱한 값과 같을 거라는 거지. 이렇게까지도 좀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좋아.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지금 등비수열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등비수열에 대한 합에 대한 공식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되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에 대한 합을 우리가 sn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 sn에 대한 공식을 우리가 공비에서 1을 빼주시고, 그리고 앞에는 첫 번째 항 곱해주신 다음에 공비에다가 항의 개수 제곱으로 올려주시고 마이너스 1로 만들어주시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공식입니다. 그치? 이때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r이 1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요. 이때 이 양쪽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좌우 바꿔주셔서 성립을 하니까 1-r에다가 1-r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줘도 당연히 성립이 된다. 근데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비 r에 대한 값이 1보다는 작을 때 n은 이쪽 공식을 사용하고요. 그래야 여기가 이제 분모가 양수가 되어지면서 계산이 편하거든. 이 r이 음수라도 이제 양수가 되어지니까 그때는 이쪽 계산이 편해서 그렇게 쓰고 있고, 반면에 여기는 이제 그 r에 대한 값이 1보다 클 때는 마찬가지로 이 분모에 대한 값이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경우에 저는 경우를 그렇게 구분하면서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는 항상 플러스가 계산이 뭔가 편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공비가 1이 아닐 때에 대한 경우를 다뤘다면, 그러면 공비가 1이라면, 즉 곱해지는 게 1이라는 거는 같은 숫자가 계속 나열된다라는 거니까 결국은 n번째 항까지 더해달라라는 것은 첫 번째 그 값이 n번, n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sn에 대한 값을 구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일반항, 등비중항, 합에 대한 공식.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것인데, 이제 또 호로록 사용을 할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이제 등비수열에 대한 훈련을 시작하는 것이야. 근데 이 18번에 처음 나오는 이 형태. 잠깐만 보시면요. A4를 A2로 나누거든요. 지금처럼 이 등비수열을 이루는 그 항들에 대해서 이 나눗셈을 하는 이 형태가 많이 또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A4라는 네 번째 항의 친구는 A2에다가 그두 단계를 더 나아갔다라는 거지. 즉, 공비가 두번더 곱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아래는 이제 A2가 될 거고, 그렇다라는 것은 타타 지워주시면 결국은 지금 R의 제곱이 남는다라는 거라. 어떠한 규칙, 어떠한 룰이 있다라는 걸까요? 이 4에서 2를 뺀, 즉, 항번호에 대한 그 차가 이 공부에 대한 지수로 올라간다라는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단계만큼의 거듭 제곱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처럼 공비에 대해서 2제곱이다라고 바로 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러한 거 정리되어 있다면 지금 18번 문제를 봤을 때 덧셈 기준으로 왼쪽을 아 공비 K죠. K의 제곱이겠구나. 괜찮니?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요. A에다가 공비 K 한번 곱해져 있다라는 거니까 결국은 K가 남는다라는 거구나. 는 30이니까 마이너스 30은 0이 되겠죠. 그러면 인수분해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마이너스 5에다가요. K 플러스 6이니까요. 지금은 K가 양수이니까 만족하는 K는 5.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간단한 문제였지만 방금 집었던 거. 결국은 R에 대해서 그 항번호의 차이가 지수로 남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챙겨주시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으로 가볼게요. 하이, 가보면 첫째 항이 이번에는 주어졌고, 아, 이거 보자마자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이라고?

공비가 일하는 거네. 그쵸? 한 번의 차가 지금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남는 게 R에 대해서 1제곱이 지금 일하는 거니까, 아, 첫째 항을 A라고 한다면, 이러한 조건을 갖는 지금 등비 수열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AO에 대한 값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가 5보다 하나 작은 네 번, 그쵸? 네 단계가 더 올라간다라는 거니까, R의 4제곱이 곱해지는 거고, 그럼 8분의 1에다가 2의 4제곱이 곱해져서 2의 4제곱은 16이니까요. 최종적으로는 2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여기 보면 바로 사실 이제 공비라는 게 보이지만 그한 번으로 쳐다보면 훨씬 더좀 빠르긴 하죠.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어갑시다. 이번에는 어이, A에는 등차 수열이래. 이렇게 문제에서 섞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잘 캐치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B에는 공비가 2인 또 등비 수열이래요. 오케이. 그럴 때 지금의 두 조건이 있는데 한번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항으로 표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첫 번째 조건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A2는요, 제가 첫째 항을 각각 A, B라고 한다면, A에다가 공차 한번 더한 거니까 A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그리고 B2는요, 첫째 항에다가 이번에는 공비 한 번을 곱해주는 거지, 그치? 여기다가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즉, EB가 A 플러스 3이 된다라는 그러한 관계식을 주고 있는 거고, 두 번째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계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앞에 A4라는 걸 보시면 첫째 항에다가 지금 공차가 3이라고 했으니 세 단계가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면 A 플러스 9가 이제 좌변이 될 거고, 오른쪽은요. 첫째 항에 B고요. 여기다가 B4, B4니까요. 공비가 누구였죠? 2. 2가 지금 3번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는 이제 8B가 되어진다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관계식이다. 그러면 우리가 1번과 2번에 대한 관계식을 좀 정리를 해줄게요. 위에서 아래를 뺄게요. 각각 변에 대해서. 위에서 아래를 뺀, 아니, 아래에서 위를 뺄 거야. 그러면 6B 남고요. 여기서 여기 빼면 6 남네요. 해서 B라는 값은 지금 1이 나오고, 여기다 1탁 넣으면 A 플러스 3이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이렇게 지금 각각의 첫 항을 더해주라고 했으니까, 최종 답은 0.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지? 주어져 있는 저 조건을 그냥 일반항으로 우리가 전개를 해서 연립해 가는 그러한 풀이었다.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모든 항이 양수래. 모든 항이 양수라는 것은 곱해지는 공비가 양수라는 거죠. 그치? 공비가 만약에 이제 음수가 되어버리면 풀, 마, 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부호가 바뀌어버리니까 지금처럼 아, 공비가 R이라고 한다면 그 값이 지금 플러스구나.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했던 그 일반항으로 이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A2는 첫 항에다가 R이 한 번이에요. 그리고, 아유, 첫 항이 나왔네요. 일단 넣읍시다. 그럼 A3은 첫 항에다가 R이 두 번이에요. 그치? 그렇게 되면 제가 4분의 1, 즉 A로 묶어주게 되면 R에다가 R제곱, 이렇게 묶어준 값이 지금 2분의 3이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양변을 4로 곱해주게 되면 R제곱 플러스 R에 대한 값이 여기는 6이 되어서 그러면 R제곱 플러스 R에 대해서 마이너스 6이 0이 된다라는 건데 인수분해를 받아주시면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3이 지금 0이 된다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공비가 2랑 마이너스 3이라는 두개 후보가 나오는데 그래서 앞에서 양수다라고 말을 해준 거죠. 따라서 이때는 공비가 2라는 이 양수의 값이 나온다.

하는 거고, 나머지 이제 A6과 A7을 구하면 되는 건데, 각각 구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저 위에 나와 있는 A2랑 A3의 값을 한번 이용해 볼까 봐. 각각 1 차이, 1 차이가 나면서, 아, 이용할 수 있겠구나. 이때 특히 2에서 6번까지 갈 때에는 공비가 4번 더 곱해지는 거지. 마찬가지로 3번째 항에서 7번째 항까지 갈 때에는 또한 4번 더 곱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앞에다가 제가 몇을 곱해주면 같아지겠습니까? 공비의 4제곱, 즉 2의 4제곱이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데려올 수도 있겠고, 그렇게 되면 16에다가요, 저 앞에 있는 값이 2분의 3이래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8, 3에 24. 이렇게 최종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각각 당연히 구해줘도 되는데, 앞에 나와 있는 조건을 활용해서 조금 더 빠르게 풀수 있게끔 문제를 주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러한 경우도 찾아보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으로 가볼게요.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 수열이래. 그럼 아까랑 똑같은 말이네요. 결국은 이제 이 공비가 양수다라는 말을 하고 있으면서 나머지를 이제 진행해 주면 되는데, 저 친구 이제 다그 우리가 아는 일반 항, 즉 A와 R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또는 저는 이항 번호의 차를 좀잘 사용을 해요. 우리가 A4라는 것은 이두 번째 항에다가 두 단계 더, 즉 R에 대한 제곱을 곱해준 값이죠. 제가 좌변 정리를 해준 거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해볼게. 일단 2가 있고요. A3을 표현해 줄 건데, A2에다가 공비 한번더 곱해준 그러한 값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한 3배의 A2다. 제가 지금 A2를 날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맞춰준 거지. 그렇게 되면 날려줘. 이렇게요. 날려주시고 2차 방정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넘어와서 마이너스 2R, 넘어와서 마이너스 3은 0이 되니까 R 마이너스 3, R 플러스 1에 대한 값이 지금 0이 되고요. 이때 마찬가지로 양수인 친구를 선택해 달라고 했으니까 이때의 공비는 3이 된다라고 데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휴, 지금 공비 자체를 묻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지. 괜찮나요? 앞에 말했듯이 저 A4라는 값을 이런 식으로 당연히 진행을 해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제곱에다가 3에 대해서 AR 이런 식으로 다 풀어주시고, A 하나 지우시고, R 하나 지우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도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A2를 날리는 것과 똑같아서 저는 작은 항 번호를 잡아서 아예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괜찮죠? 잘 전달이 되고 있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2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도 그러면 방금 제가 했던 그 22번에서의 그 흐름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고. 일단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러한 조건이 나와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를 곱해서 음수다라는 것은 이번에는 어떠한 조건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걸까요? 나란히 있는 두 항을 곱해서 이제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됐다라는 거는 이번에는 공비가 이제 음수의 값을 갖는다라는 거지. 그치? 양수였으면 다 이제 플러스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그쵸? 곱했을 때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이고, 그럴 때 이제 이두 번째 조건을 우리가 좀 정리해 줘보자고. 저 친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A8이라는 친구를 마찬가지로 저 A6이라는 친구로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8은 A6에다가 두 단계 더, 즉 R이 두번더 곱해지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 또 마이너스 3 계수 제대로 데려오시고, 그리고 A6에다가 이번에는 R이 한번더 곱해져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좀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저 31을 쳐다봐.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저 16이라는 값을 쳐다봐. 그러면 16에 두 배라는 거잖아요. 즉 A6에 이렇게 두 배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렇게 하면 날려줄게요. 날려주시면요, 남는 것은 2R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R,

넘어와서 마이너스 2는 0, 2 되어지는데 인수분해 가야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취해주시면 마삼 되는 거니까 2r 플러스 1에다가 r 마이너스 2라는 값이 지금 0이 나옵니다. 이때 가능한 거는 지금 음수의 값을 택해줘야 되는 거니까 지금의 콤비는 이쪽에서,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우리는 찾아주셔야 되는 거고, 마지막 A9와 A11의 합 구하러 갈게요. 그렇게 되면 지금 첫째 항을 아직 내가 안 구했잖아. 그치? 전 그래도 이어서 가는 거죠. 왜? 첫째 항보다 더 좋은 저 A6이라는 값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 그러면 이 A9라는 값은 A6에다가 r이 세번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A11이라는 값은 마찬가지로 6에다가 공비가 5번이 곱해져야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저 친구 16이니까요. 16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3번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데려올 수 있는 거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16에다가 이번에는 다섯째 곱이는 거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32분의 1 이렇게 곱해줄게요. 그렇게 되면 앞에서는 마이너스 2 나오고 뒤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서 더해주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겠구나라고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 A와 R이라는 그첫 번째 항과 공비에 대한 문자를 굳이 안 사용하고도 A6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갔다라는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는 24번으로 또한 가볼게.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양수인, 양수라고 줬네요. 이러한 R이라고 한다면 양수인 이러한 등비 수열에 대해서 저렇대. 아우, 이 친구는 바로 구해 주시면 되겠네요. 첫째 항 1이라고 했으니까 A3은 말이야, R에 대해서 제곱이다라고 바로 데려올게요. 그리고 A2도 마찬가지지. 첫 번째가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R 한 번만 곱해 주면 되는 거니까 플러스 6이다. 이러한 2차 방정식 만들어지면서, 그럼 마이너스 R에다가 마이너스 6은 0인데 인수분해해 주시면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2 생기시고요. 이때 지금 플러스인 친구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공비가 3이로구나 해서 구하려고 하는 이 A4에 대한 값은 첫째 항 1에다가요, 공비 3에 대한 세제곱, 즉 27이 와야겠구나라고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3번에 해당하는 문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술술 풀렸네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도 모든 항이 양수이다라고 줬으니까, 아하, 공비가 양수인 걸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첫째 항도 양수겠구나 해서 지금 다음의 값이 저렇게 나와 있는데 A6을 구하래.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조건부터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제가 첫째 항을 A라고 간단히 쓴다면, A에다가 저 A3는 A 하나에 R이 두개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A 두 번, R 두번 곱해진 값이 지금 4라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조건도 마찬가지로 제가 전개를 해주면, A3는 일단 A 하나에 R 두 개예요. 그리고 A5. 에 해당하는 것은 A에다가 R이 4번이죠. 그렇게 되면 A 2개에다가 R이 6개니까 이 친구가 지금 64라는 거지. 오케이. 아래에서 위를 나눠줄까요? 나눠주게 되면 A제곱, A제곱 사라지게 되면서 지수법칙에 의해서 R에 4제곱이 남고, 그럼 여기 나눠주게 되면 16이 되네요. 이때 양수인 R을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공비가 2구나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값 구해주면 되는 거겠죠? 지금 이 부분으로 들어갈까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2 데려가시면 A제곱에다가 4가 된다라는 거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가능한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때의 A는 1이겠구나라는 거 잡아주시고, 그러면 A6에 대한 값은 첫째 항에다가요, 공비에 5번 곱해주는 거니까 결국은 32구나. 이런 식으로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2도 역시나 이제 일반항을 다루는 문제였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A와 R을 사용했지만 사실은 오른쪽

해서 왼쪽 좌변끼리 나눠주시면 바로 A3 지워지면서 우리는 공비에 대한 네 번이 남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런 식으로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6번으로 갈게요. 뭐죠? 방금 한 거랑 굉장히 또 비슷한데? 한번 가보자. 첫 장이 8이래요. 그리고 공비가 0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한번 마찬가지로 이제 진행하면 될것 같은데, 첫 장에다가요. 세 번 장이니까 아래 제곱이네요. 즉, A도 번, R도 번. 이, 지금 오른쪽에 2가 있고요. 그리고 A 하나에 R 하나, A 하나에 R 세 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2가 있고, A 두 개에다가 지금 R이 네 개.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건데, 우리 양쪽에서 이쪽이랑 이쪽에 대해서 R 제곱으로 나눠주시면, 그러면 R 제곱은 2의 R 네 제곱. 또 이렇게 나오게 되고, 한번더 나눠주고 싶죠? 우리 R 제곱으로 나눠주시면, 1은 2R 제곱이 되어집니다. 지금 공비가 0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R 제곱이 일단 2분의 1이라는 게 나와요. 봐봐. 공비가 근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확하게 주지 않았어. 그러면 지금의 R 제곱 자체를 그냥 계속 이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하려고 하는 A5를 한번 바라보잖아? 이 친구는 첫째 항 8에다가 지금 공비를 결국 4번 곱하는 거거든. 해서 우리가 이 친구의 부호를 정확하게 알지 않아도, 공비에 대한 부호를 정확하게 알지 않아도 그대로 데려올 수 있다라는 거고, 2분의 1에 대한 제곱, 즉 4분의 1 곱해주시면 2가 최종적으로 A5에 대한 값이로구나.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이어서 가볼게요. 27번 봐보겠습니다. 모든 항이 실수이고, 마찬가지로 이어갈게. A, R 하나씩에다가, A3은 R 두 개죠. 그러면 A 두 개에다가 R 세 개가 지금 2가 되어지는 거고, 저두 번째 조건은 A에다가 R 세 개가 지금 4가 된대요. 위에서 아래를 나눠야겠다. 위에서 아래를 나눠주시면 우리가 2분의 1, 이러한 첫 장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 2분의 1 바로 위에다 사용해주시면, R에 대한 세제곱이 8, 1호구나라는 이러한 공비까지 나올 수 있다.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그럼 저희가 공비가 1호구나라는 양수까지 구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A6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의 5번, 즉 2에 대해서 5번인 거니까 16 이런 식으로 완성해주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일반항을 하고 있죠. A가 몇 개인가, R이 몇 개인가 하면서 지수법칙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문제를 한번 좀더 넓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만나요.

정유정입니다. 자연과 윤리라는 정말 큰 산을 또 지나와서 우리 이제 예술과 윤리 파트에 오게 되었는데요. 이 예술과 윤리 최근 들어서 정말 또 어렵게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연과 윤리라든지 아니면 국가 시민의 윤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거부터 계속 어렵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신은 강자와 같은 파트입니다. 함께 보면요. 최근에 2026학년도에 플라톤, 칸트, 톨스토이,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전수능에서 정말 어렵게 또 나오면서 친구들이 이 파트 원래 이렇게 어려웠나? 근데 사실 학자들은 다 어려운 학자들이거든요. 칸트 어려운 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 어려운 학자들이죠. 근데 이런 학자들이 조금 쉬운 개념을 끌어와서 늘 나오던 걸로 나오다가 최근에는 조금 새로운 개념

면들까지 포섭해서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거 알아두고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은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술의 사명은 사람들을 결속해서 전 인류를 행복으로 이끄는 거래요. 사람들의 결속은 개인이 의식적으로 타인에게 감정을 전하고 함께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과정으로 실현 가능합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결합하는 그런 수단이라는 거죠. 자, 이 학자 톨스토이인 거 우리 바로 알수 있고요. 이어서 함께 톨스토이의 입장 더 살펴보겠습니다. 애석하게도 오늘날 상류 계급이 독점한 예술은 극대화된 쾌락과 타락한 감정을 전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자, 톨스토이가 비판하고자 했던 거는 이거예요. 당대 예술, 예를 들자면 막 화려한 오페라, 아니면 어려운 말들로 가득한 시, 이런 것들이 상류 계급들이 누리던 그런 예술들이었는데, 톨스토이 생각에는 아니다. 이거는 진짜 예술이 아니야. 진짜 예술이란 타인에게 감정을 전달하고 굉장히 소박한 것에서도 찾을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상류 계급들이 누리고 있는 예술들은 타락한 감정을 전하는 그런 수단, 그리고 또 엄청 극대화된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예술이다라는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상류 계급은 민중이 이런 예술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예술을 이해할 지적 능력이 없는 탓이라고 말한대요. 상류 계급들이 즐기고 있는 그런 예술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려운 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화려하게 꾸며진 것들이어서 일반 대중들은 너무 어려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상류 계급은 그걸 갖다가 아, 너네는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라고 탓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오만한 궤변이래요. 예술은 교육의 유무와 상관없이 마음에 작용하는 활동이며, 훌륭한 예술은 누구에게나 이해되고 전달됩니다. 예술은 모든 사람의 것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톨스토이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진짜 예술이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예를 들면 그 아이가 다른 친구에게 손을 내미는 그 장면에서 예술이 불러일으켜질 수 있고, 그리고 엄마가 아이에게 아무런 기술 없이 자장가를 불러주는 그런 장면들에서 예술이 진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타인에게 슬픔에 대한 감정들, 그리고 뭐 기쁨에 대한 감정들을 함께 느끼도록 만들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결속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톨스토이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훌륭한 예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성의 교육이 필수적이다. 우리 이런 것들은 비문학처럼 끌어와서 풀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어디예요? 여기죠. 아까 우리 밑줄 친 부분들 중에서 예술을 이해할 지적 능력이 없는 탓이라고 말하는데 오만한 궤변이다라는 설명했었었죠. 그래서 톨스토이 입장에서 이 지성의 교육이 예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할수 없을 거라는 거. 두 번째, 예술은 모든 인간의 행복을 위해 교감을 매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 예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계층만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감정으로 결속될 수 있는 그런 게 진정한 예술이라고 했었고, 그래서 모든 인간의 행복을 위한 교감을 매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톨스토이가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적절한 거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2번이 적절한 선지가 되겠네요. 3번. 훌륭한 예술은 감정을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일 수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문에서 끌어올 수 있겠는데요. 지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예술을 통한 사람들의 결속이란 의식적으로 타인에게 감정을 전하고, 그리고 함께 동일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준대요. 그러니까, 예술은 감정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일 수 있는 거죠. 그치만 현재의 그 타락한 예술들은 뭐 엄청난 쾌락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들, 타락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수단이다라고 비판을 하지만 예술이라는 것 자체의 어떤 본질은 감정을 전하는 수단일 수 있다. 그래서 3번도 역시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선지고요. 4번, 민중은 어떤 예술도 이해할 수 없으므로 예술에 감동하지 못한다. 아닙니다. 훌륭한 예술은 누구에게나 이해되고 전달될 수 있다고 했어요. 민중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훌륭한 예술들은 다 전달되고 감각들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틀린 선지죠. 5번. 상류 계급의 전유물로 전락한 예술은 어떤 감정도 전달할 수 없다. 자, 많이들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문에서 끌어오자면
상류 계급이

사람이 독점한 예술은 극대화된 쾌락과 타락한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도 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톨스토이의 도덕주의 원문 수능특강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진짜 예술을 각자 예술과 구별하기 위한 확실한 특징은 예술의 감염성이다. 예술의 감염성이래요. 요때의 감염, 부정적인 뜻이 아니고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경험하면서 그 작가와 공감하고 그 작품을 감상한 다른 사람들과도 공감한다면 그 작품은 틀림없는 예술품이래요. 예를 들자면 엄청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하는 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 시를 읽으면 그 어떤 사람들의 슬픔이 나까지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가 있다고 했을 때그 시를 읽고 나서 감정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면 그 예술품은 진정한 예술품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꼭 시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의 행위 안에서도 이런 예술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같은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다른 사람들과 정신적으로 합의라는 감정을 일으키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예술품이 아니다. 어떤 예술 작품을 봤어요. 미술관에 가서. 근데 그거를 보고 전혀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고 도대체 이 예술품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뭘까? 그 옆에 써져 있는 글을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랬을 때 톨스토이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감정을 하나로 결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예술품이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톨스토이의 예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라는 첫 문장을 보고도 여러분들이 칸트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치만 끝까지 읽어봅시다. 미는 만족을 주는데 동시에 그 만족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동의를 요청한다는 점에서 그렇대요. 자, 미가 도덕성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를 지금 그 다음 문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도 동의를 요청한다. 우리가 도덕성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편성을 그 전제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도덕적이라는 게 나한테만 도덕적인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행위를 보고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라고 판단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 행위를 보고 같은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특히나 칸트한테는 이게 더 적용이 크게 되는 부분이죠. 어쨌든 미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도덕성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동의를 요청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은 신을 포함한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적용되고 쾌적함은 이성이 없는 동물에게도 적용되지만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지금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 선은 신뿐만 아니라 이성적 존재자. 그러니까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이 선이라는 것이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신, 인간 할것 없이. 자, 그리고 쾌적함이라는 것은 이성이 없는 동물에게도 적용된대요. 뭐 인간도 쾌적함을 느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쾌고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는 동물들도 쾌적함을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미는 오직 이성적 존재자인 동시에 동물이기도 한 인간에게만 적용된다. 자, 요것도 우리가 칸트의 기본적인 어떤 세계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칸트는 오직 인간만이 두 세계의 시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세계의 시민. 두 세계의 시민이래요. 생각해 봅시다. 자, 인간이 왜 도대체 두 세계의 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인간한테만 있는, 동물과는 구별되는 그 핵심적인 인간됨의 본질, 칸트는 뭐라고 보죠? 이성이라고 보죠.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자율적인 어떤 판단을 내리고 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지계의 시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신과는 또 다르죠. 완벽하게 이성적인 존재자인 신과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자연적 경향성이라는 욕구들도 가지고 있죠. 그 이유는 우리가 현상계의 시민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동물들 생각해보면 동물은 이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현상계의 시민이기만 하고 신은 어떤 욕구, 그런

쳐볼게요. 자, 요 지문이 나왔을 때 사실 이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약간 비문학처럼 끌어서 풀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웠던 이유, 이게 되게 센세이션했던 문제였던 이유는 지문이 어려워서예요. 그래서 지문, 첫 번째 문장 보고 칸트인 거 유추해서 문제 푸는 데까지는 어려움 없어. 그런데 이걸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지문 분석을 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칸트한테 그전까지 잘 나오지 않던 파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끌어줘서 나와서 굉장히 또 센세이션했던 문제였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선이랑 쾌적함이랑 달리 미라는 것은 오직 인간한테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세 가지의 만족, 즉 선이라는 선에서 오는 만족, 다시 동그라미를 해볼게요. 선에서 오는 만족, 그 다음에 쾌적함에서 오는 만족, 미에서 오는 그런 만족이 있겠죠? 그세 가지 중에서 오직 미에 관한 만족만이 어떤 것에도 무관심한 자유로운 만족이다. 어렵죠, 여러분?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도덕적인 쾌, 불쾌를 느낄 수 있고, 또 감각적인 쾌, 불쾌를 느낄 수 있어요. 일단 이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먼저 감각적인 쾌, 불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배가 부른 그런 상태. 감각적인 쾌의 상태죠. 뭐 혹은 굉장히 깨끗하게 잘 정돈된 방을 보고 있을 때 그때 느껴지는 게 감각적인 쾌입니다. 자, 그런데 막 너무 배가 고프고 감각적으로 힘들어요. 혹은 막 방이 너무 더러워서 보는 것만으로도 막 짜증이 나요. 그러면 감각적인 불쾌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도덕적인 쾌와 불쾌는 뭐냐면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같은 느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와, 되게 착한 사람이다 하는 내 마음속에서 도덕적인 쾌의 만족감이 느껴질 거고, 그리고 누군가가 막 뺑소니를 한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훔친다거나, 이런 광경을 목격했을 때 도덕적인 불쾌가 느껴진단 말이죠. 자, 근데 이두 가지, 도덕적인 쾌, 불쾌, 그리고 감각적인 쾌, 불쾌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을 나타냅니다. 자, 요건 또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감각적으로 불쾌한 상태를 보고 있으면, 아, 방이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아, 좀 밥을 좀 많이 먹고 싶다. 하는 그런 관심의 영역에 걸쳐져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불쾌의 상태를 봐요. 그러면, 세상에 사건들이, 안 좋은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뉴스를 보면, 아, 세상은 왜 이럴까? 세상에 좋은 일, 도덕적인 일만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심과 관련된 영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미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자, 미 어떤 만족이 있을 수 있냐면요. 우리가 길가를 가다가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꽃이 코스모스거든요. 가을에 길가에 이렇게 흐드러지게 핀 코스모스를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음속에서 너무나 큰 만족감이 느껴져요. 근데 그때의 만족감은 감각적으로 나한테 오는 그런 만족감도 아니고 그리고 도덕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꽃들을 봤을 때 나한테 느껴지는 게 바로 미적인 쾌라는 거예요. 아, 아름답다라는 그런 만족감. 그리고 또뭐 엄청 커다란 벽이 가로막고 있는 아니면 길가에 이런 미적인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도시들을 보면 미적인 불쾌가 느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의 미적인 쾌는 관심과는 관련이 없는 무관심한 자유로운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막 명품 가방 예쁘잖아요. 그랬을 때 느껴지는 그런 만족감은 사실상 칸트에 따르면 미적인 만족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명품 가방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가격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들고 다녔을 때 사람들의 관심 이런 것들 때문에 명품 가방이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거지. 사실 진짜의 아름다움은 그런 관심과는 하나도 관련이 없다라는 칸트 이야기입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미적인 판단은 모든 인간성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판단과 유사하지만, 자, 여기서 지금 두 가지 판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적 판단, 논리적 판단. 자, 미적 판단과 논리적 판단의 유사성이 뭐냐면, 모든 인간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대요. 그렇구나. 그렇죠. 우리 논리적 판단도 모든 인간들의 어떤 보편성을 요청하고, 아까 앞에서 봤듯이 미적 판단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의를 요청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렇지만, 판단 대상의 개념이 아닌 주체의 감정이 규정한다. 야, 요런 말들 너무 어렵습니다. 칸트인 거를 골라내는 거는 쉬운 일이지만, 요런 말들 때문에 지문 분석에서 좀 어려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요것도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자, 두 가지 판단.

미적 판단과 논리적 판단의 공통점, 뭐 이야기라고 있냐면, 모든 인간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한다. 라는 공통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으로부터 나오는 거는 뭐 차이점이겠죠? 판단 대상의 개념이 아닌 주체의 감정이 규정한다. 자, 요 문장을 좀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판단 대상의 개념이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 판단이라는 뜻이고, 주체의 감정이 규정한다는 것은 미적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논리적 판단은 뭐고, 미적 판단은 뭐냐? 우리 칸트가 이야기하는 판단의 개념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요걸 지우고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자,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다 했을 때 칸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개별적인 것을 보편적인 것에 포섭시키는 것. 무슨 말이냐? 개별적인 것을 보편적인 것에 포섭시키는 게 도대체 왜 판단이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자, 요거. 뭐죠? 이거 뭐 같아요? 이거 의자죠? 그쵸? 자,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자, 요거 뭐 같습니까? 의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개별적인 어떤 대상들을 보고 의자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거예요, 분명. 그쵸? 의자 같잖아요, 그쵸? 자, 의자라는 판단을 내렸을 때 이런 개별적인 것을 보편적인 개념, 의자라는 개념 안에 포섭시키는 게 판단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종이를 봐요. 근데 종이는 다 다르잖아요. 개별적인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종이야, 종이야, 종이야, 종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칸트가 이야기하는 판단의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의 판단은 칸트가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자, 어떤 판단과 어떤 판단이 있냐면요. 규정적 판단과 반성적 판단이 있어요. 또 요건 뭔 말이냐? 칸트의 말 정말 어려워요. 우리 앞에서 그 칸트의 이론윤리 봤을 때도 어려웠잖아요. 어려운 사상가예요. 말 정말 많이 어렵게 하는 사상가입니다. 자, 규정적 판단이 뭐고 반성적 판단이 뭐냐 했을 때 규정적 판단은 방금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어떤 개별적인 것들을 보고 그 보편적인 개념이나 법칙 안에 포섭을 시키는 그것. 그게 바로 규정적인 판단이에요. 의자야. 종이야. 이거는 칠판이야. 이렇게 개념 안에 포섭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규정적 판단입니다. 자, 반성적 판단은 뭐냐면요. 반대로 이번에는 개념이나 법칙이 없어요. 근데 개별적인 것을 보고 우리가 개념이나 법칙을 억지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포섭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뭔가 딱 봤을 때 얘는 뭐야?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뇌에는 끊임없이 뭔가 어떤 보편적인 개념을 만들어서 거기에 포섭시키려 하고 싶어 하고, 그때 포섭시키는 게 바로 반성적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요, 반성적 판단인데, 다시, 반성적 판단, 밑줄. 반성적 판단인데, 바로 이 미적 판단이라는 것이 반성적 판단에 속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논리적 판단이라고 했을 때, 이런 설명이 지금 지문에 있었잖아요. 판단 대상의 개념이 규정한다. 논리적 판단은. 즉, 개념이 존재를 해야지 우리가 아까 의자라고 했던 것처럼 개념이 존재해야 판단을 할수 있는 건데 지금 미적 판단이라는 거는 개념이 없어도 개념이 아니라 주체의 감정이 뭔가를 보고 아름다워 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미적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자, 정말 어려운 해석이었어요. 그치만 문제는 어쨌든 쉽다는 거. 선지로 봅시다. 칸트. 기억. 미는 개념 없이도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만족을 준다. 자, 이 얘기가 방금 선생님이 했던 얘기잖아요. 미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개념이 없이도 의자, 침대 이런 개념 없이도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만족을 줄수 있어요. 왜? 주체의 감정이 규정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 선지 맞는 선지고요. 요거 개념들 충분히 잘 모르더라도 아마 마지막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아닌 여기서 유추를 해서 풀수 있었을 거예요. 니은 선미 쾌적함의 만족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존재자가 있다. 누구죠? 어떤 존재자가 그럴 수 있죠? 바로 인간이죠, 인간. 아까 이성적 존재자들은 다 선에로부터 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동물, 그리고 이성이 없어도 다 쾌적함이라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오직 인간만이 미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이세 개의 공통분모, 인간.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선지. 이것도 우리 뭐 유추해서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디귿. 미적 판단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한다. 자, 요런 것들은

사실은 요것도 유추해서 풀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좀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부분. 모든 이성적 존재자라고 한다면 인간만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칸트에 따르면 신도 그래요. 천사도 그래요. 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자들은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미라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어떤 판단이자 만족감이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성적 존재자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 틀린 선지. 릴, 오직 미적 판단만이 주관적 만족으로부터 자유로운 판단이다. 자, 주관적 만족으로부터 자유로운 판단. 이런 그 단어의 배치? 그러니까 너무 칸트스러워서 헷갈렸을 수도 있지만, 자, 주관적인 만족입니다. 미적인 판단으로부터 얻어지는 그런 만족감은. 그 칸트는 이 미라는 것이 어쨌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지나가다가 핀 코스모스 보고 코스모스 안에 아름다움의 속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코스모스의 어떤 결합된 그 형식을 보고 제가 권유정이 아름답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주체의 감정이에요. 주관의 감정. 자, 그런데 미라는 것은 또 굉장히 특징적인 게 하나 있는데 주관적인 감정이긴 하지만 또 동시에 보편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사실 웃기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편성이라고 하면 객관성이랑 짝꿍이에요. 객관적이어야 보편적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미적인 판단은 주관적이면서 보편적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야기를 또 뜯어보면 이 미적인 판단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관심하기 때문에 뭔가 나의 이익과 관심 갖는 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도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감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선지에서는 주관적 만족으로부터 자유로운 아니죠. 주관적인 만족이죠. 그래서 틀린 선지. 정답은 기역 니은이었습니다. 자, 안 끝났어요. 칸트, 원래 사실 많이 나오던 내용이 요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요렇게 지문에서 조금 이 만족감에 대한 이야기가 또 새롭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공부의 지평이 좀 넓어진 건 있지만 어쨌든 기본 개념을 좀 보고 넘어가면요. 미의 판단과 선의 판단은 고유하고 분리된 영역이다. 미의 판단과 선의 판단은 고유하고 분리된 영역이에요. 즉, 우리가 미를 판단 내리는 것, 아름답다라고 판단 내리는 것과 도덕적이다라고 판단 내린다는 것은 뭔가 어디 하나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개념들의 판단이 아니고 그냥 분리된 그런 영역이다. 자, 미와 선은 형식이 유사함으로 상징의 관계로 연결된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가 미라는 것을 느끼는 걸 통해서 이 도덕성 개발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형식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형식이 유사하냐면 일단 미와 선은 둘다 특정 이해관심과 무관하게 근거에 있습니다. 특정 이해관심의 근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나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득이 되기 때문에 선하다,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보편성이라는 특징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보편적인 만족감을 산출하거나 보편적인 타당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미 칸트의 도덕성은 너무 익히도록 알고 있어요. 보편화 가능해야 되잖아요. 준칙을. 그래서 보편성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보편성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자, 그리고 자유의 체험을 내포해 있다. 뭔가 타인의 어떤 힘에 의해서 아니면 나의 외적인 어떤 욕구에 의해서 그렇게 이끌리는 것이 아니고 자유, 그 자체로 어떤 자율적인 체험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형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미랑 선은 형식이 유사하다라는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넘어가서 3번 봅시다.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호메로스가 위대한 시인이기는 하지만 그의 시는 참다운 실제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모방함으로 진리에서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더구나 시인은 영혼의 가장 훌륭한 부분을 지향하지 않고 화를 잘 내고 변화무쌍한 성격을 모방해서 명성을 얻으려고 합니다. 감정에만 호소하는 시를 받아들인다면 국가에는 쾌락과 고통만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 국가에는 영혼의 건강에 해로운 시는 추방하고 신을 찬양하거나 훌륭한 인물들을 노래하는 시만을 받아들입니다. 이는 젊은이들이 배움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선한 품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사상가 플라톤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포인트들에서 그렇게 알수 있는지 보면 이 예술이라는 것,
여기선 구체적으로 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라는 것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뭔가 고양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한 성품을 함양할 수 있대요. 이게 도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거구나. 뭔가 아름다운 것을 모방했을 때.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자, 첫 번째에서 봤을 때, 시는 참다운 실제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모방함으로 진리에서 한참 떨어져 있대요. 자, 이 이야기, 플라톤의 이야기 생각해보면, 우리, 의자 또 의자예요. 의자에 이데아가 있겠죠. 왜냐하면 플라톤에 따르면 모든 것에는 이데아, 세계에 있는 그 완전한 이상적인 것이 존재하니까 의자에 이데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의자의 이데아에 대한 모방으로 현실 세계, 현상계에서 목수가 만든 의자가 있을 거예요. 목수가 만든 의자. 목수까지 적어줄게요. 자, 그리고 화가들은 뭐를 보고 그리냐면요. 이 이데아를 생각하고 그리지 않습니다. 목수가 만든 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그 의자를 보고 그리는 거죠. 그래서 화가들이 그리는 이 의자의 그림은 사실상 모방의 모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진리인 이데아로부터 한참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플라톤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것 같고, 1번 봅시다. 예술 활동은 진리와 상관없이 미적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아니죠. 참다운 실제를 추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진리와 상관없이 틀린 선지. 2번. 예술 활동은 미의 이데아를 창조하는 직업이어야 된다. 좀, 요런 것도 많이 풀다 보면 사실 골라내기 쉬운 문제들인데, 선지들인데, 예술이 미의 이데아를 창조한다. 요 개념이 아니죠. 우리 이데아는 인간이 창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창조하겠어요? 이미 완벽한 그런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그 정도의 완벽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이데아인데. 그래서 창조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틀렸고, 3번. 예술 작품은 아름다움과 추함을 사실적으로 드러내야 된다. 요런 이야기도 플라톤에게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플라톤은 추함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 엄청난 비극, 슬픈 거, 아니면 나쁜 사람들을 연극하는 그런 연기자들, 이런 것들은 사람들 마음속에 그걸 모방하고 싶게 만들고 오히려 악한 성품을 이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선한 사람들의 표본.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데 신을 찬양하는 그런 것, 시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선한 성품을 끊임없이 고양시켜야 된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추함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4번. 예술 활동은 현실을 모방할 뿐이므로 모두 금지되어야 된다. 모두 금지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문장에서 예술 활동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번. 예술 작품은 지혜를 사랑하는 성향을 일깨우는데 기여해야 된다. 자, 이 이야기가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 찾을 수 있죠? 젊은이들이 배움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고, 배움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진리를 사랑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성향을 일깨우는데 예술 작품이 기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플라톤에게 적절하게 되겠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아름다운 것은 동물적이면서도 이성적 존재인 인간에게만 타당하며 다른 모든 인간의 동의를 요구한다. 미적인 것은 윤리적으로 선한 것의 상징이다. 자, 우리 아까 2번 문제에서 굉장히 깊게 설명했습니다. 누구죠? 칸트입니다. 을 볼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방된 것의 쾌감을 느낀다. 시인의 임무는 실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개연성 있게 모방해서 창작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 자, 이 지문을 처음 보고는 사실 좀 어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25학년도 10월이잖아요. 그 전에 25학년도 수능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지문이 나오면서 그것도 사람들을 좀 괴롭게 했던, 수험생들을 괴롭게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에 나온 문제여서 기출분석이 좀 됐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아리스토텔레스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지문들 봤을 때, 아, 플라톤이랑 너무 구분하기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방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거,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개연성 있게 모방해라, 이런 것들은 플라톤이 긍정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 짚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기억, 갑.

판단은 일체의 이해관심 없이 내려질 수 있다. 그렇죠. 미적 판단이라는 것의 어떤 특징적인 것이 뭐였냐면, 일체 이해관심이 없다는 이 자체가 특징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꽃을 보고, 이거 집에 가져가고 싶어. 그 다음에 아름다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워.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져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해관심에 근거해 있지도 않고, 그 산출 만족까지도 어떤 이해관심과 연관성이 없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 정답인 선지고요. 니은, 갑. 미적 판단과 도덕 판단 모두 보편성을 지닐 수 있다라는 것이 미적 판단과 이 도덕 판단의 어떤 그런 상관 관계가 있었죠. 형식적인 유사성. 뭐였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성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선지. 디귿을 과거 사실의 재현은 시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아니다. 을의 입장에서 과거 사실 재현, 우리 여기 지문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실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실을 그대로 갖다가 재현하는 것이 이런 예술가의 목적은 아니고, 이거를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개연성 있게 모방하는 것이 숙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궁극적인 지향점이 아니다라는 얘기 맞네요. 리을, 갑과 을, 인간 본성을 극복해야만 미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지문에서부터 아니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죠. 인간을 태어날 때부터 모방된 것에 쾌감을 느끼고, 개연성 있게 모방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런 모방된 것에 쾌감을 느끼는 그 본성을 극복해야 미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본성을 바탕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해야만이라는 선지가 틀렸기 때문에 리을 틀린 선지로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 봅시다. 모방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인간은 어릴 적부터 이러한 경향을 나타낸대요. 또한 모든 인간은 모방에 의한 재현의 쾌감을 느낀대요. 다음 사실이 그 증거이다. 실물을 보기에 괴로운 존재들도 매우 정확하게 그린 그림으로 보면 우리는 좋아한다. 왜냐하면 철학자가 배우면서 느끼는 살아있는 쾌감을 다른 사람들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을 보고 쾌감을 느끼는 것은 바라봄으로써 배우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모방을 보면서 쾌감을 느껴요. 여러분들도 정말 정밀하게 그려진 사과 보면 그런 미적인 만족감, 쾌감들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선한 것,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극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방을 하고 재현을 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쾌감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카타르시스잖아요.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 비극을 보면 여러분들도 슬픈 거 계속 보고 막 영화 같은 거에서 눈물을 엄청 흘리고 나면 굉장히 속이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바로 이 비극에서 올수 있는 카타르시스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자, 말하자면 어떤 형상이 어떤 사람을 그린 것인지 알아보는 것처럼 각 사물이 무엇인지를 추리할 수 있대요. 예술은 자연이 성공시키지 못한 것을 완성하는 목표로, 것을 목표로 삼는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이었습니다. 이미 기출에 조금 여러 번 나왔기도 하고, 그리고 수특에도 실려 있기도 해서, 이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문제들을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새로 나오더라도 낯선 게 아니고 맞출 수 있는 문제여야 합니다. 자, 5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부조와 나쁜 리듬은 나쁜 성품을 담기에 국가는 작품들을 통해 우아한 것들을 추구하는 장인들을 발굴해야 된다. 그들의 작품을 통해 젊은이들은 이성의 아름다움을 담게 되고 성품이 이성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우아한 것들을 추구하는 장인들의 작품들을 통해서 이성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성품이 조화를 잘 이루고 이런데요. 두 번째, 신을 만든 침상의 원형을 보고 목수가 침상을 만들고, 목수가 만든 침상을 보고 화가가 침상을 그린대요. 그러니까 모방의 모방이라는 거죠. 화가가 그린 침상은 침상의 원형과 닮았지만 침상의 원형은 아니다. 자, 이런 거, 원형, 모방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입장, 플라톤의 입장이고요. 플라톤에게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기억. 선한 것은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데 영향을 줄수 있다. 그렇죠. 우리는 선한 것, 뭐, 이데아, 그리고 선의 이데아를 또딴그 이데아들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데 당연히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아니, 기역, 정답인 선지고요. 니은, 미의 추구를 위해 예술에 대한 검열은

금지되어야 된다. 아닙니다. 국가에 의한 예술의 검열을 강조하고 그때의 검열을 통해서 청년들의 좋은 성품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예술들이 있어야 된다. 라는 설명을 하기 때문에 금지 이야기 틀렸고요. 디귿. 이성의 도움을 받은 예술이 도덕성 증진에 기여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성의 도움을 받은 예술. 즉,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어떤 이데아적인 면모를 생각하고 그 이데아에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낸 그런 그림들이나 시들을 통해서 도덕성 증진에, 좋은 성품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이 플라톤의 도덕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디귿, 정답인 선지, 릴, 예술가의 창작을 통해 아름다움의 원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 전 문제, 3번 문제에서 봤었던 거죠. 뭐 아름다움의 원형, 다시 말하면 아름다움의 이데아는 창조될 수 없어요. 우리 이데아 창조할 수 없어요, 인간이.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개념, 틀린 개념이 되겠고요. 정답은 기역 디귿입니다. 6번 볼게요. 그림의 가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인은 행위하는 인간을 모방하는데 행위하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선인이거나 악인입니다. 인간이 거의 언제나 이두 가지 범주에 속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덕과 부덕에 의해서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모방된 인간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이상의 선인이든지, 우리 이하의 악인이든지, 우리와 동등한 인간입니다. 희극과 비극의 차이도 여기에 있습니다. 희극은 실제 이하의 악인을, 비극은 실제 이상의 선인을 재현합니다.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시인의 임무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 법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바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난과 같은 이 예술과 윤리 파트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수능에 딱 나오면서 친구들이 모방? 응, 희극? 이런 단어들? 고대 아테네? 그런 플라톤이지. 하고 풀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1번을 많이 선택을 했을 텐데요. 사실 이거를 플라톤이다라는 시선을 벗겨내고 보면 답을 고르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또 아리스토텔레스 문제도 봤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원문도 봤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요걸 바탕으로 선지를 골라내면 독해 지문처럼 정말 잘 풀리는 문제였어요. 자, 볼게요. 1번. 예술가는 악한 인간의 성품을 묘사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지금 여기 지문에서만 해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게이 희극과 비극을 만들거나 혹은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예술가들은 비극이라는 것 자체, 희극이라는 것 자체 안에서 악한 인간의 성품 묘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악인과 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많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치만 아니라는 거 지문으로 끌어와서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2번. 예술 작품 속 인물에 대한 도덕적 구분은 불가능하다. 아니죠. 도덕적 구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현실 속에서도 모든 인간은 덕과 부덕에 구별되고, 그거를 모방한 예술 작품에서도 당연히 구분이 되겠죠. 불가능하지 않고요. 3번. 예술 작품 속 인물이 현실의 인간과는 유사할 수 없다. 아니죠. 모방한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겠죠. 4번. 예술가는 인간의 유덕함을 작품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뭐 우리는 부덕함을 작품의 소재로 삼아도 되고,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유덕함도 작품의 소재로 삼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끌어와서 틀렸다고 짚어낼 수 있을 거고. 마지막 5번. 예술가가 개연성 없는 서사를 창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 마지막 문장에서 가져올 수 있죠. 시인의 임무 뭐래요? 실제 일어난 일 아니고 일어날 법한 일들. 즉, 다시 말하면 개연성이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시인의 임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5번 선지잖아요? 예술가가 개연성 없는 서사를 창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왜냐면 시인의 임무에 어긋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것을 알고 이제 보면 내가 이걸 왜 틀렸었지?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추함, 나쁜 리듬, 부조화는 나쁜 말씨와 나쁜 성품을 닮은 반면 우아함과 고상함은 절제 있고 좋은 성품을 닮은 것이다. 우리는 시인들로 하여금 좋은 성품의 상을 시에 새겨넣도록 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시인이 시를 쓰는 것은 허용하지 않아야 된대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의 성질을 추적할 수 있는 시인들을 찾아서 그들의 작품을 통해 젊은이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과 그런 닮음과 친근함, 조화로 이끌리도록 해야 된다.
어떤 선한 것들을 잘 모방하고 있고 잘 담아내고 있는 그런 작품들을 젊은이들이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작품들을 담게 된다는 거죠. 플라톤 생각은 이랬던 것 같아요. 우리도 요즘 악한 장면들을 담고 있거나 혹은 살인을 담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아이들이 보게 되면 비슷한 행동을 모방할 수 있고 성품 자체가 잔인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우려를 플라톤은 과거에 했던 거죠. 나쁜 성품들을 모방하는 그런 극이나 아니면 시나 이런 것들을 젊은이가 보면 어떡하냐? 그런 거 닮으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플라톤이 되겠고요. 적절한 것 골라봅시다. 1번. 예술은 도덕 영역에 밖에 있는 예술가들의 독자적 활동이어야 된다. 아니죠. 도덕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예술 작품의 도덕적 가치가 반영되었는지는 대중이 결정해야 된다? 아니에요. 플라톤은 국가가 철저하게 검열하고 통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예술은 보편적 진리 기준과 무관한 순수한 창작 활동이어야 된다? 아니죠. 예술은 최대한 그런 진리에 비슷하게 선한 성품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예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4번. 예술에 대한 검열은 예술의 우아함을 훼손함으로 지양되어야 되는 거 아니죠? 검열 필요하고요. 5번. 예술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참된 아름다움에 동화되도록 하여야 된다. 그렇죠. 마지막 문장에서 끌어올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 이런 좋은 작품들 보고 참된 아름다움에 잘 이끌려라. 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볼게요.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임금과 대신들이 음악을 좋아하여 즐기면 국가는 어지러워진다. 농부가 음악을 좋아하여 듣기만 하면 콩과 조가 부족해지고,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천하의 해를 없애려고 한다면 음악을 금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음악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예요? 음악이 사실 이익이 되지 않는다. 농부들이 맨날 음악 부르고 음악 키고 막 이러다 보면 농사 누가 짓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누구냐면, 묵자입니다. 자, 묵자는 비악을 강조해요. 사실 비악뿐만 아니라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는 다 반대하거든요. 전쟁 같은 것도 굉장히 크게 반대를 하고요. 그래서 이 묵자의 비악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을. 얘는 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성인의 자귀에 의해서 생겨난다. 첫 문장 보고 알수 있죠?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순자입니다. 자, 예에 맞는 음악을 귀하게 여기고 사특한 음악을 천시해야 된다. 음악이 엄숙하면 백성이 혼란하지 않고 편하게 살게 된다. 이것이 왕도정치의 시작이다. 자, 음악을 통해서 백성들의 어떤 질서를 잡고자 한대요. 근데 이 음악이라는 것이 사특한 음악이 아니고 예에 걸맞는 굉장히 조화로운 그런 음악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순자입니다. 자, 올바른 거 기억. 갑. 음악은 생산 활동을 방해하지만 즐거움을 줄수 있다. 생산 활동 방해하는 거 맞고요. 그리고 즐거움이 준다는 것에 대해서도 묵자는 인정을 합니다. 즐거움 줄수 있잖아요. 음악을 들었을 때. 그래서 기역 맞는 선지. 니은 을 음악이 예에 알맞으면 사회를 바로잡는 규범이 된다. 그렇죠. 예에 알맞은 음악을 추구해서 조화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었고요. 디귿 을 음악은 본성을 변화시켜 세상을 조화롭게 할수 있다. 순자 기본적으로 본성에 대한 입장은 어땠죠? 악하다라는 입장이었죠. 악한 본성은 당연히 변화시켜야 되고요. 그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이 예였고, 이 예를 잘 담아내는 그릇이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세상을 조화롭게 할수 있다. 맞는 선지. 을, 갑과 을. 음악 없이는 이상적 인간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 자, 묵자. 비약이었죠. 음악 반대했어요. 금지했기 때문에 음악 없이는 뭐 이룰 수 없다? 아닙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린 선지, 정답은 기역니은 디귿입니다. 9번 볼게요. 갑, 좋은 리듬은 좋은 품성을 갖게 한다. 반면에 나쁜 리듬은 나쁜 성격을 담게 한대요. 쾌락을 담아낸 예술 작품 속에서 자란 젊은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나쁜 것을 형성한다. 나쁜 것을 보고 자라면 나쁘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플라톤의 입장을 예술가는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예술가는 윤리적 동정심을 갖지 않는다.
예술가에게 윤리적 동정심은 용서받을 수 없는 매너리즘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술가는 윤리적 동정심을 가지면 안 되고 가져서도 안 된대요. 이 윤리적 동정심이라는 게 예술가의 약간 직무유기라는 거죠. 와일드의 입장이고요. 순수 예술론에 속해 있는 학자입니다. 와일드. 자, 1번 볼게요. 갑. 미를 추구하는 예술 활동은 선의 추구를 지향해야 된다? 아니죠. 플라톤은 이 도덕성 증진을 예술을 통해 하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지향하는 거 아니고요. 2번, 갑. 예술가의 자유를 보장할수록 예술을 통해 선이 증진된다? 아니에요. 예술가의 작품들을 국가에서 검열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선한 성품을 돋굴 수 있는 그런 작품인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3번, 을. 도덕적 삶은 예술가가 다루는 소재에서 제외되어야 된다. 자, 제외될 필요까지는 없어요. 뭐 도덕적 삶을 담아낼 수 있죠. 예술가의 자유라면 와일드도 너가 원하면 그런 도덕적 삶 담을 수 있어. 근데 꼭 도덕적 삶을 담아야 되는 것은 아니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외되어야 되는 거 아니고 4번 을 예술 활동에서의 도덕성 추구는 작품의 독창성을 저해한다.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도덕성을 추구하라고 이렇게 계속 예술가들한테 권장하고 장려하면 이것이 독창성에 굉장히 큰 오류가 된다라는 거죠. 4번이 정답인 선지. 5번. 예술은 작품을 통해 도덕적 본보기를 제공해야 된다. 플라톤. 그렇죠. 그렇지만 와일드? 그렇진 않습니다. 도덕적 본보기 제공해도 돼요. 그치만 본인의 판단이라면 가능.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이게 와일드의 입장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0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미적인 것은 윤리적으로 좋은 것의 상징이다. 미적인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요구하며 요구해야 마땅하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쾌락의 단순한 감각적 수용을 넘어서 순화와 고양을 의식하며 다른 사람들의 가치도 그들이 지닌 판단력에 비슷한 준칙에 따라서 평가하게 된다. 자, 이 미적인 것을 통해서 윤리의식을 고양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앞에 첫 번째 거에서 봤을 때 이끌어낼 수 있는 사상가 칸트고요. 칸트의 도덕주의 입장에서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미적 판단과 도덕 판단은 모두 이해관심에 근거해야 된다. 아니죠. 도덕 판단도 이해관심에 근거하지 않고요. 미적 판단도 이해관심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아름다운 것은 나한테 도움이 돼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고. 그 자체의 형식을 보고, 와, 아름답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라고요. 도덕도 마찬가지로, 나한테 유용하니까 저건 도덕적인 거야.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법칙에 알맞기 때문에 도덕적인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1번 틀린 선지. 미적 판단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기에 보편화될 수 없다. 주관적인 판단인 거 맞아요, 미적 판단. 그렇지만 보편화될 수 있었죠. 그게 바로 칸트의 정말 특이한 주관적 보편성이라고 했습니다. 판단은 내가 하는 건데, 즉 주관적인 감정에서부터 비롯되는 건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감각에서 우리가 보편성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이 칸트의 이야기였습니다. 3번. 미적 판단의 대상인 예술은 그 자체로 자율성을 지닐 수가 없다. 아니죠. 예술 그 자체로 자율성을 지닐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예술이라는 것이 자율적인 판단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에 없다라고 해서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4번. 미적 대상에 대한 감각적 경험은 도덕성 고양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미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은 서로 상징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적인 판단을 통해서 우리 지문에서도 볼수 있었다시피 순화와 고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윤리적인 가치, 도덕적인 가치의 고양에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이 칸트 입장이었습니다. 5번. 미적 판단 능력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능력에 종속된다. 아니죠. 미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은 옳고 그름의 판단, 이두 가지는 어디까지나 분리된 영역이었습니다. 각자가 고유했기 때문에 뭐가 뭐에 종속되고 이런 개념은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히 형식에서의 유사성만 가지고 있을 뿐. 정답은 4번입니다. 11번 볼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갑. 어진 사람은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천하의 해를 없앰으로써 법도로 삼는다. 그는 자기 눈에 아름답고 귀에 즐겁고 몸의 편안함을 위해 일하지 않는데요. 옛 성왕은 귀에 즐거워도 백성의 이익에 맞지 않아 음악을 즐기지 않았다. 자, 백성의 이익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던 학자입니다. 그래서

점액교리 했을 때 우리도 교리가 서로 이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거였잖아요. 이익을 강조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고 그 이익의 음악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옛 성황은 즐겁긴 해, 음악을 들었을 때. 그치만 이익이 되지 않아. 그래서 금지해야 된다. 라는 비약론 묵자입니다. 1. 군자는 도를 터득함을 즐기지만 소인은 욕망의 채움을 즐긴대요. 도로 욕망을 통제하면 즐거우면서도 어지럽지 않게 된다. 옛 성황은 우아한 음악을 제정하고 이끌어 사람들이 즐거우면서도 어지럽지 않게 하였다. 둘이 정말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갑의 입장에서는 옛 성황은 음악 즐겁긴 한데 이익이 안 되니까 안 했다라는 거고, 이두 번째 을의 입장은 옛 성황은 음악을 통해서 백성들을 교화시키고 백성들의 조화와 질서를 추구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순자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역 보면 갑, 분별적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음악을 활용해야 된다. 묵자의 기본 입장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죠. 분별적 사랑 아니었어요. 겸해, 모두를 평등하게 사랑하는 것이 묵자의 사상이었기 때문에 기역 틀린 선지. 2번, 을. 예법에 맞게 음악을 만들어 백성의 화합을 도모해야 된다. 음악이라는 것이 어디에 맞아야 된다? 예에 걸맞아야 된다. 순자가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 음악을 통해서 예의 본질적인 특징, 백성들의 조화, 질서, 화합 도모하는 거, 순자 입장으로 적절하게 되겠습니다. 디귿. 군자와 소인은 신분이 달라도 음악을 더불어 향유해야 된다. 순자 입장에서 적절한 선지죠. 군자 소인 당연히 신분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의 조화와 질서를 추구할 때는 이 군자나 소인이나 백성 할것 없이 다 같이 음악을 더불어 향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릴, 갑과 을. 어진 사람은 인격 도야를 위해서만 음악을 즐겨야 된다. 자, 묵자 입장에서는 음악을 금지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어진 사람이 즐긴다라는 이야기가 묵자 입장에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둘의 공통선지로 작동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12번 볼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음악은 사람의 즐거움을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타고난 성정으로 인해 즐거움이 도리에 맞지 않으면 큰 혼란이 일어난대요. 자, 타고난 성정 때문에 혼란이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타고난 성정이 어떻다는 거예요? 나쁘니까 혼란이 일어나겠죠? 본성이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순자의 입장이고요. 음악을 비난하는 이유 중 하나는 큰 종이나 북과 같은 악기 소리가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다. 즐겁긴 해. 근데 음악이 위로는 성황의 일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아래로는 백성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즐겁긴 한데 이익을 주진 않아. 그래서 금지해야 돼. 묵자의 비악 입장입니다. 1번, 갑. 음악을 활용하여 백성의 감정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 그렇죠. 요게 순자의 이야기였죠. 백성은 기본적으로 본성이 악해요. 근데 예를 바탕으로 한 음악을 통해서 이 본성을 교화할 수 있다. 순자의 입장. 2번, 갑. 음악이 도리에 맞으면 본성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본성 확충하면 큰일 납니다. 악한 본성이어서 확대하고 충만하게 하고 요런 것들은 하면 안 되는 부분들. 2번 틀린 선지. 3번, 을. 음악은 백성에게 이로움이 아니라 의로움을 가져다 준다. 이로움이 아니라 의로움을 가져다 주지도 않습니다. 둘다 가져다 주지 않아요. 이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3번 틀린 선지. 4번, 을. 음악은 재물을 낭비하게 하지만 생산활동에 필수적이다. 생산활동에 필수적이면 하라고 했겠죠. 근데 묵자는 이 생산활동에 필수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4번 틀린 선지. 5번, 갑과 을. 음악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다. 음악,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면 묵자가 하라고 했겠죠? 근데 비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5번 선지는 묵자에게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둘의 공통선지가 될수 없습니다. 13번 볼게요. 갑의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술의 사명은 행복이 인간 상호간의 결합에 있다는 진리를 이성에서 감정의 영역으로 옮겨 신의 세계, 즉 사랑의 세계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그쵸, 톨스토이죠. 예술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술은 예술 안에서 완벽함을 추구할 뿐, 예술 밖에서 완벽함을 찾지 않는다. 도덕과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와이

0: 힌트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보면요. 1번, 갑. 예술은 공감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의 감정으로 결합한다. 자, 요게 완전히 톨스토이의 입장이죠. 우리 진정한 예술이라는 것은 일부 계층만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작품을 보고, 그래.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기쁨에 공감하고, 그래서 하나의 결속력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게 바로 예술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고요. 2번, 갑. 예술은 종교적 자각에 입각한 사랑을 불러일으켜야 된다. 그렇죠. 신의 세계, 즉, 사랑의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 이 예술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도 톨스토이 입장으로 적절한 선지예요. 3번, 을. 예술은 인격 함양을 위한 삶의 본보기를 제공해야 된다. 자, 와일드는 예술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을 명확하게 분리합니다. 둘의 어떤 종속관계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삶의 본보기를 제공할 필요 없어요. 틀린 거 고르는 거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예술은 예술 자체의 아름다움을 자율적으로 추구해야 된다. 그렇죠. 도덕적인 고양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예술 자체 안에서 독립적인 영역일 뿐이다. 5번, 둘의 공통선지. 예술은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으로 볼수 있다. 예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누구나 다 긍정합니다. 일단 아름다워야 돼요. 예술이라는 것은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다. 둘의 공통선지로 볼수 있겠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총 13문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예술과 윤리 파트가 요즘 어렵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개념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점, 지문에서 좀 힌트를 많이 주죠. 여러분들이 좀 우리 지문을 잘 살펴보고 이 개념을 바탕으로 다음 강에서 더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 미래 이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벌써 29번째 강의고요. 점점 이제 뒤로 갈수록 뭔가 완성이 되어가는 그런 뿌듯함 느끼시고 계시죠? 네, 이 강의 듣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선생님도 인터넷 강의가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쯤에 수험생 때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당연히 EBS 세계지리, 뭐 한국지리 강의도 들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의지가 좀 약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터넷 강의의 특성상. 그래서 항상 막대 그래프처럼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인터넷 강의의 전체 강수를 미리 세팅을 해두고요. 한강 한강 들을 때마다 색칠을 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막 피아노 학원 다닐 때 색칠 이렇게 포도 그리고 사과 그리고 시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터넷 강의 전체 강의 수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세팅을 해둔 다음에 한강 한강 채워나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완강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뿌듯해지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다 채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44강 중에 지금 29강까지 오신 친구들은요, 분명히 완강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30강 들어가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농업

파트,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공업. 아주 중요하죠. 네, 무조건 출제되는 이 공업 파트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46번 문항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농업 이야기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46번 문항은요, 2023학년도 9월 모평 문제였고요. 자,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농업 특성, 우리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농업 파트 이야기고요. 지금 제시된 자료가 왼쪽에는 지역 내 경업 농가 및밭 면적 비율입니다. 그래서 X축의 경업 농가 비율, Y축의 밭 면적 비율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네 지역. 지금 지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어떤 지역이 나와 있는지 지역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경기죠. 네, 서울 주변, 경기. 서울 주변이란 뜻이에요, 진짜. 자, 그 다음에 경북. 농업에서 중요합니다. 이래저래 중요한데요. 일단 경북은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농가 수 1위 지역이에요. 항상 1등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뭐, 농가수, 경지율, 경업농가 비율, 뭐, 이런 지표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 중에서 농가수 1위라는 거. 그리고 과수 생산 1위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쵸? 과수 재배 면적 1위 지역. 그래서 이래저래 경북은 농업에서 또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 그 다음에 농업에서 또 중요하죠. 전남. 우리나라에서 쌀 재배 면적 제일 넓은 지역. 자, 그래서 뭐 전업 농가 비율도 가장 높은 지역, 이런 식으로 또 자주 나오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제주. 이 제주는요, 출제가 된다면 우리에게 너무 좋은 지역이죠. 자, 왜냐면 논에서 혹은 밭 면적 비중이 높은 거에서, 제일 높은 지역. 그러니까 논에서는 그 비중을 찾기가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가 나왔을 때 우리가 제주를 잘 활용하면, 네, 문제가 또 쉽게 풀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제주도는 기반암이 현무암이라 수직 전리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배수가 너무 양호해요. 그래서 하천이 즉지 표수가 발달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논농사에도 불리하다. 그래서 논을 거의 재배를, 논농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쌀 생산이 거의 없다. 거의 제로일 거예요. 자, 거기가 바로, 네, 제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래저래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때, 잘 활용하면 좋을 지역이 제주인데요. 자, 그러면 이 가나다라를 각 지역에 연결을 시켜봐야겠죠. 자, X축에 보시면 경업농가 비율인데요. 선생님이 여기를 조금 이렇게 두 지역으로 나눠볼게요. X축입니다. 그러면, 나하고 다른 가라에 비해서 경업 농가 비율이 낮은 지역이고요. 상대적으로 가와 라는요, 네, 경업 농가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 이거 네 개의 지역 중에서 벌써 두개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Y축을 보시면 밭면적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밭면적 비율이 100%라고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이 말은 반대로, 네. 논하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논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 제주라는 것이 판단이 돼요. 자, 그러면 또 해석을 해 볼게요. 제주는 논은 거의 없고 대부분 밭이고, 그 다음에, 네, 경업 농가 비율도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17개 중에서 높은 축에 속했죠. 높은 축에 속했던 지역이 제주, 경기, 강원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쵸?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제주는 관광업이 발달해서 경업농가 비율이 높은 지역이었는데요. 제주와 함께 방금 뭐라고 언급했죠? 경업농가 비율이 높은 지역 경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경기를 함께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나하고 다가 전남과 경북이 있는데요. 밭면적 비율이 높다는 거는 논면적 비중이 낮다는 거고, 밭면적 비율이 낮다는 것은, 네, 논면적 비율이 높다는 거겠죠. 자, 우리나라에서 쌀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 네, 전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남, 그리고 경업 농가 비율도, 네, 낮은 지역으로 다시 한번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밭면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 경북인데요. 경북은 또 여러 차례 설명을 했는데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으로 둘러싸인 산지 지역의 비중이 높습니다. 우리가 밭은요, 평야가 아니라 이제 산지 지역의 비중이 높을 때 반면적 비중도 함께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형의 특징도 함께 고려를 해보시면 경북, 전남 또 한번 해석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찾았어요. 가나다라 지역이 어디인지를 찾았기 때문에 1번부터 볼게요. 관은 경북이 아니었죠? 제주였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제주라는 거알수 있고요. 나는 라보다 가수 재배 면적이 넓다. 자, 나하고 란데요. 우리 과수하면 경북이고요. 과수 재배 면적 경북이 훨씬 더 넓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자, 그다음 3번. 다는 나보다 지역 내 전업농가 비율이 높다. 우리 다가 전남이었잖아요. 그다음에 나가 경북이었죠.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외우기보다는요. 일단은 여기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경북농가 비율이 지금 이 데이터에서는 전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전업농가 비율은 여기서 나가 더 높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라는 다보다 맹류 생산량이 많다라고 했는데, 자, 맹류는 뭐의 그루가리, 그쵸? 벼의 그루가리 작물이었고요. 남부지방에서 높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하고 지금 전남을 비교를 했어요. 우리 맹류하면 전남, 전북, 경남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남에서 더 높겠죠. 자, 이것도 거꾸로 됐죠? 자, 가에서 라중 전체 농가 수. 자, 이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체 지역에서 각 지역별 농가 수를 따졌을 때 전체 농가 수는 경북이 가장 많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너무 쉽게 지금 가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 제주잖아요. 제주는 전체 인구가 70만이 안 돼요. 67만 정도 되고 경북은 그래도 한 250만 정도는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 많고요. 그리고 또 농가 비율도 높기 때문에 전체 농가 수는 당연히 경북 지방이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주는 아니에요. 제주는 너무 명확하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답은 아까 2번에서 나왔죠. 정답 2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47번 갈게요. 자, 2023년 6월 모평 문제인데요. 그래프의 A에서 C 작물 중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늘 해오던 거. 과수, 맹류, 채소. 과수, 맹류, 채소. 자, 작물별 재배 면적이 지금 경북 지역, 그다음에 전남 지역, 경기 지역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경북 지역, 전남 지역, 경기 지역 모두 다 벼를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거 보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재배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게 쌀이니까 벼. 그래서 일단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어디부터 풀까요? 선생님은 사실 이 A가 먼저 눈에 들어오거든요. 다른 지역은 없죠.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될 과수, 맹류, 채소 중에 이 지역에서는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뭐죠? 다른 지역은 없는데. 아예 없는데? 그쵸. 맹류예요. 여러분들 의외로 이 맹류가 상당히 잘 활용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전남, 전북, 경남 지역 같은 따뜻한 남부 지역은요. 쌀의 그루가리 작물로 맹류를 키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은 지금 남부 지역이 없어요. 그쵸? 따뜻한 남부 지역이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맹류라는 것을 이 전남 지역에 이 존재감 있는 A로서 먼저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더 수월해지죠. 경북, 경기에서 B와 C를 서로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이 B는요, 경북에서 훨씬 더 존재감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C 같은 경우에는 경북도, 경기도, 그리고 전남도 다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량, 그러니까 이게 무게로 따졌을 때 1위는요, 채소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래저래 다 따져볼 수가 있는데, 일단 경북에서 이렇게 존재감이 크다? 바로 과수고요. 다른 데는 이제 고르게 어느 정도 분포를 하고 있는 게 채소입니다. 채소는 우리나라 전체 지역에

있습니다. 자, B는 C보다 경지 면적 대비 시설 재배 면적. 오늘 선생님이 촬영하러 오면서 서울에서 고향 방면으로 운전을 하고 오는데, 네, 경기 지역의 시설 재배 면적이 높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과수하고 채소인데요. 과수 일부는 뭐 온실이나 하우스에서 키우기도 하죠. 아주 일부는. 근데 우리 과일나무는 노지에서 햇빛을 받으면서 키우는 게 대부분이고요. 채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집가가 높은 수도권 주변의 지역에서는 시설 재배를 주로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겨울철에 그 땅을 좀더 이용하기 위해서는 채소를 키울 때 시설 재배를 활용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설 재배라는 표현은 과수보다는 채소에서 훨씬 더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자, A는 맹류, B는 과수, C는 채소. 우리 아까 찾았죠? 네,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48번으로 가겠습니다. 48번은요, 2022학년도 10월 학평이고요. 이제는 좀더 오래된 그런 기출문제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그 지역의 특징을 이해해 볼수 있는 좋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농업 특성에 대한 것이고요.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거 찾아볼 텐데. 자, 먼저 경지 중 농업 면적 비율을 줬습니다. 자, 이거는 그 지역의 지형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평야 비율이 높으면 농업 면적 비율이 높은 편일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지역에 땅값도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재배 면적 비율이라든지 혹은 재배 종류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평야에서 농업 면적 비율이 높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다음 경지 규모별 농가수 비율인데요. 자, 경지 규모. 자, 경지 규모가 이렇게 지금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고요. 경지 규모가 작다라는 거는 그 지역이 땅값이 상대적으로 어떤 지역이라는 걸좀알수 있을까요? 자, 우리 땅값이 높을수록 경지 규모는 작아지겠죠. 그쵸? 땅값이 저렴할수록 경지 규모가 넓어질 거 아니에요. 이건 되게 상식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약간 그러한 경향성을 띠잖아요. 자, 그래서 이 경지 규모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땅값이 높은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지역이 제시가 되고 있냐? 여러분들 서울에서 바로 동쪽으로 붙어 있는 지역인데요. 과거에 이제 슬로우시티이기도 했었던 남양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자주 나오죠. 우리 농업 파트에서 너무 자주 나오고 있는데, 평창입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기도 했었던, 그래서 고위평탄면 지형할 때도 우리가 이 지역의 지형적인 장점, 그걸 활용한 농업,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고랭지 농업.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김제입니다. 이 김제는요, 마찬가지로 농업에서 정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선생님이 오랜만에 이제 위성 지도로 김제를 한번 봤거든요. 정말 이제 그 주변에 간척도 많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반듯반듯하고 넓은 논들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김제에 광활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광활면. 거기가 원래 광활 간척지였거든요. 그래서 김제, 지평선 축제, 선생님이 뭐, 벼농사가 많이 이루어져요. 뭐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나다를 이 지역에다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 가하고 나는요, 다에 비해서 먼저 이게 눈에 들어와요. 상대적으로 논면적 비율이 낮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산지의 비중이 높아서 논농사를 짓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평야이긴 하지만 땅값이 높기 때문에 논 아닌, 즉 쌀농사가 아닌 다른 재배 방식을 취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논농사 비중이 높은 다가 여기라는 걸 먼저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김제 평야에서.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지 규모도 여기가 땅값이 여기 수도권에 비해서는 저렴한 지역이다 보니까 경지 규모도 넓은 농가수가 많네요. 자, 그러면 가하고 나를 한번 구별을 해볼 텐데, 가하고 나는요, 여기서 우리가 찾아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하고 경기도예요. 서울에 딱 붙어 있는 수도권, 그리고 조금 멀리 있는 원교 농업 지역 강원도, 경지 규모, 그리고 경지 중 논면적 비율, 둘다 활용해도 되지만,

선생님은 이걸 활용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농가가 가지고 있는 경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규모의 비중이 높습니다. 자, 이게 바로 남양주 데이터겠죠? 상대적으로 이게 나아가 평창의 데이터일 겁니다. 자, 그리고 논면적 비율도 아주 낮은 거. 그만큼 밭면적 비중이 높다는 거고요. 실제로 여기는 채소를 키우는 밭농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가나다 다 찾았으니까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는 고랭지 농업이 활발하다. 아니죠. 고랭지는 높은 해발고도, 고위평탄면의 지형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평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나에서는 지평선 축제. 자, 지평선 축제는 김제 사는 거죠. 자, 가는 다보다 쌀 생산량이 많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다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자, 나는 가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도권의 가와 강원도의 나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랜만에 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했으면 오랜만이고요. 아직 인구 파트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오랜만 아닌데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노령화 지수는 인구에서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고령화 수준을 알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고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유소년층 분의 노년층 인구 곱하기 100 이렇게 돼요. 유소년 인구 그리고 노년 인구 곱하기 100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고령화 수준을 알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가하고 나를 그냥 딱 비교만 해봐도 어디가 고령화 수준이 높은 지역일까요? 그렇죠. 강원도 그리고 거기에 속한 평창이 더 높겠죠. 그래서 나가 더 높습니다. 정답 4번이에요. 자, 5번. 나는 다보다 지역 내 전업 농가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전업 농가는 여기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겠죠. 우리가 경기, 강원, 제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북쪽에 두 지역 그리고 가장 남쪽에 이 제주가 경험 농가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세 지역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를 풀면서 복습을 해주세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49번 갈게요. 2022학년도 3월 학평 문제였고요. 다음 자료에 가에서 다 작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너무 쉬운 문제예요. 금방 풀어볼게요. 자, 일단 주어진 지표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가나다, 여기 과수, 벼, 채소 중에 하나고요. 제시된 게 바로 맹류입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쵸? 자, 맹류를 제시를 해줬어요. 맹류를 지금 제시를 해줬는데, 확인을 해보면 돼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지. 전남 지역에서, 이 전남 지역에서 맹류의 생산량이 많지. 왜? 벼의 그루갈이 작물인데, 그루갈이를 아무 때나 할 수는 없다. 겨울이 따뜻한 지역에서 가능하다. 그 지역이 바로 전남, 전북, 경남 지역이다. 그 중에 하나인 전남이 제시가 됐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확실하게 쌀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지금 우리 보기에는 벼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남에서 뭐니 뭐니 해도 1위는 쌀, 벼겠죠. 다른 지역도 벼가 아주 높은 비중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요, 벼보다 이거래요. 벼보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벼를 제일 많이 생산하기는 하지만, 이 다에 대한 비중이 또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경북하면 뭐죠, 여러분? 과수죠. 그 다음에 강원도는 뭐죠? 채소죠. 채소. 채소. 자, 그럼 끝났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시면 돼요. 자, 가는 벼였고요. 나는 채소였고요. 그 다음에 다는 과수일 겁니다. 정답 4번이에요. 네, 끝. 네. 자, 그 다음에 50번 2022학년도 수능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다섯 지역의 논밭 비율. 자, 논밭 비율. 그 다음에 경업농가 비율. 우리 오늘 제일 처음에 풀었던 46번 문제를 좀 떠올려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가 더 50번 문제가 더 앞서서 출제된 문제였고요. 46번 문제가 그 뒤에 나온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기출을 잘 풀었다면 그때 당시에 문제도 잘푼 수험생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이렇게 기출을 통해서 중요한 포인트들, 자주 나오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나다라 봐. 오, 다섯 지역이나 나왔어요. 오히려 최근에 문제가 더 쉬워진 편인데 과거에는 진짜 어려운 통계 자료도 많고 그랬는데, 일단은 다 그게 기출해서 연유가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지역들이 또 표시가 되어 있죠? 일단 경기.

자, 경기. 그 다음에 강원. 그 다음에 제주.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앞서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세 지역은 경험 농가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편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전남. 그 다음에 경북. 이두 지역은 농가 수도 많은 편이고요. 특히 경북 농가 수 1위 지역이죠. 그리고 전업 농가 비율도 높은 지역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하고 여기를 보시는데요. 선생님은 벌써 가가 너무 고맙네요. 다른 지역과 달리 논이 거의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그쵸? 자, 그럼 우리 제주 찾읍시다. 그냥. 네, 제주 줄게요. 그리고 경험 농가 비율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하고 다가 있는데요. 나와 다도 마찬가지로 경험 농가 비율이 라와 마에 비해서 높은 편이에요. 아마 경기, 강원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 이 경기, 강원을 어떻게 구별하냐. 나하고 다를 봤을 때밭 비율이 더 높은 게 나고요. 상대적으로, 네, 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게 답니다. 자, 우리 지형을 생각을 해볼까요? 네, 동고서죠. 산지 지역 비중이 어디가 높을까요? 강원이죠. 그러니까 밭면적 비중이 높은 나아가 지금 강원의 데이터일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 우리 경기 하면 진짜 뭐 임금님표 쌀부터 시작해서 쌀로 유명한 지역들 꽤 있죠. 물론 시설 재배로 채소도 많이 키우지만 그래도 네, 논면적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경험 농가 비율도 이세 지역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해결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두 지역이 전남하고 경북인데요. 전남하고 경북도 마찬가지로 지형으로 접근하면 된다고 했죠. 태백산맥, 소백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경북 지역. 당연히 이 전남 지역에 비해서는 밭면적 비중이 높을 거예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고요. 이게 라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경험농가 비율이 가장 낮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전업농가 비중이 높다는 건데 뭐둘다 네, 농가 수도 많고 전업농가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엄청나게 뭐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 좋겠지만 예, 가끔 데이터를 너무 정확하게 기억했을 때 오히려 헷갈리거나 적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크게 구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가는 나보다 경험 농가가 많다. 자, 가하고 나. 우리 비교를 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경험 농가라고 했어요. 농가. 양이죠. 지금 보시면 일부러 이렇게 준 건데, 가하고 나가요. 경험 농가 비율이 되게 비슷해요. 근데 양을 물었다는 거는 전체 인구수를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참고로 제주도 여러 번 언급한 것 같은데 제주의 인구는 67만 정도 되고요. 강원의 인구는 150만 정도 됩니다. 즉 비율은 비슷한데 양이 여기가 전체 인구가 훨씬 많아요. 두배 이상 많습니다. 당연히 그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곱하면 경험농가 그 자체는 어디가 더 많을까요? 가가 아니라 나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이거 조심하세요. 자주 나오는 그런 유형이죠? 자, 가는 마보다 농가 인구가 많다. 가하고 만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농가 인구를 물었습니다. 제주 67만 명, 경북 250만 명 정도 돼요. 250만 명. 그렇기 때문에 농가 인구도 여기 경북이 실제로 제일 많기도 하고요. 이런 것만 따져도 땅덩어리 뭐 이런 것만 봐도 농가 인구는 여기가 많을 거라는 추측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 인구 1위 지역 경북이죠. 자, 나는 라보다 경지율이 높다. 자, 나하고 란데요. 경지율은요. 그 지역의 지형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전남은 평야 비중이 훨씬 더 강원에 비해서 높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것도 거꾸로 됐네요. 경지율. 자, 다는 나보다 경지 면적 중 노지 채소 재배 면적 비율이 높다. 지금 다는 경기예요. 그쵸? 나는 강원입니다. 둘다 채소를 재배를 해요. 강원도 채소에서 상당한 생산량을 자랑을 하는데, 강원에서 채소는요, 여름철에, 다른 지역은 더운데 여기는 고랭지, 시원한 곳이기 때문에 노지에서도 채소를 키울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지역은 너무 더워요. 그래서 막 채소가 녹아내려. 키워봤자. 근데 여기는 여름철에 노지에서 가능한데요. 여기는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내내 키우는데요. 겨울철에도 키워요. 어떻게 해서? 시설

재배를 해서. 그래서 이 수도권 주변의 근교농업 지역에서 시설 재배 면적이 높은 거고요. 이거는 되게 간단한 이유입니다. 지가가 높아서 그래요. 이 비싼 땅을 놀게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집약적인 농업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시설 재배 형태이고요. 이 노지 재배는 강원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에 비해서 높게 나타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다는 나보다 노지 재배 면적이 낮겠죠. 이거 틀렸네요. 마는 라보다 과실 생산량이 많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게맨 마지막에 있었네요. 자, 당연히 경북 전 지역에서 1위.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1번이고요. 2022학년도 9월 모평 문제였습니다. 자, 51번. 자, 그래서 그래프에 가에서 라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인데, 가에서 라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 중 하나래요. 그래서 또 매칭을 시켜야 돼요. 어떤 자료를 줬냐? 일단 여기 Y원축이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Y원축에서는 작물별 재배 면적 비율을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Y2축에서는 시설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을 줬어요. 그래서 이 시설 작물 재배 면적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찾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른 거는 이제 작물별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식량 작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식량 작물이라는 것의 종류는 다양하겠지만 일단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식량 작물 쌀이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식량 작물에 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맥류도 있고요. 뭐 옥수수 같은 것도 식량 작물이고요. 뭐 수수라든지 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식량 작물이에요. 선생님 이 설명을 왜 하냐면 식량 작물을 쌀로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제주가 제시가 되었는데 지금 극단적으로 낮은 거는 없잖아요. 극단적으로 뭔가 있기는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주가 나왔는데 왜 식량 작물의 데이터가 좀 비중이 있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식량 작물의 종류가 좀 있습니다. 설명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해보세요. 설명 들으시면서. 자, 일단 제시된 지역이 어디냐? 일단 남양주가 제시가 되었고요.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나왔습니다. 평창. 그러니까 과거부터 자주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도 나온 적 있어요, 여러분. 해남. 우리 전남 지역이 자원에서도 중요했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할 때. 광주, 광역시, 해남. 자, 광자가 빛광자, 해남, 해남. 자, 그래서 그런지 우리 전남 지역은 태양광 발전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 연결을 좀 시켜주시고요. 여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엄밀하게 제주시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서귀포시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엄밀하게 따지면 제주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나다라를 이 지역에 잘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잘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극단적인 걸 먼저 잘 활용하면 좀더 수월해져요. 선생님은 식량 작물, 저거부터 이용을 해볼 텐데요. 식량 작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지만 그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은 그래도, 쌀이겠죠. 그래서 이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 그리고 쌀일 확률이 높은 이 지역, 바로 해남의 데이터일 겁니다. 그쵸? 우리 이 해남은 지금 보니까 전남의 대표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해안가에 위치하면서 평야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래저래, 라라는 거 찾아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또 다른 Y2축의 지표의 극단은 지역 내 시설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인데요. 선생님이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시설 작물은 그 땅을 집약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이라 그랬고요. 땅값이 이걸 쓸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 평균 땅값이 높은, 단위 면적당 땅값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딜까요? 그렇죠. 수도권 지역에 속하는 지역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양주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틀렸던 친구들은 어디서 틀렸을 확률이 있냐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식량 작물이 가장 낮은 게 지금 가잖아요. 그러면 제주지 이러면서 이제 뭐가 잘못됐을 확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전체 도시 광역자치단체 규모로 나온 게 아니라요. 되게 작은 규모의 지역이 나왔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쌀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식량 작물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우리 가하고 라를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나하고 다는요. 우리가 과수, 채소를 활용하면 될것 같아요. 자, 제주는요, 귤, 한라봉,